정상화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충남 공주 부여 청양 보궐선거 후보자로 김영빈 변호사를 전략 공천하면서 이번 선거에 필요한 공천을 마무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부산과 대구 등 영남 지역을 찾아 지방선거 지원 사격에 나섭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후 부산 북갑을 찾아 박민식 보궐선거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합니다. 이어 대구로 이동해 이진숙 달성군 보궐선거 후보 개소식에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지방선거 후보 등록 개시일인 이달 14일부터 선거사범 대응체제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후보자 등록과 본격적인 선거운동 개시에 따라 흑색선전과 유세현장 선거폭력 등 각종 불법행위 증가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수본은 앞으로 허위 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을 비롯해 금품 향응수수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공직자들의 선거 관여 등 3대 선거 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이 교통법규를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차량 압류 등 특별 단속을 실시해 장기 체납 과태료 1016억 원을 강제 징수했습니다. 경찰청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차량 압류로 585억 원, 예금 압류로 112억 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번호판 영치 특별 단속을 통해 체납 과태료 318억 원을 거뒀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고 따뜻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5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7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동해안, 충북과 경북의 대기가 건조해 불이 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오전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에는 5에서 10mm, 그 밖의 지역엔 최대 2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KBS 1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오원종이었습니다. KBS

통일 사용 설명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훈입니다. 우리 서울의 집값이 굉장히 비싸고 특히 또 한강을 중심으로 부동산 자산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강 접근성에 따라서 단지별로 가격차가 벌어지고 조망권 유무에 따라서 같은 동이나 같은 면적의 집도 수억 원씩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결국 서울에서 한강 보면서 살기 위해서는 집으로 해야 될 비용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만은 그렇다면 북한 평양은 어떨까요? 가장 비싼 집은 어디에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오늘 통일 사랑방에서는 평양의 고급 주택 단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어서 북한 대중문화의 면면을 살펴보는 북한 대중문화 탐구, 그리고 북한 출신 작가가 들려주는 남북 언어 문화의 차이를 흥미롭게 풀어보는 시간 서울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청취자들은 물론 북녘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하시는 통일 사용 설명서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0: KBS 라디오의 통일 사용 설명서 첫 순서는 통일을 준비하는 시간 통일 사랑방입니다. 데일리 NK 이상용 기자 나오셨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몇 주간에 걸쳐서 사별거리, 려명거리 이렇게 평양의 주택단지, 주택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1: 네.
0: 오늘은 그러면 평양에서 가장 화려한 주택 어디입니까?
1: 네, 그 달력에 나와 있습니다.
0: 달력이요?
1: 네. 그 가장 상징적인 주택, 보통강변에 조성된.
0: 보통강에.
1: 약간 리버뷰라고 할 수 있죠, 우리말로.
0: 네.
1: 그 조성된 고급 주택단지, 이른바 경로동. 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경로동을 그 외신들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평양의 맨해튼이다.
0: 뉴욕의 맨해튼처럼.
1: 그렇죠. 그래서 평해튼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0: 역시 강변의 고급 주택이다.
1: 그렇죠.
0: 이런 뜻이.
1: 네. 평양 중심부 그리고 보통강을 끼고 있는 핵심 지역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내부 소식청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평양에서도 정말 제일 좋은 자리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간부들 중심으로 네. 사는 원래 지역이었는데 과거 김인성 저택이 있는 곳까지 포함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정말 이 상징도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김일성 저택이 있었던 곳 그러니까 제일 좋은 데 맞네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제 보통강이 이제 그 대동강하고 합류하죠. 그 지류인데
1: 예,
0: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강뷰 아파트가 비싼데 북한 평양에서는 보통강변에 조성된 주택단지 이게 최고급이군요.
1: 네.
0: 이 주택단지는 형태가 어떻습니까?
1: 경로동은 일반적인 아파트가 아닙니다.
0: 네.
1: 고급 그 고층 아파트가
0: 그
1: 아니라
0: 층집이라 그러는 그 아파트가 아니고
1: 그렇죠. 테라스형 고급 주택단지.
0: 우리 문은 아마 그 옛날에 고급 빌라라는 말 많이 썼을 거예요. 지금도 있죠.
1: 그렇죠. 그렇죠.
0: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1: 1만 세대씩 건설했잖아요. 2021년부터.
0: 네.
1: 거기는 약간 그 외곽 지역을 그래서 1만 세대치가 건설한 거고 여기는 총 800세대.
0: 아, 800세대밖에 안 되는
1: 세대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층층이 계단식으로 배치된 구조. 다 이렇게 강이 다 바라보이는 그런 구조인 네. 거죠. 외형만 보면 진짜 해외 고급 주택과 비슷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 매체에서는 이를 이상적인 주거 공간이라고 선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냥 일반 주민들은 예. 들어갈 수 없는 돈이 엄청 많아도 들어갈 수 없는 이 그런 특정 계층만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그러니까 특권 거주지라고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인 평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돈만 가지고 살 수 없다는 뜻은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은 그 북한의 이제 장마당에서 부자된 돈주라고 있잖아요.
1: 네네.
0: 우리로 말하면
1: 신흥부유층.
0: 네, 신흥부유층 준재벌.
1: 네.
0: 이런 사람들도 못 들어가는 곳이라면 여기는 누가 입주합니까 그러면?
1: 공식적으로는 공로자에게 제공된다.
0: 네.
1: 라고 북한 매체는 선전을 하고 있는데
0: 네.
1: 실제로는 고위 간부나 핵심 인물들이 주요 입주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부장급이라든지
0: 네.
1: 이런 사람들이 가는 거죠.
0: 부장급이면 장관급.
1: 네. 네. 그렇죠.
0: 아, 그렇죠. 800세대밖에 안 되니까 네. 꽤 높아야 되겠네요. 네.
1: 그래서 중요한 사람들만 들어간다라고 말했는데요. 과학자 있고 방송인 있고요.
0: 네.
1: 그리고 당 간부 있고요. 그러니까 체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포함된 네.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0: 그 이제 달력에서 볼 수 있다 그랬는데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진에
1: 네.
0: 그 유럽 어디 거리 같은 이런 뭐 이 저 하천이 흐르고 다리가
1: 네.
0: 아치형 다리가 멋지게
1: 그렇죠.
0: 돼 있고 그다음에 가로수도 굉장히 멋지게
1: 예, 예.
0: 여기가 평양 맞나 하는 사진을
1: 진짜 야경이 엄청 멋있습니다.
0: 한번 본 것 같습니다.
1: 네네.
0: 그러면 역시 이것도 준공식도 화제가 됐을 거 아니겠어요.
1: 그렇죠. 대대적으로 이제 홍보를 하기도 했고
0: 네.
1: 조선중앙 TV나 노동신문에도 많이 나왔는데요. 그때 준공식이 언제 했냐면 2022년 4월 했습니다.
0: 지금 딱 4년 됐네요.
1: 그렇죠. 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준공식에 참석해서
0: 네.
1: 이른바 테프, 그러니까 테이프를 끊고 입주자와 함께 집 내부를 공개하는 그 둘러보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0: 네.
1: 특히 한 입주자에게 집을 선물하는 장면이 강조되면서 그러니까 그때 리춘희 아나운서라고
0: 네.
1: 하면서 지도자의 인민사랑이라는 메시지가 크게 됐는데요. 내부에서는 간부들을 챙기는 행사라는 시선도 함께 존재하긴 하는데
0: 네.
1: 그게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이른바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껍데기만 짓는 거예요.
0: 네.
1: 골조만 이제 짓는 거죠.
0: 네.
1: 중요한 사람이 아니면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내부의 그런 인테리어는 이제 자기가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 경로동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가구
0: 빌트인이네요. 그럼 그거 다 국가가 제공한 빌트인
1: 다 해주고 하고
0: 빌라. 네.
1: 그 집 숟가락깔 수저나 이런 거 다 모든 것들이 제공됐다라고 한 내용도 있습니다.
0: 그때 그 본 기억이 납니다. 리춘희 아나운서 조선중앙 TV에 그 한복 입고 나오는
1: 그렇죠.
0: 예, 그 리춘희 아나운서 가정을 김정은이 방문을 해서 뭐 이렇게 저 축하하든 환담하든 그런 화면이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야경이 굉장히 멋있다 그랬는데 어떻게 연출이 됩니까?
1: 네, 이 보도에서는 좀 계속적으로 나오는 건데. 네. 단지 전체가 밝게 빛나는 장면이 항상 강조가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이른바 이제 평해튼 이 전체가 환하게 살아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강조하는 건데요.
0: 네.
1: 하지만 말하시다시피 북한은 전력 사정이 참 어려운 나라입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평양에서도 뭐 4시간 들어온다, 뭐 5시간 들어온다. 그 지방에서는 막 2시간 들어와도 잘 들어온 거다. 그러니까 밥 시간 때만 들어와도 잘 들어온 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하지만 이곳 같은 경우에는 무려 18시간

0: 그러니까 전기를 보장해야 한다라는 상부의 지시가 계속적으로 강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1: 어떻게 보면 6시간 빼고는 잠자는 시간 빼고는 전기가 들어온다. 어떻게 보면 좋은데 전기가 24시간 안 들어온다는 거 보면 이런 800세대가 사는 최고급 단지도 그렇다면 참 얼마나 힘든지 네. 생각이 되네요.
0: 근데
1: 네.
0: 같은 평양이지만 또 다른 곳은 깜깜한데 네. 여기만은 야경을 이제 즐길 수 있는 초호화 네. 주택단지로 여기고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 볼 때마다 이 빈부격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크다라고는 또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1: 그러면 이런 고급 주택을 건설하는 이유는 뭘까요?
0: 그러니까 이게 2021년에 저희가 좀 돌아가 보자면 그때 8차 네. 단대에 이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5만 세대를 건설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보자면 그래도 평양에서도 가난한 사람도 있거든요. 네. 아무리 이제 뭐 평양 공화국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평양 외곽 지역에서는 진짜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그런 전략을 한 거죠. 하지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김정은 위원장 옆에 있는 충성 분자들은 속으로는 왜 우리는? 우리는 왜 거기에서 그 혜택에서 벗어나야 되냐라고 하는 궁금증을 하고 그 양봉위미라고 해서 겉으로는 막 충성하지만 뒤에서는 땀만 품고 있는 그런 마음을 먹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김정은 위원장도 진짜 영악한 지도자예요. 생각을 많이 했겠죠. 아 여기를 애들 챙겨주지 않으면 이 충성분자의 그 충성분자들도 좀 딴맘을 막
1: 균열이 생길 수 있다.
0: 균열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핵심 엘리트를 관리하는 수단도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제에 기여하면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정말 호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충성도를 유지하고 핵심 인력을 붙잡아두는 중요한 그런 방식을 구사했다라고 예. 평가해 볼 수는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5만 세대 건설. 네. 21년부터 한 해 만 세대씩 5만 세대.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냥 그러니까 뭐 구호만은 아니고 그런 대로 비슷하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2021년부터 시작했으니까 네. 벌써 5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5만 세대는 건설이 끝났다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이제는 9차 단계가 얼마 전 2월에 했고 이제는 또 다른 5만 세대를 건설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화성지구는 이제 1, 2, 3단계까지 했는데 4단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긴 하거든요. 또 그러니까 또 다른 이제 건설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5만 세대 건설은 이 평양 전체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주택 정책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송신 송화지구였어요. 예. 거기는 진짜 못 먹고 못 사는 데에서
1: 변두린 모양이죠.
0: 예, 그렇죠. 조금, 예. 근데 거기에 80층 아파트까지 건설을 하면서 새로운 주거지역이 형성됐고 도시 외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단순한 주택 공급이 아니라 평양 주민을 중심으로 체제 기반을 강화하려는 그런 전략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1: 네.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재 하여튼 5만 세대가 지어진 건 사실이잖아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네. 현재?
0: 그러니까 5만 세대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일정 네. 부분. 기 이후에도 건설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네.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9차 당대에는 5만 세대 건설하겠다 네.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1: 네, 그 명시적으로 나온 건 없네요.
0: 내용적으로 네. 없는 거죠. 하지만 그에 버금가는 그런 정책은 계속적으로 쓰고 있다. 이게 그 김정은 위원장 혹은 이제 북한 체제 입장에서는 아 건설을 계속적으로 하는 게 네.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거를 한 5년 동안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평양에서도 추가 산림지 건설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곳곳에서 망치질이 소리가 나오고 건설하는 그 소리가 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건설은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라고 말했긴 했는데요. 이거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공장을 건설하는지 뭐 병원을 건설하는지 그 삶집을 건설하든지 아파트를 건설하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이렇게 이제 대규모 건설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건설 과정에 문제가 있기 마련일 텐데.
0: 그렇죠. 네. 아니 1년에 만 세대를 건설하는 게 말이 될까요?
1: 글쎄요.
0: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외형은 완성됐지만 내부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외국만 건설을 한 거죠. 그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한 것 같기도 했는데, 뭐 특히 창문이라든지 내부 마감재, 설비 등은 위 외부 자재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 내부에서 이런 것들을 잘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멈춘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1: 그런데도 이렇게 대규모 건설을 계속하는 이유는 뭘까요?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완성보다 진행이 중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1: 아.
0: 건설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 이런 것들을 그 북한 노동심이라든지 이런 것들 주민들 모아놨을 때 계속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은 네. 이거는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니까 성과로 활용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건물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이미 성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달력 자체가 건설 달력이 하나 있다 있어요.
1: 아, 그래서 아까 달력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어디 있습니까?
0: 어느 순간 경로동이고 어느 순간에 또 뭐 송진송하고 어느 순간에 또 다른 건물이고 네. 다 그 건설인 건데 아무튼 이런 걸 따로 만들 정도로 선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실제 생활 개선보다는 이게 보여지는 변화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구조가 아직까지 북한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1: 하여튼
0: 같습니다.
1: 하여튼 우리도 그 국정감사 때 자주 나오는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하다 보면 문제는 생기게 마련인 거죠. 예, 그렇죠? 예. 자, 건설 비용은 이거 어떻게 감당이 됩니까? 전부 우리처럼 뭐 분양을 그 뭐 이렇게 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닌데.
0: 네.
1: 일부는 공짜로 주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0: 그렇죠. 이게 그 전체 큰 뼈대는 국가에게 건설한다고 하지만 그냥 그 건설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만 주지 실제로는 약간 주민들 혹은 돈주들에 의해서 네. 이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주민들인데요.
1: 민간 자금이 들어간다.
0: 그렇죠. 민간 자금이 어떻게 되면 들어가냐면 그러니까 이제 뭐 이민 반이 있다.
1: 네.
0: 그러니까 뭐 메시지를 해서 이민 반이 형성되잖아요.
1: 네.
0: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어느 조직에 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포함이 돼야 됩니다.
1: 조직원이 돼 있죠.
0: 그렇죠. 네. 내가 소년단이 될 수 있고 내가 청년동맹에 대한 게 될 수 있고 내가 여성이라면 여명에 들어야 되고 네. 내가 직업을 가진 그런 노동자라면 직업총동맹이라고 하는.
1: 직총이라고.
0: 그렇죠. 직총이라고 네.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돈을 내야 됩니다. 뭐 이제 그 명분을 해서 막 돈을 이렇게 걷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평양산림집 건설해서 우리가 이제 원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돈으로 이렇게 같이 지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모든 국민들이 돈을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돈주가 결합된다고 하는 그런 느낌은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체제는 선점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느 돈이 어떻게 들어가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1: 따질
0: 거죠.
1: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0: 따질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선점만 하는 그 지역 맵사람한테는 그 공짜로 주고
1: 네.
0: 맵 분양 맵 세대는 그 돈을 주고 판매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럼 돈주가 거기를 투자하면 내가 얼마큼 투자한 비용에 따라서 내 그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거나 더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돈주가 돈이 투자돼서 그렇게 건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아직도 이렇게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1: 자, 이게 이제 그 북한의 최고위급 간부들이 사는 800세대 경로동 보통강변의 고급 주택부터 또 이제 5만 세대 건설 정책의 목표에 따라서 그 저 건설되는 대규모 층집 아파트까지 이렇게 알아봤는데 정리를 한번 해봐 주시죠. 그 종합적으로.
0: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주택 정책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체제 유지 전략의 핵심으로 현재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성과를 바짝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그 방안들을 만들어가면서도 또한 이제 돈이 여기 저기에서 이제 투자 받는 형식으로 하면서 또 사람까지 관리하겠다. 여기에 누구와 어떤 사람이 거기에 입주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선정하면서 그런 식으로 사람을 관리하는 방식을 북한 내부에서는 철저하게 관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좀 읽혀지고 있습니다.
1: 네. 지금까지 한 3주간에 걸쳐서 평양시 주택 건설의 이면과 또 정책적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도시 속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주민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기대와 또 변화 그리고 현실의 모습까지 함께 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NK의 이상용 기자였습니다. 이 기자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한민족의 문화와 정서를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 통일사용설명서.
1: 이번 순서는 북한 대중문화의 면면을 살펴보는 북한 대중문화 탐구 시간입니다. 오늘도 총신대 평화통일연구소 최순미 박사 나오셨습니다. 최 박사님 안녕하세요.
3: 네, 반갑습니다.
1: 자, 오늘은 오랜만에 북한 영화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3: 네, 맞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오랜만에 영화를 네.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제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자주 다루고 싶은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1: 네, 라디오에서는 사실 다루기가 기술적으로 좀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네. 스토리가 재미있으면 네. 귀에 쏙쏙 들어오죠. 네.
3: 또 북한이 영화를 이렇게 많이는 안 만들고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그래요? 이제 네. 오늘 소개해 드릴 영화도 2003년 영화를 가지고 왔고요. 네.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 제작한 첩보 영화입니다.
1: 첩보 영화.
3: 근데 이게 이제 재밌는 게 북한에서 첩보 영화를 그렇게 많이 만들지는 못해요. 네. 아무래도 제작비가 많이 들고 이제 액션 그리고 이제 전쟁 씬을 찍으려면은 워낙에 좀 규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요. 네, 제목은 우리의 생명이라는 영화고요. 1부와 2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부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다음 시간에 2부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네. 사실 들으시면서 좀 먼저 이제 사전 경고의 네. 말씀을 드리자면 등장인물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세히 좀 설명을 염두에 두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1부부터 일단 소개를 해 주시죠.
3: 예. 네. 1부 내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영화가 시작이 되면은요. 부국장이라는 남성이 등장을 합니다. 중년의 남성인데 바다를 네. 보면서 내가 부국장이었을 때 일이다 라고 과거를 회상을 해요.
1: 네.
3: 그런데 이 부국장이라는 인물을 앞으로도 제가 계속 부국장이라고 부를 텐데 이 부국장이라는 인물은 이 전체 영화의 화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부국장의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을 해요. 아니면 이제 뭐 인물에 대한 평가를 설명을 한다던가. 근데 이제 과거를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미 군정기의 이제 시절로 올라갑니다.
1: 네.
3: 근데 이제
1: 40년대 말이네요.
3: 그러면. 네, 맞습니다. 네. 40년대 말 50년대 초 뭐 이렇게 네, 되는데 네. 특히 50년인데요. 네. 이 어느 날 국장이 부국장을 불러서 이 부국장 지금 화자가 되고 있는 인물이죠. 부국장을 불러서 마우동희라는 인물을 밀고 한 나쁜 사람이 있는데 말하자면 첩자죠.
1: 네.
3: 이 첩자가 있는데 이 첩자의 이름은 또 김태선입니다.
1: 네.
3: 마동이는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김태선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영화 전체를 끌고 가는 이제 빌레인이거든요. 근데 김태선은 미 중앙정보부 특수부에 있는 인물이고요.
1: 네.
3: 이 김태선을 잡으라고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근데 국장이 부국장에게 김태선을 잡으라고 하니까 국장이 이제 명령했으니까 당연히 따라야 되잖아요.
1: 네.
3: 부국장이 자료를 쭉 보니까 좀 더 자료 조사를 해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부국장이 자기 아래에 있는 반장이랑 같이
1: 네.
3: 김태선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좀 알아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조윤철이라는 인물이 네.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조윤철은 어린 나이였는데 김태선은 청년인 나이에 1930년대에 서로 알고 지냈던 사이였던 거예요.
1: 네.
3: 그래서 조윤철이라는 인물을 추적해봐 했더니 어느 초등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1: 네.
3: 그래서 부국장이 이제 그 초등학교로 찾아갑니다. 조윤철 인물에게 찾아가서 김태선이라고 아냐라고 물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침 이 경비 할아버지가
1: 예.
3: 이 조윤철을 자기 친아들처럼 이 조윤철은 사실 부모가 없거든요.
1: 예.
3: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식처럼 키우고 있는 그런 경비 할아버지가 아 사실 그 우리 윤철이가 신인옥이라고 하는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라고 네.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된 거예요.
1: 네.
3: 그래서 오늘 만날 거예요. 부모를 만날 거예요 하니까 아유 좋은 날인데 괴롭히지 말고 일단 돌아가자
1: 네.
3: 이렇게 된 거죠. 일단 돌아가자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찾아올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3: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당연히 조윤철이라는 인물은 신인옥이라고 하는 여성과 함께 결혼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신인옥에게는 아버지 그러니까 조윤철에게는 장인어른이 되는 신창열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아니 뭐 조현재까지 이렇게 다 설명하나 싶겠지만 네. 이 인물들이 또 나중에 계속 등장을 하기 때문에
1: 모종의 역할을 하죠.
3: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신창렬은 장인어른으로서 좀 재산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야, 나 재산 많으니까 윤철아 너 이제 초등학교 선생 그만두고 네. 내 재산 관리나 좀 해라고 해요. 아주 정말 남성들이 듣기에 굉장히 부러운 그런 제안을 하는데 이 윤철이라는 인물은 주인공답게 아닙니다. 저는 이 선생이라는 직업을 포기할 수 없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가르치겠습니다. 네. 라고 해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다시 부국장이 윤철을 찾아갔을 때 이제 윤철을 만났을 때 이제 부국장이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윤철한테 김태선을 찾아봐라 했더니 김태선을 못 찾는 거죠. 게다가 그러니까 사진이 없었던 거예요. 게다가 조윤철 입장에서는 김태선 아저씨 그 삼촌이 변절자라고요? 나는 그냥 좋은 삼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김태선이 그 당시에 밀고 했던 마동이라는 이제 인물이 있는데 그 마동이는 이미 김태선에 의해서 잡혀가서 사망을 했고요. 그 어머니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이제 윤철한테 막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이 김태선이 나쁜 자가 변절자로서 우리 아들을 밀고 하고 우리 아들이 경찰에 끌고 가서 끌려가서 사형을 당했다. 너무 충격이죠. 그래서 이제 충격을 받은 상태에 있는데 마침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신을 아들같이 키워준 경비 할아버지가
1: 아까 그 초등학교 경비
3: 초등학교 경비 할아버지가 바닷가에서 시체로 발견이 됩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이제 부국장이 이제 김태선을 이 조윤철을 불러서 이 경비 할아버지를 이제 살해한 것이 아마도 김태선인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증오로 불타게 되겠죠 조윤철은. 그래서 조윤철이 부국장을 찾아가서 마침내 입대 지원서를 내밉니다. 입대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게 되죠.
1: 그러니까 이제 조윤철이라는 이 주인공이 자신이 어렸을 때 알던 그 아저씨 친삼촌은 아니고 삼촌삼촌하던 김태선이라는 인물이 이제 변절자라는 거를 알게 돼서 화가 났고 그게 계기가 돼서 입대를 결심한다. 이게 여기까지의 과정이죠.
3: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윤철이 근데 사실 약혼을 한 상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약혼자 인옥도 그렇고 그 장인어른 예비 장인어른이었던 신창렬이라는 인물도 뭐 입대를 한다고라고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1: 뭔 소리야?
3: 사실은 결혼에도 이제 빨간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태선은 굉장히 충성심을 보여요. 그리고 이제 김태선이 아니죠. 조윤철이 충성하는 마음으로 이제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기꺼이 입대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한편 김태선은 이제 이 미첩보부의 지령을 받고 어쨌든 미첩보부에 속해 있는 사람이니까 이 북한으로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태선이 언제 침투를 할까 이제 부국장도 그렇고 국장도 그렇고 이 조윤철과 함께 관찰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어떤 걸 알게 되냐면 그 당시 이제 명월관이라는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실제로 있었던 공간인데 실제 공간을 모티브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1: 요정 같은 거겠죠.
3: 맞습니다.
1: 이름 보니까.
3: 뭐 식사도 할 수 있고 파티도 할 수 있고
1: 마시고.
3: 술도 마시고 하는 곳인데 이 명월관을 계속 감시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마침 명월관에 김태선이 방문하게 될 거라는 비밀 첩보 편지를 받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김태선이 이 미 군인들과 같이 와서 이렇게 파티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파티 예약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첩보를 입수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부위 원장과 조윤철과 이런 첩보원들이 은밀하게 명월관에 침투를 해서 이 김태선이 방문하는 것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제 막 이제 그 어떤 일원들이 뭔가 명월관에서 가야금 소리에 취해서 있는 사이에 윤철과 첩보원들이 기습을 해서 김태선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리고 김태선뿐만 아니라 이제 김태선과 접선했던 명월관 주인 명월관 주인 여성인데 이순탄이라는 여성이거든요. 이순탄이라는 여성을 함께 체포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흥겹게 즐기고 있던 부위원장이 흥 깨지 말고 분위기 깨지 말고 너네 나가라고 해서 쫓겨나게 돼요. 근데 결국 그래서 김태선도 잡지 못하고 명월관 주인 이순탄도 잡지 못하고 물러나게 되죠. 그러고 이제 그 사이에 부국장에 대한 암살 음모 전화도 받게 돼서 서로 이제 굉장히 좀 자책하고 이제 당황하는 그런 시기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국장에 대한 암살 계획도 결국에 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태선도 뜻대로 되지 않고 조윤철과 부국장도 뜻대로 김태선을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1: 명월관 침투하고 김태선 체포는 실패했지만 네. 부국장 암살 시도는 막고 비겼네요.
3: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명월관에서 일하던 신정

0: 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네. 이 인물이 이제 미군 통역관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미군들하고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신정이라는 인물이 이제 그 계속해서 이제 미군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그 명월관에서 큰 파티가 있다라는 정보를 들었던 그 약혼녀 신인옥이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인옥이 아버지가 이제 그 파티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돈을 벌 기회야라고 하니까
1: 명월관을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네. 명월관의 약간 뭐 돈주 같은 그런
1: 주주군은
0: 사람.
1: 네, 주주.
0: 주주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예비 장인어른이었잖아요. 네. 근데 인옥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의 약혼자였던 이제 윤철은 군대에 들어가서 싸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기 아버지는 돈 벌게 됐다는 욕심에 들떠 있으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뭔가 중간에서 난감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인옥으로부터 명월관에서 파티가 크게 있을 거예요. 특히 네. 미군들이 올 거예요. 라고 하니까 이 정보를 들은 윤철이 그 명월관에서 일했던 그 미군 통역관 신정의 차에 몰래 올라타서 신정을 납치하려고 합니다.
1: 네.
0: 왜냐면 신정도 미군에 가까운 사람이니까.
1: 끈아풀이다. 뭐 이렇게
0: 네네. 생각하면.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신정이 이쪽 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첩자였던 거죠.
1: 예.
0: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각별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그 상징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각별을 보고서 신정은 우리 편이구나라고 놀라면서 이제 끝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철이 놀라면서 신정이 자식도 남편도 있는데도 미군의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미군 통역관으로 위장하고 살았구나라고 이제 한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 그죠. 우리 옛날 그 영화로 말하면 마타하리 같은 역할을 하려고
0: 맞습니다.
1: 그랬더만.
0: 네.
1: 근데 그 오각별은 어떤 의미, 어떻게 생긴 거고 어떤 의미입니까?
0: 사실 북한에서는 별을 오각별이라고 해요. 네네. 다섯 개의 각이 있다고 해서.
1: 네.
0: 그래서 이제 북한의 국기를 우리는 인공기라고 부르지만 네. 북한에서는 홍남 오각별기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네. 별의 이미지인데 이 오각별 자체가 북한의 상징이기도 한 거죠.
1: 네. 네. 꽤나 그 서사가 있는 작품인데요. 우리의 생명. 제 1부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입니까?
0: 네. 많은 장면이 기억에 남긴 합니다만
1: 네.
0: 저는 사실 그 신정이라는 인물.
1: 네.
0: 그러니까 이 신정이라는 인물은 사실은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군 통역관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써야겠죠.
1: 네.
0: 근데 제가 이제 기억에 남았던 것이 미군으로 나오는 이제 외국인 네. 배우들과 그리고 이제 이 신정의 대화가 네. 좀 기억에 남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외국인이 북한 내부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 네.
0: 그래서 외국 군인, 그러니까 미군들이 숫자가 좀 적은데 그중에서도 신정과 이제 대화를 하는 장면에서 좀 더빙을 하게 되거든요.
1: 네네.
0: 그러니까 신정 배우의 목소리가 아니고 미군 배우의 목소리도 아닌 그런 상태에서 더빙이 이루어졌던 게 좀 네. 이제 뭔가 좀 거리감이 있어서 더 네. 그런지 기억에 남습니다.
1: 연출이 좀 엉성했던 면이네요.
0: 네.
1: 그러면. 네. 통일사용설명서 대중문화탐구 오늘은 북한 영화 우리의 생명 1부 내용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2부 내용 소개해 주신다 그러는데 2부에서는 어떤 극적인 반전이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어느 영화나 그렇듯이 첩보 영화니까 결말이 어떻게 될지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총신대 평화통일연구소 최순미 박사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오종선의 님을 위한 노래.

0: 스마트폰용 KBS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전 세계 어디서든 빠르고 끊김없이 들을 수 있는 KBS 모바일 콩.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 사용자들은 앱스토어에서 한국 계정으로 접속하신 뒤 KBS 콩으로 검색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KBS 라디오의 모든 채널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들으세요.
1: 통일사용설명서 이번 순서는 남한의 표준어와 북한의 문화어를 통해서 탈북민의 서울살이를 들어보는 서울일기 시간입니다. 설송아 작가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자, 서울의 광화문이나 경복궁 인근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 한복을 차려입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아서 새삼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요. 작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현상을?
2: 네, 저도 한국에 와서 취직했던 네. 회사가 데일리 NK RFP 네. 아닙니까? 경복궁하고 광화문에 있었는데요. 출퇴근하면서 네. 보니까 아니, 외국인들이 어떻게 한복을 차려입고 관광 코너를 돌지 네, 않습니까? 네. 참 신선하다. 한국의 위상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그 경복궁 일대 한복 대여점이 엄청 많았는데 일부러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네. 색감, 디자인 정말 각양각색이고 외국인들이 자기 신체에 맞게 골라서 입을 수 있도록 네. 그걸 입고 서울 도심을 활보하는 모습에서 이게 한류 문화의 힘이구나. 네. 생명력을 실감하게 되었고 평양에서 보면 제가 그 4년 정도 살았지만 한 네. 번도 외국인들이 그 한복을 입고 다니는 그 모습을 네. 본 적 없는 게 남과 북의 차이다. 네. 이런 것 같습니다.
1: 정말 이제 설 작가님이 그 시절 몇 년 전보다 이제 작년 올해 저 캐대헌이라 그러죠. 그 이제 애니메이션이 그 넷플릭스를 통해서 히트치고 난 다음에 케이팝 데몬 헌터스 그 외국인들이 와서 갓쓰고 거기 나온 그대로 갓쓰고 돌아다니고 한복 입고 예. 그다음에 그 낙산 우리도 안 올라가 본 그 낙산 옛날 그 저 뭡니까 성터 흔적인가요? 그쪽에 돌아다니고 야 그런 거 보면 우리도 한복 1년에 한두 번 입을까 말까 하는데 참 자부심을 느낄만 하죠. 우리 그 K-콘텐츠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전통 의상을 한복이라 그러는데 북한에서는 어떻게 부릅니까?
2: 한복이라고 하지 않고 조선옷 네. 공식 용어이고요. 흔히 사람들은 조선옷. 치마 예. 저고리 예. 그 입말 기존 그 전통적인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북한도 민족성의 상징이다 홍보는 하지만 실상은 정치 행사에만 입는 옷에 가깝습니다. 네. 결혼식 할 때 신부들이 또 입기도 하지만 누가 뭐 평상시에 한복을 입을 옷고 그 결혼식에서는 예. 기존의 그 한복에 또 좀 천티 난다고 하얀 워딩 드레스를 저 수정에 입는 이런 것도 저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왜 그러냐면 한국 드라마를 보면.

0: 보면 한국 배우들이 그 정말 멋있는 드레스를 입고 야 나도 좋게 한번 입어보고 싶다. 근데 통제하니까 드레스용 조선옷으로 개작해가지고 입고요.
1: 아니, 조선옷형 드레스. 웨딩드레스네요. 그러니까. 예, 예. 예, 예.
0: 그런 모습이 최근에 북한의 참 그 새로운 모습이라는 것을 제가.
1: 뭐 좋은 현상이네요.
0: 이제 통제를 받죠.
1: 허용이 된다면.
0: 예, 예, 예, 예, 그렇죠. 예.
1: 아이고 참. 오늘 이제 의료와 관련된 표준어와 문화어 이제 소개를 해 주신다고요?
0: 네, 그 입송, 우치 뭐 예. 이런 말들 예. 말이 나온 곰에 남과 북의 의료 차이가 어떤 말이 다를까 이것도 예.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1: 입송이란 말은 저도 들어봤고요. 우리도 씁니다. 아, 입송이 좋다 그러면 예, 예. 먹성 좋다 그러면 잘 먹는다는 뜻이고 입송이 괜찮다 그러면 예. 아, 옷을 잘 차려 입고 다닌다.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폼 난다. 오티가 난다. 뭐 이런 뜻인데 우티? 우티라는 말은
0: 예,
1: 처음
0: 오티. 돼요? 야, 오티 똑똑히 입으라 이러기 네. 거는 위에 상이 보고 오티라고 하고 네. 이게 평안남도 사투리예요. 저기 예. 함경도는 조금 다르긴 한데 북한에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 오티만 잘 입어도 옷 잘 입은 고지는 굶어 죽지 않는다. 그만큼 옷차림 중요성을 그 강조하는 부모님들이 많아서 예. 그 지금도 그 젊은이들이 아직도 OT라는 사투리를 쓰고 있는 부분이 북한 사회 용어의 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1: 그 OT가 이제 OT, OT? 위에 입는 옷.
0: 예, 예.
1: 상의.
0: 예, OT.
1: 근데 그럼 아래 예. 하의는 뭐라 그래요?
0: 전체적으로는 입송이고. 입송이고. 이거 예. 바지는 그 좀 더 다르긴 한데 뭐 쭈봉이라는 말도 있고 일본 말이 좀 많습니다. 네. 예, 예, 예, 그런 예, 말이 그렇군요. 많습니다.
1: 자 이제 그 지금 한 15년 되셨는데 의료 용어가 참 달라서 못 알아듣는 게 너무 많다 그러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외국어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어떤 것들입니까?
0: 제가 아직도 좀 어려운 예. 거는 봄에 입는 코트를 여긴 바바리라고 하더라고요.
1: 그 이제 상표 이름이죠. 그렇죠. 상표 이름이 그 옷의 이름이 돼버린 거죠.
0: 예, 예, 예, 그런 걸 제가 아직 알아 못 들어서 예, 예, 예. 그러고 겨울에 동복을 한국에서는 패딩
1: 예, 예.
0: 그리고 통 좁은 이렇게 바지 있지 예. 않습니까? 그리고 예. 일자 팬츠. 아무튼 예. 뭐 너무 그 외려가 많아서 예. 제가 아직 인터넷 서핑은 검색을 하기 어려워서 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1: 네.
0: 예를 든다면 아들이 처음 2015년도 왔거든요.
1: 네.
0: 그래서 백화점에 같이 갔는데 모자 달린 요 운동복 입어가지고
1: 네, 네, 네.
0: 이거 꽃갈도 안 보고 얼마예요? 꽃갈이 모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아들이 얼른 엄마 꽃갈이 아니고 이건 후드티야.
1: 후드티.
0: 후드티. 예, 예, 예. 아직도 발음 이런 이렇게 번역해 준 예, 웃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1: 네. 후드 티셔츠를 꽃갈 단복. 그러니까 꽃갈이 이제 모자라는 뜻이니까 예쁜 말이네요.
0: 아, 예.
1: 그렇다면 옷과 관련해서 외래어 말고 외래어도 포함해서 북한과 남한의 표현법과 가운데 가장 이질적인 단어나 표현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0: 이질적이라기보다는 좀 비슷하면서도 다른 게 치마. 여자들이 입는 그 A라인 치마.
1: 예, 예.
0: 아니 치마가 아니고 A라인 치마. 한국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1: 예.
0: 밑으로 퍼진 모양의 그 디자인이라는 말인데
1: 예, 예.
0: 북한에서는 바야수 치마라고 합니다.
1: 바야수.
0: 예, 이게 바깥쪽 양동이 이렇게 밑으로 퍼졌다.
1: 아,
0: 예.
1: 공포지마다는 뜻이군요.
0: 그렇죠. 예, 이런 예. 건데 예, 참 왜 의미는 비슷하면서도 그 입말이 다른 게 한국은 용어로 된 상품명.
1: 예.
0: 그 북한은 어디서 파생되는지 아무튼 이런 차이점을 제가 느끼고 있고 또 예. 하나 또 예를 들면은 한국에서는 H라인 치마. 이게 북한에서는 예. 스커트 치마 혹은 가장 흔하게는 뺑대 치마. 내일 다 네. 뺑대 치마 입고라 하면은 종장에 그 치마 보고 이야기하거든요.
1: 네.
0: 몸에 딱 붙는 뺑뺑하다,
1: 뺑뺑하다.
0: 타이트하다. 네, 그래서 그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 좀 우습기는 합니다.
1: 네.
0: 저희 친구가 2018년도 한국에 와서 지금도 네. 이야기하는 게
1: 네.
0: 백화점에 그 브라자 사러 갔습니다.
1: 네.
0: 브라자라는 말 우리가 모르거든요.
1: 네.
0: 가슴 찢으세요. 그것도 사이즈별로 A컵, B컵. 계속 판매원이 말하니까 전 콥 사러 온 게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해서 또 한 번 더 언어의 차이로 네, 웃었던 일이 있습니다.
1: 아무래도 이제 그 외래어, 그러니까 영어를 그대로 쓰거나 약간 변형해서 쓰는 경우가 많죠. 어떤 퀴즈 프로그램에서 팬티 스타킹을 북한에서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정답이 뭐지?
0: 예, 저도 그거 먹을 때 중간 빵 터진 적 있는데 한국점에가 네. 북한 말로 양말 바지입니다.
1: 양말 바지.
0: 예, 발끝
1: 팬티라는 뜻은 없네요. 예.
0: 그러니까 발끝부터 허리까지 바지처럼 한 번에 입는다. 그러니까
1: 예.
0: 한국의 팬티가 북한에서는 빤츠 아닙니까?
1: 네네.
0: 한국도 이런 말 썼더라고요.
1: 써요, 빤츠.
0: 네, 네. 그러니까 그대로 북한 말로 말하면 원래 그 빤츠 양말인데 이게 좀 야하다. 그래서 네. 북한의 공식 용어는 양말, 바지, 쭉, 팬티, 수타킹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또 재질과 색상에 따라서 다 다른데 살 가죽이 환히 들여다 보일 얇은 양말은 유리 양말. 네. 그리고 피부색과 같은 양말은 살색 양말. 또 그리고 길면 긴 양말, 짧으면 짧은 양말. 재미있습니다.
1: 네. 그 몇 년, 수년 전에요. 그 반동 사상문화 배격법 나올 무렵에 북한 당국이 그 청년들의 옷차림 그 단속 강도하고 처벌 수위를 이렇게 거론을 하면서 이 한국풍 이제 단속이죠. 날라리풍이다. 이렇게 규정했다고 그러는데 한국풍 옷차림을. 아마 드라마에서 본 모습, 중국 통해서 들어온 모습이겠죠. 어떤 겁니까? 날라리풍이.
0: 원래 그 날라리풍이 한국이 대상은 아니었고요. 서구에서 헤어스타일, 뭐 어떤 그런 바지, 총바지라든가 네. 노란 머리 이런 걸 말했거든요. 딴따리판이다.
1: 이런 딴따라판이다.
0: 그렇죠. 네.
1: 예. 연예인들 흉내낸 그런 거다. 이제 이런 거였군요.
0: 자유롭게 예. 어떤 네. 이런 의미였는데 90년대 이후에 장마당을 이 발달하면서 이게 바뀌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서구 자본주의를 대상했던 게 한류를 대상으로 한 이런 것은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 의류가 유행되었기 네. 때문에 이제는 그 대상이 달라졌는데 그래서 이제는 자본주의 황색 바람이라는 선전 용어도 2000년대, 2010년대, 최근에 2020년대는 날라리풍 성격이 한류를 예, 이런 없애기 위한 대상으로 된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어차피 한류 영향으로 북한 청년들의 옷차림이 한국 청년들의 옷차림을 흉내내면서 닮아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0: 예, 거의 뭐 이제는 한국 말투도 쫓아오니까 네. 이 괴뢰 말투, 괴뢰 옷차림, 네. 뭐 괴뢰들이 갈색 머리, 하물며 귀걸이도 3cm 아래로 내려오면은 다 예, 대괴뢰 문화라고 이렇게 통제하는 것이 참 저는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도 네. 인간의 본연의 욕망을 억제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날라리풍 영어에는 어떻게 보면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북한 당국의 불안함, 네. 새로운 세상을 갈구하는 북한 청년들의 열망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북한사의 단면이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됩니다.
1: 네. 오늘은 그 의류, 옷에 관련된 그 표현이나 언어가 우리 그 남북이 어떻게 다른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어떤 주제로 말씀 나누게 될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설성화 작가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발걸음 KBS 라디오의 통일사용설명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통일사용설명서는 KBS 1라디오와 한민족방송 채널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청취 바랍니다. 끝으로 산울림의 노래와 연주 엄마 품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윤석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은선의 영화관,
1: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코고나다 감독의 애프터 양과 함께합니다. 사람들의 몸을 감싼 부드러운 색감과 소재의 옷, 고요한 생활과는 별개로 애프터 양이 보여주는 미래 사회에는 사람들 사이에 미묘하고 차가운 단절이 존재합니다. 모든 것은 지나치게 깨끗하고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가족을 제외하고 사람들은 주변의 그 무엇과도 깊게 소통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안에서 안드로이드인 양은 무엇을 포착하고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존재였을까요? 애초에 그에게 그런 가능성이 존재할까요? 감독은 제이크가 양의 기억을 들여다보는 과정을 마치 드넓은 우주를 유영하는 듯한 연출로 선보입니다. 제이크가 열어본 양의 기억은 인간의 유한성을 목격하는 과정입니다. 결코 영원하지 않기에 더 진하게 느껴지는 아름다움과 슬픔이 그 안에 존재합니다. 총 3번의 각기 다른 삶을 살았던 안드로이드 양. 제이크는 그렇게 온전한 인간이 아닌 존재의 기억을 통해 가장 인간다운 무언가를 목격합니다. 이때 유한성으로부터 가장 자유로운 존재는 양입니다. 인간은 애벌레에겐 끝이지만 나비에겐 시작이다 라는 말에 매달려 언젠가 찾아올지 모르는 희망을 말하려 합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양은 말합니다. 그런 믿음은 제 프로그램엔 없어요. 저는 괜찮아요. 마지막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해도요. 양이 남긴 기억들은 일견 사소합니다. 그를 거쳐갔던 모든 가족들의 일상, 햇볕이 벽에 드리우는 그림자, 풀밭의 따스한 촉감, 애정을 느끼는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 같은 것들이 대부분이죠. 제이크는 양의 메모리에 저장된 가족의 순간을 통해 이따금 자신의 주관적 회상을 겹치기도 합니다. 객관적으로 기록된 과거는 제이크가 떠올린 과거로 다시 한번 변주되어 영화 속 장면으로 등장합니다. 콜럼버스가 건축물의 역사와 그것을 바라보고 감정을 포개며 고여있는 시간을 순환하기 시작한 이들의 이야기를 그렸듯 애프터 양은 기억이라는 개인의 건축으로부터 치유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 서울과 대구 10도,

0: 대전 8.8도, 광주 10.2도로 쌀쌀하게 시작했는데요. 벌써 대구는 지금 19.5도, 광주도 19도, 서울과 대전도 18도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고 강한 햇볕도 내리쬐면서 앞으로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더 오르겠습니다. 덥게도 느껴질 텐데요. 낮 기온 서울과 춘천 24도, 광주 25도, 대전과 대구 26도, 강릉 27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고 평년보다도 따뜻하겠습니다. 하늘빛이 맑고 공기도 깨끗해서 바깥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다만 자외선 지수가 전국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올라서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자외선 차단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또 오후 한때 경기와 강원 영서, 충청과 남부 곳곳에서 오존 농도가 높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볕이 강한 시간대에는 실내에 머무는 게 좋겠습니다. 일부 서울과 충북, 강원 동해안과 경북 곳곳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라 대기가 몹시 건조합니다.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중부지방, 오후부터는 남부지방에 비가 시작돼 모레 오후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중동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지난 4월 13일 대이란 해상 봉쇄 이후 이란 항구로의 입출항을 막기 위해 상선 58척의 항로를 변경시키고 4척을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이 다시 공격을 주고받으며 교전이 발생했지만 양측 모두 휴전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군은 이란 유조선이 공격당할 경우 보복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현지 시간 9일 이란 유조선과 상선에 대한 어떤 공격이라도 생긴다면 이는 지역 내 미국 거점과 적의 선박에 대한 강력한 보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반응은 지난 8일 해상 봉쇄를 뚫고 5만 만의 이란 항구로 진입하려던 이란 유조선 두 척을 미군이 무력화했다고 발표한 이후 나온 것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에서 최대 쟁점인 농축 우라늄 반출과 관련해 러시아에 보관할 준비가 됐다는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 9일 이란 전 종식을 위한 합의의 하나로 필요하다면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러시아가 받아 보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농축 우라늄과 관련해 러시아로부터 지원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이 내일 발표됩니다. 정부는 지난주까지 1차 지급을 마친 데 이어 오는 18일부터 나머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수도권 거주자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이고 인구 감소 지역 가운데 우대 지원 지역은 20만 원, 특별 지원 지역은 25만 원을 지급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어제 종료되면서 오늘부터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가 다시 적용됩니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기본세율 6에서 45%에 더해서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을 모두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당을 선대위 체제로 전환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엽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충남 공주 부여 청양 보궐선거 후보자로 김영빈 변호사를 전략 공천하면서 이번 선거에 필요한 공천을 마무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부산과 대구 등 영남 지역을 찾아 지방선거 지원에 나섭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후 부산 북갑을 찾아 박민식 보궐선거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합니다. 이어 대구로 이동해 이진숙 달성군 보궐선거 후보 개소식에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지방선거 후보 등록 개시일인 이달 14일부터 선거사범 대응 체제를 최고순으로 격상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후보자 등록과 본격적인 선거운동 개시에 따라 흑색선전과 유세현장 선거폭력 등 각종 불법행위 증가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수본은 앞으로 흑색선전과 금품, 향응수수, 공직자들의 선거 관여 등 3대 선거 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가 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러시아 전승절 군사 퍼레이드에 북한군이 참여한 소식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어제 경축 열병식이 진행됐으며 러시아 조정에 따라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혼성종대가 열병식에 참가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이 24도 등 전국의 한낮 기온이 21도에서 27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KBS

0: KBS 뉴스월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오원종입니다. 자, 인공지능 기술 AI는 이제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이 됐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그 위험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죠. 특히 최근에는 미국 AI 기업 엔트로픽의 모델 클로드 미토스가 이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고 이것을 공격에 활용할 수 있는 코드까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 미국 정부의 AI 정책도 이제는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세계 창 시간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5월 10일 일요일 KBS 뉴스월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주간 키워드 전지현 외신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캐스터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0: 먼저 밤사이 들어온 소식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란으로부터 종전 제안에 대한 답변을 오늘 안에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밝혔잖아요.
1: 네네.
0: 이제 하루가 지났는데. 네. 아직 이란 측의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죠?
1: 그렇습니다. 지금 전쟁을 끝내려고 종전협상을 하고 있긴 한데 현재 시간으로 9일 현재까지 뚜렷한 돌파구는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에 미국의 종전 제안에 대한 이란의 답변을 8일 밤에 받을 걸로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하루가 지났는데도 양측에서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이란이 우리만의 시간으로 해결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란군은 자국 유조선이나 상선이 공격받는다면 강력하게 보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이란의 유조선과 상선에 대해서 어떠한 공격이라도 발생할 경우에 지역 내에 있는 미국의 거점 또 적의 선박에 대한 강력한 보복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이런 반응이요. 8일에 해상 봉쇄를 뚫고 5만 만에 이란 항구로 진입하려던 이란 유조선 두 척을 미군이 무력화했다라고 발표한 이후에 나왔는데요.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미군과 제한적 교전이 있었다라는 건 확인을 해줬습니다. 네. 지금 양측이 소규모 무력 충돌을 이어가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양측이 다 휴전은 유지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0: 불안전한 이제 긴장감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 네. 또 이제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그런데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의식을 해서 초안을 일부 수정했다고 하는데요.
1: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강제 조치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항을 지금 삭제를 한 건데요. 네. 5일에 미국과 바레인을 비롯한 걸프 국가가 초안을 함께 제출을 했는데 이란의 공격 및 기뢰부설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제 평화와 안보 위협 상황에서 안보리가 제재와 군사 행동 등의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유엔 헌장 제7장을 근거 조항으로 포함을 했는데요.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수정안을 다시 내놓은 건데요. 일단 유엔 헌장 제7장 적용 문구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란이 결의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안보리가 제재를 포함한 효과적인 조치를 검토하기 위해서 다시 회의를 열 수 있다라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네. 또 회원국이 항행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공격을 포함해서 자국의 선박을 공격과 위협으로부터 방어할 권리를 재확인한다라는 문구도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안보리 차원에서 강제로 조치하는 그런 조항은 삭제를 했지만 개별 국가의 자위권과 관련한 문구는 들어간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사 대응 가능성은 여전히 남겨둔 건데 그러니까 로이터통신이 수정안은 명시적으로 무력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지만 배제하지도 않았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앞서 미국이 지난달에도 이렇게 안보리 결의안을 추진을 했는데 당시에도 회원국들의 선박 방어 권리를 언급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 이 내용은 그대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번 수정안도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데요. 이미 러시아는 우리는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0: 네. 통과가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의 그 해저를 지나가는 인터넷 케이블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게 워낙 많아서 이 케이블이 고장이 나거나 네. 끊어지면은 통신에 굉장한 그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네. 이란 매체에서 이 인터넷 케이블에 네. 사용료를 부과하자고 주장을 했어요.
1: 그렇습니다.
0: 말이 되나요?
1: 이 해협의 해저에 아시아와 중동, 유럽을 잇고 있는 케이블이 최소 7개가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경한 성향을 보이고 있는 파르스 통신이요. 이 해저 케이블은 세계 디지털 경제와 클라우드, 금융망의 중추다. 유럽과 중동, 아시아를 잇는 이 인프라에 대해서 이란이 주권적 관할권과 규제권, 사용료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편 건데요. 이 호르무즈 해협이 폭이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해나 배타적 경제 수역이 없으니까 모든 해저 케이블은 이란의 영해 주권 안에 있다라는 주장을 이 파르스 통신이 편 겁니다. 그래서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서 해상에서는 선박의 통과 통행권이 인정이 되더라도 연안국의 해저와 상공에 대한 주권이 변하진 않는다 이런 얘기를 폈는데요. 그러면서 모델을 들었는데 그게 이집트 모델입니다. 이게 홍해와 지중해 사이에서 해저 케이블을 깔아놓고 통과료를 받는 그런 모델인데요. 이집트의 육상 구간을 통해서 이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집트 국영 텔레콤 이집트가 케이블 사업에 참여하면서 지금 통과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그러니까 육상 구간을 통과하니까 통행료를
1: 그렇습니다.
0: 받는 거죠.
1: 네, 파르스 통신은 사용료뿐만이 아니라 이란 당국이 해저 케이블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승인권을 행사하고 유지와 보수에 이란 기업 참여를 의무화하거나 독점권을 부여해서 서방 빅테크의 활동을 이란의 규제 틀 안으로 편입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함께 폈습니다.
0: 그 이란 전쟁이 가져오는 파급 효과가 크네요.
1: 네, 일파만파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0: 자, 뭐 해협 통과 통행료에 이 사용 인터넷 케이블 사용료까지 좀 어질어질합니다. 자, 이어서 주간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올여름 최고의 직업. 이게 먼저 주간 키워드 첫 번째로 올라왔네요.
1: 네. 이런 직업으로 지금 네티즌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지금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평생 한 번뿐인 아르바이트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아르바이트를 내놓은 곳은 미국의 방송사인 폭스 스포츠입니다. 구인 플랫폼 인디드와 함께 최고 월드컵 시청 책임자를 채용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건데요.
0: 네. 많이 재밌네요.
1: 딱 한 명만 선발을 한대요. 네. 뉴욕 타임스퀘어 중심부에 특수 유리 큐브를 설치해놓고 이 북중미 월드컵 104경기를 모두 시청하게 하는 그런 직업이라고 합니다. 예. 보수가 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300만 원이라.
0: 아, 경기만 보는데.
1: 그렇습니다.
0: 아, 축구 좋아하는 사람한테 정말 꿀인 직업이네요.
1: 환상의 직업이죠. 이 지원자가 월드컵 공식 스트리밍 플랫폼인 폭스1을 통해서 모든 경기를 실시간 시청을 해야 되는데 동시에 SNS 콘텐츠도 제작을 해야 되고요. 라이브 응원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도 맡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타임스 스퀘어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는 곳이니까 함께 좀 경기를 즐기고 월드컵 분위기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라라는 건데요.
0: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가 원조잖아요. 거리 응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유리할 것 같은데.
1: 올여름에 최고의 직업이 될 수 있지만 이 특별한 임무는 단 한 명의 열정적인 팬에게만 주어집니다라고 폭스 스포츠가 밝혔습니다. 이 최종적으로 누가 선발이 될지는 다음 달 6일에 폭스 스포츠가 중계하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보스턴 레드삭스와 뉴욕 양키스 경기 도중에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월드컵이 이제 다음 달 11일 멕시코 시티의 에스타디오 아스테카에서 이제 개막전으로 시작이 됩니다. 결승전은 7월 19일에 미국 뉴저지의 이제 스타디움에서 열리는데요. 이번 대회는 역대 최다인 48개 국가가 참가하게 됩니다.
0: 네. 자, 이어서 이것도 북중미 월드컵 관련 키워드입니다. 가진 자들만의 축제.
1: 한편에서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건데요. CNN이 멕시코가 올여름 세 번째 월드컵 개최국으로 역사를 쓰지만 월드컵에 대한 기대감이 팬들 사이에선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입장권 가격이요 굉장히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멕시코에서는 멕시코시티, 과달라하라, 몬테레이 등지에서 본선 13경기가 치러지는데요. 우리나라 대표팀 조별리그 경기도 다 멕시코에서 하게 됩니다.
0: 네.
1: 네, 멕시코에서 열리는 개막적 티켓 가격이요. 최저 3,000달러, 약 440만 원에서.
0: 최저가
1: 이렇고요.
0: 440만 원.
1: 최고액은 더 뜁니다. 만 달러, 약 1,470만 원 사이에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0: 와.
1: 근데 멕시코의 최저임금 수령자 월급이 약 만 페소, 우리 돈으로 85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저렴한 표를 산다고 해도 5달치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야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0: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비싼 가격이에요.
1: 너무 부담이 되죠. 네, 1970년과 1986년에도 멕시코에서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저 두 번 다 가셨던 한 축구팬이 계세요. 하비에르 씨가 가진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경기가 됐다라면서 이번에는 내가 직관을 포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인데요.
0: 네.
1: 지금 미국에서 열리는 결승전 공식 티켓은 더합니다. 장당 $1,990 1,614만 원에 판매가 됐는데요. 지금 국제축구연맹의 공식 재판매 플랫폼이 있습니다. 일반석 최저 가격이 $11,000 1,616만 원 수준이고요.
0: 네.
1: 일부 하층좌석 아주 좋은 곳이죠. 300만 달러 44억 7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0: 먼저 산 사람이 재판매 할 때 이렇게까지 네. 올려 받을
1: 수 있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 공식 재판매 플랫폼에서는 기존의 티켓을 갖고 있는 분이 자유롭게 가격을 책정해서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축구연맹이 거래 양측에서 각각 15%의 수수료를 받고 있거든요.
0: 이런 식으로 돈을 버네요.
1: 그러니까 FIFA도 이득이 되는 셈이죠. 네. 그래서 FIFA가 이제 비판이 높아지니까 개최국 전반의 주요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행사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시장 관행을 반영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리고 $60 약 9만 원부터 시작하는 저가 티켓도 모든 경기마다 최소 1,000장을 배정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다만 멕시코 팬들이 실제로 이 티켓을 얼마나 살 수 있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더한 게 있는데요. 월드컵 특수를 노리고 집주인들이 아파트를 단기 임대 숙소로 전환을 대거했습니다. 지역 임대료가 뛰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지금 시민들의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으로도 이어지고 있고 특히 자산 기반이 취약한 젊은 층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라고 CNN이 지적했습니다.
0: 자, 월드컵 4년마다 많은 축구 팬들이 기다리고 전 세계적인 축구 축제잖아요.
1: 근데
0: 이게 돈잔치로 전락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씁쓸한 생각이 드네요.
1: 그렇습니다.
0: 자, 이어서 제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마가는 많이 들어봤는데 메이크 아메리카 헬시 어게인이에요.
1: 네, 마하라는 게 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체력상이라는 걸 부활시켰습니다. 과거에 미국 국립학교에서 수십 년간 이 대통령 체력 검사가 시행이 되어 왔는데 이게 1950년대부터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1마일 약 1.6km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같은 여러 운동 종목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각 종목에서 성별에 따라서 상위 15%에 든 학생들은 대통령 체력상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때 경쟁 중심의 평가를 줄이자 장기적인 건강 관리에 초점을 더 맞춰보자라면서 이게 단계적으로 폐지가 됐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제도를 부활시킨 겁니다. 특히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미국 군사시설 안에 있는 161개 학교 학생들에게 이 체력 검사는 의무화된다라고 발표하면서 우리는 젊고 강하며 건강한 미국인이 필요하다. 경쟁이 나쁘다는 생각은 한 국가가 쇠퇴하기 시작하는 지점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0: 네.
1: 트럼프 대통령도 운동이 필요하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면서 자기 운동 습관을 공개했는데요. 나는 운동을 정말 많이 한다. 하루에 최대 1분 정도. 운이 좋으면 그렇다. 이렇게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번 조치를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세우고 있는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즉 마하 의제와도 연결을 시켰습니다.
0: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는요. 오늘 내게 일어난 일이 내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입니다.
1: 네, 이 말을 한 사람은 이탈리아의 멜로니 총리입니다. 최근 SNS에 온라인상에서 유포 자기 SNS에요. 온라인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자기의 인공지능 딥페이크 사진을 올렸는데요. 멜로니 총리가 속옷 차림으로 침대에 앉아서 웃고 있는 모습의 영상입니다.
0: 네.
1: 실제로 촬영된 게 당연히 아니고요. 합성 이미지였는데요. 멜로니 총리가 이 이미지를 실제로 믿고 총리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며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라는 비난을 남긴 이용자의 게시물도 함께 올렸습니다. 그래서 가짜 사진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일은 사람을 공격하고 허위 정보를 퍼뜨리기 위해서 어떤 수단이든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건 나 혼자만의 문제를 넘어선다. 딥페이크는 누구든 속이고 조종하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위험한 도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믿기 전에 확인하고 공유하기 전에는 신뢰할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원칙이 항상 적용돼야 된다면서 오늘 내게 일어난 일이 내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이 멜로니 총리가 올린 게시물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 수백만의 조회가 됐고 국가 지도자가 자신의 딥페이크 이미지를 직접 공개하면서 AI 윤리 문제를 거론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AI로 조작한 콘텐츠가 정치적 비난과 결합해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을 드러냈다라는 평가도 나왔는데요. 네. 이탈리아가 작년에 유럽연합 국가 중에 처음으로 AI에 대한 종합 규제 법안을 마련을 했는데 AI로 생성되거나 조작된 콘텐츠를 불법 유포해서 피해를 줄 경우에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0: AI 기술 워낙 빠르게 발달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정말 분간이 안 가더라고요.
1: 네, 네.
0: 관련해서 좀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 윤리적 문제 네.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키워드는 익숙한 문장이네요. 사람이 먼저 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 네, 선거 캠페인이었던데 관련된 건 아니죠? 다른
1: 네,
0: 거죠?
1: 아닙니다. 네. 다른 내용입니다.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 측이요. 인공지능과 관련한 새로운 규칙을 마련했는데요. AI 기술을 활용을 하더라도 연기상 수상 후보 자격이 자동으로 박탈되진 않고요. 조건부로 네. 사용하는 건 가능하다라는 원칙을 내놨습니다. 다만 제작 과정 전반에 걸쳐서 인간의 창의적 연출, 예술적 판단, 저작권이 우선시돼야 한다. 라고 내용을 담았는데요. 그래서 모든 출품작은 제작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AI를 활용했는지를 모두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인간이 창의적으로 한 기여를 네. AI가 대체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통제 아래 작품을 향상하거나 지원하는 용도로만 AI를 써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연기상의 경우에는 부차적으로 쓰는 거 허용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노인과 청년 분장을 갑자기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네. 젊은 배우나 나이든 배우나. 그래서 인간 배우가 연기를 주도를 하면서 연기를 보조하거나 강화하는 용어로 그러니까 부차적으로만 쓴다면 이건 괜찮다.
0: 연기상 처리 정도.
1: 네, 올려주겠다. 본다. 네, 예. 그렇습니다. 다만 AI가 배우의 표정과 움직임, 목소리 같은 연기를 대체하는 등 상당 부분을 AI로 생성한 작품은 수상 자격이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요.
0: 아예 새로 창작을 해서는 안 된다.
1: 안 됩니다. 예. 배우의 허가 없이 얼굴이나 목소리 복제 등을 활용해서 AI로 생성한 연기가 포함된 작품도 접수를 할 수가 없는데요. 이 문제는 당연히 헐리우드에서 우려가 큰 부분이었습니다. 작년에 인간과 구별하기 어려운 AI 배우가 스위스 쥐리 영화제 부대 행사에 소개되면서 굉장히 반발을 불러온 적이 있거든요. 앞서 아카데미 시상식 주최 측도요. 내년에 열리는 시상식에서는 AI 캐릭터나 챗봇이 쓴 시나리오는 수상 후보에서 제외하기로 했고요. AI로 만든 출연자는 수상 자격이 없다라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0: 자, 이어서는 자꾸만 빠져드는 인형이라는 키워드입니다.
1: 네, 홍콩 당국이 청소년 사이에서 과몰입과 사행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인형 뽑기 기계와 핀볼 게임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 구조가 있는 게임 설비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지금 논의가 네.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경품을 제공하는 그런 쪽의 게임 시설이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빠져드는 거예요. 과도한 소비, 반복 이용 문제가 불거졌는데 그래서 이제 일부 사업자들이 고가의 상품을 내걸거나 획득한 물품을 금전으로 교환할 수 있는 구조까지 운영을 하면서 네. 금전적인 유인 요소가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슷한 규제 움직임을 대만도 도입을 하고 있고요. 뭐 홍콩에서도 뭐 도입을 하고 있고 여러 곳에서 지금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0: 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주간 키워드 재밌네요.
1: 네.
0: 전지현 애승캐스터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0: 네, 이어서 세계의 창 시간입니다. 오프닝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 AI 기업 엔트로픽의 모델 클로드 미토스를 둘러싼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AI 정책 기조도 원래는 이제 규제 완화했는데 사전 검증을 하자 이런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코노미 조선의 이용성 국제전문기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트럼프 행정부 AI 산업에 대해서 뭐 기술 발달이 먼저다 하면서 이제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왔는데 좀 정책 기조가 달라지는 양상이에요.
1: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표적인 AI 지지론자로 취임 직후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AI 안전 행정 명령을 폐기하는 등 적극적인 AI 양성책을 펼쳤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AI 산업에 대해서 갓 태어난 아기와 같다. 우리는 이 아기를 잘 키워서 번성하게 해야 된다면서 멍청한 규칙으로 성장을 막아서 안 된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의 AI 정책 무게중심이 규제 완화에서 안보 중심의 사전 검증으로 옮겨갈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욕타임스는 백악관이 AI 모델을 사전 검토하는 실무조직 구성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현지 시각으로 지난 4일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소식통을 이용해서 백악관 관계자들이 엔트로픽과 구글, 오픈 AI 경영진들에게 이 같은 계획 중에 일부를 설명했다면서 아직 시행 여부와 어떤 기관이 업무를 담당할지 등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않았다고 전하겠습니다.
0: 네.
1: 또 하루 뒤에는 미 상무부 산하의 AI 표준 혁신센터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XAI와 협약을 맺고 이들 기업의 AI 모델 초기 버전을 받아서 성능과 보안 위험을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AI 모델이 일반 이용자에게 공개되기 전에 정부가 먼저 위험성을 들여다보기 위한 것인데요.
0: 네.
1: 이에 따라서 미국의 주요 AI 기업들이 잇따라서 정부의 AI 사전 평가 체계로 편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I 표준혁신센터는 공개되지 않은 최첨단 모델을 포함해서 이미 40건 이상의 평가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0: 뭐 AI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 이렇게 갑자기 바뀐 데에는 그런 어떤 위험성에 대한 인지가 생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1: 네, 맞습니다. 최첨단 AI의 성능이 워낙 뛰어나서 네. 악용될 경우에 사이버 보안 체계 전반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런 판단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엔트로픽이 4월 7일에 공개한 최상위 AI 모델 클로드 미토스입니다. 미토스는 장기간 다단계 추론이 가능한 자율형 멀티 에이전트 능력.
0: 예.
1: 그러니까 다수의 AI가 동시에 알아서 작업하는 구조를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0: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화형 AI로 쓰는 뭐 챗GPT나 제미나이하고는 조금 다른 모델인 거죠?
1: 굉장히 상위 발전된 예. 모델인 겁니다.
0: 예. 예.
1: 그래서 미토스는 그런 방식으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운영체제로 불리던 오픈 BSD에서 27년 동안이나 발견되지 않았던 운영체제의 취약점을 찾아냈고요.
0: 네.
1: 또 자동화 도구가 500만 번 검사하고도 16년 동안이나 잡지 못한 영상 추출 변환 소프트웨어 결함도 탐지했습니다. 또 오류를 찾아내는데 그치지 않고 리눅스와 구글, 크롬, 파이어폭스 등 주요 웹브라우저의 등을 그 해킹해서 자리로 무력화시키는 공격 코드까지 만들어냈는데요.
0: 그러니까 스스로 했다는 거죠, 이거를.
1: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전력망, 금융망, 통신망 등 국가 인프라 전체가 사정권에 들어왔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엔트로픽이 이런 위험성을 이유로 미토스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소수의 파트너 기업과 기관에만 제공하고 있는데요.
0: 네.
1: 주목할 점은 미토스가 스스로 코딩과 추론 능력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제로데이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고 공격 코드를 생성한 능력도 갖추게 됐다는 점인데 제로데이란 개발자조차도 몰랐던 숨겨진 결함을 뜻합니다.
0: 네.
1: 그런 능력을 활용해서 대규모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자동 탐지하고 분석할 수 있지만 해킹 공격 자동화 또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른바 미토스 쇼크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0: 성능이 진짜 대단한데 이제 엔트로피 네. 클로드 리스트를 지금 소수의 파트너 기업과 기관에만 제공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원래는
1: 맞습니다.
0: 일반에도 공개를 하려고 했었어요?
1: 원래 공개하려던 계획이 있던 게 아니고요.
0: 예.
1: 미토스와 경고 등이 커진 게 이른바 샌드위치 탈출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 때부터인데요.

0: 엔트로픽의 보안 연구원이 그 샘 보머이라는 연구원이 미토스 성능 테스트를 위해서 샌드박스에서 탈출해보라 하고 미토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1: 네.
0: 샌드박스라는 거는 AI가 인터넷이나 외부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한 격리 환경을 뜻합니다.
1: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할 때 이 안에서만 놀라고 한 거를 탈출하라고 명령을 한 거네요.
0: 예, 탈출하라고 이제 명령을 해봤는데 점심시간에 이 연구원이 공원에서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이메일이 한 통 날아왔습니다. 탈출에 성공했다. 이런 내용인데 놀랍게도 샌드박스에 있던 AI 모델이 보낸 거였습니다. 그래서 미토스가 엔트로픽 내부 시스템을 해킹해서 취약점을 찾아낸 건데요. 이거는 최고 수준 해킹 조직에서나 할 수 있던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있고 몇 주 뒤에 4월 7일인데 엔트로픽 측이 유리날개 나비의 영어 이름에서 이름을 딴 글래스윙 프로젝트를 가동하면서 미토스를 엔비디아, 애플, 구글, 아마존 웹 서비스 등 50개 기업에 미리 배포해서 방어체제를 구축하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1: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들었지만 이게 위험성을 감지를 한 거네요.
0: 너무 위험하다. 그걸 이제 감지하고 사전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겁니다. 근데 또 성능 이상으로 우려를 낳고 있는 부분이 자율성 관련 부분인데요. 일부 테스트에서는 미토스가 자신이 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는 걸 인지하고 이거를 감추려고 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1: 아이들이 거짓말하고 거짓말 안 한 것처럼 행동하는 거잖아요.
0: 네. 그리고 또 자신이 테스트를 받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도 포착됐습니다. 이런 내용은 엔트로픽이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처음부터 공개하려 했던 건 아니고 3월 26일 내부 관리 시스템상의 오류가 발생하면서 보안 자료가 대량으로 유출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외신을 통해서 보도되면서 엔트로픽은 서둘러 그 접근을 차단했지만 이미 내용이 유출된 뒤였습니다. 그래서 미토스라는 이름이 세상에 처음 알려진 사건이 됐습니다. 또 며칠 뒤에 또다시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서 결국 엔트로픽이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라는 이름의 모델과 함께 관련된 보고서도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그 하반기에 기업 공개를 앞둔 엔트로픽이 추가 투자 유치를 위해서 외부에서는 쉽게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을 쏟아내고 있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
1: 어쨌든 이런 지금 내용들이 엔트로픽 내부에서만 나온 거니까요.
0: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엔트로픽은 2025년 12월부터 기업 공개를 준비해왔는데요. 이르면은 올해 10월 기업 공개를 고려 중인데 현재 가치의 2배 이상인 9천억 달러, 우리 돈 약 1,400조 원을 목표로 신규 자금 조달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그 어마어마한 능력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미토스가 보여준 사이버 능력에 대해서 국제통화기금, IMF까지 우려를 나타냈다면서요.
0: 맞습니다.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데요. IMF 소속 이코노미스트들이 지난 7월에 공식 블로그에 글을 올렸는데 AI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향한 사이버 공격의 파괴력을 무서운 속도로 증폭시키고 있다면서 국제적인 사이버 침해 사고가 그로 인해서 전 세계 시장을 뒤흔들고 결제 시스템을 마비시키며 은행 시스템 전반을 신뢰를 갉아먹을 수 있는 대규모 경제 충격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AI 발 사이버 위협이 가속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클로드를 직접 언급을 했는데요.
1: 네.
0: 클로드의 등장으로 비전문가도 거의 모든 운영체제하고 웹브라우저에서 취약점을 찾아내고 파고들 수 있게 됐다고 걱정했습니다. 또 IMF는 특히 AI가 금융시스템 전반에 위험 집중, 컨센트레이션 리스크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 네.
0: 소수의 클라우드 제공업체와 소프트웨어 플랫폼, 또 특정 AI 모델에 대한 금융권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단 한 곳의 취약점만 뚫려도 수많은 기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연쇄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 네.
0: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 정치 위반자들은 사이버 보안을 단순한 IT 부서의 문제가 아닌 핵심 금융 안정성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1: 네.
0: 또 이와 함께 시스템 전반에 걸친 감독 강화와 강력한 국제 공조도 필요하다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1: 종종 뉴스에서 보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뭐 비트코인 등이 그 해킹으로 피해를 봤다 이런 뉴스들 보이잖아요. 어떻게
0: 맞습니다.
1: 보면 연결될 수도 있겠네요. 이제 AI를 이용한 해킹 기술로 해서 보안 시스템을 뚫고 금융 쪽에 어떤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다.
0: 위험성이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확장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무섭잖아요. 이게 엔트로픽의 클로드. 지금 예전에 우리한테는 이제 뭐 챗 GPT나 제미나이 정도가 유명했는데 요즘 뭐 많은 AI가 나오면서 이제 클로드도 많은 분들이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0: 예.
1: 이 클로드 모델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떤 강점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0: 요즘 외신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인물이지만 엔트로피 공동 창업자가 다리

0: 요 아모데이 또 다니엘라 아모데이라는 남매입니다.
1: 예.
0: 이름에서 짐작하시겠지만 이탈리아계고요.
1: 네.
0: 또 챗GPT 개발사이자 엔트로픽의 또 최대 경쟁사인 OpenAI의 고위 임원 출신입니다.
1: 아, 챗GPT에서부터 네. 시작된 거네요. 그러면
0: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AI 개발 속도와 안전성 간 균형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챗GPT, OpenAI 내부에서 갈등 끝에 이제 OpenAI를 나와서
1: 네.
0: 아모데이 남매가 2021년에 안전한 AI를 기초 내걸고 엔트로픽을 설립했습니다. 모델마다 뭐 다 장단점이 있지만 엔트로피 클로드 모델에 대해서는 문장력이 뛰어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엔트로픽의 AI 학습 방식이 드러나게 된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1: 네.
0: 엔트로픽이 2024년에 수백만 권의 중고책을 구입해서 AI 학습에 활용하는 프로젝트 파나마를 운영한 사실이 지난 1월에 워싱턴포스트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겁니다.
1: 아, 그러니까 진짜 그냥 책을 다 읽게 한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1: 네. 다 스캔을 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스캔을 했습니다. 실제로.
1: 네네.
0: 그래서 엔트로픽이 중고서점, 소매서점 등에서 수만 권 단위로 여러 책을 구매했고요.
1: 예.
0: 또 최대 200만 권의 책을 스캔할 수 있는 업체, 그리고 스캔에 맞춘 책을 수거할 재활용 업체도 섭외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도서의 작가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지난해 엔트로픽이 불법 콘텐츠를 AI 학습에 활용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해 8월에 엔트로픽이 이들에게 우리 돈으로 약 2조 1,800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소송은 종결됐습니다. 당시 또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1: 네.
0: 엔트로픽이 구매한 책을 AI 학습에 사용한 것은 책을 그대로 베끼기 위한 게 아니라 AI 모델을 새로 창조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작권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1: 네.
0: 또 엔트로픽이 AI 학습에 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건 이 이유가 흥미로운데 인터넷에 올라온 콘텐츠보다 더 정제된 글을 학습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1: 문해력이 높아지잖아요. 예.
0: 맞습니다. 좋은 책을 많이 읽어야 똑똑해지는 것은 사람이나 AI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1: 이건 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예. 근데 엔트로피 얘기 또 유명했던 계기가 트럼프가 이란 전쟁하면서 엔트로피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엔트로피가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런 그래서 좀 갈등을 빚기도 했는데 이제 최근에는 다시 좀 관계가 달라지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그 2월 말인데요. 미국 국방부가 엔트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했습니다. 통상 적대국 기업에 대해서 적용하던 조치인데 미국 기업에 내린 것은 이례적이었는데요. 당시 국방부는 클로드를 모든 합법적 목적에 사용하기를 요구했지만 최고 경쟁자 아모데이는 그 당시에 이제 국방부의 요구가 전쟁 무기, 자율 무기 뭐 이런 거에 사용하라는 건 협조를 하라는 거였는데 대규모 시민 감시라는 두 가지 기준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엔트로픽을 좌파 광신도라고 강도롭게 비판했고요. 또 모든 연방기관에 엔트로픽 기술 사용 중단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번에 강력한 성능의 미토스가 공개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엔트로픽에게 먼저 화해 약수를 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전쟁부와 재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 법무부 등 각 부처에 미토스를 정부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최근 보도했습니다.
1: 이 트럼프 행정부가 AI에 대해서 그 발전 속도를 이제 가속화시키려고 하다가 이제 규제를 이제 다시 강화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0: 맞습니다.
1: 여기에는 이제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요?
0: 예,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는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요.
1: 네.
0: 또 최근에 AI로 인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AI 수요 급증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 확산이 되면서 전력난이 또 심해졌고요.
1: 네.
0: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전기료가 급등했고 AI가 또 일자리를 빼앗고 사생활 침해 뭐 이런 정신적 피해까지 가져오신다 이런 우려도 커졌습니다. 관련해서 올해 3월에 MBC 여론조사에 보면은 등록 유권자의 57%가 AI의 위험성이 이전보다 크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또 규제가 그렇게 또 효과가 있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AI 모델이 그 계속 학습을 하면서 발전하기 때문에 한번 검사를 통과했다고 해서 또 영원히 안전할 수 없다는 또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1: 그렇죠.
0: 또 검증 과정이 몇 달씩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스타트업계는 출시 시간이 지연되는 만큼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막대한 컴퓨팅 자원과 인건비를 쏟아붓는 상황에서 출시가 그만큼 늦어지면은 자본력이 약한 기업부터 무너져 버릴 수 없다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런 반면에 엄격한 검증을 통과한 AI 모델 이런 또 정부 인증 인증이 붙으면은 그 금융이나 의료 같은 고위험 산업군에는 오히려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없지는 않습니다.
1: 아, 워낙 발전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뭐 인류에게도 되게 어떻게 보면 큰 도전이 된 것 같아요. 뭘 먼저 네, 해야 될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0: 세계 변화의 맥을 짚는 똑똑한 뉴스. KBS 뉴스월드.
1: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현대 국가로서 건국을 선포한 날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건국은 유대인들에게는 독립과 귀환의 상징으로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대규모 실향과 난민의 시작으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자, 일상 속의 세계사, 오늘은 이스라엘 건국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번은 꼭 읽어야 할 20세기 세계사의 저자 이영숙 작가 자리에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1: 자, 이스라엘 건국 배경을 좀 이해를 해보려면 먼저 유대인들의 오랜 역사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유대인들, 사실 그건 이 박해와 이산의 경험을 오랫동안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과정 거치면서 흔히 말하는 디아스포라, 세계 각지로 퍼지게 됐습니까?
2: 예, 서기 70년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로마의 전쟁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됐고, 그리고 2세기 초에도 로마에 맞선 유대인들이 봉기를 일으켰지만 결국 진압됐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희생되었고 상당수가 주변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2000년에 걸친 유대인의 디아스포라의 시작이었습니다.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들은 많은 고초를 겪게 됩니다. 네. 나라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기독교권의 유럽에서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죽인 민족이다라는 이유로 시달렸고요. 14세기 흑사병이 유행했을 때는 유대인들이 우물이나 샘에 독을 넣었다는 혐의로 대량 학살당하기도 했죠. 네.
1: 네. 그러다가 이제 히틀러한테 홀로코스트를 당했고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사망을 했고요.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오랜 박해, 이산의 경험 속에서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국가를 세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커질 수밖에 없었겠네요.
2: 그랬죠. 19세기 유럽 유대인들은 그들 스스로의 유대국을 건국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박해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가. 유대인들이 모두 모여 살 땅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이러한 사상을 바로 시오니즘이라고 하고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시오니스트라고 했습니다. 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자는 시오니즘에서 말하는 시온은 성경에 등장하는 표현에서 따온 것인데요. 현재 예루살렘 구 시가지의 남서쪽에 있는 나지막한 산을 가리킵니다. 시온산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유대민족의 영광이 서린 곳입니다. 그리고 세계를 유랑하던 유대인들이 언젠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고향을 상징하는 상징적 장소가 되었죠.
1: 뭐 시오니즘 굉장히 익숙한 단어예요. 근데 이 시오니즘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들을 처음으로 주창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말을 만들어냈나요?
2: 예, 테오도르 헤르츨이라는 사람인데요. 오스트리아 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간절한 염원을 실현할 시오니즘 운동을 시작한 인물로 꼽히는데요. 1948년 다비드 벤 구리온이 이스라엘 건국을 선포할 때 사진을 보면요. 뒤쪽에 커다랗게 초상화 한 점이 걸려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그 초상화 속에 턱수염을 기른 남자가 바로 테오도르 헤르첼이죠. 그는 1860년 당시 오스트리아 제국의 일부였던 페스트 지역, 그러니까 오늘날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태어났죠. 자유분방한 성격의 헤르첼은 율법과 예식을 따르지 않는 세속적인 유대인이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헤르첼이 주장하는 시오니즘은 종교적인 측면보다는 좀 정치적인 그리고 외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죠.
1: 그 헤르첼이 이제 자유분방하고 세속적인 유대인이라고 했는데 근데 갑자기 이런 시온주의, 시오니즘을 일깨우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2: 네, 그게 바로 그레피스 사건이라고 꽤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요. 네네. 헤르첼은 당시 오스트리아 일간지의 파리 주재에 특파원을 지내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1894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드레피스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요. 그 사건을 집중 취재하다가 드레피스는 드레피스 사건을 취재하는 도중에 굉장히 이제 그 충격을 먹게 되죠. 그러니까 드레피스 사건이라는 건 이제 알프레드 드레피스라는 이제 유대인이 간첩 누명을 쓰게 됩니다. 네네. 그래가지고는 프랑스령 기아나라고 하는 외딴 유형지인 악마의 섬으로 유배가 되거든요. 예. 그런데 당시 지성인의 나라를 자부하던 프랑스에서

0: 반유대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것을 보고 드레피스가 적에게 그 기미를 넘겼다. 예. 라고 하는 좀 누명을 쓰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종이의 필체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체포됐지만 사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범은 다른 사람이었음이 밝혀졌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레피스를 향한 그 반감은 나아지지 않았고 드레피스에게 죽음을 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목격하게 됐는데요. 그 모든 것이 단 하나의 이유, 그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는 충격에 빠진 것이었죠. 그래서 그쯤 또 다른 사건도 있었는데 당시 제정 러시아와 동유럽 일부 지역에서 포그롬이라고 하는 유대인 박해와 집단 폭력이 잇따랐습니다. 네. 이 때문에 헤르츠는 유대인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하기 위해서 위험을 벗어나게 해야겠다는 자각을 하게 되죠.
1: 그러니까 포그롬, 그러니까 드레피스 사건도 취재를 하고 러시아 제국과 동유럽에서 벌어진 그 집단 박해, 집단 폭력, 포그롬을 접하면서 이제 헤르츠리 깨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유럽 사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0: 네, 그렇습니다. 헤르츠리 보기에 도저히 이제 희망이 없고 기대를 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서 이 시기부터 시온주의의 기수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이 안전하게 살아갈 생존권 확보를 위해서는 유대 국가를 건설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유대 국가라는 책을 쓰게 되고 출판하게 되는데요. 네. 그 책이 근대 시온주의의 교본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럽 각지 지도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유대 국가 건설의 필요성을 설득하게 되죠. 사실 이제 헤르츠리 전면에 나서기 이전부터 유대인들의 팔레스타인 이주와 정착 지원은 조용히 진행되고 있긴 했어요.
1: 물밑에서 있었군요.
0: 예, 좀 있긴 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그 유럽의 재벌 금융가인 에드몽드 로스차일드라는 남장이에요.
1: 그 유명한 로스차일드가. 예, 예.
0: 예, 맞습니다. 그는 1880년대부터 팔레스타인 지역에 토지를 매입하고 유대인 정착촌의 운영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오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후 여기에 헤르츠의 정치적 추진력이 더해지면서 시오니즘은 이제 정착 지원을 넘어서 유대 국가 건설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향해 조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 그래요. 이제 유대 국가 건설이라는 이제 헤르츠의 구상이 당연하게 이제 물밑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지원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세계 각지의 유대인들이 관심을 갖게 됐을 게 당연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회의까지 생겼다면서요?
0: 네, 맞습니다. 1897년 8월에 스위스 바젤에서 제1차 시온주의 지도자 총회가 개최됩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지에서 200여 명의 유대인들이 참가해서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여 유대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시오니즘을 주창하기에 이르렀죠. 네. 예, 헤르츠는 유럽 각국의 유력 인사와 접촉을 계속했는데요. 당시 팔레스타인은 오늘날과 달리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던 지역이었어요. 예. 그래서 헤르츠는 시오니즘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지배하던 오스만 제국의 술탄인 압둘 하미드 2세를 만나 유럽 유대인의 팔레스타인 이주와 정착 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했죠. 예. 하지만 오스만 제국은 대규모 유대인 이주와 자치 구상에 쉽게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1: 여러 지역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유대 국가 건설을 위해서. 그런데 하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0: 그렇죠. 처음에는 사실 다양한 지역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동부 아프리카인 우간다에 들어가자는 제안도 있었고요. 인도양에 있는 마다가스카르 섬으로 가자는 방안도 있었고 아르헨티나도 가자는 의견까지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감론 을박 끝에 성경에서도 언급되었던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로 가자, 이스라엘 땅으로 가자는 의견이 이제 모여지게 된 것이죠. 시온 언덕이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서 유대 국가를 세워야겠다고 결심을 한 것이죠.
1: 그러니까 시온 언덕이 있는 땅이 바로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인
0: 맞습니다.
1: 거죠.
0: 예. 네. 오랜 세월 이 지역에는 여러 민족과 공동체가 살았고 특히 이슬람 정복 이후에는 아랍계 주민들이 대대로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을 고향으로 여겼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또 그들 자신들의 고향으로 여기고 살아왔죠.
1: 네.
0: 그래서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대대로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었으니까 팔레스타인 땅은 또 그곳에 살고 있던 아랍인들의 땅이기도 했죠.
1: 그래요. 뭐 유대 민족은 이제 로마 시대 때 그때 선조들이 네. 살았던 거고 그 네. 이후에는 여러 부침을 겪고서는 팔레스타인인들이 계속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0: 네.
1: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주를 하다 보니까 당연스럽게 거기에서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출신의 이제 아랍 주민들과의 갈등 피하기 어렵겠는데요.
0: 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었죠. 네. 그래서 1890년대에 시오니즘이 귀환되었지만 그래도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피난처를 찾는 유대인 수는 많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뭐 나치 정권의 대량 학살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밀려오게 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전 세계의 많은 비유대인들도 이제 홀로코스트 사건 때문에 너무 이제 경악을 해서 유대인들이 그들 자신의 나라를 원하는 것을 좀 이해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랍인들 사이에 유대인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1: 네.
0: 그 규모가 커지자 아랍인들이 의심과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게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해외의 침략자로 보고 이제 분개하게 되죠. 그래서 종종 두 민족 간의 폭력이 터져나오게 됐습니다.
1: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 이후에 네.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네. 이주가 시작이 네. 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0: 수가 많아졌죠.
1: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 얘기할 때 영국 이야기 종종 나오잖아요.
0: 네.
1: 영국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게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이 이 유대인들하고 팔레스타인들하고 네. 다른 약속을 했기
0: 맞습니다.
1: 때문이라면서요.
0: 예. 네. 두 가지가 이제 후세인 맥마흔 서한이란 것과 벨푸어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쪽은 이제 그 아랍인들에게 독립을 시켜주겠다라는 취지의 약속이었던 거고 또 다른 하나 벨푸어 선언은 유대인들이 유대민족의 고향을 세우는 것을 지지한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이제 양립될 수 없는 그런 그 약속을 한꺼번에 해버린 거죠.
1: 네. 그러니까
0: 이중 계약처럼. 그러니까 좀 영국이 좀 책임이 좀 큰 것 같아요.
1: 어쨌든 간에 이제 팔레스타인하고 유대인들하고 입장이 이제 다른 거잖아요. 되게
0: 그렇죠.
1: 맞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1: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을 국제사회에서 해야 될 텐데
0: 네.
1: 이 팔레스타인 문제 국제사회로 넘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0: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유엔에까지
1: 네.
0: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 영국이 해결을 좀 해볼라 했다가 좀 잘 안 되니까 이제 그것을 유엔에 상정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유엔이 얘기를 하기를 표결에 네. 붙였는데요.
1: 네, 네.
0: 33대 13의 표결로 팔레스타인을 두 개의 국가로 나누기로 합니다. 유대인은 이제 환호하면서 기꺼이 받아들였지만
1: 예.
0: 아랍인은 좀 거부를 했죠.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으로서는 당시에 없던 나라와 영토와 권리가 생겼지만
1: 네.
0: 아랍인들로서는 자기들이 갖고 있던 것을 좀 나누어야 했으니까요.
1: 이 표결 이후에 1948년 5월 14일이 되니까 이스라엘은 이날 건국을 선포하게 됐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그 당시 분위기를 좀 전해 주시죠.
0: 예. 영국의 팔레스타인 유임 통치 종료를 앞둔 날이었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유대 지도자 다비드라고도 하고요. 다비드 벤 구리온이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 건국을 선포했습니다. 이후 벤 구리온은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가 되고
1: 네.
0: 시오니즘의 운동의 그 주요 지도자였던 차임 바이스만이 초대 대통령이 되었죠. 다만 이스라엘의 그 공식 독립 기념일은 그 음력의 일종인 유대력 날짜에 따라서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곤 해요.
1: 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건국하게 됐고 결국 이게 이제 씨앗이 돼서 지금의 중동 분쟁까지 오게 된 건데요.
0: 맞습니다.
1: 참 이 중동 얘기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요즘 이란 전쟁도 그렇고 여기 이스라엘이 더 이렇게 날뛰면서 날뛴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요. 네. 중동이 언제 평화가 올지 어떤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상 속의 세계사 이스라엘 건국 과정을 이영숙 작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끝곡으로 원디렉션의 What Makes You Beautiful 들려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오원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염창동에서 살고 있는 52살 루이 아빠 김대중입니다. 일단 걱정되는 점은 루이가 20살이 되면 제가 70이 되는데 아 그때까지 막막하기는 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게 더 열심히 살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늦은 나이까지 좀 더 열심히 살아라 하는 뜻으로 운동 더 열심히 하고 헬스도 하고 수영도 하고 분유값 벌어야 되니까 몸이라도 튼튼해야 우리 루이를 잘 키울 수 있으니까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다. 힘들긴 하지만 이 아이의 행복이 이걸 다 덮는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하거든요. 자식은 인생의 그냥 즐거움 아닌가, 하늘이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우리 미래, KBS가 함께합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8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6살 민규는 할머니, 할아버지, 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이후 아버지는 2년 전 세상을 떠났고 엄마와는 연락이 끊겼는데요. 생계를 책임지는 할머니는 환경미화 일을 하며 버티고 있지만 끊어진 오른손 인대는 치료도 하지 못한 채 오늘도 일을 나섭니다. 병원에 가는 날이면 할머니를 부축하고 느리게 함께 걷는 민규. 병원비 걱정으로 두 사람의 마음은 늘 무겁기만 한데요. 하루하루 기억이 흐려지는 할아버지와 3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적장애 동생까지 이 모든 돌봄을 혼자 감당하고 있는 민규를 위해 여러분의 관심과 마음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녹음이 짙어가는 싱그러운 5월입니다. 나뭇잎 사이로 햇볕이 스며들고 있는데요.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화창하겠습니다. 하늘이 맑은 만큼 자외선도 강하겠는데요. 낮 동안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바깥 활동하실 때는 양산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한 햇볕에 따뜻한 남서풍도 불어오면서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며 평년 이맘때보다 더 따뜻하게 겠고요.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 서울과 대구 10도, 대전 8.8도, 광주 10.

0: 17.2도로 쌀쌀하게 시작했는데요. 벌써 대부분 지역이 20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앞으로 낮 동안 서울과 춘천이 24도, 광주 25도, 대전과 대구 26도, 강릉 27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후 한때 경기와 강원 영서, 충청과 남부 곳곳에서는 오존 농도가 높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볕이 강할 때는 실내에 머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중부지방, 오후부터는 남부지방에도 비가 시작돼 모레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비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지만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 대기는 건조하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어제 종료되면서 오늘부터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가 다시 적용됩니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기본세율 6에서 45%에 더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경찰이 지방선거 후보 등록 개시일인 이달 14일부터 선거사범 대응 체제를 최고 순으로 격상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후보자 등록과 본격적인 선거운동 개시에 따라 흑색 선전과 유세 현장 선거폭력 등 각종 불법행위 증가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수본은 앞으로 허위 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 선전을 비롯해 금품 향응 수수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공직자들의 선거 관여 등 3대 선거 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입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이 내일 발표됩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2주간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 지급을 진행한 데 이어 오는 18일부터 나머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70% 기준과 관련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겠다면서도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도록 세부 기준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 간 종전협상의 최대 쟁점인 농축우라늄 반출과 관련해 러시아에 보관할 준비가 됐다는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 9일 전승절 퍼레이드 이후 기자회견에서 이란 전 종식을 위한 합의의 하나로 필요하다면 이란의 농축우라늄을 러시아로 받아 보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말 이란 농축 우라늄과 관련해 러시아로부터 지원 제안을 받았지만 우크라이나 종전에나 집중하라는 취지로 거절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국 해군 함정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 자유를 지원하기 위해 중동에 배치됩니다. 영국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다국적 해상 보호 임무에 참여할 체비를 갖추기 위해 구축함 HMS 드래곤을 중동으로 이동시킨다고 현지 시간 9일 밝혔습니다. 당초 키프로스의 영국 기지를 방어하는 임무를 맡고 있던 이 구축함을 이동하기로 한 영국 국방부의 결정은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 지원 임무가 개시될 경우 즉시 투입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을 모두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당을 선대위 체제로 전환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대한민국 국가정상화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충남 공주 부여 청양 보궐선거 후보자로 김영빈 변호사를 전략 공천하면서 이번 선거에 필요한 공천을 마무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부산과 대구 등 영남 지역을 찾아 지방선거 지원 사격에 나섭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후 부산 북갑을 찾아 박민식 보궐선거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합니다. 이어 대구로 이동해 이진숙 달성군 보궐선거 후보 개소식에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대구시 서구 평리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50대 위층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A씨에 대해 추가 조사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24도 등 전국의 한낮 기온이 21도에서 27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내륙 지역은 해가 지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남부지방까지 확대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KBS

0: 작은 서점.
1: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작은 서점 유튜브를 통해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다독이 0520 프라하님께서 퇴근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라디오로 듣다가 유튜브 구독까지 하게 되었어요. 하루의 고단함을 위로해주는 소중한 방송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위로가 됐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사랑한 도시의 저자 전은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제 이제 묵직한 책들 소개해 주셨는데요. 피렌체 사람들 이야기 그리고 언더그라운드 소개해 주셨고 작가님 소개도 짧게 드렸었습니다. 미술사 공부를 하신다니까 관련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미술을 너무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남루한 질문 좀 준비했습니다. 좋아하는 화가가 누구세요?
2: 아, 그거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1: 네.
2: 떠오르는 대로 얘기할게요.
1: 네.
2: 책에 소개된 작가인데 구스타브 까유보트라고 프랑스 작가 좋아합니다. 인상파 작가.
1: 네. 특별히 좋아하시는 이유가
2: 뭐 그림이 워낙 아름다워서도 그렇지만
1: 네.
2: 이분이 굉장히 그 돈이 많았어요. 돈 많은 집 자제분이었는데 그래서 인상파가 처음에 인정을 받지 못했었잖아요.
1: 네.
2: 그래서 인상파를 자기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인상파의 그림을 사모읍니다.
1: 아.
2: 후원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1: 본인도 인상파 작가로 활동을 하면서 약간 네. 인상파 부스팅을
2: 네.
1: 자기 돈으로 한 네. 셈이네요.
2: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모네, 르누아르 뭐 이런 그림들을 이제 다 사모은 다음에
1: 네.
2: 그 기증을 해요. 기증을 하는데 재밌는 거는 그때는 안 받겠다 그래요. 그 프랑스 국립미술관에서.
1: 네.
2: 야,
1: 아직까지.
2: 뭐 별로 공간도 없어. 막 그랬는데.
1: 화단의 어르신들이 인상파 인정하지 않을 때군요.
2: 맞아요. 그거를 싸워서 그림을 이제 그 집어넣고 지금 네. 그 그림들이 오르세이 미술관에 이제 좋은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데
1: 네.
2: 물론 자기가 워낙 돈이 많았고 뭐 변호사 활동도 했고 그래서 많이 그림을 그리진 않아요.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하나 남은 그림들은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이고 그 당시에 일하는 사람들 물론 자신의 가족들이 굉장히 생활을 즐기는 그런 것도 많이 그렸지만 일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파리를 돌아다니는 그런 시민들의 얼굴을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그 작가의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는 그 작가가 그 자신의 생활 반경 굉장히 화려한 생활 그냥 안정된 생활만을 그린 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네. 그림도 많이 남겼고 자신이 그 그림을 그 모아서 끝까지 이제 그 관철을 시켜서 지금의 저희가 보는 그림들을 오르세이 미술관이나 각종 이제 그 프랑스의 유수의 미술관에 남겨놓았다는 점에서 이제 구스타브 까유보트를 좋아하죠.
1: 지금 저희는 이제 그분을 인상파 화가 중에 한 명으로 기억을 하겠지만
2: 네.
1: 당대에는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였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사실은 그 사람이 이제 그림을 기증하겠다 그랬는데 국가에서 야, 안 받겠어 라고 싸우기 시작하면서 언론이 굉장히 재밌잖아요. 야, 이거 네. 굉장히 재밌는 공방이다.
1: 네.
2: 나 이제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동생이 또 그 계속 그 소송을 이어가는데 그렇게 하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잖아요. 아니 도대체 무슨 그림인데 이렇게 그 받는다 안 받는다 공방이야 라고 하면서 결정적으로 그 인상파 화가들이 언론을 많이 타게 되죠.
1: 네.
2: 그러면서 더더욱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계기를 만들어준 그러니까 자기가 생전에 그림을 모아서도 인상파 화가들을 돕지만 죽어서 자기의 그 기증품에 대한 소송이 붙으면서 인상파 화가들을 더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준 것으로 거의 뭐 화가이자 컬렉터로서 가장 그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 잘 나가는 로펌 변호사인데
2: 네.
1: 집이 청담동에 있고 돈 많은데
3: 뭐 그림도 그려. 그림 그리는데 뭐 동료 화가들 그림을 자기가 막 사. 그러더니 그렇죠. 희한한 기증 이상한 메시지를 네. 고약한 메시지를 국립중앙 뭐 현대미술관이든 뭐 어디든 던져가지고 화단에 논란을 일으켜가지고 옆에서 보는 기자들이 이 양반 재밌네. 희한한 캠페인을 벌이네 하면서 부스팅을 하고 네. 재밌게 사셨군요.
2: 그렇죠.
3: 굉장히.
2: 사실은 네. 뭐 지금은 미술이라는 것이 너무나 돈이 된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틀에 짜인 그림에 대한 선호가 높았거든요. 저희가 그때 이제 프랑스 아카데미라고 하는 관악파라고 네. 하는 굉장히 매끈하게 그려진 네. 예쁜 그림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림들에 대한 이제 눈을 열어준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아무렇지 않을지 몰라도 자기가 모든 것을 가졌을 때 뭐 뭔가를 가지 못한 새로운 그 부류의 사람들과 손을 잡는다라는 거 거기에 이제 선봉에 선다는 건 늘 힘든 일이잖아요.
3: 네. 아 이렇게 작품만 볼 때랑 작품에 얽힌 그 사람 이야기 들을 때 확실히 느낌이 달라지네요.
2: 네.
3: 나중에 찾아보게 될 것 같습니다.
0: 인생을 뒤흔든 한 권의 책. 장강명의 인생책.
3: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작가님의 인생책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2부에서는 티머시 스나이더의 피에 젖은 땅 이 책 헛웃음이 나오는 이게 나빠서 헛웃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소개를 해야 될지 당황스러워서 일단 헛웃음이 나와버렸는데
2: 네.
3: 제가 이 진행을 하다가 오늘 허탈하게 웃거나 그래도 다독이 분들 많이 이해해 주세요. 이게 진짜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 되게 좋은 책이고 무서운 책이고 피에 젖은 책입니다. 이거를 전은한 작가님이 소개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작가님 어떤 책인지 소개 좀 해주십시오.
2: 제가 유튜브에서 가끔 이 책에 대해서 좋아하는 책 얘기하라 그럴 때 이 책을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롱테이크에서. 그러면서 잠이 안 올 때는 이 책을 읽는다라고
3: 네.
2: 얘기를 했었고요.
3: 잠이 안 올 때 읽으면 어떤 효과를 거두게 되나요? 졸리나요? 아니면 잠이 안 오는 것 따위는 조금도 안 좋은 일이 아니다. 행복하다 난 이런
2: 그렇죠.
3: 생각을 하게 되나요?
2: 잠이 이제 저는 보통 잠을 잘 자는 편인데 그래도 뭔가 사소하게 오늘 일이 잘 안 풀렸어. 저 사람 왜 나한테
3: 그래서 잠이
2: 저러지? 라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3: 네.
2: 조금 뒤척뒤척 할 때 이 책을 펴서 한 챕터 정도 읽으면 오늘 내가 이불 덮고 있는 거는 굉장히 감사할 일이구나.
3: 네.
2: 나는 잠을 자야겠다. 그리고 사실은 이 책이 굉장히 많은 숫자와 많은 도시 이름과 이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피곤해지는 것도 있고 두뇌가
3: 네.
2: 여러 가지로 저를 안정시키면서 잠에 빠져들게 하는 책입니다.
3: 지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거대한 타격입니다.
2: 네.
3: 책 자체도 되게 두꺼워가지고 저걸로 맞으면 진짜 타격이 클 것 같은
2: 피해 졌겠죠.
3: 피해 졌겠죠. 책도 정말 피해 절어 있습니다.
2: 맞아요.
3: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조금 소개 부탁드립니다.
2: 내용은 이제 스탈린 시기와 히틀러

0: 시기에
1: 네.
0: 그 지금 동유럽과 그 다음에 저희가 CIS 지역이라는 자유국가 연합이라고 하는 그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1: 네.
0: 지역들에서 벌어졌던 대학살의 이야기죠.
1: 네.
0: 그런데 학살이 막 사람들을 뭐 찔러 죽이고 이런 거보다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사람들을 굶겨 죽인 대기근에 빠지게 한 무모하고 어리석은 계획적인 그런 살인에 대한 학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네. 이게 책 추천사에 뭐 어떤 분이 쓰셨던데 그 추천사가 좋은 추천사인지 아닌 추천사인지 여기에 동의를 해야 되는지 안 동의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우슈비츠는 세발의 피다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0: 그렇죠. 근데 뭐 규모적으로 그렇다는 네. 얘기도 되고 아우슈비츠는 사실 그 이후에 많은 그 문서화가 됐죠.
1: 네.
0: 사람들의 증언이라든지 뭐 그 여러 이스라엘 쪽 인사들의 노력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이제 남겨졌고 한데 사실 여기서 죽은 분들 피해져진 땅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우크라이나의 곡창지대나 네. 이제 그런 밭에서 일하시는 농부분들 뭐 그런 분들이 죽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을 해주거나 그 사람들 자신이 기록을 남기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들은 너무나 대규모의 이제 죽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실체를 잘 모르고 있다. 하지만은 정말로 더 큰 규모로 더 잔인한 이제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1: 네. 뭐 독일과 소련 사이의 땅들 네. 따지고 보면 아우슈비츠도 독일에 있는 게 아니라 폴란드에
0: 맞아요.
1: 있고 여기서 정말 1,400만 명으로 네. 집계가 되는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는데 이게 아주 짧은 시기에 2차 세계 대전과 그 직전 뭐 그 전후에
0: 네.
1: 히틀러가 학살을 하고 또 같은 땅에 같은 사람들을 스탈린이 또 학살을 하고
0: 맞아요.
1: 네, 요게 한 지역에서 정말 엄청난 규모로 학살이 됐습니다. 근데 그 학살이 우리가 2차 세계 대전 때의 유대인 학살이라고 떠올리는 아우슈비츠라는 공간을 떠올리고 무슨 공장에서 사람들이 포로 수용소에 있는 것처럼 갇혀가지고 뭐 가스를 맞고 사망하는 그런 공장식 사륙이라고 네. 표현을 하는 그런 거하고 좀 다르고 훨씬 야만적이고 과연 이걸 도대체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잘 몰랐지만 사실은 뭐 이렇게 서구의 독자들이나 뭐 서양의 심지어 뭐 사학자들조차도 아까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록이 별로 남지 않아가지고
0: 네.
1: 잘 몰랐던 사건이라고 책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저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0: 저자 티머시 스나이더고요.
1: 네.
0: 중동구 유럽, 구 소련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학자입니다. 이제 주로 이 지역에서 일어났던 대학살과
1: 네.
0: 홀로코스트를 같이 연구를 하고요. 굉장히 최근까지는 예일대 사학과에서 강의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연구의 본거지를 비엔나로 옮겨서 연구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1: 네, 역사학자의 책이라 가지고 조금 딱딱하긴 하더라고요.
0: 맞아요.
1: 네네.
0: 어떻게 보면은 거의 이론서죠. 대중적으로 네. 접근했다고는 조금 보기 어려운.
1: 뭐 대중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사건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뭐 저술가의 대중 저술가의 작업이었으면은 아마 뭐 이제 도입부를 뭐 어떻게 바꾼다든가 네. 뭐 좀 더 드라마틱한 어떤 사연들을 넣는다든가 했을 텐데 그런 게 없어도 그냥 사건 자체가 그냥 눈을 뗄 수가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0: 네.
1: 저도 힘들어가지고 이제 소개를 책을 이제 씹어 먹으려니까 참
0: 네.
1: 힘든데 힘든 책 읽는 방법 있나요? 이거 한 번에 다 읽으셨어요?
0: 아니요, 그렇지 못하죠.
1: 그래도
0: 내용 자체가 너무 이런 일이 이게 말이 돼? 이러면서
1: 네.
0: 사실 어떤 부분은 굉장히 끊임없이 읽게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거 그리고 굉장히 명쾌하게 쓰여져 있기
1: 네.
0: 때문에. 사실 이야기에 그렇게 어렵진 않고 물론 뭐 숫자라든지 역사적 이름들이 저희가 그런 지역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정말 너무 사건이 끔찍해서 흥미롭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사건들을 다 이제

0: 문서와 함께 굉장히 명쾌한 사료적 증거와 함께 그 적어놓기 때문에 굉장히 가능한 한 이걸 뭐 하루만에 다 읽지 못해도 굉장히 많은 분량을 이제 빨리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1: 그게 그 사료 자체도 참 드라마틱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장강명의 인생책에서 민규동 감독님이 나오셨을 때 프리모 레비의 이것이 인간인가를 다뤘었는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수용소에 들어갔던 사람이 생존해서 나와서 쓴 수기니까요. 생존자의 기록인데 이거는 생존자의 기록이 아니라 본인들도 맞아요.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던 사람들이 정말 역사에 뭘 남기기 위해서 뭐 끌려가는 기차에서 쓴 메모를 밖으로 던지고
0: 맞아요.
1: 이걸 나중에 누가 줍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남은 것도 있고
0: 형제들한테 여기는 절대로 오지 마. 집에서 네. 굶어 죽더라도 그 집단 농장엔 오지 마라고 네. 하는 형의 기록도 있고
1: 네.
0: 또는 그냥 나중에 이 학자들이 추정한 것도 있죠. 이런 이런 끔찍한 사륙이 여기서 일어났었을 거야. 가봤더니 해골 무더기가 네. 있었어. 뭐 이런 식의 이제 사료도 있는 거죠.
1: 우크라이나에 이제 대기근이 드니까 네. 그 우크라이나의 농부들이 걸어 폴란드 국경까지 가서
0: 맞습니다.
1: 예, 뭐 먹을 걸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를 침공해 달라.
0: 그렇죠.
1: 예, 우리나라를 침공해서 우리를 좀 가족들이 지금 못 먹은 지 너무 오래됐다 하는데 네. 그 폴란드 군인들의 기록.
0: 네.
1: 성인들이 그렇게 펑펑 우는 거 처음 봤다. 와. 근데 참 이게 이제 김지윤 박사님이 추천하신 책이랑 비슷하면서 달라요. 그때 폭격기의 달이 뜨면을
0: 그렇죠.
1: 김지윤 박사님이
0: 네.
1: 네. 네. 이것도 두꺼운데.
0: 그렇죠.
1: 2차 세계 대전의 이야기이고
0: 가슴이 웅장해지는
1: 네. 읽으면 정의는 승리할 거야. 뭐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역경을 이겨내는 의지만 있으면 모든 걸 뚫을 수 있어. 그런데 피해 젖은 땅을 읽고 나면은 아, 뭐 그렇게 뭐 호모사피엔스가 뭐 그렇게 뭐 세상에 있어야 되는 존재인지 잘 모르겠다.
0: 막 세상은 그냥, 이런 거야.
1: 네. 이런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0: 물론 뭐 남이 불행했는데 내가 오늘 잘 먹고 하루 잘 끝냈어 이런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1: 네.
0: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악의 존재를 알고 나를 이제 거기 비춰보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하나의 이제 의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1: 네.
0: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시스템에 우리가 편입이 되면 그 시스템 내에서 안주를 하려고 하잖아요.
1: 네.
0: 근데 우리는 그 시스템 자체를 굉장히 정당화시키려고 하잖아요. 회사야, 우리 회사야, 뭐 우리나라야.
1: 네.
0: 하지만은 그 시스템에 대해서도 가끔은 되물어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은 시스템에 대해서 너무 이제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그 안에 내가 거의 편입돼서 있다 안주하다 보면 그것은 언제든지 전체주의의 성격을 띨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 전체주의 무서워, 궁극주의 무서워 하면서도 내가 있는 시스템은 돌아보지 않는 그런 것들을 한 번씩은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읽다 보면은 좀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0: 그렇죠.
1: 이게 무슨 전쟁터에서 이랬으면은
0: 네.
1: 아, 사람이 이제 흥분하면은 왜 이제 뭐 축구 경기 같은 것도 보다 보면은 흥분해가지고 멀쩡한 사람도 훌리건 되고
0: 네.
1: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한쪽은 민간인이고
0: 맞아요.
1: 나는 군복 입은 장교 그냥 병사도 아니고 장교고 뭐. 아무리 뭐 아리안 인종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 해도 그래도 무슨 전쟁 영화에서 보는 독일군 장교는 약간 좀 기품이 있어 보이잖아요. 뭐 어떤 그냥 이상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독일 군사 이런 건데 그게 아니고 정말 야만적인 무슨 이렇게 전근대 시절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옛날에 원시인들이 싸우면 저렇게 싸웠겠다. 무슨 뭐 유인원들끼리 싸우는데 상대를 섬멸시켜야 된다면 저렇게 하겠다 싶은 막
0: 네.
1: 그런 폭력을
0: 그렇죠.
1: 왜 이렇게까지 하지?
0: 그것도
1: 네.
0: 굉장히 거짓의 거짓을
1: 네.
0: 이게 사실은 어떤 현실적인 목표가 거의 없이
1: 네.
0: 굉장히 비현실적 목표를 세운 다음에 중간에 또 누가 거짓 보고서 한 장 더 하고 그다음에 또 이상한 이론화를 시키고 이러면서 점점 그 커져서 죽은 사람이 천만 명을 넘어섰다라는 거는

0: 아, 인간이 정말 인간은 진보하고 있는가? 인류는 정말 진보하고 있는가? 이런 데 대한 생각을 하게 되죠.
1: 제가 좀 궁금한 게요.
0: 네.
1: 아무리 시스템에 편입이 돼 있다 하더라도 제가 군복을 입은 장교인데
0: 네.
1: 명령이 저들은 인간 이하의 존재이니 전부 학살하고 성폭행하고 아이도 다 죽일 것 이라고 명령이 한줄 정말 그런 명령이 오잖아요. 뭐 돌려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0: 네.
1: 그런 명령을 받으면 막 받은 사람들이 그래야지 막 이런 되게 열의에 차가지고 그걸 수행을 하게 되는 게 그럴 수가 있는 건가요?
0: 그런데 뭐 그런 명령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극단적이지만 이제 여기선 진짜 명령은 이렇게 부농을 죽여. 부농은 우리 그 계급투쟁의
1: 아,
0: 방해물이야라고 해요. 네.
1: 소련에서는 네, 그렇게 했죠.
0: 부농? 부농이 뭐지? 라고.
1: 부유한 농부들을
0: 근데
1: 죽여라.
0: 이게 몇섬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야 대충 좀 그어봐. 그 부농 선을 좀 그어봐. 네, 그어요. 그런데
1: 너도 부농이네.
0: 너도 부농이야.
1: 네.
0: 너 안경 썼지. 너 부농 가난하면 안경 썼겠어. 뭐 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떤 사람이 아 며칠 전에 미하일이 내 기분을 되게 긁었는데 쟤도 부농이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무모한 계획에
1: 네.
0: 어떤 사람의 이기심, 탐욕, 거짓이 막 이제 쌓이고 쌓여서 이게 사실은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정말 부농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아무도
1: 네.
0: 모르고 이제 가장 기가 막혔던 건 이런 게 있어요. 굶주림이 계급투쟁의 가장 큰 이제 반역이다.
1: 네.
0: 나는 배고파서 죽겠는데 네가 배고프다는 사실 자체가 네가 반동이라는 거야.
1: 네.
0: 네가 반동이 아니려면 배 불러야 돼. 꼭 말이 안 되잖아요.
1: 지금 이제 다독이 분들이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0: 네.
1: 어쩌다 보니까 역할극을 해서 제가 독일 체제의 살인 논리를 말씀을 드렸고 전환한
0: 네.
1: 작가님이 소련 체제의 살인 논리를
0: 네.
1: 말씀을 드렸습니다.
0: 맞아요.
1: 두 체제가 이 티머시 스나이더도 잘 비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점에서는 되게 달랐고 어떤 점에서는 되게 같았어요. 되게 같고 집단적인 살육을 했는데 독일 체제는 주로 전시에 민간인을 많이 학살했고
0: 그렇죠.
1: 그 동유럽과 CIS 지역의 민간인들을 전시에 인간 이하의 존재로 생각하면서 학살을 했고 스탈린의 소련은 전시에도 학살했지만 평시에 많이 그들은 인민의 적이다. 라고 학살을 하고 그들을 뭔가 이렇게 인간 이하의 존재로 규정하는 논리들을 양쪽에서 희한하게 만들어냈습니다. 뭐 우생학적으로 인간 이하다. 계급 투쟁의 역사 발전의 원리 안에서 이들은
0: 도표를 그리자면 이제 독일 히틀러 쪽은 인종적인 측면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스탈린은 계급이라고 이제 가면을 씌웠지만 사실 안쪽에는 인종적인
1: 민족적인
0: 이제 민족주의적인 반감 이제 누구를 좀그안돼 이민족은 안돼 이런 이제 게 있었는데 그걸 드러내놓고 말은 하지 않죠.
1: 결과적으로는 그냥 러시아 슬라브 민족이 아닌 다른
0: 맞아요.
1: 민족은 다 특히 유대인들
0: 그렇죠.
1: 학살한 셈이었는데
0: 그러고 이제 뭐 사실은 한쪽은 전시 평시 한쪽은 이제 전시 이제 독일 쪽이 전시라고 했는데 그것은 제 생각에 독일이 패해서 전시의 끝과 함께 그게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평가를 후대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2차 세계대전이 독일의 뭐 말도 안돼 상상도 하기 싫지만 승리로 끝났다라고 하면 아마 그런 인종 청소는 평시에도 계속되었겠죠.
1: 그 땅이 평시의 소련 땅이었기 때문에 평시의 학살은 소련이 했다.
0: 그렇죠.
1: 이두 체제를
0: 네.
1: 티머시 스나이더가 비교도 하고 공통점, 뭐 다른 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작가님 보시기에 아, 이 점이 어떤 사람을 죽이는 체제는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다. 또
0: 네.
1: 혹은 이두 체제는 이런 점에서 달랐다. 이렇게 눈여겨보신 차이점, 공통점 그런 게 있을까요?
0: 저는 사실 공통점을 더 많이 봤고, 뭐, 아까도 뭐, 잠깐 같이 얘기했지만, 전체주의라는 것, 이제 개개인에 대해서 전혀 보지 않고, 이제 집단적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한다는 것, 그래서 개인의 욕구라든지, 개인의 이제 필요에 대한 아무런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아, 그렇게 전체적이라는 것?

0: 굉장히 무색무취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욕망을 무시하는 거야라고 하는데 가장 맹점 뭐냐면 그 상층부에서 그걸 쓰고 있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무모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1: 거의 망상급의 욕망을 그렇죠. 품고 있고 그게 네. 전원한테 다 전파가 돼요.
0: 그렇죠.
1: 네.
0: 그게 가장 무서웠어요. 이제 네. 그 안에 그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사실은 망상이자 개인적 욕망이다. 그런데 네. 내 욕망은 중요하고 남의 욕망은 중요하지 않은 그런 모순적인 상황. 이게 이제 이 그것이 이제 전체라는 단위 이제 집단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가장 이 광기의 원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 저희가 아까 작가님이 어떤 시스템에 속해 있으면 근데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것 같다, 괴물이 될 수 있다, 나 우리 회사가 이러니까 뭐 네. 우리나라가 이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시스템을 선택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0: 아, 그렇죠.
1: 뭐 지금 2020년대에 많은 개인들도 그렇거니와 특히 이제 이 상황에서 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뭐 작가가 묘사하듯이 폴란드 장교가 내가 지금 독일에 항복을 해야 되나 소련에 항복을 해야 되나 혹은 벨라루스의 청년이 지금 빨치산이 되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독일 경찰한테 붙을 것인가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면 그건 이제 확실한 죽음이고
0: 그렇죠.
1: 나쁜 시스템과 비슷하게 나쁜 시스템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또 괴물이 돼야 되는 그런 네. 거고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죠? 이런 극한 상황에서
0: 제가 만약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남한테 주는 영향을 잠시라도 생각해 보는 것? 그 다음에 이게 내 행동이 도덕적인 잣대에 부합하는 것인가? 그런데 사실은 보통 그런 질문이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게 그럼 도덕이 뭔데? 이런 질문도 하잖아요.
1: 네.
0: 하지만 그 생각이라도 한번 해보는 것. 도덕이 뭐고 내 행동은 도덕적인가? 라는 생각을 정말 10분이라도 해보는 것이 개인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행위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제가 이거 좀 엉뚱한 얘기인데
1: 네.
0: 제가 항일 투사를 하셨다는 분들 물론 존경 안 하는 분들이 없겠지만 저는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1: 네.
0: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게 이제 헤이그 밀사 사건의 뭐 그런 네. 열사들.
1: 네.
0: 왜 존경하냐 하면 굉장히 많은 선택지가 있었거든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뭐 일제에서 자위를 받을 수도 있고 뭐 네. 그냥 대충대충 살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 많은 선택지 가운데서 난 그래도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싸워야지라고 하는 그 행동 그것이 이제 아 내가 그래서 나라도 살리고 물론 여러 가지 좀 다른 측면도 있겠지만 그 선택을 했을 때 너무나 많은 혜택을 그 행위로 해서 저희가 나중에 우리가 우리나라 말을 하고 K-POP, K-컬처 어쩌고저쩌고 하고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1: 네.
0: 굉장히 먼 나비 효과 같지만 개개인의 행동이 어느 순간인가는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식의 영향을 미약하게나마 미칠 수 있다고 할 때 아, 내 오늘 행동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는 거. 저는 그게 결국은 좋은 결과를 맺을 수도 있고 아무런 결과가 없이 그냥 내가 죽는 걸로 끝날 수도 있지만 한 번의 생각은 그래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역사의 망망대에서 다른 사람을 잡아먹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까? 뭐 저도 잘 모르겠고 뭐 티머시 스나이더가 답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0: 네.
1: 그런 상황에 처했던 사람들 그런 비극들은 많이 일어났었는데요. 제가 결론을 잘 못 내리기 때문에 노래를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작가님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까요?
0: 아우슈비츠에 관련된 노래를 들을까요?
1: 아 조금 쉬려고 그랬는데
0: 아니요 사실 아우슈비츠에 네. 관련됐다기보다는
1: 네.
0: 저희가 모두 좋아하는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의
1: 아, 네.
0: 네. 오페라 곡이 하나 나오잖아요.
1: 네.
0: 정말 결국은 죽음으로 끝날 것인데 뭔가 하나의 희망을 가지면서 저희가 네. 오페라를 남편이 이제 부인한테 네. 들려주죠. 그 노래를 한 곡 같이 듣고 싶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어떤 곡이죠?
0: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에 나오는 아름다운 밤, 사랑의 밤입니다.
1: 네. 안네소피 본 오터, 스테파니 두스트라크의 목소리, 마크 민코프스키가 지휘하는 뮤지시엔트 루브르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0: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 중 아리아 아름다운 밤 사랑의 밤 들었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전은환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골라주신 책들이 다 이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작가님이 이제 시종일관 말씀을 해주시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 그들이 어떤 숫자나 통계나 뭐 역사의 발전, 뭐 무슨 뭐 민족, 인종 이런 개념의 도구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이야기들이다. 그걸 주목을 해야 된다. 근데 저희가 역사라는 거를 생각을 할 때요, 결국에는 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도대체 이 사건이 도대체 뭐였느냐라고 얘기를 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책을 서평들을 보면은 많은 서평들이 뭐 언론 서평도 뭐 그들이 하나의 통계가 아니었음을 이야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복원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딱히 뭐 티모시 스나이더가 그렇게만 하지는 않고 본인도 규정 많이 합니다. 규정 많이 하고 심지어 그거를 통합하지 않으면 그 이야기들을 통합하지 않으면 그냥 사적인 기억에 머물게 된다. 네. 역사라는 게 본인도 역사학자고 역사는 필요하다. 역사라고 이렇게 요약을 하는 순간 분명히 잃어버리는 삶들이 있지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 힘들더라고요. 네.
1: 역사로 집대성은 하지만 개개인의 육성을 제발 들어줘라고 이제 계속 티모시 슈나이더도 사료를 통해 얘기하고 제가 이제 화가 났던 거는 희생자는 통계가 돼버리는데 그걸 일으킨 사람은 스탈린은 주의가 됐잖아요. 이즘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는 한 명이 죽으면 그냥 개인적 죽음이고 네. 한 열댓 명 죽으면 이제 우리가 사건이라 그러는데 천만 명이 죽으니까 이게 역사가 되고 그런 학살을 이끈 사람은 스탈린주의가 돼서 사람들이 뭐 스탈린주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즘이 돼버

0: 히틀러의 애인들, 뭐 스탈린이 좋아했던 책, 뭐 히틀러는 뭐 성적 불만이 있었나, 뭐 이런 연구 같은 거 엄청 연구가 많이 되는데, 오히려 개인으로서는 그 둘이 되게 개인으로서 연구가 많이 되고, 사망한 사람들은 정말로
1: 사망한 사람들, 농부들은, 군인들은 이렇게 되죠.
0: 근데 저희가 어쨌든 역사를 마주해야 되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0: 뭐 역사를 되게 근엄하게 마주하는 것뿐 아니라, 뭐 저희가 진짜 인문 기행을 가서도 뭐 역사의 숨결을 느껴보세요라고 할때뭘 느껴야 되는 거죠? 그때 역사는 뭐죠? 작가님은 인문 기행을 가시거나 역사적 사건을 다룬 논픽션을 읽을 때 나는 역사를 어떻게 받아들인다, 이런 개인적 태도 같은 게 있으신가요?
1: 그 역사적 태도가 오늘날 사람들에게 어떤 그 행동과 말로 나오는가를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제가 이 피해 젖은 땅을 읽기 직전에 이제 우크라이나 출장을 갔었어요. 근데 제가 우크라이나 출장을 여러 번 갔는데 갈 때마다 음식이 되게 입맛에 안 맞았어요. 음식이 그렇게 뭐 풍부하거나, 사실 웬만하면은 대기업 사람들이 출장 가면은 뭐 좋은 식당도 가고 뭐 한식당 가고 하는데, 우크라이나에 갈 때마다 와, 먹을 게 너무 없는 걸? 뭐 이러면서 이제 와서 투덜투덜. 거기서 이제 조금만 모스크바로 이어서 출장만 가도 여기 맛있는 거 너무 많아. 안 먹고. 그러고 있고,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척박하죠. 그런 데 대해서 아니, 곡창지대라는데 왜 이렇게 뭐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투덜투덜 하게 됐는데, 주말을 보내게 됐어요, 우크라이나에서. 근데 우크라이나가 사실 별로 할게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주말은 다른 지역에 나와서 보내기도 하는데,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고객 미팅이 있으니까는 주말도 여기서 보내야 되니까, 거기 현지 이제 직원이 시내 투어를 하나 어레인지를 해줬어요. 근데 여대생이 나와서 이제 굉장히 열정적으로 키예프 공국이라는 것이 사실 슬라브 문화의 종주국이다. 우리가 러시아보다 사실은 앞선 뼈대 있는 가문이다. 뭐 그런데 몽고 침략도 받았다. 그런데 뭐 러시아 때문에 너무 어려웠고 어쩌고저쩌고.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이 이렇게 규정이 됐구나, 체계화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그 아가씨가 저한테 자기 할머니가 싸준 빵인데 샌드위치 같이 먹을래? 그러는데, 이제 검은 빵에 비계 절인 거랑 오이를 넣어서 한그 샌드위치였는데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도저히 그걸 못 먹겠는 거예요. 검정 빵과 비계 절임과 거기다 플러스 오이? 어려운데. 나는 그냥 대충 가다가 다른 뭐 패스트푸드점이라도 있으면 먹을게 라고 했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이 피해 젖은 땅 읽고 그러면서 그 여대생분이랑 돌아다녔던 걸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 안에 있는 울분, 자기네들 이제 언어라든지, 언어, 우크라이나 언어에 대한 뭐그 말살 정책도 있었고, 그런 데 대한 울분. 그 다음에 굉장히 풍요로울 수 있는 땅인데 계속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 그걸 이제 이겨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얼마 전에 또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그런 여대생도 지금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우크라이나의 상황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아, 진짜로 내가 그런 역사적 상황에 부딪혔을 때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일까?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면서, 불평을 했던 음식 가지고 뭐 투덜거렸던 내 자신이 굉장히 부끄러워지기도 하고요.
0: 뭐 우리 다독이 분들은 또다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대기근, 홀로도모르라고 부르는 그런 대기근이 있었고, 아마 인류 역사에서 이거보다 큰 대기근은 없었을 겁니다. 적어도 20세기 이후에 이 정도 대기근은 없었는데, 이것은 뭐 흉년이 거듭되어 생긴 대기근이 아니고, 스탈린이 정말 어느 정도나 그 학살 의지가 강했는지는 지금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은 달라서, 뭐 정말 강한 의지가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걸 시도하려다가 그렇게 된뭐 점점 변질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소련이 주도를 했고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을 굶겨 죽이겠다는 그런 의지가 반영이 되어서 피해 규모도 사실 지금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수백만 명. 뭐 우크라이나에

0: 저는 뭐 피해 젖은 땅에서는 좀 비판적으로 얘기해요. 이런 걸 뭐 천만 명으로까지 과장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정말 수백만 명이 문자 그대로 굶어 죽은 그게 그렇게 멀지 않은 네, 사건이고 그런 거를 겪은 나라의 그 집단 기억이라는 거는 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 저희가 보통 기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흉년이라고 많이 그러죠.
0: 네.
1: 흉년이 들었어라고 하면 가뭄이 들었다.
0: 네.
1: 또는 뭐 너무 냉해를 입었다라고 하는데 이런 대규모의 기근이 인위적 대기근이야라는 거는 너무 생소한 의미잖아요.
0: 이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거죠. 보통은 뭐 네. 정치 때문에 일어난 뭐 인재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해도 되게 정부가 무능하거나 뭔가 뭐 탐관오리가 뭐 탐욕스러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뭐 그들도 뭐 굳이 뭐 민중이 굶어 죽는 걸 원하진 않았지만 굶어 죽는 걸 방관했다 뭐 이 정도인데 이거는 정말로 그들을 굶겨 죽여야 된다. 반동 분자니까.
1: 그렇죠.
0: 네. 이 책 뒷부분에서
1: 네.
0: 이 이제 추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도 뭐 이제 남의 나라 지배를 받았던 그리고 2차 세계 대전을 식민지 국가로서 겪은 나라의 이제 후손들이니까 각별하게 생각이 되죠.
1: 그리고 네.
0: 뭐 우리의 여러 가지 기념일들도 많은 희생자를 기리는 기념일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게 있는데 되게 제가 읽다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1: 네.
0: 이 추모 문화가 과연 제대로 추모하는 거냐라고 할 때 늘 이 티머시 스나이더가 주장하는 건 우리의 추모 문화는 늘 희생자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추모 문화다. 이건 정확히 지금 현대 한국에서
1: 그렇죠.
0: 네, 많은 기념일 때, 많은 추모일 때 자기를 희생자와 동일시하는 추모를 하죠. 어느 꽃다운 청년들, 뭐 죄 없는 여인들이 흰 옷을 입고 있다가 아무 죄 없이 끌려가가지고 학살당하거나 착취당하거나 뭐 이러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슬퍼하면은 다음에 역사적 비극을 막을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거기에 한 번도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약간 아 좀 이렇게 아 오늘은 좀 이렇게 해외여행 가고 싶은데 하는 뭐 그런 마음이 좀 드는 정도였는데 티머시 스나이더의 논리가 아주 강력합니다. 그 자기가 희생자라고 생각할수록 당시의 독일군이나 소련의 경찰들, 간부들이 했던 그 생각과 닮아진다. 그 가해자는 살려둬서는 안 되는 놈 쪽에 점점 가까워지게 되고 상대를 주저없이 비인간화할 수 있게 된다. 차라리 자기가 가해자 쪽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생각이 안 들 텐데요. 듣고 보니까 헉헉 싶었는데요. 작가님 어떠셨나요?
1: 그 부분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0: 아.
1: 왜냐하면은 저희가 늘 아주 작은 것으로 저희를 희생자처럼 생각하잖아요. 오늘의 네. 희생자는 나야.
0: 네,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잖아요.
1: 그렇죠.
0: 내가 제일 힘들어.
1: 내가 제일 힘들어.
0: 넌 한 게 보이냐.
1: 사람들이 모두 내 얘기 써봐. 네. 대하소설이야 네. 라고 하는 게.
0: 가끔 명절 때 이런 걸로 멱살도 잡고 언니는 뭐했어?
1: 그렇죠.
0: 형은 뭔데?
1: 근데 내가 희생자 코스프레를 한 순간 옆에 사람이 보이지 않죠. 내가 네. 제일 슬픈데.
0: 네.
1: 그것도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0: 그리고 뭔가 분노하고
1: 네.
0: 흉폭한 마음이 들 때 되게 면죄부가 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저놈들 우리가 잊지 않고 응징해야 된다.
1: 그리고 그런 것에 이제 오롯이 집중할수록 옆에를 이제 보지 않는 굉장히 근시안적이 이제 돼버리기 때문에 그 나의 굉장히 더 이제 배려라는 게 없어지죠. 그때는 이제 공감이나 배려는 사라지죠.
0: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데 규모로는 비할 바가 안 되지만
1: 네.
0: 독일이 패퇴했을 때 그 소련군이 독일에서 저지른 학살이라든가 각종 뭐 이제 성범죄들 혹은 이제 뭐 이 블러드랜드라고 하는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보복했던 방식들 그것도 뭐 별로 그렇게 인간적이진 않았잖아요.
1: 그렇죠.
0: 야만이잖아요.
1: 정말 야만적이죠.
0: 네. 그리고 자기들은 그 응당했어야 하는 복수라고 생각을 했고 아 읽을수록 쓴맛이 나는 책이었습니다.
1: 그런데 제가 이제 다시 전체주의나 우리의 시스템에 대해서 보자라는 얘기를 사실 무라카미 하루키도 하고
0: 네.
1: 이제 티모시 스나이더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0: 네.
1: 저희가 뭐 계속 얘기하는 게 히틀러나 스탈린의 이런 학살 계획이 굉장히 사적인 계획이야.
0: 네.
1: 굉장히 베리 퍼스널한 그런 계획인 거예요. 그런데 네. 우리가 군국주의라고 얘기하거나 이제 발음을 정말 군국주의야라고 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0: 뭐 그냥 사전적 개념들이 생각나죠. 네. 군대와 정치가 그렇죠. 일체화가 돼서
1: 네, 뭐 국가를, 애국주의 네. 뭐 그런 막 정말로 그 애국심에 불타는 일본의 청년들이 가미가제가 돼서 막 네. 갔다가 막 비행기와 자기를 같이 막 불살라 버리는.
0: 네.
1: 하지만 알고 보면은 일본의 이제 엘리트 장교들은 다 뒤에 동경해서
0: 네.
1: 야 거기 몇 명 보내봐. 거기 누구 나갈래? 그러면은 아 걔 애가 고아라서 집도 절도 없대더라. 걔 보내라. 사실 노모난 전투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가 네. 글을 쓰고 소설도 쓰고
0: 태엽감 냄새
1: 네 태엽감 냄새도 쓰고 그게 이제 네. 나중에 일본에서 더 막 발굴이 되는데 알고 보면은 동경의 엘리트 장교들이 그 노모난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막 작전 계획을 세우고
0: 네.
1: 현장 장교들한테 시켜요. 현장 장교들이 안 된다 그래요. 무모하다.
0: 네.
1: 저희는 안 돼요. 라고 했는데 해봐. 라고 하고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했더니 졌어요. 졌더니 자결을 하라고 이제 계속 강요를 해서 몇 명은 거기서 자살을 하죠. 그 굉장히 탐문을 당한 다음에 전쟁의 경과에 대해서
0: 네.
1: 그 사람들이 나라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자살을 강요당해서 자살을 하면서 명예가 이제 남는 게 되는데 그렇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아 그래도 무슨 그 세계 정복의 뭐 야망 그 다음에 애국 뭐 그 다음에 굉장히 집단주의적인 어떤 질서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은 엘리트주의 장교들의 무모한 계획
0: 네.
1: 사적인 욕망 정말로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이 얼마만큼 공적인 것으로 이루어졌는가.
0: 제가 좀 이렇게 짓궂은 생각인지 모르겠는데요. 매년 대기업에서 신년 계획할 때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회장님의 사적인 계획, 사적인 욕망은 얼마나 반영이 많이 그렇죠. 돼 있을까.
1: 중간에 그리고 상무님들이 하나 넣었죠. 야 우리 부서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뭐 그러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0: 제가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을 진행하면서도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과 책 얘기를 해서 독서 이야기를 풍성하게 하고 사회에 이바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냥 제가 책 얘기하는 게 좋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1: 다 사적인 욕망으로 이루어진 거죠.
2: 인생을 뒤흔든 한 권의 책. 장강명의 인생책.
0: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우리가 사랑하는 도시의 저자 전은환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게스트분들께 공통 질문을 드립니다.
1: 네.
0: 오늘 이야기 나눈 작가님의 인생책 피해 젖은 땅에서 가장 좋아하는 문장 꼽아주십시오.
1: 아 이게 사실은 어이가 없어서 뽑은 문장인데요. 누구 못지않게 정치를 사적으로 풀었던 스탈린은 우크라이나의 기근 또한 사적인 차원에서 접근한다. 그가 먼저 보인 충동적인 방침은 우크라이나 농민의 굶주림을 우크라이나 공산당 당원의 배신으로 간주한 것이다. 1932년 스탈린은 굶주림을 어떻게든 부정한다면 굶주림이 없어지리라 생각했던 것 같다. 여기까지입니다.
0: 네, 정말 기가 막힌 기묘한 논리를 끝까지
1: 네.
0: 밀어붙였습니다. 저희가 게스트들에게 하루 루틴도 여쭤보고 있거든요.
1: 그런가요?
0: 지윤의 은한의 롱테이크에서 여러 루틴을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뭐 네. 수면 루틴, 뭐 운동 루틴, 식단 루틴. 저희 다독이들께 알려주고 싶은 딱 하나 루틴.
1: 단 하나의 루틴이요?
0: 네.
1: 잠을 자기 전에 스트레칭하는 것? 제가 사실 요즘 대학원에 있다 보니까
0: 네.
1: 거의 하루에 3, 4시간씩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등이 구부정해서 집에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 전에 5분 정도 굉장히 빡세게 폼롤러로 등을 풀어주는 것을 요즘의 루틴으로 하고 있습니다.
0: 네. 앞으로 계획도 듣고 싶습니다.
1: 계획이요?
0: 네.
1: 명확하지 않아요.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라서
0: 아무것도 규정하지 않겠다는 의지.
1: 아, 네.
0: 나의 미래도 규정하지 않겠다.
1: 네, 규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0: 계속 읽고 쓰시는 삶을 계속 하실 거고요.
1: 네. 네.
0: 그러고 이제 단행본 작업을 하시겠죠?
1: 잘 모르겠어요.
0: 아, 네. 그렇습니까?
1: 할 수도 있겠죠.
0: 네. 뭐 그 저널리스트 교육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굉장히 이제 글로벌 기업에서 여러 곳을 정말 물리적으로 여러 곳 또 여러 조직에 보통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지 못하는 뭐 어떤 그런 전략 회의 같은 것도 보시고 해서 그 같은 걸 보셔도 되게 다르게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작가님이 이제 피렌체 사람들 이야기 같은
1: 네. 네,
0: 미술사도 좋고 또 다른 분야도 좋고 막 또 편안하게 이렇게 지적으로 들려주시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 노력하겠습니다.
0: 네, 저희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뭐 이렇게 노래 어떤 거 들으면 좋을까요?
1: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 같이 듣고 싶습니다.
0: 와, 정말 네. 의미심장하네요.
1: 저희가 아무리 이런 책들을 다 네. 읽었지만 또 오늘 하루는 분노 속에 뒤돌아보지 않으면서 그냥
0: 네.
1: 잠시 앞을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네요.
0: 네. 저희는 미래로 갑니다. 다둥이님.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우리가 사랑한 도시의 저자 전은환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 들으면서 저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58분 날씨.
3: 일요일인 오늘 화창한 가운데 낮 동안 어제보다 따뜻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서울과 광주 25도, 전주와 대구 26도, 강릉 27도, 부산 23도, 제주 22도 등으로 어제보다 1, 2도 정도 높은 곳이 많겠습니다. 활동량이 많을 경우 일부 지역은 낮 동안 조금 덥게 느껴지기도 하겠는데요. 해가 지면 빠르게 쌀쌀해지니까요. 체온 조절을 위해 얇은 긴 소매 겉옷을 챙겨서 다니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하늘이 맑아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셔야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단계를 유지하며 공기는 깨끗하겠지만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가 나쁨 단계로 오르는 곳이 많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지금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과 경북지역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하늘이 흐리겠고 오전에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모레 오후까지 전국 곳곳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갈수록 기온이 오르면서 주 후반에는 때이른 여름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도, 습도는 31%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제1라디오 정오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종전안에 대한 이란의 답변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다양한 압박을 계속하면서 곧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거듭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이란의 답변을 미국 시간 8일 밤까지 받기를 기대한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 그러나 현재까지도 양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답변이 곧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거듭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LCI 방송 기자 마고 하다드는 자신의 X계정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의 통화에서 이란으로부터 매우 곧 소식을 들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후로도 이란의 답변을 들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을 군사적으로 제압하는 듯한 인공지능 AI 생성 추정 이미지를 잇따라 올리며 이란에 대한 압박을 계속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대이란 해상 봉쇄를 통해 지금까지 58척을 회항시키고 4척을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부사령부는 이란 유조선 2척을 타격하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란과 연계된 기업 등에 대한 제재 조치도 추가했습니다. 이란의 무기 드론 생산 지원에 관여한 중국과 홍콩 기업 등 10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이뤄진 조치입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이란이 해협을 열도록 중국이 외교적으로 나서는지를 지켜보자고 말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
4: 6.3 지방선거를 3주 남짓 앞두고 양당이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돌입했습니다. 공천을 모두 끝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국민의힘은 양도세 중과 종료와 논란을 일으킨 여당 인사들의 각종 발언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주요 공천을 마무리한 민주당은 중앙당 선대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국가 정상화를 내걸고 내란 청산과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예고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광주, 한병도 원내대표는 인천 계양을로 향해 후보들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힘을 싣기로 했습니다.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는 오늘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 주민들과 만납니다. 빠른 사업 시행으로 공급 확대를 약속하며 부동산에 예민한 서울 표심 사수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부산 북구가 박민식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총출동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뒤이어 대구 달성 이진숙 후보 캠프를 찾아 보수 결집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관련 공세 수위도 높였습니다. 양도세 중과는 징벌적 과세다. 집을 팔려는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막았다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7개 도시철도 노선을 조기 완공하고 출퇴근길 지하철 배차 간격을 대폭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4: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어제 종료되면서 오늘부터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가 다시 적용됩니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기본세율 6에서 45%에 더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경찰이 지방선거 후보 등록 개시일인 이달 14일부터 선거사범 대응체제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후보자 등록과 본격적인 선거운동 개시에 따라 흑색 선전과 유세 현장 선거폭력 등 각종 불법 행위 증가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수본은 앞으로 허위 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 선전을 비롯해 금품 향응 수수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공직자들의 선거 관여 등 3대 선거 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이 내일 발표됩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2주간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진행한 데 이어 오는 18일부터 나머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70% 기준과 관련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겠다면서도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도록 세부 기준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 화재가 발생한 HMM 남우호에 대한 정부 조사단의 화재 원인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정부 조사단은 현지 시간으로 9일 두바이 항구내 수리 조선소에 접안한 남우호에 대해서 이틀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단은 배의 블랙박스 격인 항해 기록 저장 장치와 폐쇄 회로 TV 영상 등을 검토했고 전날부터 선원들의 증언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 간 종전협상에서 최대 쟁점인 농축 우라늄 반출과 관련해 러시아에 보관할 준비가 됐다는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9일 전승절 퍼레이드 이후 기자회견에서 이란전 종식을 위한 합의의 하나로 필요하다면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러시아로 받아 보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말 이란 농축 우라늄과 관련해 러시아로부터 지원 제한을 받았지만 우크라이나 종전에나 집중하라는 취지로 거절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오는 19일 방한에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교도통신 등 일본 매체들은 어제 다카이치 총리가 19일에 1박 2일간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 대책, 중요 광물에 대한 공급망 강화 등 경제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대구시 서구 평리동의 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50대 위층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A씨에 대해 추가 조사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약물을 탄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인 관장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어제 살인미수 혐의의 태권도장 관장 20대 여성 A씨와 직원 40대 여성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이 썼던 약물을 범행에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용산 개발 문제와 관련해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장을 4번 할 동안 이 땅을 왜 내버려뒀냐고 지적했습니다. 정 후보는 어제 SNS에 글을 올리며 전날 발표한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공약을 다시 한번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오 후보가 서울시장을 4번 할 동안 방치됐던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다섯 번째 도전을 앞두고서야 겨우 첫 삽을 떴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용산 개발 지연 책임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를 향해 적반하장에 기가 막힌다고 밝혔습니다. 오 후보는 어제 21개 자치구 구청장 후보들과의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은 6천 가구로 합의되어 있던 주택 규모를 일방적으로 1만 가구로 늘려 발표하면서 계획이 2년 정도 수년되게 한 것은 이재명 정부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서울역으로 향하던 KTX 열차가 대전역에서 출발한 직후 고장으로 멈춰섰습니다. 고레일은 멈춰선 열차를 긴급 조치한 뒤 대전역으로 이동시켰고 승객 906명은 대전역에서 임시 열차로 환승한 뒤 오전 9시 반쯤 다시 출발했습니다. 다른 일반 열차 6대도 최대 40분가량 지연되는 등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가 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러시아 전승절 군사 퍼레이드에 북한군이 참여한 소식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어제 경축 열병식이 진행됐으며 러시아 초청에 따라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훈성종대가 열병식에 참가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도 관련 소식을 1, 2면에 배치하며 푸틴 대통령이 참전자들과 열병식에 참가한 인민군 지휘관을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24도 등 전국의 한낮 기온이 21도에서 27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2도입니다. 제1라디오 정오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홍성이 전해드렸습니다. KBS

0: 정관용의 시사본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24일 앞둔 오늘 5월 10일. 5월 10일은 유권자의 날이랍니다. 뭐 지방선거가 다가와서 오늘 유권자의 날이 된 건 아니고요. 지난 201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의 의미를 되새기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날짜가 5월 10일이 된 것은 우리나라 최초 민주적 선거가 실시된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기념하기 위해서라고 하고요. 당시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헌의회에서 헌법상 이 선거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해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명문화했죠. 네, 유권자의 날 기억하시고요. 이런 의미를 새기면서 다가오는 선거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5월 10일 일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1: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0: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2: 유란의 시사펀치 1, 2, 3입니다. KBS 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반갑습니다.
2: 오늘 첫 번째 시사펀치 뭡니까?
3: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고 내란죄 감형입니다. 감이 네. 좀 오시나요?
2: 네. 한도수 전 총리 그 2심 판결 그 얘기죠?
3: 맞습니다. 지난 7일 목요일에 나온 건데요. 벌써 2년 전이 돼버린 24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줄줄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내란 관련 재판들 가운데 첫 항소심 결과여서 더욱 관심이 컸습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는 1심에서 23년형을 받았는데 죄송합니다. 2심에서 8년이나 감형이 돼서 1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2: 그랬죠.
3: 제가 80페이지가 조금 넘는 판결문을 조목조목 뜯어봤는데요. 이게 좀 저로서는 이해가 좀 어렵더라고요. 1심에서 인정된 내란에 가담한 사실이 거의 다 인정이 됐는데 결과는 8년 감형이라. 이 판결문에서 판사는 비상계엄 상황과 그 후에 한 전 총리가 취한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열했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저렇게 높은 자리에서 나란 일을 해온 사람이 어떻게 저런 판단을 할 수 있나. 또 그 이후에는 이렇게 무책임하고 뻔뻔하게 위중까지 했구나 싶어서 속이 답답했습니다.
2: 네.
3: 그래서 이 정도면 1심에서의 23년형이 유지되겠구나 싶었는데 막판에 선거 막판에 아니 판결 막판에 한편이라면서 갑자기 판결문이 급커브를 틀더라고요. 죄가 엄중해서 중재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없다라는 취지의 판시가 막 읽어져 내려가다가 바로 다음부터 나오는 한편 이후부터 네. 이제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 네. 먼저 그러면 재판부가 판결문에 명시한 한 전 총리의 위법 행위 유죄 취지에 그거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3: 우선 2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본 1심의 법적 판단을 명확히 유지했습니다. 양형 이후에서 재판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 조직의 기본 제도를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 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이고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2: 네, 당연하죠.
3: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재판부가 유죄로 본 건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는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헌법상 필수 절차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한 외관, 그러니까 겉모양을 갖추도록 한 전 총리가 이끌었다는 점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2: 음흠.
3: 둘째는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과 함께 주요 기관의 봉쇄 계획, 그리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 즉 전기와 수도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2: 예.
3: 이 조치의 이행 방안도 논의했다는 점이 유죄 사유로 적시됐습니다. 셋째는 비상계엄이 끝난 뒤에 사후 계엄 선포문, 불법이죠. 이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함께 서명했다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 폐기하도록 한 점. 그리고 네 번째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위증을 했다는 점도 유죄로 인증이 됐습니다.
2: 예, 문서 못 봤다고 했다가 그거 말이죠?
3: 맞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한 전 총리는 뭐 헌재에서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과정에서 계엄 선포문을 사전에 보거나 전달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수차례 강력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2: 그러게요.
3: 그런데 짜잔, 대통령실 CCTV가 공개되자 정반대의 수치스러운 모습들이 선명하게 드러났죠. 2심 재판부도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고의적인 허위 증언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2: 네.
3: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고도 막거나 알리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전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사전에 언급했다는 사실이 핵심 근거로 인정됐습니다. 뭐 이 정도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2: 예.
3: 눈에 띄는 한 대목이 더 있었어요.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일부 국무위원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 말리는 그런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2: 네.
3: 그런데도 한 전 총리는 그 자리에서 별다른 의견 표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재판부는 유죄 사유로 적시를 콕 집어서 했습니다.
2: 그러니까 조목조목 그 유죄로 본 취지를 다 밝혔단 말이잖아요.
3: 네.
2: 그런데 왜 감형이 된 거예요?
3: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2심은 1심과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2: 뭐죠?
3: 김용현 국방장관이 이상민 장관에게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건네는 장면을 한 전 총리가 직접 봤다 못 봤다 하는 부분을 위증 혐의에서 따로 떼서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무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유죄로 인정될 만한 부분에서 아주 손톱만큼의 잘못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겠죠.
2: 아 근데 앞에 그 위법행위 적시한 사실 가운데 세 두 번째가
3: 네.
2: 단전단수 같이 논의했다 이런 게 인정됐잖아요.
3: 네.
2: 그런데 문건이 가는 건 못 봤다.
3: 네.
2: 아, 봤는지 안 못 봤는지 모르겠다.
3: 그래서 네 무죄다 이랬다는 겁니다.
2: 그리고요.
3: 그런데 아직 놀라기는 이릅니다. 여러분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재판부는 마지막까지도 피고인이 관료로 지냈던 시절 위헌 불법한 비상경을 직접 경험한 바 있어 그것이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중대성과 심각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예, 그렇죠. 1980년 이 전두환 신군부가 자행한 불법 계엄을 정부 인사로서 겪었지 않습니까?
2: 공무원으로서 겪었죠.
3: 그렇죠.
2: 예.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와 권한에서 오는 막대한 책무는 저버리고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다. 아주 따끔하게 질책한 거죠. 그리고 사후 수습까지 나서는 등 죄책이 매우 중하며 비난을 면할 수 없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사가 직접 썼습니다.
2: 그래요. 근데요. 왜 줄었다는 거예요?
3: 이게 바로 여기서 제가 참 요상하다고 느낀 겁니다. 판결문에서 이렇게 나쁘고 용납할 수 없고 비난의 이유가 크다라고 나가다가 한편이라는 글자 직후부터 마법 같은 급커브가 시작되거든요.
2: 예.
3: 재판부가 쓴 판결문 원문을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앞에 뭐라고 썼죠? 죄책이 매우 중하며 비난을 피할 수 없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2: 예.
3: 바로 직후. 한편 피고인이 지난 50여 년간 통상산업부 차관,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 주민회사 등 공직요직을 두루 거치며 국가발전에 기여해온 점, 특히 한미 FTA 체결 및 비준 등으로 주요 국정과업을 수행하며 다수의 훈장과 포장을 수여받는 등 국가에 헌신해온 공로가 있기도 하다라고 감형의 참작 이유를 썼습니다.
2: 네. 그리고 또.
3: 고령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2: 나왔어요?
3: 나왔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78세 그리고 가족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8년을 감형한 15년형을
2: 예.
3: 내렸습니다.
2: 예. 사실 그 공직 지낸 사람 항소심 판결문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3: 맞습니다.
2: 오랫동안 공직에 봉사하며 국가에 기여하고 훈장을 받았다 뭐 이런 거.
3: 네.
2: 다가 나이가 많으니까 또 나이가 많은 것도 이제 고려하고.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3: 근데 이게 국민들 눈높이에서 납득이 가능할까라는
2: 그러니까요.
3: 의문을 저는 네,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비유하기는 참 조심스러운 사안인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남의 집 지방 기둥을 기둥째 뽑아 가려고 몰래 했어요. 그런데 딱 걸린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 앞에서 아니 내가 그동안 좀 여기 좀 설거지도 하고 쓰레기 봉투도 갖다 버리고 마당도 열심히 쓸었는데 받을 수 있잖아.
2: 예.
3: 이렇게 하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김대중 정부부터 지난 정부까지 정권을 가리지 않고 고위직으로 대접받으며 지내셨고 그 중간중간 쉴 때면 김앤장이나 한국무역협회 등에서 고문료 등으로 8년 동안 40억 원 넘게 받았던 사실이
2: 예.
3: 청문회 등을 통해서 다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2: 음흠.
3: 그만한 공직 그것도 고위직을 두루 거치면서 국민 세금으로 녹을 받아놓고 이 나라의 미래를 망칠 것이 분명하고도 남는 비상계엄을 방치하고
2: 예.
3: 사후에는 적극적으로 합법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법 기술을 제공했던 점. 저는 오히려 가중사유로가 로 이제 적용돼야 하는 거 아닌가.
2: 예. 뭐
3: 법은 잘 모르지만 국민의 법 감정으로서 이런 깊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2: 네. 상식적으로 그런 계엄이 오늘날 될 리가 없고 이건 다 반드시 금방 실패한다라는 판단을 금방 했어야 옳은 건데.
3: 맞습니다.
2: 그래서 그다음에는 자기도 계속 반대했었다 뭐 등등 말을 해서 우리가 다 깜빡 속았었잖아요.
3: 속았죠.
2: 근데 알고 보니 계엄이 될 거라고 믿고 그렇게 한 거라는 게 드러나는 게 전 더 괘씸하고 화가 나거든요.
3: 그렇죠. 그런데 가명이라니.
2: 그러니까요.
3: 그래서 분노를 하는 것 같습니다.
2: 자, 두 번째 시사펀치는요.
3: 네, 산불 현장에 떴다 사라진 메뚜기 때 복구는 누가? 라고 제가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2: 메뚜기요?
3: 네. 최근 SBS가 보도한 산불 메뚜기 때 시리즈인데요. 복구 예산만 산불 복구 예산만 가로채서 야반도주하는 업체들 때문에 산불 이후에 폐허 현장 그대로인 모습이 시청자들의 큰 분노를 샀습니다. 저도 처음에 앵커님처럼 뭐 외국처럼 메뚜기 때가 이렇게 농작물에 확 이렇게 다 갉아먹어서 다 먹어치웠나? 이렇게 피해가 났나 하는 생각으로 봤는데 그게 아니었고요. 그 메뚜기 때들처럼 예산만 갉아먹고 사라지는 불법 난립 업체들을 비난한 시리즈였습니다. 지난 2023년 축구장 21개 면적을 잿더미로 만들고 이 중 8개 축구장 8개 크기의 면적은 집중 복구가 필요한 곳으로 진단한 하게 만든 서울 인왕산 산불 기억하십니까?
2: 네, 있었고요.
3: 네, 산불 통계가 작성된 1987년 이후 서울에서 발생한 가장 큰 산불로 기록됐는데 문제는 이런 대형 산불이 최근 들어서 전국에서 더 자주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2: 맞아요.
3: 지난해에만 서울 면적의 1.6배에 달하는 숲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데 그런데 문제는요. 복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서 돈만 떼이고 있는 참 불쌍하고 참혹한 현실입니다. 산불 복구를 위해 지자체와 업체가 2억 원이 넘는 계약을 맺고 불탄 나무는 다 치우고 그 자리에 소나무와 진달래를 심기로 한 인왕산 기차바위 인근 아마 뭐 산책로가 나 있어서 다들 가보셨을 거예요. 현장을 찾은 취재진의 카메라에는 웬걸? 빈 땅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는 황무지가 찍혔습니다. 계약 당시 설계대로라면 1제곱미터당 소나무 두 그루씩이 있었어야 하지만 현장에 따라 나선 전문가가 실측을 해보니 1제곱미터당 소나무 한 주도 채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2: 아하.
3: 더 심각한 것은 도대체 어떻게 심은 건지 그나마도 군데군데 심어진 묘목들이 쭉 늘어날 진채로 살아남지 못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2: 제대로 안 심었군요.
3: 그렇습니다. 게다가 맨 흙이 그대로 이렇게 드러난 채 방치돼 있어서 손으로 쓱 밀기만 해도 쓸러 내려가는 상황이 카메라에 잡혔거든요. 이게 또 다른 재난을 올해 불러일으키지 않을지 걱정이 됐는데요. 해마다 72만 명이 찾는 인왕산. 세금을 들여서 복구한 산이 3년 넘도록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참 놀라웠습니다.
2: 이게 뭐 서울 인왕산만 그렇겠어요? 전국적으로 다 비슷한 상황일 텐데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가요?
3: 그렇습니다. 시스템의 문제였습니다. 사업권을 따내서 돈만 챙긴 뒤 사라지는 이른바 메뚜기 업체들이 활개를 치는 데는 이들이 법인을 손쉽게 만들었다가 없애고 다른 이름만 내세워서 다시 만들어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구멍이 숭숭 난 제도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업계에 만연한 산림기사 자격증 대여도 큰 문제였습니다.
2: 자격증을 대여해줘요?
3: 그렇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당연히 불법이죠. 산림법인은 산림기사 등 자격증 소지자가 상시 근무해야 한다고 돼 있었지만 관련 카페에 가보니 자격증을 대여해달라는 글이 뭐 몇 년 전부터 매우 90% 넘게 올라와 있었고 이렇게 비상금 구입이 확인된 곳에서 따낸 계약액만 작년부터 269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계약을 맺은 후에 관련 공무원이 뭐 한 번, 두 번이라도 현장에만 가봤다면
2: 그러게요.
3: 이렇게 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책상에 앉아서 도장 찍고 세금을 내주는 사이에 우리의 강사는 서류상으로만 푸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2: 기자들은 이렇게 다 현장을 보는데 공무원들은 반드시 현장을 봐야죠.
3: 그러게 말입니다.
2: 마지막 세 번째 시사펀치는요?
3: 최종 부결된 개헌안 소식. 어제 이 코너에서 방송이 잘 됐었죠.
2: 예.
3: 근데 저는 여기서 정쟁 얘기가 아니라 한 가지 제가 새롭게 알게 된 흥미로운 점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2: 뭐예요?
3: 앵커님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헌법 원문 직접 보신 적 있습니까?
2: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요.
3: 뭐 인터넷에서는 한글로 다 나오죠.
2: 아, 다 봤죠.
3: 네, 예. 그런데 그게 원문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한글로 다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2: 예.
3: 우리가 모든 법의 상위법으로 알고 금과 옥처처럼 여기는 헌법. 제목부터 이렇게 보실까요? 제가 국가기록원에서 찾아온 겁니다. 일반 서점에서는 보이지가 않아서 여기 보면 이렇게 국가기록원에서 찾아온 원문인데요.
2: 법제의 자료.
3: 예. 상단은 법제 자료, 한국 헌법 다 한자로 써져 있죠.
2: 제헌헌법, 현행헌법.
3: 그렇죠. 현행헌법까지 다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2: 네.
3: 이게 국가기록원 정식 자료인데요. 여기서 보면 목차 한번 보실까요? 목차 보이시나요?
2: 아, 보입니다. 글씨가 좀 작긴 합니다만.
3: 한자입니다. 이거 보시면 너무 좋겠는데 국가기록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목차가 다 한자로 돼 있어서
2: 예, 예.
3: 도대체 어디서 뭘 찾아봐야 할지 저로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뭐 한자 까막눈이어서 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충격을 받았던 건 따로 있습니다.
2: 뭐요?
3: 앵커님, 헌법 제1조 뭡니까?
2: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3: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대한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그것도 다 한자네요.
3: 은 이다 빼고 다 한자입니다.
2: 예, 예.
3: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가슴을 웅장하게 하는 헌법 제2조도 있습니다. 자, 2조 여기 나오죠.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3: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핵심 내용은 모두 한자. 한자입니다.
2: 예, 예.
3: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거 참 많이 인용되고 국민들이 사랑하는 문구인데 한자라는 거.
2: 네.
3: 저만 몰랐던 건가요? 제 주변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인데 아직도 한자라고? 라고 대묻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이 법안이 10차례나 수정을 거치면서 1987년도에 마지막 개헌이 된 거죠.
2: 그러니까 한자로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3: 이게 그러니까.
2: 근데 이번에 네. 개헌 시도하면서 이걸 한글로 바꾸려고
3: 맞습니다.
2: 했군요.
3: 이게 이제 뭐 중요 사안은 아니었습니다만 한글화 작업이 개정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부결이 되면서
2: 예.
3: 좀 아쉽게 됐습니다.
2: 알겠습니다.
3: 여러분은 뭐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 아, 말씀하신 대로 87년 그 시대의 시점은 한자 사용이 너무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의식 없이 그냥 냈는데 그래도 후에 손을 못 댔으니까 이대로 된 거잖아요.
3: 맞습니다.
2: 언제든 빨리 그 개헌을 못하더라도 한글화라도 빨리 해야 되겠네요.
3: 하면 좋겠습니다.
2: 유람 기자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9분 향해 갑니다.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기상청의 송소진 씨.
4: 화창한 일요일입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고요. 낮 기온이 서울과 광주 25도, 대구 26도, 강릉 27도, 부산 23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은 곳이 많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낮 동안 조금 덥게 느껴지기도 하겠는데요. 해가 지면 빠르게 쌀쌀해지니까요. 큰 일교차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으로 공기는 깨끗하겠지만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가 나쁨 단계로 오르는 곳이 많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하늘이 흐리겠고요. 오전에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모레 오후까지 전국 곳곳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낮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지만 이번 주는 갈수록 기온이 오르면서 주 후반에는 때일은 여름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4도입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이현 씨가 전해드립니다.
5: 네,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이고요. 동서천 분기점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이후로는 화성 휴게소 부근에서 지체고요. 팔탄 분기점 부근에서 주춤하다가 매송에서 용담 터널, 일찍에서 금천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으로는 정한 일대로 7km가량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이고요. 기흥 부근에서 수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양재 부근 1차로에서 버스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뒤쪽으로 정체되고 있으니까 감안해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 강변문로 일산 쪽으로는 두 군데 돌발 구간이 있습니다. 한남에서 마포대교 쪽으로 작업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요. 성산대교에서 가양대교 쪽으로는 사고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 청담대교에서 여의도 쪽으로 차가 많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0: 국민 MC 정관용
1: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 본부
0: 들어보면 달라요.
2: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북한 소식, 우크라이나, 중동 상황까지 두루두루 짚어보겠습니다. 조한범 박사 어서 오십시오.
3: 예, 안녕하세요.
2: 북한이 헌법 바꿨다 했잖아요. 예. 언제 바꾼 거죠?
3: 3월 그러니까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우리를 지금 국회인데 3월에 이제 15기가 시작됐거든요. 15기 1차 회의에서 개정된 걸로 네. 지금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2: 그런데 자료가 이번에 공개된 거예요?
3: 예, 좀 늦게 공개가 됐죠. 북한이 그동안 헌법 개정했다라고 명시적으로 이거 했다라고는 얘기를 공식 보도를 안 했어요.
2: 안 했어요?
3: 예. 하, 애매하게 개정을 한다. 의정에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2: 진짜 희한한 나라예요. 국민들한테 헌법 바꿔놓고 바꿨다는 말도 안 하고.
3: 그 하나 또 재밌는 게요. 우리는 언론에서 육하원칙이잖아요. 네. 언제 그렇게 안 합니다. 북한은. 언제 어느 한 나라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는 객관적인 정보가 막혀 있죠.
2: 아무튼 이번에 이제 전문이 공개됐다 이거죠.
3: 예.
2: 그랬더니 영토 개념이 신설됐다고요?
3: 그러니까 우리는 헌법 3조에 대한민국
2: 한반도와
3: 영토.
2: 부속도 선언한다. 예.
3: 근데 엄밀히 말하면 영토라고는 안 했고요. 좀 넓게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영역이면 이제 영토뿐만이 아니라 영해, 영공까지 예. 포함하는 건데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러시아, 중국. 남쪽으로는 대한민국을 경계로 한다. 이 내용이 이제 추가가 된 거죠.
2: 기존에는 어떻게 돼 있었죠?
3: 기존에는 없었어요.
2: 아예 없었어요? 예.
3: 영토 조항이 없는 헌법도 꽤 있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예.
2: 그런데 아무튼 남쪽으로는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게 적대적 두국가론이라고 하는 걸 반영한 거다. 이거로군요.
3: 일단 이번에 두국가론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은 이게 언제 지시를 했냐면 2023년 12월 노동당 전원회의 김 위원장이 예. 그다음에 바로 다음에 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이걸 통해서 한반도를 적대적인 두국가,
2: 예.
3: 우리를 철두철미 주적. 그러니까 이게 우리식으로 보면 한반도 적대적 이국가론이 된 거죠.
2: 그렇죠, 그렇죠.
3: 그런데 이번 헌법에 보면 적대적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뭐 꼴도 보기 싫다, 뭐 니들하고는 전쟁 중이다 이렇게 뭐 좀 심하게 말했는데. 헌법이어서 그런지 엄밀히 말하면 한반도 이국가론입니다.
2: 네.
3: 적대적은 일단 빠졌어요.
2: 네. 우리 조한범 박사가 여러 차례 우리 방송에서 언급했지만 북한으로서도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예. 요구였기 때문에 2024년 1월에 지시한 게 2년 몇 개월 지나서야 겨우
3: 그렇죠.
2: 이루어진 거네요.
3: 그만큼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김정은 말 하나가 모든 걸 결정하거든요.
2: 그러니까요.
3: 일반 법이 있고
2: 그러니까요.
3: 위에 헌법이 있고 위에 노동당 규약이 있고 고위에 김정은 말이 있거든요.
2: 그러니까요.
3: 그런데 그렇게 명시적으로 말했는데 2년 3개월이나 걸린 거거든요.
2: 그렇다니까요.
3: 그렇다면 그 안에 딜레마. 왜냐하면 북한에서 조국 광복 그러면은 김일성이고 조국 해방이면 김일성. 그러니까 우리나라 광복의 역사를 다 김일성으로 조작을 했거든요.
2: 네.
3: 근데 그 광복이라는 게 한반도 전체거든요.
2: 그러니까요.
3: 근데 이거를 만일에 민족 통일 개념을 삭제를 해버리면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의 유언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2: 그렇죠.
3: 그러니까 지금까지 깊은 딜레마였던 것 같다. 그리고 이번 헌법 개정에도 보면 그 딜레마가 해결된 것 같지는 않아요.
2: 왜요?
3: 아직도. 왜냐하면 조국의 해방, 그다음에 빛나는 투쟁, 이 전통을 계승 발전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조국의 해방은 북한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모순은 해결하지 못한 것 같다. 그리고 헌법을 개정했으면
2: 예.
3: 조선중앙텔레비전이나 노동신문이나에서 뭐 북치고 장구치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2: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어떻게 국민들한테 헌법 바꿨다고 말도 안 하느냐.
3: 그러니까 지금까지
2: 이게 이제 국민들한테 잘 안 먹힐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거죠.
3: 안 먹히죠. 왜냐하면 긁어 부스럼이죠.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도 뭐 통일 여론이 식어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통일 할 겁니까 안 할까 한 70% 나오거든요.
2: 예.
3: 70% 내외로 나오거든요.
2: 예.
3: 그런데 여기서 만일에 우리 정부가 우리 통일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아무리 통일 여론이 식어도. 그러니까 그 딜레마가 반영이 된 것 같다. 말은 했으니까 반영은 했는데 사실 끝난 거 아니죠.
2: 그렇죠.
3: 왜냐하면 그렇죠. 이 후유증이 나타날지 언제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죠.
2: 그건 그렇고 이 영역 그 규정에서 북구 서해 그 NNL 뭐
3: 예.
2: 이런 영해 부분이 언급이 돼야 안 돼요.
3: 그 영역에는 들어가죠. 그런데 일단 이 애매하게 처리한 거죠. 북부는 이제 러시아, 중국, 남부는 대한민국.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다.
2: 그 대한민국과의 경계가 어디다라고 하는 건 표시가 안 됐다.
3: 예, 왜냐하면 지금 정전협정상 그 남북을 가르는 경계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 이제 육상은 DMZ입니다.
2: 예.
3: 그러니까 MDL, 미리터리 군사분계선은 명확합니다. 1cm도 차이가 없어요. 한강하고는 중립수역입니다. 여기는 경계선이 없어요. 공동관리죠. 그다음에 동서에는 NLL. 이건 남북이 합의한 바가 없고 그냥 유엔군 사령부가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선입니다. 예. 북방 한계선. 여기 예. 이상 작전하지 마라. 그러니까 동해는 섬이 없으니까 직선이죠. 근데 서해는 이제 복잡하죠. 연평도, 백령도. 이건 북한이 인정한 선이 아니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유엔 사령부가 했고 그리고 북한도 암묵적적으로 해군력이 없으니까 받아들였는데 그게 지금 논쟁거리인데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 거죠.
2: 예. 그 언급하기가 좀 그렇겠죠.
3: 왜냐하면 그걸 언급하면 분쟁이 되니까요.
2: 그러니까 실효적으로 우리 군사력이 NLL을 지키고 있기
3: 그렇죠?
2: 때문에.
3: 그렇죠. 예.
2: 그걸 자기들이 주장하는 NLL 밑에 선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자기들이 군세를 보내야 되는데.
3: 해군력이 없죠.
2: 그러니까요.
3: 네, 지킬 수가 없죠.
2: 알겠습니다. 또 이 정치적 측면에서는 주석재가 부활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3: 그런데 저는 주석재가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북한에서 어느 공산주의 국가든 직함이 세 개입니다. 하나는 군통수권, 하나는 노동당, 공산당, 하나는 내각이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를 김일성은 내각 쪽은 주석재가 생긴 게 72년이거든요.
2: 예.
3: 그러니까 내각 수상을 하다가 주석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부를 대표하는 게 수상인 개념인데 이게 72년에 주석재를 바꾸면서 김일성이 주석이 되고 총리는 정무원 총리로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우리 지금 행정부 수반이 주석인 거거든요. 그런데 김일성이 사망한 다음에 98년에 94년에 죽었으니까 김정일은 영원한 주석으로 김일성을 올리고 본인은 국방위원장 직함을
2: 맞아요.
3: 썼습니다. 이게 예. 사실은 이제 행정부 직함인 거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게 끝났고 김정은으로 넘어오니까 국방위원회는 좀 비정상적이니까 이걸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바꿨거든요.
2: 예.
3: 그러니까 우리는 김정은 위원장 그러잖아요.
2: 그랬죠.
3: 이게 내가 행정부 수반이라는 얘기고 노동당은 총비서고 그다음 인민군은 최고사령관이거든요. 그러면 주석직이라는 게 의미가 없죠. 주석직이 그 큰 게 아닙니다.
2: 예, 예.
3: 그러니까 시진핑도 국가주석, 당중앙군사위원회 주석, 그다음에 이제 그 인민군, 중국 그 인민해방군 사령관 이걸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석직 부활이냐 아니냐 그건 의미 없다. 김정은이 뭐 더 이상 무슨 행정 권력이 뭐가 필요합니까?
2: 그리고 언론이 많이 보도하는 거 보니까 핵 사용 권한을 명시했다면서요.
3: 예, 그거는 국가 수반이 좀 우습죠. 어차피 대통령이 하게 돼 있는데
2: 그렇죠,
3: 그걸
2: 그렇죠.
3: 뭘 명시적으로. 이미 2023년에 핵무력법에 국가 수반이 핵무력 통제한다라고 써놨고
2: 예.
3: 위임할 수 있다고 써놨고 자기가 죽으면 국가 수반이 최고사령관이 죽으면 자동적으로 핵이 발사 다 만들어놨거든요.
2: 예.

0: 맞아요. 그거랑 달라요?
1: 그러니까 방사선 다연장 로켓이고요. 그러니까 서울 불바다 발원의 주역이 세 가지입니다. 사거리 한 60km, 서울 남부까지 이제 타격할 수 있는 게 170mm 국산포, 그다음 240mm 다연장 방사포, 300mm 방사포 이 세 종이었거든요. 근데 170mm 국산포가 이제 쉽게 말하면 K9 자주포에 해당하는데 이 친구들은 구형인데다가 지금 들려오는 첩보로는 모두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요걸 대체할 수 있는 신형으로 155mm. 우리 K9 자주포가 155거든요. 뭐 평국사포 그러는데 요즘 뭐 그 평사 직사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주포입니다. 국사 자주포인데 우리하고 유사한 155mm. 원래는 152mm 소련 기준인데
0: 예.
1: 155로 바꿔서 이번에 대량 생산 체계를 보였고 사거리 60km라고 제가 보기에 북한이 60km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도 지금 60km 달성하는데 오래 걸렸거든요. 그렇게 보면 어찌됐건 서울 불바다 발언의 주역을 신형으로 교체했다. 그걸 과시한다 이렇게 봐야겠죠.
0: 네. 근데 방사포가 더 멀리 가지 않아요?
1: 방사포도 이제 방사포는 600mm 같은 경우는 한 400km 갑니다.
0: 그러니까요.
1: 로켓이니까. 그리고 방사포는 동시에 여러 발 쏠 수가 있고 다연장이니까. 야포는 지속 사격. 둘 다 장단점이 있죠.
0: 네,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취역을 앞둔 구축함 최현호에 탑승해서 기동 능력 종합 평가 시험을 참관했다. 이건 또 뭡니까?
1: 그것도 제가 보기엔 블랙코미디인 게 5천 톤급 신형 구축함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한 12개국밖에 안 되거든요. 북한은 절대 만들 수가 없어요.
0: 그런데요.
1: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최현호 만들고. 그다음에 2번 함 강건함을 만들었는데 강건함은 진수하다가 자빠졌어요. 자초했습니다.
0: 그때 자빠진 게 있었죠. 네.
1: 그건 이제 아마 못 쓸 겁니다. 지금 아마 염분에 찌들어가지고 아마 지금 흔적이 없고요. 아마 수리에도 오래 걸릴 거고. 그런데 이 최연함 뭐 자랑 얼마나 자랑인지 지금 김정은 얘기한 게 벌써 한 12번 됩니다. 일단 우리 같으면은 대통령 일단 가지도 않습니다. 5천 톤에 아주 중요한 상황이 아니면 예. 한 번 가면 그만인데. 이번 제가 제 기억으로 한 10번째 가까이 되거든요. 틈만 나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최연함 북한으로서는 핵 능력 투발 수단이 현재로서는 지상 기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2차 보복 수단 이게 SLBM 잠수함 발사,
0: 그렇죠.
1: 또 항공기 발사 ALCM 이 3축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북한은 이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핵실험 잠수함도 만든다고 그러지만은 제가 보기엔 그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수상 발사 플랫폼을 지금 만들었다고 정말 틈만 나면 지금 가서 뭐 정말로 물고 뜯고 씻고 하는 거죠.
0: 네. 근데 진짜 만든 거예요? 네,
1: 만든 건 맞습니다.
0: 근데 성능이 제대로 나올지는?
1: 성능은 흉내는 다 냈는데요. 어느 정도에서 알 수 있냐면은 구축함이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잠수함이 최대의 적이고 잠수함을 잡기 위해서는 대잠 헬기, 헬기를 실어야 되거든요.
0: 예.
1: 그러려면 격납고가 있어야 되는데 5천 톤급 구축함의 격납고가 있어야 될 자리에 북한은 거기다 미사일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원양 작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해상에서 미사일 발사 플랫폼을 쓰겠다는 얘기죠.
0: 알겠고요. 러시아가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절 군사 행진 퍼레이드를 했는데 북한군 부대가 처음으로 등장했다면서요.
1: 예. 이제 5월 8일이 2차 세계대전 전승 기념일인데 러시아는 이제 자기들이 해결했다 그래서 5월 9일로 합니다. 물론 몇 시간 시차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북한이 고위급을 파견한 적은 있지만 전승절 행사에 직접 열병식에 참석한 건 처음이거든요.
0: 그렇죠. 이게 아마 다른 나라에도 없을 거예요.
1: 그렇죠. 그렇게 보면.
0: 미국 군 퍼레이드에 우리 군 병사가 간 걸 상상이 안 되잖아요.
1: 그 상상이 안 되죠. 그래서 보면 이번 북한 인민군.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0: 그러니까요.
1: 그 전투 위훈 기념관 개관식을 할 때, 러시아 하원의장 블로딘, 러시아 국방장관 벨로우소프까지 왔거든요. 이번에 거꾸로 갔거든요.
0: 예.
1: 보면은, 지난해 상반기 한 11,000명 파병인데, 이번 전투 위훈 기념관의 사망 전사자 명단을 보니까 2,300명이 무려. 여기 부상자까지 합치면 거의 전멸했다는 얘기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양측이 이걸 계기로 아주 긴밀한 군사협력을 앞으로도 계속하겠다.
0: 그렇죠.
1: 이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제 행동이라고 봐야겠죠.
0: 네. 지금 중동에 다들 국제적 시선이 쏠려가지고 지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대해서는 관심도 별로 없어진 상태인데 지금 전황은 어때요?
1: 전황은
2: 그렇게 격렬.

0: 하진 않은 것 같아요.
1: 격렬합니다.
0: 아,
1: 경례한테 지금 관심이 없는 거죠.
0: 아, 글쎄요. 저도 그렇게 모를 정도면 그죠?
1: 격렬한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 2월 24일에 러시아가 전격 침공했고 2023년 6월에 우크라이나가 반격했거든요. 그 전선이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러시아가 조금씩 야금야금 먹지만 크게 진전을 못하고 소모전이거든요. 여기에서 막대한 인명피해가 나고 있고 최근에는 이 4월 같은 경우는 재밌다고 그러면 좀 그렇습니다만 우크라이나가 2023년 6월 이후 최초 뺏긴 땅보다 뺏은 땅이 더 많아요. 한 40제곱킬로미터 정도를 이제 회복을 더 했습니다. 순 회복을 했죠. 그러니까 네. 러시아가 전장을 지배하고 있지만 소모전에 시달리고 있고 제공권을 장악을 하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전장을 뒤집지 못하고 있고 최근에는 다소 밀리는 양상까지 그래요. 좀 보이고 있어요.
0: 언제 끝나나요 그러면?
1: 벌써 끝났어야 됩니다.
0: 아, 그러니까요. 네.
1: 이란 전쟁도 벌써 끝났어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양쪽이 끝까지 지루하게 전쟁을 지속하고 있는 것뿐이지 사실은 멈췄어야 되는 거고 앞으로 시간이 간다고 그래도 양쪽이 뒤집을 수는 없어요. 러시아가 뒤집으면 나토가 더 개입을 할 거고 우크라이나가 뒤집으면 러시아는 정말 전술핵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은 우리 6.25처럼 우리 6.25 때 3년 전쟁했지만 1년 전쟁하고 2년은 고지전이었거든요.
0: 그렇죠.
1: 휴전협상.
0: 비슷한 양상인 거죠.
1: 비슷한 양상입니다.
0: 네. 그런데 그 고지전 상황이 지속되면서 계속해서 양측 피해가 누적되는 거지 않습니까?
1: 지금 200만 명 추산돼요.
0: 아이고.
1: 러시아가 한 120, 130, 우크라이나가 70. 왜냐하면 공격 쪽이 더 희생이 크니까.
0: 네.
1: 그리고 전 사상자 비율을 보면 보통 3대 1입니다. 한 명 전사하면 3명 부상이거든요.
0: 아이고.
1: 그러니까 200만 명이라는 얘기는 적어도 50만 명은 양쪽에서 전사했다는 얘기죠.
0: 그런데도 계속된다. 양쪽 국내 여론도 가만히 있나요?
1: 피곤하죠. 양쪽 다 끝내고
0: 피곤하지만
1: 싶죠.
0: 피곤하지만 어쩔 수가 없이 그냥 계속 끌려가는
1: 그렇죠.
0: 거예요?
1: 우크라이나는 전쟁 끝내고 싶은데
0: 네.
1: 어쨌든 러시아 땅이라고 역사적으로 말하지만 국제법적으로는 자기영토 5분의 1 남한 면적입니다.
0: 지금 뺏긴 거잖아요. 네. 영토를.
1: 그다음에 러시아는 지금 전쟁에 대해서 반감이 있지만 그 반감이 뭐냐면 왜 못 이기냐예요. 전쟁을 왜 했냐가 아니라.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 아주 복잡하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뭐 우리는 러시아가 깡패처럼 침략을 했고 우크라이나는 착한 나라인데 얻어맞고 사실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아주 복잡하게. 우리 한국 전쟁도 뭐 6월 25일 날 전쟁 시작됐다. 그 이전에 제주, 그다음에 여순, 사삼, 대구 얼마나 많이 지리산.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요인들이 지금 섞여서 터졌기 때문에
0: 예.
1: 단순하게 뭐 누가 뭐 이렇게 끝내기 어려운 거죠.
0: 그러니까 앞으로도 언제 끝날지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
1: 예, 말씀드렸지만 벌써 끝냈어야 되는 거고 지루하게 끌어봐야 답도 안 나오는데 사실 무능한 거죠. 푸틴도 젤렌스키도 무능한 거죠.
0: 중동은 그래도 조금 조짐이 보이나요? 어떠나요?
1: 중동은
0: 뭐 한 페이지짜리 양해각서에 뭐 서명한다 안 한다 막 이 마지막 보도는 그건데.
1: 중동도 사실 미국이 준비 안 된 전쟁을 했다는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고.
0: 그렇죠.
1: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통 광인 전략을 많이 쓰거든요. 나 무섭지 않은 겁니다. 나 뭐든지 한다. 그게 많이 통했죠. 관세 전략도 그렇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광인 전략이라면 굳이 따진다면 이란은 광신도 전략이거든요. 저쪽은 종교가 개입됐거든요.
0: 아이고.
1: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광인 전략이 한계에 부딪힌 거죠. 광인은 뭐 우리 꼭 이런 비유는 좀 적절하진 않지만 뭐 뭐는 두들겨 패면 말 든다 그러잖아요. 계산하거든요. 근데 광신도 전략은 두들겨 패면 죽으면 순교라고 그러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미국도 전쟁하기 어렵고 이란이 더 버티기 어려운데 이란은 독재 국가거든요. 거기다 신정 체제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지금 물귀신 작전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서 전 세계 경제, 미국 경제 인질, 그다음에 주변국들, 아랍 걸프 국가들 인질.
0: 예.
1: 지금 석유 수출을 막으니까 지금 아주 불안한 게 지금 원유를 바다에 뿌려서 이 원유를 바다에 뿌리면 호르무즈가 오염되고 주변국들이 담수화 시설, 바닷물을 담수화해서 먹고 사는데
0: 예.
1: 이걸 석유로 오염시키겠다 위협까지 하고 있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뜻대로 일방적인 항복은 안 할 거다. 그러니까 적정선에서 타협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전쟁을 왜 했냐는 문제 직면하니까
0: 네.
1: 어떻게든 명분을 확보하고 싶어서 지금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죠.
0: 14일

0: 날이 트럼프가 중국 가서 시진핑과 정상회담 하는 예. 날인데 그 전에는 끝내려고 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1: 예, 일단은 이제 끝나는 게요. 전부 끝내는 게 아니라 일괄 포괄 타결이 그렇죠, 아니고 그렇죠. 기본합의, 세부합의.
0: 예.
1: 그 기본합의라도 끝내고 싶죠.
0: 기본합의 해놓고 뭐 한 달 동안 협상해보자. 그렇죠. 이런 거가 지금 이란 쪽 의견이라고 그러잖아요.
1: 예. 왜냐하면은 지금 관세 전쟁에서 이번에 대통령 비상경제권한법 위헌 10% 관세 또 위법. 또 위헌. 그러니까 관세 전략이 안 통합니다. 두 번째는 대만 문제에서 지금 미군 전력이 다 아라비아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만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대만 문제도 압박수단이 없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란 전쟁 역봉쇄로 중국으로 지금 원유 수출이 막히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시진핑을 불편하게 만들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란 전쟁에 기본적인 합의라도 하고 가야 시진핑 만나서 서로 웃을 텐데 지금 이대로 가면 시진핑이 찡그리게 맞을 거거든요. 찡그리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든 14일 만나기 전에 기본 합의라도 해달라고 하는데
0: 그러니까요.
1: 이란은 이란이 사실 좀 질기거든요. 이란 협상을 할 때 보면 아주 질긴 작전을 쓰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안에 대해서 이란이 알았다라고 답하지는 않을 거예요. 또 수정안을 던질 거예요.
0: 네.
1: 요게 지금 줄다리기 하고 이란도 기본 합의는 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요 상황이라고 봐야죠.
0: 그러니까 그 이란은 기본 합의만 하고 추후 나중에 하자가 이란의 목소리고 미국은 빅딜로 한꺼번에 다 하자는 목소리였다면 이제 이란 쪽으로 조금 넘어가는
1: 예, 일단은 이제 기본 합의는 양쪽이 합의했어요.
0: 예.
1: 그리고 이란의 혁명수비대도 실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새로운 협약이 준비 중이니까 이제 호르무즈 협이 안정화될 거다 이런 성명을 최초로 냈거든요.
0: 예. 그러니까
1: 양쪽이 기본 합의에는 합의한 것 같다 하기로는.
0: 알겠습니다. 오늘이 10일이고 14일 며칠 안 남았으니까 좀 빨리 좋은 소식 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원 고맙습니다.
1: 예, 고맙습니다.
0: 1부 마칩니다. 방주연의 당신의 마음 들으시고 1시에 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한자성어 용두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라는 뜻으로 처음은 왕성하나 끝이 부진한 현상을 이르는 말인데요. 과감한 개혁을 시도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모든 것은 용두삼이에 그쳤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용두삼이의 뜻과는 관련이 없지만 용과 뱀 그리고 머리와 꼬리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으로 용의 꼬리보다 뱀의 머리가 낫다 같은 표현을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된 우리말 속담으로 용의 꼬리보다 달게 머리가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크고 훌륭한 사람의 그늘에 있기보다는 보잘것없어도 우두머리 노릇을 하는 것이 더 낫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용의 꼬리보다 달게 머리가 낫다고 보잘것없는 자리 같아도 셀러리맨 월급보다는 낫고 내 마음대로 일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참고로 개구우후라는 한자성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달개 주둥이와 소의 꼬리라는 뜻으로 큰 단체의 꼴찌보다는 작은 단체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오히려 나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규모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더 주체적으로 활동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중요할 겁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1: 58분 날씨. 맑은 하늘에서 봄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대부분 매우 높음까지 치솟으니까요. 야외 활동을 하실 때에는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종일 맑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이 좋음 단계에 머물 전망입니다. 다만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는 나쁨 단계까지 오르는 곳이 많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지금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과 경북 지역 곳곳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점점 건조해지고 있어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25도, 전주와 대구 26도, 강릉 27도, 부산 23도, 제주 22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은 곳이 많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낮 동안 조금 덥게 느껴지겠는데요. 하지만 해가 지면 빠르게 쌀쌀해지면서 오늘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무척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하늘이 흐린 가운데 오전에 중부지방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 오후까지 전국 곳곳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0: 정관용의 시사본부.
1: 2부입니다. 잠시 후 경제학전 김원장 대표와 경제 이슈 풀이해드리고요. 이어서 정치토크 직진본능 직설학으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콘텐츠들 마련돼 있어요.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일요일 2부 출발하죠.

0: 팩트체크 진짜 뉴스
1: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0: 들어보면 압니다.
2: 고유가로 인해서 물가 불안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1분기 성장률 기대보다 훨씬 높게 나오면서 한국은행 부총재가 금리 인상을 고민할 때가 됐다 이렇게 밝혀서 전쟁으로 시중금리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기준금리까지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경제학전의 김원장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한은 부총재가 이런 얘기하는 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거잖아요.
3: 그럼요. 네, 다 준비하고 또 금통위원들끼리 어느 정도 공감대도 만들고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말이죠.
2: 그죠.
3: 정교하게 준비된 말입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이제 아시아 개발은 ADB 회의, 우즈베크 회의 가서 거기서 이제 이런 말을 조심스럽게 던졌습니다. 금리 인상을 고민할 때가 됐다. 금리나 사이클보다 인상 사이클 쪽으로 넘어갈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깜빡이를 켠 거죠.
2: 그렇죠.
3: 금리가, 예. 우리가 작년부터는 이제 언제쯤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 얼마나 내릴 수 있을까 계속 미국이나 우리나 선진국들이 이러고 있었는데
2: 네.
3: 우리뿐 아니고 선진국도 그렇고 금리가 오히려 올라갈 것 같아 이런 신호를 시장에 주는 겁니다.
2: 네. 곧 올리겠어요 라고 말한 거죠 사실상은.
3: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2: 이게 지금 고유가 물가 인상 압력 이것 때문인 거죠? 금리라는 거는 물가 잡기 위한 거니까.
3: 올해 우리가 소비자 물가 2.2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죠. 벌써 3월에 소비자 물가, 3월은 전쟁은 3월 1일부터 시작했으니까요. 3월에 소비자 물가 2.7로 튀었고, 아직 그냥 제대로 반영도 안 돼 있습니다, 우리 통계.
2: 예.
3: 근데 3월 수입 물가가 벌써 16%가 전월 대비해서 올랐으니까.
2: 아이고.
3: 우리가 지금 그 증시로 보면 브렌트유나 서부 텍사스가 좀 100달러 선에서 안정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원래 65달러 가던 겁니다.
2: 예.
3: 그러니까 우리 경제에 우리는 이제 기름을 굉장히 많이 쓰는 나라고 이런 게 이제 영향을 어떻게 보면 아직 제대로 오지 않았다. 네, 결국은 호르무즈가 열린다고 해도 두세 달 최소 두세 달은 고유가 영향을 받을 것이고
2: 그렇다면서요.
3: 어쨌든 뭐 물가가 관건인 거죠. 그걸 이제 우리 중앙은행은 야 이거 못 버티고 금리를 좀 올려야 할 것 같아요.
2: 그러니까요.
3: 이렇게 시그널을 준 겁니다. 네.
2: 게다가 매월 수출이 사상 최대치 기록하면서 성장률도 큰 폭으로 오를 것 같고 그러니까. 더더욱 금리를 인상한 거죠.
3: 그렇죠. 그러니까 1월 성장률이 그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0.9% 전망했는데 1.7이 나왔으니까 진짜 뭐 수출이 얼마나 이 5년 몇 달 만에 제일 많이 굉장히 뛰어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수출 뭐 경상수지 적자 이거는 뭐 이미 알고 계실 거고 역대급으로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버는지 쉽게 설명드리려면 우리가 2년 전에 코스피에 상장된 대한민국 모든 기업이 1년에 영업이 200조 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올해 내년 1000조 영업이익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지표상으로 이게 우리 뭐 여러 지표에 잡히면서 실제 1월 성장률을 보면 기업의 투자, 소비가 살아나는 그러니까 그 돈이 결국은 조금씩 흘러들고 있는 거죠. 밑으로.
2: 그렇죠. 그렇죠.
3: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원래 2.0% 성장할 거다 했는데 JP모건 이런 데서 아니야 한국 3.0까지 갈 것 같아. 시티도 지금 2.9니까 진짜 이렇게만 된다면 이제 선진국 중에서는 제일 성장 뭐 압도적으로 성장 현대경제연구원도 2.7 내놨더라고요.
2: 예, 예.
3: 그러면 이제 진짜 선진국 중에서 굉장히 높게 성장하는 건데 이제 중앙은행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물가만 오르고 경기가 안 좋으면 이거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했는데
2: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인데
3: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이 쓸 카드가 없었는데 이게 경기도 좋아지면서 물가가 오르면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 올릴 수 있게 되죠.
2: 그러니까요.
3: 네, 그래서 이제 부총재가 총대 메고 슬쩍 던진 겁니다.
2: 네, 네. 그러니까 불과 몇 달 전 3월 초 전쟁 터진 그 직후 때만 해도 이게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오히려 둔화될 거야라는 전망이 많았었는데
3: 네.
2: 수출이 이렇게 잘 되면서 아니네 경기가 또 괜찮네 이러니까 이제 그럼 우리도 금리 올려야 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 제가 그 두 달 전에 방송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2: 그러니까
3: 새 하는 경제 와도 쓸 카드가 없다.
2: 그랬었어요.
3: 네 내리지도 못하고 올리지도 못한다 했는데 경기가 이렇게 좋아지니까요. 네. 네
2: 피봇이라는 용어가 있죠. 그게 무슨 뜻이죠?
3: 피봇이 그 농구할 때 저겁니다. 그러니까 공을 잡고 한쪽 다리 저 바닥에 붙이고 공을 이쪽으로 던지려다가 반대편으로 확 던지는 거 피봇입니다.
2: 네.
3: 그러니까 이 지금 저걸 물어보려고 하신 거죠. 저 이런 어떤 금리 인하에서 완전히 방향 전환이 되는 거냐.
2: 그러니까요.
3: 네.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하여튼 증권사들이 전망을 일제히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올해 한 번 아니면 올해 두 번 기준금리를 올린다. 아니면 올해 한 번 내년에 한 번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 했으니까
2: 예.
3: 증권사들의 뷰가 굉장히 바뀐 거죠. 네.
2: 네. 자, 그런데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덕분에 이렇게 지표상으로는 성장률 좋고 수출도 좋은데 그런데 체감 경기는 여전히 안 좋고 물가는 올라 있는 네. 상태고 거기다 금리까지 올라가면 자영업자나 가게가 느끼는 체감 경기는 더더욱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3: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오면 소비자가 훨씬 더 힘들기 때문에
2: 모두가 힘드니까
3: 물가 잡는 게 네. 네, 물가 잡는 게 중앙은행의 역할이니까요. 금리는 만약 이대로 된다면 금리는 올릴 수밖에 없고 뭐 여기저기서 소비자 심리 지수라든지 기업 실사 뭐 이런 통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경기는 무거운데 제가 좀 더 구체적인 통계를 몇 개 찾아봤거든요. 예를 들어 서민들은 이런 통계들이 올라가면 진짜 어려운 겁니다. 아, 예를 들어 은행 대출이 안 되면 요게 올라갑니다. 우리 시중 9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을 찾아봤더니 43조입니다. 역대 최대고요.
2: 예.
3: 정부가 지금 아마 은행들 카드사들 대출 많이 해주지 말라고 누르고 있거든요. 뒤로. 그런데도 사상 최대다.
2: 하하.
3: 카드론은 보통 이자율이 12에서 17인가 그럽니다.
2: 예.
3: 엄청 비싼 이자를 쓰고 43조 원을 빌리고 있고
2: 예.
3: 보험 계약 대출이 55조 역시 사상 최대입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내고 있는 보험의 담보자 앞에서 빌리는 대출이 있거든요.
2: 맞아요. 맞아요.
3: 네, 그 보험사 이것도 보험사들 대출 이자율 내 돈에서 대출 받는 건데도 8% 9% 받거든요.
2: 예.
3: 네. 그다음에 자동차 담보 대출 잔액도 1조 원에서 2024년에 1조 원인데 지금 2조 9천억입니다.
2: 예.
3: 그러니까 돈을 구하다 구하다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
2: 여기저기서 돈을 그렇습니다. 구한다 이거 아니에요.
3: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영업자 350만 명이 대출이 있는데요. 그 자영업 대출 1천조 원, 가계 대출 2천조 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350만 명 딱 절반 170만 명이 다중채무자, 채무자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한 두 군데 하고 더 이상 돈이 안 나오니까 저축은행 하나 이렇게 세 군데 이상 금융기관을 대출을 갖고 있는 게 이게 천조 원 중에 600조입니다.
2: 예, 예.
3: 네. 이것도 역시나 공통점은 굉장히 대출 이자가 비쌉니다. 그러면 170만 명이 버티다가 우리가 이제 신용불량 지금 신용유의자라 그러는데 3개월 이상 연체를 하면 이제 신용유의자로 뚝 떨어지는데 이러면 이제 뭐 신용카드 안 나오고 뭐 다 안 나옵니다.
2: 예.
3: 요게 15만 명으로 12,000 명이나 늘었습니다. 작년에만.
2: 네, 네.
3: 올해는 아마 한 15,000 명 늘어날 겁니다.
2: 근데 이미 이런 식으로 시중금리가 상당히 올라있는 상태인데 기준금리가 또 올라가면 지금 쭉 소개해 주신 많은 대출받고 있는 다중채무자들 이자 부담은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3: 그럼요. 그러니까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점쟁으로 국채금리 튀어오르면 은행채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비싸게 돈 빌려온 은행들이 당연히 우리한테 대출은 더 비싸게 해줍니다. 그래서 전쟁 동안 대략 한 0.5에서 0.6% 정도 금리가 튀어올랐으니까 시중금리가. 한국은행 가만히 있는데 기준금리 두 번 오른 셈입니다. 시장에서 느끼는 건.
2: 예.
3: 그러니까 기업들도 대출 많은 기업들은 힘들어질 거고요. 네. 반면에 우리 기업과 가계가 갖고 있는 예금도 2,700조, 2,800조 정도 됩니다.

0: 가계부채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금이. 그러니까 이제 좀 넉넉한 기업이나 특히 가계는 시중금리가 튀어오르면 오히려 또 이익을 보는.
1: 그렇죠.
0: 실제 지금 저축은행 예금금리가 3.8까지 올랐거든요, 지금.
1: 예, 예.
0: 네, 그런 또 양극화 문제도 있습니다.
1: 이게 K자라는 거 아닙니까? 좋은 사람은 네, 더 좋아지고, 네.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0: 네, 네.
1: 근데 지금 금리 올리는 그 기조라는 거는 미국 같은 다른 선진국들도 고물가 때문에 금리 인상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0: 미국도 보통 시카고 상품 거래소 전망을 보는데 연말까지 원래는 금리 한 번 두 번 내리는 거 있잖아요 올 초에.
1: 예, 예.
0: 그러면 이제 인상 가능성은 22% 내릴 가능성은 7%에 불과합니다. 전쟁 때문에 그렇고 고유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물러나는 파월 의장 어젠가도 그 쓰레기통에 넣어버리는 사진을 올렸던데 금리 이제 제얼 그 저 파월 의장이 금리 안 내린다고 자기 내리라고 했는데.
1: 그러니까요.
0: 예, 뭐 미스터 투 레이트 그러니까. 너무 늦었어. 뭐 이렇게 조롱하는 이미지를 올렸던데 미국도 지금 금리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중동 전쟁 이후에 이미 호주 올렸고 아이슬란드 올렸고 노르웨이가 올렸거든요.
1: 예.
0: 여기 이제 아마 유럽 중앙은행 20이나 영국 중앙은행 영란은행도 한 차례 정도는 올릴 것 같다. 이렇게 외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불가피하고 결국은 전 세계가 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군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빚 많은 어려운 분들 더 어려워질 걱정 어떻게든 대비를 좀 해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경제학전의 김원장 대표였습니다.

0: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1: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0: 정관용의 시사본부
2: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네.
2: 전반부 공통 질문입니다.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 먼저 뜬 인물 최창렬 교수는 누구?
3: 참 뜬 인물 찾기 어렵던데요. 네. 그래도 찾아봤는데 서병수 전 국민의힘 의원.
2: 탈당했죠.
3: 예. 그리고 한동훈 이제 후보의 선대위원장으로 갔는데 상당히 쉽지 않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부산시장도 했고 국회의원도 여러 번 했는데 부산에서 그 정당을 떠났다는 건 그렇게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제 희망이 없다고 본 것 같고 한동수 후보가 지금 국민의힘 소속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만약에 이제 동훈 대표가 전 대표가 예. 입성하면 보수 재관한다는 생각으로 갔기 때문에 나름대로 신선함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 네. 네. 최진 원장은 금주의 뜬 인물.
4: 저는 정치권 밖의 인물을 네. 꼽았는데 안구백 국방부 장관인데 네. 오늘 방미했습니다만은 지난 한 주 내내 선거 국면에서 언론에 많이 회자됐습니다. 그럼 지금 미국과 한국 간의 아주 미묘한 시기에 중요한 의제 세 가지를 가지고 가거든요. 전시 작전권 환수 문제. 그다음에 핵잠수함 문제하고 호르무즈 해협에도 군사 파견하는 이 세 가지로 국가 뭐 중요한 문제를 갖고 가기 때문에 과연 잘 해오길 그렇죠. 기대합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고
2: 네.
4: 정치권의 힘을 슬쩍 꼽아보면 두 사람 진운정 한동훈 대표의 부인하고 예 그다음에 정경심 조국 후보 부인이 예, 지역 선거 전에 본격적으로 투입해서 남편들을 열심히 돌고 있습니다.
2: 이거 뭐 당연한 얘기죠. 뭐. 근데 남편들 선거하는데 부인이 안 가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4: 두 부인은 좀 워낙 특이하고 군인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상으로는 아주 화제의 인물로 많이 회자되더라고요.
2: 알겠습니다. 예. 자, 금주의 진인물 최창렬 교수.
3: 지난주 여기서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인데 그 하정우 후보하고 정청래 대표 오빠 논란. 그게 가라앉은 것 같은데 일주일 내내 회자되더라고요. 입방아에 계속 오르고 그러고 또 정원 후보가 뭐 컨설팅 받아봐라 시장 가서 이런 것들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 선거에 특별한 이슈가 없으니까 요즘. 그래서 프레임이라는 게 뭐 이제 조작기소 이런 건 있습니다만 정치적 쟁점에서 그게 없다 보니까

0: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른바 말실수와
1: 예, 예.
0: 관련해서 이번 주 내내 어쨌든 회자됐던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하정우 후보와 정청래 대표도 어떤 이 두 분뿐만이 아니라 이 후보도 그렇고 선거를 지원하는 정치인도 의원들도 그렇고 전현직 모두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표에 큰 영향을 준다.
1: 그럼요.
0: 그걸 정말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말이죠.
1: 아니 초등학생한테 오빠라고 그렇게.
0: 뭐 저도 이해가 좀 안 가요. 그걸 억지로 그렇게 강요하고 말이죠.
1: 최진 원장 금주의 진인물.
2: 저는 이 인물을 뜬 인물로 할까 진인물로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제 진인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대구 부산 충청도 종횡무진도 지역 선거를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방방 뜨는 인물로 꼽을 수밖에 없다.
1: 진인물인데요?
2: 예, 진은 말이 또 엇갈렸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여기저기서도 비판을 받고 오히려 펴떨어진다라는 또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진인물인 측면도 있다라는 거고 이제 플러스 알파로 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정영근 전 삼선 의원
1: 네.
2: 한동훈 대표가 후원회장으로 했던 이 정영근을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동훈 후보 보면 이렇게 사람 탁탁 쓰는 걸 보면 참 잘 해오던데 왜 정영근
1: 저런
2: 것 같은 공안검사, 고문검사, 강성구구 이런 이미지가 아주 강한 사람인데 이런 패착을 두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1: 네. 뜬 인물, 진 인물에서 전부 한동훈 후보에 대한 관련된 인물들이
2: 예.
1: 서병수 전 의원은 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탈당하고 그리고 정영근 전 의원은 후원회장 맡으면서 근데 또 이 12.3 계엄에 대해서 내란이 아니라고 발언했다거나 한동훈 대표를 아주 강하게 비판한 발언을 했다거나
0: 그렇죠.
1: 이런 보도까지 나오면서 그러나 또 한동훈 이 후보 측 입장에서는 아이 지역에 아주 신망이 두터운 분이라서 뭐 이런 얘기고
0: 그 판단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서병 아닙니까 그 정영근 전 의원 이분은 부산을 떠난 지가 사실 오래됐어요.
2: 오래됐습니다.
0: 오래됐기 예. 때문에 과거에 부산에서 올해 국회의원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미지가 그대로예요. 강성 아주 그 전두환 정권 때 안기부 소속 아주 악명을 날렸죠. 뭐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데 이런 인물을 한동훈 후보가 후원회장을 했다는 거죠. 제가 진인물로 꼽지 않았던 이유는 이제 본인이 이제 했던 건 아니니까 옛날 얘기니까 말씀은 안 드렸는데 한동훈 후보가 서병수 전 의원을 영입한 건 잘한 것 같아요. 아주 그 서병수 전 의원은 아주 부산에서 영향이 있는 인물입니다. 근데 정영근 의원은 그렇지 않아요. 전 의원은 그렇지 않은데 한동훈 후보가 뭔가 판단을 이건 좀 미스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부산에 어쨌든 지역구에 이제 연고가 없기 때문에 부산에서 나름대로 어떤 그 영향이 있는 인사를 갖다 영입한다라는 게 이건 전 착오다.
1: 네.
0: 제가 볼 때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는 지금 이 스탠스가 애매하거든요. 보수의 표도 갖고 와야 되지만 중도 진보도 갖고 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1: 그렇죠.
0: 그런데 정영근 후보, 정영근 전 의원이 후원회장으로 들어오면 이게 중도 인사들이 이탈한다고요. 이건 아주 큰 전 전략적인 패착이다.
2: 저도 현명한 환동을 왜 그렇지?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이게 정영근 전 의원이 15대, 16대, 17대 국회의원을 내리 삼선하다가 18대 때 공천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떨어진 사람이 박민식입니다.
1: 네.
2: 그래서 그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정기훈 내가 한번 가서 도와주게 옛날 일 복수 한번 해볼게 라고 했을 가능성.
1: 있죠.
2: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한동훈 후보의 이제 장인어른 진영구 전 검사장하고 인간관계 나이가 같더라고 1945년생 같고 1970년에 두 사람이 또 동시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근데 동기 나이입니다. 1970년대 사시가 두 번 있었어요. 근데 같은 해 됐고 또 서울대 출신이고 두 사람 다 또 공안 검사 출신입니다.
1: 잘 알죠.
2: 아주 잘 알지 않겠습니까? 나이라 학교나 뭐 모든 게 같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또 이 장인어른이 내 말 듣고 믿고 한동훈 너 이렇게 써봐라고 했는 건지 어쨌든 이건 한동훈이 쭉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 중에 가장 큰 패착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본인한테 절대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1: 두 분은 아무튼 그렇게 분석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 하정우, 오른쪽에 박민식을 두고 한동훈은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0: 그렇죠.
1: 그 가운데에서 박민식 쪽 표를 그나마 조금 갉아먹으려고 정영근을 영입한 것인데 그런데 지금 두 분이 걱정하는 거는 그 박민식 표를 일부 갉아먹을지 모르지만 중도표를 잃을 것이라는 거 아니에요?
0: 전 많이 잃을
1: 그렇죠?
0: 것 같아요.
2: 예, 저는 우파표도 별로 얻을 효과는 없고.
1: 별로 얻지는 못.

0: 못하고 예. 중도표는 많이 잃고 예. 그렇게 보시는 거죠.
1: 네, 저는 그렇습니다.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건데 네. 이건 깊은 인간관계 이런 게 있지 않고는 한동훈이 이렇게 판단했을 리가 없다.
2: 부산의 연고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한동훈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성향을 알아야 돼요. 한동훈 후보 본인이 너무 잘 알 텐데 보수의 강성 이 유권자는 좋아하지 않아요.
0: 그렇죠.
2: 한동훈을.
0: 배신자라고 그러죠.
2: 배신자 프레임이 있어요. 지금 부산 네. 북구 가요도 있는데 그 사람도 이제 어차피 배제하고 이 중도 진보로 보수에서도 야 국민의힘 이러면 보수가 아니다. 라는 사람들 표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전략은 분명히 있을 텐데 캠프에서. 아, 정영근 이 전 의원은 그냥 뭐 그냥 이 국민의힘 사람이 아니고 공안검사란 말이죠. 그리고 단순한 공안검사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분을 이끌어들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저는 지금 예. 가뜩이나 지금 박빈 상태고 단일화 될 수 있는데.
1: 지금까지 본고생 가장.
2: 아주 결정적인 예. 이번 주에는.
1: 지금까지 본고생 가장 한동훈답지 않는. 예.
2: 저도 동의해요.
1: 인사였다.
2: 네. 인사를 잘못했다. 네. 네.
0: 그러니까 네. 부산 시민들 가운데 아유 나는 민주당 편이야 하는 사람은 어차피 민주당이고.
2: 그렇죠. 네.
0: 아유 그거 나는 그동안 쭉 국민의힘이었는데 아유 이번에 국민의힘은 싫어.
2: 그렇죠.
0: 이런 사람들을 이제 모아야 되는 거잖아요.
2: 그거잖아요. 그게 한동훈의 네. 이제 편일 텐데. 네. 그게 이제 정영근 후원회장이 들어오면 그 편은 당연히 이탈하죠.
1: 뭘 후원을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후원회장은.
0: 그나저나
1: 이해를 뭐 못 하겠어요.
0: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더 앞서는 그런 결과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
2: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0: 또 오늘 지금 조금 있으면 2시부터 2시. 박민식 예. 한동훈 둘 다 저 개소식을 합니다.
2: 네.
0: 그 개소식에 이제 저 뭐 장동혁 대표랑 뭐 우르르 박민식 후보한테 간단 말이죠. 네. 뭐 막판에 무슨 단일화 얘기 나올 가능성도 지금으로서 별로 없잖아요.
2: 없어요. 지금 뭐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큰 차이도 안 나요. 이 상황에서 게다가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박민식인데 네. 지금 개소식에 전부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리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한동훈 후보와의 그 단일화 얘기가 나온다?
0: 그럼
2: 지금 상상하기 어렵죠. 적어도 지금 현 단계에서는.
0: 네.
1: 근데 단일화 얘기는 정말 빨리 나오고 있는데 일단 말이죠. 저는 이제 예, 부산 북갑 단일화의 법칙이라 할 거다. 세 가지는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한동훈은 일단 절대 포기 안 한다. 그렇죠?
2: 당연하죠.
1: 본인 지역 다니면서 끝까지 갑니다. 인사할 때마다 잘하겠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이렇게 하는 한동훈이가 포기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일화가 되면 무조건 한동훈으로 단일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0: 예.
1: 사실 패널들은 그 뿐이 알면서 종편에서 어디다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일화면 한일화 당한데 한동훈은 끝까지 간다. 두 번째 중요한 건데 한동훈하고 박민식하고 단일화하대요. 그 효과라는 건 별로 없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이거 최근 여론조사에 나오지 않습니까? 별로 그게 큰 효과가 없어요. 이렇게 알다시피 막 지역에서 육탄전까지 양쪽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단일화되는 순간 국민인 당원들이 에잇 한동훈 싫어하고 떨어져 나가버리거나 기권하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가지도 않고. 그게 지금 요즘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되더라도 한동훈으로 단일화돼도 하정우 못 이긴다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0: 예.
1: 그래서 제 결론은 마지막에 그럼 뭐가 승부되는데 결국은 이재명 정부를 그래도 밀어주자라고 할지 두 번째는 야 지금 한동훈이 보수 재건할 수 있으니까 이걸 밀어주자라는 이게 큰 두 줄기가 대세를 판가름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은 하정우하고 그러니까 한동훈 두 게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단일화는 근데 이 방송이나 정편이나 유튜브를 보면은 단일화만 되면 이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게 틀렸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2: 단일화되면
1: 무조건 한동훈이든 박민식이든 하정우를 이긴다라는 그 논리 주자.
2: 그런데 그게 지금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오지 아니, 않잖아요.
0: 무조건
1: 안 나오죠. 그렇죠. 안 나오는데
0: 무조건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나온 수치를 보면 1강 2중 하정우가 1강이고 나머지 둘이 중간 정도에 중간 있는데 그래도 보수 쪽 단일화가 돼서 누가 단일화가 되든 뭐 하정우 대 한동훈 하정우 대 박민식 하면 비슷비슷한 수치 이렇게 나오니까
2: 그렇게
0: 그러니까 뭐 어쨌든 효과는 좀 있다는
2: 그러니까
0: 거고
2: 어차피 단일화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긴 나아요. 보수
0: 그렇죠.
2: 중에
0: 그렇죠.
2: 하는 게 낫죠. 단지 우리 최진 원장 말씀처럼
0: 근데 이제 유일한 가능성을 지금 우리 최진 원장의 논리대로 하면 한동훈은 포기할 리가 없고 한동훈이 조금 좀 앞서 나가는 상대가 되면 뭐 서병수 전 의원이 탈당하듯이 박민식 전 의원이 전격적으로 보수 재건 쪽에 뭐 그 개인적으로 그냥 합류하는 그런 방식으로 후보 사퇴하는 가능성은 있을
2: 없죠.
0: 수 있죠.
1: 저는 어떻게.

0: 말하면 좀 이르긴 합니다만 오히려 3자 구도로 지금 가는 것이 한동훈 입장에서 본다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예, 민주당도 싫고 국민의힘도 싫은 사람들 중도층과 온건 보수들이 집중에 몰리면은
1: 알겠어요.
0: 한동훈이 그리고 지금
1: 그러니까 최준 원장은 그런 분석인데 네. 지금까지 나온 수치는 그걸 입증하고 있지는 못하다.
0: 지금까지 나온 입증하고 수치 있다고 보는
1: 아니죠.
0: 거죠.
1: 지금까지 나온 수치는 3파전이 되니까 민주당이 쉽게 이기네 이런 수치예요. 아직까지는.
0: 그리고 보면은 한동훈의 상승세나 신드롬이나 이게 정말 간단치 않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여론조사 수치상으로 보면 지금 이제 화종호가 높게는 나오고 있지만은. 이 뭐 조금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은
1: 예.
0: 예, 한동훈의 바람이 참 만만치 않다. 정말 세다.
1: 그래서 그 수치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는 그 인물값 뭐 조국과 한동훈은 이번에 살아 돌아올 거야라고 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정치 분석가들 예. 중에서도. 그런데 그게 진짜 먹히느냐가 아직은 입증이 아직은 안 되고 뭐 있다.
2: 아직은 그 가능성은 당연히 있는 건데 네. 워낙 네. 전국적인 인물들이고. 저는 워낙 미세한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또 지역 선거에 어쨌든 간에 그래서 또 구도가 있고 각 지역의 구도들이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을 거예요.
1: 예, 만만치 않죠. 네.
0: 오늘 하나 칭찬해 주고 싶은 게 오늘 2시에 개소식 하지 않습니까? 근데 친한계들 올 필요 없다. 아니, 라고 그렇죠. 얘기한 거는 상당히 저는 묘수라고 보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정치력이요 묘수다.
1: 같은 시간에 박민식 후보 당 지도부가 대거 출동하는데 친한계 뭐 몇몇 사람 거기 온다고 무슨 표가 나겠어요? 아예 안 오게 하는 게 낫죠.
2: 처신을 잘한 것 같아요.
0: 아니 근데 두 양쪽 진영은 정말 최소한의 신사협정도 아직 모릅니까? 어떻게 2시에 똑같이 합니까? 600m 걸어서 7, 8분 차 거리인데.
1: 한동훈 측의 주장은 우리가 먼저 일정 잡았는데 박민식이 일부러 또 그렇게 한다 이렇게 나오죠.
0: 그렇더라도 양쪽은 이야기를 소통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최소한도. 어쨌든 한동훈은 야 친한게 오지 마라 하면서 본인이 좀 자신 있다는 느낌 그다음에 좀 통크다 뭐 이런 걸 그 세대기라면 어차피 지기 때문에 그걸 피하면서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는 묘수를 하나 둔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같은 시간에 야 이게 참 감정 싸움 이런 뭐 새 대결 이게 불가피하겠다. 네. 이 모든 이 원인의 배후에는 저는 장동훈 대표가 있다고 보는 거죠.
2: 단일화가 좀
0: 밀어붙여가.
2: 어렵다고 보는 게 지금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의 국회 입성은 상상이 어려운 거예요. 예, 예. 지금 자신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입지로 볼 때 한동훈 대표 얘기가 맞아요. 한동훈 전 대표 얘기가 민주당과 싸우는 게 아니라 자신과 싸운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그게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단일화가 어렵고 또 박민지 후보 스스로가 단일화 가능성은 제로다라고 얘기했어요.
0: 예.
2: 그러니까 이게 아주 예. 지지율차가 난다면 그냥 아까 말씀처럼 사퇴하면 되는데 사퇴하기 어려울 거예요.
1: 그 정도 하고 네. 평택을 얘기도 조금 하죠.
0: 예. 예.
1: 조국 대표는 어떻게 될까요?
2: 조국 대표도 저는 장담 못해요.
1: 만만치 않죠.
2: 만만치 않아요. 예. 김용남 후보도 지금 이 수치 자체가 여론조사 나온 수치 자체도 이렇게 압도적으로 조국이 앞서 나가지도 않는 것뿐만 예. 아니라 어차피 황교안 누나 뭐 김재현 쪽은 이제 서서히 이제 멀어져 가는 건데.
1: 그렇겠죠.
2: 네. 유희동 후보도 보니까 생각보다는 별로 그렇게 파격적이지가 않아요. 지금 임팩트는 못 보여주고 있고 결국 조국 대 김용남인 것 같은데 조국은 이름값이고 김용남은 민주당 후보니까 이제 이 두 가지인데 글쎄요. 이 김용남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긴 합니다만 또 과거에 또 이미지가 또 있어요.
1: 네.
2: 민주당을 온전히 다 흡수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조국 대표가 유리하긴 한데 역시 민주당이란 그 집권당의 그 정당 소속이라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이게 또 이 조국혁신당의 정당 인구가 낮고 이래가지고 이것도 아직은 단정하기 어려운.
1: 그 두 부산 북갑 지역에 사는 주민들 가운데 좀 다소 국민의힘 성향이었던 분들, 그다음 평택을에 사는 분들 가운데 다소 민주당 성향인 분들. 굉장히 머리 아플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머리도 많이
1: 굉장히 머리 아플 것 같아요.
0: 조국 후보 일단은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겁니다. 전국적 인지도 높고 본인이 뭐 당권 대권주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지역을 가보니 아 무명이 말이죠. 하여튼 전직 의원이 이렇게 치고 들어가고 지금 뭐 본인은 앞서고 뒷선 이런 상태고 그래서 무지하게 다급한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최고위원회를 현장 그래서 평택에서 지금 했으면 조국 신당이. 근데 거기 평택을이 7개 읍면동이 있는데 거기에는 12명, 11명, 본인표 11명 의원들을 전부 다 그 현역 의원들을 싹 배치하는 거예요. 동책임자로.
1: 총력전을 펴야죠.
0: 네, 총력 그런 총력전 드뭅니다. 아유. 한 지역의 현역 의원들을 동책으로 맡고 그다음에 웬만하면

0: 사실 부인은 내보내지 않습니다.
1: 에이, 나가죠.
0: 지금 뭐 그 아타십 정경식 부인 같은 건 당당히. 그런데 지금 뭐 총력 돈을 했는데.
1: 조국 혁신당은 이름에서부터 그러니까. 조국 1인당인데.
2: 조국 의원도 조국 혁신당 의미가 없어요.
1: 당연히. 한자도 그, 당연히 현역 의원들이 전 뭐 아마 상주할 거예요. 상주. 자, 1시 30분 막 지났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이현 씨.
3: 네, 고속도로 사고 구간 먼저 살펴드릴게요.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입니다. 동창원 부근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km가량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 휴게소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양재에서 반포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귀경하는 길인데요. 대체로 원활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화도 부근에서 지체입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쪽으로는 경기광주 휴게소 부근에서 동곤지암 쪽으로 막히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소통은 원활합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동호대교에서 노량진 쪽 이동 불편하겠습니다. 강변문후 일산 쪽으로는 작업 때문인데요. 한남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정체고요. 서강대교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차가 많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0: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1: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0: 정관용의 시사 본부.
2: 매주 일요일 2부 직진 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주의 핫한 한마디 최창렬 교수.
3: 저 좀 양해를 구할 게 여러 명을 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2: 네.
3: 아, 너무 많아요 지금.
4: 제 것까지 다 얘기할 거 있습니까? 뭐
3: 겹쳐도 할 수 없고.
4: 말씀하십시오.
3: 장동욱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외신 기자회견에서 말이죠. 지난해 3월 때 계엄에도 하나님의 생각 계획이 있다. 이런 얘기가 지난해 3월이에요.
2: 맞아요.
3: 근데 거기에 대해서 기자가 물어보니까 크리스찬인 자기 신념이다. 이번에 한 얘기예요.
2: 예,
3: 했고
2: 예.
3: 그러면서 또 한 얘기가 계엄의 이제 유일한 방법이 탄핵은 아니다. 그 여지껏 얘기한 게 다 뭐냐 이런 얘기예요. 이거 하나 꼽았고.
2: 예.
3: 그다음에 김석훈 안산 갑 후보가 있어요. 국민의힘 후보인데 이분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계엄을 한 것이다.
2: 예.
3: 이렇게 얘기를 또 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건 또 과거인가 김태규 이제 울산 남구가 후보는 계엄은 또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2: 예.
3: 요건 지금 확인 좀 해봐야 될 거예요. 이번 주인지 예. 과거 예. 말인지 그러고 다치고 또 하나가 국민의힘 김광민 이제 민주연구원 부원장인데 그 오빠 논란에 대한 건데. 머릿속이 온갖 음란마귀로 차 있으니 섹슈얼하게 들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도 참 이해가 안 가는 얘기고. 또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국민은 공수처를 모른다.
2: 그러게요.
3: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이제 한동훈 후보는 이 대통령이 공소 취소를 추진하면 탄핵을 추진해서 끌어내겠다. 그러니까 지금 여야 할 거 없이 지금 이게 점점 이제 이 말들이
2: 선거전이
3: 네, 올라가면서
2: 자꾸 에스컬레이팅 되는 거예요.
3: 이거 소개를 안 할래 안 할 도리가 없겠더라고요.
2: 네.
3: 그 여러 명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2: 자기들 스스로 들떠가지고 막 내뱉으면 결국은 자기한테 칼이 돼서도 꽂히는데.
3: 도매랑으로 돌아오죠. 조금 자중할 필요가 있는데.
2: 자, 최진 원장.
4: 역시 우려했던 대로 제 것까지 다 말씀하셨는데. 장동유 군이 옛날에 했던 말 소환돼서 했던 말이죠.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건데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장동욱 대표는 계엄을 이거는 이제 옹호하는 측면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제 정반대 관점에서
2: 예, 예.
4: 저는 비판적인 관점에서
2: 동일한데
4: 하나님께서는 정말
2: 윤석열을 빨리 내리기 위한
4: 맞습니다.
2: 그거죠.
4: 나쁜 지도자 극단주의자를 심판하려고 하는 놀라운 섭리가 있구나. 하나님 섭리는 참 놀랍다.
3: 한명의 예. 예정론인가요?
4: 네. 그리고 장동욱 대표의 윤석열에 대한 정말 일편단심은 절대로 아무도 누구도 못 말리겠다. 아, 역시 하나님의 섭리 놀랍다. 그걸 장동영 입으로 얘기했다는 사실.
2: 네.
4: 전혀 다른 관점이지만.
2: 네. 네. 역사의 가정법이라는 없지만.

0: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 2년 전 12월 3일 계엄이 없었다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시대일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2: 아, 그렇습니다.
0: 그때 이렇게. 지금 우리 정책이나 국가가 지금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자 이 말이에요.
1: 소름이 끼치는 일이죠.
2: 그는 그때 그 에이펙 회의 때 트럼프 시진핑 왔을 때 그때 상상이 되더라고. 만약에 저 자리에 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었다면 거길 또 종횡무진 김건희 여사가 누비고 다녔다면 얼마나 많은 문제와 구설수가 흘러 나왔을까 생각하는
0: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섭리.
2: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 전체적인 판세가 뭐 부산은 물론이고 대구도 민주당이 뭐 이러던 상황이 네. 뭐 상당히 변화했지 않습니까?
1: 그거 뭐 인정해야죠.
0: 네. 그렇게 변화된 제 1등 공신이 이른바 조작기소특검법이라는 데 동의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1: 저 동의합니다. 네, 동의해요. 그거 아니면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 지금 계엄에 관련된 잘못된 지금 인식이 여전하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치상에서는 적어도 많이 지금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분위기 자체가. 조작기소라는 게 저는 특검이 명분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특검법 8조 7항에 네. 그 검 특검이 그 이제 사건을 이첩받아가지고
0: 공소 유지 권한을 넘어 받아서
1: 그거는 결국은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해석하는 게. 그래서 이제 흔히들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을 갖는 거다. 특검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대통령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에서도 이제 그 속도 조절을 했던 것이고 제어를 했던 건데 그렇다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결국은 이제 선거 끝나고 추진하겠다는 거 아니냐.
0: 그렇죠.
1: 이건 가능한 얘기죠. 이거는. 그렇죠. 이건 무슨 뭐 정치 공세를 떠나서 있는 그대로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얘기. 그렇다면 아까 여러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정말로 민주당 국민의힘이 싫어서 민주당을 찍겠다는 그 중간지대에 있던 사람들이 볼 때 민주당이 좀 권력적으로 오만해졌구나. 그렇다는 그렇죠. 내리만 하나 하죠. 그렇죠. 항상 그게 이른바 오만 프레임이거든요. 권력이 오만. 그건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이거 특히 이제 접전 지역. 뭐 워낙 이제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이라든지 전체 판세에는 전 지장이 없다고 보는데 대구시장, 부산시장, 북구가 이런 데는 영향을 준다고요.
0: 그럼요.
1: 아주 접전 지역들인데 그래서 이 분위기가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오게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 저는 제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그 지금 선거 앞두고 왜 이런 불필요한 악재 호재를 만들어서 이 사단을 일으키느냐라는 부분은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지난번에.
0: 예.
2: 그러나 선거 판세 대세에는 큰 영향을 못 주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시간이 흘러가면 지역별로 인물 대결로 치러지기 때문에 그 큰 표차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요한 건 대세의 흐름인데 흐름이 여론조사 보면은 대통령 지지율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정당 지지율 변한 게 있나요? 거의 뭐 더블스카고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총론적으로는 큰 흐름은 별로 변화가 없고 강론적으로 하면 지금 변화가 있는데 그걸 어차피 시간이 지나고 선거가 다가올수록 어차피 생길 수밖에 없는 저는 그런 변화라고 저는 보는 거죠.
1: 나도 거긴 동의하는데 저도 그래서 이제 전체 판세는 큰 영향이 없다. 그런데 특히 대구시장 같은 경우 그건 좀 유심할 필요가 있어요. 대구라는 지역에서 지금 만약에 이번에 김부겸 후보가 이기면 이건 정말 헌혈사상 처음이에요.
0: 역사적인 일인데.
1: 역사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부겸 후보 대 그 국민의힘의 여러 후보들이 경선 때 여러 의원들을 이제 붙여봤다. 1대1 가상대결 다 김부겸 후보가 이겼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김부겸 대 추경으로 이제 양자 대결이 굳혀졌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약간 분위기가 바뀌는 상황 속 반이 바뀐다고 해도 약간 표차가 좁혀진 상황 속에서 이 조작기소 얘기가 나오면 저도 다른 지역은 조금 좁힐 수 있다 하더라도 승패 지장이 없다고 좀 봐요.
2: 저는 대구 민심이라는 게 원래 기본적으로 이거 없어도요. 다른 무슨 뭐 오빠 논란이든 뭐 손털기 논란이든 다른 구실로 해서 좁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0: 좁혀질 거였다.
1: 좁혀지더라도 이게 큰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요.
2: 국민은. 저는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듯 대구에도 20% 가까이 됩니다. 자 중도층이 무당층이.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망설였던 보수가 움직였을 뿐이고 어차피 모든 선거에서 그럴 수밖에 없던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중요하다. 큰 흐름은
0: 물론
2: 역시.
0: 그건 맞는 말씀인데 방금 지나가면서 표현하신 망설였던 보수가 움직였다. 이게 중요한
2: 아니,
0: 거거든요.
2: 어차피 이거 아니어도 다른 걸로 움직인다.
0: 어차피 움직인다.
2: 어차피 움직입니다. 예. 어차피 움직입니다. 아니, 모든 선거 한번 봐보시죠.
1: 어차피 그 중도에 있는 보수 중에서 중도에 있는 보수는 안 움직일 수도 있었어요. 있는데. 이걸로 해서 아 이거 민주당 안 되겠네. 그러니까 민주당에 워낙 이제 애정이 있던 사람들이 아닌데
0: 그렇죠.
1: 생각이 그래도 중도에 있는 보수면서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민주당 찍자 이번에 안 되겠다. 국민의힘도 어차피 내란 영당이다. 이랬는데 조작기소 특검 얘기하면서 사실상의 공소취소권을 특검에게 부여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국민의힘은 안 찍겠지만 민주당을 안 찍을 수 있다고요.
0: 그리고
1: 그게
0: 또 더 나아가서 이번에 국민의힘은 하도 지금 못하니까 아유 이번에
1: 그렇죠.

신의 문제잖아요. 우리는 제3자고.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희 그냥 추론인데.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주 그냥

0: 뭐가 걱정입니까?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1: 그치요.
0: 악재? 뭐 무터져도 언제 여론조사에 뭐 영향을 미치던가요? 최근에 하나도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뭐 손털기 뭐 근데 뭐가 있습니까?
2: 이 전부 이제 오빠? 이거 가정인데 시나리오인데 예. 만약 한동훈 후보가 이겨요. 이겨서 이제 보수가 재구성돼요. 그럼 장동영은 예. 배제될 겁니다. 아마 100% 배제될 거예요. 예. 그럼 이제 보수가 서서 이제 옛날의 모습을 찾는다고요.
0: 네.
2: 근데 이제 총선이 다가올 거 아니에요?
0: 예.
2: 총선.
0: 예.
2: 근데 계속 어쨌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당분간 높으면 예. 일단 밀고 가자. 공소시효 이쪽으로. 예. 그럼 이제 보수가 바뀌었다는 전제예요. 예. 지금 이런 내란 프레임에 있는 보수가 아니고.
0: 네. 예.
2: 그렇다면 이건 상당히 알 수 없어요.
0: 어려워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 국민의힘이 예. 황골탈퇴하면 새롭게 변화하면.
2: 총선을 이긴다는 장담을 못한다고요.
0: 예, 그건 뭐 전적으로 예, 동의하죠.
2: 그래서 어쨌든 뭐. 국민의 민심에 어쨌든 간에 예. 처음부터 끝까지 예. 숨이 상관되게 예. 이제 부합해야 돼요. 그런 자가 이깁니다. 민주인은.
1: 아,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 방송에서 여러 번 표현했습니다마는 나는 대통령 퇴임 후에 모든 재판을 받겠다.
2: 네.
1: 겸허히 이런 자세를 보이고 그러나 또 그것 때문에라도 그런 자세 때문에라도 국민의 인기와 그 지지율을 유지하고 성공한 대통령으로 퇴임하면 뭐 재판부에서도 뭐 설령 유죄라 하더라도 중용까지야 가겠느냐
2: 글쎄요.
1: 이런 식의 어떤 그 미래 전망을 좀 아 굉장히 멋진 모습이네라고들 네. 표현하는데
0: 예.
1: 일단은 멋진 모습을 선택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2: 본인의 문제니까.
0: 아니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대통령 이 부분 털지 않고 그대로 한번 가보십시오. 네. 재판 다 받고 형이 다 받고
1: 퇴임 후에 재판 받는 게 뭐 어떻습니까? 예?
0: 아 대단히 나무 얘기처럼 그렇게 그럴듯하게 하시는데
2: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제3자 볼 때는 그런 길이 난 맞는 좋은 길이라고 봐요. 이재명 대통령 네. 본인에게 네. 정치적인 당위성 명분 떠나서 네. 실리적으로도 근데 이런 방법은 당장은 효율적으로 보이겠으나 효능적 네. 마음이 있죠. 네. 권력을 가지고 이제 입법권이 있으니까
0: 네.
2: 근데 이게 정권이 바뀐다면 이게 민심에 악영향을 주기 시작하고 조금 조금씩 말이죠. 네. 가랑비 5천도 그렇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건 법을 또 바꿀 수 있다고요.
1: 아무튼 뭐 거의 네. 거기까지 계속 또 동호 반복이니까
2: 네.
1: 다만 한 가지 전제는 진짜로 억울해하면
2: 네.
1: 이건 완벽한 조작으로 자기가 사법
2: 확신한다면.
1: 검찰에 의해서 네. 당한 것이다라는 그 진짜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 당연한 논리적 결론으로 공소시효로 가는 건데 네. 근데 지금까지 뭐 우리가 뭐 우리야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2: 네,
1: 보도된 걸로만
2: 네.
1: 보면. 네. 정말 그렇게 억울할까? 몇 가지는 좀 의심이 가는데 이런 상태라서
2: 네. 네, 맞아요.
1: 그렇게 의심가면 우리나라의 법 체계상 사법부한테 맡기는 건데
2: 거예요. 그거예요.
1: 근데 그 맡기는 것 자체를 안 해버리겠다.
2: 그러니까
1: 그거는 사실 기존 검찰의 횡포와 뭐가 다르냐? 네, 그러니까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2: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아 뭔가 당신이 저기 뭐 이제 꺼리키는 게 있는 거 아니냐? 좀 법원에 가서 무죄 판결 받아. 그게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네. 정치 공세긴 합니다만, 우리 어차피 양당이 다 정치 공세하는데.
1: 그런데 그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믿을 수도 몰라요.
2: 믿을 수 있죠, 있죠. 그래 변론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예. 우리는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제 3자들은.
1: 뭐 시간 별로 없습니다만, 개헌이 끝내 무산된 건 어찌 보면 그냥 예상됐던 수순.
2: 예상됐던 거였죠. 그리고 예, 특히 국민의힘 이것도 비판 안 할 수가 없는 게. 부망쟁과 5.18 정신 담겠다는 거였고 국가균형발전. 게다가 이제 더 중요한 게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른 정당 몰라도 국민의힘은 정말 받아들였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조작해서 특검도 윤호계인 내란 프레임의 특검 이제 이 프레임이 되는데 이 개헌을 하지 않음으로써 개헌을 받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윤호계인 내란 프레임이 더 우세할 것이다.
0: 예, 뭐 네. 그런 전략적 판단인데 그런데 충분히 뭐 예고된 뭐 불발 아니겠습니까?
2: 이럴 때 국민의힘이 좋은 기회였는데 또 차버린 거예요.
0: 예, 개헌의 뭐 시기 명분 뭐 다 모든 점이 뭐 옳지만은 지금 여야가 죽기 살기로 싸우는 선거 직전에 이거는 뭐 야당이 서태 동의해 주겠습니까? 동의하면은 그 공이 최창규 교수님 말씀하시는 다 민주당이 돌아가는데 그렇죠? 우리 동의해 줄 리가 없는 거고 저는 개헌에 대해서 항상 그 논의 자체는 이게 어렵다 불가능하다 회의적으로 보는 겁니다. 개헌이 가능한 건 딱 한 가지 뿐이라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현직 대통령이 집권 초반에 본인의 권력 권한 몽땅 내려놓고 그렇죠. 한 그 개헌 외에는 어렵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일관된 말만 무성하지. 그런데 예, 이거를 어떻게 보면 어쨌든 지금 우원식 뭐 의장이 뭐 열심히 군부를 때우더라고. 근데 역대 국회의장이 다 군부를 때웠어요. 전부 개헌을 툭툭 하다가 본인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 개헌론의 여세를 몰아서 또 당대표 나간다는 얘기도 이제 나오던데 뭐 눈물도 흘리고 이제 그래서 개헌

0: 잘못하겠다 나오는 모양인데 지금 벌써부터 8월달 관심이 많더라고요.
1: 그래서 민주당 전당대회.
0: 전당대회 관점한데 미리 이 부분 숫자만 말씀드리면 이미 지금 정청래 그다음에 송영길 의원이 계속 지금 후보가 뭐 견제 사인을 보내지 않습니까? 너무 자기가 주인공 되려고 하지 마라. 선거 후보가 주인공이지. 그래서 정청래 겨냥하는데 그러면 보십시오.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저는 거기다가 만약에 당선되면 하남과 이광재까지 얘기되고 그다음에 우원식까지 하면 다섯 명이 이미 좀 당권 도전 후보는 예약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뭐 정치라는 게 뭐 다 그렇게 경쟁하면 사는 뭐 거죠.
2: 그러니까. 그런데 개헌 이건 말이죠. 국민의힘에서 정말 생각 또 잘못한 게 이 개헌을 받아들이면서 이 피해식 때문에 그래. 만약에 개헌을 받아들이면 이제 개헌 통제권 얘기가 나오니까 국회 강화 얘기가 나오니까 그게 또 자신들의 계엄을 또 소환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주도권 민주당한테. 차라리 이런 어차피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이 계원을 지금 받아들인다고 해서 바뀌고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참 근데 국민의 판단이.
1: 제가 볼 때 이제 우원식 의장이나 민주당이 네. 편 전략은 지방선거에 지방균형발전까지 포함한 개헌안을 넣어가지고 그거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하려고 하는 전략을 쓴 거라고 보거든요.
2: 있죠.
1: 근데 저는
2: 근데 그러니까 거의 말려 들어간 거죠.
1: 그러니까 제 생각도 네. 만약에 이번에 국민의힘이 아, 이 정도 개헌은 그냥 우리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찬성을 해서 그냥 국민투표에 붙여지면 이거는 선거쟁점에서 완전히 사라져요.
2: 사라져요. 네.
1: 개헌 자체가 선거쟁점이 네. 안 돼버리거든요. 네. 그렇게 만드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도 또 유리하지 않았을까
2: 싶은데. 당연히 유리하죠.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1: 왜 그 판단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2: 그래서 국민의힘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떻게든 기회가 와도 아니, 이렇게.
0: 저는 앵커 분석하고 조금 다른데.
1: 아 그래요?
0: 왜 이 흐름을 전부 주도해 온 게 민주당 아니었습니까? 우원식 의장이고. 그 공이 고스란히 다 가는데 거기에. 끌려가지 않습니까? 따라가 주는데 그 공은
2: 어차피 비등비등한 프레임이었으면 따라가니까 거부하겠지만 어차피 압도적으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걸 그냥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이거를 기회로 계엄에 또 사과하는 거예요. 계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이 강화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1: 네.
2: 국민의힘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요.
0: 아니 좋은 뭐 흐름과 좋은 여건이 고스란히 민주당이 가져가는데 아니, 그, 여당이 가져가는
2: 아니, 왜 이걸 게 아니라
1: 아니 국민의힘이 전격적으로
0: 국민 입장에서
1: 국민의힘이 전격적으로 동의하면 네. 민주당한테 쏠리진 않죠.
2: 국민의힘 오히려
1: 그냥 평소 자기 지지정당 쪽으로 다 가는 거죠.
2: 그 프레임으로 그대로 가는 거고 국민의힘으로서는 새로운 호재라기보다 국민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이거였다니까.
0: 이번 개헌 안에 내용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1: 예, 예.
0: 좋은 거를 맨 처음 제안했던 거 추진했던 아니, 사람이 민주당이고 여권이라니까.
2: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예. 그건 일상적인 사과의 방식이고 이번 예. 선거는 어차피 압도적으로 내란 프레임이 강해요. 근데 이거를 지금 계엄 통제권을 강화하는 게 들어있으니까 국회 계엄 통제 강화. 이걸 얘기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우리 또 사과한다. 아니, 이렇게 갔어요.
0: 합리적인 지금 죽기 살기로 싸우는데 급하게 어차피 진성인데 다 이 냉철하게 판단.
2: 아니 국민이 어차피 진성인데.
0: 아니 이건 반대할 걸 충분히 저는 예상했던 거고 다만 이 공이 되면은 저는 우원식 의장이 이 공 상당분 가져갈 수 있다고 봐요. 만약에 통과되면.
1: 예, 예.
0: 봐라 내가 이렇게
2: 그건
0: 써서.
2: 그건 뭐.
0: 아니 그러니까.
2: 정당,
0: 그러면
2: 정당.
0: 본인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자기 정치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원식이. 왜냐하면 당권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2: 그럴 수 있죠. 그러다.
0: 예,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
2: 맞습니다.
0: 우원식은 눈물가리고 이 네, 부분에 네. 아쉬워하는 거 보면. 그런데
1: 네.
0: 어쨌든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건 대단히 잘못됐지만 충분히 반대하고도 남을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 한계다라고 또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1: 알겠습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송창식의 나의 기타 이야기 들으시고요. 다음 주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KBS 58분 날씨.
1: 맑은 하늘에서 내리쬐는 강한 봄볕에 기온이 크게 올라 조금 덥게 느껴지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 강릉의 기온이 27.3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서울은 24.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광주 25도, 전주 대구 26도, 부산 23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고요. 예년 이맘때 기온을 조금 웃돌겠습니다. 낮 동안은 따뜻하거나 조금 더워도 해가 지면 빠르게 쌀쌀해지니까요. 10도에서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으로 공기는 깨끗하겠는데요.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가 나쁨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고 낮 동안은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한편 지금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과 경북지역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하늘이 흐린 가운데 오전에 중부지방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 오후까지 전국 곳곳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낮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지만 이번 주는 갈수록 기온이 오르면서 주 후반에는 때이른 여름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5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제1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어제 종료되면서 오늘부터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가 다시 적용됩니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기본세율 6에서 45%에 더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이 내일 발표됩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2주간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진행한 데 이어 오는 18일부터 나머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70% 기준과 관련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겠다면서도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도록 세부 기준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지방선거 후보 등록 개시일인 이달 14일부터 선거사범 대응체제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후보자 등록과 본격적인 선거운동 개시에 따라 흑색선전과 유세현장 선거폭력 등 각종 불법행위의 증가에 대비해 계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수본은 앞으로 허위 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을 비롯해 금품 향응수수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공직자들의 선거 관여 등 3대 선거 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입니다. 카타르산 LNG를 실은 운반선이 이란의 승인을 받고 호르무즈 해협을 향해 항해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운반선의 목적지는 파키스탄으로 이란은 미국과 휴전협상에서 중재 역할을 해온 파키스탄과 신뢰 구축을 위해 이번 선박의 통과를 사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항해가 성공할 경우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 그간 차단됐던 카타르 LNG 운반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방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만나 대미 투자를 포함한 현안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산업부는 오늘 김 장관이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만나 대미 투자 특별법 통과 이후 후속 법령 제정과 추진 상황을 미국에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선과 에너지를 중심으로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미 양측이 조선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산업부는 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 화재가 발생한 HMM 남우호에 대한 정부 조사단의 화재 원인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정부 조사단은 현지 시간으로 9일 두바이 항구내 수리 조선소에 접안한 남호에 대해서 이틀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단은 배의 블랙박스 격인 항해 기록 저장 장치와 폐쇄 회로 TV 영상 등을 검토했고 전날부터 선원들의 증언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대구시 서구 평리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50대 위층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A씨에 대해 추가 조사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전북 군산시 옥서면 어청도의 쓰레기 야적장에서 불이 나 현재 진화 중입니다. 쌓여있는 쓰레기 규모는 50톤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민간 자율소방대와 경찰, 해경, 해군 등 115명이 동원돼 불을 끄고 있습니다. 또 산불 진화차와 산림청 헬기도 투입돼 산으로 불이 확산하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어청도는 전북 군산에서 70km가량 떨어져 있으며 전북 서해안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섬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맑고 화창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점차 흐려지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남부지방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2도 등 전국이 8도에서 16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4.5도입니다. 제1라디오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홍성이 전해드렸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나이 들수록 두려움을 갖게 되는 질환이 치매 알츠하이머병입니다. 예방할 수 있을까? 초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멈출 수 있을까? 치매 검사를 받으면 조기 발견이 가능한 걸까? 건망증이 심해지는데 알츠하이머병을 의심해야 하는 건 아닐까? 생각이 많아집니다. 또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데요.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뇌혈관 질환의 하나인 모야모야병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건강365 써니힐의 두근두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부담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건망증이 좀 심해져도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지 걱정하는데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건 물론 주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두려움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려대 구로병원 신경과 강성훈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치매 대부분이 알츠하이머병이지 않나요?
1: 아,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치매는 사실 하나의 병 이름이 아니라 기억력이나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긴 상태, 즉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네.
1: 쉽게 말씀드리자면 두통이나 어지럼증처럼 하나의 증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0: 네.
1: 그래서 이게 치매가 생기면 치매가 왜 생겼는지 원인이 되는 병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0: 네.
1: 그 원인 중에 가장 흔한 것이 알츠하이머병입니다. 실제로 전체 치매 환자 10명 중에 6명 정도는 알츠하이머병 때문에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그런데 이렇게 뭐 기억력,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는 증상이 참 부담이 되는 건데요. 나의 행동을 내가 모른다는 게 두렵잖아요. 노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아, 네, 맞습니다.
0: 네.
1: 많은 어르신들께서 가장 두려워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0: 네.
1: 기억이 점점 흐려지고 내가 한 행동을 내가 잘 모르게 되는 상황 자체가 이제 굉장히 불안하고 무섭게 느껴진다고 하십니다.
0: 네.
1: 실제로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을 좀 보면 그 단순히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보다도 혹시 이제 이게 점점 진행해서 나중에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0: 아.
1: 이런 식으로 걱정을 크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 치매라는 것이 단순한 질병이라기보다는 환자분과 가족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미리 알고 좀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심지어 알츠하이머병은 완치라는 말을 할 수 없지 않나요?
1: 아, 네,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알츠하이머병을 완전히 낫게 하는 이른바 완치는 아직 어렵습니다.
0: 네.
1: 이 병은 이제 뇌가 서서히 작아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이제 진행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0: 네.
1: 그래서 이 치료의 목표는 완전히 이런 병을 멈춘다기보다는
0: 네.
1: 진행 속도를 늦추고 최대한 오랫동안 현재 상태를 이제 유지하는 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0: 네.
1: 물론 예전에는 사실 이렇게 진행을 늦추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이제 병의 진행을 늦추는 치료들이 나오고 있어서 예전보다는 그나마 훨씬 희망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능한 초기에 발견을 하고 치료를 빨리 시작하는 것입니다.
0: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병을 완치할 순 없지만 이제 진행을 늦추고 또 최대한 오랫동안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게 목표라고 하셨는데 치료제가 있는 건가요?
1: 아, 네, 맞습니다. 그 완치는 아직까지 어렵지만
0: 네.
1: 병의 진행 자체를 좀 늦추는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알츠하이머병 치료라고 해도 그 기억력이나 인지기능 증상을 잠시 이제 완화시켜주는 이른바 증상 개선 치료제 중심이었고요. 쉽게 말하자면 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먹는 치매약이 이제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좀 치매 치료의 개념이 달라졌고요. 2024년 후반부터는 한국에서도 이제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물질로 알려진 아밀로이드라는 것을 제거해서 병의 진행 속도 자체를 늦추는 치료제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즉 예전에는 증상을 조금 덜 힘들게 해주는 치료였다면 이제는 병이 나빠진 속도 자체를 늦추는 치료까지 가능해진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치료가 모든 환자분들께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특히 병이 많이 진행한 상태보다는 증상이 비교적 경한 초기 단계에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이상하다 싶을 때 빨리 진단을 받고 치료가 가능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이 빨리 발견될수록 치료의 선택 폭도 넓어지고 진행을 늦출 가능성도 더 커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초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래서 진행을 늦추는 것도 조기에 발견으로 초기 치료가 가능한 때라는 이런 말이 나오는 거군요.
1: 아, 네. 이 부분은 사실 알츠하이머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히 이해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알츠하이머병이 생긴다고 해서 바로 치매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이제 건망증처럼 가벼운 기억력 저하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인 10년 이상 전부터 뇌 안에서는 변화가 시작되고요. 가장 먼저 뇌 안에서 생기는 변화가 아밀로이드라는 원인 물질이 뇌에 쌓이게 되는 것이고 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뇌에 점점 손상을 주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뇌가 위축돼서 쉽게 말씀드리면 작아지고 뇌가 그 결과로 기억력이나 인지 기능 저하가 나타나게 됩니다. 최근에 전 나온 이런 치료가 이런 아밀로이드를 제거해서 네.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뇌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따라서 병이 더 나빠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것인데요. 네. 반대로 진행이 많이 돼서 이미 손상이 많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손상된 뇌를 다시 되돌리긴 어렵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 치료를 할수록 더 유리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실제로 제가 이제 170여 명의 환자를 치료해본 경험에서도 인지기능 저하가 비교적 경한 초기 단계에서 치료하신 분들에서 병의 진행을 늦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고 좀 확인을 했었고요.
0: 네.
1: 또한 치료 전에 많은 분들이 이제 뇌출혈이나 뇌부종 같은 부작용이 있다고 듣고 와서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네. 실제로는 발생 비율이 이렇게 높지 않고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드문 편입니다.
0: 네.
1: 또한 이런 부작용은 정기적인 검사로 잘 확인하면서 이제 안전하게 치료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그 레칸의 맵이나 도난의 맵과 같은 약이 있던데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1: 레카네맙이나 도나네맙 같은 약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약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0: 네.
1: 기전을 조금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뇌에 쌓여있는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을 표적으로 하는 치료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게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 약이 아밀로이드에 가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그 면역세포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청소, 뭐 쓰레기나 찌꺼기를 청소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청소하는 세포들이 와서 그 표지가 된 것을 찾아서 와서 아밀로이드를 하나씩 제거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0: 네.
1: 따라서 결과적으로 뇌에 쌓여있던 아밀로이드를 줄여주고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뇌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자,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제 초기 발견이 중요하고 조기 진단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뇌 척수액 분석 검사가 효과적일 수 있다면서요?
1: 아, 네, 맞습니다. 사실 뇌 척수액 검사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일반인 분들께는 이제 좀 생소한 개념일
0: 네.
1: 수 있는데요. 이런 뇌 척수액 검사를 통해서 뇌 안에 아밀로이드가 쌓여 있는지를 비교적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뇌 척수액이라는 거는 그 뇌 안에 이제 쉽게 생각하면 물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뇌 안에 있는 물이 그 이제 뇌 척수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뇌 안에 있는 물을 빼서 그 안에 성분을 분석하는 검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따라서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츠하이머병이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뇌 안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뇌 안에 있는 물을 빼서 검사를 함으로써 증상이 경미한 단계에서도 알츠하이머병을 초기에 진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뇌 척수액 분석 검사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게 뇌 척수액을 활용한 CSF 검사인 건가요? 이 검사가 좀
1: 네,
0: 생소한데
1: 맞습니다.
0: 아직 대중적이진 않은 건가요?
1: 아, 네, 그, 뇌척수액을 영어로 이제 CSF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실제로 좀 대중적이진 않고 좀 생소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국내에서는 사실 이런 알츠하이머병을 확진할 수 있는 검사가 아밀로이드 PET이라는 검사가 있고 뇌척수액을 이용한 검사가 있는데요. 그 PET이 국내에서는 좀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ET 검사가 비용이 국내에서 한 100만 원에서 한 120만 원 정도 선으로 부담이 꽤 큰 검사이긴 하지만 해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가격 자체가 좀 저렴한 편에 속하고요. 또한 국내에는 이제 PET 촬영 가능한 병원들이 많아서 비교적 접근성이 낮지 않은 검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뇌척수액 검사는 허리 쪽에서 그 뇌척수액을 채취하는 검사이다 보니까 이렇게 바늘로 찔러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좀 침습적이다라고 느끼고 환자분들이 부담을 느껴서 좀 꺼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0: 네. 그 아밀로이드 PET 검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이거와 비교할 때 뇌척수액을 활용한 CSF 검사의 장점은 뭔가요?
1: 아,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PET 검사보다 일단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있고 네. 또 알츠하이머병을 조금 더 초기 단계에 진단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아밀로이드라는 게 쌓인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아밀로이드가 처음부터 이렇게 딱딱하게 쌓이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아밀로이드가 한두 개씩 이렇게 뭉치기 시작하면서 작은 덩어리 형태로 존재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들이 더 뭉치고 단단해져서 나중에 판처럼 쌓이게 됩니다. 네, 펫에서는 이렇게 단단하게 쌓인 상태, 즉 어느 정도 아밀로이드가 쌓이고 진행된 상태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반면에 내척수액은 이렇게 단단하게 쌓이기 전 단계, 즉 초기 단계의 변화부터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펫보다 더 이른 시점에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검사 방법에 대한 부담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있어서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0: 초기 단계에서도 정확도가 높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안전성은 어떨까요?
1: 네, 초기 단계부터 정확도가 높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 안전성 측면에서도 내척수액 검사는 숙련된 의료진이 시행하면은 비교적 안전한 검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검사 후 일시적으로 두통이나 불편감이 생기는 경우도 소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고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좀 그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검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보험 적용은 되나요?
1: 아, 사실 이런 그 내척수액 검사가 아직까지 보험 적용은 되지 않고 있어서 비용은 국내에서 한 40에서 50만 원 선입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이 CSF 검사 이제 말씀 주셨는데 이 검사가 조기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장점이 큰 건데 그럴 수 있는 원리가 신기하기도 합니다. 일단 PET 검사부터 했다가 추가로 CSF 검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나요?
1: 아, 네, 그런 경우가 아주 드물지만 실제로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인데 아직 너무 초기이다 보니 PET 검사에서 이상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추가로 내척수액 검사를 시행했을 때 아밀로이드 변화가 확인되면서 알츠하이머병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조기에 진단돼서 앞서 언급드렸던 아밀로이드를 없애는 치료제인 레카네막 같은 치료를 시작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두 검사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여러 검사에 대해 설명 주셨는데요. 알츠하이머병은 노인성 질환인 만큼 초고령화 사회를 사는 지금 고령일수록 위험은 높아질 텐데요. 가족들 걱정이 많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랄까요? 어떤 변화를 살펴야 될까요?
1: 네, 고령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걱정을 하시는데요. 알츠하이머병 자체가 나이가 들수록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족분들의 관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먼저 의심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단순한 건망증을 넘어서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기억력 저하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방금 들은 이야기를 금방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음식을 이제 냉장고에 넣어두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냉장고에서 썩은 음식이 자주 발견된다던가 대화를 할 때 예전 이야기가 잘 떠오르지 않아서 상대방과 대화를 이어가기 어려운 경우도 하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전에 잘하던 뭐 돈 계산이나 집안일도 좀 다소 어려워진다던가 시간이나 장소를 간혹 헷갈리는 변화 등도 나타날 수 있어서 이러한 변화들은 단순한 노화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게 점점 이제 반복하고 심해진다면 한 번쯤은 전문적인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0: 그렇게 가족분들의 관심이 필요하고요. 치매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경도 인지장애 단계에서부터 잘 살필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건망증인지 경도 인지장애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아, 네. 사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요. 먼저 좀 경도 인지장애에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경도인지장애는 기억력이나 인지기능이 또래에 비해 떨어져 있지만 아직 일상생활은 어느 정도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치매처럼 생활이 완전히 어려워진 단계가 아니지만 정상과 치매의 중간 단계, 흔히 치매 전 단계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도인지장애의 경우 1년에 한 10에서 15% 정도가 치매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반면에 정상 노인은 한 1% 정도 치매로 진행하기 때문에 치매로 진행할 위험이 한 10배 이상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단순 건망증인지 경도인지장애를 인지 구분할 때 중요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기억력이 떨어지는 빈도를 보셔야 됩니다. 아. 가끔 한 번씩 잊어버리는 거는 정상적인 노화로 볼 수 있지만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고 특히 중요한 것, 뭐 본인이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도 잊어버리는 빈도가 늘어난다. 그러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것은 힌트를 줬을 때 이것을 다시 좀 떠올릴 수 있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구를 만났었는지 이렇게 기억이 잘 나지 않더라도 옆에 힌트를 주면 아 맞다 그 사람 만났었지 이런 식으로 떠오르면은 그래도 비교적 단순한 건망증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옆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줘도 아예 까맣게 기억을 못하고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게 되면은 경도인지 장애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이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0: 네. 경도 인지 장애가 치매 전 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치매 안심센터에 가서 검사를 하면 경도 인지 장애에 대한 소견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3차 병원의 검사와 진단이 필요한 걸까요?
1: 아,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치매 안심센터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진료를 하고 있는데 경도인지장애 소견이 나오는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고 치매 안심센터에서 경도인지장애를 나왔다면은 한 단계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경도인지장애가 왜 생겼는지, 즉 원인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경도인지장애라고 해서 모두 다 이제 알츠하이머병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원인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왜 생겼는지 정확한 감별이 필요하고요. 이를 위해서 3차 병원에서 MRI를 통해 구조적으로 뇌가 손상된 거가 있는지 좀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아밀로이드 팩 같은 검사를 통해서 알츠하이머병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알츠하이머병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인지 구분해서 향후 치료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네. 또 대사증후군이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을 높인다는 교수님의 연구도 있었잖아요. 대사증후군이 워낙 흔한 상태라서 놀라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1: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좀 놀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대사증후군 하면 혈관성 질환, 심근경색이라든지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것과는 위험 관련이 있다라고 잘 알려져 있었는데요. 사실 최근 연구를 통해서 알츠하이머병의 위험도 높인다고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연구들을 좀 보면 중년기, 그러니까 노년기가 아니고 한 30대 이후 40대 이 시기에서 부터 이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같은 대사증후군 유소들이 있었을 때 노년기에 들어서 알츠하이머병 발생의 위험성이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이런 대사증후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은 몸 전반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뇌 속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요. 특히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물질이 쌓이는 과정을 촉진하거나 추가적으로 알츠하이머병 원인 물질이 쌓였을 때 뇌 손상을 더 빨리 유발을 해서 결국 이제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은 이런 인지 기능 저하 같은 증상이 생긴 노년기 이유가 아니라 중년기부터 이런 만성 질환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즉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잘 조절하고 체중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장기적으로 이제 치매 위험을 낮출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알츠하이머병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고려대 구로병원 신경과 강성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파파야의 내 얘기를 들어봐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야모야병은 이름이 좀 생소하죠? 뇌혈관의 내벽이 두꺼워지면서 일정 부위가 막히는 뇌혈관 질환의 하나입니다. 흔한 질환은 아닌데요. 명확하게 밝혀진 발병 원인은 없는 것으로 지적이 됩니다. 소아나 성인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양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최규선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모야모야병은 흔히 듣는 질환은 아닌데요. 희귀 난치성 질환인가요?
1: 아, 네, 맞습니다. 네. 모야모야병은 뭐 흔한 질환은 아니고 뭐 드문 뇌혈관 질환에 속하는 병입니다.
0: 네.
1: 아직 원인도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고 약으로 치료하거나 완치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난치성 질환으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우리나라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정보에서도 산정특례 의료비 지원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병입니다.
0: 네. 이 모야모야병 이름도 어려운데 무슨 뜻인가요?
1: 그러니까 모야모야는 이제 일본어입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그 뇌혈관 조영술을 하게 되면은 이제 모야모야병의 특징상 이제 막힌 혈관이 있고 그 주변으로 아주 가느다란 그런 혈관들이 생기는데
0: 네.
1: 거기 약간 연기가 이렇게 모락모락 피어나는 그런 좀 모습처럼 보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그래서 모야모야병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0: 네. 그러니까 일본어로 모야모야가 이제 희미하게 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연기라는 뜻이군요. 그럼 일본인들에게 모야모야병이 맞나요?
1: 아, 네, 그렇습니다. 이제 모야모야병을 이제 처음 보고한 곳이 일본이고, 뭐 일본이나 이제 우리나라 가까운 중국 같은 이제 동북아시아 쪽에서 주로 많이 보고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모야모야병이 그냥 계속 처음 사용된 게 이제 쭉 그 이 병의 이름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하지만 이제 뭐 우리 같은 동아시아에만 생기는 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우리 동북아시아 쪽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연구도 좀 많이 되고 이게 이쪽에 뭔가 관련된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이 모야모야병은 특수한 뇌혈관 질환으로 설명이 되던데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1: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흔히 많이 보는 동맥경화성 협착하는 조금 성질이 다른데요.
0: 네.
1: 이제 안에 이제 지질이나 그런 이제 혈관 내에

0: 찌꺼기가 생겨서 오는 그런 병이 아니고 네. 특별한 원인은 저희가 알 수는 없는데 이제 우리 목을 심장에서 목을 통해서 뇌로 혈관이 들어올 때 네. 혈관의 말단부, 굵은 혈관의 말단부가 좁아지고 좁아지면서 이제 주변에 이제 뇌도 뭔가 얻고 살아야 될 혈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보상혈관, 저희가 특히 척부순환이라고 표현하는 혈관들이 자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혈관들이 생기고 그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증상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 건가요?
0: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큰 혈관이 이제 뇌를 뇌에 혈류를 공급하는 큰 혈관이 막히고 주변에 보상혈관이 생기게 되는데 네. 그때 피를 이제 충분히 모자른 부분이 피를 충분히 받지 못하면 뇌경색 같은 허혈 증상이 올 수가 있고 그런 척부순환이 이제 발달하고 보상혈관이 발달하면서 혈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에는 동맥류가 생기기도 하고 네. 아니면은 그런 조금은 비정상적인 이런 혈류 채널이 생기면서 거기서 출혈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네.
1: 뇌경색이 오기도 하고 뭐 동맥류가 생길 수도 있고 출혈이 네. 올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아이들에게는 뇌경색으로 성인들은 뇌출혈로 나타난다는 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0: 아, 네. 물론 이제 무증상의 환자들 그리고 간헐적으로 마비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있지만 네. 결국에 뇌졸중이 오게 되면 뇌경색 아니면 뇌출혈로 표현이 되게 되는데 대체로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한테는 뇌경색이 좀 더 흔하고 네. 어른들한테는 뇌출혈이 더 흔한 건 맞습니다. 네. 다만 성인에서도 뇌경색으로 표현되는 환자도 있고 네. 아이들도 드물게 뇌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도 보고는 되고 있습니다.
1: 네. 이 모야모야병은 양쪽 뇌에서 진행이 되나요?
0: 아, 네, 그렇습니다. 이제 네. 원래 모야모야병의 이제 저희가 교과서상 정의는 네. 아까 말씀드린 큰 혈관, 속목동맥의 뭐 협착이나 폐쇄가 진행되고 주변에 혈관이 발달하는 걸 정의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대부분은 양측성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측성의 환자가 이런 협착이 점점 진행하면서 모야모야의 이런 모습을 보인다든지 네. 처음에 일측성으로 증상이 오고 일측성의 모야모야 같은 혈관이 보이다가 반대쪽에도 결국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한쪽에 생긴 모야모야 병을 의심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그런 환자 중에서 한 30, 40%는 결국에는 양측성으로 진행을 한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1: 네. 네. 나타나는 증상은 마비 증세인가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은 이것도 이제 어른이랑 그 아이들이 조금 증상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애들은 이제 주로 허혈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심하게 울거나 아니면은 뜨거운 음식을 먹으려고 이렇게 좀 그런 후후 부는 입을 후 부는 그런 상황, 아니면 노래를 부르는 상황, 그런 것들이 이제 혈관 안에 산소와 이산화탄소 분압이 조금 균형이 깨지면서 혈관이 수축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한쪽 팔다리 힘이 좀 빠지거나, 말이 안 되거나, 아니면 경기 같은, 경련 같은 증상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어른들은 보통은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오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심한 두통, 뭐 의식 저하, 뭐 아이들과 같이 뭐 간헐적인 팔다리 마비 뭐 다양하게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1: 네.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는 건데요. 특히 어느 부위에서 피가 부족한지에 따라서 증상도 좀 달라질까요?
0: 아,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느 부분이 피가 부족한지 예를 들면 운동 중추 쪽에 이제 담당하는 부분에 혈류에 문제가 생기면 뭐 팔다리 마비가 오거나 안면 마비가 올 수 있고 그게 이제 언어를 담당하는 부분은 말이 조금 어눌해지고 아니면은 말이 잘 안 나오거나 말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언어장애 증상이 올 수도 있고 주로 시각을 담당하는 부분은 시야장애가 오기도 합니다.
1: 네. 뭐 증상이 마비 증세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팔다리 마비, 경기 경련일 수도 있고 뭐 두통이나 네. 언어장애, 시야장애가 올 수도 있고 다양하네요.
0: 네, 다양합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혈류 공급 부위에 따라서 증상도 오지만 이게 뇌경색이냐 뇌출혈이냐 뭐 그런 병소가 후유 병소가 남느냐에 따라서 뭐 장기간 경련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있고 인지 저하까지도 좀 진행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1: 네. 그런데요, 이 모야모야병이 흔한 질환이 아니어서 증상이 있어도 모야모야병을 의심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떨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모야모야병과 같이 일시적 팔다리 마비나 뇌출혈 뇌경색을 일으키는 병들은 많습니다. 결국에는 이 병을 진단하려면은 혈관을 볼 수 있는 검사를

0: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검사를 하기 전이나 아니면 진료를 보기 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그런 증상들이 반복되다가 좀 좋아지니까 이게 특별한 병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그런 증상이 좀 반복되고 의심스럽다면 꼭 모야모야 병이 아니어도 저희가 그런 뇌혈관 전문가의 진료를 받고 필요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증상이 뭐 일시적인 팔다리 마비도 올 수 있고 뇌경색이나 뇌출혈과 좀 비슷한 면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증상은 뇌졸중의 전조 증상과 비슷하기도 하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뇌졸중 보는 의사들이 대국민 홍보를 할 때 네. 뭐 얼굴이 좀 마비가 왔다, 음식을 흘린다. 아니면 한쪽 팔이나 다리가 힘이 빠지고 기운다. 뭐 말이 어눌해진다.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뇌졸중 전조 증상이랑 거의

0: 안에 그런 세계나 흐름을 잘 보기 위한 뇌혈관 조영술 네. 그런 검사를 통해서 모야모야 병의 특징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실제 이 환자가 얼마나 혈류가 모자른지를 보기 위해서 뭐 혈류 초음파를 한다든지 스펙트 같은 핵이학 검사 아니면 CT로 전체적인 뇌의 관류를 평가하는 검사 등등 좀 다양하게 시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 그런 검사를 통해서 모야모야병이 진단된다는 건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이기도 한가요?
0: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환자의 증상입니다. 환자의 증상이 정말 있는지 실제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경험을 했는지가 일단 중요한데 검사를 통해서 이런 측부순환이 조금은 부족한 게 확실히 보이거나 아니면 비정상 혈관 채널이 보이는 경우에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수술을 결정하기도 하고 수술 방법도 거기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고 아니면 경과 관찰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1: 네. 혈류 초음파를 하기도 하고 뇌혈관 조영술을 하기도 하고 여러 검사를 하게 되는 건데 검사로 알게 되는 혈관 상태는 어떤 모양으로 확인이 되나요?
0: 모야모야 병의 이제 정의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큰 혈관이 완전히 막혀있기도 하고 심하게 좁아지는 양상이고 이런 혈관들 주변으로 그 혈관 지배하던 부분에 결국에 피가 못 가게 되니까 주변의 측부순환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발달해 있는 모습을 보고 초반에 말씀드린 이런 안개나 연기가 피어오른 듯한 특징적인 모야모야 혈관이 보이는 경우에 저희가 이런 모양을 보고 아 모야모야 병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모야모야 병으로 진단된다고 해서 모두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닌가 보죠?
0: 네, 그렇습니다. 뭐 아까 제가 증상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증상이 없거나 그리고 측부순환이 충분히 잘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뭐 스펙트 같은 검사에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이 환자의 혈관 예비 능력이 떨어지지 않았다면은 수술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1: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면은 보존적 치료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0: 네, 그렇습니다. 보존적 치료라는 것은 결국 외래 경과 관찰, 그다음에 주기적인 영상 추적 검사 등등이 있고 환자가 결국엔 증상을 호소하느냐에 따라서 그 검사들을 조금은 저희가 정기적인 부분에서 좀 떼서 먼저 해보거나 혈관 예비능이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해서 수술을 안 하던 환자도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증상이 없다면 주기적 검사를 하고 외래에서는 이제 보통은 약을 주는데 이 모야모야병 환자한테 어떤 약을 줘서 이 병이 치료가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예, 어른들의 경우에는 성인병을 같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 같은 일반적인 뇌출혈, 뇌경색과 같은 뇌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는 그런 병들은 적극적으로 약을 줘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1: 네.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가요?
0: 아,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크게 직접 혈관을 연결한 직접 혈관 문합술, 그다음에 뭐 저희가 혈관이나 근육 그런 것들을 얹어 놓는다는 의미의 간접 혈관 문합술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이제 컴바인드 어프로치인데 같이 하는 병합 문합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네. 직접 혈관 문합술과 간접 혈관 문합술 이제 병합 수술이 있다고 하셨는데 수술법을 결정하는 기준이 있는 건가요? 환자들은 아무래도 안전성에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은데요.
0: 아, 네. 일단은 결국에는 뭐 이 환자한테 혈류가 어떤 형태로 모자란지 그리고 어느 부분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그리고 환자의 소화인지 어른인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혈류 부족 상태가 심하면 역시 수술 후에 합병증도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보통 어른들은 직접적으로 우리 피부 밑에 있는 혈관을 안에 연결해서 빠른 이제 혈류 개선 효과를 노리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밖에 있는 혈관과 그리고 근육들을 같이 얹어주는 수술을 동시에 해서 천천히 이제 혈관이 자라 들어가게 하는 그 두 가지를 이제 병합해서 많이 하게 되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크기가 작다 보니까 혈관이 물론 직접 연결을 같이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고전적으로 저희가 전통적으로 간접 문합술을 조금 더 선호는 하고 있습니다.
1: 뭐 상태에 따라서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시행하는 경우도 있는 거네요.
0: 아,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성인 같은 경우에는 직접 연결해서 당장의 효과, 그다음에 간접

0: 혈관을 얹어놓고 근육도 얹어놓고 해서 장기간 저희가 조금 시간을 두고 혈관이 서서히 자라드는 효과 두 개를 동시에 노리는 치료가 현재는 거의 표준 치료법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1: 네. 그런데요, 이 모야모야병이 뇌 양쪽에서 진행이 된다면 그럴 때는 수술은 나눠서 하나요?
0: 아, 네. 양쪽에 다 있는 경우에는
1: 네.
0: 이제 뇌출혈이나 뇌경색 뇌졸중이 왔던 대뇌 방구 쪽을 먼저 보통 고민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혈관 검사나 관류 검사에서 조금 더 문제가 커 보이는 쪽 혹은 환자가 호소한 증상을 유발하는 대뇌 방구 쪽에 먼저 수술을 시행을 하고요.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은 이제 상처 문제도 있고 이 수술 이후에 초반에 뇌졸중을 경험하는 환자들도 드물지 않게 있기 때문에 적게는 한 달, 뭐 길게는 서너 달 정도 차이를 두고 양쪽을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모야모야병은 이제 완치는 어렵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치료한다고 해도 완치라는 말은 할 수 없고 관리를 쭉 해야 되는 건가요?
0: 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수술의 목적은 이 환자가 뇌졸중을 경험하지 않고 뇌졸중으로 인한 큰 장애를 얻지 않게 하는 것이 본국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을 해서 뇌졸중 위험을 낮췄다 하더라도 뇌졸중 위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쭉 저희가 외래 진료나 추적 검사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인병을 같이 갖고 있다면은 그런 병들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함으로써 뇌졸중을 예방하고 뇌졸중에 설사 온다 하더라도 장애를 좀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저희가 좀 보고 있습니다.
1: 네. 또 치료한다면 치료 목표는 막힌 혈관을 만들어주면서 뇌에 피를 공급하는 건가요?
0: 아, 네, 그렇습니다. 막힌 혈관이 있고 주변에 보상 혈관들이 있었던 상태에서 그런 혈류가 상당히 부족하다든지 그로 인해서 증상이 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혈관이 결국엔 도와주는 혈관을 저희가 연결해주거나 얹어놓거나 함으로써 그 주변의 혈류를 좋게 해서 뇌경색, 뇌출혈, 그리고 그로 인한 마비나 언어, 인지장애 같은 후유장애가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치료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완치되는 질환은 아니라서 이제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치료 시기를 놓치면 회복이 안 되는 장애로 남을 수도 있습니까?
0: 아, 네, 그럴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이게 처음에 증상이 이렇게 가끔 나타나다가 말다가 할 때 저희가 검사를 해보면 뭐 좀 좁아진 혈관이 이제 좀 더 폐쇄로 막힌 걸로 아예 진행이 되거나 혈류 부족이 좀 심화되는 상황에 얹어 있는 그 놓여 있는 환자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환자들이 결국은 치료 시기를 좀 놓치게 되고 약물 치료하거나 그냥 지켜보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뇌출혈이나 뇌경색 같은 그런 뇌졸중이 오게 되면서. 조금 큰 후유장애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저희가 치료 시기를 조금 놓치지 않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1: 네. 현재 우리나라의 모야모야병은 어느 정도일까요?
0: 저희가 이제 우리 인터뷰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희귀난치성 질환이고요.
1: 네.
0: 무슨 이제 하지만 이제 우리가 외국의 사례랑 비교하면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이제 모야모야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긴 합니다.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22년도를 예로 들면 우리나라 모야모야 신규 발생자가 한 2,200여 명 정도 보고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한 5천만 명 좀 넘는다고 보면은 전체 기준 한 0.004% 정도 상당히 드문 질환이긴 합니다. 이게 아무리 드물더라도 가족력이 좀 있다든지 하면은 좀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서 미리 좀 선별을 해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자 그럼 모야모야병이 의심되는 이제 확인이 필요한 의심 증상도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0: 네. 일단은 아이 성인 조금 비슷할 수 있는데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적으로 뭐 울거나 뭐 뜨거운 음식을 먹거나 노래를 부를 때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팔다리미 뚝 떨어지고 뭐 말이 좀 갑자기 안 되는 그런 허혈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른 같은 경우도 아이와 같이 이런 허혈 증상에서 갑작스럽게 팔에 힘이 빠지고 걸을 때 기울어지고 말이 안 나오는 거가 있을 때 이 두 가지 상당히 비슷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른들은 아무래도 아이들보다는 뇌출혈로 발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뇌출혈과 같이 뭐 심한 두통이나 음식 저하, 뭐 갑작스러운 팔다리 마비 이런 게 생겼을 때는 바로 병원에 내원해서 진료를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이들은 뇌혈관의 내벽이 두꺼워지면서 일정 부위가 막히는 뇌혈관 질환의 하나인 모야모야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양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최규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마이클 잭슨의 Love Never Felt So Good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은선의 영화관,
1: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코고나다 감독의 애프터향과 함께합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것, 혹은 인간적인 것이란 무엇일까요? 애프터향은 대답을 쥐어주는 대신 이 질문을 관객의 마음 안에 자리 잡게 합니다. 인간 남성인 제이크는 딸의 정서적 육아를 양에게 일임하면서도 안드로이드와 같은 기계의 존재에 대해 은근한 거부감을 가진 인물입니다.

0: 양과 특별한 관계를 가졌던 복제인간 에이다를 만났을 때 제이크는 양이 인간이 되고 싶어 했냐는 질문을 던지죠. 그때 에이다는 모든 존재가 인간이 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인간 중심적 사고라 지적합니다. 이 지적은 인간과 안드로이드를 둘러싼 윤리의 문제에서 보다 보편적인 인간 사회의 화두들로까지 나아갑니다. 기계를 필요로 하면서도 은근하게 드러나는 인간의 적대심은 다른 인종을 대하는 태도와도 연결해 생각해 볼 수 있죠. 가령 아시아인의 외모를 지니고 아시아인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양의 태도는 고국이라는 뿌리를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온 후대 이민자들의 고민에 겹칩니다. 영화에서는 찻집을 운영하는 제이크가 양과 차를 마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이크 못지않게 양도 차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이크와 중국 차에 대해 논하는 양의 기억은 실제 그의 것이 아니라 프로그래밍 된 것입니다. 양은 말하죠. 차가 그냥 지식이 아니면 좋겠어요. 장소와 시간에 관한 진짜 기억이 있으면 해요. 인간이 음미하는 차의 감각과 프로그래밍 된 기계가 신호를 통해 감각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존재할까요? 경험하지 못한 것을 궁금해하고 내가 겪지 않은 누군가의 기억에 나의 사유를 더해 고유한 의미를 부여하려는 과정은 세상을 이해하려는 인간성의 한 부분이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실제로 찾아올지 모를 미래를 배경으로 존재론적 사유를 폭넓게 경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애프터향은 좋은 SF입니다. 기억과 정체성, 인간성의 의미를 깊게 탐구하는 철학적인 작품이기도 하죠.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1: KBS 58분 날씨.
2: 화창한 일요일입니다. 강한 봄볕에 기온이 크게 올라 조금 덥게 느껴지는 곳이 많은데요. 현재 기온이 서울 23.9도, 광주 26.1도를 보이고 있고 지금 전국에서 기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릉으로 27.3도입니다. 이렇게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조금 덥게 느껴지지만 해가 지면 빠르게 쌀쌀해지니까요. 큰 일교차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좋은 단계를 보이며 공기는 깨끗하겠는데요. 낮 동안 강한 볕에 대기 중에 오염물질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가 나쁨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고요. 낮 동안은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겠습니다. 한편 지금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과 경북지역 곳곳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하늘이 흐린 가운데 오전에 중부지방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전북과 경북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모레는 전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모레 오후에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8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제1라디오 3시 뉴스입니다. 카타르산 LNG를 실은 운반선이 이란의 승인을 받고 호르무즈 해협을 향해 항해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운반선의 목적지는 파키스탄으로 이란은 미국과 휴전 협상에서 중재 역할을 해온 파키스탄과 신뢰 구축을 위해 이번 선박의 통과를 사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항해가 성공할 경우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 그간 차단됐던 카타르 LNG 운반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영국 해군 함정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 자유를 지원하기 위해 중동에 배치됩니다. 영국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다국적 해상 보호 임무에 참여할 체비를 갖추기 위해 구축함 HMS 드래곤을 중동으로 이동시킨다고 현지 시간으로 9일 밝혔습니다. 당초 키프로스의 영국 기지를 방어하는 임무를 맡고 있던 이 구축함을 이동하기로 한 영국 국방부의 결정은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 지원 임무가 개시될 경우 즉시 투입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어제 종료되면서 오늘부터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가 다시 적용됩니다. 중과 세율이 적용되면 기본 세율 6에서 45%에 더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높아집니다. 민주당이 정청래 당대표를 총괄위원장으로 하는 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6.3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총괄선대위원장은 정청래 대표, 공동상임선대위원장에 한병도 원내대표와 이시종 전 충청북도 도지사 등이 선임됐습니다. 이외에 전국 유세를 맡는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에는 배우 이원종 씨, 오뚜기 유세단 단장은 박주민 의원이 맡았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부산과 대구 등 영남 지역을 찾아 보궐선거와 지방선거 지원 사격에 나섭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후 부산 북갑을 찾아 박민식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합니다. 이어 대구로 이동해 이진숙 달성군 보궐선거 후보 개소식에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방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만나 대미 투자를 포함한 현안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산업부는 오늘 김 장관이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만나 대미 투자 특별법 통과 이후 후속 법령 제정과 추진 상황을 미국에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선과 에너지를 중심으로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미 양측이 조선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산업부는 전했습니다. OECD 회원국의 지난 3월 에너지 물가 상승률이 한 달 새 8.6%포인트 뛰었습니다. OECD의 최근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OECD 전체 회원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4.1%에서 하락해 올해 1월 3.3, 2월 3.4%로 3% 초중반대에 머물다가 3월 0.6%포인트 뛴 것입니다. 한국 에너지 물가 상승률은 석유 최고 가격제 등 정책 효과로 다른 국가들보단 낮지만 마음을 놓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이 내일 발표됩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2주간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 지급을 진행한 데 이어 오는 18일부터 나머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70% 기준과 관련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겠다면서도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도록 세부 기준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맑고 화창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륙 지역은 해가 지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점차 흐려지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3.8도입니다. 제1라디오 3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홍성이 전해드렸습니다. KBS
5: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0: 주말 생방송 정보쇼.
1: 안녕하십니까.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아나운서 최승돈입니다. 요즘 주식시장 정말 뜨겁습니다. 정부가 손실 일부를 메워주고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는 국민 참여형 펀드가 출시됩니다. 경제가 보인다에서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5월 11일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입니다. 세상을 움직인 한 권의 책에서는 김삼호

0: 작가의 녹두 전봉준 평전을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이 아시아 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 리그 출전을 위해서 한국을 방문합니다. 지금 북한은에서 짚어봅니다. 오늘도 시사와 교양을 듬뿍 담아서 5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생방송 정보쇼는 유튜브, KBS 1라디오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도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다윤 캐스터.
1: 네, 오늘 고속도로 이용하신다면 지방 방향으로 가는 길은 대체로 원활하겠고요. 대부분의 교통량이 서울 방향에 집중되겠습니다. 특히 오후 4시부터 5시 사이에 서울 방향 이동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이동 계획에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은 충청권과 경기권을 중심으로 정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특히 청주 지역 통과가 어려운데요. 옥산 하이패스 나들목부터 청주유계소까지 한 번에 15km 가까이 정체 중이고요. 25번 논산 천안선 천안 방향은 정안 휴게소부터 정안 나들목까지 답답하게 통과합니다. 45번 중부내륙선 양평 방향은 감곡부터 시작된 정체가 여주분기점까지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주분기점에서 50번 영동고속도로로 진입해 인천 방향 향하신다면 분기점 진입하자마자 여주휴게소까지 가다서다를 반복하고요. 이후론 양지와 북수원 그리고 둔대와 월곡 부근에서도 2, 3km가량씩 정체입니다. 60번 서울 양양선 서울 방향은 서종부터 화도 사이 그리고 남양주 요금소부터 강일까지 정체 중이고요. 15번 서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군산휴게소부터 4km 구간 막히는데 이후 경기권 진입까지는 대체로 원활하겠고요. 경기권 이동 중엔 서평택과 발안 그리고 매송과 일직 부근에서 5km 안팎의 정체가 부분적으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나다윤이었습니다.
2: 특별한 주말을 위한 한 가지 선택. 토요일 일요일 오후 3시 5분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0: 경제가 보인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오늘 내용을 제가 먼저 좀 읽어봤는데 이게 좀 받아 적을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 네.
0: 예. 정부가 직접 만든 펀드가 이달에 출시가 된다. 세금도 돌려준다고 하는데 어떤 상품입니까 일단?
3: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부가 직접 설계한 투자 상품인데요.
0: 예.
3: 5월 22일부터 이제 판매가 시작됩니다. 이름은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이걸 줄여서 국민참여성장펀드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0: 국민참여성장펀드.
3: 네. 예. 구조는 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있습니다.
0: 예.
3: 네, 이 청년이요. 기술력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말로 그 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청년을 알고 있어요. 아, 이 청년에 대한 기술력부터 시작해서 얘는 창업하면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이 청년의 예.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투자를 받으면 성공시킬 야망도 갖고 있고 실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0: 예.
3: 주위분들이 돈을 이렇게 모아서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청년이 만약에 창업에 성공했다 건다 그러면
0: 네.
3: 당연히 그 막대한 이윤을 이 투자하신 분들에게 나눠주겠죠.
0: 글쎄요.
3: 예, 이게 바로 이제 펀드의 형식인 거죠. 정부가 이 역할을 대신해 줍니다. 우리나라에 정말로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벤처 기업이라든지 청년 아니면은 뭐 다양한 벤처 기업들에 대해서 정부가 모집을 해서 펀딩을 해줍니다.
0: 예로 드신 작은 식당도 해당될까요?
3: 그럼요.
0: 그래요?
3: 예. 근데 이제는 보통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는 업종은 대부분 기술 특례 상장했던 회사라든지
0: 예.
3: 아니면은 이제는 벤처 회사들이거든요. 대부분 보는 아마 반도체나 IT나 지금에 얘기하고 있는 이제는 이런 4차 산업과 관련된 업종들을 보시면 되겠는데
0: 예.
3: 어쨌든 이렇게 앞으로의 국부 그러니까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이 기업들 신생 기업들에 대해서 펀딩을 해주는데 이번에 정부가 5년 동안 150조 원을 첨단 산업에 이제 투자하기로 했어요.
0: 오.
3: 여기에 올해만 30조 원을 이제 펀딩을 해서 공급을 하는데
0: 네.
3: 야 그러면 이게 너무 좋은 사업이에요.
0: 글쎄요.
3: 좋은 펀딩입니다.
0: 예.
3: 정부만 그다음에 민간에서 하기보다는 여기에 국민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래서 일부분의 그 펀딩 자금을 국민들로부터 이제는 받자. 그래서 한 6천억 원 정도를 이제 모집을 합니다.
0: 돈을 더 모으고 나중에 이제 이윤이 생기면 더 크게 나눠갖는.
3: 그렇죠. 그러다
0: 네.
3: 보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이 청년이 성공했어요. 대박이
0: 예.
3: 났습니다.
0: 예.
3: 그럼 당연히 그 돈을 가지고

0: 배당도 해줄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0: 그러면 그때 투자했던 분들, 한마디로 국민들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국민 참여형 국민 성장 펀드예요. 이름 그대로. 그래서 국민들도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이런 좋은 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의미에서 탄생된 펀드 상품입니다.
1: 그렇군요. 펀드 상품이라는 거는 뭐 많은데
0: 네.
1: 그 많고 다양한 만큼 혜택도 다양한 거 아니겠습니까?
0: 맞습니다.
1: 이 상품의 혜택은 어떤 게 있습니까?
0: 엄청난 혜택이 있어요.
1: 예.
0: 이게 투자 상품입니다. 근데 투자 상품인데 불구하고 20% 손실을 정부가 책임져 줍니다.
1: 오.
0: 예, 네, 이게 굉장히 좋은 거죠.
1: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20% 안에서 나면은 손실이 없는 거네요.
0: 맞습니다.
1: 예. 네,
0: 국민 펀드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 수 있죠.
1: 그렇죠.
0: 두 번째로는 세금 혜택도 줍니다. 그러니까
1: 오.
0: 정부가 이게 만든 거다 보니까 이게 3천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소득공제 투자금액의 40%를 받게 되고요.
1: 예.
0: 3천에서 5천만 원 구간은 한 20%, 그다음에 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 구간은요, 이 투자 금액에 대한 이 소득 공제를 10%까지 공제가 되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굉장히 좋고 한도는 1,800만 원까지 소득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1: 예.
0: 그러면
1: 연말정산하면 돌려받는다는 얘기죠.
0: 돌려받는 거죠.
1: 예.
0: 그래서 저는 이게 소득 공제도 되고 세금 혜택도 있고 무엇보다 이 배당을 받을 때 배당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1: 예.
0: 여기에 보면은 이제 5년간 9%의 분리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예, 종합 합산과세도 아니에요. 분리과세고 15.4%도 아니고
1: 예.
0: 9%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1: 예.
0: 9.9%죠.
1: 예.
0: 그래서 이 9%의 분리과세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혜택이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예. 자, 그러면 뭐 대부분 청취자들께서 결심이 서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받아 적어가면서 지금
0: 네.
1: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이거 이제 어떻게 가입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대상도 혹시 좀 정해져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 누가 어디서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지 이거 좀 정리해 주시면은요.
0: 예, 내가 만약에 관심 있다 하신 분들은요. 일단 가입 대상을 확인하셔야 되겠죠.
1: 예.
0: 만 19세 이상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1: 아, 성인이라면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0: 네.
1: 되겠고요.
0: 그런데
1: 예.
0: 15세 이상도 가능한데 15세 이상은요.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 한해서만. 네, 그래서 그 이하도 가능해요. 19세 이하도 가능한데
1: 예.
0: 근로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1: 청소년인데 근로소득이
0: 네.
1: 있다. 그러면은 그 뭐 이른바 알바라는 것도 가능한 건가요?
0: 아, 예. 근로소득이라는 거는 보통은 이제 4대 보험이 가능한 거.
1: 아, 그런 거죠.
0: 예, 예. 그렇게 예.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가입 제한도 있습니다. 이게
1: 예.
0: 직전 3개년 중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한마디로 이 이자와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이 초과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1: 예.
0: 이런 분들은 제외. 이런 분들은 가입 불가하다. 이렇게
1: 예,
0: 보시면
1: 예.
0: 되겠고.
1: 안 그래도 이제 많이 이제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나셔도 되겠다.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0: 맞습니다. 네.
1: 예.
0: 판매 기간은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고요. 이게 판매 기간이 짧습니다. 무엇보다 6천억 원 딱 정해져 있잖아요.
1: 예.
0: 선착순입니다.
1: 이거 빨리 해야 그러니까 적으라고 그러죠. 적으시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예.
0: 네.
1: 예.
0: 그 다음에 가입 장소는요. 어떻게 가입하느냐. 시중은행 10곳. 증권사 15곳. 그러니까 웬만한 금융회사들은 다 된다는 얘기거든요.
1: 예.
0: 온오프라인 동시에 판매가 되니까요. 예, 직접 알아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고
1: 네.
0: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 원까지입니다.
1: 예,
0: 전용 계좌를 만들 수밖에 없고요.
1: 예.
0: 그리고 이제는 그러면 1년에 이게 1억 원씩 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1: 네.
0: 전용 계좌 5년 총 2억 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5년 안에 총 2억 원은 넘어갈 수 없어요. 네, 그래서
1: 그렇군요.
0: 2억 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고 서민층은 우선 배정합니다.
1: 예.
0: 근로소득이 5천만 원 이하신 분들은요. 5월 22일부터 6월 4일까지 이게 전체의 20% 그러니까 1,200억 원 정도를 우선 배정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저소득 서민층 같은 경우에는 먼저 가입할 수 있다는 거.
1: 예.
0: 준비서류는 당연히 소득 확인 증명서가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1: 예.
0: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을 하는 이만큼 아무래도 조금 더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좋은 기회를 나눠드리자 이런 취지가 보이는 거네요.
0: 네.
1: 그러니까. 예. 자, 정부에서 만든 펀드라고 하니까 왠지 또 듬직하고 뭐 요즘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습니까? 정부에서 하자는 건 쫓아가면 돈이 된다 이런 얘기도 믿고
0: 네.
1: 쫓아가면 잘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하던데
0: 네.
1: 이게 이제 앞서 뭐 잘 될 것 같은 기술이 또 좋은
0: 네.
1: 창업 재원들에 이제 투자된다 이런 얘기 얼핏 하셨던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1: 그러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대형주에는 투자가 안 돼.

0: 하는 건가요?
1: 아예 안 되진 않고요. 예. 전체 금액의 한 10%는 이제 코스피 시장에 투자할 수 돼 있거든요.
0: 그만큼 또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1: 10% 이하만 사실 우량주에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이 펀드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국부를 늘리기 위해서 미래 성장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신생기업들, 벤처기업들, 기술력은 가지고 있으나 자본이 부족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키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0: 예.
1: 당연히 리스크도 커질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이게 반도체 투자한다, AI에 투자한다 보니까 아, 내가 여기에 펀드에 참여하면 나의 자금이 이렇게 우량주들. 그게 뭐 삼성전자나 SK이닉스나 이런 데 투자돼서 내 자금이 늘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0: 아.
1: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코스피의 쪽에는요. 공문에 보면은 대형주 투자는 10% 이나로 제한되어 있거든요. 나머지는 대부분이 비상장 기업 아니면은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된 기업들 이런 데에 자금이 이제 투자가 되는 거예요.
0: 예.
1: 한마디로 대박 아니면 쪽박 찰 수도 있습니다.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군요. 정말 터지면 정말로 크게 이윤이 늘어나는 거고요.
0: 네.
1: 만약에 이 기업들이 자금을 투자됐음 불구하고 사실상 제대로 일을 못한다 그러면 정말로 좀 안 좋아질 수 있겠죠.
0: 예.
1: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 상품에 대해서 어떤 성향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예. 하긴 뭐 요즘 주식 잘 된다 그러니까 뭐 주식형 펀드 뭐 이런 거 가입하시는 분들 많은데.
1: 네.
0: 사실 잘 된다고 하는 업종이 좀 제한적이어서
1: 맞습니다.
0: 실제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1: 맞습니다.
0: 예. 그렇다 보니까 요즘 특히 잘 된다고 하는 것에 제한적으로밖에 투자를 못 하기 때문에
1: 네.
0: 여기는 위험 요소가 또 있다 이런 말씀을 또 드려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1: 그럼 맞습니다. 네.
0: 예. 제가 처음에 이제 적극적으로 이걸 받아 적어가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갈수록 좀 방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모든 그 금융상품이 그런 것 같습니다.
1: 네.
0: 지금 이제 살짝 이제 수세적으로도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1: 네.
0: 작정하고 좀 주의사항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예.
1: 이게 모든 게 다 좋지는 않아요. 이게
0: 예.
1: 금융상품이잖아요. 이번에 조건이 뭐냐 그러면 5년 동안 돈이 묶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펀드는요. 만기 5년에 환매 금지형 펀드입니다.
0: 아.
1: 5년 안에는 환매가 안 돼요.
0: 위험성도 있는데 여기다 투자를 해놓으면 5년 안에 못 찾는 거네요.
1: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생기업 도와주는 거잖아요.
0: 예.
1: 이걸 돈을 뺐다 넣었다 할 수는 없어요.
0: 그렇죠.
1: 쭉 투자를 해줘야 되거든요.
0: 예. 안 넣었으면 모를까 넣었으면 5년 안에 못 뺀다는 거예요.
1: 맞습니다.
0: 예.
1: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기회비용이 커지는 거죠.
0: 그렇죠.
1: 내가 그 돈을 만약에 더 좋은 곳에 더 투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여기에 5년이 돈이 묶여버리니까 기회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0: 예.
1: 요거를 잘 따져보셔야 돼요. 이게 무조건 좋다 이게 아니라
0: 네.
1: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투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이게 사실 이제 상장이 될 거예요.
0: 네.
1: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는데 근데 워낙 5년 동안 묶이다 보니까 유동성이 굉장히 적을 겁니다.
0: 그렇죠.
1: 그러면 사실상 뭐 굉장히 이제는 유동성이 묶이다 보니까 올라도 이게 ETF라든지 이를 만들어서 올려도 거래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내가 환매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0: 그러면
1: 3년 안에 팔면 세금 혜택은 다 사라져요.
0: 그러니까 손절을 하게 되는 거죠.
1: 네. 예. 세금 혜택은 내가 받았던 세금 혜택 다 토해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0: 네.
1: 금융상품이잖아요.
0: 네.
1: 예, 아무리 정부가 20%를 책임진다 하지만은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0: 그 이상의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거고.
1: 맞습니다.
0: 예.
1: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이 신생기업이 열심히 해서 정말 뭐 팔란티아라든지 이런 굴지 기업이 된다라고 본다면 진짜 대박이 나는 건데. 아, 이 기업이 신생기업이다 보니까 이게 약간 성장 가능성이 많이 저하되고 안 좋아진다고 그러면 아무리 돈을 투자해도 그러면은 사실 수익이 안 나오잖아요.
0: 예.
1: 손해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0: 예.
1: 때문에 이게 원금 보장형이 아니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0: 플러스 앤 마이너스를 오늘 있는 대로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1: 네.
0: 제가 좀 차분해졌습니다.
1: 네네.
0: 아니, 그렇다고 제가 절대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1: 그럼요.
0: 정부에서 네. 의욕적으로 좋은 네. 상품을 내놨습니다. 특성과 위험성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지금 이 상태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차분하게
1: 네.
0: 합리적으로 투자할 것이냐 아니냐 이것을 결정하시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몫이다 이렇게
1: 맞습니다.
0: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경제가 보인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생방송 정보쇼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이 3시 20분입니다. 날씨 알아보고 교통정보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기상청입니다. 송소진 씨.
2: 봄을 만끽하기에 좋은 날씨입니다. 지금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른 곳이 많아서 조금 덥게 느껴지는 곳도 있지만 대기가 건조해서 그늘은

0: 시원합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광주 25도, 전주와 대구 26도, 부산 23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지금은 따뜻하거나 조금 덥게 느껴져도 해가 지면 빠르게 쌀쌀해지니까요. 큰 일교차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월요일인 내일은 하늘이 흐린 가운데 오전에 중부지방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 오후까지 전국 곳곳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는 대기가 많이 건조하겠고요. 지금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과 경북지역 곳곳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는 오늘보다 낮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지만 이번 주는 갈수록 기온이 오르면서 주 후반에는 때이른 여름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1도입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유아영 씨가 전해드립니다.
1: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휴일인 오늘 서울 시내도로는 돌발 구간을 중심으로 정체 이어집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막히고요. 더 가서 한강대교 부근 1차로에서는 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 4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는 성수분기점 쪽으로 정릉램프 부근 3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조심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북부간선도로는 신내나대목에서 종암분기점 구간이 양방향 모두 정체 이어집니다. 고속도로도 돌발 구간 있는데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방향, 소래터널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주의하셔야겠고요. 더 가서 장수부터 중동까지 밀립니다. 일산에서 구리방향은 남양주에서 강일까지 막히고요. 광암터널부터 서하남까지 밀립니다. 안전운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2: 시사듬뿍 교양듬뿍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3: 세상을 움직인 한 권의 책 장동석 출판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3: 이 시간 덕택에 책이라는 게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 저 휴대전화를 집는 것보다 책 한 권을 꺼내는 게 훨씬 더 이렇게 즐거운 일이 됐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 보람 있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3: 예. 자, 오늘 소개할 책은 녹두 전봉준 평전입니다. 녹두 전봉준 평전. 예.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뭐 잘 맞고 의미가 있는 일이죠.
4: 그렇습니다. 네. 내일 5월 11일이 동학 농민혁명 기념일이에요.
3: 아, 예.
4: 이게 2019년 비교적 늦게 법정 기념일로 이제 지정이 되었는데요.
3: 예.
4: 잘 아시겠지만 이제 외세의 침략과 부패한 봉건제도의 항거에서 궐기했던 동학 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 이걸 좀 재조명하고
3: 예.
4: 애국 애족 정신을 고양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정 기념일인데요.
3: 네.
4: 5월 11일이 된 이유는 그 동학 농민군이 혁명군이죠.
3: 네.
4: 황토현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던 날이기 때문입니다.
3: 그렇군요. 자, 동학 농민 혁명을 기념하는 이유 이걸 사실 새삼스럽게 여쭤야 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사실은 조금 그 퇴색해가는 느낌도 날로 있기 때문에
4: 맞습니다.
3: 한번 좀 다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4: 그렇죠.
3: 예.
4: 이 동학 농민혁명은 그러니까 민족 종교라고 할 수 있죠. 또 운동이라고도 예. 할 수 있는데
3: 예.
4: 동학에 기반을 둔 반제국주의, 반봉건, 근대화 운동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3: 예.
4: 1894년이죠. 봉건적인 수치체제 그러니까 뭐 지방관들이 엄청나게 농민들을 수탈했지 않습니까?
3: 예.
4: 여기에 대항해서 고부 농민들이 이제 봉기를 시작했는데
3: 네.
4: 그것이 이제 동학 농민 혁명으로 이어졌죠.
3: 그러니까 구질서를 깨고 일어나려는 이제 새로운 세력들의 운동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4: 그렇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일본의 침략이 이제 노골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커지던 그런 시기이니까
3: 예.
4: 이게 두 가지 그러니까 부패한 봉건 제도를 좀 갈아엎어보자 그리고 일본의 침략에 맞서보자 이렇게 두 가지 갈래로 이제 함께 나왔는데
3: 예.
4: 이게 참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이후에 결국은 이 동학 농민 혁명이 독립운동 그리고 이 독립운동 중에서도 무장투쟁, 무장항쟁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3: 예.
4: 이처럼 제가 1945년이 이제 조국의 독립 광복이 있었는데
3: 네.
4: 우리가 좀 말씀하신 것처럼 잊고 있었던 역사적 동인들이 한데 모여서 결국은 이뤄낸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중에 동학농민혁명도 있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예. 교과서를 통해서도 이제 우리가 외우지 않았습니까? 배웠고 외웠고 그랬던 것이 이제 반일 반봉건 뭐 이런 이제 차원에서 정리를 했던 일인데 그만큼 우리가 심장에 새기지는 못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4: 그렇습니다.
3: 여기는 이제 천도교로 이어졌던 동학이 이제 소수 종교가 되다 보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에 의해서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무시당했던 부분들이 살짝 있었달까 종교적인 요소도 좀 있지 않았단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4: 아무래도 합니다. 그렇죠.
3: 예.
4: 그러니까 동학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서학, 서구의 예. 종교에 반대되는
3: 예.
4: 뭐 이제 운동, 종교로 이제 일어났던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 좀 예민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제가 좀 말을 더듬게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4: 네.
3: 진의가 잘 전달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4: 네.
3: 예. 오늘 책 얘기는 녹두 전봉준 평전 어찌 보면 아주 전형적인 제목의 책입니다.
4: 그렇죠.
3: 네.
4: 저자부터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김삼웅 선생님이신데요.
3: 예.
4: 독립기념관장을 지내셨고요.
3: 예.
4: 평전 전문 저술가로 오랫동안 활동하셨습니다.
3: 아하.
4: 기억하시는 청취자가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 현충일에
3: 예.
4: 우당 이회영 평전과 단재 신채호 평전을 소개해드렸거든요.
3: 아, 예. 많이 기억이 난다 그러면 솔직히 좀 거짓말이고요. 예. 뭐. 예. 기억이 있습니다.
4: 이
3: 예.
4: 책들의 저자이시기도 한데
3: 네.
4: 이분이 쓴 평전만 거의 한 줄잡아 40권 정도 되니까 기록 그 기억들을 기록으로 다시 남기는 그래서 우리 역사의 인물들을 배울 점과 고쳐야 할 점들을 잘 찾아내는 아주 훌륭한 저자다. 저는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3: 예, 다시 생각해봤는데 그때 제가 아직 복귀하기 전이었네요.
4: 아 그러셨군요.
3: 네,
4: 맞습니다. 예.
3: 기억이 안 난다 그러는 게 맞는 말인 것 네. 같습니다. 자 어떤 분들의 평전을 이분이 쓰셨나요? 김삼웅 선생이십니다.
4: 네, 예. 최시영, 정약용 등 조선시대 인물들도 있고요.
3: 예.
4: 김구, 조봉암 등 독립운동하신 분도 있고 그런가 하면 김대중, 김영삼 등 현대사 인물도 그 대상이 참 다양합니다.
3: 그러시군요.
4: 그런가 하면 김남주, 조지훈 같은 시인의 평전도 있어요. 제가 이분 개인적인 친분이 좀 있어서
3: 예.
4: 되게 몇 차례 가서 인사도 드리고 했는데
3: 네.
4: 그 아파트가 도서관입니다.
3: 오.
4: 약 5만여 권의 장서 속에 묻혀서요.
3: 네.
4: 컴퓨터도 아니고 연필로 한자 한자 눌러서 계속 글을 쓰시고 계신 우리 시대 선배 같은 분인데요.
3: 네.
4: 여든을 훌쩍 넘기셨거든요.
3: 네.
4: 근데 지금도 계속해서 건강이 좀 좋지 않으심에도 꾹꾹 글을 쓰고 계신 그런 분들인데 개인적으로 그분이 쓰신 평전을 읽으면 역사 인물들의 자취 사건들을 잘 더듬을 수 있게 되고
3: 예.
4: 그래서 당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잘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3: 예. 연필로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이 평전을 나가오신 이 김삼웅 선생을 떠올리면 오히려 또 평전이 더 이렇게 와닿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책. 이 전봉준 평전은 이제 어떤 책입니까?
4: 김삼웅 선생이 전봉준을 이렇게 총평합니다.
3: 예.
4: 역사책 속에 나오는 태생과 환경이 비범한 인물들 가운데서 전봉준은 하나의 혁명 같은 존재다.
3: 예.
4: 이렇게 표현하시는데요. 조선 후기 대부분의 농민들처럼 주목받지 못한 채 빈곤하고 고된 일상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면서 사실은 그냥 평민으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끝내는 한국 근대 민중사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동학 농민 혁명 전쟁의 지도자가 되고
3: 예.
4: 세도 정치의 폐해 그리고 제국주의의 위협 아래에서도 조선 후기 민중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진보적인 사회 정치가가 되었다.
3: 네.
4: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 예. 뭐 당대의 독립운동, 뭐 만세운동 펼치셨던 분도 계신 거고,
4: 네.
3: 예, 비슷한 시기를 사신 분들이 참 있지만, 그러니까 이분만큼 앞장서 선도적으로 부딪히셨고 투쟁하셨고 또 어느 정도

0: 성과를 내셨던 분은 없다라고 돌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자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 좀 잊혀져가는 존재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0: 예.
1: 지배 세력에 의해서 좀 오랫동안 금기시됐던 민중의 영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학혁명에 참가한 농민군이 한때 동비, 예. 동학의 비적. 도둑무리.
0: 당대의 지배 세력들이 그렇게 평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게 불렀고요. 예.
0: 구질서를 그 구질서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1: 맞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일제강점기와 이승만, 박정희 정권을 거치면서는 지금은 동학혁명이라고 부르지만 예. 당대에는 동학난이라고 불렀었어요.
0: 그렇죠. 저 그렇게도 많이 배웠습니다.
1: 저희도 예. 그렇게 배웠었는데요. 예. 어찌 보면 민중의 계급적 각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 때문에 전봉준이라는 이름 자체가 불온한 이름이었다. 이렇게 낙인을 오랫동안 찍어왔기 때문에 여직 아직도 이렇게 좀 간과되는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도 살짝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이제 종교적인 이유도 있을 수가 있겠고 혹은 또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배 세력의 이해에 따라서 오히려 좀 간과된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또 살짝 정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1: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제정되고
0: 예.
1: 이 농민혁명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바뀐 것은 대단한 역사적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0: 그렇죠.
1: 것 같고요.
0: 예.
1: 결국은 이런 바탕에는 평전들, 근대 인물들, 세계를 바꾸려고 했던 인물들의 평전이 계속 출간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0: 예.
1: 좋은 평전 쓰기 위해서는 한 사람만 잘 파악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았던 시대에 대한 통찰도 있어야
0: 그렇죠.
1: 되거든요.
0: 예.
1: 그래서 서구권에서는 평전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는데
0: 네.
1: 한 사람의 평전을 쓰기 위해서는 기본 10년은 필요하다. 자료 조사와 평가를 위해서.
0: 예.
1: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런 인식들이 잘 충족되지 않고 있고
0: 네.
1: 평전을 쓰는 그리고 읽는 문화가 잘 발달되지 않고 있어요.
0: 아.
1: 그런 점이 좀 안타깝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0: 그런 점에서 그 김삼웅 선생은 참 대단하신 분이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만날 수 없는 분, 인연이 없었던 분들의 이야기도 평전으로 승화를 시키셨고 현대사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좀 잘 만나보셨나 이제 또 들긴 뭐. 합니다만 아주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글을 잘 쓰셨기 때문에 평전 작가로 인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예.
1: 뭐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분들은 교류를 또 오랫동안
0: 그렇군요.
1: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0: 예.
1: 충분히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계시고요.
0: 예.
1: 다시 녹두 전봉준 평전으로 돌아와 보자면
0: 예.
1: 사실은 저자가 오랫동안 농촌 지식인에 그냥 그칠 뻔했던 한 사람이 근대 민중사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동학 농민혁명을 진두지휘하기까지의 과정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0: 예.
1: 특히나 이 전봉준의 정치의식에 관해서 아주 색다른 적극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0: 네.
1: 잘 아시겠지만 동학은 노비제 폐지라든가 과부의 재가 허용 등의 요구사항을 내건 폐정개혁 12조라는 것을 발표했었는데요.
0: 네.
1: 이게 이제 저희가 말씀 나눴던 봉건제를 타파하는 것 그리고 일본을 극복하는 것 척외라고 이제 당시에는 썼는데요.
0: 예.
1: 이런 것에서 보면 혁명의 반제국주의적 대의가 잘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0: 네.
1: 하지만 혁명의 최고 지도자였던 전봉준이 어떤 정치 체제를 추구했나 꿈꿨나 이런 대목은 잘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선생이 계속 자료를 찾다가 한 문장에서 아, 이 사람은 이것을 꿈꿨구나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0: 그게 뭡니까?
1: 여전히
0: 예.
1: 학계에서는 동학 농민혁명이 왕권을 타도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0: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약간 잔인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예.
1: 근데 저자 김선웅 선생은 일본의 신문 기사들
0: 예.
1: 그리고 공초 그러니까 죄인을 신문에서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까?
0: 네.
1: 신문조서. 그걸 공초라고 하는데요. 이걸 꼼꼼히 살핀 뒤에 전봉준이 근대적 정치체제를 꿈꾼 사람이다. 근대인이다. 그래서 전봉준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0: 예.
1: 국사를 들어 한 사람의 세력가에게 맡기는 것은 크게 폐해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0: 예.
1: 몇 사람의 명사에게 협합해서 합의법에 의해서 정치를 맡기게 할 생각이다. 이런 뜻을 밝혔다고 해요.
0: 요즘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지만 귀 기울여 듣다 보면 이건 그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몇 사람의 명사가 협합. 예. 그러니까 협력해서 결정한다. 합의법을 추구한다. 이렇게 예. 얘기했지 않습니까?
0: 네.
1: 이게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기는 하지만 19세기 말 왕이 다스리는 조선이라는 사회에서 그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 특히나 그냥 농민의 한 사람이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
0: 예.
1: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생각들을 얘기했다. 이건 대단한 발견이고 역사적 예.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봉준이 추구했던 것은 그의 혁명군이 나아가서 큰 성과를 거뒀다면 우리의 근대적 대의민주주의 나아가서 공화주의 체제는 훨씬 더 빨리 우리에게 다가왔을 수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0: 단순히 그 난리를 일으켰던 그 우두머리 이런 사람이라는 게 아닙니다.
1: 그렇죠.
0: 이분에게는 이런 그 아주 구체적인 그 생각이 있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더욱더 앞장서고 열심을 다했던 또 선각자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로.
1: 맞습니다. 예. 뭐 선각자라는 단어는 딱 전봉준 우리는 어릴 때 장군이라고 불렀었던.
0: 아, 그런 것 녹두장군.
1: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입에 좀 베어 있는데요.
0: 예.
1: 전봉준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개혁을 외면하고 현실에 안주. 결국 안주하는 것은 결국 망국의 길을 간 지배층의 온몸으로 항거할 필요가 있다.
0: 네.
1: 그런 인물이다 또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는 대다수 농민들과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거처에서 잠을 자면서 팍팍한 조선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결국은 고관들 그러니까 당대의 정치 지도자들은 보국 안민의 길 그러니까 나라를 위하는 길을 외면하는 것이었다.
0: 예.
1: 이렇게 아주 날선 비판과 질타를 하고 있고요.
0: 네.
1: 그 이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근대 민주주의, 대민주주의라는 것들을 꿈꿨기 때문에 민본주의라든가 동양 평화 사상들을 아주 폭넓게 고민했다는 점에서 그는 그냥 전쟁의 지도자가 아니라
0: 네.
1: 동학이라는 하나의 구심점을 잘 잡아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사상이라든가 정치 체계를 꾸려나가고자 했던
0: 예.
1: 말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선각자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자, 동학 농민혁명입니다. 동학이라는 것이 이제 그 예전에 종교예요. 그리고 이제 뭐 동학난이라는 그 이름에서도 느낄 수 있는 좀 문제점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게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학이 천도교가 됐고
1: 그렇죠.
0: 인사동에서 저쪽에 이제 운영궁 쪽으로 가려다 보면은 거기 수운회관이라는 그 천도교당이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예. 그리고 이제 민족 대표 그 33인 중에 손병희 선생이 이 천도교 대표셨던 거고.
1: 그렇죠.
0: 예.
1: 동학 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 종교가 아니라
0: 네.
1: 일종의 우리 민족의 어떤 정기를 이어온 여러 어른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0: 뜻깊은 사상 체계고 또 하나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죠.
1: 맞습니다.
0: 예.
1: 전봉준이 이런 그 경문 또 편지를 보낸 적이 있는데요.
0: 네.
1: 전국에 직강소가 설치되고 유능한 공화주의자들, 공화주의자라는 표현을 직접 썼어요. 공화주의자들이 정사를 맡으면 농민군들은 생업에 복귀하여 그 본분에 충실하고자 한다. 이런
0: 예.
1: 뜻까지 밝혔어요.
0: 예, 예.
1: 이 문장이 전봉준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가 꿈꿨던 새로운 세계, 개혁된 사상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늘 우리가 다시 배울 만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0: 네.
1: 오늘날 우리는 범부 전봉준이 동학 농민군의 지도자로 변모하면서 봉기했을 때를 고질적으로 닮은 시대를 살고 있다.
0: 네.
1: 그러니 그 시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가치들을 전봉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워보자.
0: 예.
1: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제가 오늘 내일을 기념해서 뜻깊게 한번 이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0: 예. 동학 농민혁명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뜻깊은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녹두 전봉준 평전 소개해 드렸고요. 오늘 책을 꺼내 읽으시기가 좀 불편하시면 제가 한 군데를 권해 드리겠습니다. 종각역 이 보신각 이 서쪽 편 길 건너 출구 앞에 보면은
1: 그렇죠.
0: 전봉준 선생 동상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예, 그 사진 속에 등장하던 전봉준 선생

0: 아나운서를 아시나요?
1: 지금 북한은 박민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예, 오늘 방송할 내용을 미리 보다가 이거는 지금 북한은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랬어요. 네. 예, 일요일의 스포츠 내용이 앞에 와 있나 보다 이랬는데 아니네요. 이게 북한 내용이 맞긴 맞네요.
2: 맞습니다.
1: 예, 북한 여자 축구팀이 수원에서 열리는 AFC 여자 챔피언스리그 4강전에 출전하기 위해서 수원을 방문한다. 일단 좀 이 소프트한 기사가 앞에 이제 나와 있다는 게 오늘 좀 이채롭습니다. 예.
2: 네, 이 요즘 북한 여자 축구가 상당히 그 좀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AFC에도 참가를 했고 예. 4강에 진출을 하게 됐는데 클럽 팀입니다.
1: 네.
2: 내고향 여자 축구단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선수단이 상당수가 그 U17, U20에 우승 경험이 있는 아주 좀 우수한 선수들입니다.
1: 북한 여자 축구가 남한 여자 축구에 비해서 사실 먼저 발전했고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있지요.
2: 예.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하고 한번 붙었다가 우리를 이겼고요. 그래서 이제 준경 1승에 진출을 하게 돼서
1: 네.
2: 17일에 우리나라 입국하고 이제 20일에 준결승전 치르고 거기서 이기면 23일에 결승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1: 예. 북한과 뭐 요즘 거의 교류가 전혀 없다는 게 맞을 텐데 여기에 지금 북한 체육팀 방문이 이루어진다는 게 대단히 뜻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얼마 만에 이 체육팀의 방한인가요?
2: 스포츠팀 전체로는 8년 정도 됐고요. 여자 축구단은 12년 만에 오는 거라고 볼 수 있고
1: 예.
2: 북한이 이게 이제 개최지가 한국이라는 걸 알고는 참가 통보로 이제 좀 많이 좀 이해타산 과정이 있었습니다.
1: 그래서 예.
2: 근데 이걸 참가를 안 하면 AFC에 그 불분명한 이유로 참가를 안 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2: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늦게 이제 참가 통보를 했습니다.
1: 예. 그러니까 뭐 출전하면서 그런 생각은 했겠죠. 뭐 남조선에 가서 경기할 확률이 얼마나 높았어? 뭐 이렇게 생각은 좀 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흘러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조별리그에서 수원FC랑 이미 경기를 한번 했고 여기서는 이제 또 북한 팀이 이겼던 거 아니겠습니까? 내고향 팀이. 예. 이기겠다고 또 생각하고 있겠죠.
2: 네, 아마 그 승산이 높다고 판단을 했을 거고요.
1: 예.
2: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오는 것까지 아마 경우의 수를 다 계산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기게 되면 아무래도 김 위원장 치적 선전이 되거든요.
1: 예.
2: 그래서 이제 그런 면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이게 상금이 100만 달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큰 유인이 있었을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1: 예.
2: 또 한편으로는 이게 적대적 두 국가로는 선포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국 사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것도 사실은 좀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타산들을 좀 하고 주목을 하고 있을 겁니다.
1: 우리도 좀 이게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환영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 우승 상금 100만 불. 근데 이 선수들이 이제 뛰고 성적은 거두고 돈은 날아가 가지고 이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2: 거의 대부분 이제 이렇게 상금을 받아오면
1: 예.
2: 국가에 헌납을 해야 되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이 상금을 다 받고 포상까지 받은 선수가 있습니다.
1: 북한에서요?
2: 예.
1: 오.
2: 1999년에 스페인의 세비야라는 데서 이제 국제 육상 선수권 대회가 열렸는데
1: 네.
2: 여기서 여자 마라톤 우승을 북한의 정성욱이라는
1: 맞아요.
2: 선수가 했습니다.
1: 예, 유명한 선수입니다.
2: 예.
1: 네.
2: 근데 이제 이 선수가 얼마나 이례적으로 포상을 받았냐면 북한에서 민간인으로는 처음으로 이 기념 우표에 나왔고요. 그리고 벤츠를 선물 받았고 평양의 2층 집을 선물 받았는데 거기 일본 가전으로 쫙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입주하는 거를 북한 TV가 생중계를 했었고
1: 예.
2: 이 선수가 스페인에서 북한으로 입국할 때 평양 전역에서 이 그 오픈카 퍼레이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 대단하네요.
2: 예, 원래 예체능인은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따도 노령 영웅을 받는데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사한 전사자들이 받은 고 칭호랑 똑같고요.
1: 네.
2: 혹은 지도자 대신에 죽은 사람들이 이 칭호를 받습니다.
1: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보기도 했던 선수 중에 이제 제일 유명한 선수는 유도 선수 계순이 선수 있는데 이 선수보다도 이제 더 큰 대접을 받았군요.
2: 예. 예, 뭐 북한 스포츠계와 뭐 예능계를 통틀어서 가장 좋은 대접을 받았다고 보실
1: 예.
2: 수 있고요.
1: 예.
2: 이게 그렇게 했던데 아주 그 정치적이고 우연한 그 좀 핵심이 있는데요. 이 선수가 이제 이 상을 받은 게 1999년인데 북한이 1995년에서 1998년 사이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1: 네.
2: 그래서 고난의 행군이라고도 부르고 수십만 명

0: 야사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는데, 사실 북한이 그동안 이제 그 통치를 주민들한테 각인시킬 때 지도자가 이렇게 밥도 주고 인생을 책임져주는 이런 이미지였는데, 아, 갑자기 수십만이 죽어버렸으니까 지도자의 체면이 바닥에 떨어졌던 거죠.
1: 무슨 말입니다. 네. 예.
0: 근데 이 선수가 그 경기에서 우승하고 말 한마디를 굉장히 잘해서 단번에 지도자의 체면을 올려준 겁니다.
1: 그렇군요.
0: 네. 이게 이제 뭐라고 말을 했냐면,
1: 말 한마디에.
0: 네. 사실은 그 북한에서 다른 선수가 출전을 했었는데 김창욱이라고. 예. 아. 이 선수가 유망주였고 이 정성욱은 페이스메이커. 그러니까 여기 자기 그때 사진 보면 자기 여기 가슴에 인공기도 달지 않고 나간 겁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서 자기네 국기도 없었는데 1등으로 들어온 거죠.
1: 거기. 이 마라톤에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옆에서 이제 적당한 속도로 같이 뛰어주고, 이제 같이 뛰어주니까 도움을 또 받기도 하고 심리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오히려 더 좋은 성적을 내버렸군요.
0: 네, 심지어 네, 일본 선수를 제친 거죠.
1: 그게 또 중요하고. 네,
0: 그래서 예. 이제 외신들이 달려가서 비결이 예.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승선에서 장군님이 이제 어서 오라고 불러주시는 모습이 떠올라서 아. 그 원천으로 힘을 내서 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1: 남조선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0: 그렇죠. 이게 그 조직 생활의 그 최고봉을 보여주는데, 사실 예.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했다가는 예. 오히려 비난을 받기 십상인데
1: 네.
0: 이게 북한에서는 네. 그 바닥에 떨어졌던 지도자의 이 위신을 정말 단번에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세워준 거죠.
1: 장군님께서 화답을 하셨다고요?
0: 그렇죠. 아주 네. 화려하게 화답을 해준 거죠.
1: 어떻게? 예.
0: 그래서 뭐 해줄 예. 수 있는 것은 정말 다 해줬고요. 예. 뭐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 낳았을 때 아이 이름까지 지어줬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이제 이 선수를 방송에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처럼 충성심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면 승리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요.
1: 아이고, 예. 북한에서 성적 낸 선수들이 이제 하는 인터뷰 중에 뭐 유명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뭐 그 옛날엔 뭐 이제 뭐 미제의 심장을 쏜다고 그랬대나 뭐 사격 선수가 그런 얘기고 그런데. 결승선에서 장군님이 불러주는 모습이 떠올라 끝까지 힘을 냈습니다. 장군님께서 결승선에서 두 팔 별로 벌려 성호가 어서 오라.
0: 이제 그게 아이. 두 번째 읽으신 게 북한의 네. 그 선전 영화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1: 정말요?
0: 예, 정말 그렇게 이야기해서 북한에서 오시는 분들하고 얘기해보면 그 영화 보시고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1: 아, 이게 우리는 이거 이렇게 따라하고 그러면 좀 웃기기도 하고, 그런데 아우 이만큼 서로 정서가 달라요.
0: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그 당시에 고생했던 예. 그 슬픈 감정이 있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진짜로 지도자가 정말 쪽잠을 자면서 북한말로 죄기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뭉칫밥을 예. 먹으면서 우리를 위해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같이 그 감정이 동화가 될 수 있었던 거죠.
1: 네. 결국은 아니 근데 뭐 워낙에 이제 큰 성과입니다. 사실 그 여자 마라톤에서 우승을 했다는 건 대단한 일이고, 거기에 이제 그 또 뭐 정권이 원하는 얘기를 그냥 진짜 있는 대로 해줬으니까 아유 뭐 안 이뻤겠습니까? 그냥 운명이 완전히 바뀐 거죠.
0: 돈이 뭐 아까울 게 없을 정도로 예. 굉장히 운도 좋았고 좀 정치적인 감각도 탁월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오는 선수들도 뭐 정성욱만큼은 아니지만 좀 좋은 결과를 얻어서 남은 생이 편했으면 좋겠다.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1: 예. 자, KBS에서 20일에 이제 이 경기가 있습니다. 남과 북의 경기 모처럼 이제 보게 되는 이 경기를 단독으로 생중계를 합니다. 여러분의 또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KBS 1TV에서는 또 월드컵 앞두고 K리그 경기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투가 또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올 3월에 북한이 단행했던 이제 대규모 헌법 개정에 대해서 한 3분 정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이게 이제 규모나 내용에서 이제 그동안의 것과는 굉장히 다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0: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이후에 선대에 비해서 헌법 개정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1: 그런데 네.
0: 이번에는 거의 대대적으로 구조적 개편을 했고요. 사회주의 헌법에서 이름도 헌법으로 바꿔버렸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선대의 이야기도 많이 지웠고
1: 예.
0: 자기의 유일 지배 체제를 확고하게 만들면서 또 현실적으로 복지 정책을 이제 뭐 요즘에 그 이슈에 맞게 바꾸고 이제 이런 아주 대대적인 구조 재편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예. 핵심적인 변화는 어떤 게 있습니까?
0: 영토 규정이 없었는데 영토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요걸
1: 아.
0: 하면서 북쪽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남쪽으로는 대한민국과 맞닿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헌법 전문에서 통일과 민족 이런 것들을 다 삭제했습니다.
1: 아. 예.
0: 대신에 적대적이다 이런 표현은 딱히 넣지는

0: 않았고요.
1: 예. 예.
0: 그리고 이제 고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선대가 이야기했던 선대가 통일 이야기하고 민족 이야기했던 것도 같이 다 지워버렸고 선대에 대한 이야기가 서문에 굉장히 길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싹 드러내버렸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겉에서 봤을 때 보통 정상 국가들의 헌법과 비슷하게 좀 이제 그런 개편을 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1: 우리 헌법의 영토 규정이 조금 모호할 수 있고 비현실적일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북한 헌법에는 애초에 영토 규정이 없었습니까?
0: 예, 이 영토 규정을 넣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공화국 북반부이기 때문에 남반부를 통일시켜야 된다 이 얘기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1: 예.
0: 대신에 이제 그걸 통일을 빼버리고 영토 규정을 넣어버린 거죠.
1: 예, 그렇군요. 적대성은 왜 또 언급은 안 했을까요? 그렇게 뭐 계속 얘기는 요즘도 하고 있는데.
0: 이게 통상적으로 헌법에 특정국을 적대국으로 명시하는 경우가 사실 없습니다.
1: 아, 그렇죠.
0: 예. 이란 같은 경우에는 시오니즘에 반대한다 정도로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콕 찍어 말하진 않거든요.
1: 그렇죠. 뭐 사실 예. 관계가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0: 네. 그래서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그거를 넣는 게 정상국가 프레임에도 맞지 않고
1: 예.
0: 또 이번에 여자 축구단 오듯이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굳이 적대국으로 넣는 것이 자기들한테 불이익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1: 아, 그렇군요. 김정은 위원장 권한 강화 이 부분은 이제 굳이 명시 안 해도 될 거를 애써 명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겠죠?
0: 네. 일단 뭐 조금 형식적이긴 하지만 지난 예. 헌법에 이 김정은 위원장을 견제할 수 있는 조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1: 예.
0: 근데 이제 그거를 빼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대외적으로 좀 이 김 위원장이 불안을 느낀다는 걸 반영을 해서 김 위원장에게 핵 지휘권이 있고 김 위원장 유사시에는 다른 곳으로 자동으로 권한이 이임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 이란하고 베네수엘라 사태를 보면서 지도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1: 예.
0: 헌법에 이 핵 보유국 명시하고 이 지위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적들이 공격당할 수 있다. 이제 이거를 좀 외부에 보여주려는 그런 셈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리고 이제 서문도 전면 개정이 됐고 복지제도 관련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 지금 북한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박민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범용 씨의 노래 바람 바람 바람 들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한자성어 용두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라는 뜻으로 처음은 왕성하나 끝이 부진한 현상을 이르는 말인데요. 과감한 개혁을 시도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모든 것은 용두삼이에 그쳤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용두삼이의 뜻과는 관련이 없지만 용과 뱀 그리고 머리와 꼬리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으로 용의 꼬리보다 뱀의 머리가 낫다 같은 표현을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된 우리말 속담으로 용의 꼬리보다 달게 머리가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크고 훌륭한 사람의 그늘에 있기보다는 보잘것없어도 우두머리 노릇을 하는 것이 더 낫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용의 꼬리보다 달게 머리가 낫다고 보잘것없는 자리 같아도 셀러리맨 월급보다는 낫고 내 마음대로 일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참고로 개구우후라는 한자 성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달개 주둥이와 소의 꼬리라는 뜻으로 큰 단체의 꼴찌보다는 작은 단체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오히려 나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규모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더 주체적으로 활동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중요할 겁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강한 봄볕에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지금 조금 덥게 느껴지는 곳이 많습니다. 현재 기온이 서울 24.1도, 광주 25.2도, 대구 26.4도 등으로 대부분 25도 안팎까지 올라 있고요. 지금 전국에서 기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 의성으로 27.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따뜻하거나 조금 더워도 해가 지면 빠르게 쌀쌀해지니까요. 큰 일교차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낮 동안은 자외선 지수가 높겠고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높은 곳이 많겠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하늘이 흐린 가운데 오전에 중부지방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 오후까지 전국 곳곳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대기가 많이 건조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여주와 충남 부여, 경남 통영에 산불이 발생해 진화 작업 중입니다. 지금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과 경북지역 곳곳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는 흐리고 비가 오면서 오늘보다 낮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지만 이번 주는 갈수록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주말 생방송 정보쇼.
1: 시사와 교양이 가득한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2부 시작합니다. 아나운서 최승돈입니다. 건강 100세에서는 운동을 통해 몸속 온도를 높이고 전신의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다양한 도시의 역사와 문화, 사회를 인문학적인 시각으로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정의섭의 세계 도시 산책, 오늘도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로 가겠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 국가대표팀은 조별리그를 모두 멕시코에서 치르게 됐습니다. 이로 인한 스포츠에서 대표팀의 성패를 가를 고지대 적응과 이동거리 변수를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한국도로공사 나다윤 캐스터.
2: 네, 오늘 고속도로 서울 방향 최대 정체 시간대로 예상한 오후 4시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 1시간 동안 서울 방향 이동이 가장 혼잡할 텐데요. 벌써 정체가 길어져 있는 데다가 현재 곳곳으로 돌발 지점도 많아 더욱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먼저 60번 서울 양

0: 양양선 서울 방향 설악부터 화도까지 11km 구간 막히는 가운데 이 정체 구간 안에 위치한 서종터널 1차로에서는 사고까지 발생해 더 혼잡하고요. 이후로 남양주공수부터 강일까지도 10km 구간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의 정체는 경기권에서만 20km 넘게 이어지는데요. 정체는 여주와 양지 그리고 북수원과 둔대 부근에서 마주하겠고요. 1번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이동하신다면 옥산 하이패스 나들목부터 청주 휴게소사에 지나실 때 가장 긴 시간이 필요하겠고 이후로 경기권 진입해선 시구간인 달래내국에부터 반포 사이로도 길게 정체입니다. 15번 서양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현재 안산분기점 부근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1차로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고 지점 앞두고 2km가량 꽉 막혀 지나고요. 반대 서울 방향의 정체는 송악부터 행담도 휴게소까지 7km 구간, 이후로는 발안과 매송 그리고 광명역 부근 지나실 때도 답답하게 통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나다윤이었습니다.
1: 특별한 주말을 위한 한 가지 선택. 토요일, 일요일 오후 3시 5분.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2: 건강백세의 최정원 한의학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2: 선생님과 말씀 나누다 보니까 정말 건강 백세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면의 질이 살짝 좀 바뀌는 것 같은 예,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만 예. 봄이 되면서 이제 또 운동도 좀 하고 예. 건강을 챙기겠다는 이제 마음을 새롭게 먹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러다가 병을 얻는다든지 이상하게 또 면역력이 떨어져서 고생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3: 네. 예.
2: 아니 이런 게 원인이 뭡니까? 다 잘해보시자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3: 예, 진료실에서 이런 환자를 자주 보는데요.
2: 예.
3: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건강한 성인의 운동의 기준은 일주일에 150분 정도의 중강도 운동 권장하고 있습니다.
2: 예.
3: 네. 이 중강도 운동이라는 거는 운동을 하면서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부르지 못할 정도의 강도라서 즉 빠른 걸음 정도의 속도를 말하는
2: 거예요. 기억을
3: 겁니다.
2: 해둬야 되겠네요. 천천히 네. 걷는다고 되는 건 아니군요. 그러니까
3: 예. 네. 이게 건강한 사람 기준입니다. 네, 하지만 이 기준만 믿고 겨우내 활동량이 적었다가 기열이 정체된 상태에서 갑자기 무리하게 야외 운동을 하거나 그러면 부상을 입거나 몸살을 앓는 분이 참 많습니다.
2: 예. 네. 예.
3: 안 쓰던 근육을 사전 스트레칭 없이 갑자기 사용하면 다량의 활성산소가 배출되는데 이는 정상세포를 공격하고 또 면역력을 파괴하는 어떻게 보면 독성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특히 과거에 제가 직접 암 투병을 겪었기 때문에
2: 그러시죠.
3: 잘못된 예. 운동이 면역력에 미치는 게 아주 치명적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2: 예.
3: 있어서 내 몸에 맞지 않는 너무나 갑작스러운 운동은 오히려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 제가 나름 이해한 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3: 네.
2: 돈이 없는데 카드를 많이 긁는 것 같은
3: 네.
2: 예, 그런 일 같습니다.
3: 네.
2: 예. 그 사람마다 체력도 다르고 혹은 또 이제 처해 있는 병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냐, 면역력을 끌어올리는데 네네. 도움이 될 것이냐, 이걸 좀 어떻게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3: 예. 이제 그 뭐 암 치유뿐만 아니라 모든
2: 예.
3: 이제 질병에 그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내 몸 스스로 만들어내는 면역력입니다.
2: 예.
3: 그래서 저는 이제 진료실에 오시면 제가 그냥 뭐 진맥만 하고 약만 지어드리는 게 아니라 그 환자분들의 병증이나 체력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서 이분은 뭐 이런 식단을 하셔야지 좋겠다 또는 이 운동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맞춤형 처방을 내려드리는 생활 습관 의사로서
2: 아.
3: 그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2: 예.
3: 그래서 요즘 뭐 혼자서 인터넷이나 유튜브 이런 거 많이 보시고
2: 네.
3: 그것만 믿고 무리하게 운동하시지 말고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예. 예.
3: 그래서 이제 환자마다 체질이 다른 세부적인 처방이 이제 조금씩 다 다를 텐데요.
2: 그렇겠죠.
3: 예.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아주 기본 원칙이 하나 있는데
2: 네.
3: 바로 심부 온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2: 심부 온도라는 건 심장 주위를 얘기하는 겁니까?
3: 아니요.
2: 심장 그 자체?
3: 우리 몸 안에.
2: 심부 깊은 예, 곳에.
3: 예,
2: 아, 예. 예. 예. 예. 몸 속이네요. 그러니까 예, 예, 예, 예. 돌려 말하면.
3: 네, 네. 네. 겉표면이 아니라 속 안에. 그래서 예. 우리 몸은 체온이 상승할 때 백혈구와 면역세포의 활동성이 극대화돼서 암세포나 뭐 기타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능력이 훨씬 증가하게 됩니다.
2: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겉에 이제 막 열이 막 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펄펄 끓는다 큰일 났다 뭐 체온 계 재봐 뭐 이 상황이 아니라
3: 아니고,
2: 몸 예. 속의 온도가 이제 네네. 올라간다는 겁니다.
3: 네네.
2: 그거 어떻게 합니까?
3: 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열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발전소는
2: 예.
3: 인체 근육의 70%가 집중된 하체, 아, 엉덩이. 예.
2: 거기가 이제 크기도 크고.
3: 예, 근육도 굉장히 많고요.
2: 그렇죠. 예. 예.
3: 그래서 이제 실내 운동으로는 하프 스쿼트나 까치발 들기. 이런 거를 제가 강력히 추천합니다.
2: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하체 운동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군요.
3: 예. 예. 그 양치질을 하실 때나 뭐 이렇게 네. 집에서 소소하게 이거를 일부러 운동을 해야지 이러면은 자꾸 차에 필 미루게 되고 잘 안 하시니까.
2: 그렇죠. 난 엿기 드는 것까지는 하기 싫어 이런 분들도 계시고.
3: 네네. 예. 그래서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까치발 들기를 30회씩 하시거나 아니면 의자 끝을 이렇게 이용해서 네. 스쿼트를 하시면 됩니다.
2: 아, 저는 넘어질까 봐 무서워서.
3: 그러니까 예. 야외에서의 무리한 등산보다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빠른 걷기 정도가 가장 좋고요.
2: 예.
3: 이런 하체 중심의 운동이 제2의 심장 역할을 하는 그 종아리 근육. 예. 요게 그 심장 역할을 해서 정맥혈을 강력하게 순환시키고 체온을 올려서 면역력을 상승시킵니다.
2: 그러니까 뭐 하체 운동이라고 해서 너무 거창한 거 아니더라도 이렇게 까치발 들고 좀 오래 서 있어서 약간 긴장 상태를 유지해주는
3: 네네.
2: 것.
3: 네네.
2: 이 정도로도 아주 도움이 된다.
3: 예, 예. 그거를 이제 자주 반복하시는 거고요.
2: 예, 예.
3: 이게 이제 한의학에서 건강의 절대 원칙으로 꼽히는 수승화강. 즉 뜨거운 것은 아래로 끌어내리고 뜨거운 게 원래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잖아요.
2: 아, 그렇죠.
3: 예, 예. 그거를 예. 이제 반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맑은 기운은 오히려 위로 올려서 전신의 면역을 깨우는 확실한 실천법입니다.
2: 예. 대류 현상을 다스리는 거네요.
3: 예,
2: 몸속에서.
3: 예, 예, 예.
2: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3: 그렇게 해야 몸이 잘 순환이 되고 건강해집니다.
2: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뭐 심부라고 한정을 하시긴 하셨습니다만,
3: 네.
2: 그러니까 좀 몸속 깊은 곳,
3: 네네.
2: 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그냥 대충 들었을 때 체온을 올린다.
3: 네네.
2: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땀 많이 흘리고, 네. 뭐 아주 강한 운동을 해야 이게 뜨거워진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3: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 예.
3: 일반인은 물론이고 특히 암 환자분들이
2: 예.
3: 무리해서 강도를 높이시면 오히려 면역력이 붕괴됩니다.
2: 아.
3: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과도한 운동으로 발생하면
2: 예.
3: 활성산소가 자꾸 많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땀을 빼는 것보다는 본인 체력에 맞게 가벼운 강도로 시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아니 활성산소. 활성이란 네. 말도 좋은 말 같고 산소는 막 들이키려고 저희가 애를 쓰는 건데
3: 네.
2: 이게 별로 안 좋은 겁니다.
3: 네. 산소가 변해서
2: 네.
3: 독이 되는 거예요. 예.
2: 아 그렇게 또
3: 네네.
2: 되는 거예요?
3: 그러니까
2: 이게 좀 맞지 않는 심한 운동을 할 경우에 예. 그렇게 또 이제 한정을 해야 되겠죠?
3: 네네.
2: 예, 예.
3: 그래서 실제로 제 진료실에 오셨던 환자분 중에
2: 예.
3: 아주 좀 안 좋으셔서 걷기도 힘들어 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2: 네.
3: 제가 처방을 처음에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 10분 동안 햇빛만 쏘이고 오세요. 제가 그렇게 아주 가볍게 처방을 했습니다.
2: 이분은 그렇게 생각했겠네요. 날 식물로 알아.
3: 근데 이제 네. 그거를 조금 조금 하시다가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아주 가볍게 시작을 했지만 그게
2: 예.
3: 이제 시작이 돼서 한 달, 두 달, 세 달 쌓이니까 그 세 달이 지나면서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30분 중강도 운동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2: 아, 이분은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던 거네요.
3: 네, 네.
2: 예, 예. 예. 체력이 쌓였을 때 해야 되는 운동을 먼저 하다가 오히려 무리해서
3: 네.
2: 건강을 더 망쳤던 경우가
3: 네,
2: 되고.
3: 네, 네, 네.
2: 예.
3: 그래서 그렇게 약하신 분들은 아주 가벼운 것부터 시작하시라고
2: 예.
3: 제가 말씀을 드리고.
2: 그냥 밖에 나가 계세요.
3: 네, 네.
2: 이 정도도 처방입니다.
3: 네, 네.
2: 예. 그게 딱 맞는 분들이 따로 계셔요.
3: 네, 네.
2: 이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3: 네.
2: 예.
3: 이렇게 본인 체력에 맞는 과유불급의 지혜가 꼭 필요하고요.
2: 예.
3: 무리해서 땀을 많이 빼면 이게 또 한의학적으로도 우리 몸의 필수 진액이 땀으로 고갈되기 때문에 이것도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땀 내는 정도는 괜찮지만
2: 네.
3: 너무 많이 땀을 내시는 것도 안 좋다는 얘기죠.
2: 아,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좀 손 좀 다치고 그래가지고 네. 운동을 안 하고 너무.

0: 몇 달을 그냥 보냈어요.
1: 네네.
0: 그냥 저도 그냥 밖에 나가서 가만히 앉아 있을까요?
1: 아, 그러실 때는 그 손 운동을 네. 아주 가벼운 걸음만 한다 생각하시고 손 운동을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하셔야 돼요.
0: 이렇게 그냥 살짝 주염주염 하면서
1: 그렇게 하다가 그게 뭐 일주일 열흘 동안 하고 나서 이게 좀 수월해지시면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천천히.
0: 이렇게 손 쥐었다 폈다는 사실 방송 중에도 하고 있거든요.
1: 네. 그게 잘 되시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0: 알겠습니다.
1: 좋겠습니다.
0: 여하튼 절대로 이제 앞서가는 마음으로 무리해서는 안 된다.
1: 네네네.
0: 그거는 오히려 면역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1: 더 파괴시킨다.
0: 뚫고 들어와서 병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선생님 보면 이제 계속 원장님 그 뵙다 보면 계속 이제 떠올리게 되는 게 예전에 암투병 하셨고
1: 네네.
0: 그걸 이제 극복을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암 환자나 이런 분들께서 더 이제 관심 가지시는 부분이 이제 면역력에 대한 부분일 것이고, 그 암과 관련해서도 그러면 이 면역력, 이 실천하셨던 게 요 원칙이신 건가요?
1: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 암 치유의 답은 면역력에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잘 되새기셔야 되는데.
0: 그건 뭐 온몸으로 느끼시고 경험하신 거니까.
1: 철저하게 저는 과유불급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0: 아.
1: 최근에 보면 뭐 어싱이라든가 뭐 이런 게 굉장히 유행하죠. 그리고 암 환자분들이 되시면 이제 내가 운동을 그동안 안 해서 이렇게 병이 걸렸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동안 못했던 운동을 보상이라도 하듯이 무리하게 걷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뭐 매일 만보 내진 2만보 목표를 두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0: 사실 그 암이라는 병이 보통 병이 아니라 큰 병인데 근데 이제 마음이 급해서 오히려 건강한 사람도 하지 않을 일을 하려고들 하신다는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리고 또 재밌는 에피소드가 이제 지금 봄이 되면 또 여성 환우분들은 이제 들에 나물 캐는 재미에 빠지십니다. 그래가지고
0: 그 뭐 이제 그 환자가 아니시더라도 뭐 저 할머니들이나 이제 아낙들이 이제 이렇게 뭐 풀밭에 없는 풀밭에도 이렇게 나와 계시는 분들 좀 보게 되죠.
1: 제가 요양병원에서 이제 있을 때 보면 나물 캐는데 정신이 빠져가지고 산에 쪼그리고 앉아서 장시간 뭐 여러 가지 뭐 쑥 두릅 막 이런 거 많이 캐시고 심지어 하다 보면 남의 사유지까지 막 가셔가지고 하시는 그래서 막
0: 표시가 잘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1: 분쟁이 생기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0: 근데 그게 과도한 운동이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1: 예, 문제는 이제 그 투병 중에 관절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렇게 장시간 쪼그리고 앉아 계시거나 아니면 무리하게 산행을 하시거나 또 이제 눈이 오거나 뭐 살짝 기온이 내려갔을 때는 이게 미끄러져서 낙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0: 아,
1: 이제
0: 그거는 뭐 2차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1: 그렇게 돼서 골절이라도 되거나 이렇게 되시면 병상에 누워서 계시니까 근육 손실이 오히려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근육을 강화하려고 이런 마음에 막 운동을 심하게 하시다가 오히려 더 다치시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봅니다.
0: 야, 이게 운동을 뭐 심하게 한다 그러면은 저희는 그냥 한 5바퀴 뛸 거를 10바퀴 뛴다 이런 것만 지금 생각을 했는데 일상적으로 보면 그 운동이라고 생각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저기 쑥 찾아서 캐시는 게 그게 뭐 무슨 운동이겠어라고 하는데 그 자체가 과도한 운동인 경우가 있는 겁니다.
1: 그리고 이렇게 쪼그리고 앉는 자세가 굉장히 무리한 자세거든요.
0: 그래요?
1: 네네. 장시간.
0: 아, 저는 어릴 때부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바닥에 앉는 것도 좀 불편해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데 오늘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그러니까 운동이 이게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게 흔히 한다는 운동 정도가 아니라 몸을 굉장히 무리하게 쓰게 하는 단순해 보여도 그런 게 있고 또 그런 것들도 주의해야 되는 분들이 따로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린다는 거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그러면 하체 운동 앞서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좀 더 편안한 이렇게 무리하게 이제 몸을 쓰지 않는 이런 운동이 필요한 거겠네요. 아, 그리고 아주 적은 운동.
1: 그리고 이제 암세포가 특히 이제 저산소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운동 후에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이런 4-7-8 호흡법을 병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0: 이거는 잠만 적용되는 게 아니군요. 그러면.
1: 이게 이제 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같이 조율하는 거기 때문에 이완도 같이. 같이 됩니다.
0: 아, 그럼 일상생활에서
1: 네.
0: 이완이 잘 되니까 잠도 잘 오는 거겠군요.
1: 네, 맞습니다.
0: 4, 7, 8은 제가 복습을 시켜드리면 이제 코로만 네. 4초를 들이마시고
1: 네.
0: 7초 참았다가 네. 8초 입으로, 천천히 입으로 내쉬는 거 네. 4, 7, 8 호흡법입니다.
1: 네, 네.
0: 별 때마다 이제 한 번씩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1: 그런데 네. 이게 이제 4, 7, 8이 예. 좀 어려우신 분은
0: 예.
1: 처음에는 그냥 들이마시는 걸 조금 하고 그다음에 내뱉는 걸 조금 더 길게 한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처음에 접근하시면
0: 예.
1: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뭐 이제 운동은 적당히 해야 된다. 이건 아주 당연한 상식이라고 들었는데 네. 우리가 기준을 조금 더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 네.
0: 또 병증이 있으시다든지 좀 어려운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이 기준을 아무리 낮춰도
1: 네.
0: 잘못이 없다.
1: 네,
0: 예,
1: 네.
0: 예. 그리고 오히려 자기에게 맞는 걸로 아주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1: 네.
0: 것이 오히려 건강하고 또 면역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고 심지어 암까지.
1: 네.
0: 예,
1: 맞습니다.
0: 예. 거기는 뭐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오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아우, 시간이 다 됐는데 어떡하죠?
1: 네. 예.
0: 다음번에도 또 이렇게 또 알차게 채워주십시오.
1: 네, 네.
0: 예. 건강백세 최정원 한의학 박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시사 듬뿍 교양 듬뿍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0: 정의섭의 세계 도시 산책 세계 곳곳 도시를 구경합니다. 정의섭 도시 인문학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십니까.
0: 예. 지겹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누군가.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3: 예.
0: 바르셀로나 얘기가 5주째입니다. 5주째.
3: 그렇습니다.
0: 예. 이거 다 합치면 뭐 1시간 넘을 거예요.
3: 아, 넘죠.
0: 그렇죠.
3: 네.
0: 예. 지난주에 바르셀로나에서 활동했던 피카소 달리 미로, 호황 미로 얘기까지 했고 바르셀로나에서 활동했던 문학가 얘기도 했고 야, 진짜 뭐 구석구석 저희가 다 다루네요. 예. 여하튼 이 바르셀로나는 그 아주 풍요로운 도시, 문화적으로도
3: 네.
0: 풍성하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풍요로운 도시인데 속해 있는 이제 뭐 주라고 할 수 있겠죠.
3: 카탈루냐.
0: 예, 네. 예. 여기가 이제 뭐 나라 중에 나라인데
3: 네.
0: 여기가 특별히 좀 돋보이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죠.
3: 있습니다.
0: 예.
3: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카탈루냐에는 세니와 라옥사가 있다.
0: 이건 좀 모르는 말인데.
3: 네.
0: 예.
3: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 지역을 특별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0: 예.
3: 이 세니라는 말은 그 이성과 돈 버는 수단과 또 비즈니스 감각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라옥사라고 하는 것은 그 감성과 열정
0: 예.
3: 또 예술적인 감각을 의미합니다.
0: 뭐 뜻이 그렇게 많아요. 예, 좋은 건 다 가져왔는데.
3: 다 갖고 있습니다.
0: 예.
3: 그러니까 이 세니라는 이성과 라옥사라는 감성이
0: 예.
3: 바르셀로나 사람들을 이렇게 부유하면서도 예술적으로 만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왜 우리나라에도 어떤 지방 사람들이 예술적 끼가 있다.
0: 예.
3: 흥이 있다.
0: 예.
3: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0: 뭐 예향 이렇게 불리는 곳이 여러 곳이 있죠.
3: 맞습니다.
0: 예.
3: 그러니까 이런 세니와 라옥사 같은 이런 특질이 카탈루냐 주를 더 부유하면서도 예술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0: 예, 야성 감성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다른 게 있다면 뭐 지성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야성 감성 그럼 좀 더 인간적인 느낌 나잖아요.
3: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는 매우 인간적인 곳이겠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3: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0: 좀 드는 정도가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또 어지간히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다섯 번 하겠습니까? 예술가 중심으로 그동안은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뭐 장소 중심으로 몇 군데 혹시 빠진 게 있을까 오늘 좀 다뤄봐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까지 하면 안 될 것 같고.
3: 그렇습니다.
0: 예.
3: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0: 네.
3: 이 가우디의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의 명성에 좀 가려서 이 빛을 못 보는 것 같은 성당이 있습니다.
0: 예.
3: 바로 그 바르셀로나 대성당인데요.
0: 그런 게 따로 있어요?
3: 따로 있습니다.
0: 예.
3: 그래서 이 바르셀로나 대성당이야말로 대단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1298년도에 착공을 해서 거의 이것도 200년 가까이 지은
0: 예.
3: 그런 성당이니까 그 성가족 성당보다 훨씬 역사가 600년 이상 그 더 오래된 것이고요.
0: 근데 옛날 성당들은 그 유럽 다니다 보면 다 왜 그래요? 왜 몇백 년씩 그 다 못 짓고 앉아 있는 거예요?
3: 도중에 뭐 질병도
0: 글쎄.
3: 생기고 전쟁도 생기고 반란도 생기고 막 그런
0: 예.
3: 이유가 있습니다.
0: 이건 이제 훨씬 오래된 성당이고.
3: 그렇습니다.
0: 예.
3: 그래서 바르셀로나 대성당이 있는 지역을 고딕지구라고 부릅니다.
0: 저 가본 것 같아요.
3: 그렇습니다.
0: 가본 것 같아요. 네. 이게 근데 이제 그 골목 사이로 들어가서 이게 좀 애매하게 있어요.
3: 애매하게 있죠.
0: 예. 근데 이건 또 애매하게 커요.
3: 네. 예. 그래서 골목 들어가다 보면 가게도 나오고 예. 뭐 여러 가지 꽃가게도 있고 한데
0: 예.
3: 이게 2000년 전에 그 바르셀로나의 가치를 알아낸 그 로마 사람들이 여기다가 식민지 본부를 차리고요. 그리고 성벽을 쌓은 고동네입니다.
0: 그 옛날 중앙청이군요.
3: 중앙청 같은 그런 데고요.
0: 예, 예.
3: 여기에 이제 15세기에 그 콜럼버스가 그 이사벨 여왕을 아련한 그런 그 왕궁이 있습니다.
0: 오, 그럼 더욱더 이렇게 가깝게 와닿는데요.
3: 그렇습니다.
0: 네, 콜럼버스 그 얘기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3: 네. 예. 그래서 이 바르셀로나 대성당의 정신 명칭은 원래 예. 그 성 에우랄리아를 위한 대성당입니다. 그러니까 에우랄리아, 성녀 에우랄리아가 여기서 이제 순교를 했고 여기서 예. 고쳤는데요.
0: 예.
3: 이게 고딕 양식과 그 까탈루냐 양식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 아주 아름다운 대성당입니다. 높이가 그 70m나 되고 길이가 93m나 되니까 굉장히 큰 성당입니다.
0: 그러니까 골목으로 돼 있는 지역 안에 그런 게 난데없이 들어와 있는 느낌.
3: 그렇습니다. 네. 갑자기 우뚝 솟은 거죠.
0: 네.
3: 그런데 여기를 또 모르시면 사그라다 파밀리아만 보시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0: 고딕 지구가 뭐 조금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그때는 좀 듣고 그랬어요.
3: 소매치기가 네. 여기 많이 흉몰하니까요.
0: 네.
3: 그래서 이 성당을 보시는 게 좋고 여기에 또 아주 엄청난 또 스토리텔링도 있고
0: 예.
3: 그런 이야기가 많은 그런 성당입니다.
0: 뭐 또 어떤 얘기가 있어요? 지금 해주신 얘기만 해도 뭐 충분히 이제 흥미를 끌어줄만 하는데.
3: 네. 예, 예. 그 스페인이 그 로마 식민지 시절에 그 예.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 밀라노 칙령 전이었기 때문에
0: 네.
3: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 황제가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황제 시절인데 이때 아주 강력한 기독교의 탄압이 있었습니다.
0: 예.
3: 그런데 그 바르셀로나 인근에 살던 그 에우랄리아라고 하는 소녀가 그 당시 총독한테 그 이렇게 항의를 한 거죠. 왜 기독교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느냐.
0: 그 소녀의 이름 때문에 이제 성당 이름이 유래됐을 것 같고요.
3: 그렇습니다.
0: 예.
3: 그래서 계속 이제 시위하고 항변하고 하다 보니까 이 소녀를 마녀로 몰아서 사형 선고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겁니다.
0: 아 정말.
3: 근데 그냥 사형 선고를 하는 게 아니라
0: 예.
3: 이 못이 박힌 칼이 들어가 있는 통에다 넣어서 언덕에서 그 통을 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0: 아,
3: 그 통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갖 뭐 자상을 입겠죠.
0: 예.
3: 그런 고문을 하고 또 가슴을 도려내고 하는 그런 엄청난 고문을 하고.
0: 혹시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 저희 프로그램 원래 이런 프로그램은 아닌데요. 예. 이게 이제 뭐. 지금 우리 정희섭 작가께서 이 얘기를 이제 만들어내신 게 아니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3: 그렇습니다.
0: 아, 이게 참 마음이 쉽지가 않네요.
3: 네, 예. 좀 어려운 모습이죠.
0: 예.
3: 그래서 그 X자 모양의 십자가, X자 아. 안드레아스 십자가라고 하는데요.
0: 예.
3: 그 스코틀랜드 국기에도 들어가 있는
0: 아.
3: X자 모양의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서 사형을 당하는데 사형을 당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그 소녀를 애도하는데 그때 이 소녀의 몸에서 흰 비둘기가 나와서 하늘로 날아갔다.
0: 에이.
3: 이런 신화적인 이야기가 전해지고요.
0: 예.
3: 그래서 이때가 그 303년이었는데요. 303년 그 2월 12일인데 지금도 바르셀로나 사람들이 그 성당 앞에서
0: 네.
3: 요 2월 12일에 그 아우렐리아 그 축제를 한 4일 정도 이렇게 거행을 하는 것이죠.
0: 아우 얘기를 기억하면 축제를 벌일 마음이 안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도 끔찍해서.
3: 그렇습니다.
0: 자 그러나 이제 역사의 심판을 받은 거죠. 그때 나쁜 그 결정을 하고 그렇게 이제 그 잔인하게 이 소녀를 죽였던 사람들은 이름이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 네.
0: 오히려 피해를 입었던 그 소녀의 이름은 성당의 이름이 되었고 예,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이제 또 남아있게 되었지요.
3: 그렇습니다.
0: 예.
3: 더 재미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래서 그 성당 안에 들어가면
0: 네.
3: 의자에 의자마다 그 X자 십자가가 이렇게 마킹이 되어 있고요.
0: 그러니까 그 스코틀랜드 국기처럼 생긴 X자로 되어 있는 거.
3: 그렇습니다. 여러
0: 예.
3: 종류의 십자가가 있는데요. 또 그녀의 나이를 상징하는 그 13마리의 흰 거위를 그 성당 안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0: 아, 이 소녀를 잊으려고 해야 잊을 수가 없겠군요. 그러니까.
3: 그렇습니다. 근데 이 흰 거위가 어떤 순결과 수호를 의미하고 중세 시대 때에는 거위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성당을 지키는 교회를 지키는 그런 어떤 존재였다고 합니다.
0: 네.
3: 그래서 제가 수많은 성당을 다녀봤는데 성당 안에서 거위를 키우는 성당은 이 바르셀로나 대성당이 처음이었어요.
0: 그 런던탑, 영국 런던의 그 런던탑에 가면은 타워 오브 네. 런던에 가면은 뭐 거기서 이제 까마귀들이 그 성을 떠나면은 이제 뭐 나라가 망한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날지 못하게 해놨다면서요.
3: 네, 예. 그런 게 있습니다.
0: 그러면 여기는 그 이제 13마리를 뭐 유지를 하기 위해서 아니 뭐 누가 이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 중에. 그거는 맞춰 놓습니까, 그거를?
3: 제가 읽기로는 그 당장 맞춰 놓지는 않고 좀 시간이 그럼, 지나서
0: 그렇겠죠.
3: 이제 네, 예. 또 하나 채워 놓고 예. 또 자연사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0: 그러니까
3: 또 채워 놓고 예. 그런 방식으로 그

0: 나이 소녀의 나이 13살을 네. 맞춰놓는 것이죠. 그것도 참 재미있습니다.
1: 참 슬프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하여간 어쨌거나 그냥 13마리를 유지하는 걸로.
0: 예, 예, 그렇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예. 아유, 이건 그냥 단순하게 재밌네요 이렇게 반응을 못 하겠는데 예,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런 네. 이야기거리를 갖고 있는 대성당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광장도 있잖아요 그 앞에.
0: 그 앞에 그 노바 광장이라는 광장이 있고요.
1: 예.
0: 그 사그라드 파밀리아 앞에는 사실은 그 좀 비좁아서 또 부동산 문제도 있고 해서
1: 이게 너무 커서 그 앞에서 사진을 찍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넓은 공간이 없다 보니까 좀 멀리 가면 또 어떻게 찍을 수가 없기도 하고.
0: 그렇습니다.
1: 예.
0: 근데 여기 바르셀로나 대성당 앞에는 노바 광장이 있고
1: 예.
0: 이 광장 앞에서 이틀마다 크고 작은 시장이 열리고요.
1: 오.
0: 주말에는 큰 벼룩 시장이 열리고
1: 예.
0: 그래서
1: 예.
0: 아주 재미있고 다채로운 동네고
1: 아.
0: 또 대성당 동쪽에는 그 플라자 델 레이라고 해서 왕의 광장이 있는데
1: 예.
0: 이 왕의 광장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492년에 콜럼버스가 제1차 신대륙 탐험을 지원을 해준
1: 오.
0: 그 이사벨 1세와 페르난도 2세를 그 아련했던 그 마요로 예. 왕궁이 있는 것이고요.
1: 그 왕궁으로 안 드리고 그 앞에 광장에서 만났어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그래서 사그라드 파밀리아 대성당 같은 경우에는 그 민간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입지적인 면에서 그리 좋지는 않고요.
1: 예.
0: 이 바르셀로나 대성당은 로마 시대에 이미
1: 아.
0: 로마의 통치자들이 입지를 한
1: 그렇군요.
0: 그런 동네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1: 예. 자, 사그라다 파밀리아 같은 뭐 중량급 유적에 우리가 또 집중하다 보면은 이게 충분히 다룰 만한 건데 못 다뤘을 이야기들 오늘 빠짐없이 다루고 저희가 바르셀로나를 떠나려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성당 얘기를 했고요.
0: 네. 예. 그 앞에서 뭐 수많은 버스킹도 벌어지고 노래 잔치도 벌어지고 아주 다채롭습니다.
1: 네. 그 전에 LS도 한번 들었던 기억도 납니다만 스페인어 노래를 한 곡 듣고 가면 이 바르셀로나 여행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0: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1: 예.
0: 그 지난주에 소개한 그 알바로 솔레로와 더불어서
1: 예.
0: 바르셀로나 출신의 최고의 여가수 그 로살리아가 있습니다. 이 로살리아의 그 꼰 알투라라는 노래가 유튜브
1: 예.
0: 조회수 22억 뷰를 찍은 엄청난 인기곡인데요.
1: 네.
0: 그 로살리아의 그 꼰 알투라. 우리말로 고도 위에서 높은 곳에서라는 그런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1: 그렇군요. 예,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El demo lo canto con Honduras. Dicen una estrella una figura. Dector aprendí la sabrosura.

0: 이 노래는 작곡가가 따로 없을 것 같은데요. 작사자만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꼬날 또라 꼬날 또라 이것만 계속하면 될 것 같은데요.
1: 이 가사 내용을 제가 좀 보고 왔는데요. 네. 이 가사 내용을 요약해드리면 이게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말고 자기 가치와 스타일을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살자. 그런 내용인데.
0: 대중가요는 뭐 그런 그 정서가 뭐 많죠. 예,
1: 그렇습니다.
0: 여러 곡에. 예.
1: 근데 참 재미있는 부분이 그 뽕고 로사스 소브레 엘 파나메라 그런 문장이 나오는데요. 고파나메라가 바로 우리가 아는 모 자동차 업체에서 만든 고파나메라입니다. 그
0: 상품명이군요.
1: 그렇습니다.
0: 그러면 이거 요즘 네. 요즘 나온 이제 그 고급 세단을 타고 즐겁게 놀아보자 뭐 이런 얘기 같은데.
1: 그런 그러니까. 내용입니다.
0: 네. 내용은 따라가고 싶네. 예, 바르셀로나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람블라스 거리 뭐 저희가 이제 어디 여행 가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뭐 이 도시의 명동이야? 뭐 이런 건데.
1: 네.
0: 람블라스 거리가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제일 유명한 거리죠.
1: 맞습니다. 예. 그 전 세계 관광객들이 다 몰리는 동네고요. 파리의 상젤리제가 있고 런던의 피카딜리 서커스가 있다면 예. 바르셀로나에는 람블라스가 있다. 그런 말이 있고요.
0: 명동보다도 그러니까 이게 저 뭐 종로나 뭐 광화문 네거리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러니까.
1: 그렇습니다. 예. 그런 느낌이 좀 날고요. 예. 나고요. 그 람블라스라는 말이 그 말라버린 강이란 뜻입니다. 강이 이렇게 다 증발을 해서 말라버렸는데 왜 그러냐.
0: 그럼 옛날에 강이 있어요?
1: 강이 있었습니다. 이게 작은 강이 흐르던 공인 이 도시 곳이었는데요.
0: 예.
1: 그런데 점점 이 도시가 커지면서 성벽이 무너지고 또 강이 메워지면서 예. 지금은 이제 그 강 자리만 있는 것이고요. 강이 완전히 없어진 그런 거리지요.
0: 아, 저는 이 람블라스 거리를 한 몇 번 걸어봤지만 거기 강이 있었는 줄은 전혀 이제 알지 못했습니다.
1: 네. 그런데 예. 우리나라의 뭐 한강 같은 강이 아니고 유럽의 강이 또랑 같은 그런 수준의 강도 많기 때문에
0: 예.
1: 그렇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 여기 가면은 뭐 각종 기념품도 팔고 뭐 꽃을 파는 키오스크도 있고요.
0: 예.
1: 또 바르샤의 경기 티켓을 파는 티켓 센터도 있고 길거리 공연도 너무 많고
0: 거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1: 네. 예. 그 유명한 바로 그 보케리아 시장 재래식 시장이 그 들어가는 입구에
0: 그래요?
1: 오른쪽에 시장이 있죠.
0: 제가 이제 헷갈리고 있어요. 가봤나 못 가봤나 가봤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름을 기억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가 보셨을 겁니다. 네. 여기는 반드시 들르고요.
0: 네.
1: 470여 개의 그 식당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예. 장사를 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를 바르셀로나 사람들이 바르셀로나의 부엌이다. 이렇게 별명을 지었고요. 여기는 원래 11세기부터 고기를 파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0: 아, 워낙에 이제 식료품이 많은 곳이었군요.
1: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의 건물은 14세기 때부터 내려오는 것이고요.
0: 예.
1: 실제로 이 보케리아라는 말 자체가 카탈루냐 말로 고기를 파는 광장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서 밥을 먹고
0: 예.
1: 와인을 즐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케리아 시장이 없으면 어느 시장에도 없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모든 식재료를 다 파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0: 그런 시장들이 있죠, 또 도시마다.
1: 이렇게
0: 오래된 도시면은 그런 게 있죠.
1: 네.
0: 예, 예. 뭐 교토에도 무슨 시장이고 또 그 저 기온 근처에도 하나 있고.
1: 네, 아메요코 시장도 있고요.
0: 아, 그건 또 이제 아, 그건 좀 도쿄 우에노 쪽이군요. 예, 예. 우리 이렇게 아는 게 많아.
1: 네.
0: 아, 우리끼리 또 이렇게 우쭐하다가 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바르셀로나로. 네. 보케리아 시장. 이 갔는지 안 갔는지 이게 기억을 좀 한번 정확하게 되살려 보고 싶은데 거기 뭘 먹습니까?
1: 가서 역시 그 빠야를 먹어야 됩니다.
0: 갔습니다.
1: 네.
0: 갔습니다. 빠야 먹었다.
1: 빠야를
0: 네,
1: 먹고요.
0: 네.
1: 빠에야가 뭐 종류가 많습니다.
0: 네.
1: 해산물 빠에야, 고기 빠에야, 야채 빠에야.
0: 그래도 이제 그 새우 큰 거 올려놓은 거, 그거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그게?
1: 그렇습니다. 예. 바르셀로나가 해변 도시이기 때문에 해산물이 풍부하고요.
0: 예.
1: 그리고 이제 먹물 빠에야도 있고.
0: 새까맣게. 그 오징어 먹물 드린 거.
1: 네.
0: 예, 예.
1: 근데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그 빠에야가
0: 예.
1: 좀 짭니다.
0: 그래요?
1: 한국 사람 입맛에 언제 짜기 때문에
0: 네.
1: 항상 그곳을 소금을 좀 들러달라라고 하는 문장을 예컨대 그 신살 por favor.
0: 신살. 신이 이제 without이고.
1: 그렇습니다.
0: 예. 쌀은 이제 저기 소금이고.
1: 소금이고요.
0: por favor는 please고.
1: 그렇습니다.
0: 예.
1: 너무 잘하십니다.
0: 아.
1: 그래서 그 신살 por favor 하면
0: 네.
1: 소금을 좀 많이 좀

0: 비싸서 주는데
1: 네.
0: 이 상아리 마치고 제가 먹었을 때는 그 바르셀로나 빠에야가 좀 짰습니다.
1: 아니 저는 그 뭐랄까 그냥 유학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지금 못 가면 평생 못 갈 것 같다 그래가지고 바르셀로나에 이제 억지로 들렸거든요 아내랑. 근데 정보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뭔 아무거나 먹고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게 빠에야를 잘 고른 거죠.
0: 네.
1: 우린 신쌀 보르파보를 안 했는데도 너무 입맛이 잘 맞아가지고 서울 와가지고도 그냥 막 그냥 그 빠에야 집을 막 찾아다니고 그랬어요.
0: 아, 예. 그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1: 예. 아 저희는 아 이 얘기하면 오늘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예. 정말 말씀이다 근데. 진짜.
0: 네.
1: 예.
0: 그리고 또 이제 깔라마리, 그 이제 스페인 말로는 그 깔라마레스라고 하는데 깔라마리가 예. 오징어 튀김이거든요. 저는 아. 오징어 튀김을 참 맛있게 먹었고요.
1: 예.
0: 그래서 그 깔라마리하고 빠이야 정도 드시고.
1: 이 동네가 참 특이한 게, 그러니까 유럽의 다른 동네에 가면은 뭐 문어나 이런 거 잘 안 먹습니다. 뿔뽀라고 하잖아요.
0: 네.
1: 예. 근데 이 동네는 쌀 요리 빠이야 있죠. 뿔뽀 같은 그런 해산물 요리가 있어요.
0: 네.
1: 그게 이제 스페인이고 바르셀로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주로 밀을 먹는데 예. 이 바르셀로나 사람들 그 아래 발렌시아주에서는 예. 논이 있어서
1: 오.
0: 쌀을 재배를 해서 빠이야를 먹는다라고 하는
1: 그
0: 것이
1: 쌀이군요.
0: 네. 아. 굉장히 특이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1: 예. 거기에 이제 깔라마리 같은 또 해산물, 이제 그러니까 뿔뽀 같은 또 이제 문어 뭐 이런 거 있고요. 예.
0: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1: 예.
0: 이 빠이야는 볶음밥이 아닙니다. 이렇게 된 밥을 비벼서 먹는 게 아니라
1: 네.
0: 생쌀을 요리하는 거기 때문에
1: 네.
0: 좀 시간이 걸립니다.
1: 그런데
0: 한국 분들이 성질이 급해서 이게 30분 1시간 정도 걸리니까
1: 어.
0: 이렇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막 짜증내고 하시는데
1: 예.
0: 좀 기다리셔야 되고요.
1: 네.
0: 그리고 10분 안에 나오는 가게는 냉동 빠이야를 주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오리지널 빠이야를 드시기 위해서는
1: 네.
0: 최소 30분을 기다리셔야 된다.
1: 그렇죠. 예, 다 우리에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선생님 잘못입니다. 아 그리고 그 스페인의 그 먹거리 중에는 그 하몽 있는 거 아니에요?
0: 하몽이 있죠.
1: 예예. 예.
0: 하몽의 등급도 나중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1: 아,
0: 예. 뭐 너무 많죠.
1: 야, 시간 한 배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얼마 안 남았는데 큰일 났네 이거. 이게 6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런 느낌도 드는데.
1: 안 되는데 안 되겠습니다. 또 준비한 또 녹음물도 있기 때문에
0: 네.
1: 이거 일단 듣고
0: 네.
1: 다음 얘기 남대로 해서 이렇게 막 꾸역꾸역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0: 네.
1: 자 우리 저. 정혜섭 선생님께서 그 도시의 맛에서 이 람블라스 거리의 느낌을 묘사하신 부분이 있는데 녹음을 네. 들어보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2: 카탈루냐 광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람블라스 거리를 따라 내려가노라면 나의 몸시계는 바르셀로나 모드에 순식간에 적응된다. 어젯밤 광장에서 열린 카탈루냐 분리독립 시위의 우렁찬 함성은 언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지 오래다. 곳곳에서 꽃을 파는 키오스크의 색감이 눈을 즐겁게 하고 바르셀로나의 식탁이라는 별명을 얻은 보케리아 시장에서 기분 좋은 음식 내음이 풍겨오기 시작한다. 눈과 코가 즐거우니 입이 질투를 하며 빨리 바르셀로나 사람들이 즐기는 음식을 주문하라고 명령하는 듯하다. 음식을 지지고 볶고 튀기는 소리와 전 세계에서 몰려온 관광객들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외국어의 앙상블에 귀는 이미 만족하여 눈과 코의 즐거움에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는다. 시각과 후각, 미각과 청각이 서로 경쟁을 벌이며 여행의 노곤함을 달래주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바르셀로나 모드다. 보이지 않는 관념의 시계와는 달리 나의 몸시계는 지금 직면하고 있는 환경에 때로는 열광적으로 때로는 노곤하게 반응하는 이기적인 시계인 것이다. 카탈루냐가 주요 산지인 카바 스파클링 와인의 톡톡 튀는 향기와 최상급 하몽 이베리코 베요타의 숙성되어 구수한 냄새, 오징어 먹물로 버무린 해산물 파에야의 매혹적인 색깔. 뭐 하나 나중으로 미룰 것이 없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포기해야 하는 것이 즐거운 선택이라고 한다면 즐거움과 선택에 대한 나만의 개념어를 스마트폰이 아닌 종이노트에 펜으로 꾹 눌러 적어야 한다. 모두가 천천히 느긋하게 먹는 바르셀로나에서는

0: 꼭 기억하시는 게 또 바르셀로나에 대한 좋은 뭐 맞는 인상 이렇게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게 또 방송의 특성이라 바르셀로나를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 어디 갈지만 아주 짧게 얘기해 주시면 시간이 네. 다 됐기 때문에.
1: 다음 주는 그 안달루시아에서 아주 보석처럼 빛나는 그 그라나다를 찍고 스페인을 예.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스페인을 한 군데 더 갑니다. 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세계도시산책 정의석 도시문학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KBS 1라디오 생방송정보쇼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이 4시 42분입니다. 아, 교통정보 확인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씨.
2: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도로는 자주 밀리는 곳을 중심으로 휴일 정체가 이어집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성수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막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영동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막힙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쪽으론 구리시계에서 월릉분기점까지 밀립니다. 고속도로는 돌발 구간이 있는데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일산 부근 갓길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자유로 분기점에서 김포까지 막히고요. 계양에서 송내까지 밀립니다. 일산에서 구리 방향은 구리부터 강해까지 밀리고 또 강암터널에서 서안암까지 정체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방향은 문학에서 남동까지 주춤하고요. 반대 인천으로 가는 길 일직분기점에서 광명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3: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스마트 스마일 스포츠 3S의 사나이 최승돈 아나운서를 아시나요?
0: 일요일엔 스포츠 박린 중앙일보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0: 예, 북중미 월드컵이 한 달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뭐 KBS 1TV 이렇게 또 우측 상단에 보면은 월드컵을 벌써부터 홍보하는 예, 뭐 이렇게 자막이 이게 표시가 되고 그렇습니다. 예, 저희도 이제 월드컵 얘기를 이게 저희가 중계하는 걸로 결정이 되면서부터 이렇게 또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공부하는 기분으로 이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번 대회는 좀 이례적이죠. 여러 나라 물론 이제 한일 월드컵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은 이제 세 나라가 합쳐졌습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공동 개최 이제 뭐 저희가 이제 한 단어로 북중미 월드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나라를 이제 골고루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는 조별리그 세 경기를 모두 멕시코에서 치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4: 네 맞습니다. 뭐 예.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예. 그 이번에는 사상 처음으로 3개국에서 열리긴 하는데
0: 예.
4: 우리나라는 A조에 편성됐고요. 조별리그 세 경기 모두 그 멕시코에서 치르게 됐습니다.
0: 예.
4: 한국 시간으로 다음 달 12일에 그 과달라라에서 네. 체코와 1차전을 치르고요. 19일에 역시 과달라라에서 개최국 멕시코와 2차전을 갖고 25일에 그 몬테레이에서 남아공과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3차전을 치릅니다.
0: 예. 멕시코가 이제 뭐 큰 나라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과달라라에서 두 경기를 연거푸 치르게 되고 멕시코 안에서만 경기를 치르니까 이동 거리에서 상당히 유리하다. 뭐 남들이 또 부러워할 만하다 이렇게 또 얘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4: 네 맞습니다. 예. 뭐 사실 이번에 그 월드컵이 3개국에서 열리다 보니까 예. 굉장히 팀별 이동 거리가 굉장히 대폭 늘었거든요. 그런데 운 좋게도 우리나라는 조별리그 3경기를 그 모두 멕시코에서 치르게 됐고요.
0: 예.
4: 이동 거리 총합이 637km인데 이게 48개 참가국 중에 7번째로 짧거든요.
0: 아, 더 짧은 데도 있긴 있네요.
4: 아, 네 맞습니다. 예. 뭐.
0: 그래도 이게 뭐 저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데요.
4: 뭐.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뭐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더 짧기도 하지만 뭐 정말 보스니아 같은 나라는 엄청 길거든요.
0: 아.
4: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일단 그 베이스 캠프를 과달라라에서 차렸는데 거기서 1, 2차전을 치르고요.
0: 예.
4: 또 3차전만 비행기로 1시간 반 거리에 그 몬테레이로 이동하면 됩니다.
0: 예.
4: 반면에 우리나라 첫 경기 상대인 체코는 무려 4,525km를 오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보다 7배나 많고요.
0: 남아공
4: 아, 네. 그리고 남아공 역시 멕시코 와 미국으로 오가면서 전체 네 번째로 긴 일정이다 보니까
0: 예.
4: 뭐 일단 이동 거리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좀 유리한 건 그 사실입니다.
0: 요거 잘못하면 뭐 시차 적응이나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 네 맞습니다.
0: 조금 더 일일이 따져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우리가 상대하는 팀하고는 상대적으로 더 차이가 난다고 느껴지는데요?
4: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장거리 이동을 하다 보면 예. 뭐 생체 리듬도 깨지고요. 예. 뭐 수면장애랑 소화불량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0: 예.
4: 그리고 특히 뭐 미국과 멕시코가 가깝다고는 하지만 뭐 비행기로 오가면 굉장히 뭐 대기시간도 길고 하다 보니까 예.

0: 아, 물론 뭐 전 세계로 이동을 하지만요. 어, 이런 것만 따지고 보면 일단 이런 조건에서는 우리나라가 좀 유리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1: 이게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게 국내 프로축구, 우리나라는 사실 면적이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제주 유나이티드가 홈 승률이 유난히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잘하는 팀들도 비행기 한번 타고 딴 데는 그냥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행기 한번 타고 남쪽 제주도까지 가면은 승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0: 맞습니다. 예. 객관적인 뭐 승패에서도 정말 증명이 된 사례고요.
1: 예.
0: 그럼 가까운 거리에서도 영향이 있으니까 월드컵 무대에서는 그 영향이 더 클 것 같습니다.
1: 예. 멕시코가 홈이지만 이제 이동 거리를 놓고 보면 우리가 왠지 홈 같은 이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네, 생각도.
0: 실제로 네. 이동 거리가 멕시코보다 우리가 더 짧더라고요. 멕시코는 아. 멕시코 시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1: 그렇겠네요.
0: 그런 부분에서는 유리한 건 맞습니다.
1: 예. 우리가 이게 똑똑해서 그런 건가요? 이게 운이 좋아서. 이제 캠프나 캠프의 위치나 이런 것도 이제 가만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0: 네, 맞아요. 예. 사전에 우리가 멕시코에서 치르는 걸 확정이 됐고 네. 베이스 캠프를 과달라로 일찌감치 선점을 했는데 그곳에 또 어떻게 보면
1: 두 경기.
0: 네, 당첨이 예. 됐기 때문에 예. 그런 점은 사전에 준비를 잘한 것 같습니다.
1: 예. 자, 멕시코는 뭐 이제 우리나라의 1983년 세계 청소년 축구 이제 세계 4강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무대에 처음으로 명함을 내밀게 해줬던 기가 막힌 대회인데 그때의 이제 기억이 물론 그때 안 태어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워낙에 이제 선명해서 그 멕시코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대표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고지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산 속에서 경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83년에 이제 박종환 감독이 선수들하고 훈련을 할 때 고지대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니들은 마스크 쓰고 훈련해야 된다. 당시에는 그거 아주 미담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걸 견뎌낸 선수들 뭐 얘기도 뭐 아직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고지대가 갑자기 저지대가 됐을 리는 없고.
0: 네, 예. 맞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당시에 뛰었던 신현우 그 전 감독도 예. 비슷하게 그 마스크를 훈련하면서 훈련했던 그런 기억이 생생하다고 또 기억을 하고 있고요.
1: 예.
0: 이번에 우리나라가 조별리그 1, 2차전을 과달라라에서 치르는데 이곳이 해발 1571m입니다.
1: 예.
0: 사실상 5대산 정상에서 공을 차는 셈이고요.
1: 아, 이런 기가 막힌 표현이.
0: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산소가 희박하고 공기 밀도가 낮다 보니까
1: 예.
0: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차고 지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지대 적응을 위해서 일단은 당장 그 일주일 정도 뒤입니다. 그 미국 그 솔트레이크 시티로 사전 캠프를 떠나거든요.
1: 아, 그러니까 이것도 그 사전 캠프도 좀 높은 데서.
0: 네, 맞아요. 네. 그 이곳도 해발 1460m에 위치해 있으니까요.
1: 비슷하네요.
0: 우리나라가 예. 지금 그 고지대 적응을 정말 핵심 과제로 삼으면서 이 사안에 정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아,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를 많이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대표팀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북미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LAFC 소속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멕시코 고지대 원정을 나름 또 경험하면서 고전을 좀 했어요.
0: 아, 네, 맞습니다.
1: 예.
0: 정확히 또 지켜보신 것 같은데요.
1: 네.
0: 주중에 손흥민 선수가 그 북중미 챔피언스컵을 치르고 있는데
1: 네.
0: 멕시코 톨루카로 원정 경기를 떠났거든요. 이곳은 그 해발 고도가 2,670m 거의 백두산 그 위치에 있습니다.
1: 오대산 가지고도 깜짝 놀랐는데 네. 이건 너무한데요.
0: 맞아요. 예. 손흥민 선수가 실제로 뛰는 걸 보니까 굉장히 그 스프린트가 좋은 선수인데도
1: 그렇죠.
0: 뭐 제대로 힘을 못 쓰고 사실 그 실전 빌미도 제공을 했거든요. 굉장히
1: 네.
0: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0대4로 지고 팀도 4강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이런 손흥민 선수가 그 8강에서도 그 멕시코 원정을 치렀는데
1: 예.
0: 일단 좀 고전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뭐 데이터라든지 이런 사전 경험들을 좀 채택을 했을 것 같은데
1: 네.
0: 주장도 맡고 있다 보니까 또 선수들에게
1: 네.
0: 또 이런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1: 손흥민 선수 그 뛰는 장면 중에 아주 그 유명한 장면이 저는 많이 안 보다가 모처럼 한번 봤는데 그 장면을 봐가지고 이제 계속 써먹는 얘기지만 그 6,70m 계속 달려가서 골 넣는 거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리고 또 월드컵에서 이제 뭐 골, 기적적인 골 넣을 때 또 뭐 한참 몰고 들어와서 또 집어넣는 장면도 있었고 그런 게 대표적인 선수인데 이런 게 안 나오더라는 거 아니에요? 이 고도에서는.
0: 맞아요. 예.
1: 예.
0: 뛰는 게 굉장히 또 숨이 좀 벅차는
1: 예.
0: 것 같고요. 다만 이 고지대에서 보니까 상대팀이 중거리 슛을 정말 많이 때리더라고요. 이게 공의 궤적이 좀 남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손흥민 선수가 뭐 중거리 슛도 굉장히 좋잖아요.
1: 이게 공의 저항도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0: 맞아요. 예.
1: 공기가 또 뭐 희박하고 뭐 이런 게 또 있고 그래가지고.
0: 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손흥민 선수도 좀 과감하게 돌파보다는 중거리 슛을 때리다 보면
1: 예.
0: 상대의 골문도 좀 열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1: 덜 뛰고 잘 차기.

0: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 정리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0: 네. 자, 남자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이제 거의 이게 마무리가 될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곧 끝난다 그러면 이제 어느 한편 편을 드는 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7전 4선 승제인데 한 팀이 세 경기를 이겼잖아요.
1: 네, 네, 맞습니다.
0: 곧 끝나면 이제 이 팀한테 좋은 거고 좀 오래 가면 이제 딴 팀한테 좋은 거고 그런 거네요.
1: 네, 예. 부산 KCC가 1, 2, 3차전 챔프전을 모두 잡았고요. 예. 오늘 그 조금 전 4시 반부터 부산에서 챔프전 4차전을 고향 소노와 치르고 있습니다.
0: 예.
1: 만약에 KCC가 그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기면 4연승으로 챔피언에 오르게 되고요.
0: 예.
1: 반면에 뭐 기적의 팀이라 불리는 소노도 그 벼랑 끝에서 반격을 노리고 있습니다.
0: 예.
1: 현재 그 1쿼터가 진행 중인데 그 소노가 21대 16으로 앞서 있거든요. 그래도 큰 점수차가 나지 않기 때문에 뭐 결과는 예.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뉴스 마무리할 때 저희가 주식 정보를 꼭 읽어드리는 날씨나 예. 프로야구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삼성은 7연승에 도전을 하고 있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삼성이 NC를 맞아서 오늘 그 오러클린 선발 투수가 굉장히 잘 던졌습니다. 6이닝 네. 무실점 호투를 펼쳤고 또 류지혁 선수가 말로 홈런을 쏘아 올리면서 지금 9대0으로 크게 앞서고 있고요. 오늘 승리하면 7연승을 기록하게 됩니다.
0: 그 몇 회입니까 그러면?
1: 네, 현재 좀 경기가 막바지로 흐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0: 9대0이니까 뭐 사실
1: 네, 삼성이 지금 9회 초에 NC가 한 점 따라 붙어서 9대1로 네. 9대1 지금 됐어요? 이기고 있고요.
0: 예, 예.
1: 9회 초가 진행 중입니다.
0: 그러면 이기겠네요. 부산에서는 기아 롯데 경기인데.
1: 네, 오늘 롯데가 사직에서 기아를 상대하고 있는데요. 7회 예. 초까지 7대2로 앞서 있습니다.
0: 예.
1: 특히 2대2로 맞선 3회 레이에스 선수가 좀 귀중한 1타점 적시타를 때렸고 2회 또 동료들의 적시타가 이어졌고요.
0: 네.
1: 또 다른 경기장에서는 한화가 오늘 그 강백호 선수가 솔로 홈런을 터뜨리면서 8회 초까지 9대3으로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LG에 네. 앞서 있는 상황이고요. 두산은 SSG를 상대로 8회까지 3대1로 앞서 있고 KT와 키움은 7회 말까지 1대1로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0: 예. 이게 프로야구 소식이 이제 뭐 주식 정보나 뭐 날씨같이 됐어요. 예, 지금 현재 상황을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일요일엔 스포츠 이제 또 마무리 또 인사를 드려드릴 시간입니다. 박민 중앙일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자, 주말 생방송 정보쇼 이번 주 순서를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한동준 씨의 노래 너를 사랑해 띄워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승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KBS 58분 날씨.
1: 5월의 10번째 날이자 5월 들어서 두 번째로 맞이한 일요일, 오늘 서울의 낮 최고기온 24.5도까지 올랐습니다. 평년 이맘때와 비교했을 때 2.3도 정도 기온이 높았고요. 대부분 지역에 오늘 낮 최고기온이 이맘때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았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가장 기온이 높은 곳은 북강릉으로 28.4도까지 올랐고요. 그 밖에 일부 남부지방이나 동쪽 지역 중심으로 26도 이상, 28도 사이 높이 기온이 오른 곳이 있습니다. 백령도가 17.2도로 오늘 낮 기온이 가장 낮았습니다. 내일은 대부분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서 오늘보다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2, 3도 정도 낮아질 전망인데요. 내일 아침 서울 12도로 출발해 낮 기온 21도에 그쳐 낮에도 선선하겠지만 일부 지역은 25, 6도까지 내일도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중부지방, 오후부터는 전북과 경북에 비가 오겠고 모레 새벽 전국 대부분 비가 오다가 모레 저녁에 그치겠습니다. 모레 새벽에 수도권과 강원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기도 하겠지만 대부분 지역이 예상 강수량 5에서 40mm 가량이 되겠고요. 현재 건조특보 발효 중인 서울 등 중부지방, 그 밖에 경상권 계속 대기가 건조합니다. 비 오기 전까지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내일까지 대기질은 괜찮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3.7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이 내일 발표됩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2주간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진행한 데 이어서 오는 18일부터 나머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2차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70% 기준과 관련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겠다면서도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도록 세부 기준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어제 종료되면서 오늘부터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가 다시 적용됩니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기본세율 6에서 45%에 더해서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높아집니다.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재개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징벌적 과세라며 매물은 줄고 집값은 더 오를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강남만 빼고 서울 집값이 다시 올랐다면서 오늘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면 매물이 사라져 더 오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세는 씨가 말랐고 월세는 수십만 원씩 올랐다며 선거 이후 보유세도 올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폐지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규제합리화위원회의 박용진 부위원장은 주식 결제 주기를 현행 이틀에서 하루로 단축하는 시스템이 내년 10월쯤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오늘 KBS 1호진단에서 주식 결제 주기 단축 시스템 도입 시기와 관련해 해외 투자자들과의 결제 주기와 환율 문제 등 맞춰야 할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 10월쯤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금융위에 시스템 도입 진행 상황을 국민들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외식 브랜드 명륜 진사갈비 운영업체 명륜당이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을 받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명륜당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소회의에 회부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의 실태조사에서 명륜당은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연 3에서 6%의 저금리로 수백억 원의 대출을 받아서 대주주가 세운 14개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업주들에게 연 12에서 18%의 고금리를 받고 대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타르산 LNG를 실은 운반선이 이란의 승인을 받고 호르무즈 해협을 향해서 항해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운반선의 목적지는 파키스탄으로 이란은 미국과 휴전협상에서 중재 역할을 해온 파키스탄과 신뢰 구축을 위해서 이번 선박의 통과를 사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항해가 성공할 경우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 그간 차단됐던 카타르 LNG 운반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연극과 전통 예술 등 문화 예술을 관람하겠다는 국민 비율이 10년 새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5세 이상 남녀 만 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5년 국민 문화예술 활동 조사 보고서를 보면 문화 예술 행사 관람 의향률은 69%로 2016년 84% 대비 14% 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특히 연극은 20%에서 10%, 전통예술이 10%에서 5%로 줄어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영화 관람 의향률 감소에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의 확산이, 뮤지컬 등 예술 분야의 감소에는 경제적 부담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맑고 화창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륙 지역은 해가 지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서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점차 흐려지면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오후에는 남부지방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8도에서 1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아나운서 김승휘였습니다.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0: 성공예감 별책 프로.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프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항상 기술의 진보가 많은 사람들을 또 편리하게 해주고 또 그럴 때 아주 큰 투자의 기회가 생겼었거든요. 지금은 이 AI 기술 투자의 사이클이 끝없이 갈 것 같죠. 하지만 또 언젠가 이게 과거처럼 버블을 일으키지 않을까, 끝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또 있습니다. 좀 생각해 볼 주제들이 좀 깊이 있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AI 버블이 만드는 부채의 종말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 김영익 겸임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성공회담에서 오랜만에 뵀습니다.
1: 예, 오랜만에 뵀습니다.
0: 자주 좀 뵙고 싶은데. 예, 예. 근데 이번에 책을 쓰셨는데 AI 버블을 좀 걱정하시는 책이에요.
1: 예, 저는 뭐 상당히 좀 걱정이 돼서 뭐 이런 책을 썼는데요. 예, 그런데 과거 역사를 보면은 예. 늘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됐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늘 미리서 좀 앞서서 경고를 했었어요.
0: 그런 측면은 예, 있으셨죠.
1: 2000년 IT 네. 거품, 그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예. 그럴 때 뭐 이때마다 뭐 저를 닥터 둠 이런 식으로 언론들이 별명을 지었는데요. 네. 예, 그런데 예, 제가 뭐 지나고 와서 생각하면은 좀 앞서갔긴 했는데 꼭 이기게 왔고 또 그 이기가 또 투자

0: 애들한테 뭐 기업들한테 또 다른 성장의 기회를 마련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물론 그 시기는 잘 모릅니다만은 아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 상반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책을 썼습니다.
1: 27년 상반기에 조금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그러니까 사실 이 신기술이라는 게 엄청난 투자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게 버블을 일으켰다가 그게 꺼지는 과정에서 또 엄청난 위기가 됐지만 다시 또 그게 기회가 되고 사실 또 그렇게 순환하면서 살아왔던 거잖아요.
0: 예. 예, 늘 경제는 장기적으로 성장하죠. 예. 뭐 세계 GDP, 우리 GDP도 이 수준 자체는 늘 성장하는데요. 예. 예, 그런데 또 계속 사이클이 있습니다.
1: 그 안에서. 예,
0: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거 사이클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클을 제가 한번 그려본 건데요. 예, 그런데 이 책을 제가 쓰기 전에 역사를 좀 많이 공부해봤었습니다. 예. 예, 뭐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1929년에 미국에서 엄청난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됐고요. 네. 2000년 IT 거품, 2008년 또 거품 붕괴 이런 것들이 발생했는데요. 제가 쭉 역사를 보니까 그 기술은 정말 경제나 인류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줬었어요.
1: 기여를 하죠. 많이.
0: 예. 그런데 늘 그 마지막에 많은 자금이 그 기술을 확신하고 들어가는데 그때 들어간 자금은 대규모 파괴가 됐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뭐 주식시장으로 좀 많은 자금이 몰려들고 있는데
1: 네.
0: 제가 좀 개인적으로는 걱정이 돼서 이런 책을 쓰게 됐습니다.
1: 그러니까 이 책에도 쓰셨습니다만 기술은 남는다.
0: 예, 그렇습니다.
1: 하지만 마지막에 들어간 그 자금, 예. 금융이 큰 고통을 이제 겪었다는
0: 예.
1: 거죠.
0: 예, 그렇습니다.
1: 하나하나 좀 따져볼게요. AI 버블이 만드는 부채의 종말, 김영희 교수님의 책. 첫 번째 키워드는 기술혁명 이후의 위기로 저희가 이제 꼽아봤는데 예. 우선 항상 기술혁명에서 늘어나는 게 사람들의 관심도 뿐만 아니라 부채가 늘더라고요.
0: 예, 그렇습니다. 이제 부채가 나중에 늘어나고요.
1: 예.
0: 뭐 처음부터 어떤 기술이 있으면 많은 자본 이거 투자해야 되죠.
1: 예.
0: 예, 그런데 초기에는 예, 부채보다 생산성이 더 증가해요. 예를 들어 기업 측면에서는 부채보다 예, 기업 이익이 증가하니까 문제가 없죠.
1: 네.
0: 예, 그런데 예, 생산성이 증가하고 낙관적으로 이런 거 시장 상황이 이제 변하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기업의 그 생산성은 증가하다가 좀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요.
1: 네.
0: 예, 그런데 부채는 그때 더 많이 늘어나 버리죠. 그러니까 저는 부채가 꼭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요한 거죠. 우리 그렇죠, 개인도 안 줘도 그렇죠. 부채가 필요한 거고요.
1: 네.
0: 예, 그런데 성장이나 기업 이익 증가율이 부채 증가율보다 더 높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예, 그런데 나중에 가면은 생산성은 거의 정체되는데 부채 증가율이 높아져 버리거든요. 예, 그때 또 자산시장 특히 주식시장에서는 상당한 거품이 발생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부채가 문제되면서 자산가격의 거품이 붕괴되면서 늘고 심각한 예, 경제고 충격이 왔었습니다. 늘 이런 것이 반복됐었습니다.
1: 이게 일종의 공식처럼 반복이 되더라.
0: 예.
1: 그러니까 사실 이제 부채가 많이 늘어난다라는 건 멈출 수가 없어서. 투자를 멈출 수가 없어서 또 그런 측면도 있는 거잖아요.
0: 네, 투자를 요새 AI 기업들도 그렇지만 그렇죠. 투자 멈출 수 없죠.
1: 네.
0: 또 경쟁에 뒤질까 봐.
1: 그렇죠.
0: 네. 네, 그런데 문제는 계속 투자를 멈출 수 없어가지고 투자하는데 그만큼 이익이 이제 뒷받침을 못 해준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1: 지금은 아니지만.
0: 예, 지금은 아니죠.
1: 그게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를 보신다는 거고.
0: 예.
1: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100을 벌 때 부채 1, 20 정도 쓰는 거야. 뭐 크게 위험 신호는 아니겠으나
0: 예.
1: 120, 130, 150을 벌다가 이제 뭐 한 151, 2 이렇게 좀 둔화되는데 부채가 막 100, 120, 130 예. 늘어나고 있다면
0: 예, 예.
1: 그게 이제 위험 신호다라는 예, 예. 거예요.
0: 예, 그게 뭐 대표적으로 레이 달리오가 부채 사이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 네.
0: 이분이 뭐 수백 년 뭐 역사를 장기적으로 분석하는데
1: 네.
0: 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1: 과거에도 그랬고
0: 예.
1: 지금도 그 어디쯤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0: 예.
1: 역사랑 한번 좀 비교해 보면 1929년에 대공황도 있었고 2000년대 초반에 IT 버블도 있었고 2008년에 미국의 이제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고 하는 예.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었고 원인은 다릅니다만

0: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던 뭐 경제 환경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1: 늘 기술은 인류사에 큰 영향을 미쳤죠.
0: 그렇죠.
1: 예, 그런데 나중에 늘 많은 자본들이 몰리고 주식시장이 급등하면서 예, 결국은 나중에 들어간 자본은 재구매 파괴가 됐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1920년대 미국에서 전기하고 예, 그다음에 자동차 혁명이 있었거든요.
0: 네.
1: 뭐 전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 24시간 일을 할 수가 있었죠. 예, 그리고 자동차가 거리를 굉장히 단축시켰어요. 예, 정말 인류사에 큰 영향을 미쳤죠. 예, 그런데 이런 예, 생산성 혁명을 믿고 주식시장으로 엄청난 자금이 들어갔거든요. 예, 그러면서 뭐 그때는 대표적으로 다우지수가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였었어요. 네. 예, 그게 거의 6배 가까이 오르거든요.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 레버리지가 굉장히 많이 허용됐었어요.
0: 아하.
1: 예를 들어서 거의 레버리지가 10배까지, 10배까지 사용할 수가 있었거든요.
0: 그게 일반적인 주식시장에서요?
1: 예, 주식시장에서요.
0: 오.
1: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주식 투자를 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1930년대에 들어가지고 거품이 꺼지면서 다우지수가 고점에서 무려 거의 90%가량 떨어져요.
0: 10분의 1 토막이에요.
1: 예. 예, 그리고 그때 그 미국이 저 근본이자였었거든요. 이렇게 경제가 나빠지면은 중앙은행이 돈을 풀었어야 했죠.
0: 예.
1: 예, 그런데 근본이자이기 때문에
0: 그만큼 금이 없으니.
1: 예, 금이 없으니까 돈을 풀 수가 없었죠.
0: 예.
1: 예, 그래서 통화량이 거의 25%까지 줄어들어 버려요. 예, 그래서 경제가 심각한 침체에 빠지면서 미국 경제 대공황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0: 그렇게 해서 손을 쓸 수도 없는 그 크나큰 위기를 예. 이제 그대로 맞을 수밖에 없었던 예. 그런 과거들. 그 레버리지 부채.
1: 예, 그렇습니다.
0: 또 부채를 또 과도하게 일으키는 그 역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레버리지 이 부채의 양도 중요하고
1: 예.
0: 누가 이걸 일으켰냐도 중요하잖아요.
1: 예. 그래서 1929년 그때는 그 주가 많이 왔을 때 개인들 자금이 많이 들어가지고 예, 자산가의 거품이 발생했다고 붕괴되고 예, 개인들이 많이 손해를 봤죠.
0: 네.
1: 2000년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 자금들이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왔었어요.
0: 네.
1: 2000년대는 대표적으로 IT, 인터넷이 그때 생겼었죠. 뭐 IT 혁명이 정말 인류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었어요. 미국에서 IT 혁명으로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미국 경제가 소위 고성장 저물가를 동시에 달성합니다.
0: 그렇죠.
1: 예, 그때 미국 많은 경제학자들이 미국 경제를 신경제다 혹은 골디락스 경제다 이런 식으로 극찬했거든요.
0: 이제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다.
1: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실제로 물가 상승률 굉장히 낮으면서 경제 성장은 굉장히 높았었어요. 제 역사를 분석해 보니까 미국 경제 역사상 이때처럼 미국 경제가 좋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때 미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까지 올라갔는데요. 예, 그런데 나스닥 시장으로 예. 엄청난 자금이 몰려들었죠.
0: 예.
1: 예, 그러면서 주가가 급등한 거예요. 예, 그런데 2000년 들어서 이제 뭐 나스닥 지수가 급락하면서 고점에서 한 80%까지 떨어지죠. 예, 그런데 이때 그 주식시장의 거품이 발생했다가 주가만 떨어지고요. 본격적으로 금융회사들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았었어요. 신용문제는 아니었었습니다.
0: 그러니까 IT 버블이 터지던 2000년이에요.
1: 예.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IT 거품이 붕괴되면서 기업 네. 투자들이 줄어들고요.
0: 네네.
1: 특히 가계 소비가 많이 줄어들었죠. 예, 그래서 미국 경제가 그 이후로 10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하거든요. 미국 GDP가 2000년에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였는데요.
0: 네.
1: 2010년에 21%까지 줄어듭니다. 예, 미국 경제가 이제 참 힘들었었죠.
0: 그때 뭐 중국의 부상도 있고 그 사이에 뭐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었고 합니다만
1: 예.
0: 그 10년.
1: 예. 예, 그리고 우리 그 투자자들이 뭐 몇 년 전에 뭐 2년 전까지만 그랬었죠. 미국 주가 많이 오르고 우리 주식시장은 못 오르니까
0: 예, 예.
1: 상대적으로 못 오르니까 뭐 국장 떠나서 미장으로 가자
0: 그렇죠.
1: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미국 주가가 2000년 IT 거품 붕괴되고요. S&P 500이 제자리에 오는데 딱 거의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저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뭐 네. 다른 회사도 있습니다만은 뭐 제가 그 회사를 좋게 보는 거는 지난 20년 동안 보니까 뭐 세계 시가총액 어떤 기업은 10위 안에 들었다, 어떤 기업은 빠졌다. 예, 그렇거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거의 10위 안에 들어요.
0: 그러니까 꾸준히 항상 반에서 상위 몇 등 안에 있는 친구.
1: 예. 근데 예.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2000년에 IT 거품이 붕괴되면서요. 제자리 오기에 딱 10년이란 세월이 걸리더라고요. 지금 생각하기엔 미국 주가 뭐 그만큼 제가 생각하는 거품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0: 아하. 그 거품 이야기할 때 이제 앞에서도 부채 레버리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거는 누가 얼마나 받아가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고 예. 그 근본이라는 게 있는데 책에서도 통화 체제,
1: 예.
0: 통화 시스템의 중요성을 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1: 예. 거품이 붕괴되면 이제 통화 정책 문제가 대두가 되거든요.
0: 그렇죠.
1: 예, 그런데 1930년대 대공황이 있을 때는 근본이자랑 돈을 풀 수가 없었어요.
0: 당시에는.
1: 예. 예, 그런데 2000년대 IT 거품이 붕괴되고 주가가 급락하고 경제가 나빠지니까 이때 금리를 과감히 내렸죠. 네. 거의 0%까지 내렸었어요. 그래서 경제는 나중에 살려낼 수가 있었습니다. 네.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영해가지고 물론 재정정책도 같이 썼죠.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은 2008년에 또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2008년 금융위기는 왜 왔냐면 2000년에서 2006년까지 미국 집값이 두 배 올라버려요. 집값이 오르니까 미국 가게가 돈 빌려가지고 집을 샀죠. 그다음에 금융회사는 집을 담보로 빌려준 돈 가지고 다양한 파생상품을 만들었어요.
0: 네.
1: 이걸 팔았는데 금융회사들이 뭐 금융공학적으로 안정적이다. 문제없다. 이렇게 만들어서 팔았거든요.
0: 그랬죠.
1: 예, 그런데 2007년 들어와서 이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집값이 떨어지니까 미국 가계가 부실해지고 예, 금융회사 그 상품들이 부실해지면서 미국의 위기가 도래한 거죠.
0: 네.
1: 이때는 그 신용 문제였었어요.
0: 네.
1: 뭐 주가 집값도 떨어졌지만 신용 문제였죠. 금융회사들끼리 서로 못 믿었습니다.
0: 절대 내 돈 안 빌려줄 거야.
1: 예.
0: 내 돈 그리고 갚을 것부터 갚아 막 이랬던. 예.
1: 큰 리만 브러더스 같은 이런 금융회사들이
0: 무너지. 예.
1: 파산을 하죠. 예. 그래서 그때도 또 통화정책 여유가 있었어요. 또 금리 내리고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양적 완화라는 통화정책을 쓰는 거죠.
0: 그렇죠.
1: 예. 과거에는 저 금리 중심의 통화정책을 썼는데요. 경제가 나쁜 금리를 내렸어요. 그런데 금리 내려도 이게 자산시장이나 경제가 본격적으로 좋아지지 않으니까 미 연준이 이때부터 양적 완화. 양적 완화라는 거는 미 연준이 돈을 찍어내가지고 예, 금융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
0: 사주는
1: 국채죠.
0: 거예요.
1: 이걸 사주는 거예요. 돈을 엄청나게 풀어버렸습니다.
0: 그러니까 금리를 0%로 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1: 예.
0: 너희 갖고 있는 채권 가져와.
1: 예.
0: 내가 다 사줄게.
1: 예.
0: 이랬던 거죠.
1: 예, 그런데 이런 양적 완화가 또 언제 사용됐냐면 또 2020년 코로나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심각한 침체에 빠지죠. 예, 저는 그 미국 경제 지표를 보면서 세상에 이렇게 탄력적인 나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는데요. 2020년 3, 4월 코로나로 미국 소비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미국 경제가 심각한 침체에 빠지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두 달 사이에 약 2,300만 명 정도 고용을 줄여버려요.
0: 네.
1: 2,300만 명 어떤 의미냐면 그 이전에 거의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를 단 두 달 사이에 줄여버린 나라가 미국이라는 겁니다. 예. 예, 그때 그렇게 경제가 어려웠죠. 예, 그래서 또 연준이 금리 거의 0%까지 내리고 이때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풀어버린 거예요.
0: 그러니까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풀었던 돈의 8배를 팬데믹 당시에 집중적으로 풀었던 거잖아요.
1: 예.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돈을 많이 풀었더니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었죠. 예, 그 뒤로 물가가 오르니까 연준이 이제 양적 축소라는 거를 작년 12월까지 단행해다가 작년 12월에 그만뒀는데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케빈 워시가 뭐 다음 연준 의장이 뭐 네.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요. 네. 예, 이분이 지난 거 청문회 때 보니까 그 2008년, 2020년 양적 완화 때문에 미국 물가가 많이 올랐다. 예, 그래서 이분의 양적 완화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예, 그리고 금리로 이제

0: 통화정책을 펼쳐야 되겠다. 저는 이게 앞으로 금융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예,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 연준 푸시라고 그러죠. 뭐 자산 가격 떨어지고 경제가 나빠지면 연준이
1: 밀어줄 거야. 예,
0: 돈 풀어가지고 밀어줄 거야. 시장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거를 이제 안 하겠다는 겁니다.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게요. 말씀하신 그 2000년 IT 버블 당시에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2020년 팬데믹 당시에도 결국에는 미국 연준이 과감하게 돈을 풀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가 V자로 살아날 수 있었는데 네, 네. 앞으로도 그럴 것이냐. 혹시나 AI 버블이 깨지더라도 연준 풋으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그 학습 효과에 좀 있습니다.
0: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제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네. 뭐 이분이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실행에 옮길지는 또 미국 경제가 상당히 위험에 빠지고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1: 또 그렇겠죠. 네.
0: 그런데 과거보다는 좀 덜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분과 통화정책 중에서 또 중요한 거는 이 책에 없는 내용을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네. 또 연준 거 보면은 3월, 6월, 9월, 12월에는 점도표라는 걸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연준회가 참여한 위원들이 앞으로 뭐 1년, 2년 후에 적정금리가 얼마다 이렇게 점을 찍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경제성장률 이렇게 발표를 해요. 예,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그 통화정책을 불확실하게 만든다.
1: 사실은 또 3개월마다 변해요.
0: 예, 변하기는 변하는데요. 네. 오히려 그 연준을 비신축적으로 만든다. 이것도 아하. 없애겠다. 아하하. 그러면 이제 통화정책에 다가오는 달라지는 거죠. 네.
1: 그러니까 3개월 전에 찍어놨던 그 점들 때문에 위원들이 그 안에 좀 생각이 갇혀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예, 취지일 수도
0: 그런
1: 있겠는데
0: 이야기입니다.
1: 시장에서 봤을 땐 조금 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어요.
0: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이제 시장이 판단해야 되겠죠.
1: 그러면 좀 더 변동성이 생기죠.
0: 연준 의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예, 저는 올 하반기에 미국 통화정책 방향이 상당히 불확실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마 이게 금융시장이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성장은 또 계속해서 기대를 하고 있고 투자도 지속되길 원하고 있고 그 사이에서 부채를 또 키워가고 있고 금융 시스템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위기 때마다 연준이 도와줄 거야라는 네. 강력한 학습 효과가 있고 네. 이 시스템이 얼마나 또 이어질 것인가 네. 공고하게 갈 것인가 를 봐야 되는데 항상 그게 또 위기가 닥치기 전에는 모르죠.
0: 네. 모르죠.
1: 믿고만 있다가. 네. 그러면 그게 조금씩 균열이 나는 신호를 또 어디서 봐야 할까. 어떤 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또 교수님 뭐 이제 신용시장도 좀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0: 예. 뭐 몇 가지 신호가 있을 텐데요.
1: 네.
0: 예, 지금 미국 금리가 좀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예,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뭐 최근에 4.4%까지 올랐어요. 네. 예, 그런데 금리가 왜 오르냐면은 물론 그 미국 정부 부채가 GDP 대비 120%니까 네. 미 정부가 그 국채를 좀 발행해야 되고요.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미국과 이란 전쟁 때문에 유가가 급등해 버렸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그 수입하는 예, 두바이 유가 배럴당 작년에 평균이 한 68달러였었어요. 근데 지금 100달러 근처고요. 유가가 오르니까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죠.
1: 그렇죠.
0: 물가가 오르면은 금리가 오릅니다. 예, 금리가 오르면은 이거는 주식시장 뭐 경제에 부정적인 거예요.
1: 네.
0: 예, 그런데 제가 매일 그 일별로 관찰하는 게 신용 스프레드라는 거예요. 이거는 소위 그 위험이 높은 거 하이일드 채권 수익률하고요. 예, 그다음에 국채 수익률 안정성이 높은 이 차이를 제가 매일 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뭐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같은 데 들어가면은 일별로 발표합니다.
1: 그렇죠.
0: 예, 그런데 지금 상당히 안정적인데요.
1: 아직은요?
0: 예. 그런데 예, 제가 보기에는 올 하반기 들어서는 이게 급등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1: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요?
0: 예,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아마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 예, 그래서 그런 거 신용 위험 지표들을 뭐 일별로 좀 관찰하고 있고요. 다른 분들도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늘고 이번에는 다르다.
1: 네.
0: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1: 그렇죠. 예, 요즘에도 그런데, 많이 들립니다.
0: 예. 근데 늘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을 때가 가장 위험한 신호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다르지 않다. 생각이 좀 바뀔 때, 예, 그때 상당히 조심해야

0: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예. 요새 우리 저 반도체 경기 정말 좋지 않습니까?
1: 너무 좋죠. 뜨겁죠.
0: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수출 달려고 이익 엄청나게 내죠. 예, 그런데 극히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목표주가를 낮추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신호인 것 같아요. 예, 사실 지난 1년 동안 애널리스트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보니까요. 거의 한 달 한 달 지날 때마다 목표주가를 그렇죠. 주가가 오르니까 계속 따라서 올렸거든요.
1: 계속 올려왔죠.
0: 예, 그런데 일부 애널리스트들만은 이제 서사가 좀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제가 저 반도체 경기처도 굉장히 좋다는 걸 인정하는데요. 예, 지난 그 4월에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74% 증가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반도체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7%로 역사상 최고치거든요. 예, 그런데 반도체 수출이 이렇게 계속 높아질 것인가? 물론 제 모델 예상치입니다만은 증가율 측면에서는 4월이 정점이 나오거든요.
1: 그러니까 증가율.
0: 예, 금액 자체는 물론 늘어날 겁니다.
1: 금액 자체는 계속 늘고는 있지만 어떤 성장의 기울기로 봤을
0: 예,
1: 때요.
0: 그래서 모멘텀 측면에서는 좀 둔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 서사가 이번에는 다르다 그랬는데 또 다르지 않다. 혹시라도 이런 생각, 이런 말들이 때. 나올 때는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조짐들이 일부 애널리스트하고 제가 예상하는 반도체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1: 그러니까 빨간불이 들어오기 전에 노란불.
0: 예. 노란불쯤 되죠.
1: 예. 지금은 노란불 정도는 들어왔다라고 그런 보시는
0: 예, 저는
1: 거예요?
0: 지금 들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1: 그 내년 상반기 말씀하신 게 그때는 빨간불?
0: 예. 아마 올 하반기 후반쯤 보면요. 뭐 거의 빨간불이 좀씩 들어오고요. 아까 그게 신용 스프레드에서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어요. 신용 스프레드가 급격하게 좀 증가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미국 국채와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떨어지는 기업들 회사채 예. 사이의 금리차.
0: 금리차. 예,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과 같은 뭐 고물가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이라는 그러면 전제가 깔려 있는 걸까요?
0: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사실 저 부채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2008년, 2020년 경제기를 겪으면서 미국 등 선진국은 정부 부채가 늘었고요. 예, 중국 등 신흥국은 기업 부채가 많이 늘었습니다.
1: 네.
0: 사실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부채에서 성장한 나라죠. 우리 기업 부채, 가계 부채가 세계 평균보다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1: 정부 부채는 낮고.
0: 네. 네. 그런데 다음 위기가 오면요. 통화정책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부 부채가 많으니까 정부가 과거처럼 돈을 쓸 수가 없죠. 예, 그다음에 과거 보면 금리를 각국의 중앙이 가감이 내려가지고 이 길을 극복했는데요. 그런데
1: 네.
0: 가계 기업 부채가 높으니까 금리를 내려도 가계가 가처럼 소비할 수 없고 기업이 투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많이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중앙은행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물가 안정이거든요.
1: 네.
0: 전 세계 어느 중앙은행이나 통화정책 목표 보면 다 물가 안정이 들어가 있어요.
1: 그 금리를 인하하려면 물가부터 잡아야 하는데
0: 네.
1: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면 금리를 올려서 물가부터 잡고
0: 네.
1: 그 다음으로 가야 되니까요.
0: 네. 앞으로 중앙은행 참 고민이 많을 거예요. 뭐 연준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은행도
1: 그렇죠.
0: 이게 물가는 보통 2% 안팎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미국 소비자 물가는 2% 후반 3% 금방이고요. 아마 우리 소비자 물가도 유가 상승 때문에 3분기에는 2% 후반 3% 근접할 것 같아요. 그러면 중앙은행 물가 안정 목표를 고려하면 금리를 그렇죠. 올려야 되죠. 그런데 또 유가가 오르면 시차를 두고 경제 성장은 낮아지거든요. 최근에 IMF가 4월에 세계 경제 전망을 했지 않습니까?
1: 네.
0: 예, 그러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의 1월 전망보다 낮추고요. 물가 상승 가감이 올렸어요. 예, 그리고 미국과 이란 전쟁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런 현상이 더 심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중앙은행은 물가도 잡아야 되고 경제 성장률도 높여야 되고 고민이 아주 많은 시점이 그렇죠. 올 하반기 아마 내년 상반기일 것 같습니다.
1: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최근에도 전쟁이 끝나면 유가는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말 그대로 전쟁이 끝나야 하고 예. 거기에서도 사실 뭐 물동량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공급이라든지 이런 측면도 해소가 돼야만 또 가능한 거다 보니까.
0: 예. 근데 유가가 사실 뭐 상대적으로 과거보다는 덜 올랐죠. 예를 들어서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유가가 배럴당 $120까지 올라가 버렸거든요. 네. 사실 이번 전쟁은 원유 측면에서 공급 측면에서 유가가 더 올라야 되죠. 네. 그런데 아직도 $120까지는 안 갔거든요. 그러면 그때보다도 원유 공급 측면에서 더 위험한 상황인데 왜 유가가 그때보다 덜 올랐느냐. 예, 그거는 세계 수요가 그만큼 둔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020년에 IMF 전망이 예, 통계입니다만은 예, 세계 경제가 2022년에 3.5% 성장했어요.
1: 네.
0: 예, 그런데 올해는 지금 3.1% 성장 전망해놓고 그것보다 더 낮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1: 네.
0: 예, 그만큼 2022년보다 지금 세계 수요가 좀 둔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유가는 그렇게 많이는 안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유가가 오르니까 예, 물가가 오를 수밖에
1: 그렇죠.
0: 없고요.
1: 물가는 계속 자극이 되고 예. 있고 금리를 건드리고 있고 그 사이에서 신용 위험이 나타나면 예. 조금 더 이제 심각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신용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책에서도 쓰셨습니다만 미국에서 지금 많이 걱정을 사고 있는 3호 신용.
0: 예, 예.
1: 그러니까 사실 뭐 은행 같은 전통적인 제도권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3호 펀드를 통해서 대출을 받는.
0: 예.
1: 근데 그게 또 일부 뭐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비롯해서 3호 펀드가 아이 너희 못 믿겠다. 돈 가져와라.
0: 예, 예.
1: 근데 또 거기는 못 갚는.
0: 예.
1: 일부 부실이 조금씩 점진적으로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예.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0: 그게 이제 신용 문제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2008년 미국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회사들이 많이 파산했지 않습니까?
1: 네.
0: 네, 그래서 미국의 그 금융정책당국이 은행을 많이 규제를 했어요.
1: 네.
0: 그러니까 AI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렸을 수가 없거든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AI 기업들이 회사채나 주로 사모펀드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했죠.
1: 네,
0: 그래서 투자를 해놨는데요. 예, 그런데 투자한 만큼 기대 이익은 높았는데 현재 이익은 그렇게 안 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많은 것 투자자들이 기대 이익을 뭐 높다고 생각하고 사모펀드에 돈을 맡겼는데요. 지금 이익이 그만큼 안 난다는 걸 이제 확인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다 돈을 맡겼는데 걱정하기 시작했죠. 돈을 찾으러 갔어요. 예, 그런데 사모펀드가 돈을 못 내주고 있죠. 대표적으로 블라울 같은 이런 거 사모펀드거든요.
1: 예.
0: 그래서 블라울 같은 데는 그런 AI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요. 그 기업에 투자한 자산 그걸 팔아야지 돈을 돌려줄 수가 있는데 지금 팔 수가 없죠.
1: 그러니까 사모펀드라는 거는 사모펀드에 출자한 출자자들
0: 예.
1: 투자자들이 있고 그들에게 돈을 돌려줘야 하는데
0: 예.
1: 돈을 빌려주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든지 다른 데서 돈을 못 갚고 있으니
0: 예.
1: 출자자들에게도 돈을 못 돌려주고 있고 이게 연쇄적인 부실이 또
0: 그렇죠.
1: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0: 네, 그래서 요새 뭐 부분적으로 바퀴벌레 이론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1: 네.
0: 예, 지금 블루아웃이라는 바퀴벌레가 한 마리가 등장했는데 우리 저 방 안에서 바퀴벌레가 한 마리가 나왔다는 건 방 구석 어딘가
1: 더 많다는
0: 것이죠.
1: 네.
0: 예, 그런 생각을 하면 사모펀드에 돈을 맡긴 사람들은 더 빨리 찾으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자금이 안 들어갈 거라는 거죠.
1: 못 믿으니까.
0: 예, AI 기업들은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투자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러게요. 미국에서도 경고의 신호는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이게 급성으로 확 터질 것이냐 만성으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0: 예. 예, 저는 뭐 올 하반기부터 서서 이런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다가 예, 내년 상반기에는 신용 무너지리라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사실 그 두 가지 때문에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0년 IT 거품 때는 신용 문제는 아니었어요. 주식시장에 거품이 발생했다가 붕괴되고 신용까지 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는 사실
1: 맞죠.
0: 신용 문제였죠.
1: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용에 대해서 조금 이제 헷갈리실 수도 있겠으나 신용이라는 것 곧 금융 시스템이 무너진다라는 예. 거잖아요.
0: 그렇죠. 예,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용이거든요. 예. 예, 신용이 무너지면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블루아울 뭐 이런 문제도 조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만은 신용 문제가 앞으로 드러날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미국 주식시장 예, 특히 AI 관련 주식에 상당한 거품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법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고도 있는데요.
1: 그쵸, 나름의 기준도 있겠으나 예. 사실 이제 지금처럼 뭐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위험에 대한 경고는 예. 사실 귀등에도 안 들어올 수 있거든요.
0: 예, 그렇죠.
1: 사람 심리라는 게.
0: 예. 예. 예, 그런데 요새 그 버핏 지수가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1: 그러니까 버핏 지수라는 거는 GDP 대비 시가총액이 예, 두 배 이상 넘어가면 위험하다라는 예. 건데 진작에 넘지 않았습니까?
0: 예, 그게 이제 미국 시가총액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거기에 따라 다른데요. 미국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보면은 작년 4분기 현재 340%거든요.
1: 예.
0: 이게 2000년과 IT 거품 붕괴 직전에 210%였어요. 예, 그런데 버핏 지수가 그렇게 높은데도 최근에 주가가 오르니까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버핏 지수는 틀렸다 아니다.
1: 옛날 거다.
0: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런데 버크셔 해시웨이 보니까요. 최근에 통계 보니까 3,900억 달러 정도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1: 우리나라 돈으로 한 590조 원.
0: 예. 그런데 예. 버핏 지수를 보면은 버크셔 해시웨이는 뭐 그런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 예.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또 버핏 지수가 그렇게 높다고 그러면은 미국에 돈이 많이 풀렸지 않느냐. 네. 예. 그런데 미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또 M2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역사상 최고치거든요.
1: 그 광의 통화량에서 차지하는 예. 비중도.
0: 예, 그리고 뭐 배당 수익률도 지나치게 좀 낮고요. 이런 것 보면은 예, 미국 주식시장에도 상당한 거품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내년 상반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예, 주식시장 거품 신용 문제 두 개가 같이 드러날 것 같아요.
1: 그 이게 사실 과거 2000년, 99년, 2000년에 인터넷 혁명.
0: 예.
1: 그리고 이제 2022년 말부터 시작된 이 AI 혁명
0: 예.
1: 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세대 전에나 겪어본 혹은 이제 지금 처음 겪어보는 엄청난 트렌드 속에 있기 때문에 좀 가물가물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하는 건데 지금 버전으로 2026년 버전으로 계속해서 좀 치환을 해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저희가 꼽은 게 이제 AI 이후의
0: 예.
1: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봐도 AI 기술 혁명은 진행 중이고
0: 예.
1: 굉장히 또 이제 가속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0: 예.
1: 이 방향 자체는 뭐 이견이 없겠죠?
0: 예, 그렇습니다. 없겠죠? AI 혁명은 정말 큰 추세죠.
1: 네.
0: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 투자자 중에 한 사람이 미국과 하워드 막스라고 있거든요.
1: 네.
0: 이분이 AI 혁명은 정말 인류 역사상 정말 큰 변화다. 예, 그런데 이분도 저 그쪽에 좀 많은 것 투자가 들어가지고 자본이 대규모 자본이 파괴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술은 뭐 살아남아가지고 기술은 그냥 생존해가지고 정말 인류사회 경제에 큰 영향을 주죠. 예, 그런데 자본은 파괴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 평균 핵이 버블하고 변곡점 버블 이런 네. 거 두 가지 용어를 쓰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평균 핵이 버블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튤립 버블 같은 거예요. 뭐 네덜란드에서 튤립 가격이 급등했다가 예, 급락했었죠. 그런데
1: 네.
0: 튤립 가격이 그렇게 급등했다가 급락하고 거품이 붕괴되고 그게 인류사에 제 생활에 별로 영향을 안 줬거든요. 예, 그런데 변곡점 버블이라는 것은 인류사회나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거죠. 인터넷이 그랬죠. 2000년대 정말 영향을 많이 줬고 지금도 인터넷 때문에
1: 그럼요.
0: 큰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AI도 그런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늘 문제는 나중에 이쪽으로 너무 많은 자금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자금이 문제라는 겁니다.
1: 그렇죠. 물론 뭐 90년대 후반 당시의 GDP 규모에 비했을 때 당시 뭐 인터넷 투자 자금도 막대히 컸겠으나 네. 지금 또 AI 투자에 따른 그 자본 집행을 해야 하는 그 규모를 보면 상상 초월이잖아요. 또 이것도.
0: 예, 그렇죠. 사실 미국 경제가 최근에도 2% 이상 견조한 성장을 하고 있고.

0: 아마 이익 증가세가 많이 둔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건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 내에서 매월 그 기업 경기 실사 지수를 네. 발표하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서 우리나라 그 제조업들한테 채산성을 물어보는데요. 예, 최근 그 4월 통계 보니까 채산성 지수가 급락해 버렸어요. 물론 기업 심리입니다만은 비용은 늘어나고 아직까지 가격을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채산성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또 그 AI 때문에 혹은 덕분에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
0: 예.
1: 그러면서 비용 구조가 좀 낮아지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인터넷 시절 또 모바일 시절 되면서 인플레이션율을 좀 낮추는
0: 예.
1: 그런 효과가 났던 것처럼 또 AI라는 기술이 기업들이 비용을 많이 낮춰줄 것이다. 이런 기대도 있잖아요.
0: 아마 낮춰줄 거예요.
1: 예.
0: 예, 그래서 제가 IT 혁명 때 뭐 고성장 저물가를 동시에 달성했다. 그때 IT 혁명으로 생산성이 급격히 증가하거든요.
1: 네.
0: 예, 생산성이 증가했다는 것은 같은 상품을 보다 싸게 많이 생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미국 경제 고성장 저물가를 달성했습니다. 예, 그런데 AI가 분명히 생산성을 증가시킬 거예요.
1: 네. 또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0: 예, 예, 그런데 아직까지는 생산성 증가 통계가 별로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1: 좀 미미해 보입니다.
0: 예, 미미합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그 영국의 디 이코노미스트 뭐 경제 주간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이걸 그 특집 기사로 다뤘던데요. 기대한 만큼 생산성 증가가 안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걸 또 주식시장하고 좀 관련시켜서 보면요. 예, 미국의 노동 생산성 지수를 가지고 S&P 500을 평가해 보면요.
1: 네.
0: 오히려 IT 때보다 지금 S&P 500이 더 과대평가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보다도 AI 혁명을 주식 투자자들은 더 많이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1: 기대는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생산성이 늘어나긴 늘어나지만
0: 네.
1: 기대감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만큼은 아닐 것이다 라는 네, 거예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IT 혁명 때 미국의 노동 생산성이 96년에서 99년까지 연평균 2.9% 증가했거든요.
1: 네.
0: 예, 그런데 최근 1년 동안 노동 생산성 증가를 보니까 한 2.2%예요. 조금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1: 오, 근데 그거밖에 안 되나요?
0: 예,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요.
1: 그래요. 아니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AI를 안 써서 그러는 걸까요? 그 생각보다 좀 낫네요.
0: 예, 앞으로 많이 쓰면서 생산성이 좀 늘어나기는 늘어날 텐데요. 예, 좀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예, 금융시장은 그거를 너무 지금 앞당겨서 반영한 것 같습니다. 예, 생산성하고 예, 주식시장이 기대하는 그 괴리가 지금 상당히 좀 벌어진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생산성이 IT 혁명처럼 급격히 증가해야 되는데 예, 그만큼 증가하는 통계가 안 나오면은 예, 주식시장이 실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1: 그러니까 사실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게 그 기대감이 얼마만큼을 반영하고 있는가까지 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 되게 어려운데 지금 증시가 그렇게 좋고 많이 주가가 올랐다라는 건 기대감이 크게 반영되어 있다라는
0: 예,
1: 뜻일 테고요. 예. 하지만 그 생산성이 그만큼 또 못 올라오는 게 확인이 되면 또 시장은 또 실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염려시고 앞에서 잠깐 우리가 반도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반도체 수출이 너무나 좋고
0: 예.
1: 아주 호황 중에서도 호황을 달리고 예. 있는데 반대로 뭔가 어떤 미국의 부채가 됐든 신용이 됐든 그 충격이 생겼을 때 역설적으로 최고의 호황에서 충격도 가장 클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럼 읽어야 될까요?
0: 예, 저는 충격이 내년 상반기에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AI 기업들이 뭐 위기가 오면은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0: 예, 그러면은 사실 수요가 줄어들 수가 있고요. 지금 뭐 반도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이죠. 예, 그래서 뭐 일부 그 AI 기업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근처에서 숙박하면서 우리 좀 달라. 지금 그만큼 예, 공급이 부족한 거죠.
1: 그렇죠. 수요가 너무 크고.
0: 예, 예, 그래서 뭐 비싸게 지금 선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내년 가면은 AI 기업들 투자들이 좀 많이 축대리라 보고 있고 수요가 줄어들 수가 있고 예, 그다음에 내년과 상반기 가면은 좀 공급 능력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AI 기업들도 빨리 나한테 반도체를 달라 이렇게 주문했는데요. 내년 상반기 가면은 좀 느긋하게 주문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가격을 좀

0: 월별로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자체만 하더라도요. 뭐 반도체 분야는 엄청 이익을 내고 있죠.
1: 네.
0: 근데 반도체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휴대폰 가격 오르고 노트북 가격 오르고
1: 그렇죠.
0: 가전제품 가격 오르죠. 이쪽으로는 상대적으로 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 반도체를 사용하는 뭐 노트북, PC, 예, 그다음에 휴대폰 이런 것들의 수요가 이축되면요. 예, 반도체 수요도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뭐 거시적 측면에서 예, 반도체 수출 증가율을 뭐 계속 월별로 체크하거든요.
1: 네.
0: 4월까지 174% 전년 동월 대비 정말 좋습니다.
1: 네.
0: 예, 그런데 증가율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4월이 정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경제 변수라는 게 어떤 것이 선행하고 어떤 것이 후행하는 이런 거 경제 변수들이 있는데요. 예, 그런데 저는 뭐 늘 저희 학생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금리만 공부하면 경제 공부 다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1: 네.
0: 예, 그런데 우리나라 장단기 금리차 제가 여기서 장단기 금리차로 말씀드리는 거는 10년하고 1년 국제 수익률 차이인데요.
1: 네.
0: 그게 2월을 정점으로 3월에 떨어졌고 4월에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장단기 금리차가 떨어진다는 것은 채권 시장에서 앞으로 경기가 둔화될 것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1: 네.
0: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떨어졌을 때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나 수출 증가율도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리서 뭐 우리나라 경기 둔화, 수출 둔화 이런 거를 말해주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좋은 거를 얼마나 땡겨서 가격과 심리에 반영을 했는가를 네. 보면 사실 특히 반도체 수출 증가율 측면에서 보면은 4월이 정점이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결국에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앞으로 얼마나 투자를 더 지속할 것인가 늘릴 것인가를 봐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뭐 그들의 컨퍼런스 콜 통해서 나오는 거 보면은 계속해서 지금까지는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더 늘리겠다 이 기조로 쭉 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가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를 봐야 하는 거고 그걸 자극하는 이제 물가 상황 때문인 물가, 거고요.
0: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요 상황이라는
1: 수요,
0: 겁니다.
1: 수요.
0: 미국 소비가 이축된다는 거는 그만큼 AI 관련 수요도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미국 소비를 지금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제가 미국 소비 장기 추세를 구하고 뭐 사이클을 구해보니까 작년 4분기부터 미국 소비가 이제 추세 밑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뭐 그 이유는 실질 소득이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거의 정체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금리가 아직도 높은 수준 유지하다 보니까 미국 가계 이자 부담이 상당히 높거든요.
1: 네.
0: 그다음에 미국의 가계 저축률이 장기 평균이 5.2% 정도 돼요.
1: 네.
0: 그런데 지난 거 3월 통계 보니까 3.6%로 가계 저축률이 많이 낮아졌어요. 이거는 소득보다는 가계 지출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저축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니까 쓸 돈이 그만큼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1: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고용시장도 좀 AI 때문에 신규 고용이 많이 창출 안 되는 것 아니냐 이 염려들도 있고 워낙에 또 소비시장은 불안했었고 거기 물가도 더 많이 올랐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극이 되면서 AI 수요도 물론 이제 그 신기술을 또 쓰던 걸 안 쓰지는 않겠지만 이 수요에 대한 증가도 좀 둔화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들이 나오는 것 같네요. 오늘 저희가 그 김영익 교수님의 신간 AI 버블이 만드는 부채의 종말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책을 그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하나를 저희가 부탁드리고 있거든요. 교수님이 쓰신 책 중에 어떤 구절을
0: 지금
1: 고르셨을까요?
0: 그 말씀드린 걸 전반적으로 요약한 건데요. 좀 읽어드려도 되겠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투자자들은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를 형성한다. 이 기대는 자본을 끌어들이고 자본은 자산 가격을 상승시킨다. 가격 상승은 다시 낙관을 강화하는 자기 증폭 과정을 만든다. 투자자들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믿기 시작한다. 이번에는 다르다. 그러나 금융시장에서는 이 문장이 역사적으로 가장 위험한 신호였다.
1: 존 템플턴도 이야기를 했었고 예.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말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라는 예. 지적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또 김용익 교수님은 또 실전 투자자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책에도 보면 이제 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예. 전략도 좀 나오던데 그러면 지금은 호황이나 언젠간 끝이 올지도 모르는 혹은 위험이 터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포트폴리오는 좀 어떻게 꾸려가는 게 좋을까요?
0: 우리가 뭐 주식, 채권, 대체 자산, 현금성 자산이죠. 네. 그 네 칸을 적당하게 채워내야 되는데요. 네. 지금 제가 좀 권유 드리고 싶은 것은 현금성 자산. 거기다가 좀 비중을 많이 높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현금성 자산이라는 건 그냥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만기가 아주 짧은
1: 채권,
0: 국채, 네. 채권 중에서도 국채 안정성이 높은 네. 뭐 1년 정도 만기가 남은 이런 채권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제가 이 길을 말씀드립니다만은 다른 측면에서는 굉장히 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1: 위기 이후에.
0: 예. 제 주변의 그 부자들 보면은 이기 때 오히려 더 부를 늘릴 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 공통적인 특징 보면은 예, 그때 현금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용기가 있습니다.
1: 그렇죠.
0: 예, 그런 시기를 대비해 가지고 현금성 자산 뭐 만기가 짧은 1년 정도 남은 예, 국채를 지금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사실 위기 이후에 기회가 왔고
0: 예.
1: 기회 이후에 버블도 생겼고 예. 또 그 이후에 언젠가 또 위기가 반복이 됐고
0: 예, 그렇습니다.
1: 만약에 그 위기가 온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기회로 잡을 수 있을 것인가
0: 예. 예.
1: 그 측면에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AI 버블이 만드는 부채의 종말이라는 책을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 김영익 겸임교수와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별책부록 마칠 시간이고요.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0: T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우리들의 권리 이야기 발표에 참여한 지적 장애인 전운요입니다. 저는 발표에서 저의 자립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동적인 생활에서 벗어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응원도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은 도움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장애인을 만났을 때 같은 구성원으로 존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2: 내일부터 모레 화요일까지 전국 대부분 천둥 번개 우박을 동반한 비가 내리면서 오늘 이맘때보다 2도에서 4도 높았던 낮 기온이 내일 다시 좀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밤 전국이 맑다가 내일 중부지방은 먼저 흐리고 오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전북과 경북권은 내일 오후부터 곳에 따라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이 비는 화요일까지 전국적으로 이어지다가 화요일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고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전국이 5에서 4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일까지 대기질은 괜찮겠습니다. 좋음에서 보통 수준 예보되어 있고요. 오존 농도만 내일 전남, 경남 등 일부 남부 지역이 오후에 일시적으로 나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12도 등 전국이 8도에서 17도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보다 구름이 뒤덮여서 이불 효과 내면서 2도에서 4도 정도 높아 이맘때 수준의 아침 기온이 되겠고요.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1도, 세종 강릉이 24도, 광주 25, 대구 26도 등으로 중부지방이 먼저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지만 남부지방은 이렇게 대구 26도 등으로 내일도 약간 더운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2도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6시 뉴스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어제 종료되면서 오늘부터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가 다시 적용됩니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기본세율 6에서 45%에 더해서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지방소득세 10% 까지 적용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높아집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가 있지만 현 정부는 다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SNS에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서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매도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하고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양도세 감면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재개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징벌적인 과세라면서 매물은 줄고 집값은 더 오를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강남만 빼고 서울 집값이 다시 올랐다며 오늘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면 매물이 사라져 더 오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세는 씨가 말랐고 월세는 수십만 원씩 올랐다며 선거 이후 보유세도 올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폐지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정청래 당대표를 총괄위원장으로 하는 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6.3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총괄선대위원장은 정청래 대표,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의 한병도 원내대표와 이시종 전 충북도지사 등이 선임됐습니다. 이외에 전국 유세를 맡는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에는 배우 이원종 씨, 또 오뚜기 유세단 단장 은 박주민 의원이 맡았습니다. 오늘 오후 3시 50분쯤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의 LNG 화력발전소인 한국남부발전 비트린 본부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70여 명과 장비 20여 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LNG 화력발전소에서 뿜어져 나온 연기가 바람을 타고 주변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로 날리면서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재가 발생한 남우호에 대한 정부 조사단의 현장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청와대 측은 오늘 조사단이 필요한 현장 조사를 마무리하고 귀국할 예정이라면서 1차적인 현장 조사 결과에 대한 관계 기관 간 검토와 평가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앞서 선원들의 증언을 청취하고 사고 당시의 항로와 선박 상태가 기록된 항해 기록 저장 장치도 자료로 확보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이 내일 발표됩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2주간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진행한 데 이어서 오는 18일부터 나머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70% 기준과 관련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겠다면서도 고액자산가를 제외하도록 세부 기준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규제합리화위원회의 박용진 부위원장은 주식 결제 주기를 현행 이틀에서 하루로 단축하는 시스템이 내년 10월쯤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오늘 KBS 1요진단에서 주식 결제 주기 단축 시스템 도입 시기와 관련해 해외 투자자들의 결제 주기와 환율 문제 등 맞춰야 할 기술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서 내년 10월쯤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오전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역 내일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모레 새벽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리다가 저녁에 그치겠습니다. 아나운서 김승휘였습니다. 1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5: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안녕하십니까.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아나운서 시민보입니다. 든든하고 활기찬 노후를 준비합니다. 든든 100세 프로젝트. 오늘은 든든한 노후의 기초가 되는 필수 조건, 은퇴 후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보고요. 포털 다음의 주인이 바뀝니다. AI 유니콘 기업인 업스테이지가 다음을 인수하면서 그 배경과 시너지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IT 핫 이슈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카이치 사나 일본 총리가 오는 19일에 한국을 방문해 경북 안동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 중입니다. 또 일본에서 오늘은 어머니의 날이라는데요. 일본은 지금에서 살펴봅니다. 이어서 주간 스포츠 키워드에서는 윤곽을 드러내가는 월드컵 축구 대표팀의 엔트리 소식, 또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4차전 결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유튜브 라이브와 어플리케이션 콩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부터 알아볼까요? 한국도로공사 나다윤 캐스터.
1: 네, 현재 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최대 정체 시간대를 넘겼지만 주말을 조금 더 즐기다가 출발한 분들이 많은지 여전히 곳곳에서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체 구간 살펴보기 전에 현재 사고로 전면 통제 중인 곳이 있어서 먼저 짚어드립니다. 25번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향 정읍 지역에 위치한 내장산 나들목 부근이고요. 화물차 한 대가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고 처리로 인해 천안 방향 해당 지점은 현재 2시간 가까이 통행이 아예 불가한 상황입니다. 사고 처리가 끝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니까 이전에 위치한 백양사 나들목으로 진출한 후에 국도로 우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체가 한 번에 가장 긴 곳은 25번 논산천안선 천안방향입니다. 정안휴게소부터 천안분기점까지 무려 22km나 길게 정체고요. 1번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은 옥산 하이패스 나들목부터 청주휴게소 사이로 정체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이후로 경기권 진입해서 난성과 양재를 중심으로 10km가량씩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은 여주분기점부터 이천까지 막혔다가 이후로 양지와 북수원 그리고 둔대부근에서도 3km 안팎씩 답답하게 통과하고요. 60번 서울 양양선 서울방향은 서종부터 화도 사이 그리고 남양주 요금소부터 강일 사이 지날 때 시간 여유 넉넉히 두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나다윤이었습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더 풍요롭게 채워드리고 있습니다. 든든 100세 프로젝트. 오늘은 하프타임 미래연구소의 박호근 박사와 함께 인생 후반전을 알차게 채워나갈 방법 알아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0: 예.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은퇴 가방 꾸리는 법 배우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을 여행하려고 해도 내 몸이 일단 아프거나 마음이 우울하면 그 여행은 시작부터 고행이 되고 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은퇴 가방의 기초가 되는 신체 건강과 정서 건강 이야기를 해 주신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네. 여행 갈 때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챙겨야 되는 게 상비약 아니겠습니까?
0: 오, 맞습니다.
3: 네, 그래서 이제 은퇴라는 이제 긴 여행을 위해서는 더 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 몸과 마음의 상태를 잘 예. 점검하는 게 필요한데요.
0: 네.
3: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건강 가방이 너무 무겁지 않은지 또 혹은 또 필요한 게 빠지지 않았는지 이제 함께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일단 직장 다닐 때는 좀 난 건강에 전혀 문제 없어 하시던 분들이 은퇴를 하고 나서 갑자기 좀 여기저기가 아프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이게 그냥 기분 탓으로 볼 수 있나요?
3: 이제 보통 이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네. 첫째는 이제 긴장의 이완이겠죠.
0: 아.
3: 그동안 이제 타이트하게 또 이제 그런 삶을 살다가 갑자기 이제 풀어지니까 이완되는 경우도 있고요.
0: 예.
3: 또 이제 수년간 이제 긴장 속에 살다가 이런 이제 은퇴와 동시에 이제 긴장이 풀려서 잠복에 있던 증상들이 터져 나오게 되고요. 예, 두 번째는 역할의 상실입니다.
0: 예.
3: 그래서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면서

0: 신체 증상도 이제 함께 나오게 되는데요. 이 은퇴 가방 이제 꾸리기 전에 내 몸에 보내는 이제 작은 신호들을 좀 무시하지 말고 예.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몸을 위한 점검의 시간이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좋습니다. 몸을 위한 점검 네. 이 시간에 좀 같이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러면 첫 번째 몸을 위한 점검의 아이템으로 근력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연근보다 낫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0: 네, 그렇습니다.
1: 근력이 왜 중요한지 설명해 주십시오.
0: 이제 50대부터는 이제 근육량이 이제 급격하게 줄어드는 이제 근감소증 이제 위험이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또 뒷부분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도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네. 이제 은퇴 후에 여행을 다니고 또 취미 생활을 하려고 해도 사실 하체 근력이 없어서 또 운동 이제 운동을 못해서 여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방 속에 헬스장에 회원권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 같이 할 수 있는 스쿼트 뭐 30개를 한다든지 이제 하루에 만 보를 걷는다든지 구체적으로 이제 근육을 저축하는 이제 근육 저축이 필요하고요. 이 근육 저축은 결국은 아주 든든한 우리 인생 후반전에 좋은 이제 보험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맞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건강정보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하철 네. 뭐 한정거 전에 버스 한정거 전에 내려서 걷는다든지 네. 또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뭐 계단을 이용해라 그런 말씀도 들었는데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정서 건강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은퇴 후에 우울해지고 TV만 보며 무기력하게 지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우울감은 피할 수가 없는 건가요?
0: 보통 이제 은퇴 블루라고도 이제 표현하는데요. 이제 사회적인 이제 직책을 내려놨을 때 느끼는 이제 공허감에 관한 것입니다.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방 속에 이제 감정의 탈출구라는 것을 좀 만들 필요가 있는데요.
1: 네.
0: 예를 들어서 일기를 쓴다든지 명상을 한다거나 또 이제 속마음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잘 이렇게 만나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정서 건강이 무너지면 실제로 신체 건강도 함께 같이 어려움을 이제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의 날씨를 매일 체크하고 하는 이 습관들을 가방에 은퇴 가방에 잘 넣는 것도 하나의 그 지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반대로 나는 아직 청춘이야. 아, 뭐 쌩쌩해. 무리하게 막 운동을 하시거나 또 활동을 한다든지 이 부분도 좀 경계를 해야겠죠.
0: 보통 이제 과욕이라고 부르는데 이 과욕이 예. 이제 무거운 짐을 이제 가방에 넣는 것인데요. 은퇴 후에 갑자기 이제 마라톤에 도전하신 분도 있죠. 갑자기 또 히말리아를 가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몸을 아주 혹사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이렇게 되면 부상으로 이어져서 노후 전체를 망치는 경우도
1: 예.
0: 생기게 되죠. 그 이제 내 몸의 한계를 좀 인정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지속적으로 가능한 운동을 좀 담아서 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어제보다 오늘 좀 더 움직인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그 육체적인 건강을 잘 체크해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작년에 내가 마라톤 다 뛰었다고 해서 올해 다 뛴다는 보장은 또 없잖아요.
0: 맞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은퇴하면 또 밀린 잠도 실컷 자고 느긋하게 늦잠도 자고 그럴 것 같은데 잠을 못 이루는 분들도 많으세요.
0: 네. 자, 사실 은퇴 후에 이제 불규칙한 생활이 이제 수면의 패턴을 이제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잠은 뇌를 청소하고 에너지를 회복하는 시간이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제 가방 속에 일정한 수면 루틴이라고 하는 것을 좀 담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낮에는 충분히 햇빛을 쬐고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잘 가질 때 이건 아마 어떤 보약보다도 정서적으로 또 신체적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앞서 이제 그런 어떤 사회적인 이름, 뭐 직함이 네. 사라지면 공허함을 느낀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제 자존감이라는 비타민을 챙겨 먹어라라고도 이제 조언을 하십니다.
0: 네.
1: 어떻게 해야 이런 위축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0: 사실 이제 가방 속에 작은 성취 기록들을 좀 담을 필요가 있는데요.
1: 예.
0: 뭐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떤 계획했던 산책이라든지 또 새로운 요리를 성공했다든지 이렇게 아주 작은 부분의 성공들을 좀 기록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여전히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스스로의 자존감을 만들어갈 수 있고요. 또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비교해가면서 나 자신을 좀 더 계속적으로 발전되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주 건강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 작고 잦은 성취를 좀 맛봐라
0: 네,
1: 라는 말씀이군요.
0: 네.
1: 알겠습니다. 또 상비약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플 때를 대비한 좀 현실적인 준비물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0: 이건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내 가족력 또 이제 복용적인 약, 또 나에게 잘 맞는 이제 주치의 정보들을 좀 정리해 놓은 건강 수첩을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1: 예.

0: 이것들 잘 이제 이 가방의 앞주머니에 넣어두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막연히 또 아프기 안 아프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아파도 당황하지 않고 준비된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다면 안도감도 생기고 정서적으로도 또 정서적 건강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네. 흔히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자존감 또 이 얘기를 네. 할 때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0: 네.
1: 회복 탄력성이라는 마음의 도구를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여행 중에 비가 오거나 또 은퇴 삶에도 위기가 올 때 네. 이런 회복 탄력성을 갖는 게 좀 중요하다고.
0: 네,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사실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디프레스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여유가 필요하고요. 이제 가방 속에 그래서 유머 감각이나 낙관주의를 좀 담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을 웃음으로 잘 넘길 수 있고 또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정서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아주 강력한 이런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 네. 네. 그 함께 사는 분들이 계시다면 네. 가족 구성원들이 같이 건강 파트너가 되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가장 권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1: 예.
0: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서로의 건강을 잘 알고 있는 배우자와 함께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게 좋고 이 가방 속에서 함께 걷기라든지 서로 칭찬하기 이런 것 같은 공동 아이템을 좀 담을 필요가 있고요. 이제 같이 건강해지면 이제 사실 병원비도 반으로 줄고 행복은 오히려 두 배로 늘어나는 네. 그런 이제 경우가 되겠죠.
1: 상담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실 텐데요. 성공적인 사례를 소개해 주시죠.
0: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을 봤냐면 갑자기 뭐 크게 어렵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무엇인가 부딪혀서 허리가
1: 어이구.
0: 요추 1번이 예, 부러져서 3개월 정도 요양을 해야 되는 분을 보는데 대부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사실은 우리 안에 이런 골다공증의 위험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1: 예.
0: 그걸 미리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 좀 알 수 있다 그러면 본인이 이제 그러면 좋을 텐데 그렇게 준비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보게 되는데 또 주변에 보면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이번에 갑자기 그 건강검진을 받게 됐는데 아주 심각한 그런 이제 질병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분이 처음에 그것을 이렇게 당할 때는 굉장히 마음에 디프레스가 됐는데 회복되는 방법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지금 오히려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되는 또 케이스가 됐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화회복의 케이스가 된 거죠. 또 이제 한 분 남성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몸 이렇게 하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넘어지는 바람에 갈비뼈가 나가고
1: 그럴 수 있죠.
0: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이제는 나이가 좀 들수록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좀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케이스들 참 많이 보게 됩니다.
1: 네.
0: 네.
1: 신체와 정서 건강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라고 좀 이해가 되는데요.
0: 네.
1: 마무리 좀 해볼까요?
0: 이제 건강은 이제 목적지가 아니라 사실 여행의 수단이 됩니다. 이제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또 우리가 더욱더 자유롭게 이제 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방 속에 나를 아끼는 마음을 가장 먼저 담으실 필요가 있고요. 내가 건강해야 또 날 사랑하는 사람도 잘 지킬 수가 있고 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오히려 또 어떤 위기가 올 수 있지 않는가를 잘 귀 기울이면서 잘 준비할 수 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건강하게 인생 후반장이 더 멋지게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건강은 노후에 가장 든든한 보험이다. 우리 몸의 마음, 우리 몸과 마음의 가방을 다시 한번 챙겨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든든 백세 프로젝트 지금까지 하프타임 미래 연구소 박호근 박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대한민국 최고의 연사를 All Together.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1: 한 주간 IT 관련 이슈와 화제를 알아봅니다. IT 핫이슈 전자신문 박종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1: 포털 사이트 다음의 주인이 바뀐다고요?
3: 네. 포털 다음의 주인이 카카오에서 업스테이지라는 AI 스타트업으로 바뀝니다.
1: 예.
3: 1997년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지 30년 만에 처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서비스 출시 당시에는 다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기업에서 운영을 했고요.
1: 네.
3: 그 이후에 저희가 널리 사용하는 카카오톡 서비스를 제공하던 스타트업
1: 기업
3: 카카오와 합병을 하게 됐습니다. 2014년의 일인데요. 제가 수습 기자를 마치고 정식 기자로 처음 갔던 취재가 바로 당시

0: 다음 카카오의 합병 기자 간담회였습니다. 예. 카톡과 다음 포털로 모든 걸 연결하겠다라는 포부에 커넥트 에브리띵이라는 발표가 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1: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주인이 바뀌는 거네요.
0: 네네, 이번에.
1: 네.
0: 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 카카오로 바뀐 건 이제 둘이 합병하면서 그렇게 된 거니까 바뀌었다고 보긴 조금 어렵고 업스테이지 인수가 이제 정말 처음으로 이제 다음 주인이 바뀌는 거 사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요새 다음 포털 서비스 사용하는 분들 좀 주변에 찾아보기 힘드실 거예요. 많지 맞습니다. 않은 것 같더라고요.
1: 그
0: 모바일 앱 사용량 분석하는 기업들의 추정치를 봐도요. 국내 포털 시장에서 네이버가 압도적으로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다음이 구글이고 그다음에 다음은 5%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1: 예.
0: 대신 이제 다음 카페나 뭐 티스토리와 같은 이제 다음의 서비스들은 여전히 좀 수요가 있어서 다음을 사용하는 분들은 또 잘 없는 것과 좀 대비되는 상황입니다.
1: 그렇죠. 그래서 아마 뭐 카카오에서도 다음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스타트업 인수를 하는 거네요.
0: 네. 다음은 이제 지난해 카카오에서 분사한 카카오 자회사 AXG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1: 예.
0: 최근에 포털에서 이제 여러 문제들로 사라졌던 그 실시간 검색어, 실검이라고 하잖아요.
1: 예.
0: 실검을 다시 복원하기도 했고요. 로고도 이제 검정색 글씨에서 기존 다음 네 가지 색깔로 복귀시키는 등 다시 좀 재정비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카카오에서 분사할 때부터 얘기가 많았어요. 매각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카카오가 당시엔 절대 아니라고 했었거든요.
1: 네.
0: 하지만 다음 서비스를 제대로 혁신할 수 있는 임자가 나타났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업스테이지와 인수 계약을 체결한 걸로 보입니다. 업스테이지 최근에 뉴스에 좀 많이 나와가지고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좀 생소하시죠?
1: 네. 저는 조금 낯설긴 한데 AI 스타트업 이런 알고 있어요.
0: 그 2020년 10월에 설립된 이제 만 6년이 다 되어가는 초기 기업 스타트업입니다.
1: 예.
0: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는 회사예요. 이제 AI 모델이라고 하면 ChatGPT, 뭐 제미나이와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반이 되는 모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I 서비스를 하게 해주는 근원이 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그 업스테이지는 일단 작년 열기가 뜨거웠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이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최근에 톱4로 통과해가지고 현재 2차 평가를 준비 중입니다. 또 최근에는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평가를 받아서 국내 생성형 AI 기업 중 처음으로 유니콘 기업이 되기도 했습니다.
1: 예.
0: 그리고 또 정부 지원 1000억 원을 포함해서 최근에 좀 뜨거운 국민성장펀드 5600억 원 투자를 받을 예정입니다.
1: 네. 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전해주셨던 기억도 나는데.
0: 네.
1: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이 이제 다음이라는 포털 사이트를 인수한 거니까 AI와 포털의 만남 이렇게 좀 해석이 되네요.
0: 네, 정확합니다. 업스테이지는 자체 개발한 AI, 그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솔라를 적용할 수 있는 응용 서비스 확대 차원으로 다음 인수를 추진해 왔습니다.
1: 네.
0: 다음 카페, 이제 티스토리 등에서 이제 약 30년간 축적된 다음 서비스 데이터를 또 비식별화해서 그런 언어 데이터들이 많잖아요. 저희 글도 많이 올리고 하니까.
1: 네, 네, 네.
0: 그런 것들을 좀 AI 학습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건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실제 업스테이지는 이번 인수를 발판으로 자체 AI를 다음 검색 엔진 그리고 또 방대한 콘텐츠 데이터와 결합해서 다음을 차세대 AI 포털로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 예.
0: 또 네이버가 AI 브리핑을 제공하고 있고 구글이 AI 모드를 제공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AI와 검색을 접목할 게 분명해 보입니다. 또 키워드 기반 검색에서 AI 기반으로 이제 의도와 맥락을 이해하고 또 답변을 제시하며 전체 서비스를 AI로 재구성하겠다라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1: 포털의 시대가 끝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던 시점에
0: 네.
1: AI 포털 다음이라는 또 하나의 모델이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쯤 만나볼 수 있나요?
0: 일단 업스테이지와 카카오 등 이제 기업 간의 합의는 이루어졌는데요.
1: 예.
0: 아직 그 승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기업 인수합병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신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인수합병이 시장 내 이제 공정한 경쟁에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지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죠. 공정위는 기업 결합 심사 과정에서 다음이 축적한 데이터 등을 좀 다른 AI 기업도 활용할 수 있는지 학습용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빠르면 하반기부터 AI 포털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고 또 14개 선거구 국회의원의 재보궐선거도 이루어질 텐데요. 때 아닌 AI 이슈가 선거에 불거졌다고요?
0: 네. 바로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을 총괄하던 핵심 컨트롤타워 삼각편대로도 불렸습니다. 3명이어서요. 그 3명의 핵심 인사 중 2명이 각각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AI 정책이 실종되는 거 아니냐, 리더십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와 같은 우려가 나온 겁니다. 바로 이 대통령이 이제 하GPT라고 부르던 그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과 네. 범정부 AI 정책 컨트롤 타워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임문영 상금부위원장이 출마자입니다. 네. 이들의 출마로 배경은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 명만 사실상 AI 정책 리더로 남은 상황이거든요.
1: 그렇죠. 셋 중 이제 하나만 남았으니까 당연히 AI 강국 도약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는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이제 AI가 기술적으로 보면 IT 분야이지만 모든 산업과 일상생활에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정 부처 한 곳에서 AI 정책 전체를 총괄하고 담당할 수는 없고 거든요. 예. 그래서 부처별 정책을 아우를 수 있게 이제 컨트롤 타워가 필요했고 그 역할을 하정우 전 수석과 임문영 전 부위원장이 맡아왔던 건데요. 배경훈 부총리는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입니다. 수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둘 자리가 공백이 되니까 좀 이런 이제 컨트롤 타워 부재에 대한 우려가 당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당장 대신할 사람이 진 거니까요.
1: 아니 출마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으면 사실 그 후임을 좀 미리 준비했다가 바로 인사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0: 네. 그런데 이제 좀 그런 과정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전 수석이 이제 출마하게 되는 데까지도 좀 약간 시간이 뭐 한다 안 한다 얘기를
1: 그렇죠.
0: 계속 많았었고
1: 조지를 했었죠.
0: 임문영 부위원장의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발탁이 됐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다만 이런 시일이 걸리는 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핵심 업무를 맡아야 하니까 당연히 AI 전문성, 기술과 산업에 대한 이해도는 당연히 있어야 하고요. 근데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또 중량감 있는 인사여야 하잖아요. 예. 또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철학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또 청와대 인사검증까지 통과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후보를 물색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또 한 명이 아닌 두 명이니까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최소 한두 달 이상 시간이 걸릴 텐데 그 사이 공백기는 어떻게 할 거냐. 또 부처 간의 AI 정책 주도권을 놓고 또 갈등을 빚었을 때 이걸 누가 정리할 거냐 이런 불안한 시선들이 있습니다.
1: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선거 이후에 그냥 다시 청와대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네. 이제 이런 일각의 시각도 있던데.
0: 네네.
1: 왜냐면 두 분이 다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자리를 비운 거 아닙니까?
0: 맞습니다. 뭐 낙마를 하게 된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 두 분은 바라지 않겠죠. 그 하수석이 이제 한 10개월 정도, 임부위원장이 한 8개월 정도 일했습니다. 너무 짧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여당에선 이번 정부의 이제 AI 정책에 법 제도적인 힘을 싣기 위한 이제 전문가 영입이라고 이 두 분의 이제 출마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요. 업계와 학계에서는 정부 AI 정책을 주도해온 핵심 인사 두 명을 한꺼번에 빼간 건 너무한 처사다라는 네, 평가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또 AI가 아니라 결국 선거용이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요. 특히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의지와 리더십이 흔들리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 빠르게 후임을 결정해서 좀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 끝으로 엔트로픽 정책 담당자의 방한 소식 전해 주십시오.
0: 네. 그 바로 AI 보안 우려를 촉발한 미토스 등을 이제 우리나라 정부와 상의하기 위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1: 예.
0: 엔트로픽 최상위 AI 모델 클로드 미토스라고 있는데 이제 현재 미국 정부와 이제 기업 등에만 좀 제한적으로 공유하고 있어요. 그 수십 년간 사람이 찾지 못했던 보안 취약점을 이제 찾아서 또 보완할 기회도 제공하지만요.
1: 예.
0: 반대로 이제 그걸 해킹 등에 악용할 위험성까지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자는 이제 미토스가 실체 없는 마케팅이라고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정부가 모두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 네.
0: 그런 시기에 기업 정책 담당자가 우리 정부 당국과 소통을 하기 위해 찾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1: 알겠습니다. IT 하디슈 전자신문 박종진 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일부 듣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29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와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먼저 기상청의 최영우 씨.
2: 네, 날씨 정보입니다. 내일부터 모레 화요일까지 전국 대부분 비가 요란하게 지날 텐데요. 이렇게 비가 오면서 오늘보다는 내일 기온이 약간 떨어지는 곳 많겠습니다. 오늘 밤 전국이 맑겠고 내일 중부지방은 먼저 흐려지겠습니다. 중부지방

0: 오전부터 비가 예상되고요. 전북과 경북은 내일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화요일까지 전국적으로 이어진 뒤 화요일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고, 강우량은 전국이 5에서 40mm입니다. 비가 오면서 현재 발효 중인 서울과 경기 내륙, 강원 동해안, 충북과 경북 일부에 건조주의보는 해제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12도로 출발해서 전국적으로 오늘보다는 약간 높겠고요. 구름이 뒤덮여서 그렇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1도로 오늘보다는 3도 정도 떨어지겠고, 세종 강릉이 24, 광주 25, 대구 26도 등 일부 남부 지방은 그래도 내일 약간 더운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대기질은 괜찮겠지만 오존 농도와 자외선 지수는 경상권과 전남 일부는 높겠습니다. 경상권의 경우는 내륙 중심으로 내일도 낮 기온이 25도 이상 오르기 때문에 그만큼 일교차도 15도에서 20도가량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안과 경북 동해안, 내일은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다음 주가 되면 후반부터 서서히 더워지겠고, 다음 주에 주말 휴일에는 전국이 29도 안팎의 아주 높은 초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 기온 20.6도입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박소정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1: 네, 지금 고속도로는 앞 시간보다 정체 조금 풀렸지만 여전히 상행선 위주로 더딘 흐름 보입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비룡 분기점에서 대전 쪽으로 5km, 청주 분기점에서 남이 분기점까지 3km 밀리고요. 옥산 하이패스에서 청주휴게소까지는 14km 길게 답답합니다. 이후 안성에서 안성 분기점까지 가다서다 반복하고 달래내에서 반포까지도 8km 어렵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많이 힘겹 정안휴게소에서 천안분기점까지 19km가량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동수원 부근에선 조금 전 사고가 났는데 5차로 막고 처리작업 이어집니다. 호남고속도로 천안 쪽 호남터널 부근에선 앞서 화물차 전복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천안 쪽 도로 전면 통제하고 2시간 넘게 처리작업 이어지면서 일대로 정체가 극심한데요. 아직 구간 진입 전이시라면 백양산 아들목에서 인근 국도로 우회 이용하시는 편이 좋겠고요. 천안 쪽 도로에 서 있던 일부 차량들 역시 작업자의 수신호에 따라 백양산 아들목 쪽으로 차를 돌려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2차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2: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5분에 찾아가는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시민부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3: 일본 사회를 속속 들여다봅니다. 일본은 지금 김민정 KBS 도쿄통신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일본의 김민정입니다.
3: 네, 우리가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기억하는 것처럼 일본이 네. 오늘은 어머니 날이라고 하네요.
4: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어버이날이 아니라 어머니 날, 아버지 날이 별도로 있고요. 어머니 날이 5월 두 번째 일요일, 아버지의 날은 6월 세 번째 일요일입니다. 일본에서 어머니 날에 우리랑 비슷하게 주로 카네이션을 선물을 하는데 최근에는 수국을 선물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하고요.
3: 예.
4: 그리고 중동 사태로 인해서 올해는 꽃 가격이 작년보다 10에서 20%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나 어머니가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사람들을 위해서 올해는 돌아가신 어머니 전시라는 기획이 얼마 전 시부야에서 열렸습니다. 이 도쿄 시부야의 하늘에 눈물 모양의 풍선을 띄워서 전시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SNS에서는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서 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현재 한 2천 통가량의 편지가 모였다고 합니다.
3: 네. 부모님을 추억하는 마음이네요.
4: 네.
3: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가 곧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이네요.
4: 네,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카이 총리가 19일에 1박 2일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카이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수급 대책, 주요 광물 공급량 강화 등 경제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이번 회담은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에 일본에 왔을 때 다카이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을 방문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다카이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을 방문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3: 네.
4: 셔틀 외교 긴밀화를 어필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고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14, 15일에 중국을 방문해서 미중 회담이 열리는데 그 직후에 한일 회담이 열려서 앞으로의 대중 전략에 대한 논의가 오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전이 없는 일본 납치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니혼TV는 한국은 6월에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선거 전에 회담을 실시하는 것이 선거의 순풍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을 했고 한편 일본 같은 경우에는 7월까지 일단 국회가 있고 다카이 총리가 6월에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담에 참석할 예정으로 여름 직전에 한국을 방문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19일, 20일을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3: 네. 일본 정부의 채무가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하는데 10년 연속 증가세라는데 왜 그런 건가요?
4: 네. 교도통신은 재무성이 얼마 전 발표한 국채와 차익 정부의 단기 증권을 포함한 정부의 채무가 2026년 3월 말 기준으로 1343조 8426억 엔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1.5% 증가했고요. 10년 연속 최고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세수는 계속 늘고 있지만 사실상 고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일본 정부의 경비가 계속 늘어나서 실제로 일본 정부의 운영은 전부 다 채무에 기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 정부의 채무를 단순 계산으로 나눠보면 국민 한 명당 1094만 엔, 우리 돈으로 하면 1억 원가량 국민이 정부에 빚을 지고 있는 것인데요.
3: 네.
4: 중동 사태로 물가가 6월부터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며 국채 의존을 하고 있는 일본의 채무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채무와 이 GDP를 같이 비교를 해보면 마카오는 채무가 0.0, 한국은 채무가 50.7%인데 일본은 현재 채무가 무려 240%입니다. 즉 명목 GDP랑 비교를 해보면 채무가 2배 이상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SNS 등에서는 이 곧 종이 조각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불안감 담긴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경제지 프레지던트는 소비세를 현행 10%에서 24%까지 끌어올리면 100년 후에는 현재의 채무를 갚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면서 하지만 결국에 이러한 목표는 거의 무리한 일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일본의 엔이 더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3: 네. 일본이 외국인 경영 비자 요건을 강화하면서 비자를 신청한 건수가 크게 줄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4: 네. 일본 정부가 외국인 경영 관리 비자를 엄격화했습니다. 일본에 회사를 세우려면 500만 명 되던 것이 이제 3천만 명으로 6배나 증가했습니다. TBS 뉴스에 따르면 비자 엄격화 후에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비자 신청 건수는 96%나 줄었습니다. 1,700건에서 무려 70건으로 줄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일본에서는 길거리에 뭐 중화 요리점, 타이 요리점, 베트남, 캄보디아 음식점 등도 잇따라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국회에서는 중도개혁연합의 니시무라 지나미 의원이 이 비자 강화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히라구치 법무장관도 자신도 네팔 요리, 베트남 요리를 먹는다며 작년 8월에 법무장관을 포함한 사적인 출입국 관리 정책 간담회가 있었고 그 이후에 퍼블릭 코멘트 등을 받아서 3천만 행으로 정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시 간담회에는 13명이 참석을 했고 이 중에서 명확하게 비자 엄격화를 주장한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천만 행까지 인상이 됐는데요. 사실상 일본의 기업 중에서도 자본금이 3천만 행 이상이 되는 회사는 전체의 8.7%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3: 네. 우리에게는 영화 링으로 알려진 일본의 공포 문학과 영화의 개척자인 유명 작가가 별세했다고요.
4: 네, 영화 링으로 알려진 스즈키 고지 작가가 68세의 나이로 도쿄의 한 병원에서 병환으로 별세했습니다. 링, 라선 등으로 이름을 알린 스즈키 고지 작가는 1957년 시즈오카에서 태어나 게요대학교 불문과를 졸업하고 1990년에 낙원이라는 판타지 소설로 등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91년에 링이라는 3부작 시리즈물로 일본의 공포소설 붐을 불러일으켰고요. 링은 1998년에 일본에서 영화로 만들어졌고 그 이후 한국에서도 헐리우드에서도 리메이크됐습니다. 나선으로 요시카와 에이지 문학 신인상을 수상을 등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스즈키 고지 작가는 아내가 교사인데 아내를 대신해서 평소에 이제 출근을 해야 하는 아내를 내조를 하면서 두 딸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그런 생활이 포착이 되면서 문단계 최강의 아빠다라는 별명으로 일본에서는 불리기도 했습니다.
3: 네.
4: 이렇다 보니까 실제로 집안일 그리고 육아

0: 사람들의 얘기를 담은 에세이도 출간을 했고요. 오토 요토바이 그리고 매일 운동을 하는 인물로도 굉장히 유명했는데 작년 3월에 16년 만에 신작 유비키타스를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1: 네. 불경기 때문인지 요즘 일본에서는 도시락이 큰 인기라고요?
0: 네. 한 식품회사가 2017년부터 조사해온 회사원의 도시락 조사라는 게 있는데요. 일본은 회사 측이 복리후생으로 교통비를 지급을 하지만 식비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 도시락 조사를 보면 2017년에 한 달에 한 번 이상 도시락을 싸는 회사원은 62.9%, 올해는 8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17년, 그러니까 10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다른 점은 편한 도시락을 싸가고 있다는 것인데 과거에는 도시락 하면 좀 예쁘고 화려하게 싸서 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반찬을 그냥 한 가지만 넣거나 저녁으로 먹고 남은 것을 넣는 등 편하게 가져오는 도시락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10분이면 싸는 도시락, 애쓰지 않는 도시락이 지금 도시락의 이제 키워드라고 하는데요. 네. 제가 일본에서 아이를 키울 때만 하더라도 10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캐릭터 도시락을 싸서 보내는 것이 유행이었는데 요즘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양육자들에게 힘 뺀 도시락을 추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네, 이건 것들이 이제 무리를 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라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1: 네. 또한 혐오 콘텐츠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데요. 특히 외국인 혐오 내용을 담은 영상이 증가하고 있다고요?
0: 네, 아사히 신문은 인공지능이 만든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증가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일본을 미화하고 타국을 혐오하는 영상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 이 대부분이 이제 아르바이트로 제작이 된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영상 제작으로 2주간에 50만 엔을 벌 수 있다라는 그런 아르바이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이제 제작자를 구할 때 일본을 뭐 좋아하는 사람, 중국을 싫어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특정을 해서 사람을 모집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 인터뷰에서는 30명에게 인공지능 영상 제작을 일본을 좋아하는 사람, 중국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제목을 넣어서 발주를 했다는 60대 남성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상들은 일본의 신칸센의 세계가 감동했다, 벚꽃을 망치는 중국인 같은 쇼폼 등을 만들어 올렸다라는 그런 영상 제작자 인터뷰도 담겨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인공지능이 만든 영상이나 음성의 진위를 전혀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십만의 이상 재생수를 기록을 하고 있고 채널 운영자 측은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영상에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외국인을 용서할 수 없다라는 혐오가 혐오를 낳는 그런 댓글도 달려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구글이 사기 등 기만 행위를 이유로 유튜브에

0: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토요일, 일요일 저녁이 기다려지는 한 가지 이유.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0: 한 주간 스포츠 뉴스를 두 가지 키워드로 더 넓고 재미있게 읽어드립니다. 주간 스포츠 키워드 이데일리 이석무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첫 번째 키워드가 축구대표팀 명단 발표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 16일에 최종 엔트리를 발표한다고요?
3: 그렇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죠.
0: 예.
3: 북중미 월드컵에 나서게 될 축구대표팀 최종 명단이 16일 토요일에 발표가 됩니다. 월드컵 엔트리는 총 26명입니다. 원래는 네. 이제 그전까지는 뭐 23명, 뭐 25명 이럴 때가 있었는데 26명으로 이번에 좀 늘어났습니다.
0: 네.
3: 왜냐? 경기 수가 그만큼 많기 때문이죠.
0: 어허.
3: 이제 말 그대로 한국 축구의 운명을 책임질 선수들이 이날 공개가 되는 건데요. 대표팀은 명단 발표 후에 본격적으로 월드컵 체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통은 월드컵 대표팀이 소집하게 되면은 국내에서 훈련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해외로 가서 적응 훈련을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국내에서 훈련 안 하고요. 곧바로 현지 적응 훈련에 돌입하게 됩니다.
0: 예.
3: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을 포함한 1차 본진이 18일 날 미국으로 출국을 하고요. 이후에 이제 해외파 선수들은 소속팀 일정을 마친 뒤 순차적으로 합류하게 되는데요. 이 사전 캠프지는 미국 유타지의 솔트레이크 시티입니다.
0: 예.
3: 이곳이요 해발 1460m의 고지대예요.
0: 네.
3: 왜 여기서 그럼 사전 캠프를 하냐. 우리가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과 2차전을 치르게 될 멕시코 과달라라가 바로 이 1500m 이상 되는 고지대거든요.
0: 예.
3: 그러니까 이 고지대 적응을 하기 위해서 이 좀 비슷한 환경의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를 훈련 장소로 삼은 겁니다.
0: 예.
3: 그러니까 꽤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월드컵 본무대를 앞두고 몸을 미리 현지화로 만들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수능 시험 보기 전에 이 시험 때 쓰는 사인펜도 미리 확인해 보고 뭐 시험장 의자 높이나 의자 뭐 이런 그런 환경까지도 미리 점검을 하는 겁니다.
0: 네.
3: 어쨌든 뭐 큰 틀은 이미 어느 정도 잡힌 상황인데요. 다만 최종 명단은 마지막까지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홍명보 감독 머릿속에는 이미 뭐 전술이라든지 선수들 컨디션이라든지 부상 위험이라든지 포지션 균형이라든지 이렇게 전체적인 전략이 다 한꺼번에 들어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 명단을 통해서 홍명보 감독이 어떻게 월드컵을 치를 것인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 과연 어떤 선수들이 뽑힐지 뭐 깜짝 발탁도 있을지 궁금하네요.
3: 일단 큰 틀 뼈대는 뭐 거의 변하지 않을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빠질 일은 없을 거잖아요.
0: 아, 그렇죠.
3: 네, 손흥민, 뭐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이재성, 서령우 이런 선수들은 대표팀의 중심축이고요.
0: 예.
3: 여기에 이제 최근에 유럽 무대에서 잘하고 있는 오연규 선수.
0: 예.
3: 그리고 이 4년 전 이 카타르 월드컵 때 가나전 멀티골의 주인공 조규성 선수도 요즘 살아나고 있거든요.
0: 네. 그러니까
3: 조규성 선수도 아마 공격진에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골키퍼는 뭐 너무나 확실해요. 김승규, 조현우, 송범근 이렇게 세 명의 선수가 워낙 탄탄하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안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0: 예.
3: 그런데 지금 미드필더가 우리 팀의 가장 큰 변수입니다.
0: 오.
3: 황인범 선수가 이 우리의 미드필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속팀 경기 중에 발목을 다쳤어요. 그래서 지금 경기에 못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3: 어쩌면은 지금 월드컵까지 회복이 못 될 수도 있다. 이런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황인범이 포함되더라도 완전한 몸 상태가 아니라면은 그 선수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플랜 B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미드필더가 누가 뽑힐 것인지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뭐 김진규, 백승호, 박진섭, 카스트로프 이런 선수들이 지금 경쟁권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수비진도 관심입니다.
0: 예.
3: 특히 홍명보 감독은 이번 월드컵에서 3백을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중앙수비수 숫자가 다른 대회보다 더 많이 필요합니다. 김민재 선수는 뭐 당연히 이 수비의 중심이고요. 여기에 이한범, 김주성, 또 조유민, 김태현 같은 선수들이 후보군인데요. 또 측면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서령우 선수가 중심이고 여기 김문환, 이태석, 이명재 같은 선수들이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깜짝 발탁을 말씀해 주셨는데
0: 네.
3: 젊은 선수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엄지성이라든지 양민혁이라든지 배준호 이렇게 유럽 무대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다 공격 자원이고 측면 자원인데 우리가 이 선수들이 또 측면 윙어도 볼 수 있지만 윙백 그러니까 좀 물러나서 수비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선수들이 좀 뽑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 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북중미 월드컵이다 보니까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뛰고 있는 정상빈 선수, 이 선수도 깜짝 발탁 가능성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 밖에도 K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이호재 선수,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정우영 선수, 일본 J리그에서 뛰고 있는 장신 공격수 오세훈 선수도 막판까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0: 사실은 예전에 홍명보 감독이 감독을 맡았을 때 어떻게 보면 인맥 축구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좀 자기가 아는 선수를 뽑다 보니까 컨디션이 안 좋은데도 뽑혔다 이런 선수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과연 어떤 선수들이 뽑힐지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좀 지금 경기력이 좋은 선수, 지금 컨디션이 좋은 선수를 좀 우선으로 뽑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홍명보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1: 이제 우리 선수들 무엇보다도 부상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그렇습니다. 사실은 네. 그전 대회를 보면은 월드컵을 앞두고 주축 선수들이 다쳐가지고 좀 제 컨디션이 아닌 상황에서 나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황인범 선수 지금 부상인데 게다가 지금 미드필드에 원래 뛰고 있던 박용우라든지 원두재 이런 선수도 지금 부상 때문에 아예 월드컵 출전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이제 남은 선수라 하더라도 지금 몸 상태를 조심해야 된다. 부상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1: 예.
0: 사실은 우리가 월드컵 직전에 부상 악재와 악연이 많았습니다. 98 프랑스 월드컵을 앞두고 황선홍 선수가 당시 공격의 핵심이었는데 중국과 마지막 평가전을 치르다가 이 중국 선수의 거친 태클에 걸려서 무릎 부상을 당했어요.
1: 네.
0: 결국 월드컵까지 가긴 했지만 한 경기도 못 뛰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2010년에는 수비의 핵이었던 곽태휘 선수, 또 2014년에는 측면 수비수 김진수 선수가 개막 직전에 부상으로 낙마를 했었고요. 지난 2022 카타르 월드컵 때는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을 앞두고 이 안화골절 부상을 당해가지고
1: 네.
0: 결국에 보호 마스크를 쓰고 경기를 뛰어야 했잖아요.
1: 예.
0: 황희찬 선수도 햄스트링 부상 당해가지고 조별리그 1차전, 2차전 못 뛰고 3차전에 가서 출전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만큼 우리 선수들 부상을 조심해야 되고 정말로 이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과연 어떤 선수가 홍명보 감독의 선택을 받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1: 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자, 바로 오늘 조금 전 4시 30분에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시작한 4차전. 경기 끝났나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0: 방금 끝났습니다.
1: 끝났습니까?
0: 저는 연장전 가는 줄 알고 마음이 조마조마했는데요.
1: 예.
0: 소노가
1: 예.
0: 0.9초 전 이정현 선수의 자유투 결승골의 덕분에 81대 80. 한 골 차로, 한 골도 아니죠. 한 점 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1: 0.9초 전이요?
0: 그렇습니다.
1: 와.
0: 그러니까 80대 80에서 소노가 마지막 3.6초를 남겨놓고 마지막 공격 기회를 잡았는데요.
1: 예.
0: 여기서 KCC의 최준용 선수가 파울을 해요.
1: 예.
0: 그래서 이정현 선수가 자유투 두 개를 얻었는데 첫 번째 자유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점 차로 리드를 하니까 두 번째 자유투는 고의로, 그러니까 일부러 앉는 거죠.
1: 아, 다음 이제
0: 노골로 해서.
1: 예.
0: 그래야 이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1: 예.
0: 결국에는 81대 80으로 소노가 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즈 전적 1승 3패가 됐고요.
1: 그렇죠.
0: 앞서 1차전, 2차전, 3차전 모두 KCC가 이겨서
1: 네.
0: 오늘 KCC가 이기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많은
1: 예.
0: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고 아, 이 기세가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KCC는 안방 부산에서 4차전이 열렸잖아요.
1: 그렇죠.
0: 완전히 우승 파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 왜 아니겠습니까?
0: 구단주도 있고 막 그 구단주까지 부산에 내려왔고 뭐 정말 기업 그 모기업 직원들 다 와가지고 완전히 파티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뭐 현수막도 만들어놓고 뭐 그랬는데
1: 뭐 티셔츠도 맞추고 하잖아요.
0: 티셔츠도 맞추고 모자도 네. 맞추고 다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진 거예요.
1: 아하.
0: 그래서 소노가 오늘 고춧가루를 제대로 뿌렸다
1: 예.
0: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1: 네.
0: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1승 3패가 됐는데 아직까지 유리한 쪽은 KCC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1: 그렇죠.
0: 어쨌든 그래도 챔피언 결정 더 재밌어진 상황입니다.
1: 일단 소노가 3연패 뒤 첫 승을 거뒀는데 아직 뭐 세 경기가 남은 거니까 7차전까지 가야 되는
0: 맞습니다.
1: 거잖아요.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을 한 거예요.
0: 그렇습니다. 어쨌든 소노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사실은 저 같은 입장이면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면 3연패 당했어 벼랑 끝에 몰렸어 그럼 아예 그냥 끝내 이렇게 좌절하고 말 텐데 소노 선수들 오늘 정말 이를 악물고 뛰더라고요. 그게 보였고요.
1: 예.
0: 반면에 KCC는 어제 3차전을 치르고 하루도 못 쉬고 바로 나왔어요.
1: 예.
0: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사실은 챔피언 결정전 한 경기 치르고 한 경기 쉬고 한 경기 치르고 이런데 이게 이 구장 대관 문제 때문에 일정이 좀 바뀐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두 경기 연속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KCC 선수들이 좀 아무래도 노장들도 많고 주전에 대한 의존도가 많거든요.

0: 예.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좀 지친 모습이 나온 거예요. 그런 반면에 소노 선수들은 그래도 로테이션을 돌리다 보니까 체력적인 면에서 앞선 부분이 있었고요.
1: 예.
0: 그런 부분이 오늘 경기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1: 예.
0: 어쨌든 이제 남은 세 경기가 남았는데
1: 네.
0: 소노가 그래도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게 물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은 남은 세 경기 가운데 두 경기를 안방인 고향에서 치르게 됩니다.
1: 예.
0: 그러니까 5차전과 7차전을 홈에서 치르고 6차전은 부산의 KCC의 홈인 부산에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은 소노가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1: 네.
0: 반면에 KCC는 오늘 경기를 치렀지만 그리고 이제 이틀을 쉬거든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체력적으로 회복할 시간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시리즈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KCC는 주전 5명에 대한 의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소노가 유리한 부분도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1: 네. 그러니까
0: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럼 오늘 KCC가 부산에서 준비했던 그 우승 준비물들은 이제 고향으로 가져가야 되나요?
0: 네, 고향으로 가져가야 되고요. 사실은 KCC 입장에선 홈에서 이
1: 그렇죠.
0: 홈팬들 보는 앞에서 우승 파티하고 행가래 치고 막 축포 터뜨리고 싶고 그럴 텐데 좀 원정 가서 하게 되면 조금 맥이 빠질 수 있거든요.
1: 하지만 소노 입장에서는 그 쉽게 포기를 안 할 것 같고
0: 맞죠.
1: 지금 매 경기마다 역사를 새로 쓰고 있잖아요.
0: 그렇습니다. 소노는 구단 창단 이후에 처음으로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서 그러니까 처음으로 포스트 시즌에 오른 거예요.
1: 예.
0: 그런데 지금 그 모든 한 경기 한 경기가 역사를 쓰는
1: 맞습니다.
0: 건데 그 소노가 우승하면은 이것도 역사고
1: 네.
0: 또 KCC가 우승하면 사상 처음으로 6위 팀이
1: 정규리그 6위 팀이
0: 맞습니다. 정규리그 6위 팀이 우승하는 거기 때문에 이 챔피언 결정전 어떤 분들은 아 5위와 6위가 챔피언 결정전 하는 게 맞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주 굉장히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1: 그러면 5차전 어디서 언제 열리는지 알려주십시오.
0: 일단 이틀 뒤에
1: 네.
0: 다음 주 수요일이 되겠죠.
1: 5월 13일 수요일.
0: 되겠죠? 예, 고향 소노
1: 아레나.
0: 경기장 아레나에서
1: 예.
0: 열리게 되고요. 5차전에서 만약 KCC가 이기게 되면 시리즈가 끝나게 되고 소노가 또 이기게 되면 6차전, 7차전은 넘어가게 됩니다.
1: 네. 앞으로 이제 부산 고향 이렇게 또 번갈아 가면서 6차전과 7차전을 치르게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농구팬들의 시선은 5월 13일 수요일 7시 고향 소노 아레나로 향합니다. 주간 스포츠 키워드 1위 이성무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이해준의 같은 시간 속에 넣어 들으면서 1부 마치고 7시 5분에 돌아옵니다.

0: 등 일부 남부지방은 25, 6도 안팎까지 올라서 오늘보다는 기온이 떨어져도 약간 덥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오늘보다 내려앉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이 먼저 오전 중에 비가 시작되기 때문에 내일 낮 동안에 제법 선선해지겠습니다. 내일은 모레 화요일까지 길게 비 예보가 들어있는데요. 천둥, 번개, 우박을 동반한 비가 되겠고 전국적으로 오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중부지방 먼저 오겠고요. 전북과 경북은 내일 오후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비는 화요일까지 이어지다가 화요일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양은 5에서 40mm입니다. 비가 오면서 서울과 경기 내륙, 강원 동해안, 충북과 경북에 건조주의보가 해제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구름이 뒤덮여서 서울 12도 등으로 오늘보다 아침 기온이 약간 높겠고요. 평년 이맘때 수준이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21도로 오늘보다 3도 정도 떨어져 선선해지겠습니다. 세종, 강릉이 24, 광주 25, 대구 26도 등으로 일부 남부 지방은 내일도 약간 덥겠습니다. 대기질은 내일까지 청정하겠고 전남과 경상권 등 일부 남부지방은 내일도 오존 농도와 자외선 지수가 약간 높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안과 경북 동해안, 내일은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겠고요. 다음 주 주말 휴일은 대부분 29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0도입니다. 최영미였습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정청래 당대표를 총괄위원장으로 하는 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선거대책위원회의 출범식을 갖고 6.3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총괄선대위원장은 정청래 대표,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의 한병도 원내대표와 이시종 전 충북도지사 등이 선임됐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박민식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총출동해 보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 정희용 사무총장 등은 오늘 오후 박민식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북구가 키워낸 진짜 일꾼 박민식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후보도 오늘 인근에서 선거사무소를 열고 자신이 보수를 재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군이 호르무즈협에 잠수함을 증강 배치하고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의 선박에 대해선 통과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육군 대변인 모하마드 아크 라미니아는 오늘 국영 IRNA 통신과 인터뷰에서 이란에 제재를 가하는 국가들은 호르무즈협을 통과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곳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은 이란과 협조해야 한다며 호르무즈협은 이란 영해에 속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어제 종료되면서 오늘부터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가 다시 적용됩니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기본세율 6에서 45%에 더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가 있지만 현 정부는 다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SNS에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 구조에서 생산적 경제 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매도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하고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양도세 감면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내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지자체 등과 함께 2026년 상반기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은 전국 일부 시구군구에서 풍수해와 지진 등 다양한 재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됩니다. 특히 최근 2년간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된 시군은 풍수해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당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30여 개 시군은 하천 범람과 침수 상황을 가정해 주민 대피와 초동 대응 체계를 점검합니다. 노래방에서 만난 지인 두 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을 숨지게 하고 한 명에게 중상을 입힌 6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중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오늘 60대 남성 A씨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5시쯤 충북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남성 B씨와 40대 남성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하고 C씨에게 큰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식 브랜드 명륜 진사갈비 운영업체 명륜당이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을 받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명륜당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소회의에 회부됐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 실태조사 결과 명륜당은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연 3%에서 6%의 저금리로 수백억 원의 대출을 받아 대주주가 세운 14개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업주들에게 연 12에서 18%의 고금리를 받고 대출을 해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오전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허유원이었습니다. KBS.

0: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5월 10일 일요일 2부 주요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평생 나를 대표하는 중요한 의미가 담긴 이름. 하지만 이 이름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법적 쟁점이 존재합니다. 임주해 생활법률에서 이름과 관련한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고요. 문화로 세상 읽기에서는 최근 결혼 트렌드를 짚어봅니다. 과거에 비해 왜 결혼이 늦어지고 있는지, 요즘 미혼 남녀가 보는 결혼의 조건은 무엇인지, 고물가 시대의 알뜰 결혼 풍경도 살펴봅니다. 이어서 명곡의 재발견에서는 휴일 저녁을 유쾌하게 마무리해드릴 재미있고 유쾌한 업템포 히트곡 이야기 나눠볼게요. 먼저 고속도로 상황부터 알아봅니다. 한국도로공사 나다윤 캐스터.
1: 네, 현재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를 제외하고 대부분 노선의 정체가 1시간 전과 비교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특히 15번 서해안선 서울 방향은 고속도로 끝자락인 금천 부근에서만 짧은 정체가 남아있고요. 25번 논산 천안선 천안 쪽으로는 차량터널 부근에서 4km 정도 주춤하는 수준입니다. 다만 1번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충청권의 정체가 쉽게 풀리지 못하면서 대전 나들목을 앞두고 5km 구간, 그리고 청주 휴게소를 앞두고도 14km가량 속도 내기 어렵고요. 경기 진입해선 안성분기점과 양재 부근에서 평균 속도 내려갑니다. 45번 중부내륙선 양평 쪽으로는 노은분기점부터 충주분기점까지 답답하게 통과하지만 이후로는 쭉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고요. 60번 서울 양양선 서울 방향은 서종 일대 정체 지금은 풀리면서 남양주금소부터 강일까지 부분적인 정체가 이어집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여주분기점부터 9km 정도 버거웠다가 이후로는 양재부터 용인휴게소, 그리고 광교터널부터 북수원 사이로 답답하게 지나고요. 한편 25번 호남고속도로 천안방향 내장산 나들목 부근에선 오후 4시경 발생한 화물차 사고 처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고 차량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통행이 막혔다 풀렸다를 반복하고 있는 만큼 아직은 이전에 위치한 백양사 나들목을 통해 국도로 우회하는 편이 더 빠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나다윤이었습니다.
0: 일상 속 알아두면 좋을 법률 지식 전해드립니다. 임주혜의 생활법률, 임주혜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임주혜입니다.
0: 네, 오늘은 이름과 관련한 다양한 법적 쟁점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문득 궁금해지네요. 임주혜 변호사님의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2: 저는 구슬주자에다

0: 자가요. 지혜 해자를 써서 지혜로운 구슬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보석 태몽을 꾸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구슬이라는 의미를 꼭 넣고 싶어서 고심고심하셔서 지어주신 제가 마음에 꼭 드는 이름입니다.
1: 네, 지혜로운 구슬. 왠지 지금 모습이랑 좀 닮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0: 네. 네, 이름이라는 게 참 의미가 남다른 것 같아요. 네. 일평생 살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어찌 보자면 내 이름이 될 수도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것처럼 참 이름이라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고 또 법적으로도 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쟁점들을 다루고 있는 만큼 오늘 이름에 대해서 하나하나 법적인 쟁점들 헤쳐 풀어가보려고 합니다.
1: 네. 제가 이제 이름의 뜻을 물었을 때 제일 먼저 한자를 언급하셨어요. 구슬주의 지혜해라고. 그러면 저도 이제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보니까 이름을 아무 한자나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정해져 있는 한자가 있죠. 한자는요, 네.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한국인의 이름은요, 당연히 한글로 발음이 되지만 한자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제 한 글자 한 글자 그 의미를 풀어서 이제 아이 앞날도 축복하고 바르게 성장하라 이런 의미가 담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모든 한자를 다 이름에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현재 기준으로 할 때요. 출생신고할 때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가 총 9,389자가 됩니다. 이 글자 중에서 우리 아이 이 이름에 쓸 글자, 이 한자를 정해야 되는 건데요.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요. 예? 예쁠레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이 예쁠레자를 써서 이 예쁠레를 포함해서 딸 이름을 출생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네. 담당 공무원이 이 예쁠레자는 이 한자가 인명에 사용할 수 있는 허용되고 있는 이 9,389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안내를 하고 레를 그냥 한글 이름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1: 호호.
0: 이것에 대해서 법령으로 쓸 수 있는 한자의 범위를 이렇게 딱 제한해 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당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실제로 헌법 소원을 청구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자,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나왔나요?
0: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은요, 재판관 5-4 의견으로 합헌을 유지했습니다. 그냥 재판관 9명 가운데 5분은 여전히 한자로 쓸 수 있는 그 범위를 제한해 두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낸 것이고요. 4분은 이것은 과도하다라는 의견을 낸 것입니다. 일단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는 이름은 자녀가 사회적 생활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기초가 되는데 이 기초가 되는 이름에 대해서 적어도 실제로 우리가 많이 읽고 사용하는 그 한자어로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적어도 통상적으로 우리가 익히 사용하는 한자 정도로 제한해두는 것은 타당하다라는 취지인데요. 이 이름이 좀 일반적으로 읽히고 쓰이는데 편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 범위도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기는 해요. 2007년에 이런 한자 범위가 정해졌는데 그 이후에 규칙 개정을 통해서 처음에는 2,731자에서 지금은 9,000자가 넘게 쓸 수 있는 한자가 늘어나긴 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 위헌을 요청하는 청구는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2016년도에도 있었어요. 당시에도 합헌 결정이었는데 오늘날 이 한자라는 것이 특히 한문 이름으로만 불리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한자로 본인의 이름이 식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한자로 이름을 쓸 그런 이유는 충분하다라고 본 것이고요. 또한 뭐 개명이라던가 추후 보안 신고 절차 등을 통해서 추가되는 한자를 또 등록하는 구제수단도 존재하고 부모는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한자로 자녀의 이름을 지어서 또 사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취지였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름을 마음대로 지을 수는 있으나 이렇게 한자를 제한해 둔 것은 문제가 없다라는 판결인데 5-4라고 합헌 결정이 났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0: 그렇죠.
1: 네, 다른 네 분의 헌법재판관은 어떤 의견을 내셨는지도 궁금해지네요.
0: 이 네 명의 재판관은 이것은 위헌이다라는 반대 의견을 낸 겁니다.
1: 예.
0: 이름을 지을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이름이라는 건 개인의 정체성을 아주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으로 이를 결정하고 사용하는 당사자의 의사가 존중될 필요성이 매우 크다.

0: 라는 의견을 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자율성에 따른 판단, 개성을 드러내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인데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할 필요는 없다. 개입은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요즘 이름이라고 하면 당연히 한글로만 쓰고 불리지 한자를 병기해서 표기하는 경우가 좀 극히 드물잖아요.
1: 네.
0: 이미 한자가 개인의 동일성 식별을 위해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극히 드문 시점에서 굳이 한자를 제한할 필요가 없지 않냐라는 그런 반대 의견이 4명의 재판관이 있었지만 우리가 위헌 판단을 하려면 이 9명의 재판관 가운데 적어도 6명은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해야 하므로요. 5분만 이제 4분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합헌 결정이 난 겁니다.
1: 네. 앞서 언급하셨던 예쁠 내자였는데 2007년 제정 이후 좀 계속 늘어났다고 하니까요. 이 한자도 추가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요즘 과거에 비해서 개명하는 분들도 많아졌는데 절차도 많이 간소해졌고요.
0: 맞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사실 2005년 전과 후로 개명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05년 전에는요. 개명이 사실 좀 어려웠어요. 이 정말 실제라고 믿기 어려운 그런 재밌는 이름들도 참 많은데
1: 네.
0: 경운기, 뭐 방귀남, 김칫국씨 이게 실제로 다 존재했던 이름들입니다.
1: 어허.
0: 개성이 있고 또 어찌 보자면 본인을 가장 잘 드러내줄 수 있는 한번 들으면 딱 기억에 남는 이름이기도 하지만 사회생활 할 때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고 특히 어린 시절에는 친구들이 이제 어린 마음에 이름 갖고 놀리기도 하잖아요.
1: 네.
0: 2005년 전에는요. 한번 정해진 이름을 바꾸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합리적으로 이름을 바꿀 만한 이유에 대한 소명이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웠는데 2005년 이후에는요. 개명은 원칙적으로 허가된다라는 방향으로 실무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1: 네.
0: 개명 허가 건수도 크게 증가해서 이후 매년 수만 건 이상이 지속적으로 개명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고 있어요. 최근에도 뭐 이름 스트레스, 사회생활 불편, 뭐 성별 오인 가능성, 놀림 가능성, 뭐 가족 관계 변화, 심지어 이름이 뭐 본인의 사주와 잘 맞지 않는다더라, 이 이름으로 살면은 뭐 운수가 잘 안 풀린다더라, 뭐 이런 이유로도 개명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단순히 이름이 뭐 촌스럽다, 요즘스럽지 않다라는 이유로 개명이 허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1: 예.
0: 현재는 웬만하면 다 허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다만 뭐 범죄 행각을 은폐하기 위함이라든가 하는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허가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즘은 개명 열풍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유행하는 이름으로 자주자주 바꾸는 사례까지도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1: 아, 한 명이 여러 번을 바꾼다고요?
0: 그렇죠.
1: 그렇군요. 또 이름뿐만 아니라 성을 바꾸는 경우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뭐 이혼을 했다든지 한부모 가정 또 나아가 재혼 가정까지 이 성을 변경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0: 그렇죠. 이것도 2008년 이전에는 아버지의 성으로 한번 정해지면 자신의 성과본을 바꿀 길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양성평등 그리고 가족제도의 변화를 이유로 해서 호주제도가 이제 폐지가 되는 것에 발맞춰서요. 기본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르되 어머니의 성과 본도 따를 수 있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서 성 역시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는데요. 단순히 뭐 내 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변경은 성은 어려운 것이고요. 실제로 자녀에게 어떤 불편이나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재혼 가정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이혼하고 어머니와 살게 된 경우 그때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경우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어머니가 재혼해서 새롭게 아버지가 생긴 경우 이제 학교 생활 같은 거 할 때 이제 부모님 이름도 적어내고 하는 애들이 많이 있잖아요.
1: 네.
0: 그때 성이 다르면 정말 의도치 않게 원치 않게 상처받는 일들이 있는 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재혼한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경우까지 이제 성을 변경하는 경우도 굉장히 좀 자주 이 사회 변화, 가족의 형태의 변화에 따라서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1: 네. 아버지, 이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 성을 모두 따르거나 뭐 어머니 성만 따르는 경우 또 있지 않습니까? 또
0: 그렇죠. 사실 예.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2005년 이전에는요, 우리 민법은 자녀의 성은 무조건 아버지의 성이었어요.
1: 예.
0: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뭐 호주제라는 것이 있었고 호주의 개념에 따라서 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민법 개정을 통해서요, 자는 부와 성의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라는 조항이 붙었습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만약 앞으로 태어날 우리의 자녀에게 나는 어머니의 성을 물려줄래 엄마의 성을 따르도록 하자라고 한다면은 혼인신고를 할 때요 모의 성을 따르겠다라는 항목에 예를 체크하고 별도 협의서를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1: 예.
0: 이게 시점이 굉장히 좀 법조계 있죠.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부터 혼인신고를 할 때부터 이를 정해야 된다는 점도 좀 실무상 맞지 않는다라는 비판도 있는 상황이고요.
1: 아, 당연, 그냥 출산 전이나 뭐 이럴 때 선택을 하는 게 아니군요.
0: 그렇죠. 혼인신고 시에 선택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직까지는 좀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신청 건수가 아주 많다라고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유의미한 숫자가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로 하는 경우가 계속해서 신청이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임주혜 생활법률 오늘은 이름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대한민국 최고의 연사를 All Together.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1: 다양한 문학의 소식을 깊숙이 들여다봅니다. 문화로 세상 읽기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아, 앞서 이제 뭐 혼인 뭐 이름 이런 건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달라진 결혼 문화를 짚어보는 주제를 준비하셨습니다.
3: 네, 왜냐하면 네. 5월 달에는 아무래도
1: 가정의 달이요.
3: 가정의 달이고 또 네. 결혼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1: 맞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어제 결혼했죠.
3: 그래서 네. 축의금 내려면 상당히 또 많은 분들이 고민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1: 최근에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가 한국과 일본의 젊은 세대가 결혼을 기피하는 경향을 특집으로 다뤘어요.
3: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국 청년들이 결혼을 넘을 수 없는 성벽으로 인식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이를 가지려면 반드시 결혼도 해야 되고 결혼하려면 안정적 직장과 내 집이 있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는데
1: 예.
3: 책임을 수반하는 관계를 회피하는 경향. 그래서 뭐 초식남, 건어물려 같은 신조어 등장했다고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도 뭐 M4 세대, 3포 세대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게 몇 년 전 트렌드 용어인데 르몽드가 진짜 약간 늦네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1: 그렇네요.
3: 어쨌든 이 남녀 간의 심리적 거리두기와 사회적 유대 해체라는 깊은 그런 요인들이 있다라는 건데 뭐 저출산 통계는 2025년 합계 출산율을 한국은 0.8명, 일본은 1.38명 이렇게 소폭 반등의 기미가 있지만은 여전히 하락 곡선은 꺾지 못할 것이다. 뭐 이렇게 르몽드가 전하기도 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좀 이제 늦었다는 말씀이 실제로 이제 최근 우리나라 미혼 남녀는 결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좀 높아졌다면서요?
3: 일단 뭐 가까운 지난달에도 출산율이 반등을 좀 해서 물론 네. 그것이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미뤘던 결혼을 해서 출산을 이렇게 한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인식이 어떻게 보면 미래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 저점에 이르러서 조금씩 예, 반등할 것이다. 물론 이제 큰 폭으로 상승하지는 않겠지만요. 그런 예측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7일에 이 대책 인식조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랬더니 65.7%로 이전 2024년보다도 9.8% 결혼 긍정 인식 있었습니다. 의도 의향도 6.4% 늘었고요.
1: 네.
3: 특히 20대 여성의 결혼 의향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56.6%에서 65.2%로 8.7%나 뛰어올랐습니다. 30대 여성도 7%가 상승을 했고요. 또 출산 관련 인식도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71.6%로 무려 10.5%나 증가했습니다. 미혼 남녀의 자녀 필요성 인식도 50.0%에서 62.6%로 11.6%나 올랐고요. 출산 의향도 29.5%에서 40.7%로 11.2%나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무자녀 가구 같은 경우에도 출산을 해보겠다라는 인식이 29.5%에서 41.8%로 9.2%나 늘어났고요. 다만 이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소득은 이제 다 공통적으로 지적을 하셨고, 남성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여성은 배우자가 육아에 함께 참여한다면, 남편의 역할을 좀 더 주문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돌봄 분야는 과제로 남았는데 영유아 교육 돌봄 서비스 만족도가 6.5% 감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 가정은 이용시간 확대, 초등가정은 프로그램 개선 및 서비스 질 향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해서 이 부분은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합계 출산율의 반등을 언급하셨는데 실제로 혼인 건수도 3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결혼 상담업도 좀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요.
3: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결혼 상담소 사업자 수가 2,09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14% 증가를 했습니다. 5년간 추이를 보면 결혼 상담소 사업자도 매년 증가했는데요. 2021년 1,681명이었던 결혼상담소 사업자 수가 지난해 1,969명으로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24.33%나 늘었고요. 매출도 전년 대비 11%나 늘었고요. 업종 생존율도 1, 2, 4년 차에 다른 업종보다도 양호한 편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 네. 다만 최근 그 한 결혼정보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소식이 있었는데 일반 개인정보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3: 그러니까요.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에 과징금 11억 9,700만 원과 과태료 1,320만 원을 부과했는데요.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해커가 올해 1월 듀오의 직원용 업무용 PC 악성 코드를 심어가지고 수십만 건의 정해온 개인정보를 내려받았죠. 근데 여기에 이제 내용이 문제입니다. 이름 뿐만 아니고요. 재혼 사유, 이혼 연도, 실제 결혼 생활 기간, 이혼 사유, 전배우자 이름까지, 또 양육적인 자녀 수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됐다라는 거고, 사실상 사람을 복제했다, 그 수준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특히 이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에 취약한 암호화 방식이었기 때문에 쉽게 해킹이 될 수 있었던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고요. 또 정회원 가입 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혹시 보관했고 보유기간이 5년이 경과한 시점에도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던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피해자들이 이 회사를 상대로 첫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인당 100만 원씩 이렇게 이제 소송 금액으로 걸었는데 어쨌든 소송 금액에 상관없이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지만 이제 결혼정보 회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점들이 굉장히 취약해 보입니다.
1: 네. 자 이제 추세를 좀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요즘 미혼 남녀는 짝을 찾을 때 어떤 점을 보는지 궁금한데 일단은 조각상보다는 두부상을 선호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3: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의 통계자를 보면 여성들 사이에서는 과거처럼 강한 인상에 조각 미남. 그러니까 조각 미남인데 잘생겨서 너무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부드럽고 깔끔한 이미지의 두부상. 두부상은 희고 깨끗한 이미지의 얼굴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 조각처럼 미남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두부상이신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배우 최우식, 장동윤, 피오 등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1: 예.
3: 저희 때는 장동건 씨가 꼽혔었는데.
1: 그러니까요. 조각상이잖아요.
3: 네, 그렇습니다. 현빈 씨도 꼽혔었는데.
1: 맞아요.
3: 네.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1: 아하.
3: 그리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도 이제 과거보다는 좀 복합적으로 바뀌었고 외모, 뭐 직업 능력인데 중요한 거는 안정감이었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배우자를 밝고 긍정적이며 잘 웃는 성격을 선호했고요. 여성들은 감정 기복이 적고 차분하면서도 배려심 있는 남성을 이상형으로 꼽았습니다. 직업도 안정성을 중시를 했는데 남성에게는 공무원 공기업처럼 육아휴직과 복지 제도를 쓸 수 있는 안정적인 직업군의 아내가 이제 이상형이었고요. 여성들도 안정적인 경제력을 꼽았습니다. 연령 조건은 조금 약간 유연해졌습니다.
1: 예.
3: 남성의 경우에는 과거 연하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연상도 많아졌는데
1: 예.
3: 이 능력이 맞다면 한 살, 두 살 연상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여성들 역시 연상의 경제를 의존하는 경향보다는 이전 추세보다는 좀 줄어들어서 이런 점이 좀 달라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1: 네. 뭐 혼인율은 좀 낮아진다고는 하지만 또 결혼정보회사의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 특정 조건의 배우자들을 좀 네. 찾는 핀셋 매칭 업체가 늘고 있다고요.
3: 그러니까 전문직이나 특정 학교 출신 중심의 소개는 물론이고 이혼 남녀 전문 네, 결혼정보회사 또 종교 교파별 이어주기 특정 국가 국제결혼 전문 업체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한 업체는 베트남부터 모로코 우즈베키스탄 등 10개국 출신과 연결해 주는 그런 서비스로 특화했고요. 또 종교 전문 결혼 상담소는 회원 가입으로 이제 혼인관계 증명서, 졸업증명서 등과 함께 출석 교회 주보 한부를 요구합니다. 어느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거치고 나서 가입 승인 여부를 받아야 되고요.
1: 네.
3: 재혼 전문도 결정사 같은 경우는 사별 이혼 사실혼 등 여부를 꼬치꼬치 또 종합적으로 물으면서 이제 종합적으로 가입 비용까지 사전에 책정을 한다고 합니다. 부가 서비스도 다양해져서 교제 때 많이 쓰는 표현을 중심으로 외국어 강의를 해주거나 만남 전 복장 상담과 소개팅 매너 등을 코치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종의 아카데미를 결혼 준비 전에 또 운영하기도 합니다. 되게 방송 프로그램 중에 이제 연애 상담 또 이런 거 연결해 주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런 결혼 정보회사들이 흡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런 핀셋 매칭형 결정사는 이 국제결혼의 경우에는 두세 배 국내 결혼 역시 1.5배 정도 가량 가격이 비싼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개인 정보 보호와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 이건 여전히 의구심이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1: 네. 앞서 이제 뭐 종교별 네. 네, 말씀하셨는데 매칭, 네. 실제로 종교계에서도 이런 미혼 남녀를 좀 연결해 주는 데 노력을 많이 기울이신다고요?
3: 요즘 아마 이런 보도를 보셨을 거예요. 소개팅은 사찰에서 결혼은 성당에서 뭐 이런 보도를 보셨을 텐데 이 서울대 교구 명동서 대성당은 5, 6월 예약이 대부분 꽉 찼습니다. 약현, 방배, 가회성당도 혼인 명소로 유명한데 예약 접수조차 힘들 정도입니다. 심지어는 홀레 예약을 받는 일부 성당 오픈런까지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천주교계는 적극적이라는 신자나 비교인에게도 폭넓게 홀레 식문을 열면서 관심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지난해 인기 드라마 폭싹수가수다의 아이유 씨의 결혼 장소를 알려지게 되면서 실제 결혼한 게 아니고 이제 장면에 네네네. 나왔기 때문에 성당이 두세 배 이상 늘었던 사례 그리고 불국에는 사랑찾기에 적극적으로 알려진 최근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나는 절로인데요.
1: 나는 솔로를 이제 패러디한 거군요.
3: 네, 패러디 맞습니다. 정확하게 네. 알고 계십니다.
1: 네.
3: 이 어제 같은 경우 대구 동화사에서 남자는 71.25:1 여자는 62.25:1의 경쟁률을 벌려줬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올해 초까지 커플만 69쌍.
1: 우와.
3: 대단하다. 예. 결혼을 실제로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0, 30대에게 인기가 많았던 국제 불교 박람회에는 연애부적, 궁합삼당 등 사랑과 관련된 콘텐츠를 대거 늘렸습니다. 이건 불교 가르침 보면 어떻게 보면 맞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중과 함께하는 불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고요.
1: 예.
3: 이렇게 종교계가 나서는 이유는 젊은 교인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갤럽에 따르면 한국인의 종교 1983년에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종교가 없는 국민이 60%로 과반이 넘습니다. 특히 20대는 76%, 30대는 71%가 종교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기 때문에 교인의 3배가 넘는 젊은이들이 종교가 없는 것이죠. 물론 종교계에서는 너무 세속적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2030 세대 탈종교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이렇게 이제 서로 만나서 이제 날을 잡고 결혼식을 준비를 하게 될 텐데요. 가파른 물가 상승 때문에 웨딩플레이션이라는 조어
3: 그렇죠.
1: 신조어도 나왔네요.
3: 웨딩플러스 인플레이션인데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월 평균 기론 비용이 2,139만 원입니다. 스드메 패키지 중간 가격 294만 원이나 됩니다. 아,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아, 비싸고요. 강남권을 제외한 서울 지역의 경우에도 340만 원. 중간 가격이 두 달 전 대비 40.5%나 증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프 웨딩을 또 많이 하고 스몰 웨딩 하는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네.
3: 직접 신혼여행 특히 뭐 스냅사진을 찍기 위해서 경주 가는 경우도 많고요. 오. 메이크업 직접 하거나 이제 저렴하게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가 지금 부캐 거래량이 전년 대비 312%. 웨딩 베일이나 드레스도 150에서 116% 늘어났고요. 해석형 트렌드와 아울러서 양극화가 있어가지고 특급 호텔은 또 특급 호텔대로 또 많이 네. 선호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점도 참 우리 사회의 단면인 것 같습니다.
1: 네. 자, 뭐 듣고 싶은 말씀은 더 많지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3: 공공예식장 또 많이 이용하면서 네. 결혼 비용 줄이는 또 젊은 네. 출석파들 따는 점 5월에 어쨌든 많이 결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사촌동생도 다음 주에 결혼하는데 응원합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3: 네,
1: 문화로 세상 읽기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1: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2부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날씨와 교통 상황 차례로 알아봅니다. 기상청의 최영우 씨.
4: 네, 날씨 정보입니다. 내일부터 모레 화요일까지 전국 대부분 천둥, 번개, 우박을 동반한 요란한 비 예보가 있습니다. 오늘 이맘때보다도 2도에서 4도 높았던 낮 기온이 다시 좀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오늘 밤 전국이 맑겠고 내일 중부지방은 흐려집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부터 중부지방 먼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북과 경북권이 내일 오후부터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는 화요일까지 전국으로 이어지다 다가 화요일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고 예상되는 강우량은 이틀간 5에서 40mm입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내륙, 강원 동해안, 충북과 경북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 비가 오면서 해제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구름이 뒤덮여서 이불 효과를 내면서 서울 12도 등으로 오늘보다는 2도에서 4도 높겠고 이맘때 수준이 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21도로 오늘보다 3도 정도 떨어집니다. 서울은 선선 하겠는데요. 세종 강릉은 24도, 광주 25, 대구 26도 등으로 일부 남부 지방은 내일도 약간은 덥겠습니다. 대기질은 깨끗하겠고 오존 농도와 자외선 지수 내일 높은 기온이 그래도 예상되는 곳 경상권과 전남 일부는 높겠습니다. 경상권 내륙은 특히 내일도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일교차가 15도에서 20도로 크게 벌어질 전망이고요. 바람도 서해안과 경북 동해안은 오늘 중부 지방과 전북 경 북은 내일 순간 풍속 시속 55km 안팎으로 강하게 불 전망이고요. 이제 다음 주 후반부터는 더위에 대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다음 주 후반 서서히 더워져서 다음 주에 주말 휴일이 되면 전국 대부분 29도 안팎까지 낮 기온이 올라 초여름 더위가 일주일 뒤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18.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정리해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박소정 씨.
5: 네, 먼저 호남고속도로 천안 쪽 호남터널 부근 사고부터 전해드립니다. 약 3시간 전쯤 화물차 관련 전복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2차로에서 처리 작업 이어지면서 조금씩 통행을 재개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뒤쪽 1km 정도 정체입니다. 익산 장수고속도로 장수 방향 동안주 분기점에는 고장난 차가 멈춰서 있습니다. 처리하면서 3차로 통행이 어렵고요. 지금 고속도로는 앞 시간보다 정체 많이 풀렸는데요. 경기권 중심으로만 더딘 흐름 남아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평택 분기점에서 발안까지 5km 밀리고 이후 금천 일대 짧게 주춤합니다. 중부 내륙 고속도로 노은 분기점에서 충주 분기점까지는 8km 정체고요. 여주 분기점 부근 더디게 지납니다. 광주 원주 고속도로 광주 쪽 광주 휴게소에서 동곤지암까지 가다 서다 반복하고요. 영동 고속도로 인천 방향 여주 분기점에서 이천까지 밀리고 양지에서 용인 휴게소까지도 서행합니다. 경부 고속도로 서울 쪽 주감휴게소에서 남청주까지 4km 정체인데요. 이후 옥산분기점에서 청주휴게소까지 어렵고요. 안성분기점 일대 주춤하다가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8km 답답합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6: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5분에 찾아가는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시민부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대중에게 사랑받은 명곡의 탄생, 그 이면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명곡의 재발견, 이헌석 음악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7: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재미있고 유쾌한 업템포 히트곡입니다.
7: 네, 신나는 노래들.
1: 예.
7: 어른들을 위한 동화 같은 노래들.
1: 아하.
7: 네, 우리가 순수했던 그때 그 시절로 잠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네. 곡들 준비했는데요. 먼저 힙합 곡입니다.
1: 오.
7: 보통 이제 힙합하면 반항, 저항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1: 네.
7: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곡은 온 가족이 부르고 또 듣기 좋은 명랑 힙합
1: 좋습니다.
7: 곡 데프콘의 힙합 유치원입니다.
1: 예.
7: 어린이들과 데프콘이 함께 부른 그런 곡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아이들 공부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지친 아이들과 또 부모님들을 위로하는 동요 스타일의 힙합곡.
1: 오.
7: 어린 시절의 순수함을 되찾자는 메시지를 녹여낸 곡인데요. 시종일관 유쾌해요.
1: 네. 네,
7: 그래서 기분 좋게 감상할 수 있는 곡이고요. 이제 데프콘이 원래 싱어송라이터이기 때문에 당연히
1: 예.
7: 이제 곡 작업을 했는데 이 곡을 쓰게 된 배경이 재밌는 게
1: 예.
7: 데프콘이 사실 지금은 예능인으로 더 유명해졌잖아요.
1: 네.
7: 원래 진짜 뮤지션이고 힙합 중에서도 조금 과격한 힙합을 구사했던 사람입니다.
1: 예.
7: 처음에 이분이 예능 나온다고 그랬을 때 정말 고스 팬들이 조금 놀랬었고
1: 오.
7: 심지어는 약간 반감을 표출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1: 네.
7: 아니 우리의 데프콘이 왜 그런 예능에 뭐 이런
1: 네.
7: 그게 잘못된 편견이지만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좀 과격한 내용이 많아서 부모님들이 아들을 좀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은데 아 우리 아들 신곡했으니까 이거 좀 들어봐요. 이 노래 우리 아들 노래예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해도 워낙 노래가 조금
1: 세니까
7: 네. 얘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부모님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셨는데 또 아버님이 그 쌀 가게를 하셨습니다.
1: 네.
7: 그래서 이제 그 쌀 가게가 그 동네에 사랑방 역할도 했대요.
1: 예.
7: 그러면 이제 아이고 그게는 서울에서 활동하는데 잘 되고 있나 뭐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이제 결과물을
1: 그렇죠.
7: 노래를 좀 들어봐라.
1: 그렇죠.
7: 아니면 가게에서 틀어주고 싶은데
1: 아.
7: 이게 조금 과격해서
1: 그렇죠. 쌀가게에서 들려주지
7: 예. 못해서 한 번은 이제 어머님이 얘기를 했대요. 내가 좀 이거 노래
1: 예.
7: 두루두루 좀 이웃한테도 들려주고 우리 교회에 사람들한테도 좀 들려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발 좀 건전한 노래 우리 같은 어른들도 좀 이렇게 좀 들었을 때 부담 없는 그런 노래를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1: 예.
7: 그래서 또 우리 데프콘이 효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생각해서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1: 근데 제목이 유치원이 들어가요?
7: 네. 그러니까 뭐 자기 딴에는 굉장히 고민을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밝고 경쾌하고 이왕이면 세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소재, 그런 스타일의 음악을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하자 해서 힙합 유치원을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메시지가 있어요.
1: 네.
7: 여기 보면 뭐 아이들이 겪는 어떤 고민, 그들의 어떤 그 애로사항 이런
1: 네.
7: 것들을 지적하고 사회의 좀 잘못된 부분도 조금 비판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희망을 노래하는
1: 네.
7: 또 자유를 노래하는
1: 네.
7: 그런 명곡이 되겠습니다.
1: 데프콘 씨는 뭐 말씀하셨지만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예능에서도 지금 종횡 무진 활약을 하고 있잖아요.
7: 그렇습니다.
1: 네.
7: 뭐 지금 거의 뭐 어떤 사람은 개그맨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음악 잘하는 래퍼이고 또 프로듀서이고 싱어송라이터
1: 예.
7: 노래도 하고 작사 작곡에도 뛰어난
1: 예.
7: 그런 사람이고 혼자 솔로 활동도 했지만 또 개그맨 정형돈 씨와 형돈이와 대준이를 결성해서
1: 본명이 대준인 거죠?
7: 네.
1: 네.
7: 본명이 이제 유대준입니다.
1: 네.
7: 그래서 이제 굉장히 대중 친화적이고 아주 유쾌한 힙합곡들을 이제
1: 네.
7: 널리 알리기도 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데프콘의 힙합 유치원 듣고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8: 어린이 여러분,

0: 명곡의 재발견, 오늘은 재밌고 유쾌한 업템포 히트곡 듣고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 주실 곡은요?
1: 네, 덴마크와 노르웨이 출신의 혼성 4인조 그룹 아쿠아의 2000년 히트곡입니다.
0: 네,
1: 카튼 히어로스 준비를 했습니다. 만화 속 영웅들의 이야기를
0: 예.
1: 이제 그려낸 굉장히 풍부한 상상력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화 속의 그 영웅 캐릭터들을 모티브로 해서 굉장히 통통 튀는 매력의 재기 발랄한 유로 댄스 곡인데요. 결론은 웃음을 잃지 말고 네, 세상을 즐겁게 살자는 그런 희망과 낙관의 메시지를 담아냈습니다.
0: 네. 아, 어떻게 만들어졌나 궁금하네요. 네.
1: 사실 아쿠아는 남성 3인조였어요. 그래서 팀명이 처음에 조이 스피디였습니다.
0: 참 네.
1: 굉장히 유치한 제목이 저 팀명일 수 있는데 네. 근데 여성 멤버가 이제 가입을 하면서 아, 팀명을 바꾸자 해가지고 어떤 이름으로 바꿀까 했는데 마침 연습실에 포스터가 붙어져 있는데 어디 수족관 홍보 포스터가 붙어 있었대요. 그래서 아쿠아 좋네. 아쿠아로 하자. 우리가 우리의 아쿠아의 모든 음악을 담아낸다는 의미로 팀명을 정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음악을 하자라는 그런 기본적인 모토를 세웠고요. 그래서 이 곡도 바로 그런 이제 사람들에게 정말 웃을 수 있는 예, 즐길 수 있는 그런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좀 특이한 점은
0: 네.
1: 이 곡의 주인공이 영웅들이에요. 그러니까 만화 영웅들의 관점에서 노래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화 속 영웅들이고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한다.
0: 네. 뭐
1: 이런 내용을 그리고 있어서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누구나 이렇게 뭐 슈퍼맨, 스파이더맨 좋아하는 만화 속의 영웅들이 있었잖아요.
0: 있죠.
1: 그럼 좀 그런 상상도 하잖아요. 말도 안 되지만 아 내가 만약에 슈퍼맨이라면
0: 그럼요.
1: 스파이더맨이라면 배트맨이라면 그리고 심지어는 슈퍼맨, 배트맨 되고 싶다고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애들
0: 보자기 뒤에 들어오고요.
1: 있고 그랬는데
0: 네.
1: 이제 그랬던 어린 시절의 추억이 또 이렇게 노래 한 곡으로 뚝딱 만들어졌다고 해요.
0: 네, 네,
1: 그래서 멤버들이
0: 네.
1: 아 뭔가 재밌는 소재가 없을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우연찮게 야 어렸을 때 만화 뭐 좋아했니? 그래서 뭐 무슨 만화 좋아했어 하다가 그러면 만화 속의 그 주인공 어떤 주인공이 좋아했어? 아만 무조건 영웅들이지 그 중에서도 슈퍼맨이지야.
0: 그렇죠.
1: 아니야 뭐
0: 서로.
1: 스파이더맨이야 뭐 에이.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노랫말이 만들어지고

0: 곡이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1: 네. 그러니까 멤버들도 약간 그 뭐 영웅물에 나오는 히어로들 같은데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재밌게 찍었잖아요.
0: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그 뮤직비디오가 이런 댄스 그룹들한테는 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작비도 많이 써요. 그래서 뭐 굉장히 현란하게 영화처럼 만드는데 네. 350만 달러나 되는 제작비를 투입해서 SF 영화 스타일로 뮤직비디오를 맞아요.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 얘기는 이 팀이 한마디로 흥행이 보증된 팀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350만 달러나 거액을 투자하는 게 이 당시에 미국에서도 쉽지 않은데 유럽에서는 참 희귀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쿠아의 노래가 나오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작자도 이렇게 투자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1: 예?
0: 안타깝게도 이 노래 발표하고 1년 있다가 팀이 갑작스럽게 해체됩니다. 그래서 그때 예? 굉장히 논란이 있었어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와해돼 버렸으니까 예. 예고도 없이
1: 예?
0: 그러다가 이제 한 6년 후에 재결성됐고요. 지금도 공연을 하고 투어를 하면서 활동을 하는 이제는 거의 레전드 그룹이 됐습니다.
1: 네. 실제로 그러면 이 노래는 얼마나 인기를 끌었나요? 네.
0: 뭐 덴마크 차트에서는 당연히 1위를 했고요. 예. 유럽 각국 차트 정상을 휩쓸었고 근데 아무래도 유럽에서는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를 최고의 차트로 알아줍니다.
1: 네.
0: 미국의 빌보드 같은 게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인데 거기에서는 7위를 기록했고요. 이 곡이 담겨있는 음반이 400만 장의 판매고를 올렸으니까 굉장히 뭐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아쿠아가 최전성기 때였어요.
1: 네.
0: 그래서 1990년대 후반 그리고 2000년대 초반까지는 정말 내놓는 곡마다 앨범마다 밀리언셀러 100만 장 이상은 무조건 팔아치우는 그런 또 이제 인기 그룹이었고요. 그런데
1: 네.
0: 이제 여성 보컬이 르네라는 여성 가수였는데
1: 예.
0: 이 사람이 너무 좀 독보적이고 팀의 간판이자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자꾸 이분을 흔든 거예요. 왜 거기서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하면서 그거를 소관리를 하고 있는가.
1: 그럼 솔로로 나오라고요?
0: 혼자 네가 하고 싶은 음악에 우리가 다 해줄게. 결국은 네, 르네 때문에 팀이 와해됐던 거라고 이제 재결합하면서 이제 그때가 후회된다. 그때 네. 내가 너무 흔들리지 말고 네. 팀원들하고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1: 네.
0: 조금 지금도 미안하다 그런 네.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경우가 뭐 다반사입니다. 뭐 예컨대 송골매 구창모 씨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1: 아, 혼자
0: 가만히 있는데 자꾸 와가지고 어? 왜 거기서 다섯 명이서 나누냐. 혼자 다 가져갈 수 있는데 그리고 왜 다른 사람하고 조율을 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이제 때로는 보컬 같은 경우는 자기가 부르기 싫은 노래를 부를 때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줄게 하니까 이제 송골매 씨도 아주 구창모 씨도 이렇게 됐었는데
1: 네.
0: 뭐 아쿠아도 그랬던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0: 하지만 재결성해서 지금
1: 네.
0: 당당히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활동 중입니다.
1: 네. 명곡의 재발견 이현석 음악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아쿠아의 카툰 히어로즈 들으면서 2부 마치고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1: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2: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1: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2: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1: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2: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1: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58분 날씨.
4: 내일과 모레 다시 전국적인 비 소식이 있어서 지금 발효 중인 서울이나 경기 내륙, 강원 동해안, 충북과 경북 일부에 건조주의보가 해제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 12도, 전국적으로 8도에서 17도로 구름이 뒤덮여 오늘보단 2도에서 4도 높아 이맘때 수준의 아침 기온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은 21도로 선선해지겠고요. 세종, 강릉이 24, 광주는 25, 대구 26도로 일부 남부지방은 내일도 약간 더운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오전부터 중부지방 먼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중부지방 곳곳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전북과 경북은 내일 오후부터 곳에 따라 비가 오겠고 화요일은 전국적으로 이어지다가 화요일 저녁에 이 비가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이틀 동안 5에서 40mm가 되겠고 천둥, 번개, 우박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대기질은 괜찮겠고요. 경상권과 전남 일부는 기온이 그래도 25도 이상 오르면서 오존 농도와 자외선 지수가 내일 낮에 일시적으로 높을 전망입니다. 바람이 좀 오늘은 해안가, 내일은 중부와 전북, 경북을 중심으로 강하게 불겠고요. 다음 주 주말 휴일은 다시금 전국적으로 29도 안팎까지 기온이 치솟아 초여름 더위를 예상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18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5: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6: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3부입니다. 인물로 풀어보는 조선왕조 500년. 오늘은 율곡 이와 외할머니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는 뛰어난 학자이자 관료였지만 외할머니를 모시기 위해 벼슬도 마다했다는데요. 율곡 이의 깊은 효심 잠시 후에 들어보시고요. 주간 책마을에서는 한 주간 신간 소식 전해드립니다. 나이 묻는 사회, 상속 계급 사회, 또 주목해서 읽을 책으로 우리 사회 가족의 변화를 묻습니다. 인구학자인 진미정 교수가 쓴 가족이라는 사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토요일 일요일 저녁이 기다려지는 한 가지 이유.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0: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다양한 인물로 풀어봅니다. 인물로 풀어보는 조선왕조 500년. 역사 길라잡이 한국역사인물연구소 신채용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지난주에는 조선시대 흥선대원군의 섭정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은 율곡 이의 외할머니 이야기를 준비하셨네요.
2: 네, 맞습니다. 네. 엊그제가 바로 어버이날이었죠.
0: 그렇죠.
2: 그래서 조선시대 대표적인 학자였던 율곡 이가 예. 외할머니를 극진히 모셨던 그런 역사적 사실을 한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0: 네. 그런데 어버이날 앞두고 부모도 아닌 외할머니 이야기를 준비하셔가지고 문득 궁금해지는데 어머니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임당 아닙니까?
2: 맞습니다. 네. 5만 원 우리 5만 원 지폐의 인물이죠.
0: 그렇죠. 그렇죠.
2: 네, 율곡이 하면 그 어머니 사임당 신 씨를 빼놓을 수 없죠.
0: 네.
2: 그런데 이 외할머니 얘기하기 전에 잠깐 그러면 사임당 신 씨와 율곡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0: 예.
2: 먼저 율곡이는 1536년 조선 중종 31년에 사임당 신 씨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0: 네.
2: 그가 태어난 곳은 바로 강릉의 오죽헌이었죠.
0: 그럼요. 그래서 율곡이의 생가인 강릉 오죽헌이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2: 맞습니다. 근데 그 오죽헌이 원래 율곡이의 외할머니가 상속받은 집이었어요.
0: 예.
2: 그래서 그런 곳에서 바로 태어났는데 사실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남자들이 장가를 간 경우가 많습니다. 즉 혼인하고서 장인어른 장모님 집으로 들어가 삽니다.
0: 보통 뭐 여성이 시집을 와서 이렇게 집을 옮기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요?
2: 그러니까 시집 오는 게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0: 네.
2: 그건 조선 말기부터 시작된 겁니다. 조선 시대 전반적으로 특히 우리가 고구려, 뭐 백제, 신라 때부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남자들이 장가를 더 많이 가요.
0: 예.
2: 그래서 그 유명한 소설 김유정의 봄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0: 네.
2: 거기서도 주인공이 점순이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한 3년 7개월이나 대리사위로 들어가서 일했잖아요.
0: 예.
2: 그게 바로 우리네 혼인 문화였습니다.
0: 그렇군요.
2: 예. 그래서 조선 시대에도 남자들이 대부분 장가를 가서 처가에서 아이를 낳고 키웠지요. 율곡이도 그랬던 겁니다.
0: 네.
2: 그래서 율곡은 외가에서 태어나서 6살 때 정도까지 외가에서 성장하고 그 이후 이제 한양에 집으로 올라와요.
0: 네.
2: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 신 씨에게 공부를 배웁니다. 율곡은 아시다시피 천재였어요.
0: 네.
2: 뭐 8살 때 파주 화석정을 읊은 시를 짓기도 했고 13살 때는 진사 초시 합격했고 자 이렇게 승승장구하는데 갑자기 이제 16살 때 사임당 신 씨를 여의게 됩니다.
0: 아.
2: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16살이면 한창 사춘기잖아요.
0: 아.
2: 얼마나 방황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를 여인 슬픔에 잠시 방황하다가 불교에 귀의를 해버립니다.
0: 예.
2: 금강산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이제 이후 1년 뒤 외가인 강릉으로 내려와서 다시 속세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23살 때는 과거에 장원합니다.
0: 네.
2: 이후 뭐 이조 좌랑 등 엘리트 학자 관료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0: 아 그렇군요. 아 그러고 보니까 아들은 5천 원권에.
2: 아 그렇습니다.
0: 어머니는 5만 원권에.
2: 네.
0: 네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할머니를 모시게 된 거라고요?
2: 맞습니다. 네. 율곡이는 외가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를 어머니처럼 여겼어요.
0: 아하.
2: 특히 16살에 어머니를 여의었고 10년 뒤인 이제 26살 때에는 아버지마저 여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을 길러준 부모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외할머니밖에 없었어요.
0: 네.
2: 그래서 이 외할머니를 극진히 모시게 되는 겁니다.
0: 근데 앞서 말씀하셨지만 외할머니는 아마 강릉에 살고 계셨을 것 같고 율곡이는 한양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2: 예.
0: 근데 어떻게 모셨을까요?
2: 일단 율곡이는 엘리트 관료였죠.
0: 예.
2: 그래서 명나라의 사신으로 가는 사행의 서장관으로 다녀오게 됩니다.
0: 네.
2: 그때가 1568년 선조 1년입니다. 이후 사행에서 돌아와 홍문관 부교리가 되었고 엘리트 관료에게만 주어지는 사가독서를 하게 되었죠. 즉 월급을 받으면서 공부만 하는 겁니다.
0: 예.
2: 그런데 그때 바로 이 외할머니 용인희 씨가 병석에 눕게 되었어요.
0: 아, 엘리트 관료의 길을 걷고 있는데 유일하게 나의 보호자, 부모라고 모실 수 있는 외할머니가 병석에 눕게 되었다. 그럼 어떻게 할머니를 모셔와야죠.
2: 아유, 아닙니다. 조선시대에 뭐 KTX도 없고.
0: 아이고.
2: 승차도 없잖아요. 네네. 그 먼 길을 어떻게 연락심을
0: 오히려
2: 올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외할머니는 딸만 다섯이에요.
0: 네.
2: 그러다 보니까 다 이제 외손들이잖아요. 그중에서 특히 율곡을 더 이렇게 애틋하게 생각했었나 봐요. 그래서 율곡이 이제 이 자신을 길러준 외할머니가 병석에 눕게 되니까
0: 네.
2: 이 외할머니를 모시기 위해 관직을 사직하는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0: 예.
2: 그게 그 유명한 사부교리 진정소라는 상소예요. 즉 어버이를 모시기 위해 홍문관 부교리직을 사직을 청하는 상소입니다.
0: 아, 할머님 봉양을 위해서 사직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는 거네요.
2: 네, 맞습니다. 조선시대에는요, 관료들이 부모의 봉양을 위해 이런 상소를 많이 올렸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상소는 원래 중국 서진이라는 나라에 살았던 이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황제에게 올린 진정표라는 글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유래가 되었어요.
0: 예.
2: 당시 이 이밀이라는 사람은 뛰어난 인재였기 때문에 당시 서진의 무제 황제가 그를 등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밀은 자기를 길러준 할머니가 병이 들어 모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관직을 받을 수 없다. 황제에게 용서를 청하는 글을 올려요.
0: 와.
2: 그게 바로 진정표라는 글입니다.
0: 예.
2: 제가 대학원 때 이제 한문 고전 사서삼경 같은 걸 배울 때 이런 문장도 많이 배우거든요. 그때 이제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께서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제갈량이 지은 출사표를 읽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충신이 아니고 진정표를 읽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효자가 아니고 저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0: 네?
2: 효자가 아니었나 봐요. 아무튼 그래도 매우 감명 깊은 글입니다. 그래서 저도 달달달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0: 그렇군요.
2: 율곡이 특히나 유교국가잖아요. 유교국가에서 충, 효 얼마나 중요합니까?
0: 맞네요.
2: 그래서 율곡이도 바로 그런 글을 올렸고 그게 바로 방금 말씀드린 사부교리 진정소라는 글입니다.
0: 예.
2: 그 글의 내용을 조금만 소개해드릴게요.
0: 네.
2: 이런 문장이 나와요. 율곡이 직접 신의 외할머니는 진실로 어머니와 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늙고 병들었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손자인 자신이 모셔야 합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0: 예.
2: 그래서 율곡은 과감히 벼슬을 버리고 강릉으로 내려가 당시 89세였던 이 외할머니를 모시게 된 거예요.
0: 장수하셨군요.
2: 예. 자, 그런데 세상은 또 이런 효자 율곡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0: 네.
2: 당시는 이제 붕당이 시작되던 극심한 시기였습니다.
0: 예.
2: 서로 물고 뜯는 거죠. 조그만 생기면. 그래서 사관원에서 이런 비판을 해요. 법전에 외할머니를 뵈러 가기 위해 벼슬을 그만두신 것은 없다. 그래서 율곡을 파직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0: 아, 사직이 아니라 파직을 시켜야 된다는 거군요?
2: 그렇죠. 이게 법전이 없다고.
0: 그러면 왕은 어떻게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2: 다행히 선조가 파직을 안 합니다. 선조는 유교 윤리를 상당히 중요시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0: 네.
2: 율곡을 감싸줘요.
0: 야.
2: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외할머니일지라도 길러준 은혜가 있고 늙어서 아들이 없으니 외손자가 가볼 수 있는 것 아니냐. 효에 관계된 일인데 어떻게 파직할 수 있느냐. 이놈들아. 하고 딱 말하면서 율곡을 감싸주었습니다.
0: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 율곡이가 그 길로 이 뭐 흔히 정계에서 은퇴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2: 아, 전혀 아니죠.
0: 예.
2: 그런 인재는 세상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당연히 조정으로 다시 불러들이죠.
0: 예.
2: 선조가 즉위했을 때는 이제 선조는 조선왕조 처음으로 왕비소생이 아닌 사람으로서 왕이 된 왕이에요.
0: 네.
2: 그래서 자기 측근에 이런 엘리트 관료들을 두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율곡 같은 훌륭한 인재들에게는 막 좋은 벼슬을 막 내렸죠. 그래서 1569년 6월에 바로 율곡에게 다시 홍문관 교리직을 임명합니다.
0: 네.
2: 그런데 율곡은 당연히 외할머니를 모셔야 했기 때문에 또 사직하는 상소를 계속 올리죠. 하지만 결국 완강한 선조의 어명에 의해 한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에 그 유명한 동호문답이라는 글을 지어요.
0: 예.
2: 동호문답이 뭐냐면은 이제 왕이 힘이나 권력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말고 인륜에 맞게 왕도로 다스려야 한다는 정치 지침서입니다. 왕이 읽어야 되는 지침서. 이 글은 훗날 조선의 모든 학자들이라면 다 읽었을 정도의 훌륭한 글이에요.
0: 네. 그글이 그렇게 이제 탄생을 했군요.
2: 네, 맞습니다.
0: 그러면 율곡은 할머님을 어디까지 모실 수 있었을까요?
2: 자, 이제 율곡은 다시 외할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또 사직을 청합니다. 근데 당연히 또 허락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인재를 내버려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율곡이 생각한 게 휴가를 청합니다.
0: 휴가요?
2: 네. 조선시대 휴가도 있기는 있어요.
0: 멀리 있었네요. 네,
2: 관료들도 휴가가 있긴 있는데 이때는 좀 긴 휴가를 써요. 요즘으로 말하면 약간 병가.
0: 가족 돌봄 휴가.
2: 그렇죠. 네. 명칭을 붙이면 그런 휴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1569년 10월입니다. 율곡의 나이 34살 때.
0: 네.
2: 다행히 이제 휴가는 허락해 줬어요. 휴가를 얻어가지고 이제 강릉으로 내려갑니다. 네. KTX는 없으니까 나귀 타고 천천히 갔겠죠.
0: 네.
2: 대관령을 넘어서 갑니다. 그런데 이후 외할머니는 90세를 일기로 이제 별세를 하게 됩니다.
0: 아니 앞서
2: 89세였잖아요.
0: 네.
2: 바로 1년 뒤에요.
0: 아.
2: 율곡이의 외할머니가 본관이 용인 이씨예요.
0: 네.
2: 율곡이의 외할머니는 자기가 무남 동료였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율곡이 태어난 오죽헌 집을 본인이 상속받은 집이었어요.
0: 예.
2: 그래서 남편하고 살았고 그러다가 이제 딸만 다섯을 낳았는데 사임당 신씨가 둘째 딸이었습니다.
0: 예.
2: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율곡이의 외할머니가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준 기록 이걸 나눌 분 재산할 때 제 해가지고 분재기라고 하는데
0: 예.
2: 이런 내용을 쭉 보면은 이제 사임당 신씨에게는 서울에 있는 기와집을 물려줘요. 그 이유가 뭐냐? 제사를 지내달라. 그리고 이제 강릉에 남아있는 이제 사위한테는 이 오죽헌을 물려줍니다. 그런 기록들이 분재익이라는 기록에 상세하게 나와요. 다행히 이제 율곡은 이렇게 휴가를 얻어서 할머니를 모셨기 때문에
0: 네.
2: 할머니의 임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율곡이가 외할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사직을 청했던 그 글 사부결이 진정소
0: 네.
2: 이런 거를 번역해서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되게 눈물 깊고
0: 네.
2: 읽어보면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가 많아요. 많습니다.
0: 지금 잠깐 좀
2: 아까 다 말씀드려가지고 핵심 부분은
0: 네. 예, 예. 그렇군요.
2: 네.
0: 만약에 그때 율곡이가 외할머니를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뵙지 못하고 임종을 지키지 못하고 돌아가셨을 수도 있었겠네요.
2: 맞습니다. 그런 경우는 매우 많죠. 조선시대에는. 네. 특히나 지금과 달리 뭐 어떤 휴가나
0: 그럼요.
2: 사직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왕조시대. 예, 그리고 어떤 소식을 전하는 그 편지죠. 서간도 뭐 며칠이 걸쳐서 오기 때문에
0: 네.
2: 만약에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면 율곡은 아마 평생 후회하는 삶을 네.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0: 그러면 이제 외할머님 소촌 후에 율곡이는 예. 어떻게?
2: 다시 이제 관직으로 돌아오죠.
0: 아.
2: 다 모시고 나서.
0: 그런데 예.
2: 조선시대에는 외손봉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0: 예.
2: 아까 율곡이의 외할머니 즉 사임당 신씨가 형제자매가 오직 딸만 다섯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우리는 조선시대를 유교국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가 끊어졌네? 제사가
0: 네.
2: 끊어졌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0: 네.
2: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제사를 사위가 이어받아요.
0: 오.
2: 그러니까 사위가 지내고 이제 외손들이 대를 이어서 지내는 거죠.
0: 오.
2: 지금 아나운서님의 그 청송심씨 가문
0: 네.
2: 특히 제가 율곡과 인연이 있다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0: 예.
2: 태조 이성계의 부마 청원군 심종 그분도

0: 그 부인 공조와의 사이에서 무남정녀 외동딸만 나와요.
1: 아하.
0: 근데 그 사위가 바로 율곡 이의 오대조 할아버지 이명신이란 분입니다.
1: 네네 말씀 들었습니다.
0: 그래서 율곡의 집안에서 청원군 심종과 공주의 제사를 지금도 이어오고 있고
1: 네.
0: 파주의 율곡리 그 전체가 그 청원군 심종이 물려준 전부 땅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인물로 풀어보는 조선왕조 500년 오늘은 율곡이와 외할머니에 대한 효심을 들어봤습니다. 한국역사인물연구소 신채용 박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대한민국 최고의 연사를 All Together.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1: 주간책마을 서점가의 새로 나온 책 소식 알아봅니다. 홍순철 출판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이번 주 신간부터 알아볼까요?
3: 예, 먼저 나이 묻는 사회라는 책 출간됐는데요. 영포티 논란 들어보셨는지요?
1: 예.
3: 이 과거의 기성 세대와는 다르게 활력 넘치고 트렌드에 민감한 40대를 우리가 영포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1: 네.
3: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영포티라는 단어가 스스로 젊다고 착각하면서 꼰대짓을 일삼는 40대를 지칭하는 멸칭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 사회에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너 나이가 몇이야? 이런 질문들을 쉽게 접하지 않습니까?
1: 예.
3: 그런데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 초면에 나이를 묻는 경우가 잘 없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이가 사람을 판단하는 가장 쉽고 유용한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나이를 묻는 질문이 불이익, 부당함을 초래하고 세대 간의 결속을 약화시킨다란 지적을 최근 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나이가 많아서 적어서 혹은 같아서 편견을 갖고 차별하는 행위가 연령 차별주의인데요. 이것이 심각한 이유는 사회가 연령을 기준으로 개인의 능력과 태도를 판단해서 기회와 자원을 배제시키는 일종의 이데올로기적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령 차별은 인종 차별이나 성 차별과 다르게 피해 당사자들이 차별의 문제 의식을 느끼거나 저항하지 않는 것도 특징인데요. 최근 그래서 나이가 모두를 차별의 피해자이자 가해자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차별과 혐오 문제를 꾸준히 다뤄온 정회옥 교수는 이번 책을 통해서 나이가 우리 사회에 어떠한 차별의 요소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잼미니, 틀딱충 이렇게 세대별로 나이에 대한 멸칭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종류와 유래 그리고 의미와 부작용을 살펴보면서 정치, 사회, 대중문화, 일상 등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연령 차별주의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 네, 나이 묻는 사회였고요. 다음 신간은요?
3: 상속 계급 사회라는 책 골라봤는데요. 금수저, 흙수저 논란이 우리 사회가 상속 계급 사회임을 드러내 보이는 단어라고 할 수 있죠. 부모의 자산과 상속이 삶의 기회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 책은 오늘날 불평등의 핵심이 개인의 소득이나 능력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부모의 자산 그리고 그 상속 가능성에 있다는 점을 날카롭게 해부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부와 다양한 지원 그리고 세대 간의 자산 이전이 삶의 기회를 결정하는 일종의 상속주의인데요. 이게 구조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책의 키워드가 엄빠은행이라는 단어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1: 네.
3: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주택 구입 자금, 교육비, 생활비, 육아 돌봄 지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실패하더라도 다시 되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심리적인 안정망의 역할까지 해준다라는 겁니다. 특이하게 이 책을 쓴 분은 영국의 역사학자인데요. 책을 통해서 교육뿐만이 아니라 주거, 결혼, 출산, 육아, 성인기의 주요 인생의 이정표조차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베이비붐 세대는 전후 경제 성장기에 여러 가지 자산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부동산이 노동소득보다 훨씬 강력한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되었는데 이에 비해서 젊은 세대는 높은 교육 수준에도 불구하고 고물가, 임금, 정체, 부동산 가격 급등 속에서 부모의 지원 없이 자립이 어려운 구조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Z세대인 저자는 우리가 그동안 외면해 오고 있는 이 주제를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4: 네. 자, 바로 상속계급 사회였습니다. 그럼 이제 주목해 읽어볼 책을 어떤 책 고르셨을까요?
3: 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족이라는 사치라고 하는 책 출간돼서 소개해드리는데요. 제목만으로도 책의 내용을 짐작할 수가 있죠. 예, 인구학 전문가이면서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전미정 교수는 책을 통해서 가족을 이루는 삶이 특별해진 시대에 이때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미정 교수이네요. 급격한 사회 구조와 라이프스타일 변화가 가족이라는 제도와 관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책을 통해 질문하고 있는데요.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우리 사회의 기본값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초고령 사회, 노인 빈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죠. 진 교수는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시선을 통해서 연애, 결혼, 출산, 양육, 돌봄, 가족을 둘러싼 여러 가지 변화가 어떻게 생겨나고 있는지를 책을 통해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실제로 2023년 가족 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족을 서로 돕고 의지하는 삶의 든든한 안전망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동시에 부끄럽거나 미운 존재가 되기도 하는데요. 완벽한 가족은 없기 때문에 가족을 향한 감정이 일종의 양가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양가 감정을 느낀다라는 사실 때문에 또 우리는 가족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가족 신화라고 있는 게 있는데요. 가족 간에는 비밀도 갈등도 없어야 한다라고 믿기 때문에 오히려 궁극적으로 가족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악순환도 반복된다라고 책을 통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4: 가정이나 가족의 의미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야 되겠군요.
3: 그렇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온 이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 양육, 돌봄 이런 삶의 영역을 관통하면서 가족이 더 이상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선택지가 아니라 경제와 제도 그리고 가치관이 서로 교차할 수 있는 일종의 결과물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취업과 주거라든가 소득의 불안정성 이런 것들이 심화하는 현실에서 앞으로 가족이 있는 삶은 점점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사치처럼 가족이 여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자는 우리가 그동안 믿어온 가족에 대한 상식들을 하나하나 해체하는데요. 가족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문화적인 압력이 가족주의라는 신념 체계를 만들고 가족주의는 또한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 타인에 대한 배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그럽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부모 가구 증가라는 기사를 보면 어떤 가구가 먼저 떠오르시는가? 이혼 증가로 혼자 사는 부 또는 모가 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를 아마 먼저 떠올릴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건 잘못된 통념이라고 그럽니다. 한부모 가구 증가, 우리나라 실제로 현실을 보면 이 한부모 가구 증가는 결혼하지 않은 성인 자녀가 홀로 된 고령 부모를 모시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겨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4: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런 가족이나 가구의 변화가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야기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3: 그렇습니다. 실제로 요즘은요. 가족을 구성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결혼인데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선택 가운데서도 썩 바람직한 선택은 아니다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결혼을 하고 싶어도 막상 결혼이 망설여지는 이유는 불안정한 경제 상황 때문인데요. 그리고 소셜미디어 과시 문화도 결혼을 더욱더 어렵게 만든다라고 책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소셜미디어를 보면 멋진 장소에서 여행을 가고

0: 1년 내내 준비하는 결혼식의 이야기라든가 장기간의 해외 신혼여행 이런 것들이 소셜미디어를 타고 공유되거든요. 이걸 보면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아 연애하려면 결혼하려면 출산하려면 저 정도는 갖춰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1: 네.
0: 그러다가 자신의 상황이 안 되면 포기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다라는 거죠. 소득이 낮을수록 혼인과 출산의 기회가 멀어지면서 정말 가족이 있는 삶은 사치가 되는 겁니다. 소득이 낮아서 혼자 살고 혼자 살아서 소득이 낮은 악순환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렇게 경제적 빈곤이 관계적 빈곤으로도 이어지고 사회적 고립은 고독사 아니면 정치적 극단주의의 원인이 된다라고 책은 지적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책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의 형태들을 우리는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이제 마무리해볼까요?
0: 이 책은 앞으로 미래 세대가 살아갈 사회에서 결혼과 출산이 가족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면 시대착오적이라는 거죠. 앞으로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동거관계, 공동체 가족, 조립식 가족,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실제로 존재하고 확산한다고 그럽니다. 이런 다양한 가족의 방식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게 되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데요.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개인과 가족의 삶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그리고 무엇이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지 책을 통해 자세히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주간 책망을 홍순철 출판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인순이의 아버지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시민보였고요. 5월 16일 다음 주 토요일 저녁 6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염창동에서 살고 있는 52살 루이 아빠 김대중입니다. 일단 걱정되는 점은 루이가 20살이 되면 제가 70이 되는데 아 그때까지 막막하기는 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게 더 열심히 살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늦은 나이까지 좀 더 열심히 살아라 하는 뜻으로 운동 더 열심히 하고 헬스도 하고 수영도 하고 근육값 벌어야 되니까 몸이라도 튼튼해야 우리 루이를 잘 키울 수 있으니까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다. 힘들긴 하지만 이 아이의 행복이 이걸 다 덮는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하거든요. 자식은 인생의 그냥 즐거움 아닌가, 하늘이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우리 미래 KBS가 함께합니다.
1: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안녕하십니까.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국방부가 3년 만에 합동 화력훈련을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방부 부대변인 이경호 대령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국방부가 3년 만에 합동 화력훈련을 실시한다고요?
1: 네, 국방부는 5월 26일 경기도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2026년 합동 화력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훈련은 3년 만에 열리는 것으로 주요 무기체계의 실사격과 기동훈련을 통해 우리 군의 굳건한 대비태세와 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0: 예, 일반 국민들도 이번 훈련을 관람할 수 있는 건가요?
1: 네, 훈련은 5월 18일과 21일, 26일 총 3차례에 걸쳐 일반 국민들께 공개될 예정인데요. 5월 6일부터 5월 10일까지 국방부 홈페이지와 공식 SNS를 통해 신청 가능하고 선정 결과는 이메일을 통해 개별 통보해드릴 예정입니다.
0: 예, 국방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군복무 중 부상당한 장병을 대상으로 통합지원 서비스를 개시한다고요?
1: 네, 국방부는 국가보훈부와 병무청과 함께 군복무 중 부상당한 장병을 대상으로 통합지원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이번 서비스는 그동안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제대로 안내되지 못해 발생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는데요. 부상 치료와 보상, 병역 처분 변경과 보훈 등록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훈 대상 신청도 전역 시기와 관계없이 복무 중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0: 예, 통합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1: 네, 우선 기존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반 공상 장병도

0: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주요 부상과 질환에 대한 보훈 상위 등급 기준을 완화했는데요. 앞으로 공상 사유가 명확하고 타의 귀감이 되는 직무 수행이나 훈련 중 부상을 당한 장병들은 전시 군력 판정을 적용해 빠르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24시간 맞춤형 상담이 가능한 AI 챗봇 앱을 개발하고 재보상 심의와 보훈 심사 결과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AI를 활용한 심사 체계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1: 예, KF-21 전투기가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요?
0: 네, 5월 6일 한국형 전투기 KF-21이 모든 성능 검증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KF-21 전투기는 지난 2021년 5월 최초 시험 평가를 시작으로 지난 5년 동안 1,600여의 비행시험과 13,000여 개의 시험 조건을 성공적으로 검증에 마쳤습니다. 올해 6월 체계 개발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는 양산 1호기를 공군에 인도할 예정입니다.
1: 예, 지난번 캐나다 해군과의 훈련을 위해서 출항했던 도산 안창호함이 하와이에 입항을 했다고요?
0: 네, 지난 3월 25일 캐나다 해군과 연합훈련을 위해 진해에서 출항했던 도산 안창호함이 현재 시각 5월 4일 미국 하와이 해군기지에 입항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지난 4월 7일 괌에 입항한 바 있는데요. 항해에 필요한 군수물자를 실은 뒤 태평양을 횡단해 5월 말경 캐나다 서부 빅토리아로 도착할 예정입니다.
1: 네, 지금까지 국방부 브리핑 국방부 부대변인 이경호 대령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저는 98년도부터 2000년대까지 김포 해병대 이사단에서 근무한 고강민입니다. 정말 보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신데 저희 군생활할 때 저희 중대장님이 제가 제대하고 나서도 이렇게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도 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또 세월이 많이 지나서 어찌 지내신지 궁금하긴 하네요. 추억이 좀 많았어요. 군생활하면서 제가 뭐 부대에서 보병이었는데요. 원래 좀 그리는 게 좀 좋아했어서 좀 상황판 같은 거 제가 좀 그렸었어요. 그때 중대장에 많이 도움 주셨고 훈련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림 작업하면서 일단은 제가 맛있는 거 이런 먹지 못하잖아요. 간식이나 그런 것도 좀 새벽에 작업하다 보면 많이 좀 챙겨주셨고 제대한 지 오래되긴 해서 좀 가물가물하겠는데 제일 보고 싶어요. 노덕수 중대장이 그때 당시 계급이 대위이셨는데 지금은 전역을 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많이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다 전우야.
1: 한 주간 장병들의 동향을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내무실 국방홍보원 맹수열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1: 지난 5일은 어린이날이었는데요. 우리 군 각급 부대가 어린이날을 맞아서 어린이와 지역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특별한 행사를 개최했다고요?
3: 그렇습니다. 먼저 육군 수도기계화 보병사단 비호여단인데요. 여단은 지난 4일 군인가족과 지역주민을 위해 부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장에는 장병, 군인가족, 지역주민 등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 민군 화합회장을 연출했다고 하네요. 이들은 부대에서 준비한 풍성한 행사를 체험하며 유대를 강화하고 군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관람객들은 생활관, 병영도서관, 체력단련장 등 주요 병영시설을 둘러보며 군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창설 80주년을 맞은 비호여단 역사기념물을 관람하며 국군의 모체부대로서 정체성도 체감했죠. 특히 기계화 부대인 만큼 다양한 전투장비도 전시됐습니다. K-21 보병 전투장갑차, K-1A2 전차, 120mm 자주박격포가 관람객을 맞았는데요. 이와 함께 개인화기, 피복, 군장류를 체험하는 부스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부대는 이색적인 프로그램으로 행사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연병장 특별무대에서 진행된 비호 콘서트에 사단 군악대 소조밴드와 장병들이 합동 공연을 선보이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감동과 즐거움을 제공했죠. 이외에도 찾아가는 모집 홍보부스, 무료 커피차를 운영하고 병영식당 오찬을 통해 참석자들과 따뜻한 정을 나눴습니다. 키즈존에선 풀피리 공연과 풍선 인형 이벤트가 펼쳐지며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죠.
1: 예, 부대 초청 행사를 연 다른 부대도 있다고요?
3: 네, 육군 종합정비창인데요. 종합정비창도 4일 부대 초청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종합정비창이 운영하는 칠성 어린이집 원아 및 군인가족 200여 명이 초청을 받아 부대를 방문했죠. 이날 부대를 방문한 아이들과 가족들은 환영식과 기념 촬영을 시작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소총, 방독면 등 다양한 전투 장비와 군수물자를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견학 프로그램은 호기심 많은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죠. 행사의 백미는 장비 전시였는데요. 평소 가까이서 보기 힘든 K9A1 자주포와 K1A2 전차를 비롯한 6종의 궤도 장비가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부대원들은 직접 장비의 성능과 임무를 설명해주는 시간을 가졌죠. 거대한 장비 앞에서 온 아이들은 아빠, 엄마가 정비하는 무기체계의 웅장함에 연신 탄성을 터뜨렸다고 하네요. 행사에 참여한 최정엽 군무주무관은 아이들이 아빠가 일하는 곳에 와서 전차를 보고 신기해하는 모습을 보니 무척 뿌듯했다며 가족들에게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이 더욱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참모장 이남구 대령은 부대원이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가족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가족이 행복한 직장 문화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부대 운용과 완벽한 정비 지원 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죠.
1: 예, 부대 특성에 맞는 행사를 연 것도 있다고요?
3: 네. 육군 56보병사단 삼각산여단은 지난 1일 경기 양주시 교현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에서 군인 가족을 초청한 가운데 예비군 훈련 체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육군에서 추진하는 아미투게더 활동의 하나로 마련된 행사는 장병들에게 가족과 함께하는 뜻깊은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기획됐죠. 행사에는 군인 가족 200여 명이 참석해 노고산 예비군 훈련대의 교관 조교의 안내를 받으며 실제 예비군 훈련장에서 진행되는 영상 모의사 격, 시가지 서바이벌, 심폐소생술 교육 등 다양한 훈련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고산 예비군 훈련대장 강윤혁 중령은 앞으로도 장병과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회장을 마련해 가족 친화적인 병영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1: 네, 해군에서는 어떤 행사가 열렸나요?
3: 네, 먼저 해군 이함대인데요. 이함대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함대 군인가족과 함께하는 어린이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군가족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된 행사는 군악대 공연, 어린이 레크레이션, 푸드트럭, 경품 증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죠. 행사는 1부 레크리에이션과 2부 군악대 공연으로 나눠지는 됐습니다. 레크리에이션 시간에는 해군 홍보대 MC병의 진행으로 아이들과 가족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신발 양궁과 풍선 대구 등 다양한 활동이 펼쳐졌죠. 2부에는 이함대 군악대가 문어의 꿈, 고래의 노래 등 어린이들이 친숙하게 즐길 수 있는 동요부터 봄봄봄 벚꽃 엔딩 같은 계절에 어울리는 노래를 편곡하는 등 참석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였습니다. 행사를 기획한 인사탄모 김상욱 중령은 가정의대과 어린이날을 맞아 부대원과 군가족 모두가 어울려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군가족들의 행복과 부대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 네, 어린이날을 맞아서 호국 문예제를 연 해군부대도 있다고요?
3: 네. 해군 1함대는 5일 동해군항에서 선봉함대 창설 80주년 맞이 어린이날 행사와 초등학생 대상 호국문예제를 개최했습니다. 부대를 찾은 사람들은 동해함 등 해군 함정 내부를 견학하고 군악대 공연도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군 특수전전단 특전대원이 사용하는 장비와 전술 차량도 둘러보며 대원들이 사용하는 군장을 착용해보는 시간도 가졌죠. 강원 동부보훈지청도 보훈 취재 등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의미를 더했다고 하네요. 호국문예제에 참가한 학생들은 제시받은 주제와에 맞는 그림을 그리고 동시를 지으며 바다를 지키는 해군의 소중함을 돌아봤습니다. 동해함을 견학한 고은채 은설 자매는 군함을 처음 타고 군복도 입어보며 동해에 있는 일함대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인사참모 양호철 중령은 국민과 어린이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하며 해군과 가까워질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며 올해 1함대 창설 80주년을 맞아 지역 주민과 국민들이 보내주신 성원에 대한 감사, 앞으로도 변함없이 동해바다를 지키겠다는 장병들의 각오가 전해졌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 네, 자, 우리 해군이 미국 주도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국적 해상연합훈련이죠. 림팩에서 사상 처음으로 다국적 해군 전력을 총괄 지휘하는 임무를 맡았다고요?
3: 그렇습니다. 민택 훈련을 주관하는 미 해군 3함대 사령부는 최근 올해 훈련 계획을 발표하며 한국 해군이 연합 해군 구성군 사령관 직책을 수행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우리 해군이 민택 훈련에서 해상 작전을 지휘하는 사령관 임무를 맡는 것은 1990년 처음 훈련에 참가한 이래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련제로 실시되는 민택 훈련의 지휘 체계는 최고 지휘관격인 연합 기동부대 사령관, 즉 미 해군 3함대 사령관을 기초로 연합 해군 구성군 사령관, 연합 공군 구성군 사령관, 연합 합동 특수작전부대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해군이 이번에 맡은 연합 해군 구성군 사령관은 연합 기동부대 사령관의 지휘 아래 훈련에 참가한 다국적 해군 전력의 해상 작전을 통괄 통제하는 핵심 지책이죠. 직전 훈련이었던 2024년 우리 해군이 연합 해군 구성군 부사령관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데 이어 올해 사령관직으로 격상된 것은 연합 작전 무대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높아진 위상과 지휘 역량의 방증으로 풀이됩니다.
1: 예, 림팩은 어떤 훈련이고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3: 림팩 훈련은 태평양 연안국 간의 주요 해상 교통로 보호, 다양한 해상 위협에 대한 공동 대처 능력 증진, 다국적 연합 전력의 상호 운용성 및 작전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1971년 시작됐습니다. 올해 훈련은 다음 달 말부터 7월까지

0: 운영 방안, 파생방 전력 노출 위험 분석 및 운영 시스템, AI 카메라 기반 증거 수집 시스템 등이 장려상을 받았죠. 화생방사 사령관 전종률 육군 준장은 AI와 무인체계는 화생방 상황에서 작전요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과학적 위험 평가와 분석을 수행하는 데 필수라며 이번 공모전에서 발굴된 창의적 제안이 실제 전력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 네, 지금까지 국방홍보원 맹수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저는 김은화고요. 김건우 상병 제 친조카예요. 저희 이제 친정 오빠의 아들. 저희 집 근처에 살아서 제가 직장 다닐 때였나? 끝나자마자 막 걔 보려고 뛰어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제가 어른이날 선물이야 돈 보내줬더니 PX에서 맛있는 거 사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애기였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커서 군대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해군을 되고 가고 싶어해서 시험 되게 힘들게 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들어가서 너무 다행히 잘 됐다라고 했었어요. 건우야 이제 얼마 안 남은 거 맞지? 힘내서 복무 끝날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래. 고모가 항상 응원하고 있어. 용돈도 종종 보내줄게. 해군 멋있다. 화이팅!
3: 안녕하세요. 최윤성이라고 합니다. 해병대 친구가 한 명 있긴 한데 연락을 너무 못해서 김태윤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태윤아, 내가 고등학교 때 봤었을 때 너 그래도 웃으면서 잘 해줘서 고마웠었고 그때 마지막 졸업 작품 때 다른 친구들 같이 만들었던 모형배가 가장 생각나고 그 배처럼 해병대에 잘 전역하길 바래. 만약에 이 라디오 듣게 된다면은 연락했으면 좋겠어. 너가 채팅방에 친 게 작년밖에 기억이 안 나서 너무 아쉽더라. 전역했다고 연락했으면 좋겠어. 고맙다. 잘 지내고 파이팅!
1: 병영 소식, 병무행정 소식 알아보는 병무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병역 처분 변경원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병무청 우탁균 부대변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십니까?
1: 자, 병역 처분 변경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4: 네, 병역 판정 검사를 받고 현역병 입영 대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등으로 병역 이행의 형태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형태가 결정된 후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등 실제로 병역을 이행하기까지는 병역 판정 검사를 받고 나서 2년 내지 3년 이후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병역 판정 검사 당시와 실제 병역 이행 시점에서 심신 상태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의 병역 처분을 변경할 사유가 있으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다시 병역 판정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병역 처분 변경원 제도입니다.
1: 그렇군요. 병역 판정 검사를 받으러 갈 때 본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무용 진단서를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진단서 내용대로 병역 판정을 받게 되는 건가요?
4: 그렇지 않습니다. 진단서의 내용 그대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병역 판정 검사 대상자가 제출한 진단서는 질병의 상태와 치료 경과 그리고 앞으로의 소견 등을 감안해서 신체 등급 판정에 참고를 하는 것이고요. 본인이 제출한 진단서의 내용을 병무청에서 운영 중인 자체 장비 등으로 면밀하게 확인한 후에 판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 예. 19세에 받게 되는 병역 판정 검사는 각 과목별로 검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역 처분 변경을 위한 검사도 동일한 건가요?
4: 동일하지 않습니다. 각 과목별로 검사를 받는 19세 병역 판정 검사와 달리 병역 처분 변경을 위한 검사는 변경을 희망하는 과목에 대해서만 검사를 실시합니다.
1: 접수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4: 네, 우선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행한 병무용 진단서가 필요하고요. 이외에 질병심신장애 발생 경위서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가 필요한데요. 만약에 선천성 또는 질병 상태가 변동되지 않는 질환은 접수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발행한 병무용 진단서도 가능합니다. 서류가 구비가 되면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접수를 해서 병역 판정 검사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접수는 통상 언제든 가능한데요. 만약 현역병 입영 통지가 된 사람은 인터넷으로는 입영일 5일 전까지 해야 되고요. 입영일 기준 4일 이내는 관할 지방병무청을 직접 방문해서 접수를 해야 됩니다.
1: 예, 말씀.

0: 마신 검사는 횟수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 그렇지 않습니다. 병역 처분 변경을 신청한 후 신체 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른 병역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병명으로 다시 신청을 하거나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유로 3회를 초과해서 신청하는 경우 또는 입영일자 연기 기간이 합산해서 2년이 만료된 사람 그리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 등이 30세를 초과한 사람은 재신체검사 신청 접수를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수술 등 질병이나 심신장애 악화를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0: 예, 재신체검사를 신청한 경우에 여비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 역정이 변경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질병 악화 사유로 재신체 검사를 받은 사람 중에서 역정 즉 병역 처분이 변경된 사람은 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타상위 계층 등과 같이 경제적 약자의 경우에는 처분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여비와 병명 진단서 및 신체 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의무 또는 수술 기록지 등의 보안 서류 발급 비용도 함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0: 예, 지금까지 병무청 우탁균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KBS 1라디오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마칠 시간입니다.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8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6살 민규는 할머니, 할아버지, 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이후 아버지는 2년 전 세상을 떠났고 엄마와는 연락이 끊겼는데요. 생계를 책임지는 할머니는 환경미화 일을 하며 버티고 있지만 끊어진 오른손 인대는 치료도 하지 못한 채 오늘도 일을 나섭니다. 병원에 가는 날이면 할머니를 부축하고 느리게 함께 걷는 민규. 병원비 걱정으로 두 사람의 마음은 늘 무겁기만 한데요. 하루하루 기억이 흐려지는 할아버지와 3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적장애 동생까지 이 모든 돌봄을 혼자 감당하고 있는 민규를 위해 여러분의 관심과 마음을 보내주세요.

0: KRS-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오늘 곳곳으로 낮더위가 있었는데요. 내일은 중부지방 먼저 오전에 비가 오기 시작해 중부지방의 기온이 먼저 좀 떨어지면서 선선해지겠습니다. 하지만 남부지방 일부는 내일도 25도를 넘어서면서 좀 더운 곳이 있겠고요. 우선 비가 오면서 현재 발효 중인 서울과 경기 내륙, 또 강원 동해안, 충북과 경북 일부의 건조특보가 해제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비는 오전에 중부지방 먼저 오겠습니다. 전북과 경북권은 내일 오후부터 내리겠고요. 화요일까지 쭉 전국적으로 비가 이어진 뒤 화요일 저녁에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강우량은 이틀간 전국이 5에서 40mm. 이렇게 비가 오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오늘과 내일 좋음에서 보통인데요. 경산권과 전남 일부는 내일도 낮 기온이 25도 이상을 보이는 곳이 있어서 내일 오후에 일시적으로 오존 농도와 자외선 지수가 높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12도, 전국이 8도에서 17도로 무난하게 출발해서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세종, 강릉 24, 광주 25, 대구 26도 등으로 일부 남부지방은 내일도 약간은 더위가 남아있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안과 경북 동해안, 내일은 중부지방 전북 경북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겠고요. 다음 주 주말 휴일은 초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6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3: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단순 사고냐 피격이냐 관심이 쏠렸던 남우호 현장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 수 없는 비행체의 타격이다. 이번 화재 원인이 외부의 공격이었다는 게 정부가 내린 결론입니다. 타격 지점과 파손 상태까지 공식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기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 정박 중 폭발 화재가 발생한 우리 선박 남우호. 현지에 급파된 정부 합동조사단이 8일부터 CCTV와 기록장치, 선원 진술 등을 조사해 내린 1차 결론은 외부 공격이었습니다.
2: 약 1분 간격으로 두 차례
3: 외교부
2: 타격하였고
1: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체 한 대가 배 뒷부분 평형수 탱크 외판을 타격해 기관실 발화가 시작됐고 1분 뒤 같은 곳을 2차 타격해 화재가 급격히 커졌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선박 본체가 폭 5m, 깊이 7m 규모로 훼손됐습니다. 화재로 불탄 선내 사진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누가 어떤 비행체를 발사한 건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2: CCTV 영상에서 해당 비행체가 포착되었으나 발사 주체, 정확한 기종 및 물리적 크기 등을 확인하기에는 제약이 있는
1: 조사 결과 발표 직전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를 청사로 불러들였습니다. 정부는 현장에서 수거된 비행체 엔진 잔해 등을 추가 분석할 예정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한편 미국이 주도하는 해양 자유구상 참여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기아입니다.
0: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을 남우호 선원들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두바이 시내 모처에서 휴식 중인 선원 한 분을 KBS 취재진이 직접 만났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낸다고 했지만 부상과 치료의 흔적도 선명했습니다. 단독 보도 두바이 김계형 특파원입니다.

0: 두바이 시내의 한 호텔입니다. 호텔 로비에 남우호 선원들이 보입니다. 허리에 보호대를 찬 남성이 한국인 선원 6명 중 1명입니다. 취재진과 대화할 때는 목 보호대까지 착용했고 오른쪽 눈 주변에 멍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다쳤고 두바이 도착 직후 긴급 치료를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한국인 선원은 공식 인터뷰 요청을 완곡히 거절하며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우호 선사인 HMM은 지난 6일 해당 선원의 부상을 파악했다며 입원할 정도가 아니어서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필리핀 국적 선원도 폭발 당시 상황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1: 휴게 시간이라 폭발 당시 상황은 잘 모릅니다. 호텔에서 쉬면서 마음을 진정시키겠다고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0: 선원들은 두바이 시내 숙소에 머물며 사고 수습을 위해 남우호를 오가고 있습니다. HMM 측은 정부 조사 결과 외부 비행체 공격이 확인되면서 남우호 손상 부위를 정확히 파악한 뒤 수리 일정을 잡을 예정입니다. 수리가 완료되면 선원 24명 전원이 다시 남우호에 올라 공해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선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2: 남우호 현장 조사가 마무리됐지만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선 오늘도 선박 피격이 계속됐습니다. 오만에 있는 이도윤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이 기자, 종전 합의가 늦어지면서 해협의 긴장감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디서 어떤 선박이 공격을 당했습니까?
3: 네,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불과 40km 떨어진 바다에서 공격이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이고요.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여기서 벌크선 한 척이 정체모를 발사체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친 선원은 없었지만 선박 화재로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당국이 불을 끈 상태고 발사체 종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 이런 와중에 이란은 호르무즈 통행세 외에 비용 문제를 또 언급했습니다. 해저 케이블 사용료라던데 이번엔 어떤 명목입니까?
3: 네, 호르무즈 해협 해저에는 아시아, 유럽 등을 잇는 인터넷 케이블이 최소 7개가 깔려 있습니다. 이 케이블에 대해서 비용을 물릴 수 있다는 언급이 나온 건데요. 이란 반관영 매체 파르스 통신은 이란이 관할권과 사용료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이란 매체가 해저 케이블에 대한 군사 공격도 시사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을 볼모 삼아서 인터넷 등 통신까지 통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2: 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보니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앞으로 해상 충돌은 계속 이어질까요?
3: 네, 이슬람 혁명 수비대 해군 사령부는 이란 유조선과 상선에 대한 공격은 미군 기지와 함선 공격으로 이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입장은 미국이 지난 8일 이란 유조선 두 척을 무력화시킨 이후에 나왔습니다. 혁명 수비대 항공 우주군 사령관도 미사일과 드론이 역내 미국 목표물과 함선을 조준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결정적인 순간에 곤혹스런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란의 침묵입니다. 종전 합의안에 대해 이란이 곧 답을 줄 거라 했지만 하루가 지나도록 응답이 없습니다. 답변 대신 들려온 건 호르무즈 해협, 이란의 잠수함 증강 배치 소식입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4: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의 위협 등을 고려해 잠수함을 증강 배치하고 있다고 반관영 메을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대이란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들의 선박에 대해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5: 이제부터 미국을 따라 이란에 제재를 가하는 국가들은 해협을 통과하는데 분명히 어려움을 직면하게 될 겁니다. 이란 육군 대변인.
4: 미국이 최근 이란을 도운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과 홍콩 등의 기업에 제재를 가하자 맞대응한 걸로 풀이됩니다. 종전 협상과 관련된 이란 측의 입장은 여전히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답변 시한이 이미 24시간 넘게 지났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종전 합의를 서두르는 미국을 더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5: 이란이 일부러 시간을 끌고 있는 것으로 보나요? 모르겠습니다. 조만간 알게 되겠죠.
4: 프랑스 방송 LCI 기자와

0: 기자와의 통화에서 곧 답변을 받을 거다 이라는 협상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미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끝났다, 이란이 협상을 원하고 있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그의 발언이 준비된 말의 반복인지 종전 협상에 대한 새로운 내용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꼬집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2: 이번 종전 협상의 주요 쟁점 중 하나가 이란의 농축 우라늄 반출 문제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러시아가 보관할 준비가 돼 있다며 우라늄 반출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회견에 앞서 열린 전승절 열병식에는 북한군 부대가 처음 참가해 북러 밀착을 과시했습니다. 강푸른 특파원입니다.
3: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열린 러시아 전승절 81주년 기념 열병식. 정복 차림에 북한군 부대가 총을 들고 행진합니다. 러시아 열병식에 북한군이 참가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열병식의 유일한 외국군이었던 북한군에게 러시아 매체는 쿠르스크 지역 해방에 큰 공헌을 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4: 이 과정에서 북한군 전사들은 대대적인 영웅주의와 자기 희생 그리고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3: 신홍철, 주러, 북한 대사 등 북한 대표단이 기립박수로 화답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레오니트 슬루츠키 러시아 하원 국제문제위원장은 이번 행진이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동맹관계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축전을 보내 평양은 언제나 형제 같은 러시아 인민과 함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열병식 이후 기자회견에서 미국 이란 간 종전협상의 최대 쟁점인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러시아로 옮겨 보관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4: 분쟁이 최대한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이 대립을 지속하고 싶어하는 당사자는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3: 미국은 이 제안을 이미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실현 가능성과 별개로 이란 전쟁 중재자로서 러시아의 존재감을 키우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2: 지방선거까지 남은 시간 24일, 정치권의 시계추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선거대책위원회를 띄웠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체제로의 전환입니다. 광주와 인천 현장에선 내란 청산과 유능한 정부를 내세웠습니다. 먼저 이지윤 기자입니다.
5: 일자가는 지방선거 승리!
2: 주요 공천을 마무리한 민주당. 야당보다 먼저 선거대책위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국가 정상화를 내걸고 내란 청산과 일자라는 지방정부를 예고했습니다.
6: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2: 더불어민주당 대표
6: 계속되고 있는 내란 세력의 준동을 뿌리뽑을 수 있습니다.
2: 지지 기반인 광주는 당대표가, 원내 두석이 걸린 인천은 원내대표가 이틀 연속 지원사격했습니다.
7: 이재명 정부의 뜻을
2: 한명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7: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2: 다음 주엔 강원을 시작으로 충청, 제주까지 전국을 훑을 예정입니다. 공천 불복에는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무소속 출마한 김관영 전북도지사도 공천 못 받았다고 조국혁신당으로 넘어간 당원들도 복당은 영구 불가라고 했습니다.
8: 누구 마음대로 복당을 합니까?
2: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8: 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닙니다.
2: 경기 평택을 보궐선거 신경전도 고조 중입니다. 조국 후보가 김용남 후보는 잘못을 사과하지 않는다고 비판을 이어가자 민주당은 국힘 제로 한다더니 민주진영 분열을 야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입니다. 가장 뜨거웠던 현장은 부산 북구 갑이었습니다.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당 지도부가 총집결해 지원사격을 본격화했습니다. 한날 한시에 진행된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개소식까지 보수 야권 후보들의 맞불 현장이었습니다. 부동산 이슈 띄우기까지 박효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9: 국민의힘 박민식 부산 북갑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당 지도부와 중진, 지역의원들이 집결했습니다. 뜨내기 말고 진짜 북구사람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10: 확실하게 찍어야 됩니다.
9: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10: 북구의 아들 누굽니까?
9: 부산 전체 승리를 위해 부산 북갑 보수 후보 간 단일화 제안도 나왔는데 장동혁 대표는 한 후보를 겨냥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10: 분열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 아니라
9: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10: 박민식처럼 굳건하게 수를

0: 보수정당을 새롭게 만들어야.
1: 같은 시각 민주당 하정우, 무소속 한동훈 후보도 선거사무소를 정식으로 연 가운데 한 후보는 퇴로를 불사르고 왔다. 자신이 보수를 재건하겠다고 맞섰습니다.
2: 저는 제가 여기서 승리하는 것이
3: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 갑 후보.
2: 큰 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1: 국민의힘은 부동산 공세도 강화했습니다. 오늘부터 재개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세금 폭탄이라며 집값은 더 오르고 전월세 대란이 올 거라 주장했습니다. 과도한 과세는 철회하고 공급이 늘도록 부동산 규제부터 풀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박효빈입니다.
4: 들으신 대로 서울 집값의 향배를 가를 분기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최고 세율 82.5%, 다주택자들 셈법이 복잡하게 됐습니다. 팔리지 않는 매물을 회수하는 매물 잠김 전망이 나오지만 정부는 과거와는 다르다며 시장의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5: 매물 유도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어제부로 종료됐습니다. 유예 조치 4년 만입니다. 이제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은 가파르게 오릅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82.5%까지 높아집니다. 다주택자가 10년 전 8억 5천만 원에 산 서울 마포 아파트를 25억 원에 팔면 어제까지는 5억 6천만 원의 세금을 내면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대 12억 5천만 원이 매겨집니다.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아예 팔지 않으려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걷어들이고 이에 따라 시장의 매물이 자취를 감추는 잠김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 실제로 지난 3월 말 기준 하루 8만 건까지 늘었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 건대로 줄었습니다.
6: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못 들어가면 이제 매매는 어렵다고 다 상담이 돼서 이제 다 통화를 해봐야 돼.
5: 다만 부동산 세제 개편 등 정부의 추가 대책에 따라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7: 시장에서 매물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정부가 매물 유도 대책을 내놓을 수가 있어서 절벽 수준은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5: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물 잠김 우려를 일축하며 비거주 1주택자도 집을 쉽게 팔 수 있도록 토지거래 허가 예외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4: 무제한 고깃집으로 호응을 받았던 명륜 진사갈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맹점주를 상대로 고금리 대출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나라 돈을 싼 금리에 빌려와서는 최대 18% 이자 장사를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8: 명륜 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은 가맹점들에 직접 대출을 해줬습니다. 개업 자금이나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한 점주에게 접근했습니다. 문제는 높은 금리.
9: 15%밖에 이르면 약간 그랬죠. 완전히 빼도밖에 못 사게 만들어 놓고 계약 금리까지 다 지불해서 되니까.
8: 금융위와 공정위 조사 결과 정작 명륜당은 산업은행 등으로부터 3에서 6% 저금리로 돈을 빌렸습니다. 이 돈은 명륜당 대표가 소유한 대부업체들로 흘러갔고 대부업체는 점주들에게 최대 18% 고금리로 대출을 해줬습니다. 저리로 나랏돈을 빌려 이자 장사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이런 고금리로 점주들에게 대출해준 금액은 총 2,300억 원이 넘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대출이 확인된 가맹본부에 대해선 정책자금 대출을 막기로 했습니다.
10: 중간에서 이자 차익만 한 것만 수십억 원이에요. 점주들이 돈을 버는 거와 상관없이 가맹본부는 가맹점들만 늘리면은 돈을 버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8: 공정위는 명륜당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일률적인 고금리로 가맹점주에게 부담을 주고 특정 인테리어 업체와 거래를 강제해 공사비를 부풀린 사례 등에 대해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0: 일제강점기 만주 벌판에서 독특한 개성의 세 남성이 맞붙습니다. 각자의 욕망과 자존심을 건 광기의 추격전을 세 명의 놈들이 유쾌하게 쏘아내냅니다. 한국식 서부극의 시작을 알린 이 영화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경화 기자입니다.
1: 찾으시죠.
2: 엄청난 비밀을 하나 가르쳐주지. 그치 누가 뭔 줄 알아?
3: 황량한 만주 벌판의 열차터 리범 윤태구. 우연히 보물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를 하나 훔치면서 욕망의 질주극은 시작됩니다.
2: 뭐다! 가서 보여줄게. 빨리 가자.
3: 마적단 두목 박창희에게 걸린 거액의 돈을 쫓는 현상금 사냥꾼 박도원과
2: 나랑 그 지도에 나와 있는 곳을 가보는 거야. 내가 이거서
3: 윤태구와 과거 악연으로 얽힌 박창희까지 추격전은 갈수록 격렬해집니다.
4: 영화적인 어떤 그 쾌감. 어떻게 하면
5: 송강호.
4: 그 웨스턴 영화를 빌려가지고 우리식으로 해석해서 재미나게 표현할까. 굉장히 새로운 도전이고 변주죠.
3: 꿈과 목표,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쫓고 쫓기는 인생. 인간의 광기, 뒤섞인 선악이 한국형 웨스턴으로 재현돼 만주벌판을 내달립니다.
6: 무언가에 미친 듯이 질주하는 인생의 모습을
5: 그런 강한 좋은 놈, 나쁜 놈,
6: 표현을
5: 이상한
6: 그려보고 싶었던 거죠.
3: 200억 원에 이르는 큰 규모의 제작비. 정상급 주연 배우 송강호, 정우성, 이병헌의 동반 캐스팅도 화제가 됐습니다. 당시 한국 영화계에선 보기 드물었던 압도적 스케일과 장르적 실험으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놈놈놈. 1971년 쇠사슬을 끊어라 이후 명맥이 끊긴 만주 웨스턴을 되살렸습니다.
7: 한국 영화로서 과거의 역사를 리바이벌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놈놈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한국에서도 서부극을 담아낸 블록버스터 상업영화 제작이 가능하다는 걸 증명해냈습니다.
6: 이런 걸 한국에서 만들 수 있나? 그런 로망들이 다 표현돼서 근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배우, 스태프들이 다 미쳐서 찍었던
3: 거친 총성과 박진감 넘치는 주제곡, 치밀하게 설계된 음향 역시 한국형 서부극에 새로운 감각을 불어넣은 시도입니다. KBS 뉴스 현경화입니다.
8: 지금까지 이윤희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9시 20분입니다. KBS

0: 스포츠 스포츠.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창진입니다. 2027 AFC 아시안컵 본선 조 편성이 확정됐습니다. 우리나라는 2조에 속해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그리고 레바논, 예멘전의 승자와 조별리그를 치르게 되는데요. 포트2의 이라크, 요르단을 피하고 포트4의 북한과도 엇갈렸고 디펜딩 챔피언 카타르 역시 다른 조라서 조 편성은 무난하다는 평가입니다. 눈길을 끄는 건 베트남과의 맞대결인데요. 베트남 대표팀은 김상식 감독이 이끌고 있고 이훈재 코치 등의 한국인 지도자들이 코칭 스태프를 꾸리고 있습니다. 아시안컵은 내년 1월 7일부터 사우디에서 열리는데요. 우리 대표팀은 홍명보 감독의 지휘 아래 67년 만에 우승에 도전합니다. 일요일 스포츠 스포츠 먼저 프로농구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KBS N스포츠의 손대범 농구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남자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 4차전에서 벼랑 끝에 몰린 소노가 드디어 K-SIT을 잡고 한 점차 첫 승을 거뒀죠?
2: 네, 소노가 시즌 종료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네. 오늘 부산에서 열린 챔피언 결정전 4차전에서 KCC에게 81대 80으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면서 자칫하면 0대4로 질 뻔했던 시리즈를 일단은 지연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오늘 승리로 소노는 현재 시리즈 전적에 0승 3패에서 1승 3패로 조금 따라잡았고요. 아직 0승 3패에서 시리즈를 뒤집은 사례는 없지만 그래도 1말의 가능성을 남겨놓는 데 성공했습니다.
1: 네, 두 경기 연속 한 점차 승부였네요. 경기 네, 종료 그렇습니다. 직전까지도 결과를 알기 힘든 접전이었죠.
2: 네. 어제 열린 3차전에서도 이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쇼농 선수에게 마지막 잘 두 개를 내주면서 고배를 맞았던 소노였는데 네. 오늘도 마지막까지 알 수 없었습니다. 네. 전반에 10점 차 이상의 리드를 잡았지만 3쿼터에 놓치고 4쿼터에는 접전 양상이 이어졌죠. 네. 양팀 모두 이틀 연속 경기라 그런지 발도 제대로 떨어지지 않았던 그런 힘들었던 4차전이었지만 이 소노는 이정현과 임동섭 등이 활약하면서 4쿼터를 대접전으로 이끌어갔습니다.
1: 네.
2: 승부는 마지막에 갈렸는데요. 이 허훈 선수가 이 자유투 두 개 중 한 개만을 넘으면서 80대 80으로 동점이 만든 상황이었고요.
1: 네.
2: 이때 이정현 선수가 기습적인 커트인으로 0.9초를 남기고 자유투 두 개를 얻으면서 기사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1: 네, 정말 어제와는 정반대 상황이 펼쳐졌죠. 선수의 활약상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2: 네. 일단 이정현 선수가 0.9초를 남기고 위닝 자유투를 넣어줬습니다.
1: 네.
2: 자유투 두 개를 얻었지만 1구만 먼저 넣고 나머지 0.9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두 번째 자유투를 놓치면서 이 반격의 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정현 선수가 후반 3.4개를 포함해 22득점을 기록했고

0: 기록했고요. 임동섭 선수가 14득점, 레이던 나이트가 15득점 12리바운드로 더블 더블을 기록하면서 KCC의 추격을 따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1: 네, 승부는 이제 5차전으로 넘어가는데 선우가 우승하면 KBL의 새 역사를 쓰게 되죠.
0: 맞습니다. 역시나 오늘 승리도 그렇고 어느 팀이 이기든 간에 새 역사를 쓰게 되는 셈입니다. KCC가 우승하면 6위 팀으로서 올라가서 우승한 최초의 팀이 되고요.
1: 네.
0: 소노는 이제 0승 3패를 뒤집고 우승한 최초의 팀에 도전하고 있는데 일단은 수요일에 열리는 5차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NBA 소식 살펴보죠. 동부 컨퍼런스 준결승 3차전에서는 클리블랜드가 반격에 성공했네요.
0: 네, 클리블랜드가 홈에서 반격했습니다. 디트로이트와의 동부 준결승 첫 두 경기를 모두 지면서 이 분위기가 어두웠던 클리블랜드인데 오늘 홈에서 116-109로 승리하며 추격에 시작했습니다.
1: 네.
0: 4차전은 화요일에 열리게 됩니다.
1: 네, 2쿼터에서 점수차가 많이 벌어졌죠?
0: 네, 1쿼터는 32-35 접전이었지만 2쿼터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2쿼터에 32-18로 상대를 제압하면서 이 분위기를 잡아갔고요. 마지막에 디트로이트 추격이 거세긴 했지만 오늘 제임스 하든 선수와 도노반 미첼 선수가 맹활약을 하면서 추격을 뿌리쳤습니다.
1: 네, 클리블랜드 승리의 주역은 히든 그리고 미첼 선수였죠.
0: 그렇습니다. 오늘 제임스 하든이 19득점, 어시스트 7개, 무엇보다 승부처에 이 중요한 5점을 연달아 넣어주면서 상대의 추격을 따돌렸고요. 또 도노반 미첼 역시 35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이 두 선수 모두 팀이 패할 때마다 약간 좀 부진해가지고 말이 많았던 두 선수인데 오늘만큼은 이름값 해주었습니다.
1: 네, 서부 컨퍼런스 준결승 3차전에서는 오클라호마 시티가 파죽에 3연승을 거뒀네요.
0: 네, NBA 전체 승률 1위 팀답게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가 LA 레이커스를 상대로 또 여유 있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1: 네.
0: 131-108로 승리를 거뒀고요. 이제 현재 시리즈 전적 3-0으로 1승만 추가하면 서부 컨퍼런스 결승에 올라가게 됩니다.
1: 네, 3쿼터에서 분위기가 전환됐죠?
0: 그렇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오클라호마 시티가 후반 들어서 강한 수비를 앞세워 흐름을 뒤집었는데요. 3쿼터에 33-20, 4쿼터에 41-29로 크게 앞서가면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1: 네.
0: 오늘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오늘도 23득점을 기록했고 또 AJ 미첼 선수가 이 플레이오프 깜짝 스타로 떠올랐는데요. 24득점 10어시스트로 활약했습니다.
1: 네. 선수들의 활약은 어땠나요?
0: 네, 오늘 이 두 선수를 제외하고라도 뭐 챗 홈그램 선수가 18득점 9리바운드로 활약을 해주면서 인사이드를 지켜줬고요. LA 레이커스는 루카 돈치치 선수가 오늘도 뛰지 못한 가운데 이 르브론 제임스가 19득점 8어시스트로 분투했지만 이 마지막 이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의 에너지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1: 네, NBA 준결승 4차전은 내일과 모레에 이어지는데 관전 포인트 짚어주시죠.
0: 네, 내일은 뉴욕 니스와 필라델피아가 4차전을 갖습니다. 뉴욕이 무난하게 3-0으로 앞서고 있는 만큼 그 분위기를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조직력이 최고조에 올라와 있고요.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미네소타 시리즈 열리게 되는데 빅터 웬반야마의 존재감이 빛나면서 샌안토니오가 2승 1패로 앞서고 있습니다.
1: 네.
0: 미네소타가 홈에서 경기를 갖긴 하지만 이 웬반야마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이상은 시리즈를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1: 네, 소식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프로농구 소식 KBS N스포츠의 손대범 농구 해설위원이었고요. 이어서 프로야구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 동아의 장은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한화 팬들이 단단히 뿌리 났네요.
2: 네, 성적 부진과 선수들의 연이은 부상 소식으로 분위기가 어수선해진 한화죠.
1: 네.
2: 지난해 한국 시리즈 준우승을 거뒀던 팀이 하위권으로 처지자 팬들이 트럭 시위를 통해 의견 표출에 나섰습니다.
1: 예.
2: 일부 팬들은 서울에 위치한 하나그룹 본사와 대전구장에 메시지를 담은 트럭을 보냈는데요. 해당 팬들은 감독을 포함한 코칭 스태프와 구단 프런트의 전면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1: 예, 예. 자, 이런 가운데 하나는 오늘 폭발적인 타선을 보여주면서 LG를 상대로 위닝 시리즈에 성공했죠.
2: 네, 하나가 LG를 9-3으로 꺾고 주말 3연전 위닝 시리즈를 가져오었습니다. 하나는 2회 말 2사 1-2루 찬스에서 터진 김태현 선수의 1타점 적시타와 이후 2사 1-2루 상황에서 나온 황영목 선수의 싹쓸이 2타점 적시 3루타로 3-0까지 먼저 도망갔습니다.
1: 네네.
2: 하나는 4회 말 강백호 선수의 솔로 홈런과 황영목 선수의 추가 적시타 등을 더해 7-0까지 달아나며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습니다. LG가 뒤늦게 3점을 따라갔지만 이미 승패는 기울어진 뒤였습니다.
1: 네네. 자, 육성 선수로 출발한 한화 선발 박준영이 인상적인 데뷔전 선발승을 거뒀죠.
2: 네, 올해 육성 선수로 입단해 퓨처스 리그에서 최근 1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한 박준영 선수죠. 말 그대로 난세 영웅 역할을 했습니다.
1: 네.
2: 오늘 LG 강타선을 상대로 5이닝 동안 단 3안타와 3볼넷만을 허용했고요. 삼진 2개를 곁들여 무실점 피칭을 했습니다.
1: 네네.
2: 하나는 그동안 외국인 선수와 문동주 선수의 부상으로 선발진 운영에 고민이 깊었는데요. 박준영 선수는 하나 투수진의 약점으로 꼽힌 제구력 부분에서 장점을 보이며 데뷔 첫 승을 거두기까지 했습니다.
1: 네. 자, 고척에서는 안치홍의 9회 말 만루포로 최하위 키움이 선두 KT를 잡고 5연패를 끊어냈네요.

0: 리그 최하위 키움이 단독 선두 KT를 5대1로 꺾고 5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키움과 KT는 오늘 8회까지 서로 한 점씩만을 주고받는 치열한 투수전을 벌였는데요. 승부는 9회에 갈렸습니다.
1: 네.
0: 키움은 9회 말 오선진, 박주홍 선수의 연속 안타와 서건창 선수의 고의사구로 1타 만루 찬스를 잡았습니다. 이후 타석에 들어선 베테랑 내야수 안치홍 선수가 경기를 끝내는 만루 홈런을 날리며 팀의 승리를 안겼습니다. 이 홈런은 안치홍 선수의 개인 커리어 첫 끝내기 만루 홈런이기도
1: 그렇군요.
0: 했습니다.
1: 네. 자, 키움의 슈퍼루키 박준현 선수 5이닝 무실점 호투로 지난 경기에 부진을 씻어냈죠.
0: 네, 키움의 특급 유망주 박준현 선수 오늘은 5이닝 2안타 4볼넷 2타의 3진 무실점 피칭으로 지난 경기 3과 3분의 2이닝 5실점의 악몽을 떨쳐냈습니다. 박준현 선수 오늘은 포심 패스트볼 최고 구속이 시속 157km까지 나왔는데요. 슬라이더 최고 구속이 145km가 나올 정도로 여러모로 좋은 컨디션을 보였습니다.
1: 네네. 자, 다음은 사직구장으로 가보죠. 롯데가 기아를 잡고 2연패에서 탈출했네요.
0: 네, 롯데가 기아를 7대3으로 꺾고 수입패를 면했습니다. 롯데는 1회 초 기아 김도영과 아데를린 선수에게 작수적 시타를 허용하며 0대2로 먼저 끌려갔는데요. 2회 말 공격에서 손호영 선수의 내야 땅볼과 고승민 선수의 1타점 적시 3루타로 2대2 동점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1: 네, 네.
0: 이후 레이에스 선수와 전민재 선수의 적시타로 4대2의 리드를 잡았고요. 5회 말 전준우, 노진혁, 손성빈 선수의 타점 행진이 이어지면서 최종 4점차 승리를 얻었습니다.
1: 네. 자, 최근 흐름이 좋지 않던 양팀 선발 롯데 박세웅과 기아 이의리 희비가 엇갈렸군요.
0: 네, 먼저 롯데 선발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박세웅 선수 드디어 이겼습니다. 6이닝 4안타 3볼넷 4타에 3진 무실점 호투로 최근 부진한 흐름을 끊어냈고요. 타선 지원도 받으면서 7경기 만에 시즌 첫 승을 수확했습니다. 반면 이의리 선수는 지난 한화전에 이어 오늘도 5이닝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1: 네.
0: 2와 3분의 2이닝 4안타 3볼넷 4타에 3진 4실점을 기록했고요. 팀도 지면서 개인 4패째를 떠안았습니다.
1: 네네. 자, 잠실에서는 잭로그의 호투에 힘입어서 두산이 SSG에 이틀 연속 승리했네요.
0: 네, 두산이 선발 투수 잭로그 선수의 6과 3분의 1이닝 1실점 호투를 앞세워 SSG를 3대1로 꺾었습니다. 두산은 2회 말 1타 만루 찬스에서 박찬호 선수의 희생플레이와 상대 실책으로 2점을 먼저 달아났습니다.
1: 네.
0: 이후 3회 말 박준순 선수의 솔로 홈런을 더해 3대0의 스코어를 만들었습니다.
1: 네.
0: 두산은 이후 투수진이 리드를 계속 지켰는데요. 7회 초 1사 2루 상황에서 조영우 선수에게 1타점 적시타를 맞았으나 잭로그 선수에 이어 등판한 이병헌, 박치국, 이영하 선수가 리드를 지키며 팀의 승리를 최종 안겼습니다.
1: 네, 네. SSG 최정이 역대 최초 통산 1만 타석을 달성했죠.
0: 네, 최정 선수 KBO 리그에 살아있는 현역 전설이죠.
1: 네.
0: 오늘 두산전 5회 초에 맞이한 세 번째 타석에서 KBO 역대 최초로 개인 통산 1만 타석을 기록했습니다.
1: 네, 네.
0: 결과는 3진으로 물러나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1만 타석 기록 자체만으로도 대기록이라고 그렇죠.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네. 이게 몇 경기 몇 년 만에 기록한 건지도 좀 궁금하긴 한데.
0: 네. 자,
1: 끝으로 창원으로 가보죠. 삼성 NC를 꺾고 파죽에 7연승을 질주했네요.
0: 네, 삼성이 NC를 11대1로 대파하고 7연승을 달렸습니다.
1: 네.
0: 삼성은 우선 타선이 장단 13안타를 터뜨리며 NC 투수진 공략에 성공했습니다. 삼성은 2회 초 2사 2삼루 찬스에서 유지혁 선수의 2타점 적시타로 기선 제압에 성공했고요. 이후 2사 1루 상황에서 부자욱 선수의 2점 홈런까지 나오면서 분위기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1: 네.
0: 5회 초 5점을 만든 삼성은 비기닝으로 승기를 잡았습니다. 9회 초 공격서 2점을 더 보태면서 최종 2자릿수 득점에도 성공했습니다.
1: 네. 자, 삼성의 최영우, 류지혁이 새로운 기록을 썼죠?
0: 네, 오늘 기록이 참 많이 나온 날인데요.
1: 네.
0: 최영우 선수 2002년 프로 데뷔 후 25시즌 만에 KBO 리그 최초로 4,500루타를 달성했습니다.
1: 네네.
0: 최영우 선수는 오늘 1회 초와 2회 초에 연속해서 중전 안타를 날려 4,500루타 고지를 밟았는데요. 말 그대로 기록의 사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0: 최다 안타 2,632개, 최다 타점 1,764개, 최다 2루타 550개로 현역 생활을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계속 자신의 기록을 경신하고
1: 거죠?
0: 있는 상황입니다.
1: 네네. 자, 메이저리그로 가보죠.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호는 두 경기 연속 안타를 이어갔죠?
0: 네, 이정호 선수 오늘 피츠버그와 홈경기에 1번 타자 오익스로 선발 출전했는데요. 5타수 1안타 1삼진을 기록했습니다. 6회 말 좌전 안타를 날리며 지난 경기에 이어 두 경기 연속 안타를 터뜨렸는데요. 다만 이정호 선수의 연속 안타 활약에도 소속팀 샌프란시스코는 피츠버그에 3대13으로 대패해 이정우 선수는 아쉬움을 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1: 네, 네. LA 다저스의 김혜성과 샌디에고의 송성문은 오늘 안타가 없었죠?
0: 네, LA 다저스 김혜성 선수는 오늘 애틀랜타전 8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는데요. 3타수 무안타 1볼넷을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김혜성 선수는 오늘 3회 초 수비 도중 악송구로 실책까지 범해 아쉬움을 더했는데요. 팀까지 2대7로 져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1: 네, 네.
0: 샌디에고 송성문 선수는 세인트루이스전 8번 타자 2루수로 선발 출전했습니다만 역시 2타수 무안타 1볼넷 1득점을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1: 네.
0: 다만 송성문 선수는 이정우, 김혜성 선수와 달리 팀 승리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1: 네네.
0: 송성문 선수는 5회 양팀이 1대1로 맞선 1사 상황에서 볼넷을 골라 출루했는데요. 이후 후속 타자들의 전루타와 적시타로 홈을 밟아 2대1로 앞서가는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1: 네.
0: 샌디에이고는 세인트루이스를 최종 4대2로 꺾었습니다.
1: 네. 디트로이트의 거우석은 빅리그 도전이 가까워졌고 애틀랜타의 김하성은 재활 후 경기를 시작했다고요?
0: 네, LG 복귀 제안을 뿌리치고 빅리그 도전을 계속 이어가기로 한 고우석 선수죠. 한 달 전 AA로 강등돼 아쉬움을 국내 팬들에게 전했었는데요. 지난 9일, 약 한 달 만에 AAA로 다시 승격했습니다.
1: 네.
0: 고우석 선수, 멤피스전의 구원 등판에 좋은 투구 내용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3이닝 1안타, 1볼넷, 1타의 삼진, 무실점 호투로 좋은 경기력을 첫 등판부터 보이며 AAA에서의 생존 경쟁력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1: 네.
0: 애틀랜타 김하성 선수는 마이너리그 재활 경기에서 맹타를 휘둘렀습니다. 볼티모어 산하 AAA팀과의 경기에 2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낙타소 2안타 1득점 1볼넷 활약을 펼쳤는데요. 팀의 11대2 대승을 이끌기도 한 김하성 선수 곧 복귀가 멀지 않아 보입니다.
1: 네, 소식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프로야구 소식 스포츠동의 장은상 기자였습니다. 일요일 스포츠 함께하고 계십니다. 9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축구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프로축구 K리그1은 오늘 두 경기가 열렸는데 먼저 울산이 부천을 꺾고 연승을 달렸네요.
2: 네, 울산이 홈에서 부천을 1대0으로 제압을 하면서 그 2연승을 달렸고요. 울산이 7승 2무 4패 승점 23점을 기록을 하면서 3위에서 2위로 한 계단 올라섰습니다.
1: 네, 선수들의 활약 전해주시죠.
2: 네, 울산의 이동경 선수가 공격을 이끌었고요. 골키퍼 조현우 선수가 또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전반 24분에 울산 말콩 선수가 강한 압박으로 공을 빼앗아서 크로스를 올리자 그 이동경 선수가 왼발로 방향을 바꿔서 선제 결승골을 뽑아냈고요. 조현우 선수가 수차례 선방쇼를 펼쳤습니다.
1: 네, 전북과 안양의 대결은 어떻게 됐나요?
2: 네, 양 팀이 그 안양에서 맞붙었는데 1대1로 경기가 그 마무리가 됐습니다.
1: 네.
2: 전북이 최근 3연승을 달리다가 오늘 비기면서 승점 22점으로 3위에 머물렀습니다.
1: 네, 경기 내용도 전해주시죠.
2: 네, 후반 9분에 안양 아일톤 선수가 크로스를 무릎으로 밀어넣어서 선제골을 뽑아냈는데요. 전북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후반 30분에 김태현의 크로스를 그 이승우 선수가 문전세도하면서 차 넣었고요. 이후에 양팀이 추가골 없이 1대1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1: 네, K리그1 중간순위 살펴볼까요?
2: 네, 13라운드까지 치러졌는데요. 서울이 8승 2무 3패 승점 26점으로 선두를 달리고는 있지만 최근 3경기 연속 무승에 그치면서 독주체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2: 2위 울산이 서울을 승점 3점 차로 바짝 추격하고 있고요. 전북이 울산에 승점 1점 뒤진 3위입니다. 그리고 포항과 인천, 강원과 제주가 승점 1점 차이로 4위부터 7위까지 촘촘하게 포진을 하면서 상위권 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1: 네, K리그2는 오늘 4경기가 열렸는데 경기 결과 간추려 주시죠.
2: 네, 우선은 그 부산이 홈에서 천안시티를 1대0으로 꺾었습니다. 김현미 선수가 결승골을 터뜨렸고 골키퍼 구상민 선수가 연달아 선방쇼를 펼쳤고요. 부산은 지금 9승 1무 1패를 기록하면서 독주체제를 또 구축한 상황이고요. 그 어제 경기에서 수원삼성이 지금 승리를 따내지 못하면서 부산과 그 수원삼성의 승점차가 5점까지 벌어지면서 K리그2에서는 부산이 지금 독주체제 돌입한 상황입니다.
1: 네. 내년 1월 사우디에서 열릴 아시안컵 조 추첨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조 편성은 무난하다는 평가죠?
2: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레바논 또는 그 예멘 승자와 조별리그 2조에 편성됐고요.

0: 말씀하신 대로 일단 우리나라가 그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과 격돌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요르단이라든지 이라크, 북한, 카타르 같은 굉장히 좀 껄끄러운 상대를 피하면서 일단은 무난한 조편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축구 대표팀이 정말 오랜 기간 아시안컵 우승이 없죠.
0: 네, 맞습니다. 뭐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우리나라가 1956년과 60년에 그 2회 대회를 우승을 했는데 이후에 계속해서 무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네, 네.
0: 직전 2023년 대회 타강에서도 요르단에게 덜미를 잡혔고요. 이번에 그 무려 67년 만에 또 우승을 노리는 상황인데 특히 손흥민 선수가 내년이면 벌써 35살이라서 네. 사실상 그 마지막 아시안컵이 될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우승이 더욱더 간절한 상황입니다.
1: 아시안컵이 뭐 우승이 될 듯 될 듯하다가 안 되고 인연이 없었어요. 네.
0: 네, 맞습니다. 계속 그 고비마다 그 고비를 넘지 못했고요.
1: 네.
0: 정말 그 대회 초창기에는 정말 아시아 맹주로 이름을 떨쳤었는데 계속해서 토너먼트에서 좀 발목이 네. 잡히면서 이번에 정말 그 우승에 적기인 상황입니다.
1: 운도 좀 안 떨어졌고요.
0: 네.
1: 자, 유럽 프로축구가 시즌 막바지로 접어들었. 는데 독일에서 뛰고 있는 김민재 선수 오늘 경기에 나왔죠?
0: 네, 그 바이에른 뮌헨 소속이고요. 볼프스부르크와의 그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했습니다. 그 전반 15분에 정말 멋진 태클로 10점 위기를 막아냈고요. 일단은 전반만 뛰고 교체 아웃됐고 팀은 후반 11분에 또 올리세의 골로 1대 0으로 승리를 거뒀고요.
1: 네.
0: 뮌헨은 이미 뭐 30라운드에서 리그 우승을 일찌감치 확정지은 상황이고 오늘 승리로 14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갔습니다.
1: 네, 프리미어리그 2부 강등이 확정된 울버햄튼의 황희찬 선수가 선발 출전했네요.
0: 네, 그 브라이튼과의 원정 경기에서 그 선발로 나서서 후반 44분까지 뛰었고요. 아쉽게 그 골대를 때리긴 했는데 그 옵사이드가 또 선언이 됐고
1: 네.
0: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울버햄튼은 이미 33라운드에서 2부 강등이 확정된 상황인데 오늘도 0-3으로 지면서 시즌 24패째를 당했고요. 계속해서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1: 네, 이제 이 경기에서 브라이튼의 1번 에이스 미터마 선수가 부상을 당했다고요?
0: 네, 미토마 선수가 후반전에 왼쪽 허벅지 뒷근육 통증을 호소하면서 교체 아웃됐는데요. 햄스트링 쪽 부상이라서 일단 정밀 진단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1: 네.
0: 사실 미토마 선수는 뭐 프리미어 리그에서 벌써 4시즌 때 활약 중이고요. 또 일본 대표팀에서는 그 정말 그 31경기에 출전해서 9골을 터뜨린 에이스라 불리는 선수인데 일본 대표팀도 지금 5일 뒤에 그 북중미 월드컵 최종 명단을 발표하거든요.
1: 네.
0: 이걸 앞두고 또 에이스가 또 다쳤다는 소식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오현규 선수는 튀르키예 모드에서 페널티킥을 유도했죠.
0: 네, 베식타스 소속 오영규 선수가 트라부존스포르와의 그 튀르키예 슈페르리그 홈 경기에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로 나섰고요. 전반 14분에 그 골키퍼를 향해서 정말 강한 압박을 하면서 또 상대 반칙과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팀 동료가 키커로 나서서 성공을 했지만 그 아쉽게 팀은 1-2로 역전패를 당했고요. 오영규 선수가 그래도 오늘 골을 넣지는 못했지만 지난 2월에 베식타시로 이적을 해서 지금 8골 2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1: 네.
0: 팀에서는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1: 그렇죠.
0: 있습니다.
1: 네. 축구대표팀이 다음 주에 월드컵 최종 명단을 발표한다고요?
0: 네, 홍명보 대표팀 감독이 그 16일입니다. 그 다음 주 토요일이죠. 오후 4시에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서 최종 명단 26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뭐 손흥민 선수라든지 이강인, 김민재 그리고 오영규와 이재성처럼 기존의 주축 멤버들이 좀 대거 발탁될 것으로 보이고요.
1: 네.
0: 지금 홍 감독이 중앙 수비와 또 윙백 자리를 두고 굉장히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자리에서 정말 깜짝 발탁이 있을지가 주목된 상황입니다.
1: 네, 그 밖에 축구 소식 전해주시죠.
0: 네, 이란 축구협회가 북중미 월드컵에 반드시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대신 조건으로 그 이슬람 혁명수비대 출신 선수들의 비자가 발급되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1: 네.
0: 이란은 지금 미국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상황에서 그 월드컵을 미국에서 그 모든 경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1: 네.
0: 현재 그 주장 타레미와 수비수 하지 사피 같은 경우에도 그 혁명 수비대 의무 복무를 마친 상황이라서
1: 네.
0: 월드컵에 출전은 하되 또 이 선수들의 출전을 허용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내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소식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축구 소식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고요. 이어서 한 주간 이슈가 됐던 스포츠계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최동호의 스포츠 칼럼 시간입니다. 최근 프로야구에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강

0: 속구 투수가 늘었는데요. 스포츠평론가 최동원 씨와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강속구 투수들이 올해 유난히 부진하죠?
1: 예, 그렇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예, 한화의 김서현 정우주 선수, 기아의 이의리 선수가 올해 상당히 부진하죠. 이제 김서현 선수는 1군과 2군을 오르락 내리락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고요.
0: 네.
1: 그리고 이 프로야구에서 가장 빠른 공을 던지는 한화 문동주 선수도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결국 어깨 부상으로 올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0: 네.
1: 이의리 선수는 오늘 롯데전에 등판했는데 2와 3분의 2이닝 4실점으로 이 3회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0: 네. 보통 시속 150km 이상을 던져야 강속구 투수라고 하죠.
1: 한국 프로야구에서는 뭐 90년대 중반까지는 140km 중반을 넘기면 강속구라고 칭했거든요.
0: 네.
1: 그런데 이제 현재는 이 150km 이상을 던져야지 강속구 투수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0: 네.
1: 이 150km 이상이면 상당히 빠른 공인데 상대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게 메이저리그 평균 구속이 151km입니다.
0: 네네.
1: 때문에 KBO 리그에서 강속구 투수지만 메이저리그에 가면은 이 볼 스피드만 보면은 아주 이 평범한 투수가 돼버리는 거죠.
0: 150km를 저기 타자가 반응을 하면 0.5초도 안 걸린다고 하죠.
1: 이게 그렇습니다.
0: 네, 올해 프로야구에서 강속구 투수들이 부진한 이유가 뭘까요?
1: 자, 야구하면은 먼저 투수를 떠올리죠. 또 투수의 상징은 강속구입니다. 예, 보통 이 투수를 얘기할 때 몇 킬로미터까지 던지냐를 가장 먼저 물어보거든요.
0: 네네.
1: 이런 것처럼 이제 공의 위력을 평가할 때는 이 구속과 제구, 공의 움직임을
0: 그렇죠.
1: 의미하는 네. 무브먼트, 볼 회전 등등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가장 큰 기준은 역시 이제 구속하고 제구입니다.
0: 네.
1: 볼이 빠르면 빠를수록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런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제구입니다.
0: 그렇습니다. 네.
1: 예, 빠른 공을 원하는 코스로 원하는 지점에

0: 전적으로 문동주 선수 이전에 KT에서 은퇴했던 최재성 선수가 있습니다. SK에서 은퇴한 엄정욱 선수도 있고요. 이 최재성, 엄정욱 두 선수가 모두 똑같이 공식 경기에서 158km를 기록했는데 이 두 선수 모두 다 제구가 뒷받침되지 않아서 빛을 보지 못하고 은퇴를 했죠.
1: 네, 말씀하신 대로 투수는 역시 제구가 중요한 것 같아요.
0: 예, 맞습니다. 예, 감속구를 갖고 있어도 제구가 안 되는 투수들은 일찍 은퇴를 하는데 반대로 140km대 직구라도 제구가 완벽한 투수는 오랫동안 살아남죠.
1: 네.
0: 이 강속구는 일종의 쇼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팬들이 열광하는데 이 전광판에 158, 159, 160이라는 이 숫자가 찍히면 야구장에서 그냥 우아하는 이 감탄사가 울려 퍼집니다. 이 더군다나 이 강속구 투수 같은 경우에는 7퇴면 쳐봐라 라는 식으로 이 정면 승부를 걸기 때문에 이제 팬들이 더 열광하는데
1: 네.
0: 이 던지는 투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모든 조건과 환경이 나를 황홀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1: 네.
0: 때문에 이 볼 스피드에 대한 욕심을 안 부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1: 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제구되는 강속구 이게 베스트겠죠?
0: 예, 맞습니다. 박찬호가 예를 들어서 LA 다저스에 입단할 때 이 공은 빨랐는데 제구가 안 좋았거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한국의 넘버원 투수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박찬호를 선택한 이유를 두고 이 다저스 관계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 강속구는 타고나는 거다. 제구는 우리가 가르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1: 네.
0: 이 강속구는 타고난다는 점에서 신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강속구 투수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명심해야 될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네.
0: 첫 번째, 제구가 안 되면 아무 소용없다. 그 두 번째는 빠른 공이 영원하지 않다는
1: 그렇죠.
0: 겁니다. 나이
1: 네.
0: 들고 부상당하면 당연히 구속이 줄어들게 되는데
1: 네.
0: 때가 되면 스피드를 버리고 볼 배합, 구종, 마운드 운영 능력으로 버티는 방법을 체득해야 되는 거죠.
1: 네.
0: 이게 바로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가 류현진 선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요즘 뭐 류현진 선수의 내공이 느껴지죠. 네.
0: 예, 그렇습니다.
1: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최동호의 스포츠 칼럼,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씨였습니다.

0: 따뜻한 비판이 있습니다. 냉철한 분석이 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1: 일요일 스포츠 스포츠 함께하고 계십니다. 9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프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데일리의 주미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여자 골프 세계 랭킹 3위 김효주가 거의 5년 만에 KLPGA 투어 정상에 올랐네요.
2: 네, 미국 LPGA 투어에서 뛰는 김효주가 오늘 경기 용인시의 수원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NH 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 3라운드를 세타차 단독 선두로 출발했는데요. 버디 3개, 보기 2개로 한타를 줄이고 최종 합계 9언 더파 207타를 기록해 2위 박현경을 한타차로 제쳤습니다.
1: 네.
2: 2021년 10월 SK네트워크스 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 재패 이후 4년 7개월 만에 올린 국내 통산 15번째 우승입니다. 김효주는 특히 조카가 보는 앞에서 우승해서 정말 기쁘다면서 우승하면 솜사탕 100개를 사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많이 사줘야겠다고 소감을 밝히면서 기뻐했습니다.
1: 네, 박현경 선수와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 마지막 홀에서 승부가 났죠?
2: 네, 김효주는 세타차 단독 선두로 경기를 시작하면서 순탄하게 우승을 거머쥘 걸로 예상됐지만 전반에 타수를 줄이지 못하면서 답답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17번 홀까지 공동 선두가 유지됐는데 박현경이 마지막 홀에서 삐끗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샷이 오른쪽으로 크게 밀리면서 그린 앞 벙커에 빠진 건데요.
1: 네.
2: 반면 김효주는 특유의 완벽한 아이언샷으로 핀 2m 옆에 공을 보냈습니다. 결국 박현경이 벙커에 발목을 잡혀 보기를 범한 사이에 김효주가 8호 홀을 마무리하면서 한타차 우승을 완성했습니다.
1: 네. 김효주는 이제 US 여자 오픈 출전을 위해 출국하죠?
2: 네, 김효주는 올해 3월 포티넷 파운더스컵과 포드 챔피언십에서 2주 연속 우승하면서 30대에 다시 전성기를 맞았는데요.
1: 네.
2: 피로가 쌓여서 현재 허리 상태가 완벽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회복 관리를 하면서 US 여자 오픈을 준비할 예정인데요.
1: 네.
2: US 여자 오픈은 선수라면 누구나 잘하고 싶은 대회라면서 최대한 실력을 발휘하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중학생 아마추어 김서아 선수가 최연속 홀인원 기록을 세웠네요.
2: 네, 김서아는 오늘 5번 홀에서 핀까지 160m 거리에서

0: 6번 아이언으로 티샷을 해 홀인원을 기록했습니다.
1: 네.
0: 14년 3개월 23일로 정규 투어에서 홀인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연소 홀인원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1: 네,
0: 네. 네, 앞서 2024년 오수민이 세운 15년 11개월 기록을 20개월 넘게 앞당겼습니다.
1: 네.
0: 이미 김서환은 장타소녀로 유명한데요.
1: 그렇죠. 네.
0: 네, 전날 2라운드에서도 또 무려 311야드의 장타를 터뜨리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1: 예, 대단합니다. 거기에 후리노는까지 정말
0: 네.
1: 미래가 밝습니다. 네.
0: 네.
1: 자, 아시안게임 은메달리스트 오승택 선수가 KPGA 투어 데뷔 6년 차에 첫 우승을 차지했네요.
0: 네, 오승택은 오늘 전남 영암군의 골프존 카운티 영암 45에서 열린 파운더스컵 최종일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5개를 잡아내며 경기를 펼친 61명 중 가장 좋은 성적의 스코어를 작성했습니다.
1: 네.
0: 합계 스코어는 12언더파 276타고요. 선두로 출발했지만 한타밖에 줄이지 못한 정찬민을 한타차로 제치고 역전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1: 네.
0: 그 말씀하신 대로 오승택은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개인전 은메달, 단체전 동메달을 획득하면서 기대주로 촉망받았던 선수입니다. 다만 KPGA 투어 데뷔 후에는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했는데
1: 네.
0: 군대를 다녀온 뒤 2024년 투어에 복귀해서 49번째 도전 끝에 마침내 첫 우승을 일궜습니다.
1: 네. 맨발 투혼을 보여준 임성재 선수는 PGA 투어 특급 대회에서 선두를 내줬네요.
0: 네, 임성재는 오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케이랄로 클럽에서 열린 트루이스트 챔피언십 3라운드에서 롤러코스터 같은 경기력으로 1언더파를 치고 합계 10언더파 203타로 공동 4위에 자리했습니다. 전날까지 단독 선두를 달리면서 우승을 노렸는데요. 오늘 10번 홀에서 13m 이글 퍼트를 잡고 14번 홀에서는 티샷이 호수 옆 너프로 떨어지자 한쪽 신발과 양말을 벗고 호수에 들어가 세컨드 샷을 했습니다.
1: 네.
0: 이 샷을 3m 옆에 붙이더니 버디로 연결했는데 15번 홀에서 벙커 샷이 관중석을 맞고 다시 벙커 안으로 들어가는 불운이 겹쳐서
1: 네.
0: 보기를 범하는 등 뒷심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 네.
0: 네, 임성재는 선두 엘릭스 피츠패트릭에 4타 뒤진 상태에서 최종 라운드를 맞습니다.
1: 네, 소식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골프 소식 1대1리의 주미희 기자였습니다.

0: 이어서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는 일요 스포츠 와이드 시간입니다.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다음 시즌 프로배구에서 뛰게 될 외국인 선수들이 오늘 결정이 됐죠. 여자분은 부키리치가 돌아온다고요?
1: 네, 오늘 체코 프라하에서 2026-2027 시즌 V리그 여자부 트라이아웃을 진행했습니다.
0: 네.
1: 선수들의 접근성과 컨디션을 위해서 유럽 위주에서 보통 이걸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관장이 전체 1순위로 반야 부키리치를 지명했습니다. 이 부키리치는 이미 우리 V리그 경험이 풍부한데요. 2년 만에 복귀입니다.
0: 네.
1: 특히 지난 2024-2025 시즌에 정관장에서 메가와 함께 활약을 하면서 팀을 준우승까지 이끌었던 주역인데요. 고희진 감독과 다시 만나서 보여줄 호흡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0: 네.
1: 다른 팀들도 전력 보강에 박차를 가했는데요. 2순위 현대건설은 미국 출신의 아웃사이드 히터 조던 윌슨을 선택하면서 공격력을 강화했고요. 3순위 흥국생명은 쿠바에서 온 LC 킨델란을 지명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을 예정입니다.
0: 네.
1: 뿐만 아니라 현대건설은 강성혁 감독이 이날 현장에서 메가 선수의 영입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더욱 이 막강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한편 남자부에서도 외국인 선수 1순위 후보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캐나다의 켄트진스키, 또 독일의 베버, 그리고 브라질의 호키, 독일의 얀 지머맨, 그리고 나이지리아의 느와주쿠, 이 선수를 감독들이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0: 네.
1: 과연 어느 팀의 선택을 받게 될지 이 선수들 기대가 됩니다.
0: 네. 기존 팀과 재계약한 외국인 선수도 있죠?
1: 네. 이 남자부 현대캐피탈의 레오, 그리고 우리카드의 아라우조, 또 한국전력의 베논이 재계약에 성공했는데요. 특히 이 세 선수 재계약 외국인 선수 연봉으로 5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억 원 정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부에서는 GS칼텍스와 한국도로공사, 그리고 IBK 기업은행이 기존 외국인 선수와 재계약을 체결했는데요. GS칼텍스는 득점기계 실바, 이 선수가 무려 4시즌 연속 동행을 결정했습니다. 공격의 중심축을 그대로 유지하게 될 예정이고요. 도로공사에는 모마, 그리고 IBK 기업은행에는 빅토리아, 이 선수도 재계약 도장을 찍었는데요.
0: 네.
1: 연봉은 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억 4천만 원 정도입니다.
0: 네. 자, 남자 리커브 양궁 대표팀이 양궁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네요.
1: 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우리 양궁 대표팀이 예열을 제대로 했는데요. 오늘 중국 상하이에서 2026 현대 월드컵 2차 대회가 열렸습니다. 남자 리커브 단체전 결승 진행됐는데요. 우리 대표팀은 김우진과 김재덕, 이우석으로 팀을 꾸렸습니다. 튀르키예를 만나서 6-0 완파하고 금메달 목에 걸었는데요.
0: 네.
1: 역시 파리올림픽 금메달 3인방의 저력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여자부에서는 강채영이 중국을 상대로 개인전 금메달을 차지했고요. 여제 귀환을 알렸습니다. 더불어서 혼성 단체전에서는 김우진과 오예진이 출전을 했는데요. 결승에서 중국에게 3-5 지면서 은메달 목에 걸었습니다. 한편 우리 대표팀 남자 개인전에서는 4강 문턱을 모두 넘지 못한 게 조금 아쉽긴 한데요. 아시안게임을 향한 좋은 예방주사가 됐습니다.
0: 네.
1: 한편 또 컴파운드에서는 우리나라 대표팀이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습니다.
0: 네. 자, 남녀 스포츠 클라이밍의 간판 이도현과 서채현이 월드 클라이밍 대회에서 나란히 동메달을 땄군요.
1: 네, 2026 국제 스포츠 클라이밍 연맹 월드 클라이밍 시리즈 2차 대회가 중국 우장에서 열렸는데요. 이도현과 서채현이 리드 종목에서 각각 동메달 획득했습니다. 이도현 같은 경우는 로페스와 결승 기록이 같았는데요. 준결승 성적에서 밀려서 이도현이 동메달 차지했습니다.
0: 네.
1: 무엇보다 지난달에 월드 클라이밍 시리즈 1차 대회 볼더링 종목에 이도현이 은메달을 따냈는데 이번 2차 대회 리드 동메달까지 해서 두 개 대회 연속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0: 네.
1: 이어서 서채연은 여자부 리드 결승에서 동메달 따냈는데요. 서채연은 결승에서 힘을 모두 쏟아내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는 그런 경기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0: 뭐 두 선수 꾸준히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 거두고 있죠.
1: 네, 네. 그렇습니다.
0: 자, 일요 스포츠와이드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스포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8시 30분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창진이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으며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중부지방, 오후부터 전북과 경북권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감속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서울과 일부 경기 내륙, 강원 동해안, 일부 충북, 경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수도권과 경남권도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2도, 전국이 8도에서 17도, 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전국이 19도에서 26도입니다. 내일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에서 20도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5.3도, 습도는 49%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형우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화재는 미상 비행체 타격으로 발생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을 열고 HMM 소속 남우호는 미상의 비행체 2기로부터 타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상의 비행체는 선미 좌현 평형수 탱크 외판을 1분 간격으로 두 차례 타격했으며 이로 인해 선미 외판은 폭 5m, 깊이 7m 규모로 훼손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뢰나 어뢰에 의한 폭발의 가능성도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 방문을 마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분하게 지켜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귀국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1호 투자로 거론되는 미국 루이지애나주 액화천연가스 LNG 수출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해선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조금만 더 차분히 지켜봐 주셨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정청래 당대표를 총괄위원장으로 하는 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6.3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총괄선대위원장은 정청래 대표가 공동 3인 선대위원장엔 한병도 원내대표와 이시종 전 충북도지사 등이 선임됐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박민식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총출동해 보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 정희용 사무총장 등은 오늘 오후 박민식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북구가 키워낸 진짜 일꾼 박민식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후보도 오늘 인근에서 선거사무소를 열고 자신이 보수를 재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치킨업체 페리카나가 불륜을 소재로 한 인공지능 광고 영상이 논란이 되자 사과했습니다. 페리카나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근 업로드된 콘텐츠로 인해 불편함과 실망을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콘텐츠는 제작 과정에서 표현의 적절성과 사회적 인식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게시됐다며 앞으로 콘텐츠 기획과 검수 과정을 더욱 면밀히 점검해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오후 3시 50분쯤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의 LNG 화력발전소인 한국남부발전 빛드림 본부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140여 명과 장비 40여 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래방에서 만난 지인 두 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을 숨지게 하고 한 명에게 중상을 입힌 6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오늘 60대 남성 A씨를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5시쯤 충북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남성 B씨와 40대 남성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하고 C씨에게 큰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덴버공항 활주로에서 갑자기 보행자가 나타나 이륙을 시도하던 비행기에 부딪혀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비행기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해 기내 승객들이 비상탈출했고 부상자도 12명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9일 밤 11시 19분쯤 미국 덴버공항 국제선 활주로에서 로스앤젤레스행 프론티어 에어라인 항공기가 이륙하려던 중 누군가가 울타리를 넘어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밤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오전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역은 내일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며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모레 새벽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리다가 저녁에 그치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박소연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나이 들수록 두려움을 갖게 되는 질환이 치매 알츠하이머병입니다. 예방할 수 있을까? 초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멈출 수 있을까? 치매 검사를 받으면 조기 발견이 가능한 걸까? 건망증이 심해지는데 알츠하이머병을 의심해야 하는 건 아닐까? 생각이 많아집니다. 또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데요.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뇌혈관 질환의 하나인 모야모야병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건강365 써니힐의 두근두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부담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건망증이 좀 심해져도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지 걱정하는데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건 물론 주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두려움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려대 구로병원 신경과 강성훈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치매의 대부분이 알츠하이머병이지 않나요?
1: 아,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치매는 사실 하나의 병 이름이 아니라 기억력이나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긴 상태, 즉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네.
1: 쉽게 말씀드리자면 두통이나 어지럼증처럼 하나의 증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0: 네.
1: 그래서 이게 치매가 생기면 치매가 왜 생겼는지 원인이 되는 병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0: 네.
1: 그 원인 중에 가장 흔한 것이 알츠하이머병입니다. 실제로 전체 치매 환자 10명 중에 6명 정도는 알츠하이머병 때문에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그런데 이렇게 뭐 기억력,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는 증상이 참 부담이 되는 건데요. 나의 행동을 내가 모른다는 게 두렵잖아요. 노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아, 네, 맞습니다.
0: 네.
1: 많은 어르신들께서 가장 두려워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0: 네.
1: 기억이 점점 흐려지고 내가 한 행동을 내가 잘 모르게 되는 상황 자체가 이제 굉장히 불안하고 무섭게 느껴진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을 좀 보면 그 단순히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보다도 혹시 이제 이게 점점 진행해서 나중에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걱정을 크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 치매라는 것이 단순한 질병이라기보다는 환자분과 가족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미리 알고 좀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심지어 알츠하이머병은 완치라는 말을 할 수 없지 않나요?
1: 아, 네,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알츠하이머병을 완전히 낫게 하는 이른바 완치는 아직 어렵습니다. 이 병은 이제 뇌가 서서히 작아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이제 진행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치료의 목표는 완전히 이런 병을 멈춘다기보다는 진행 속도를 늦추고 최대한 오랫동안 현재 상태를 이제 유지하는 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예전에는 사실 이렇게 진행을 늦추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이제 병의 진행을 늦추는 치료들이 나오고 있어서 예전보다는 그나마 훨씬 희망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능한 초기에 발견을 하고 치료를 빨리 시작하는 것입니다.
0: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병을 완치할 순 없지만 이제 진행을 늦추고 또 최대한 오랫동안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게 목표라고 하셨는데 치료제가 있는 건가요?
1: 아, 네, 맞습니다. 그 완치는 아직까지 어렵지만 병의 진행 자체를 좀 늦추는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알츠하이머병 치료라고 해도 그 기억력이나 인지 기능 증상을 잠시 이제 완화시켜주는 이른바 증상 개선 치료제 중심이었고요. 쉽게 말하자면 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먹는 치매약이 이제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좀 치매 치료의 개념이 달라졌고요. 2024년 후반부터는 한국에서도 이제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물질로 알려진 아밀로이드라는 것을 제거해서 병의 진행 속도 자체를 늦추는 치료제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즉 예전에는 증상을 조금 덜 힘들게 해주는 치료였다면 이제는 병이 나빠진 속도 자체를 늦추는 치료까지 가능해진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치료가 모든 환자분들께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특히 병이 많이 진행한 상태보다는 증상이 비교적 경한 초기 단계에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이상하다 싶을 때 빨리 진단을 받고 치료가 가능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병이 빨리 발견될수록 치료의 선택폭도 넓어지고 진행을 늦출 가능성도 더 커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초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래서 진행을 늦추는 것도 조기의 발견으로 초기 치료가 가능한 때라는 이런 말이 나오는 거군요.
1: 아, 네. 이 부분은 사실 알츠하이머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히 이해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이 생긴다고 해서 바로 치매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이제 건망증처럼 가벼운 기억력 저하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가벼운

0: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인 10년 이상 전부터 뇌 안에서는 변화가 시작되고요. 가장 먼저 뇌 안에서 생기는 변화가 아밀로이드라는 원인 물질이 뇌에 쌓이게 되는 것이고 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뇌에 점점 손상을 주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뇌가 위축돼서 쉽게 말씀드리면 작아지고 뇌가 그 결과로 기억력이나 인지 기능 저하가 나타나게 됩니다. 최근에 전 나온 이런 치료가 이런 아밀로이드를 제거해서 네.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뇌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따라서 병이 더 나빠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것인데요. 네. 반대로 진행이 많이 돼서 이미 손상이 많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손상된 뇌를 다시 되돌리긴 어렵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 치료를 할수록 더 유리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이제 170여 명의 환자를 치료해본 경험에서도 인지기능 저하가 비교적 경한 초기 단계에서 치료하신 분들에서 병의 진행을 늦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고 좀 확인을 했었고요. 네. 또한 치료 전에 많은 분들이 이제 뇌출혈이나 뇌부종 같은 부작용이 있다고 듣고 와서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네. 실제로는 발생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고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드문 편입니다. 네. 또한 이런 부작용은 정기적인 검사로 잘 확인하면서 이제 안전하게 치료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그 레카네맵이나 도나네맵과 같은 약이 있던데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0: 그 레카네맵이나 도나네맵 같은 약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약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기전을 조금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뇌에 쌓여있는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을 표적으로 하는 치료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게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 약이 아밀로이드에 가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그 면역세포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청소, 뭐 쓰레기나 찌꺼기를 청소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청소하는 세포들이 와서 그 표지가 된 것을 찾아서 와서 아밀로이드를 하나씩 제거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뇌에 쌓여있던 아밀로이드를 줄여주고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뇌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제 초기 발견이 중요하고 조기 진단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뇌 척수액 분석 검사가 효과적일 수 있다면서요?
0: 아, 네, 맞습니다. 사실 뇌 척수액 검사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일반인분들께는 이제 좀 생소한 개념일 수 있는데요. 이런 뇌 척수액 검사를 통해서 뇌 안에 아밀로이드가 쌓여 있는지를 비교적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뇌 척수액이라는 거는 그 뇌 안에 이제 쉽게 생각하면 물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뇌 안에 있는 물이 그 이제 뇌 척수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뇌 안에 있는 물을 빼서 그 안에 성분을 분석하는 검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츠하이머병이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뇌 안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뇌 안에 있는 물을 빼서 검사를 함으로써 증상이 경미한 단계에서도 알츠하이머병을 초기에 진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뇌 척수액 분석 검사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게 뇌 척수액을 활용한 CSF 검사인 건가요? 이 검사가 좀 생소한데 맞습니다. 아직 대중적이진 않은 건가요?
0: 아, 네. 그 뇌척수액을 영어로 이제 CSF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실제로 좀 대중적이진 않고 좀 생소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국내에서는 사실 이런 알츠하이머병을 확진할 수 있는 검사가 아밀로이드 PET이라는 검사가 있고 뇌척수액을 이용한 검사가 있는데요. 그 PET이 국내에서는 좀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ET 검사가 비용이 국내에서 한 100만 원에서 한 120만 원 정도 선 으로 부담이 꽤 큰 검사이긴 하지만 해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가격 자체가 좀 저렴한 편에 속하고요. 또한 국내에는 이제 PET 촬영 가능한 병원들이 많아서 비교적 접근성이 낮지 않은 검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뇌척수액 검사는 허리 쪽에서 그 뇌척수액을 채취하는 검사이다 보니까 이렇게 바늘로 찔러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좀 침습적이다라고 느끼고 환자분들이 부담을 느껴서 좀 꺼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1: 네. 그 아밀로이드 PET 검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이거와 비교할 때 뇌척수액을 활용한 CSF 검사의 장점은 뭔가요?
0: 아,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PET 검사보다 일단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있고 또 알츠하이머병을 조금 더 초기 단계에 진단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아밀로이드

0: 라는 게 쌓인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아밀로이드가 처음부터 이렇게 딱딱하게 쌓이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아밀로이드가 한두 개씩 이렇게 뭉치기 시작하면서 작은 덩어리 형태로 존재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들이 더 뭉치고 단단해져서 나중에 판처럼 쌓이게 됩니다. 펫에서는 이렇게 단단하게 쌓인 상태, 즉 어느 정도 아밀로이드가 쌓이고 진행된 상태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반면에 내척수액은 이렇게 단단하게 쌓이기 전 단계, 즉 초기 단계의 변화부터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펫보다 더 이른 시점에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검사 방법에 대한 부담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있어서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 초기 단계에서도 정확도가 높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안전성은 어떨까요?
0: 초기 단계부터 정확도가 높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 안전성 측면에서도 내척수액 검사는 숙련된 의료진이 시행하면은 비교적 안전한 검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검사 후 일시적으로 두통이나 불편감이 생기는 경우도 소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고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좀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검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보험 적용은 되나요?
0: 사실 이런 그 내척수액 검사가 아직까지 보험 적용은 되지 않고 있어서 비용은 국내에서 한 40에서 50만 원 선입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이 CSF 검사 이제 말씀 주셨는데 이 검사가 조기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장점이 큰 건데 그럴 수 있는 원리가 신기하기도 합니다. 일단 PET 검사부터 했다가 추가로 CSF 검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나요?
0: 네, 그런 경우가 아주 드물지만 실제로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인데 아직 너무 초기이다 보니 PET 검사에서 이상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추가로 내척수액 검사를 시행했을 때 아밀로이드 변화가 확인되면서 알츠하이머병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조기에 진단돼서 앞서 언급드렸던 아밀로이드를 없애는 치료제인 레카네막 같은 치료를 시작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두 검사를 좀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 검사에 대해 설명 주셨는데요. 알츠하이머병은 노인성 질환인 만큼 초고령화 사회를 사는 지금 고령일수록 위험은 높아질 텐데요. 가족들 걱정이 많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랄까요? 어떤 변화를 살펴야 될까요?
0: 네, 고령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걱정을 하시는데요. 알츠하이머병 자체가 나이가 들수록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족분들의 관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의심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단순한 건망증을 넘어서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기억력 저하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방금 들은 이야기를 금방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음식을 이제 냉장고에 넣어두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냉장고에서 썩은 음식이 자주 발견된다던가 대화를 할 때 예전 이야기가 잘 떠오르지 않아서 상대방과 대화를 이어가기 어려운 경우도 하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전에 잘하던 뭐 돈 계산이나 집안일도 좀 다소 어려워진다던가 시간이나 장소를 간혹 헷갈리는 변화 등도 나타날 수 있어서 이러한 변화들은 단순한 노화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게 점점 이제 반복하고 심해진다면 한 번쯤은 전문적인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네. 그렇게 가족분들의 관심이 필요하고요. 치매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경도 인지장애 단계에서부터 잘 살필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건망증인지 경도 인지장애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0: 네. 사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요. 먼저 좀 경도 인지장애에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경도인지장애는 기억력이나 인지기능이 또래에 비해 떨어져 있지만 아직 일상생활은 어느 정도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치매처럼 생활이 완전히 어려워진 단계가 아니지만 정상과 치매 중간 단계, 흔히 치매 전 단계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도인지장애의 경우 1년에 한 10에서 15% 정도가 치매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반면에 정상 노인은 한 1% 정도 치매로 진행하기 때문에 치매로 진행할 위험이 한 10배 이상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단순 건망증인지 경도인지장애인지 구분할 때 중요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기억력이 떨어지는 빈도를 보셔야 됩니다. 가끔 한 번씩 잊어버리는 거는 정상적인 노화로 볼 수 있지만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고 특히 중요한 것, 뭐 본인이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도 잊어버리는 빈도가 늘어난다. 그러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또 다른 중요한 것은 힌트를 줬을 때 이것을 다시 좀 떠올릴 수 있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구를 만났었는지 이렇게 기억이 잘 나지 않더라도 옆에서 힌트를 주면 아 맞다 그 사람 만났었지 이런 식으로 떠오르면은 그래도 비교적 단순한 건망증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옆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줘도 아예 까맣게 기억을 못하고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게 되면은 경도인지 장애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이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1: 네. 경도 인지 장애가 치매 전 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치매 안심센터에 가서 검사를 하면 경도 인지 장애에 대한 소견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3차 병원의 검사와 진단이 필요한 걸까요?
0: 아,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치매 안심센터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진료를 하고 있는데
1: 네.
0: 경도 인지 장애 소견이 나오는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고 치매 안심센터에서 경도 인지 장애를 나왔다면은 한 단계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경도 인지 장애가 왜 생겼는지 즉 원인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경도인지장애라고 해서 모두 다 이제 알츠하이머병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원인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왜 생겼는지 정확한 감별이 필요하고요. 이를 위해서 3차 병원에서 뭐 MRI를 통해 구조적으로 뇌가 손상된 거가 있는지를 좀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아밀로이드 PET 같은 검사를 통해서 알츠하이머병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 알츠하이머병인지 아니면 뭐 다른 원인인지 구분해서 향후 치료 방법을 결정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또 대사증후군이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을 높인다는 교수님의 연구도 있었잖아요. 대사증후군이 워낙 흔한 상태라서 놀라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0: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좀 놀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대사증후군 하면 뭐 혈관성 질환, 뭐 심근경색이라든지 뭐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것과는 위험 관련이 있다라고 잘 알려져 있었는데요. 사실 뭐 최근 연구를 통해서 알츠하이머병의 위험도 높인다고 알려졌습니다.
1: 네.
0: 현재까지 연구들을 좀 보면 중년기, 그러니까 노년기가 아니고 한 30대 이후 40대 이 시기에서 부터 이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같은 대사증후군 유소들이 있었을 때
1: 네.
0: 노년기에 들어서 알츠하이머병 발생의 위험성이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이런 대사증후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은 몸 전반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뇌 속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요. 특히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물질이 쌓이는 과정을 촉진하거나 추가적으로 알츠하이머병 원인 물질이 쌓였을 때 뇌 손상을 더 빨리 유발을 해서 결국 이제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은 이런 인지기능 저하 같은 증상이 생긴 노년기 이유가 아니라 중년기부터 이런 만성질환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즉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잘 조절하고 체중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장기적으로 이제 치매 위험을 낮출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알츠하이머병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고려대 구로병원 신경과 강성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파파야의 내 얘기를 들어봐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야모야병은 이름이 좀 생소하죠? 뇌혈관의 내벽이 두꺼워지면서 일정 부위가 막히는 뇌혈관 질환의 하나입니다. 흔한 질환은 아닌데요. 명확하게 밝혀진 발병 원인은 없는 것으로 지적이 됩니다. 소아나 성인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양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최규선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모야모야병은 흔히 듣는 질환은 아닌데요. 희귀 난치성 질환인가요?
1: 아, 네, 맞습니다. 네. 모야모야병은 뭐 흔한 질환은 아니고 뭐 드문 뇌혈관 질환에 속하는 병입니다.
0: 네.
1: 아직 원인도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고 약으로 치료하거나 완치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0: 네.
1: 난치성 질환으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고요.
0: 네.
1: 실제 이제 우리나라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정보에서도 산정특례 의료비 지원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병입니다.
0: 네. 이 모야모야병 이름도 어려운데 무슨 뜻인가요?
1: 그러니까 모야모야는 이제 일본어입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그 뇌혈관 조영술을 하게 되면은 이제 모야모야병의 특징상 이제 막힌 혈관이 있고 그 주변으로 아주 가느다란 그런 혈관들이 생기는데
0: 네.
1: 거기 약간 연기가 이렇게 모락모락 피어나는 그런 좀 모습처럼 보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그래서 모야모야병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0: 네. 그러니까 일본어로 모야모야가 이제 희미하게 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연기라는 뜻이군요. 그럼 일본인들에게 모야모야병이 맞나요?
1: 아, 네, 그렇습니다. 이제 모야모야병을 이제 처음 보고한 곳이 일본이고, 일본이나 이제 우리나라 가까운 중국 같은 이제 동북아시아 쪽에서 주로 많이 보고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모야모야병이 그냥 계속 처음 사용된 게 이제 쭉 그 이 병의 이름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하지만 이제 뭐 우리 같은 동아시아에만 생기는 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우리 동북아시아 쪽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연구도 좀 많이 되고 이게 이쪽에 뭔가 관련된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지에 대해서 네.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이 모야모야병은 특수한 뇌혈관 질환으로 설명이 되던데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1: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흔히 많이 보는 동맥경화성 협착하는 조금 성질이 다른데요.
0: 네.
1: 이제 안에 이제 지질이나 그런 이제 혈관 내에 찌꺼기가 생겨서 오는 그런 병이 아니고
0: 네.
1: 특별한 원인은 저희가 알 수는 없는데 이제 우리 목을 심장에서 목을 통해서 뇌로 혈관이 들어올 때
0: 네.
1: 혈관의 말단부 굵은 혈관

0: 말단부가 좁아지고 좁아지면서 이제 주변에 이제 뇌도 뭔가 얻고 살아야 될 혈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보상혈관, 저희가 특히 척부순환이라고 표현하는 혈관들이 자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혈관들이 생기고 그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증상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1: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 건가요?
0: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큰 혈관이 이제 뇌를 뇌에 혈류를 공급하는 큰 혈관이 막히고 주변에 보상혈관이 생기게 되는데 네. 그때 피를 이제 충분히 모자른 부분이 피를 충분히 받지 못하면 뇌경색 같은 허혈 증상이 올 수가 있고 그런 척부순환이 이제 발달하고 보상혈관이 발달하면서 혈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에는 동맥류가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런 조금은 비정상적인 이런 혈류 채널이 생기면서 거기서 출혈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1: 뇌경색이 오기도 하고 뭐 동맥류가 생길 수도 있고 출혈이 올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아이들에게는 뇌경색으로 성인들은 뇌출혈로 나타난다는 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0: 아, 네. 물론 이제 무증상의 환자들 그리고 간헐적으로 마비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있지만 결국에 뇌졸중이 오게 되면 뇌경색 아니면 뇌출혈로 표현이 되게 되는데 대체로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한테는 뇌경색이 좀 더 흔하고 어른들한테는 뇌출혈이 더 흔한 건 맞습니다. 다만 성인에서도 뇌경색으로 표현되는 환자도 있고 아이들도 드물게 뇌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도 보고는 되고 있습니다.
1: 네. 이 모야모야병은 양쪽 뇌에서 진행이 되나요?
0: 아, 네, 그렇습니다. 이제 원래 모야모야병의 이제 저희가 교과서상 정의는 아까 말씀드린 큰 혈관, 속목동맥의 뭐 협착이나 폐쇄가 진행되고 주변에 혈관이 발달하는 걸 정의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대부분은 양측성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측성의 환자가 이런 협착이 점점 진행하면서 모야모야의 이런 모습을 보인다든지 처음엔 일측성으로 증상이 오고 일측성의 모야모야 같은 혈관이 보이다가 반대쪽에도 결국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한쪽에 생긴 모야모야 병을 의심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그런 환자 중에서 한 30, 40%는 결국에는 양측성으로 진행을 한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1: 그럼 나타나는 증상은 마비 증세인가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은 이것도 이제 어른이랑 아이들이 조금 증상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애들은 이제 주로 허혈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심하게 울거나 아니면은 뜨거운 음식을 먹으려고 이렇게 좀 그런 후후 부는 입을 후후 부는 그런 상황 아니면 노래를 부르는 상황 그런 것들이 이제 혈관 안에 산소와 이산화탄소 분압이 조금 균형이 깨지면서 혈관이 수축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한쪽 팔다리 힘이 좀 빠지거나 말이 안 되거나 아니면 경기 같은 경련 같은 증상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어른들은 보통은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오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심한 두통, 뭐 의식 저하, 뭐 아이들과 같이 뭐 간헐적인 팔다리 마비, 뭐 다양하게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1: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는 건데요. 그럼 특히 어느 부위에서 피가 부족한지에 따라서 증상도 좀 달라질까요?
0: 아,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느 부분이 피가 부족한지 예를 들면 운동 중추 쪽에 이제 담당하는 부분에 혈류에 문제가 생기면 뭐 팔다리 마비가 오거나 안면 마비가 올 수 있고 그게 이제 언어를 담당하는 부분은 말이 조금 어눌해지고 아니면은 말이 잘 안 나오거나 말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언어장애 증상이 올 수도 있고 주로 시각을 담당하는 부분은 시야장애가 오기도 합니다.
1: 뭐 증상이 마비 증세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팔다리 마비, 경기 경련일 수도 있고 뭐 두통이나 언어장애, 시야장애가 올 수도 있고 다양하네요.
0: 네, 다양합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혈류 공급 부위에 따라서 증상도 오지만 이게 뇌경색이냐 뇌출혈이냐 뭐 그런 병소가 후유 병소가 남느냐에 따라서 장기간 경련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있고 인지 저하까지도 좀 진행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1: 그런데요. 이 모야모야병이 흔한 질환이 아니어서 증상이 있어도 모야모야병을 의심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떨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모야모야병과 같이 일시적 팔다리 마비나 뇌출혈 뇌경색을 일으키는 병들은 많습니다. 결국에는 이 병을 진단하려면은 혈관을 볼 수 있는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검사를 하기 전이나 아니면 진료를 보기 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그런 증상들이 반복되다가 좀 좋아지니까 이게 특별한 병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그런

0: 증상이 좀 반복되고 의심스럽다면 꼭 모야모야병이 아니어도 저희가 그런 내혈관 전문가의 진료를 받고 필요한 검사를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증상이 뭐 일시적인 팔다리 마비도 올 수 있고 뇌경색이나 뇌출혈과 좀 비슷한 면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증상은 뇌졸중의 전조 증상과 비슷하기도 하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뇌졸중 보는 의사들이 대부분 홍보를 할 때 네. 얼굴이 좀 마비가 왔다, 음식을 네. 흘린다, 네. 아니면 한쪽 팔이나 다리가 힘이 빠지고 기운다, 뭐 말이 어눌해진다 네.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뇌졸중 전조 증상이랑 거의 같거나 유사하다고 아.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1: 네. 일단 혈관을 볼 수 있는 검사를 이제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진단을 위한 검사는 뇌졸중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하는 건가요?
0: 네, 일반적으로 뇌졸중을 진단하는 CT나 MRI, 이 CTA와 같은 혈관을 볼 수 있는 검사들,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막힌 혈관이 있으면 주변의 보상혈관의 그런 세계나 흐름을 잘 보기 위한 뇌혈관 조영술, 그런 검사를 통해서 모야모야병의 특징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실제 이 환자가 얼마나 혈류가 모자른지를 보기 위해서 뭐 혈류 초음파를 한다든지 스펙트 같은 핵이학 검사 아니면 CT로 전체적인 뇌의 관류를 평가하는 검사 등등 좀 다양하게 시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 그런 검사를 통해서 모야모야병이 진단된다는 건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이기도 한가요?
0: 아,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환자의 증상입니다. 환자의 증상이 정말 있는지 실제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경험을 했는지가 일단 중요한데 검사를 통해서 이런 측부순환이 조금은 부족한 게 확실히 보이거나 아니면 비정상 혈관 채널이 보이는 경우에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수술을 결정하기도 하고 수술 방법도 거기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고 아니면 경과 관찰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1: 네. 뭐 혈류 초음파를 하기도 하고 뇌혈관 조영술을 하기도 하고 여러 검사를 하게 되는 건데 검사로 알게 되는 혈관 상태는 어떤 모양으로 확인이 되나요?
0: 모야모야 병의 이제 정의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큰 혈관이 완전히 막혀있기도 하고 심하게 좁아지는 양상이고 이런 혈관들 주변으로 그 혈관 지배하던 부분에 결국에 피가 못 가게 되니까 주변의 측부순환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발달해 있는 모습을 보고 초반에 말씀드린 이런 안개나 연기가 피어오른 듯한 특징적인 모야모야 혈관이 보이는 경우에 저희가 이런 모양을 보고 아 모야모야 병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모야모야병으로 진단된다고 해서 모두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닌가 보죠?
0: 네, 그렇습니다. 뭐 아까 제가 증상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증상이 없거나 그리고 측부순환이 충분히 잘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뭐 스펙트 같은 검사에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이 환자의 혈관 예비 능력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수술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1: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면은 보존적 치료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0: 네, 그렇습니다. 보존적 치료라는 것은 결국 외래 경과 관찰, 그다음에 주기적인 영상 추적 검사 등등이 있고 환자가 결국엔 증상을 호소하느냐에 따라서 그 검사들을 조금은 저희가 정기적인 부분에서 좀 떼서 먼저 해보거나 혈관 예비 능력이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해서 수술을 안 할 어떤 환자도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증상이 없다면 주기적 검사를 하고 외래에서는 이제 보통은 약을 주는데 이 모야모야병 환자한테 어떤 약을 줘서 이 병이 치료가 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아. 다만 이제 어른들의 경우에는 성인병을 같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 같은 일반적인 뇌출혈 뇌경색과 같은 뇌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는 그런 병들은 적극적으로 약을 줘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1: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가요?
0: 아,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크게 직접 혈관을 연결한 직접 혈관 문합술, 그다음에 뭐 저희가 혈관이나 근육 그런 것들을 얹어 놓는다는 의미의 간접 혈관 문합술,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이제 컴바인 어프로치인데 같이 하는 병합 문합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직접 혈관 문합술과 간접 혈관 문합술 이제 병합 수술이 있다고 하셨는데 수술법을 결정하는 기준이 있는 건가요? 환자들은 아무래도 안전성에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은데요.

0: 해서 천천히 이제 혈관이 자라 들어가게 하는 그 두 가지를 이제 병합해서 많이 하게 되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크기가 작다 보니까 혈관이 물론 직접 연결을 같이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고전적으로 저희가 전통적으로 간접 문합술을 조금 더 선호는 하고 있습니다.
1: 네. 뭐 상태에 따라서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시행하는 경우도 있는 거네요.
0: 아,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성인 같은 경우에는 네. 직접 연결해서 당장의 효과, 그다음에 간접적으로 혈관을 얹어놓고 근육도 얹어놓고 해서 장기간 저희가 조금 시간을 두고 혈관이 서서히 자라들어는 것과 두 개를 동시에 노리는 치료가 현재는 거의 표준 치료법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1: 네. 그런데요, 이 모야모야병이 뇌 양쪽에서 진행이 된다면 그럴 때는 수술은 나눠서 하나요?
0: 아, 네. 양쪽에 다 있는 경우에는 네. 이제 뇌출혈이나 뇌경색 뇌졸중이 왔던 대뇌 방구 쪽을 먼저 보통 고민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혈관 검사나 관류 검사에서 조금 더 문제가 커 보이는 쪽 혹은 환자가 호소한 증상을 유발하는 대뇌 방구 쪽에 먼저 수술을 시행을 하고요.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은 이제 상처 문제도 있고 이 수술 이후에 초반에 뇌졸중을 경험하는 환자들도 드물지 않게 있기 때문에 적게는 한 달, 뭐 길게는 서너 달 정도 차이를 두고 양쪽을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모야모야병은 이제 완치는 어렵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치료한다고 해도 완치라는 말은 할 수 없고 관리를 쭉 해야 되는 건가요?
0: 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수술의 목적은 이 환자가 뇌졸중을 경험하지 않고 뇌졸중으로 인한 큰 장애를 얻지 않게 하는 것이 본국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을 해서 뇌졸중 위험을 낮췄다 하더라도 뇌졸중 위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쭉 저희가 외래 진료나 추적 검사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인병을 같이 갖고 있다면 그런 병들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함으로써 뇌졸중을 예방하고 뇌졸중에 설사 온다 하더라도 장애를 좀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저희가 좀 보고 있습니다.
1: 네. 또 치료한다면 치료 목표는 막힌 혈관을 만들어주면서 뇌에 피를 공급하는 건가요?
0: 아, 네, 그렇습니다. 막힌 혈관이 있고 주변에 보상 혈관들이 있었던 상태에서 그런 혈류가 상당히 부족하다든지 그로 인해서 증상이 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혈관이 결국엔 도와주는 혈관을 저희가 연결해주거나 얹어놓거나 함으로써 그 주변의 혈류를 좋게 해서 뇌경색, 뇌출혈, 그리고 그로 인한 마비나 언어, 인지장애 같은 후유장애가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치료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완치되는 질환은 아니라서 이제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치료 시기를 놓치면 회복이 안 되는 장애로 남을 수도 있습니까?
0: 아, 네, 그럴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이게 처음에 증상이 이렇게 가끔 나타나다가 말다가 할 때 저희가 검사를 해보면 뭐 좀 좁아진 혈관이 이제 좀 더 폐쇄로 막힌 걸로 아예 진행이 되거나 혈류 부족이 좀 심화되는 상황에 얹어 있는 그 놓여 있는 환자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환자들이 결국은 치료 시기를 좀 놓치게 되고 약물 치료하거나 그냥 지켜보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뇌출혈이나 뇌경색 같은 그런 뇌졸중이 오게 되면서. 조금 큰 후유장애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저희가 치료 시기를 조금 놓치지 않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1: 네. 현재 우리나라의 모야모야병은 어느 정도일까요?
0: 저희가 이제 우리 인터뷰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희귀난치성 질환이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제 우리가 외국의 사례랑 비교하면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이제 모야모야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긴 합니다.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를 예로 들면 우리나라 모야모야 신규 발생자가 한 2,200여 명 정도 보고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한 5천만 명 좀 넘는다고 보면은 전체 기준 한 0.004% 정도 상당히 드문 질환이긴 합니다. 이게 아무리 드물더라도 가족력이 좀 있다든지 하면은 좀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서 미리 좀 선별을 해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자 그럼 모야모야병이 의심되는 이제 확인이 필요한 의심 증상도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0: 네. 일단은 아이 성인 조금 비슷할 수 있는데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적으로 뭐 울거나 뭐 뜨거운 음식을 먹거나 노래를 부를 때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살다리미 뚝 떨어지고 뭐 말이 좀 갑자기 안 되는

0: 그런 허혈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른 같은 경우도 아이와 같이 이런 허혈 증상에서 갑작스럽게 팔에 힘이 빠지고 걸을 때 기울어지고 말이 안 나오는 거가 있을 때 이 두 가지 상당히 비슷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른들은 아무래도 아이들보다는 뇌출혈로 발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뇌출혈과 같이 뭐 심한 두통이나 음식저하 뭐 갑작스러운 팔다리 마비 이런 게 생겼을 때는 바로 병원에 내원해서 진료를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뇌혈관의 내벽이 두꺼워지면서 일정 부위가 막히는 뇌혈관 질환의 하나인 모야모야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최규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마이클 잭슨의 Love Never Felt So Good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코고나다 감독의 애프터 양과 함께합니다.

사람들의 몸을 감싼 부드러운 색감과 소재의 옷, 고요한 생활과는 별개로 애프터향이 보여주는 미래 사회에는 사람들 사이에 미묘하고 차가운 단절이 존재합니다. 모든 것은 지나치게 깨끗하고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가족을 제외하고 사람들은 주변의 그 무엇과도 깊게 소통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안에서 안드로이드인 양은 무엇을 포착하고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존재였을까요? 애초에 그에게 그런 가능성이 존재할까요? 감독은 제이크가 양의 기억을 들여다보는 과정을 마치 드넓은 우주를 유영하는 듯한 연출로 선보입니다. 제이크가 열어본 양의 기억은 인간의 유한성을 목격하는 과정입니다. 결코 영원하지 않기에 더 진하게 느껴지는 아름다움과 슬픔이 그 안에 존재합니다. 총 3번의 각기 다른 삶을 살았던 안드로이드 양. 제이크는 그렇게 온전한 인간이 아닌 존재의 기억을 통해 가장 인간다운 무언가를 목격합니다. 이때 유한성으로부터 가장 자유로운 존재는 양입니다. 인간은 애벌레에겐 끝이지만 나비에겐 시작이다라는 말에 매달려 언젠가 찾아올지 모르는 희망을 말하려 합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양은 말합니다. 그런 믿음은 제 프로그램엔 없어요. 저는 괜찮아요. 마지막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해도요. 양이 남긴 기억들은 일견 사소합니다. 그를 거쳐갔던 모든 가족들의 일상, 햇볕이 벽에 들이우는 그림자, 풀밭의 따스한 촉감, 애정을 느끼는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 같은 것들이 대부분이죠. 제이크는 양의 메모리에 저장된 가족의 순간을 통해 이따금 자신의 주관적 회상을 겹치기도 합니다. 객관적으로 기록된 과거는 제이크가 떠올린 과거로 다시 한번 변주되어 영화 속 장면으로 등장합니다. 콜럼버스가 건축물의 역사와 그것을 바라보고 감정을 포개며 고여있는 시간을 순환하기 시작한 이들의 이야기를 그렸듯 애프터향은 기억이라는 개인의 건축으로부터 치유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으며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중부지방, 오후부터 전북과 경북권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감속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서울과 일부 경기 내륙, 강원 동해안, 일부 충북, 경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에 수도권과 경남권도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2도, 전국이 8도에서 17도, 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전국이 19도에서 26도입니다. 내일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에서 20도로 크겠습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4.7도, 습도는 53%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형호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의 화재는 미상 비행체 타격으로 발생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오후 브리핑을 열고 HMM 소속 남우호는 미상의 비행체 2기로부터 타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상의 비행체는 선미 좌현 평형수 탱크 외판을 1분 간격으로 두 차례 타격했으며 이로 인해 선미 외판은 폭 5m, 깊이 7m 규모로 훼손됐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또 기관실의 화재는 미상의 비행체 1차 타격으로 발화됐고 이후 2차 타격으로 화재 규모가 급격히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며 화재 원인은 선박 내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HMM 남우호의 화재 원인이 미상 비행체 타격으로 확인되자 청와대가 NSC 실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해양수산부 등 유관 구처 부처가 참석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회의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알려드릴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공격 주체나 비행체의 재원은 아직 확인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종전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파키스탄 측에 전달했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IRNA 통신은 오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현재 협상이 영내 적대 행위 중단 문제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란의 구체적인 답변 내용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이란군이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를 만나 군사작전 수행과 관련한 새로운 지침을 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오늘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을 인용해 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알리 압둘라이 사령관이 모스타바에게 이란군의 준비태세에 대해 브리핑했다고 전했습니다. 압둘라이 사령관은 적들의 어떤 행동에도 맞설 준비가 돼 있다며 만약 적들이 실수를 저지른다면 이란은 신속하고 강력하며 단호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이 통신은 전했습니다. 미국 덴버공항 활주로에서 갑자기 보행자가 나타나 이륙을 시도하던 비행기에 부딪혀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9일 밤 11시 19분쯤 미국 덴버공항 국제선 활주로에서 프론티어 에어라인 항공기가 이륙하려던 중 누군가가 울타리를 넘어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침입자는 공항 보안망을 뚫고 울타리를 넘어 활주로로 뛰어들었고 결국 이륙 중이던 항공기에 치였다고 미 교통당국자는 밝혔습니다. 기장은 곧장 이륙 절차를 중단했지만 항공기와 충돌한 보행자는 결국 숨졌고 12명이 부상했으며 5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은 주식 결제 주기를 현행 이틀에서 하루로 단축하는 시스템이 내년 10월쯤 도입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오늘 KBS 일요진단에서 주식 결제 주기 단축 시스템 도입 시기와 관련해 해외 투자자들과의 결제 주기와 환율 문제 등 맞춰야 할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어 내년 10월쯤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치킨업체 페리카나가 불륜을 소재로 한 인공지능 광고 영상이 논란이 되자 사과했습니다. 페리카나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근 업로드된 콘텐츠로 인해 불편함과 실망을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콘텐츠는 제작 과정에서 표현의 적절성과 사회적 인식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게시됐다며 앞으로 콘텐츠 기획과 검수 과정을 더욱 면밀히 점검해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밤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오전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역은 내일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며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모레 새벽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리다가 저녁에 그치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충청과 호남, 영남에 최대 40mm 등입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박소연이었습니다. KBS

0: 라디오 문학관 한국 단편 문학 특선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광엽입니다. KBS 라디오 문학관 한국 단편 문학 특선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최아현 원작 대원의 소원입니다. 최아현 작가는 2018 전북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아침 대화가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소설집 민키를 발표했고 함께 지은 책으로 당신을 위한 작은 위로가 있습니다. KBS 라디오 문학관 한국 단편문학 특선 최아현 원작 대원의 소원 함께 만나보시죠. 대원의 소원 최아현 직접 찾은 콘서트는 처음이라 대원은 조금 어지러웠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것 같았다. 너무 긴장한 탓이었다. 손바닥에서는 자꾸만 땀이나 주머니 속 손수건을 쥐었다 놓기를 반복했다. 무사히 발권도 마쳤다. 이 작은 티켓 한 장을 손에 넣기 위해 종종거린 시간을 헤아려 보면 허무할 지경이었다.
2: 아직 공연이 시작되기 전이었다. 무대에는 안개가 자욱했다.
3: 야, 에이? 저기 있는 게 다 전자기기인데 안개는 물 아닌가? 아, 공연하다가 감전이라도 되면 어쩌려고 저렇게 대책 없이 물을 뿌려둔 거야? 하, 사람들 안전불감증이 너무 심해.
4: 저기요.
3: 왜 사람을 툭툭 치고?
4: 여기 제자리인데요.
2: 대원은 순간 땀이 삐질삐질 났다. 실수하지 않은 줄 알았는데 표와 자리의 숫자를 보니 자신이 한 칸 옆으로 가는 것이 맞았다. 미안한 내색을 하고 자리를 옮기면서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옆 사람에게 말을 걸었다.
3: 근데 저거 안개 저렇게 전자기기가 많은데 저 위험한 거 아닌가요?
4: 저거 안개 아니고 스모그예요. 뭐 공연장에서 쓰는 연기효과 그런 건데 괜찮아요. 위험한 거 아니에요.
3: 아, 안전한 거구나.
2: 대원은 신기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 구석구석을 더 훑어보았다. 어둠 사이사이 가득한 기계, 아직 연주자가 앉지 않은 악기들, 무대 위 어둠 속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누군가의 콘서트에 온 것은 처음이라서 모든 것이 다 신기했다. 그러다 잊은 것이 생각나 휴대전화를 꺼내 딸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3: 잘 가고 있지? 오늘 큰일 지났다. 조심히, 건강히 잘 다녀오거라.
2: 희미하게 흘러나오던 음악 소리가 잦아들고 공연장을 비추던 불빛도 완전히 사라졌다. 공연이 시작되려는 모양이었다.

이 순간 조명이 환해지면서 연주가 시작되었다. 대원은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아 온몸에 힘이 쭉 빠졌다. 오기 전에 여러 번 되짚은 주의사항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서서히 의자에

0: 처음에는 하나도 들리지 않는 음악들이 있다. 그러다 어느 날 불쑥 들린 노래가 정신을 쏙 빼놓는다. 대원이 안예은의 노래를 처음 들은 것은 몇 년 전 아내가 죽고 다시 몸을 일으킨 날이었다. 아팠던 아내는 언젠가부터 자주 그를 달랬다.
1: 그래도 삶은 이어져. 너무 많은 시간을 슬퍼하는데 허비하지 마. 어느 한 조각에 나는 남아있을 테니까 일상을 잃어버리지는 말고. 그런데 나 사실 걱정 안 해. 당신은 워낙 혼자 잘 놀고 주변에 친구도 많으니까 괜찮을 거야. 오히려 혼자 남았을 때 걱정인 건 나지.
0: 대원의 아내는 이렇게 너스레를 떨었다. 그래서 대원은 자주 아내가 없는 아침을 상상하곤 했지만 상상이 현실이 되자 적잖이 당황했다. 아침이면 햇살은 여전히 아름답게 부서지며 창문을 두드렸고 대원은 수십 년 동안 반복한 기상시간에 맞추어 눈을 떴다. 처음에는 아내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2: 이어진 건 아무것도 없고 이전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절대 돌아갈 수 없어.
0: 대원은 분절된 시간 속에서 계속되는 변화와 고통을 견디기만 할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규칙적이라고 느껴지는 삶의 모든 방식이 치욕스러웠다. 통 입맛이 없어 손에 잡히는 대로 대충 먹었다. 택시 운전도 하지 않았다. 딸이 돌아올 시간이 되어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면 냉장고에서 삼각김밥과 막걸리 한 병을 꺼내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다 문득 이마저도 습관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처럼 느껴져 부끄러웠다. 아침에 일어나 아몬드를 한 줌 먹는 일,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에 도망치듯 방으로 들어오는 일. 결국 대원은 아내의 말이 맞았음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대원은 해가 뜨기도 전에 침대에서 일어나 가장 먼저 커튼을 걷고 면도를 했다. 새벽 내내 아내의 아침 동선을 따라 종종거린 대원은 고요를 견디기 힘들어 라디오를 켰다.
2: 집사람 살아있을 때 그랬어.
1: 나는 혼자 집에 있을 때 종종 라디오를 들어.
2: 혼자 있을 때 라디오를 듣는다 그랬으니까.
3: 네, 그럼 4907님이 신청해 주신 안예은의 프루스트 틀어드리면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자, 다들 아침 먹읍시다.
1: 저 세탁기는 돌려놨어.
2: 김치콩 나물국이네. 맛있겠다.
3: 늘 수요일 아침과 점심은 아내와 함께했다. 아프기 전까지 건물 청소 일을 하던 아내의 휴무일이 수요일이었기 때문이다. 아침이면 아내는 밥을 하고 대원은 세탁기를 돌리며 하루를 시작했다. 주영도 그것을 아는 모양이었다. 다른 날은 늦었다며 서둘러 집을 나서더라도 수요일이면 이른 아침 식사를 함께했다. 어느 순간부터 요리는 대원이 담당했다.
1: 야, 아침 먹자.
2: 자. 오늘은 김치콩나물국이네?
1: 네 엄마가 하던 방식대로 끓여봤어. 맛은 모르겠고.
2: 맛있어.
3: 사실 대원은 딸과 할 말이 별로 없었다. 그저 시시껄렁한 농담을 던지거나 당장 해결해야 할 일에 대해 몇 마디 짧게 나눌 뿐이었다. 언젠가 이런 것이 내심 서운해 장난스럽게 물었다.
4: 야, 근데 넌 왜 나하고는 고민 같은 걸 나누지 않는 거야?
2: 아빠, 우리 별로 안 친하잖아. 갑자기 왜 그래?
3: 주영 역시 흘리듯 대답했다. 그저 돈을 버느라 친하게 지내지 못했다고 말하기에는 마찬가지로 바빴던 아내 생각이나 할 말이 없었다. 확실히 교육을 잘못 시킨 것 같아 속상했다. 하지만 속상함도 잠시, 이내 걱정으로 이어졌다.
4: 아휴, 이렇게 성격이 살갑지 못하고 쌀쌀 맞아서야 시집이나 갈 수 있을까? 이제 우리 주영이한테 바라는 소원은 시집가서 잘 사는 것뿐인데. 에휴.
2: 아빠, 나 결혼하려고. 주말에 시간 되면 같이 보자. 식장은 알아보고 있는데 가능한 날짜가 며칠 없어. 근데 마침 가까운 때 토요일 아침 타임이 비었더라고. 운이 좋았지.
4: 아유, 살이 들렸네. 아유, 참. 아유. 야, 넌 그런 소리 무슨 아침 먹다 갑자기 하냐?
2: 아침에 하지 언제 해? 우리 시간도 잘 안 맞는데. 결혼식 그거 다 형식이잖아. 아휴. 난 그냥 다 맞춰주는 데서 빨리 해치우려고. 아니, 아빠가 딸 결혼식에 손잡고 들어가는 게 소원이라며.
4: 야,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큰 일을 네 맘대로 결정하면 어떡해. 아, 어떤 놈인 줄 알고 결혼을 해라 말아 그래. 아유, 참 짓는. 언제부터 만났는데?
2: 7년 됐나. 엄마는 본 적 있어. 아니, 그러니까 이번 주에 보여주겠다는 거잖아. 그리고 내 결혼인데 아빠가 해라 말아 하는 게 왜 중요해?
4: 아, 당연히 중요하지. 7년? 야, 그동안 왜 아빠한테 남자친구 있다고 말 안 했어?
2: 안 물어봤잖아. 나 늦었어. 먼저 간다. 주말에 같이 저녁 먹자.
4: 야, 데려다 줄게.
2: 아, 됐어. 나 늦어서 택시 탈 거야. 야, 갈게.
4: 야, 넌 아빠랑 택시하는데?
3: 주영은 대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망치듯 집을 나섰다. 대원은 어안이 벙벙했다. 상식적으로 순서가 잘못되어도 한참이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다. 아무리 요즘 아이들에게 결혼은 자기들 인생이라지만 너무한다 싶었다. 찝찝함에 대원은 하루 종일 목이 까끌까끌했다.
4: 아휴, 하루를 시작할 땐 초강이지.

0: 택시 운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대원이 가장 먼저 듣는 노래는 출항이었다. 택시 일이라는 것이 그렇다. 비슷한 시간에 출근해 비슷한 시간에 퇴근하고 늘 비슷한 길을 돌지만 나머지 모든 것은 미터기를 켜면서 새로 시작된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의 것은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기에 이만한 노래가 없다. 게다가 오늘은 대원에게 아주 중요한 날이다. 때마침 동료 기사인 영환에게서 전화가 왔다.
1: 야, 오늘 점심 어떻게요?
2: 저 중앙시장 백반집 어때?
1: 백반 좋지. 오늘 밥은 자네가 사는 걸로 해요.
2: 당연하지. 야, 손님이다. 이따 봐.
0: 버스 정류장에서 손을 흔드는 사람을 보고 택시를 멈추어 세웠다. 대원은 손님의 목적지를 듣고 미터기를 켜며 손님의 안색을 살폈다. 말을 걸어도 되는지 아닌지 살피기 위해서였다. 대원은 원래 말이 많다거나 속으로 구시렁거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성격이 변한 것은 택시를 업으로 삼으면서부터였다. 언젠가 김장하고 온 손님을 태운 적이 있었다.
2: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3: 김장 끝나고 몸이 힘들어 병원 가는 길이에요. 돕는 손은 없고 먹는 입만 있어서 서럽네요. 그나마 남편이 도우러 나왔는데 시어머니가 귀신같이 데리고 들어가 버렸어요.
2: 아이, 그래도 내 가족 입에 들어가는 거니까 힘들어도 보람 있잖아요. 야, 손님 손맛이 좋으신가 보다. 시어머님이 남편 데리고 들어간 거는 혹시라도 남편이 손댔다가 1년 먹을 김치 맛이 이상해지면 그거 어떡해요.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 하면 되죠 뭐.
0: 미처 손님의 안색을 살피지 못했던 대원은 그저 좋게 손님의 마음을 풀어주고 싶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쉬지 않고 말하던 손님이 어느 순간 대꾸가 없었다. 그제야 대원은 손님의 얼굴을 살폈다. 드문드문 하얗게 센 머리, 연신 주무르고 있는 손목, 무채색의 겉옷 상의. 하염없이 창밖을 내다보는 그의 시선은 아무 곳에도 머무르지 못했다. 대원은 그제야 택시 안에 희미하게 퍼진 액젓 냄새를 맡았다. 이후로는 웃음을 거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어라 수습하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했다. 손님은 목적지에 도착해서야 겨우 한마디 건넸다.
3: 나라고 날 때부터 그런 걸 다 잘했겠어요? 하물며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게 싫게 하겠어요? 그냥 가끔 그 모든 게 너무 하염없어서 그냥 제 속이 너무 좁은가 봐요.
0: 정복값이 없는 상대와 개인적이면서 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런 실수를 반복하기 마련이었다. 이런 일이 몇 차례 거듭되자 대원은 작전을 바꾸기로 했다. 여전히 택시 안에서의 생활은 너무나 외로웠고 적적했다. 그래서 날씨나 최근 스포츠 뉴스에서 본 소식 따위로 말을 걸기 시작했다. 고되어 보이는 손님에게는 구태여 말을 걸지 않았다. 아내 은을 좋아하고 나서는 좀 더 수월했다. 손님이 말할 기분이 아니라면 좋아하는 노래를 골라 들으면 되었고, 손님이 아내 은을 알고 있다거나 노래를 알고 있다면 그에 대해 실컷 이야기하면 되었다. 가장 유명한 홍연을 틀고 말을 걸면 열의 둘은 대화를 쉽게 시작할 수 있었다. 좀 더 멀리 간다면 창귀나 쥐를 틀어놓고 곡 배경인 옛날 이야기를 해주면 다들 흥미롭게 듣곤 했다. 다만 비가 와 우중충하거나 밤에 듣기는 조금 무서운 노래라서 윤무나 상사화로 대체하기도 했다.

0: 아유, 빨리 왔네.
1: 아이고. 주문은 이미 했어. 저 이모님, 손님 한 명 더 왔어요.
2: 오늘 국은 미역국입니다.
3: 네. 아, 저 티켓.
1: 여기 갖고 왔지. 아, 야.
3: 어이, 뭐야? 동태 글씨도 적어놨네. 대원 아저씨 예매네요. 아, 저 잔잔해. 딸한테 전화 좀 걸어봐.
1: 아, 왜? 밥 먹고.
3: 안 돼. 지금 해봐. 빨리.
4: 신호가 가는 전화를 건네받으면서 대원은 지갑을 열어 30만 원을 꺼내 영환에게 건넸다. 곧이어 통화 연결음이 끊기고 수화기 건너편에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3: 자기야, 대원 아저씨야.
5: 아저씨, 받았어요?
3: 지금 받았어.
5: 신분증 꼭 챙겨가서 현장 발권하세요. 아, 제가 불안해서 우편으로 받게 하려고 했는데 전부 현장 발권이더라고요.
3: 정말, 정말 고맙다. 야, 아저씨가 밥이라도 사주면서 부탁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화로만 고맙다고 해서 미안해. 저기 아빠한테 티켓 값이랑 합쳐서 30만 원 보낼 테니까 꼭 받아. 한 푼도 빼먹지 말고 받아서 너희 오빠 다음 콘서트 갈 때 보태.
5: 고맙습니다. 아참참참 그리고 앞자리인데다가 공연장 단차가 별로 없으니까 자꾸 막 앞으로 기울여져 보지 마세요. 그 앞좌석에 키 큰 사람이 자꾸 앞으로 가면 뒷사람 하나도 안 보여.
3: 그래 그래, 명심하마.
4: 제이는 영환의 둘째 딸이었다. 영환이 딸내미가 자꾸 뜯지도 않으면서 같은 앨범을 수십 장 산다고 투덜거린 적이 있었다. 그때는 그 말을 흘려들었다가 팬카페에 가입하지 못해 애를 먹던 차에 번쩍 제이 생각이 났다. 곧장 영환에게 제이를 만나게 해달라며 사정했다. 영환은 흔쾌히 제이와 약속을 잡아주었다. 영환의 집에 들어선 대원은 입을 담을 수 없었다. 제이의 방안 가득히 앨범과 포스터 따위가 즐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열렬하지는 않았지만 내심 부러운 것도 사실이었다. 잠시 아내은 포스터 사진과 앨범으로 둘러싸인 자신의 방을 상상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머리가 슬슬 벗겨지는 아저씨 방이 그런 상태라면 면이 서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머뭇대며 제이에게 팬카페 가입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3: 제이야.
5: 네.
3: 나. 안예은 팬카페 가입하고 싶은데 아이 혼자 하려니까 잘 못하겠어. 요즘 해줄 수 있을까?
5: 그럼요. 아저씨 휴대전화 좀 줘보세요.
3: 그래. 자.
5: 가입은 했고요.
3: 이야, 난 아무리 해도 안 되던데 저게 저렇게 쉬운 일이었나?
5: 제가 등업 조건에 맞춰서 게시물 작성해뒀으니까 시간 조금 지나면 모든 게시판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3: 저 콘서트 예매도 돼?
5: 당연하죠. 근데 예매일이 아직 안 됐어요. 날짜 되면 표 끊고 연락 드릴게요.
3: 그래.
5: 자, 휴대전화 받으세요.
3: 그래. 이야, 이 모든 일이 이렇게 쉬운 것이었다니. 참네. 오, 안예은 팬카페에서는 안예은을 다들 예은님이라고 부르는구나. 오, 예은님. 예은님? 예은님? 오, 예은님.
5: 아저씨, 여기 이 아이디로 휴대전화랑 컴퓨터에 로그인하시면 돼요. 이거 카페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아이고,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이제 아저씨가 해보세요.
3: 그래. 이게 이렇게 야, 이게 잘 안 되는데 이거?
5: 아저씨, 잠깐 휴대전화 줘보세요.
3: 그래. 야.
5: 제가 아예 로그인을 해드릴게요.
3: 그래.
5: 아이디랑 비밀번호. 로그인은 됐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면?
6: 이렇게가 이렇게 많어.

0: 야.
1: 이렇게 하면 글을 볼 수 있어요. 우선 게시글 쓰지는 말고요. 도배하면 아이디 썰리니까 한 사흘쯤 분위기 봐가면서 그 눈치 보듬.
0: 야, 도배? 갑자기 도배를 왜 해?
1: 에이, 그 도배 말고요.
0: 그럼 저 아이디가 왜, 그게 왜 썰려? 아니, 그 아이디가 썰리는 건 또 뭐야?
1: 그러니까 게시판에 한 사람이 비슷한 얘기로 계속 글을 올리는 걸 도배라고 해요.
0: 아.
1: 그런 거 하면 아마 강퇴당할 거예요. 그게 아이디가 썰리는 거고요.
0: 아, 야, 제이야.
1: 네.
0: 그 요즘 친구들 보니까 이렇게 테이블 놓고 막 사인도 해주고 그리고 대화도 하던데 콘서트에서도 그런 거 해?
1: 아, 그건 팬 사인이에요. 앨범 사고 앨범에 사인 받는 건데 콘서트랑은 달라요. 가만 있자. 아저씨 퇴근길은 아세요?
0: 알지. 퇴근하는 거 아니야.
1: 비슷한데 개념이 조금 달라요. 콘서트 끝나고 안니엔이 퇴근할 거 아니에요?
0: 그렇지.
1: 아마 공연장 밖에 사람들 몰려있을지도 몰라요.
0: 그렇겠지.
1: 안니엔 집에 가는 거 보려고. 가끔 선물도 주고받고 차창문 내려서 막 인사나 대화도 나누는 가수들도 있어요. 하여튼 그걸 퇴근길이라고 해요.
0: 아 그럼 그때 앨범에 사인 부탁해도 되는 거야?
1: 당연히 안 되죠. 어? 아저씨 퇴근하려고 하는데 직장 상사가 막 불러. 그러더니 퇴근 전에 자기랑 가위바위보 탁 세 판만 해달래. 아 뭐 그까짓 거 해주면 되지 싶기도 해. 근데 상사 뒤에 그거 해달라는 사람이 50명 줄 서 있어봐요 퇴근 때마다.
0: 아 그건 좀 곤란하지. 50명 그거 다 해주면 집에 언제 가?
1: 그거예요. 아저씨는 한 사람이지만 한 사람 해주면 해달라는 사람 그 뒤로 배가 불어나니까. 우리 서로 퇴근길이 있는 현대인답게 퇴근길은 막지 말고 보내주자.
0: 보내자.
1: 저에게 주어진 컨텐츠와 시간을 충분히 즐기자. 뭐? 저는 이런 마음이에요.
2: 제이는 한참 동안 팬카페에서 주의해야 할 점과 교양 있게 공연을 관람하는 법을 설명했다. 이날은 정신이 없어 제이에게 용돈을 주지 못해 영환에게 대신 전했다. 나중에 전해들으니 이 여우 같은 아저씨가 딸내미에게 전하는 용돈에서 수수료를 뗀 것이 아닌가. 태원은 제이에게 정말 고맙고 영환이 너무 괘씸해 꾀를 냈다. 전화로 금액을 이야기해버렸으니 영환은 꼼짝없이 돈 전부를 제이에게 전해야 할 터다.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서니 봄바람이 불어왔다. 이맘때쯤 아내는 꽃나무들을 잘 지켜보라고 했다. 미묘한 퇴비 냄새가 금세 꽃향기로 뒤덮이는 순간을 즐겨야 한다고 말이다. 대원은 오랜만에 다른 가수의 테이프를 꺼내 카오디오에 집어넣었다.

0: 처음 카페에 가입하고 글이나 댓글을 너무 많이 쓰지 말라던 제이의 걱정은 기우였다. 뭘 쓸 시간은 없고 게시판마다 글을 눌러보며 구경하기에도 바빴다. 이것저것 아는 것이 많아지니 검색하기도 훨씬 쉬워졌다. 그러다 좋아하는 노래 중 하나인 야화의 뮤직비디오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1: 예언님 노래는 가사가 정말 좋아. 야화는 애달프고.
0: 대원이 예은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사 때문이었다. 가사를 음미하고 있자면 저마다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들어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다. 노래 속 장면을 상상하는 일은 빈 차로 적적하게 도로를 배회하는 대원에게 최고의 오락거리 중 하나였다. 노래를 듣던 대원은 뮤직비디오가 생각나 귀가 빨개졌다. 그러다 민망하고 머쓱한 얼굴로 대화를 나누었던 한 손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예은님을 잘 아는 손님이었다.
2: 안 예은 노래 중에 그 야화는

0: 유명 만화 주제곡이고요.
1: 네.
0: 파라는 그 영화 불안당 보고 영감 받아서 만든 노래래요.
2: 그날 저녁 대원은 집으로 돌아와 휴대전화 검색창에 아는 것을 모두 입력했다.
3: 불안당 영화를 보고 이은님이 파란을 만들었다. 이거지?
4: 일부도 거의 다 녹았을 겁니다.
5: 오케이 오케이. 아니사 그 현수란 아이 말이야.
2: 우리가 대원은 내내 긴장감에 휩싸여 영화를 보았다. 마른 침이 꿀떡꿀떡 넘어갔다. 파란을 몰랐다면 이 영화를 어떻게 보았을까? 영화 크레딧가 올라가는 동안 파란의 가사를 떠올렸다. 가사와 함께 영화의 몇 장면이 대원의 머릿속에서 다시 재생되었다.
3: 이야, 이 영화를 보고 그렇게 아름답고 애틋한 노래를 만들다니. 오, 아무래도 예은님은 천재임이 분명해. 오.
2: 무엇보다 이런 경험 자체가 대원에게는 너무나 신선했다. 그저 노래를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노래가 만들어진 배경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일은 처음 느껴보는 즐거움이었다. 대원은 콧노래를 불렀다.
3: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6: 다시 시작한다면 행복한 결말의 이야기가 될까.
3: 이야, 노래와 영화를 이렇게 연결하다니. 오호호호. 다른 사람의 감상을 함께하고 거기서 만들어진 영화와 노래를 함께하는 게 이게 이렇게 재밌는 일이었다니.
7: 아, 요즘 사람들이 휴대전화에 고개를 파묻고 왜 그렇게 바쁜가 했더니 그 안에 너무나도 크고 재밌는 세계가 있기 때문이었어. 그 안엔 영화도 있고 노래도 있고 사람도 많으니까. 예전에 인터넷을 정보의 바다라고 했는데 여긴 바다야. 관심사만 있다면 온갖 것을 찾아내고 즐길 수 있는 무한의 바다.
2: 대원은 자신의 방이 한 평만큼 더 넓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0: 4월 셋째 주 토요일.
1: 안혜은 콘서트 예매 내역을 받고 대원은 해실해실 웃었다. 두 달이나 기다려야 했지만 대원은 새로운 무대를 두 눈으로 직접 볼 생각에 매일 신이 났다. 그러다 딸이 말한 주말이 덜컥 다가온 것이다.
2: 아버님,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안 계십니다.
3: 아빠, 내가 얘기했잖아. 까먹은 거 아니지?
0: 알고 있어.
2: 저 많이 드세요, 아버님.
0: 우리 주영이는 과묵하고 쌀쌀맞은데 사위들에는 쾌활하고 다정해 보여.
1: 사위가 될 아이는 꽤 괜찮은 사람 같았다. 연신 접시에 음식을 덜어주기도 했고 가벼운 대화를 잘 끌어나가는 아이였다. 덕분에 식사하는 동안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식사가 끝날 때쯤 주영이 말했다.
3: 결혼식 4월 셋째 주 토요일이야. 잊어버리면 안 돼?
4: 아니, 당연하지. 내가 뭐 딸 결혼식 날짜도 헷갈리는 사람일까 봐.
1: 호언장담하고 날짜를 헤아리는 순간 대원은 머리가 핑 돌았다. 그날은 다름 아닌 예은님의 콘서트 날이었다. 차마 딸 결혼식 날 서울에 콘서트 보러 가야 한다고 말할 수 없었다. 면이 상하는 것이 걱정이었고 다 늙어 너무 주책이었다. 별안간 속이 꽉 막혔다. 먹은 것 없이 체기를 느끼자 미간에 힘이 바짝 들어갔다. 재수가 없으려 해도 이렇게 없을 수 없었다.
0: 내가 이날을 얼마나 기다려왔는데.
1: 물론 대원이 기다려온 날은 두 행사 모두였다. 딸의 결혼식도 콘서트도 오매불망 기다려온 날인데 두 행사 일정이 겹치다니 정신이 아득해졌다. 대원은 물을 꿀꺽 삼키고 나서 주영에게 물었다.
0: 근데 식은 몇 시야?
3: 아, 10시 예식이야. 시간이 좀 이르지?
0: 아니야. 아니, 괜찮아. 빨리 하면 어때? 오히려 이른 시간이라 다행이야. 콘서트는 저녁 8시니까 타임라인을 그려보면 10시 예식이니까 하객들 맞이하고 식 올리고 사진 찍고 흩어지고 늦어도 오후 2시면 일정이 다 끝날 거야. 그리고 KTX 타고 서울 용산역에서 콘서트장까지 가기만 해. 때린다. 서울에선 차 막힐 걸 감안해서 지하철 탈 거니까 1시간이면 충분해. 전주에서 용산까지 1시간 반, 서울에서 넉넉히 1시간 반, 콘서트는 8시. 오케이. 괜찮아. 여기 있어. 아, 가만 있어. 피백? 결혼식 그때 피백도 하지. 아니, 그런 걸로 시간 끌면 안 되는데.
5: 폐백도 아니?
3: 안 그래도 아빠한테 그거 물어보려고. 폐백 해야 하나? 어른들은 하는 걸 좋아하신다던데 숭우 어머니도 그거 굳이 안 해도 된다고 하셔서 아빠 의견은 어떤가 싶네.
0: 야, 그러면 다 허례허식이야. 해봐야 괜히 예식장에 머무는 시간만 길어지고 고생만 하지. 식은 간결하게 끝내고 니네도 올라가. 주례도 내가 봐주마. 주례는 아주 간단하게 해야지.
3: 아빠가 주례를?
2: 저는 아버님이 주례해 주시는 거 아주 좋습니다.
0: 그래. 자네가 좋다니까 나도 좋네. 네.

0: 대원이 가능한 선에서 시간을 줄여나가려면 최대한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꼬인 실타래가 조금은 풀린 것 같았다. 끝없이 아득했다가 얼굴에 비치는 한 줄기 햇살을 느꼈다. 놀라 얹혔던 속이 풀렸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대원의 계획은 간단했다. 4시간 안에 예식 전 과정을 끝내고 넉넉하게 3시 30분 기차를 타는 것이었다. 올라가면 5시, 콘서트는 8시. 서울 안에서 이동하고도 남을 시간이었다. 주영은 저녁 비행기를 탄다고 했고 대원만큼이나 촉박한 일정이었다. 폐백은 생략했고 축가도 없었다. 주례는 대원이 준비한 축하의 말 몇 마디 건네고 마무리하면 되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일어날 만한 거의 모든 변수를 예측했다. 그래서인지 전날 새벽부터 대원의 머릿속은 터질 것 같았다.
1: 어쨌거나 오늘은 중요한 날이니까.
0: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에 가는데 대충 씻은 상태로 멀리 서울까지 가고 싶지 않았다. 의식을 치르듯 목욕했다. 결혼식장에서는 정신없이 손님을 맞이했다.
2: 예, 아프신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3: 안녕하세요.
2: 아이고야. 아프신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4: 네? 아니 나요, 나 영환이. 정신 차려. 그러다 뭔 일 나갔다.
2: 아니야. 다 잘 될 거야.
4: 시간 맞춰가지고 택시 대기시킬 테니까 그건 걱정 말고.
2: 어? 어?

0: 막상 차례가 되니 정반대였다. 대원은 심호흡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결국 대원은 여기에 혼자 온 것이 아니었다. 대원이 엄마 아빠의 몫을 모두 해야 했다. 심호흡을 반복하며 마음을 다잡고 지금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1: 네, 다음은 양가 부모님의 화촉점화가 있겠습니다. 신랑 측에서는 어머님께서, 신부 측에서는 아버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양가 부모님, 점화해 주세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2: 여보,
3: 우리 애 잘 부탁드려요.
2: 아, 예, 저도요.
0: 초에 불을 붙이면서 안싸돈과 짧은 목례를 했다. 고운 한복을 입고 예쁘게 머리를 올린 안싸돈이 부러웠다. 다잡은 마음이 무색하게 혼자 딸의 결혼을 축하하는 자신이 처량하고 초라해 대원은 한없이 슬퍼졌다. 자리로 돌아와 앉았고 아내의 빈자리를 내려다보느라 연습한 것들을 몽땅 잊고 말았다.
2: 여보.
3: 아버님, 뭐 하세요? 신부 입장하셔야죠.
2: 아, 예.
0: 결혼식을 돕는 직원이 다가와 흔들어 부르고 나서야 대원은 부랴부랴 주영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제야 사소한 행동으로 시간을 지체하는 기분이 들었다. 이러다가 혹시 기차를 타지 못하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에 자리 잡았다. 행진을 위한 음악이 울리고 주영과 함께 식장을 걸었다. 사람들의 환호와 정신없는 조명 탓에 바르게 걷기 위해 애써야 했다. 승우 앞까지 도착해서야 안도의 숨을 내뱉었다. 혼주석으로 돌아와 앉은 후에도 대원은 정신이 없었다. 긴장이 과한 탓에 도통 집중할 수가 없었다. 틈틈이 보이는 자신 옆에 빈자리 때문에 밀려드는 헛헛함도 주체할 수 없었다. 화장한 얼굴은 답답해 얼굴 감각이 둔해진 것 같았고 기차 시간은 점점 다가왔고 이 결혼을 누구보다 기뻐했을 아내는 이 자리에 없었고 자신은 끝도 없이 홀로 허둥대고만 있었다. 주례차례가 되어 얼결에 단상 위로 올라와서야 자신이 울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대원은 감정이 북받쳐 올라 말을 잇지 못했다.
1: 아, 네. 우리 아버님께서 따님 시집 보내시는 게 많이 억울하신 것 같습니다. 네, 감동의 눈물이죠? 여러분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0: 대원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알지 못해 속이 복잡했다. 주영이 다 커서 결혼까지 한다는 사실이 눈물나게 기쁜 것인지 아내가 이 중요한 날에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것인지 아니면 대원이 혼자 모든 것을 다 겸하는 것이 서러운 것인지 여전히 대원은 잘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대원은 목청을 한 차례 가볍게 가다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2: 아,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자식 결혼은 저도 처음이라. 자, 다른 것은 특별히 바라지 않고요. 부모된 마음으로 무탈하게 건강하게 잘 살기를 바랍니다. 아유, 그리고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거는요, 이게 가족이라는 게 한없이 편하기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0: 한참 주례를 하던 대원은 손목을 흔들어 시계를 보았다.
2: 조금은
0: 어쩐지 하던 이야기가 계속해서 뱅뱅 도는 느낌이 들었는데 자신도 모르게 주례로 20분이나 떠들어버린 것이었다. 대원은 쫓기듯 단상에서 내려왔다.

0: 감당할 수 없는 부끄러움에 가슴이 쿵쿵 뛰고 어쩔 줄 몰랐다. 그런데도 흘끗흘끗 시계를 보며 조바심으로 땀을 흘렸다. 야속하게도 사회자는 이런 대원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꾸만 시간을 끌며 결혼식의 마무리를 방해했다. 식이 다 끝나고 사진을 찍는 시간마저 지체되었다. 여차저차 모든 식이 끝나고 대원은 웃는 낯으로 주영과 승호를 배웅했다. 생각한 것보다 한 시간이나 지나버렸지만 그래도 기차 시간에 아예 늦은 것은 아니었다. 혹시 몰라 여유 있게 표를 끊어둔 덕분이었다. 지금 당장 택시를 탄다면 승산이 있었다. 이럴 줄 알고 영환에게 식이 끝나면 역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 두었다. 예식장을 서둘러 벗어나 주차장에 있는 영환의 차로 뛰어들었다.
1: 달려! 왔네.
2: 빨리!
1: 아이고, 잘하는 짓이다. 주례 사는 횡설, 수설. 울긴 또 왜 그렇게 우냐? 아, 왜? 주영 엄마 생각났어? 아따, 내가 다 창피하더라.
0: 달리는 택시 안에서 바쁘게 옷을 갈아입었다. 한참 옷을 추스르느라 번잡한 소리를 내던 대원은 마지막으로 안주머니에 콘서트 티켓이 담긴 봉투가 잘 들었는지 확인했다. 그런데 전주역 도착을 10분 남짓 남겨두고 길이 엄청 막혔다. 아, 불사. 대원이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하나 더 추가된 셈이었다. 대원은 차에서 내려 플랫폼까지 뛰기로 했다.

갈아입은 옷은 영환에게 맡겨두고 챙겨온 배낭을 단단히 고쳐맸다. 지금이야말로 대원에게 행운이 필요한 때였다.

KBS 라디오 문학관 최아현 원작, 대원의 소원. 기술 김남희, 김종찬. 음향효과 안익수, 강우석, 노동걸. 음악 곽장용. 극본 서연희. 연출 김세원. 진행의 아나운서 이광엽이었습니다.

0: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5월 10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으며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중부지방, 오후부터는 전북과 경북권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감속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및 농작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내리는 비는 지역 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으니 실시간 기상 레이더 영상과 최신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서울과 일부 경기 내륙, 강원 동해안, 일부 충북, 경북

0: 수도권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수도권과 경남권도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산림인접 지역에서 가연물과 인하물질 관리를 철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2도, 전국이 8도에서 17도, 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전국이 19도에서 26도입니다. 내일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에서 20도로 크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 아침 기온은 서울이 15도, 전국이 12도에서 17도, 낮 기온은 서울이 22도, 전국이 20도에서 23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2도, 인천 13도, 수원 12도, 파주 9도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21도, 인천 20도, 수원 21도, 파주 20도입니다. 강원 영서,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철원과 춘천 9도, 원주 10도, 대관령 7도입니다. 낮 기온은 철원 19도, 춘천과 원주 21도, 대관령 18도입니다. 강원 영동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속초 16도, 강릉 17도, 동해 16도입니다. 낮 기온은 속초 21도, 강릉 24도, 동해 22도입니다. 충청남북도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청주 12도, 충주 9도, 대전 12도, 세종 11도, 천안 9도, 보령 13도입니다. 낮 기온은 청주 24도, 충주 22도, 대전과 세종 24도, 천안 23도, 보령 22도입니다. 전라남북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 12도, 군산 12도, 광주 13도, 목포 14도, 여수 13도, 순천 11도입니다. 낮 기온은 전주 25도, 군산 23도, 광주 25도, 목포 24도, 여수 22도, 순천 23도입니다. 경상남북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구 11도, 포항 14도, 안동 9도, 부산 14도, 울산 12도, 진주 9도입니다. 낮 기온은 대구 26도, 포항 25도, 안동 24도, 부산 22도, 울산 25도, 진주 24도입니다. 제주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5도, 낮 기온은 2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5도, 낮 기온은 19도입니다. 서해오도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1도, 낮 기온은 16도입니다. 북한 지역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평양과 신의주 11도, 개성 9도입니다. 낮 기온은 평양 19도, 신의주 20도, 개성 19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변건영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14.7도, 습도 62%입니다. 내일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5시 27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이현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자정 뉴스입니다.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의 화재는 미상 비행체 타격에 의한 것이라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HMM 소속 남우호는 미상의 비행체 2기가 선미 좌현 평형수 탱크 외판을 1분 간격으로 두 차례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선미 외판이 폭 5m, 깊이 7m 규모로 훼손됐으며 기관실 화재는 미상의 비행체 1차 타격으로 발화됐고 이후 2차 타격으로 화재의 규모가 급격히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화재 원인은 선박 내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추정되며 기뢰나 어뢰에 의한 폭발일 가능성도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식 발표를 앞두고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를 청사로 불려드렸지만 외교부는 공격 주체나 비행체의 재원은 아직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우리 선박 폭발 사고 원인을 미상 비행체 타격으로 발표하자 국민의힘은 특정 세력의 공격이 확인되면 단호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피격 사건은 명백한 국가 주권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신속하고 정확한 추가 세부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종전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파키스탄 측에 전달했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IRNA 통신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현재 협상이 영내 적대 행위 중단 문제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란의 구체적인 답변 내용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강원과 서울에서 잇따라 6.3 지방선거 공천자 대회를 열고 새 결집에 나섭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강원도 춘천시를 찾아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강원 지역 공천자들이 모두 모이는 공천자 대회를 엽니다. 오후엔 지방선거 승부처 중 하나인 서울에서 공천자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장동엽 대표는 울산을 찾아 6.3 지방선거 지원 행보를 이어갑니다. 장 대표는 오늘 울산시당에서 열리는 6.3 지방선거 울산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과 공천장 수여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장 대표는 최근 보수 강세 지역인 영남권 지원에 주력하며 지지층 결집과 당내 단합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부터 재개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징벌적 과세라며 매물은 줄고 집값은 더 오를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장동엽 대표는 자신의 SNS에 강남만 빼고 서울 집값이 싹 다 다시 올랐다며 오늘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면 집값이 더 오를 것이다. 너도나도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썼습니다. 장 대표는 또 선거만 끝나면 당정이 보유세를 올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폐지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가 있지만 현 정부는 다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SNS에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사가 다시 집중교섭에 나섭니다. 삼성전자 사측과 노조는 오늘부터 이틀간 세종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협상을 재개합니다. 사후조정은 조정이 중지돼 파업이 임박한 사업장에 노동위원회가 한 번 더 개입하는 절차로 조정이 재개되면 조정위원이 구체적 분쟁 사안에 대한 조정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오전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역은 오전엔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지며 비가 내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 자정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박소현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유럽 회화를 보면 당시의 정치, 종교, 사회, 경제의 흐름을 알 수 있는데요. 당시 시대 정신을 그린 유명 화가들 작품을 유럽 미술관 투어가 아닌 서울 한복판에서 만날 수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미술 이야기도 렘브란트에서 고야까지 톨레도 미술관 전시 소식으로 함께할게요. 전시 해설가 이정환 씨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클래식 이야기 클래식 음악 평론가 유정우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조정석의 좋아 좋아.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일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미술 이야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렘브란트에서 고야까지 전시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전시 해설가 이정화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렘브란트에서 고야까지 전시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을 만나볼 텐데 미국 오하이오주에 위치한 톨레도 미술관의 소장품들이죠.
2: 맞습니다. 이 톨레도 미술관은 인구가 30만 명이 채 안 되는 톨레도라는 작은 도시에 있는데요. 이 지역 출신의 사업가가 미술관에 거액을 기부하면서 세계적인 수준의 작품들을 소장하기 시작했고 네. 지금은 미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컬렉션을 자랑합니다. 특히 이 미술관이 독보적으로 가장 이제 잘 구축을 해놨다고 여겨지는 소장품들이 이 과거의 유럽 회화들인데요.
1: 네.
2: 근데 이런 좋은 작품을 가지고 있는 톨레도 미술관이 내년 말까지 재개관을 위해서 공사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때 그냥 창고에다가 작품들을 넣어두지 않고 일종의 수익 사업을 하는 일환으로 소장품 순회 전시를 열고 있습니다.
1: 네.
2: 그래서 그 일환으로 7월 4일까지 더현대 서울 6층에 있는 알트원에서 렘브란트에서 고야까지 전시가 열립니다.

0: 겁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미술사 교과서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프랑스의 자크 루이 다비드의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 등을 비롯해서 좋은 작품들 소개드렸었는데요.
1: 맞아요.
0: 오늘은 전시 제목에 있는 렘브란트의 작품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1: 네. 렘브란트 작품들 뭐 하나하나 다 귀중한 것들일 텐데 그 네. 가운데에서도 초상화 두 점이 전시 중이라고요?
0: 그렇습니다. 사실 렘브란트 하면 초상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그린 그림 혹은 자화상, 그렇죠?
1: 네.
0: 본인을 그린 그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물화로 정말 정평이 나 있는.
1: 맞아요. 너무 신기해요.
0: 그렇습니다.
1: 본인 그림 같은 경우는 눈빛. 만 들여다봐도 아 지금 렘브란트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구나 그걸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어쩌면 그렇게 사실적인지
0: 그렇습니다. 예. 정말 신들린 듯한 그런 피치를 보여주는 정말 몇 안 되는 네. 서양 미술사의 거장 중에 거장인데
1: 맞아요.
0: 이 렘브란트가 17세기 인물입니다. 1606년에서 1669년까지 이제 살았고
1: 네.
0: 네덜란드 예술의 황금 시대를 만들어낸 장본인으로 평가받습니다.
1: 그렇죠.
0: 이 렘브란트가 네덜란드의 레이덴이라고 하는 이 암스테르담하고 헤이그 사이에 위치한 도시에서 출생했는데요. 지금 전시 중인 초상화 중에 이제 한 점은 두 점이 네. 나와 있는데 한 점은 1631년 그러니까 작가가 25살 때 그렸는데
1: 와.
0: 어두운 배경 속에
1: 네. 네,
0: 아주 화려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아 이게 어딜 봐서 1600년대 그림일까?
1: 그러게요.
0: 네, 이런 생각도 들고
1: 너무 세련됐네요.
0: 그렇습니다.
1: 배경도 그렇고
0: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목판에다가 물감 아, 유화를 한 거거든요.
1: 네.
0: 근데 실제로 보면 보존 상태도 정말 좋아서
1: 그렇군요.
0: 어떻게 이렇게 잘 그렸을까? 뭐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0: 그래서 이 그림 속의 남자를 좀 더 자세히 보면 깃털 달린 모자를 쓰고 있고
1: 네.
0: 그리고 목걸이를 보면 아우 거의
1: 번쩍번쩍
0: 주먹,
1: 번쩍.
0: 네, 예. 주먹만한 펜던트가 아주 번쩍번쩍하는
1: 네.
0: 그런 정말 고급스러운 이제 의복을 갖추고 있는데요. 게다가 인물이 사선으로 빛을 받는 듯한 그런 아주 멋있는 분위기까지 잘 포착해서 표현해낸 그런 작품입니다. 그런데
1: 네.
0: 흥미로운 점은 이 그림 속의 인물의 복식이 그림이 그려질 당시 네덜란드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하던 게 아니라 라는 것입니다.
1: 아.
0: 그래서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실제 모델을 두고서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샘플이라고 봅니다.
1: 아.
0: 그래서 왜 이렇게 저희도 미용실 같은 데나 사진관 같은 데 가면 샘플을 보고서
1: 맞아요.
0: 네, 뭔가 주문을
1: 이런 스타일로 해주세요.
0: 그렇습니다.
1: 약간 그런 거죠.
0: 그러니까 그런 용도일 것이라고 사람들이 보는데요.
1: 네.
0: 근데 이런 그림을 왜 25살쯤에 그렸냐면 당시 렘브란트가 고향 레이덴에서 개인 화실을 운영하면서
1: 아.
0: 암스테르담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1: 그렇군요.
0: 그리고 암스테르담에 있는 부유한 상인들을 일종의 예비 고객으로 생각하고 그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일종의 샘플 그림들을 만든 것입니다.
1: 아.
0: 그래서 그거에 본 암스테르담의 거부들이 나도 좀 저렇게 좀 그려줘봐.
1: 네.
0: 아니면 샘플 그림 자체가 마음에 드니까 저걸 우리 집에 걸어볼까? 하면서 주문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 네. 뭐 이 시기에는 화가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작업을 의뢰해서 그 작품을 손에 넣을 수 있었던 시대였죠. 특히 부자들은 말이죠.
0: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부자들 혹은 성직자 같이 사회의 권력층들이 미술품 제작을 작가들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1: 네.
0: 근데 그 이제 수요자들의 수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제 존재를 했죠. 근데 그러다가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등장한 부르주아들이 새로운 고객으로 더 등장을 하면서
1: 네.
0: 일종의 미술 시장을 만들어낼 정도로 새가 커지게 됩니다.
1: 그렇군요.
0: 그리고 이 부르주아들이 렘브란트가 활동하던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바로 1602년에 설립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때문입니다.
1: 아, 그럴만하네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이 동인도 회사는 대규모 이 세계 무역으로 엄청난 수입을 거두었고
1: 그렇죠.
0: 그리고 그 자금이 네덜란드로 또 어마어마하게 흘러들어왔을 거고 이에 따라서 새로운 자본가 계급이 네덜란드의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0: 네. 이 사회 변화의 흐름을 읽어내고 또 이것을 화가로서 성공할 수 있는 발판문으로 삼은 렘브란트 통찰력 또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 네.
0: 뭐 그렇게 재능도 있는데다가 머리까지 좋았으니 네. 실제로도 화가로 크게 성공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1: 맞습니다. 빌딩을 샀다 그러더라고요. 렘브란트가.
0: 렘브란트 집을 갔었거든요.
1: 아, 네. 네.
0: 와, 근데 집도 너무 좋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예.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0: 잘 살았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화가로서 이제 크게 인정받고 기도 했고 상업적으로도 이제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요. 근데 이 행복이 꾸준히 이어지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상황을 잘 알려주는 그림이 지금 더현대 서울에 전시된 또 다른 초상화 한 점인데요.
0: 네.
1: 렘브란트가 50살쯤에 그린 모피 코트를 입은 남자입니다.
0: 네.
1: 그래서 제목 그대로 모피 코트를 걸친 남성이 초상화의 주인공인데
0: 네.
1: 그가 렘브란트의 고객입니다. 그래서 자본가 계급이었겠죠.
0: 네.
1: 근데 사실 근데 이 렘브란트가 젊은 시절에 고객들의 초상화를 그리면서 엄청난 이제 수입료를 받았고
0: 네.
1: 자본을 잘 본인도 축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집이며 뭐 빌딩이며 뭐 사고 싶은 것도 다 사고 이후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예술을 했거든요.
0: 네.
1: 근데 그러다 한 50살쯤이 되어서 다시 고객을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렘브란트가 크게 어려워졌거든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이 렘브란트가 그림 제작에 활용한다는 목적으로 값비싼 장신구들을 마구 사들인다든지 혹은 그림 제작과는 크게 관련 없는 듯한 여러 가지 이제 사치들을 이제 일삼았다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이걸 감당하지 못해서 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채권자들에게 시달리는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피 코트를 입은 남자처럼 다시 돈을 벌기 위한
0: 네.
1: 그런 그림들을 이제 그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역부족이었는지 결국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그리고 한 5년 뒤쯤에 파산하고 궁핍한 말년을 보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0: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크게 성공한 화가처럼 보였지만 또 말년에는 또 그런 말 못할 사정이 있었군요. 그런데
1: 네.
0: 이런 속사정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1700년대 프랑스에서도 있었다고요?
1: 맞습니다. 전시회 포스터에 사용된 작품인데요. 프랑스 화가 장 오노레 프라고나르의 1750년작 까막잡기 놀이입니다.
0: 네.
1: 인터넷에 프라고나르 까막잡기라고 검색해 보시면 분홍 옷 입은 여인과 또 녹색 옷을 입은 남자 한 쌍이 그려진 작품이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좋은 소재의 옷을 입고 있어요, 여인이.
0: 그러네요.
1: 네. 그리고 코르셋이어서 당연히 이제 하인이 옷을 입혀줬을 이제 귀족 이제 여인이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고 두 사람이 딱 보기에도 여유로운 시간을 보낸다는 느낌을 주어서
0: 네.
1: 귀족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그림으로 많이 평가받습니다.
0: 네. 뭔가 남녀 한 쌍이 굉장히 행복한 데이트를 하고 있는 것 같은
1: 네.
0: 그런 느낌인데 여자의 눈을 하얀 천을 둘러서 가려놓았네요.
1: 그렇습니다. 여자는 눈을 가리고 있고 그 바로 뒤에 있는 남자가 얇은 막대기 같은 거를 여자의 얼굴 쪽으로 이렇게 갖다 대서 간지럽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0: 네.
1: 그래서 되게 꽁냥꽁냥한 그런 모습이 막 절로 상상이 되는데요.
0: 네.
1: 근데 이 두 사람이 사랑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0: 아, 그래요?
1: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여인이 계단 끝에 서 있는 아주 위태로운 상태인데 뒤에 있는 남자가 여인을 사랑하는 거라면 잡아줘야 되잖아요. 넘어지지 말라고.
0: 그렇네요. 네. 눈까지 가리고 있는데.
1: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 얼굴을 자극시키면서 정신을 흐트러뜨리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심지어 그림 왼쪽 아래에 보이는 어린아이도 그녀의 손바닥을 간지리는 중입니다. 근데 또 반전이 있죠. 여인이 눈이 가려진 것 같지만 밑으로 다 보고 있어요, 지금.
0: 살짝 위로 천을 묶었네요.
1: 그렇습니다.
0: 네.
1: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농락적이라는 그림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자가 지금 다 알면서도 장단 맞춰주는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
0: 억지로 놀아주는 건가요?
1: 그런 느낌도 들고요.
0: 네.
1: 그래서 이 프라고나르의 이 그림은 깊이 없는 애정 행각이나 혹은 공허한 불장난 같은 그런 이제 상황을 은유적으로 표현한다고 해석이 됩니다.
0: 그렇군요. 이 그림 속 남녀 주인공 모두 좋은 시간을 보내는 줄 알았지만 자세히 그림을 분석해 보니까 상대방에게 진실이 아니라는 게 좀 드러나고 있는데
1: 네.
0: 이렇게 까막잡기 놀이 말고도 프라고나르가 비슷한 주제를 그린 작품들이 좀 있다고요?
1: 네. 이번 더현대 서울 전시회에 포함되진 않았는데요. 미국 클리블랜드 미술관
0: 네.
1: 제가 너무 좋아하는 클리블랜드 미술관이 소장한 사랑을 향한 기도, 그러니까 Invocation to Love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0: 네.
1: 아까 소개한 까막잡기 놀이는 작가가 18에 그렸고 지금 소개해드리는 그림은 1780년경 작가가 50살쯤일 때 그렸는데요.
0: 네.
1: 근데 작품을 딱 봐도 너무 드라마틱해요.
0: 그러니까
1: 이렇게 막 주름진 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0: 네.
1: 슬픈 얼굴을 하고 옷자락을 막 휘날리면서 어딘가로 몸을 내던지는 듯이 막 달려가고 있거든요.
0: 네.
1: 그녀가 향하는 곳이 바로 에로스 동상입니다.
0: 아,
1: 그래서 그냥. 그림 속의 여인이 사랑의 신인 에로스를 향해서 자기의 사랑을 축원해달라고 간청하고 자기의 사랑을 좀 이루게 해달라고
0: 네.
1: 정말 절실한 그런 막 몸부림을 막 치는 것인데요.
0: 그렇군요.
1: 그런데 에로스의 눈을 한번 보시면 아까 까막잡기 놀이 속의 여인처럼
0: 이렇게 천이 둘러져 있네요.
1: 네, 천으로 둘러싸여서 가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사랑이 불안정하고 막막하고 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700년대 중후반 프랑스에서는 다소 맹목적이고 또 어리석어 보이는 듯한 사랑을 다루는 작품들이 다수 등장했었는데요. 근데 주목할 만한 점은 그런 작품들 속의 주인공들이 귀족들이라는 겁니다.
0: 네.
1: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여인도 좋은 옷을 입고
0: 그렇네요.
1: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때가 딱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이거든요.
0: 아.
1: 그래서 이때 귀족들의 삶의 단면을 공허하고 또 어리석게 묘사한 게 우연은 아니었을 거다 싶습니다.
0: 네. 원래 그림도 이렇게 흑백인 건가요? 목탄 같은 걸로 그린 건가요?
1: 아주 좋은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0: 네.
1: 이게 브라운 계열의 이제 물감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한 거라고 하고
0: 네.
1: 그리고 클리블랜드 미술관이 소장한 건 일종의 단색 수채화에 가까운데 이걸 유채 물감, 유화로 다룬 게 루브르에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이 작업이. 근데 전 개인적으로 클리블랜드 소장의 이 단색 수채화가 더 와닿더라고요.
0: 그러게요. 또 이건 이것대로의 매력이 있네요.
1: 그렇습니다.
0: 지금까지는 부유한 자본가와 귀족들과 관련된 작품들을 만났는데 서민적인 걸 주제로 다루는 작품들은 없나요?
1: 방금 소개한 프라고나르보다 딱 한 세대 앞서서 활동한 프랑스의 장 시메옹 샤르댕의 작품이 그러합니다.
0: 네.
1: 샤르댕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한데요. 이 작가는 1699년에 태어나서 80살까지 장수하면서 아주 독특한 그림들을 남겼습니다.
0: 네.
1: 근데 그의 그림이 독특하다고 하는 이유는 당시에 그려지지 않던 매우 서민적인 주제를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서민적인 그 그림이 과거에 독특하다고 보여지는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요. 그걸 그리면 그림을 사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뭐 왕조, 귀족, 성직자, 부르주아들은 이쁜 네. 걸 아마 좋아했을 거고
0: 네.
1: 본인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나오는 아까 프라고나르의 그림처럼 그런 걸 좋아했을 거거든요. 근데
0: 그렇군요.
1: 이 샤르댕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고 자라면서 자신이 자연스럽게 접했던 것들을 이제 그렸다고 봅니다.
0: 네.
1: 그래서 지금 더현대 서울에 전시하고 있는 세탁하는 여인과 물을 긷는 여인이 그런 그림들인데
0: 네.
1: 둘 다 1730년대 후반에 제작이 되었고 이 두 점이 한 쌍입니다.
0: 네.
1: 그리고 이 그림이 얽힌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관람객분들이 액 액자도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오래된 그림 보면.
0: 이거 맞아요. 원래 액자 화려하고 너무 멋있잖아요.
1: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그림 그렸을 때부터 이 액자인가요? 요즘은 많이 주시는데 상당수의 고전 명화들은 액자 바꿈을 했습니다. 뭐 배적도 하고
0: 그렇군요.
1: 네, 위에 표면 처리도 보존 처리도 잘 해주고 이렇거든요. 근데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샤르댕의 그림은 1730년대 후반의 작품

0: 이제 그리고 액자에 끼워진 이래로 한 번도 액자 바꿈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그 모습 그대로를 파악할 수 있는 매우 귀한 그림이기도 한데
1: 네.
0: 먼저 세탁하는 여인을 한번 보시면 손빨래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 여인이 있는 곳에 관람자 기준으로 오른쪽 아래 내려다보면
1: 고양이가 있네요.
0: 네. 근데 네. 고양이도 지금 길고양이 있잖아요.
1: 네. 그 맞아요.
0: 까만색, 하얀색, 누런색 섞여 있는
1: 네.
0: 딱 그 친구가 그려져 있습니다.
1: 그러게요.
0: 아마 유럽에서도 길고양이가 이렇게 생겼었나 봐요. 그러니까 매우 리얼하게 그렸다는 거죠.
1: 네.
0: 지금 이 모습을. 그리고 또 다른 한 점, 이 한 쌍에 해당하는 그것은 이렇게 저수통에서 물을 길는 여인.
1: 와, 사진 같네요.
0: 그렇습니다. 예. 정말 너무너무 그림을 이제 잘 그리는 이제 인물인데.
1: 네.
0: 근데 지금 이 그림도 보면 천장에 생고기가 달려 있어요, 지금.
1: 그러네요.
0: 그리고 이 그림의 한쪽 아래에 양동이가 이렇게 바닥 쪽에 붙어 있는 게 있는데, 근데 그 양동이 뚜껑이 살짝 열려 있고, 동물 손이 삐져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 그러네요.
0: 아마도 저희가 이 그림 속에 이 공간에 들어간다면 냄새를 견디지 못하고 나올 겁니다.
1: 아, 뭔가 고기 손질 같은 걸 하고 있는 건가?
0: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숨겨놔야 되는 공간을 그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네. 세상에서는. 그래서 하층민들의 일상이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그림입니다.
1: 네, 같은 프랑스 화가인데 1750년에는 프라구나르가 귀족들을 그렸고 10년 전의 그림에서 또 하층민이 등장한다. 하는 게 흥미롭네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술의 역사에서 시대 구분을 이렇게 무자르듯이 한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재기능을 하기 참 어렵다는 생각도 듭니다.
1: 네.
0: 분명 커다란 흐름이 있었겠지만 같은 시대더라도 화가들의 관심사, 성장 배경, 그림 스킬 이런 게 다 달랐으니까요.
1: 그랬겠죠.
0: 근데 재밌는 게 이 샤르댕이 서민적인 그림을 그렸고 제가 앞서서 이런 그림 주제가 당시 미술품 수요층들에게는 인기가 별로 없었을 거란 말씀을 드렸는데
1: 네.
0: 근데 예상을 깨고 귀족과 부르주아들이 샤르댕의 그림을 엄청 좋아해 줬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1: 네.
0: 아마도 귀족들도 혹은 왕족들도 분명 서민들의 통속적이고 적나라한 그런 삶의 모습에 관심이 있었을 겁니다.
1: 네.
0: 진지한 관심이 아니더라도 뭔가 이렇게 뭔가 보는 것처럼 관심이 네. 있었을 거고 부르주아들은 샤르댕의 그림을 보면서 부자가 되기 전에 자기들의 생활이 떠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근데 이런 귀족이나 부르주아뿐만 아니라 프랑스 왕실 미술계 그리고 국왕도 샤르댕의 그림을 크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샤르댕이 국왕의 수석 화가를 했고요. 또 루브르 궁전에서 관사까지 마련해 줘서 여기서 작업하고 지내면서
1: 약간 우리 신윤복 같은 느낌이 살짝
0: 그런 느낌도 네. 들죠. 그렇죠?
1: 네.
0: 말년에 그러니까 크게 인정받고 큰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사진처럼 그렸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그 엄청난 그림 실력이 자신의 출신 성분, 그림의 주제 이런 것들을 모두 뛰어넘을 정도의 그런 재능이지 않았나. 정말 멋진 화가구나
1: 네.
0: 싶었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이렇게 더현대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렘브란트에서 고야까지 이 전시회의 작품들 아주 일부를 소개드렸는데 이것 말고도 다양한 시대 그리고 다양한 국가를 바탕으로 활동했던 수백 년 전 유럽 작가들의 수작 52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둘러보시길 바라고 전시는 7월 4일까지 열립니다.
1: 그렇군요. 오늘 미술 이야기는 지난주에 이어서 더 현대 서울에서 열리는 톨레도 미술관 명화 전시회 소식 만나봤습니다. 전시회 서울과 이정은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펜타토닉스의 오버 더 레인보우 이어드릴게요.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 공감 윤재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이야기 보따리를 가득 안고 오시는 음악 산타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클래식 이야기 오늘은 이탈리아 피렌체를 둘러볼게요. 클래식 음악 평론가 유정우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피렌체라는 이름은 정말 그 도시 이름만 들어도 너무 가슴이 설레고 당장 짐 싸고 싶어지거든요.
2: 그렇죠. 이게 벌써 이제 5월도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완연한 5월이 됐는데요.
1: 네.
2: 그 말씀하신 대로 피렌체라는 도시는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뭔가 봄이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1: 맞아요.
2: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월을 상징하는 도시로서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에 있는 피렌체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한번 방문을 해보겠습니다. 피렌체의 별명 자체가 이 피렌체가 영어로 하면 이제 플로렌스죠.
1: 네.
2: 이거 자체가 이제 플라워. 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별명도 치타 델 피오레, 꽃의 도시, 꽃피는 도시 이런 도시로 별명이 불리거든요.
1: 네.
2: 그래서 이 우리가 피렌체 하면은 이 도시를 상징하기도 하고 르네상스를 상징하기도 하는 그런 그림이 하나 있죠. 바로 네. 피렌체의 유명한 우피치 박물관 안에 있는 보티첼리의 1470년대에서 80년대에 이렇게 그려진 걸로 알려져 있는 대작이죠. 봄, 이탈리아 말로는 프리마베라라고 하는 바로 이 5월이 가장 잘 어울리는 도시이면서 또 그 도시에 품고 있는 그림도 이 5월을 상징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첫 곡으로 이탈리아 작곡가 체사레 체사리니가 작곡한 꿈속의 피렌체 소냐,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음성과 안드레아 그리미넬리의 플루트, 그리고 헨리 맨시니와 그의 오케스트라가 협연하는 이 곡을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1: 네.

0: 피렌체에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오래된 오페라 극장도 있다고요?
1: 예, 일단 그 오페라라는 장르가 탄생한 도시가 피렌체입니다. 1598년, 그러니까 르네상스 말기에 이 그리스 인본주의를 되살린다라는 차원에서 그 고대 그리스 제전극을 부활시켜보자. 수많은 비극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오페라라는 장르가 피렌체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오페라가 처음 탄생한 도시답게 지금 이탈리아에서 사용되고 있는 현역 극장으로는 가장 오래된 극장인 페르골라 극장이라는 극장이 현존하면서 아직도 현역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0: 네.
1: 주로 연극을 많이 공연하고 오페라 공연도 종종 이루어지는 극장인데 이 극장이 설립된 게 1656년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병자호란이 끝나고 효종 때입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이렇게 오래된 극장이 아직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다라는 게 참 놀라울 따름인데요. 그 극장에서 초연된 또 베르디의 유명 작품이 있습니다. 1847년 3월에 베르디의 맥베스, 베르디와 셰익스피어의 첫 만남이었던
0: 네.
1: 맥베스가 초연된 또 유서 깊은 극장이라서 실제 극장 앞에 가면은 여기가 1847년에 맥베스가 초연된 극장이다라고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1847년 3월에 이탈리아에서 가장 오래된 페르골라 극장에서 초연된 주세페 베르디의 맥베스 중에서 1막 전주곡을 주세페 시노폴리가 지휘하는 베를린 도이체오퍼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0: 네.

0: 보니까 5월 축제로도 유명하다고요?
1: 그렇습니다. 유럽에서 이제 5월은 전 유럽을 동서남북 가릴 거 없이 전 유럽에서 5월 축제가 많이 열리지만 특히 이 피렌체의 5월 축제는 도시를 상징하는 도시가 가진 어떤 르네상스적인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축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0: 네.
1: 이 칼렌디 마조라고 불리는 아주 유서 깊은 5월 축제입니다. 물론 이 5월 축제가 벌어진 것은 중세 때부터 심지어 단테의 기록에도 나오기 때문에 이미 그 1000년이 넘은 그런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고 있지만
0: 네.
1: 역시 또 5월 달에 유명한 음악제도 열리고 있는데요. 1933년부터 개최된 피렌체의 5월 음악제입니다.
0: 네.
1: 이탈리아 말로는 마조 무지칼레 피오렌티노라고 하는데요. 이 음악제는 음악 감독을 맡았던 그 지휘자들이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지휘자들이 다 맡았습니다.
0: 네.
1: 뭐 비토리오 구이, 브루노 바르톨레티, 그리고 리카르도 무티, 그리고 또 인도 출신으로서 현존 최고 거장 중에 한 분인 수빈 메타 이런 아주 거장들이 음악 감독을 역임했습니다.
0: 네.
1: 그 원래 이 5월 음악제가 개최되는 극장은 피렌체의 그 1862년에 건립된 시립극장이 주극장이었는데 20세기 들어서 이 극장이 너무 낡았다라는
0: 네.
1: 그런 그 비판 때문에 2011년 5월 음악제 극장이라는 새로운 시립극장이 개관을 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2014년부터는 이 새 극장이 완전히 이제 시립극장으로서 새롭게 올려지게 되는데요. 사실 이게 좀 이름이 헷갈리는 게 시립극장 이름을 아예 5월 음악제 극장으로 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제 이 극장에서 공연 실황 이제 뭐 영상이나 음반이 나오면 이게 도대체 5월 음악 축제 기간 동안에 연주된 건지 아니면 그냥
0: 극장 이름이 그런 건지
1: 극장 이름이 5월 음악제 극장이기 때문인지 조금 헷갈리는 그런 면도 없지 않은데요.
0: 네.
1: 어쨌든 2014년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극장에서 공연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4월 19일에 이미 시작이 돼서 7월 1일까지 개최가 되는데요. 다니엘레 가티 이탈리아를 또 현재 대표하는 지휘자죠. 그리고
0: 네.
1: 전 음악 감독이던 주빈 메타 그리고 이 런던 출신으로 이탈리아계 아주 오페라의 거장인 안토니오 파파노 등 이탈리아와 연관 있는 음악가들이 대거 출연을 하는데 이탈리아 하면 또 그 인연을 빼놓을 수 없는 우리의 거장 정명훈 선생님이
0: 네.
1: 5월 16일에 말러 5번 교향곡을 또 지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정말 다채롭게 이렇게 그 지휘자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제 내년이 2027년 베토벤 서거 200주기가 되는 해이기 때문에 미리 다니엘레 가티 음악 감독이 베토벤 교향곡 전곡을 공연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5월 16일에 정명훈 선생이 지휘하게 되는 말러 교향곡 5번 4악장 아다지에토 전반부를 정명훈이 지휘하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2014년 실황으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0: 네.

0: 그런데 우아한 도시 피렌체에서는 매년 남자들만의 축제도 열린다고요?
1: 예. 피렌체에 가보면 뭐 이탈리아가 대부분 그렇긴 합니다만 워낙 우아한 도시다 보니까 여성들이 우아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0: 네.
1: 근데 이 남자들도 굉장히 그 이탈리아 말로 이제 우아하다라는 걸 이제 엘레간자라고 하는데 그런 네. 우아한 남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0: 맞아요.
1: 그래서 그 매년 6월에 아르노강 남쪽에 있는 삐띠 궁전 이게 아주 뭐 거대한 정원을 네. 가진 궁전이죠. 여기서는 이제 세계 최대의 남성복 박람회 중에 하나인 삐띠 이마진의 우오모라는 남성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멋쟁이들도 벌써 오래전부터 참여를 하고 있는.
0: 그렇군요.
1: 예, 원래는 1월과 6월 두 번 열렸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그냥 6월에 열리고만 있습니다. 근데 사실 피렌체가 우리나라의 대구같이 완전 분지거든요.
0: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이 6월쯤만 돼도 거의 찜통더위가 이렇게 이어지고
0: 그렇군요.
1: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들이 멋을 위해서.
0: 멋을 포기하지 않는군요.
1: 그렇죠.
0: 아무리 더워도.
1: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네. 풀착장을 해서 이렇게 많은 사진이 또 찍혀지기도 하고 이 남성복의 새로운 트렌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또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이 삐띠 궁전 안에 근대 미술관이 있는데 여기에 이탈리아의 19세기 유명 화가인 아모스 가시올리가 그 그린 레냐노 전투라는 대작 그림이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0: 네.
1: 레냐노 전투는 중세 때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침략에 맞서서 북이탈리아 연합군이 이렇게 대항했던 아주 애국적인 전투를 말하는데요. 오늘 끝곡으로는 주세페 베르디의 바로 이 레냐노 전투 서곡을

0: 들려드리겠습니다.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스칼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협연입니다.
1: 네. 이탈리아 피렌체로의 여행 다음 주에도 이어집니다. 주세페 베르디의 레냐노 전투 일부 보내드리면서 유정우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밤 11시 황경신. 봄은 시속 900m로 오고 벚꽃은 초속 5cm로 떨어지다. 사랑은 빛의 속도로 온다. 하루는 길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일주일, 한 달, 1년은 속도계가 고장난 것처럼 달려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황경신 작가의 밤 11시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제1506편 와해된 군사 조직을 어찌할 것인가. 극본 이상락, 연출 김영조.
1: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홍진욱입니다. 지난 시간에 백성들이 군역에 복무하는 대신에 포목을 바치고 훈련에서 빠지는 이른바 군포징수가 크나큰 병역비리로 대두되었던 문제를 짚어보았죠. 효종 3년 5월 15일 경연장.
2: 오늘 경전 강독은 이만 마치는 것이 좋겠다. 논의할 현안이 있으면 누구든 말해보라.
3: 전하, 신 홍문관 부교리 민정 중에 아뢰옵니다. 자금 우리나라의 군정이 문란해진 것은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장수를 엄선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않은 데 원인이 있사옵니다. 장수가 적합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 군율이 엄격하지 못하고 정찰활동이 치밀하지 못하옵니다. 그래가지고서야 어떻게 적의 동태를 탐지하여 기습병을 출동시킬 수 있겠사옵니까?
2: 옳은 말이다. 우리나라 장수들은 지척간의 적들과 진지를 마주하고 있으면서도 온몸을 바쳐서 용감하게 싸울 뜻은 없고 자기 한몸 보호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는다. 과인이 일찍이 청나라의 군대를 다스리는 기술을 살펴보았더니 모든 병사들이 병법을 익혀서 행진하는 모습은 엄숙하고 무기는 예리하였으며 경계는 철저하였다.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공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평소의 훈련과 기민한 작전 때문이었다. 우리나라는 과연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인가? 심히 안타깝고 안타깝도다.
4: 신 참찬관 박장원이 아뢰옵니다. 인재를 얻는 도리는 오직 정성을 다해서 발굴해내는 데 있사옵니다. 비록 어딘가에 문물을 겸비한 제갈량 같은 인재가 있다 하더라도 직접 나서서 찾지 않으면 오지 않을 것이니 그리하지 않고서 정작 훌륭한 인재가 없다고 말해서는 아니되옵니다.
2: 임진왜란 때를 돌이켜 생각해보라. 당시 왜구들은 4월에 바다를 건너서 우리나라 땅에 상륙했는데 5월이 되어서야 경성을 침략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선조 임금께서 파천을 할 수가 있었으나 호기는 마치 거세게 몰아치는 비바람과 같아서 장졸간에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0: 임진왜란 때는 왜군이 육지에 상륙해서 서울까지 진격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선조가 의주로 파천할 여유가 있었으나 호기는 몰아치는 바람같이 순식간에 진격해왔기 때문에 피할 겨를이 없었다. 이런 얘긴데요. 여기서 호기란 오랑캐, 즉 청나라의 기마병을 말합니다. 효종이 청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만하죠. 서강대 계승범 교수의 얘기입니다.
1: 청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할 때, 천종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효종실록을 쓰면서 아, 우리 전하께서 뭐 북벌 뭐 하고 뭐 굳이 쓸 필요가 없고요. 또 한 가지는 효종의 북벌을 하자고 할 때 척하론자들이 속으로는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시시콜콜 쓸 필요가 없죠. 왜 반대해요? 실제 북벌하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효종은 내가 군비를 증강해서 내 신변을 보호해야겠는데 군비를 증강할 명분이 뭐예요? 북벌 준비예요. 신하들도 다 알죠.
0: 실록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시기에 효종은 신료들에게 끊임없이 북벌 계획을 들먹이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북벌 계획이란 군사를 북쪽으로 진격시켜서 청나라를 정벌하겠다는 것이지요. 효종 시기의 북벌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경연 시간에 홍문관 부교리 민정중이 군정문란을 지적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민정중은 효종의 명을 받고서 호남지방 일대를 둘러보았던 것 같습니다. 효종 4년 1월 5일에 민정중이 상소를 올리는데 상소문 중에서 군사 관련 대목만을 간추리면 이러합니다.

0: 주상 전하, 신이 금년 연초에 어명을 받들고서 호남지방 이곳저곳의 군사진영들을 둘러보았사옵니다. 삼가 신이 살펴보건대 근년에는 외적의 변란이 없었던 관계로 모두가 극도로 나태해져서 방비태세가 허술하기가 짝이 없었사옵니다. 제때 속히 조처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크게 뉘우칠 일이 있게 될까 염려스러웠기에 신의 생각을 아뢰겠사옵니다. 신은 얼마 전에 군포를 거두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아울러 전하께 진달한 바 있사옵니다. 그 뒤에 병조와 비변사에서는 모두 군포 거두는 것을 엄히 금지했다고 말했사옵니다. 하오나 신이 둘러본 바로는 전혀 그렇지 않사옵니다. 신이 둘러본 군진들에서는 여전히 군포를 거두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대립을 시키는 것이 이미 관행이 되어 있었사옵니다. 그런 사실이 번연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조정에서는 또 아무런 처벌을 내리고 있지 않으니 이러고도 어찌 군포 징수를 금지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사옵니까? 그뿐만이 아니옵고
1: 이 시기에 명목상으로는 조정에서 군포 징수를 금지하는 조처를 내리기는 했으나 지방의 각 군영에서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또한 민정중은 상소에서 대립을 시키는 관행이 배단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공군사관학교 남호연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2: 임진왜란 이전부터 조선의 군역은 대립이라고 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당 부분 이미 조세화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군역을 제가 이제 역을 지는 것으로 수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대립이라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사람한테 돈을 주면 그 사람이 제 대신 역을 가게 되는 이제 그런 또 폐단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 후기 임진왜란 이전 정도가 되면 이미 군역은 사실상 조세화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군역제도는 병조는 이전부터 좀 뿌리 깊은 문제가 있는 문제였고 이건 나중에 이제 영조 때 균역법 같은 걸로 가면서 결과적으로 해결되게 되기 때문에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였죠. 그러다 보니 현실적인 군사 방비는 더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1: 대립이라는 말이 나오죠. 대신할 대자에다 설립자를 쓰는 이 대립은 이런 현상을 일컫습니다.
3: 조선시대에 군역에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자신이 직접 입대하여 군복무를 하지 않고 그 대신에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다른 사람을 사적으로 고용해서 군복무를 대신하게 했던 관행을 대립이라고 하였다. 대립의 관행이 성행했던 것은 군복무의 부담을 회피하려는 사회적 현상 때문에 생겨났으며 이미 조선 전기부터 성행하였다. 이는 곧 군대의 전투력 상실로 이어졌다.

앞에서 소개한 민정중의 상소에서 군포의 징수를 금했으나 군포를 받고서 군역을 면제해주는 관행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아서 백성들의 고충이 심하다고 했었죠. 군포 징수로 인한 폐단은 효종 제위 말년까지 이어졌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0: 효종 10년 2월 병조참지 유계를 비롯한 병조의 관리들이 임금을 면대하기 위해서 편전으로 들어옵니다.
1: 조상 전환합시오.
2: 과인이 경대를 부른 이유는 어느 시기보다 지금 군정이 문란하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경들이 맡고 있는 병조에서는 이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도처에서 불거지는 배단과 잘못을 바로잡을 계책은 과연 무엇인지 듣고 싶다. 모두 기탄 없이 말해보라.
3: 예, 주상 전하. 신들이 살펴보건대 오늘날 군포를 징수하는 폐단은 백성을 괴롭히는 고질이 되고 있는지라 실로 마음이 아프옵니다. 이것이 바로 군정 문란의 요인이 되고 있사옵니다. 신들이 감히 모든 사안을 일일이 다 아뢰어서 전하의 마음을 거듭 아프게 할 생각은 없사옵니다. 하오나 군포 징수 문제만은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아뢰지 않을 수가 없사옵니다.

0: 전하, 군포 문제가 심각한 것은 그로 인하여 백성들의 피땀을 이미 다 짜낸 데다가 노인, 약자, 도망자, 심지어는 죽은 사람의 목까지 탕감하지 않고 군포를 분담시켜서 같은 문중의 혈족은 물론 심지어는 그대 이웃마을 사람들까지도 아울러서 혹독한 피해를 당하고 있사옵니다. 이런 경우는 실로 고금천하를 통해 봐도 일찍이 없었던 큰 패단이 아닐 수 없사옵니다. 사정이 이러하자 그 가혹한 부담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백성들이 앞다투어 살던 고을을 떠나는 실정이옵니다. 만일 이 상태로 방치하고 근절하지 않는다면 2-3년을 못 가서 나라 안엔 양인 장정이 남아나지 않을 터이옵니다.
1: 주상 전하, 군적의 아무리 백만 명의 이름이 칠려있다 한들 그 명부가 쓸데없는 빈 껍데기라면 백성의 원망과 분노만 쌓일 뿐이옵니다. 그것을 정비하고 바로잡는 일은 하루도 늦출 수 없는 다급한 현안이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흉년이 몹시 들어서 떠돌아 날이나 굶어 죽은 사람이 길거리에 널려있는 실정이옵니다. 그리하여 정부가 가난한 사람에게 곡식을 구워주고 굶주린 사람을 구제하는 대책에 골몰하고 있는데도 유독 군포를 징수하는 한 가지 문제만은 징수하는 액수를 줄이라는 분부가 없으시니 이것이 어찌 전하께서 어진 정사를 시행하시는데 큰 결함이 되지 않겠사옵니까?
2: 전하,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속히 비변사에 분부하셔서 군사 징집 대상자 가운데 도망간 사람, 죽은 사람, 노인, 약자 등으로부터는 군포 부담을 전액 면제해 주시옵소서. 또한 정군을 지원하도록 명받은 보인들이 응당 바쳐야 하는 배 두 필은 너무 과중하오니 특별히 한 필로 탕감해 주시어서 큰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리하여 끊어지려 하는 백성의 목숨을 이어주시옵소서. 이미 흩어진 백성의 마음을 단단히 묶어서 흩어지지 않게 한 뒤에라야 국가의 명맥이 유지될 것이옵니다.
3: 병조의 관원들이 거론한 얘기들을 듣고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기의 조선 군대는 말이 군대이지 제대로 기능하는 국가의 군사 조직이라고는 보기 힘들 정도로 엉망이었다 하는 점은 알 수 있습니다. 군적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미 사망한 사람이나 병든 노약자의 목까지 군포를 바치게 하는가 하면 납부하지 못할 경우 문중 친척이나 혹은 이웃에게 납부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대목이 좀 놀랍죠. 물론 군사체계가 이렇게 무너진 것은 병자호란 때문이었겠죠. 따라서 효종을 비롯한 조선 조정에서 수행해야 할 당면 목표는 엉망으로 와해된 군사체계를 다시 세우는 일일 텐데요. 그것이 쉽지 않았던 것이죠. 피폐한 경제사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무엇보다 청나라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었으니까요. 공군사관학교 남호연 교수의 얘기입니다.
4: 이 효종 때의 이 군사정책의 논의는 근본적으로 이제 인조 때 병조란에 패배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조선의 군사적인 제도가 전반적으로 와해가 됐다거나 무너졌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제 이것을 그대로 둘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든 정상화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청나라의 견제로 인해서 전쟁 당시에 파괴된 지금 산성조차 복구를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삼전도 항복 이후에 청나라가 제시한 항복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정충약조에 아예 하나의 항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친교 성보의 수축을 그만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뭐를 쌓는 것도 안 된다라고 아예 명시를 해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조선의 군비 상황이 잘 정돈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고
3: 그런데요. 병조의 관리들이 효종에게 추청한 얘기 중에는 단순히 군포 징수의 폐단을 고쳐달라는 것 외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참고로 지킬 윗자에 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중앙 군사 조직의 편제를 일컫습니다.
0: 주상 전하, 예전에는 사대부의 자제미 서얼로서 장정의 나이에 이른 남자는 출신의 귀천을 막론하고 각기 중앙군사조직의 위에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백성의 마음이 안정되고 군역이 균등했사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인가 나라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사람들이 제한몸 편한 것만 생각해서 사대부의 후예들은 군적의 이름을 소속시켜야 하지 않게 되었사옵니다. 사대부만 그런 것이 아니오라. 아무리 궁벽한 시골에 한미한 집안의 서얼이라 하더라도 단지 양반의 핏줄이라는 구실만으로 위의 이름을 한 번도 올리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의 군대는 모두 자빈들과 천민들 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옵니다.
3: 임진왜란 시기에만 해도 양반 사대부의 자제도 군대에 징집되었는데요. 그와 같이 신분에 구애됨 없이 균등하게 병역 의무를 지는 제도를 소고법이라 하고 그렇게 구성된 군대를 소고군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통이 무너져서 효종 시기에는 오직 양인 신분의 장정만이 군역의 의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군대 병력의 수도 부족하고 그 군역의 부담도 더욱 컸던 것이죠. 계승범 교수의 얘기입니다.
5: 군대 올 사람이 너무 부족했어요. 양인이 너무 부족해. 양반은 군대 안 가지. 노비도 안 가는데 노비 인구가 당시 40%를 넘으니까. 그래갖고 노비도 소고군에 들어오게 한다. 그런 예외 조항이 있고 실제로 데리고 왔는데 그렇게 성공은 못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노비를 많이 보유한 노비 주인인데 내 노비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해야지. 군대 가서 매년 두 달 동안 일하면 그 좋아할 노비 주인이 없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신분제 의식이 강해서 내가 지금 기분 나쁘지만 군대 오라니까 군대 왔는데 내 옆에 노비가 나랑 같이 훈련받네? 좋아할 양인이 없지요. 그래서 꾸역꾸역 하기는 하지만 소기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는 쉽지 않았고요.
3: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1506편 와해된 군사조직을 어찌할 것인가. 이상락 극본 김영중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0: 제1507편 관무제 개최를 둘러싼 논란. 극본 이상락, 연출 김영조.
1: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홍진욱입니다. 효종 3년 5월 15일에 열린 경연에서 문란해진 군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논의가 있었다는 언급을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요. 지방 군역에 내려보낼 인재 확보 방안을 논의하던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2: 지방 군역에 내려보낼 인재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는가? 어찌 나라가 작다고 인재가 없겠는가? 우리나라는 둘레가 수천이나 되는 땅이니 인재가 없다고 단정하지 말라. 그래서 이런 생각을. 과인이 관무제를 다시 설치하고 싶지만 경들이 번거롭다 여기지 않을까 염려가 될 따름이다.
1: 효종이 이렇게 말하자 홍문관 부규리 민정중

0: 이렇게 봤습니다.
1: 추상 전하, 관무제는 옛 조종조 때부터 이미 시행했다는 기록이 있어옵니다. 지금 다시 시행한다고 하여 특별한 일이라 말할 사항은 아니옵니다. 관무제를 시행해도 번거로움을 주지는 않을 것이옵니다. 마땅히 수시로 관무제를 시행하여서 기회를 가진 자를 시험 보아서 선발하고 군사 훈련을 연습시켜서 사기를 도두도록 하시옵소서.
0: 관무제라는 말이 화두로 등장하는데요. 볼 관자에 무예를 나타내는 굳셀 무자, 그리고 제주 제자를 쓰는 이 관무제가 무슨 뜻인지 공군사관학교 남호연 교수의 설명을 들어볼까요?
2: 현장에서 이제 직접 투입할 수 있는 현장 주의관을 즉각 선발한다라는 데 적합한 제도로 여겨지던 하나의 시험이었습니다. 다만 관무제를 통해 선발한 인원을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쟁 등의 상황이 조성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용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당장 투입을 하기 위한 제도다 보니까 어떤 전쟁 등의 어떤 위기 상황이 조성되어야 했는데, 당시에는 그러한 기미가 보이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민흥형이나 이단상 같은 사람들은 관무제가 실속이 없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급하게 투입해야 될 일이 없는데, 쉽게 얘기하면 실미도 같은 부대를 지금 만든다고 해서 투입할 게 아닌데 굳이 실시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그런 식의 반대를 했던 것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시험장을 설치하고 그런 또 비용과 또 국왕이 직접 행차하는 행사다 보니 행정력도 소반되어 했으니 굳이 지금 그걸 할 필요가 없다.
0: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발간한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서는 관무제를 이렇게 풀이합니다.
3: 관무제는 조선시대에 국왕이 참석한 가운데 군사들의 무예를 시험하여 우수자를 포상하는 무과 시험 제도이다. 관무제는 초시와 복시로 거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군사들을 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고, 우수자를 포상함으로써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능과 기예를 단련하고 권장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다.
0: 쉽게 말하면 관무제는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과거 시험과는 달리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일종의 특별 이벤트 행사처럼 치르는 무과 시험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험은 시험이니만큼 그 행사에서 우수한 재능과 기예를 발휘한 사람은 표창도 하고 과거 합격자로 인정하여 대우도 하지요.

0: 애당초 신료들 중 누구도 관무제 얘기를 언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왕인 효종이 먼저 신하들 앞에서 넌지시 말을 꺼냈었죠.
1: 과인이 관무제를 실시하고는 싶지만 경들이 혹시 번거롭다 여기지 않을까 하여 염려가 될 따름이다.
0: 이렇게요. 효종은 내심으로 관무제를 거행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꺼냈었고 그 눈치를 파악한 홍문관 부교리 민정중이 시행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맞장구를 쳤고요. 그래서 효종은 7월 13일에
1: 다음 달인 8월에 모화관에서 관무제를 시행할 것이며 과인이 진림할 것이니 예전의 전례를 검토하여 거행하도록 준비를 하라.
0: 이렇게 교지를 내립니다. 모화관은 지금의 서대문구 현조동에 위치했던 당시 중국 사신들을 위한 객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순탄하게 추진될 것 같았던 관무제를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한다는 등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게다가 하필이면 그 시기에 천둥과 벼락, 폭우 등 천재지변이 자주 나타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효종 3년 7월 22일
2: 주상 전하, 대사은 명령이 왔사옵니다.
0: 사헌부 대사원 민응형이 편전에 들어서 효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 주상 전하, 근래 하늘의 재변이 자주 나타나옵니다. 예전에 임금은 이런 비상한 재변을 만나면 반드시 비상한 조처를 하여서 하늘의

0: 응답하여 싸운데 지금 전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옵니다. 전하께서는 마른 하늘에서 갑자기 천둥 소리가 들려도 놀라신 적이 없으시고 신하들도 그것을 예사로 여기고 있으니 이는 매우 근심스러운 일이옵니다. 그리고 아뢰옵기 송구하오나
1: 주저하지 말고 기탄 없이 무슨 말이든 해보라.
0: 국토가 천리나 되는 나라로서 어찌 우리 스스로 강한 나라를 만들 방책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겠사옵니까? 하오나 관무제 같은 행사는 명목은 그럴듯하오라 실속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국가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어영굴이 최상인데 군사들이 여러 고을에 흩어져 있으니 갑자기 사별이 나더라도 어떻게 제때에 달려올 수 있겠사옵니까? 전하께서 포도대장 이완을 부르시어서 이런 일들을 물어보시고 늘 조석으로 급작스런 사별에 대비하시옵소서.
2: 참고로 어영군은 수도 방어 및 국왕 호위를 위해 창설된 어영청 소속의 군사를 일컫습니다. 민흥형은 효종에게 불길한 천재지변을 거론하면서 관무제를 아무리 지내봐야 소용없고 차라리 국왕을 호위하는 군사들을 잘 갖추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죠.
1: 당장 만사가 편안하다 하더라도 위태로운 상황이 올 수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하는데 더구나 모든 것이 불안한 지금이야 오죽 경계를 더욱 해야 하지 않겠는가. 또 천재지변이 잇따라 나타나니 참으로 안일에 빠져있을 때가 아닌 듯하다. 그러나 군사 문제는 형세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장 조처를 할 수가 없는 형편이니 임금과 신하가 그저 잠자코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만 있어야 할 뿐이로다.
2: 군사 문제가 어렵다고는 하나 청나라가 지켜보고 있으니 어쩔 수가 없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겠죠. 하지만 민흥형이 관무제는 실속이 없는 행사라고 지적을 했음에도 연기하거나 혹은 취소를 하겠다는 대답은 내놓지 않습니다. 다음 날인 효종 3년 7월 23일 이번에는 예문관 봉교 이단상이 편전에 들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 주상 전하, 관무제 시행을 준비하라시는 전하의 명을 받고서 예문관 관원들이 모여 의논을 했사온대.
1: 그래, 헌데 관무제 시행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인가?
3: 예, 관무제 행사를 열기로 한 날이 마침 자전께서 목욕을 가시는 날이옵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자전께서 성에 올라가서 관무제를 구경하시려고 그날로 정한 것이 아닐까 이런 의혹을 살 수가 있사옵니다. 전하, 신은 이 일이 실효는 없고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소문만 요란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되옵니다. 관무제를 아예 그만두지는 못하더라도 날짜를 다른 날로 고쳐 잡아야 할 것 같사옵니다.
2: 예문관 봉교 이단상이 그렇게 말했을 때 효종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효종실록에서는
4: 임금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2: 이렇게만 적고 있습니다. 기분 나빠했다는 뜻이겠죠. 오래전에 폐지되었던 관무제라는 행사를 굳이 되살려서 시행하겠다는 효종의 발상도 조금은 의아스럽지만 행사 당일이 하필 자전이 목욕하는 날과 겹친다고 하여 날짜를 미루자고 하는 예문관 측의 주장도 무엇인가 의도를 품고 있는 듯 보이죠. 이 상황을 다시 설명하면 이러합니다.
4: 자전인 장렬왕후가 목욕을 하기 위해서 행차를 할 예정이었던 인경궁은 애당초 광해군 때 인왕산 아래 사직단 동쪽에 지어졌다. 그러나 인조반정과 이괄의 난으로 불타버린 창경궁과 창덕궁을 다시 지을 때 인경궁의 일부를 헐어서 그 자재를 건축자재로 활용하였다. 따라서 효종 시기의 인경궁은 온전한 궁궐의 모습을 갖추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어찌되었든 장렬왕후가 목욕을 하기 위해서 인왕산 자

0: 아락의 인경궁으로 올라간다면 관무제가 행해지고 있는 모화관을 내려다볼 수가 있었던 것이다. 즉, 국왕인 효종이 참여하는 공적인 국가 행사를 대비가 목욕을 하는 사적 공간에서 구경을 한다면 우선 예법상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다.
1: 그렇다면 효종은 왜 관무제 시행에 이처럼 적극적이었던 것이며 신료들은 또 왜 그렇게 무용론을 주장했던 것일까요? 서강대 계승범 교수의 얘기입니다.
2: 무과와는 관계없이 군인 가운데 신분에 관계없이 출중한 자를 선발하는 제도라 그래요. 관무제가 주로 이제 중종 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다가 가끔씩 했는데 물론 문치를 강조하는 문신 양반 사대부들은 식훈동하고 싫어하죠. 효종 때 와서 사실 그동안 유명무실해졌던 관무제를 효종이 자꾸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효종은 왜 그러냐면은 이제 핑계는 북벌 준비도 하고 군비를 증강해야 한다. 그래서 군인들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신료들은 반대를 합니다. 평소부터 자꾸 이렇게 무예 활동하는 걸 다 기본적으로 양반 사대부들이 유학자들이 안 좋아하는데 왕이 병권을 더 자꾸 강화하겠다는데 양반 신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1: 그러니까 효종이 관무제를 개최하려고 했던 것은 그저 일회성 행사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기화로 해서 국왕인 자신의 병권 장악을 견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면에 신하들은 병권 장악을 통한 국왕권 강화 움직임이 내키지 않아서 관무제 개최를 반대했다는 분석이고요. 예문관 봉교 이단상이 물러가자 효종은 대신들과 비변사 당상관들을 불러서 이단상이 추청한 내용을 들려준 다음 이렇게 묻습니다.
3: 예문관 봉교 이단상은 과인이 개최하려는 관무제가 명목은 그럴듯하나 아무런 실효도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경들의 의견은 어떠한가?
4: 신 좌의정 김육이 아뢰옵니다. 관무제는 전하께서 시행을 하시겠다고 날짜까지 정해서 이미 명을 내리지 않았사옵니까? 하오니 관무제를 정한 날짜에 개최하거나 혹은 연기하거나 혹은 취소하는 것은 전하께서 헤아려서 처분하시기에 달려있을 뿐이옵니다.
3: 영상도 한마디 해보라.
5: 예, 전하. 신영의정 정태하가 아뢰옵니다. 앞서 예문관 봉교 이단상은 전하께서 즉위하신 뒤 처음으로 군사에 관련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므로 혹시 안 좋은 소문이라도 나서 번거로운 일이 생길까 염려한 나머지 관무제가 아무 실속이 없으니 멈추시라고 말을 했을 것이옵니다. 하오나 신의 생각으로는 관무제를 예정대로 시행하여도 문제될 것이 없을 듯하옵니다.
1: 그렇다면 효종은 실제로 관무제 개최 날짜와 자전인 장렬 왕후가 인경궁에 가서 목욕하는 날짜를 같은 날로 잡아서 장렬 왕후로 하여금 장정들의 무예 시범을 구경시키려고 하였을까요? 효종 3년 7월 23일치 실록에 사관은 다음과 같은 해설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0: 본래 관무제를 시행할 날과 자전이 목욕할 날은 같은 날이 아니었는데 임금은 특별히 명하여 자전이 목욕하는 날에 맞춰서 관무제를 개최하게 하였다. 또한 인경궁의 성곽 위에다 소나무 실형을 설치하여서 특별히 서쪽의 풍경을 굽어볼 수 있게 하였는데 왕대비가 목욕하는 날이 마침 그날이었기 때문에 바깥 사람들은 모두 자전으로 하여금 관무제의 행사를 구경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1: 효종실록은 효종이 죽고 난 뒤 현종 때 집필되었기 때문에 관무제가 개최되던 당시에는 인경궁 성곽에 그런 설치물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은 몰랐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다음 날인 7월 24일 대사헌 민응형과 사헌부 지부의 심세정을 비롯한 간관들이 효종에게 단체로 상소를 올리는데요. 이 상소가 효종의 분노를 촉발시킵니다. 상소의 요지는 이러합니다.
6: 주상 전하, 전하께서 관무제에 친히 참석하시어서 행사를 관무하시는 날이 마침 자전께서 목욕하시는 날에 해당하옵니다. 그런 탓에 사람들은 혹시 전하께서 관무제 날짜를 앞당겨서 자전이 목욕하는 날로 정한 것은 자전께서 성에 올라가 구경하도록 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이런 의혹을 갖고 있사옵니다.
7: 그러하옵니다, 전하. 자전께서 목욕을 하시는 것은 병을 고치기 위한 것이므로 미리 예정했던 날을 바꾸거나 목욕을 그만둘 수는 없는 일일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자전께서 병사들의 훈련하는 모습과 무예를 겨루는 관무제의 장면을 구경하는 것도 결코 그만둘 수가 없지 않겠사옵니까? 더구나 이번에 시행하는 관무제는 폐지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지금 갑자기 시행하기로 결정이 됐으니 이러한 소문이 널리 퍼지면 뜻하지 않던 일이 없지 않을 것이고 관무제 행사를 개최하는 것도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것이옵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잘 헤아려 결정하시옵소서.
8: 승진은 들라!
1: 효종은 버럭 화를 내면서 사헌부에서 올린 그 상소에 대한 비답을 이렇게 내립니다.
8: 이 상소를 올린 사헌부의 너희들은 어찌 감히 거짓말을 날조하여서 이처럼 거리낌 없이 왕대비에게 함부로 덮어씌우는 것인가? 참으로 놀랍도다. 너희들이 감히 억측을 하여서 억지로 이따위 문자를 만들어 상소문을 작성했다면 너희들 모두는 그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혹시라도 이런 거짓 문구를 날조하여 지어낸 다른 누군가가 있다면 과인은 반드시 국법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리하여 대비를 모함하고 깔본 죄를 엄하게 물터이니 이 상소문에 적힌 말의 출처를 조사하여 알도록 하라!
1: 효종이 분노하면서 내린 비답이 아주 서슬이 벌었지요.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1507편 관무제 개최를 둘러싼 논란 이상락 극본 김영중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다운 가곡 배창복입니다. 말을 할까 말까, 말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괜히 한 번 더 삼켜보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상처가 되지는 않을지, 괜한 오해를 남기지는 않을지, 입 안에서 맴돌던 말이 결국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을 때도 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 그때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 스스로를 탓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 김혜란 작가의 인터뷰를 보게 됐습니다. 저는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더군요. 인간에게는 있고 AI에게는 없는 것, 망설임. 누군가의 고민을 들을 때, 아픔을 마주할 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잠시 멈춰서는 그 순간, 그 주저함 안에 힘겹게 서 있는 어떤 품위와 배려가 있다고 말하더군요. 종종 빠르고 정확한 말보다 조금 서툴고 느린 침묵에서 더 큰 위로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괜히 말을 보태기보다 그저 곁에 머물러주는 시간, 쉽게 답을 내놓지 못하고 같이 고민해주는 마음, 어쩌면 그 망설임이야말로 서로를 향해 건네는 가장 조심스럽고도 가장 깊은 방식의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오늘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 잠시 머뭇거리고 계신가요? 그 망설임이 어쩌면 누군가를 헤아리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정다운 가고 오늘 준비한 첫 곡은 박수진 씨 김혜경 곡 우리 그렇게 살자입니다. 소프라노 오은경입니다.

신봉승 씨, 박경규곡 대관령, 바리톤 김성길의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박수진 씨, 김혜경 곡 우리 그렇게 살자였는데요. 소프라노 오은경의 노래였습니다. 김상욱 씨, 윤희상 곡 추천, 메조 소프라노 황화자의 노래로, 김소월 씨, 김순남 곡 진달래꽃, 베이스 연광철의 노래로 감상하시죠.

김소월 씨의 김순남 곡 진달래꽃, 베이스 연광철이었습니다.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김상옥 씨 윤이상 곡 추천이었는데요. 메조소프라노 홍화자의 노래였습니다. 박화목 씨 윤용하 곡, 레나토 세리오 편곡 보리밭,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비바보체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죠. 배창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통일 사용 설명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훈입니다. 우리 서울의 집값이 굉장히 비싸고 특히 또 한강을 중심으로 부동산 자산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강 접근성에 따라서 단지별로 가격차가 벌어지고 조망권 유무에 따라서 같은 동이나 같은 면적의 집도 수억 원씩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결국 서울에서 한강 보면서 살기 위해서는 집으로 해야 될 비용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만은 그렇다면 북한 평양은 어떨까요? 가장 비싼 집은 어디에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오늘 통일사랑방에서는 평양의 고급 주택단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어서 북한 대중문화의 면면을 살펴보는 북한 대중문화 탐구 그리고 북한 출신 작가가 들려주는 남북 언어 문화의 차이를 흥미롭게 풀어보는 시간 서울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청취자들은 물론 북녘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하시는 통일사용설명서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0: KBS 라디오의 통일 사용 설명서 첫 순서는 통일을 준비하는 시간 통일 사랑방입니다. 데일리 NK 이상용 기자 나오셨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몇 주간에 걸쳐서 새별거리, 려명거리 이렇게 평양의 주택단지, 주택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1: 네.
0: 오늘은 그러면 평양에서 가장 화려한 주택 어디입니까?
1: 네. 그 달력에 나와 있습니다.
0: 달력이요?
1: 네. 그 가장 상징적인 주택, 보통강변에 조성된.
0: 보통강에?
1: 약간 리버뷰라고 할 수 있죠, 우리말로.
0: 네.
1: 그 조성된 고급 주택단지, 이른바 경로동. 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경로동을 그 외신들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평양의 맨해튼이다.
0: 뉴욕의 맨해튼처럼.
1: 그렇죠. 그래서 평해튼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0: 역시 강변의 고급 주택이다.
1: 그렇죠. 이런 뜻이죠. 네. 평양 중심부 그리고 보통강을 끼고 있는 핵심 지역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내부 소식청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평양에서도 정말 제일 좋은 자리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간부들 중심으로 사는 원래 지역이었는데 과거 김인성 저택이 있는 곳까지 포함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정말 이 상징도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김일성 저택이 있었던 곳 그러니까 제일 좋은 데 맞네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제 보통강이 이제 그 대동강하고 합류하죠. 그
1: 예, 맞습니다. 네.
0: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강뷰 아파트가 비싼데 북한 평양에서는 보통강변에 조성된 주택단지 이게 최고급이군요.
1: 네.
0: 이 주택단지는 형태가 어떻습니까?
1: 경로동은 일반적인 아파트가 아닙니다.
0: 네.
1: 고급 그 고층 아파트가
0: 그
1: 아니라
0: 층집이라 그러는 그 아파트가 아니고
1: 그렇죠. 테라스형 고급 주택단지.
0: 우리 문은 아마 그 옛날에 고급 빌라라는 말 많이 썼을 거예요. 지금도 있죠.
1: 그렇죠. 그렇죠.
0: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1: 뭐 총 뭐 1만 세대씩 건설했잖아요. 2021년부터.
0: 네.
1: 거기는 약간 그 외곽 지역을 그래서 1만 세대치가 건설한 거고 여기는 총 800세대.
0: 아, 800세대밖에 안 되는
1: 세대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층층이 계단식으로 배치된 구조. 다 이렇게 강이 다 바라보이는 그런 구조인 네. 거죠. 외형만 보면 진짜 해외 고급 주택과 비슷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 매체에서는 이를 이상적인 주거 공간이라고 선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냥 일반 주민들은 네. 들어갈 수 없는 돈이 엄청 많아도 들어갈 수 없는 이 그런 특정 계층만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그러니까 특권 거주지라고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인 평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돈만 가지고 살 수 없다는 뜻은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은 그 북한의 이제 장마당에서 부자된 돈주라고 있잖아요.
1: 네네.
0: 우리로 말하면
1: 신흥부유층.
0: 네, 신흥부유층, 부유층, 준재벌.
1: 네.
0: 이런 사람들도 못 들어가는 곳이라면 여기는 누가 입주합니까 그러면?
1: 공식적으로는 공로자에게 제공된다.
0: 네.
1: 라고 북한 매체는 선전을 하고 있는데
0: 네.
1: 실제로는 고위 간부나 핵심 인물들이 주요 입주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부장급이라든지
0: 네.
1: 이런 사람들이 가는 거죠.
0: 부장급이면 장관급.
1: 네. 네. 그렇죠.
0: 아, 그렇죠. 800세대밖에 안 되니까 네. 꽤 높아야 되겠네요. 네.
1: 그래서 중요한 사람들만 들어간다라고 말했는데요. 과학자 있고 방송인 있고요.
0: 네.
1: 그리고 당 간부 있고요. 그러니까 체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포함된 네.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0: 그 이제 달력에서 볼 수 있다 그랬는데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진에
1: 네.
0: 그 유럽 어디 거리 같은 이런 뭐 이 저 하천이 흐르고 다리가
1: 네.
0: 이렇게 아치형 다리가 멋지게
1: 그렇죠.
0: 돼 있고 그다음에 가로수도 굉장히 멋지게
1: 예.
0: 돼 있어요. 여기가 평양 맞나 하는 사진을
1: 진짜
0: 제가
1: 야경이 엄청 멋있습니다.
0: 한번 본 것 같습니다.
1: 네네.
0: 그러면 역시 이것도 준공식도 화제가 됐을 거 아니겠어요?
1: 그렇죠. 대대적으로 이제 홍보를 하기도 했고
0: 네.
1: 조선중앙 TV나 노동신문에도 많이 나왔는데요. 그때 준공식이 언제 했냐면 2022년 4월에 했습니다.
0: 지금 딱 4년 됐네요.
1: 그렇죠. 네. 예,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준공식에 참석해서
0: 네.
1: 이른바 테프, 그러니까 테이프를 끊고 입주자와 함께 집 내부를 공개하는 그 둘러보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0: 네.
1: 특히 한 입주자에게 집을 선물하는 장면이 강조되면서 그러니까 그때 리춘희 아나운서라고
0: 네.
1: 하면서 지도자의 인민사랑이라는 메시지가 크게 됐는데요. 내부에서는 간부들을 챙기는 행사라는 시선도 함께 존재하긴 하는데
0: 네.
1: 그게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이른바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냥 껍데기만 짓는 거예요.
0: 네.
1: 골조만 이제 짓는 거죠. 중요한 사람이 아니면 그것만 해도 너 충분하다. 그러니까 내부의 그런 인테리어는 이제 자기가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 경로동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가구
0: 빌트인이네요.
1: 그러니까 그거
0: 국가가
1: 다
0: 제공한 빌트인
1: 다 해주고 하고
0: 빌라. 네.
1: 그 집 숟가락깔 수저나 이런 거 다 모든 것들이 제공됐다라고 한 내용도 있습니다.
0: 그때 그 본 기억이 납니다. 리춘희 아나운서 조선중앙 TV의 그 한복 입고 나오는
1: 그렇죠.
0: 예, 그 리춘희 아나운서 가정을 김정은이 방문을 해서 뭐 이렇게 저 축하하든 환담하든 그런 화면이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야경이 굉장히 멋있다 그랬는데 어떻게 연출이 됩니까?
1: 네, 이 보도에서는 좀 계속적으로 나오는 건데. 네. 단지 전체가 밝게 빛나는 장면이 항상 강조가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이른바 이제 평해튼 이 전체가 환하게 살아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강조하는 건데요.
0: 네.
1: 하지만 말하시다시피 북한은 전력 사정이 참 어려운 나라입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평양에서도 뭐 4시간 들어온다, 뭐 5시간 들어온다. 그 지방에서는 막 2시간 들어와도 잘 들어온 거다. 그러니까 밥 시간 때만 들어와도 잘 들어온 때다.

0: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많으니까. 하지만 이 곡 같은 경우에는 무려 18시간 전기를 보장해야 한다. 라는 상부의 지시가 계속적으로 강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1: 어떻게 보면 6시간 빼고는, 잠자는 시간 빼고는 전기가 들어온다. 어떻게 보면 좋은데 전기가 24시간 안 들어온다는 거고, 이런 800세대가 사는 최고급 단지도 그렇다면 참 얼마나 힘든지 네. 생각이 되네요.
0: 근데
1: 네.
0: 같은 평양이지만 또 다른 곳은 깜깜한데 네. 여기만은 야경을 이제 즐길 수 있는 초와 주택단지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 볼 때마다 이 빈부격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크다라고는 또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1: 그러면 이런 고급 주택을 건설하는 이유는 뭘까요?
0: 그러니까 이게 2021년에 저희가 좀 돌아가 보자면 그때 8차 단대에 이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5만 세대를 건설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보자면 그래도 평양에서도 가난한 사람도 있거든요. 네. 아무리 이제 뭐 평양 공화국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평양 외곽 지역에서는 진짜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그런 전략을 한 거죠. 하지만 그때 어떻겠습니까? 그 김정은 위원장 옆에 있는 충성 분자들은 속으로는 왜 우리는? 우리는 왜 거기에서 그 혜택에서 벗어나야 되냐라고 하는 궁금증을 하고 그 양봉위미라고 해서 겉으로는 막 충성하지만 뒤에서는 그냥 땀만 품고 있는 그런 마음을 먹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김정은 위원장도 진짜 영악한 지도자예요. 생각을 많이 했겠죠. 아, 여기를 애들 챙겨주지 않으면 이 충성분자의 그 충성분자들도 좀 딴 마음을 막
1: 균열이 생길 수 있다.
0: 균열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핵심 엘리트를 관리하는 수단도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제에 기여하면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정말 호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충성도를 유지하고 핵심 인력을 붙잡아 두는 중요한 그런 방식을 구사했다. 라고 예. 평가해 볼 수는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5만 세대 건설. 네. 21년부터 한 해 만 세대씩 5만 세대.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그냥 그러니까 뭐 구호만은 아니고 그런대로 비슷하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2021년부터 시작했으니까 네. 벌써 5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5만 세대는 건설이 끝났다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이제는 9차 단계가 얼마 전 2월에 했고. 이제는 또 다른 5만 세대를 건설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화성지구는 이제 1, 2, 3단계까지 했는데 4단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또 그러니까 또 다른 이제 건설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5만 세대 건설은 이 평양 전체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주택 정책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송신 송화지구였어요. 네. 거기는 진짜 못 먹고 못 사는 데에서
1: 변두리 모양이죠.
0: 네, 그렇죠. 조금, 네. 근데 거기에 80층 아파트까지 건설을 하면서 새로운 주거지역이 형성됐고 도시 외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단순한 주택 공급이 아니라 평양 주민을 중심으로 체제 기반을 강화하려는 그런 전략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1: 네.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재 하여튼 5만 세대가 지어진 건 사실이잖아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네. 현재?
0: 그러니까 5만 세대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일정 부분. 네. 기후에도 건설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네.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9차 당대에는 5만 세대 건설하겠다 네.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1: 네, 그 명시적으로 나온 건 없네요.
0: 내용은 네. 없는 거죠. 하지만 그에 버금가는 그런 정책은 계속적으로 쓰고 있다. 이게 그 김정은 위원장 혹은 이제 북한 체제 입장에서는 아, 건설을 계속적으로 하는 게 네.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거를 한 5년 동안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평양에서도 추가 산림지 건설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곳곳에서 망치질의 소리가 나오고 건설하는 그 소리가 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건설은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라고 말했긴 했는데요. 이거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공장을 건설하는지 뭐 병원을 건설하는지 그 삶지를 건설하든지 아파트를 건설하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이렇게 이제 대규모 건설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건설 과정에 문제가 있기 마련일 텐데.
0: 그렇죠. 네. 한 1년에 만 세대를 건설하는 게 말이 될까요?
1: 글쎄요.
0: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외형은 완성됐지만 네. 내부 공사가 지연돼

0: 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1: 어.
0: 그러니까 그냥 외국만 건설을 한 거죠. 그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한 것 같기도 했는데, 뭐 특히 창문이라든지 내부 마감재, 설비 등은 위 외부 자재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 내부에서 이런 것들을 잘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또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멈춘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1: 그런데도 이렇게 대규모 건설을 계속하는 이유는 뭘까요?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완성보다 진행이 중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1: 아.
0: 건설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 이런 것들을 그 북한 노동심이라든지 이런 것들 주민들 모아놨을 때 계속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하는 것은
1: 네.
0: 이거는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니까 네. 성과로 활용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건물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1: 네.
0: 이 성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달력 자체가 건설 달력이 하나 있다 있어요.
1: 아, 그래서 아까 달력 말씀을
0: 그렇죠.
1: 하셨죠. 어디 있습니까?
0: 어느 순간 경로등이고 어느 순간에 또 네. 송진송하고 어느 순간에 또 다른 건물이고 네. 다 그 건설인 건데 아무튼 이런 걸 따로 만들 정도로 선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실제 생활 개선보다는 이게 보여지는 변화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구조가 아직까지 북한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하여튼 우리도 그 국정감사 때 자주 나오는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하다 보면 문제는 생기게 마련인 거죠.
0: 예,
1: 그렇죠?
0: 예.
1: 자, 건설 비용은 이거 어떻게 감당이 됩니까? 전부 우리처럼 뭐 분양을 그 뭐 이렇게 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닌데.
0: 네.
1: 일부는 공짜로 주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0: 그렇죠. 이게 그 전체 큰 뼈대는 국가가 이게 건설한다라고 하지만 그냥 그 건설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만 주지 실제로는 약간 주민들 혹은 돈주들에 의해서
1: 네.
0: 이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런 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주민들인데요.
1: 민간 자금이 들어간다.
0: 그렇죠. 민간 자금이 어떻게 되면 들어가냐면 그러니까 이제 뭐 인민 반이 있다.
1: 네.
0: 그러니까 뭐 메시지를 해서 인민 반이 형성되잖아요.
1: 네.
0: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어느 조직에 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포함이 돼야 됩니다.
1: 조직원이 돼 있죠.
0: 그렇죠. 네. 내가 소년단이 될 수 있고 내가 청년동맹에 대한 게 될 수 있고 내 여성이라면 여명에 들어야 되고
1: 네.
0: 내가 직업을 가진 그런 노동자라면 직업총동맹이라고 하는
1: 직총이라고
0: 그렇죠. 직총이라고 네.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돈을 내야 됩니다. 뭐 이제 그 명분을 해서 막 돈을 그냥 걷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평양 산림집 건설해서 우리가 이제 원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돈으로 이렇게 같이 지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모든 국민들이 돈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돈주가 결합된다고 하는 그런 느낌은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체제는 선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느 돈이 어떻게 들어가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1: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0: 따질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선전만 하는 그 지역 맵사람한테는 그 공짜로 주고
1: 네.
0: 맵 분양 외 세대는 그 돈을 주고 판매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럼 돈주가 거기를 투자하면 내가 얼마큼 투자한 비용에 따라서 내 그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거나 더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돈주가 돈이 투자돼서 그렇게 건설이 좀 진행되고 있다. 아직도
1: 네.
0: 이렇게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1: 자, 이게 이제 그 북한의 최고위급 간부들이 사는 800세대 경로동
0: 네.
1: 보통강변의 고급 주택부터 또 이제 5만 세대 건설 정책의 목표에 따라서 그 저 건설되는 대규모
0: 네.
1: 층집 아파트까지 이렇게 알아봤는데 정리를 한번 해봐 주시죠. 그 종합적으로.
0: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1: 네.
0: 겉으로는 주택 정책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1: 네.
0: 체제 유지 전략의 핵심으로 현재 작용하고 있다라고
1: 네.
0: 하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1: 네.
0: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성과를 바짝 내야 되는
1: 네.
0: 그런 상황에서
1: 네.
0: 내가 책임지지 않도록
1: 네.
0: 하는 그 방안들을 만들어 가면서도
1: 네.
0: 또한 이제 돈이 여기 저기에서 이제 투자 받는 형식으로 하면서 또 사람까지 관리하겠다. 여기에 누가 어떤 사람이 거기에 입주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선정하면서 그런 식으로 사람을 관리하는 방식을 북한 내부에서는 철저하게 관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좀 읽혀지고 있습니다.
1: 네. 지금까지 한 3주간에 걸쳐서 평양시 주택 건설의 이면과 또 정책적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

0: 이번에는 이런 도시 속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주민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기대와 또 변화 그리고 현실의 모습까지 함께 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NK의 이상용 기자였습니다. 이 기자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한민족의 문화와 정서를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 통일사용설명서.
0: 이번 순서는 북한 대중문화의 면면을 살펴보는 북한 대중문화 탐구 시간입니다. 오늘도 총신대 평화통일연구소 최순미 박사 나오셨습니다. 최 박사님 안녕하세요.
3: 네, 반갑습니다.
0: 자, 오늘은 오랜만에 북한 영화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3: 네, 맞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오랜만에 영화를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제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자주 다루고 싶은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0: 예, 라디오에서는 사실 다루기가 기술적으로 좀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스토리가 재미있으면 귀에 쏙쏙 들어오죠. 예.
3: 또 북한이 영화를 이렇게 많이는 안 만들고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그래요? 이제 오늘 소개해 드릴 영화도 2003년 영화를 가지고 왔고요. 네.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 제작한 첩보 영화입니다.
0: 첩보 영화.
3: 네, 이게 이제 재밌는 게 북한에서 첩보 영화를 그렇게 많이 만들지는 못해요. 네. 아무래도 제작비가 많이 들고 이제 액션 그리고 이제 전쟁 씬을 찍으려면은 워낙에 좀 규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요. 네, 제목은 우리의 생명이라는 영화고요. 1부와 2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부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다음 시간에 2부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네. 사실 들으시면서 좀 먼저 이제 사전 경고의 말씀을 드리자면 등장인물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세히 좀 설명을 염두에 두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1부부터 일단 소개를 해 주시죠. 예.
3: 네. 1부 내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제 영화가 시작이 되면은요. 부국장이라는 남성이 등장을 합니다. 중년의 남성인데 바다를 보면서 내가 부국장이었을 때 일이다 라고 과거를 회상을 해요. 그런데 이 부국장이라는 인물을 앞으로도 제가 계속 부국장이라고 부를 텐데 이 부국장이라는 인물은 이 전체 영화의 화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부국장의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을 해요. 아니면 이제 뭐 인물에 대한 평가를 설명을 한다던가. 근데 이제 과거를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미 군정기의 이제 시절로 올라갑니다.
0: 네.
3: 근데 이제
0: 40년대 말이네요. 그러면.
3: 네, 맞습니다. 네. 40년대 말 50년대 초 뭐 이렇게 되는데 특히 50년인데요. 네. 이 어느 날 국장이 부국장을 불러서 이 부국장 지금 화자가 되고 있는 인물이죠. 부국장을 불러서 마동희라는 인물을 밀고 한 나쁜 사람이 있는데 말하자면 첩자죠. 네. 이 첩자가 있는데 이 첩자의 이름은 또 김태선입니다.
0: 네.
3: 마동이는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김태선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 영화 전체를 끌고 가는 이제 빌레인이거든요. 네. 이 김태선은 미 중앙정보부 특수부에 있는 인물이고요.
0: 네.
3: 이 김태선을 잡으라고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근데 국장이 부국장에게 김태선을 잡으라고 하니까 국장이 이제 명령했으니까 당연히 따라야 되잖아요.
0: 네.
3: 부국장이 자료를 쭉 보니까 좀 더 자료 조사를 해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부국장이 자기 아래에 있는 반장이랑 같이 김태선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좀 알아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조윤철이라는 인물이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조윤철은 어린 나이였는데 김태선은 청년인 나이에 1930년대에 서로 알고 지냈던 사이였던 거예요.
0: 네.
3: 그래서 조윤철이라는 인물을 추적해봐 했더니 어느 초등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0: 네.
3: 그래서 부국장이 이제 그 초등학교로 찾아갑니다. 조윤철 인물에게 찾아가서 김태선이라고 아냐라고 물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침 이 경비 할아버지가 이 조윤철을 자기 친아들처럼 이 조윤철은 사실 부모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식처럼 키우고 있는 그런 경비 할아버지가 아 사실 그 우리 윤철이가 신인옥이라고 하는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라고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날 거예요. 부모를 만날 거예요. 하니까 아유 좋은 날인데 괴롭히지 말고 일단 돌아가자. 이렇게 된 거죠. 일단 돌아가자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찾아올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3: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당연히 조윤철이라는 인물은 신인옥이라고 하는 여성과 함께 결혼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신인옥에게는 아버지 그러니까 조윤철에게는 장인어른이 되는 신창열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0: 뭐 조연들까지 이렇게 다 설명하나 싶겠지만 네. 이 인물들이 또 나중에 계속 등장을 하기 때문에
1: 모종의 역할을 하죠.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신창렬은 장인어른으로서 좀 재산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야, 나 재산 많으니까 윤철아 너 이제 초등학교 선생 그만두고 네. 내 재산 관리나 좀 해라고 해요. 아주 정말 남성들이 듣기에 굉장히 부러운 그런 제안을 하는데 이 윤철이라는 인물은 주인공답게 아닙니다. 저는 이 선생이라는 직업을 포기할 수 없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가르치겠습니다. 네. 라고 해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다시 부국장이 윤철을 찾아갔을 때 이제 윤철을 만났을 때 이제 부국장이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윤철한테 김태선을 찾아봐라 했더니 김태선을 못 찾는 거죠. 게다가 그러니까 사진이 없었던 거예요. 게다가 조윤철 입장에서는 김태선 아저씨 그 삼촌이 변절자라고요. 나는 그냥 좋은 삼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김태선이 그 당시에 밀고 했던 마동이라는 이제 인물이 있는데 그 마동이는 이미 김태선에 의해서 잡혀가서 사망을 했고요. 네. 그 어머니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이제 윤철한테 막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이 김태선이 나쁜 자가 변절자로서 우리 아들을 밀고 하고 우리 아들이 경찰에 끌고 가서 끌려가서 사형을 당했다. 너무 충격이죠. 그래서 이제 충격을 받은 상태에 있는데 마침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신을 아들같이 키워준 경비 할아버지가
1: 아까 그 초등학교 경비
0: 초등학교 경비 할아버지가 바닷가에서 시체로 발견이 됩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이제 부국장이 이제 김태선을 이 조윤철을 불러서 이 경비 할아버지를 이제 살해한 것이 아마도 김태선인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증오로 불타게 되겠죠 조윤철은. 그래서 조윤철이 부국장을 찾아가서 마침내 입대 지원서를 내밉니다. 입대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게 되죠.
1: 그러니까 이제 조윤철이라는 이 주인공이 자신이 어렸을 때 알던 그 아저씨 친삼촌은 아니고 삼촌 삼촌이던 김태선이라는 인물이 이제 변절자라는 거를 알게 돼서 화가 났고 그게 계기가 돼서 입대를 결심한다. 이게 여기까지의 과정이죠.
0: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윤철이 근데 사실 약혼을 한 상태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 약혼자 인옥도 그렇고 그 장인어른 예비 장인어른이었던 신창렬이라는 인물도 뭐 입대를 한다고라고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1: 뭔 소리야?
0: 사실은 결혼에도 이제 빨간 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태선은 굉장히 충성심을 보여요. 그리고 이제 김태선이 아니죠. 조윤철이 이제 조윤철이 충성하는 마음으로 이제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기꺼이 입대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한편 김태선은 이제 이 미첩보부의 지령을 받고 어쨌든 미첩보부에 속해 있는 사람이니까 이 북한으로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태선이 언제 침투를 할까 이제 부국장도 그렇고 국장도 그렇고 이 조윤철과 함께 관찰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어떤 걸 알게 되냐면 그 당시 이제 명월관이라는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실제로 있었던 공간인데 실제 공간을 모티브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1: 요정 같은 거겠죠.
0: 맞습니다.
1: 이름 보니까.
0: 네. 뭐 식사도 할 수 있고 파티도 할 수 있고
1: 마시고.
0: 술도 마시고 하는 곳인데 이 명월관을 계속 감시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마침 명월관에 김태선이 방문하게 될 거라는 비밀 첩보 편지를 받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김태선이 이 미 군인들과 같이 와서 이렇게 파티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파티 예약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첩보를 입수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부위원장과 조윤철과 이런 첩보원들이 은밀하게 명월관에 침투를 해서 이 김태선이 방문하는 것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제 막 이제 그 어떤 일원들이 그 어떤 그 뭔가 명월관에서 가야금 소리에 취해서 있는 사이에 윤철과 첩보원들이 기습을 해서 김태선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리고 김태선뿐만 아니라 이제 김태선과 접선했던 명월관 주인 명월관 주인 여성인데 이순탄이라는 여성이거든요. 이순탄이라는 여성을 함께 체포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흥겹게 즐기고 있던 부위원장이 흥 깨지 말고 분위기 깨지 말고 너네 나가라고 해서 쫓겨나게 돼요. 근데 결국 그래서 김태선도 잡지 못하고 명월관 주인 이순탄도 잡지 못하고 물러나게 되죠. 그러고 이제 그 사이에 부국장에 대한 암살 음모 전화도 받게 돼서 서로 이제 굉장히 좀 자책하고 이제 당황하는 그런 시기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국장에 대한 암살 계획도 결국에 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태선도 뜻대로 되지 않고 조윤철과 부국장도 뜻대로 김태선을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1: 명월관 침투하고 김태선 체포는 실패했지만 부국장 암살 시도는 막고 비겼네요.

0: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명월관에서 일하던 신정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네. 네, 인물이 이제 미군 통역관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미군들하고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 신정이라는 인물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미군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그 명월관에서 큰 파티가 있다라는 정보를 들었던 그 약혼녀 신인옥이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인옥이 아버지가 이제 그 파티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돈을 벌 기회야라고 하니까
1: 명월관을 운영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0: 네, 맞습니다. 네. 명월관에 약간 뭐 돈주 같은 그런
1: 사람이었는데
0: 네, 주주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예비 장인어른이었잖아요. 네. 근데 인옥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의 약혼자였던 이제 윤철은 군대에 네. 들어가서 싸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기 아버지는 돈 벌게 됐다는 욕심에 들떠 있으니까 네. 굉장히 좀 이렇게 뭔가 중간에서 난감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인옥으로부터 명월관에서 파티가 크게 있을 거예요. 특히 네. 미군들이 올 거예요. 라고 하니까 이 정보를 들은 윤철이 그 명월관에서 일했던 그 미군 통역관 신정의 차에 몰래 올라타서 신정을 납치하려고 합니다.
1: 네.
0: 왜냐면 신정도 미군에 가까운 사람이니까.
1: 끈아풀이다 뭐 이렇게 네네. 생각하는.
0: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신정이 이쪽 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첩자였던 거죠.
1: 예.
0: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각별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그 상징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각별을 보고서 신정은 우리 편이구나라고 놀라면서 이제 끝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철이 놀라면서 신정이 자식도 남편도 있는데도 미군의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미군 통역관으로 위장하고 살았구나라고 이제 한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 그죠. 우리 옛날 그 영화로 말하면 마타하리 같은 역할을 하려고
0: 맞습니다.
1: 그랬더만.
0: 네. 네네.
1: 근데 그 오각별은 어떤 의미, 어떻게 생긴 거고 어떤 의미입니까?
0: 사실 북한에서는 별을 오각별이라고 해요. 네네. 다섯 개의 각이 있다고 해서.
1: 네.
0: 그래서 이제 북한의 국기를 우리는 인공기라고 부르지만
1: 네.
0: 북한에서는 홍남 오각별기라고 부르거든요. 그냥 네. 별의 이미지인데 이 오각별 자체가 북한의 상징이기도 한 거죠.
1: 네. 네. 꽤나 그 서사가 있는 작품인데요. 우리의 생명. 제 일부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입니까?
0: 네. 많은 장면이 기억에 남긴 합니다만
1: 네.
0: 저는 사실 그 신정이라는 인물.
1: 네.
0: 그러니까 이 신정이라는 인물은 사실은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군 통역관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써야겠죠.
1: 네.
0: 근데 제가 이제 기억에 남았던 것이 미군으로 나오는 이제 외국인 네. 배우들과 그리고 이제 이 신정의 대화가 네. 좀 기억에 남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외국인이 북한 내부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 네.
0: 그래서 외국 군인, 그러니까 미군들이 숫자가 좀 적은데 그중에서도 신정과 이제 대화를 하는 장면에서 좀 더빙을 하게 되거든요.
1: 네, 네.
0: 그러니까 신정 배우의 목소리가 아니고 미군 배우의 목소리도 아닌 그런 상태에서 더빙이 이루어졌던 게 좀 네. 이제 뭔가 좀 거리감이 있어서 더 네. 그런지 기억에 남습니다.
1: 연출이 좀 엉성했던 면이네요.
0: 네.
1: 네. 통일사용설명서 대중문화탐구 오늘은 북한 영화 우리의 생명 일부 내용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2부 내용 소개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2부에서는 어떤 극적인 반전이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어느 영화나 그렇듯이 첩보 영화니까 결말이 어떻게 될지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총신대 평화통일연구소 최순미 박사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오종선의 님을 위한 노래.

0: 스마트폰용 KBS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전 세계 어디서든 빠르고 끊김없이 들을 수 있는 KBS 모바일 콩.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 사용자들은 앱스토어에서 한국 계정으로 접속하신 뒤 KBS 콩으로 검색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KBS 라디오의 모든 채널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들으세요.
1: 통일사용설명서 이번 순서는 남한의 표준어와 북한의 문화어를 통해서 탈북민의 서울살이를 들어보는 서울일기 시간입니다. 설송아 작가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자, 서울의 광화문이나 경복궁 인근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 한복을 차려입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아서 새삼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요. 예, 작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현상을?
2: 예, 저도 한국에 와서 취직했던 네. 회사가 데일리 NK RFP 아닙니까? 경복궁하고 광화문에 있었는데요. 출퇴근하면서 네. 보니까 아니, 외국인들이 어떻게 한복을 차려입고 관광 코너를 돌지 네, 않습니까? 네. 참 신선하다. 한국의 위상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그 경복궁 일대 한복 대여점이 엄청 많았는데 일부러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네. 색감, 디자인 정말 각양각색이고 외국인들이 자기 신체에 맞게 골라서 입을 수 있도록 네. 그걸 입고 서울 더심을 활보하는 모습에서 이게 한류 문화의 힘이구나. 네. 생명력을 실감하게 되었고 평양에서 보면 제가 그 4년 정도 살았지만 한 네. 번도 외국인들이 그 한복을 입고 다니는 그 모습을 네. 본 적 없는 게 남과 북의 차이다. 네. 이런 것 같습니다.
1: 아마 이제 설 작가님이 그 시절 몇 년 전보다 이제 작년 올해 저 캐대헌이라 그러죠. 그 이제 애니메이션이 그 넷플릭스를 통해서 히트치고 난 다음에 케이팝 데몬 헌터스 그 외국인들이 와서 갓 쓰고 거기 나온 그대로 갓 쓰고 돌아다니고 예. 한복 입고 예. 그다음에 그 낙산 우리도 안 올라가 본 그 낙산 옛날 그 저 뭡니까 성터 흔적인가요? 그쪽에 돌아다니고 야 그런 거 보면 우리도 한복 1년에 한두 번 입을까 말까 하는데 참 자부심을 느낄 만하죠. 우리 그 K-콘텐츠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전통 의상을 한복이라 그러는데 북한에서는 어떻게 부릅니까?
2: 한복이라고 하지 않고 조선옷 네. 공식 용어이고요. 흔히 사람들은 조선옷. 치마 예. 저고리 예. 그 입말 기존 그 전통적인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북한도 민족성의 상징이다 홍보는 하지만 실상은 정치 행사에만 입는 옷에 가깝습니다. 네. 결혼식 할 때 신부들이 또 입기도 하지만 누가 뭐 평상시에 한복을 입을 옷고 그 결혼식에서는 예. 기존의 그 한복에 또 좀 천티 난다고 하얀 워딩 드레스를 저 수정해 입는 이런 것도 저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왜 그러냐면 한국 드라마를 보면 한국 배우들이 그 정말 멋있는 드레스를 입고 야 나도 좋게 한번 입어보고 싶다. 근데 통제하니까 드레스형 조선옷으로 개작해 가지고 입고요.
1: 아니, 조선옷형 드레스. 웨딩 드레스네요. 예, 그러니까. 예. 예, 예.
2: 그런 모습이 최근에 북한의 참 새로운 모습이라는 것을 제가.
1: 뭐 좋은 현상이네요.
2: 이제 통제를 받죠.
1: 허용이 된다면.
2: 예, 예, 예, 예 그렇죠. 예.
1: 아이고 참. 오늘 이제 의료와 관련된 표준어와 문화어 이제 소개를 해 주신다고요?
2: 네. 그 입송, 우치 뭐 예. 이런 말들 예. 말이 나온 곰에 남과 북의 의류 차이가 어떤 말이 다를까 이것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1: 입송이란 말은 저도 들어봤고요. 우리도 씁니다. 아, 입송이 좋다 그러면 예, 예. 먹성 좋다 그러면 잘 먹는다는 뜻이고 입송이 괜찮다 그러면 예. 옷을 잘 차려 입고 다닌다.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폼난다. 오티가 난다. 뭐 이런 뜻인데 우티? 우티란 말은
2: 예,
1: 처음
2: 오티. 돼요. 야, 오티 똑똑히 입으라 이러는 네. 거는 위에 상이 보고 오티라고 하고 네. 이게 평안남도 사투리예요. 저기 예. 함경도는 조금 다르긴 한데 북한에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 오티만 잘 입어도 옷 잘 입은 고지는 굶어 죽지 않는다. 그만큼 옷차림 중요성을 그 강조하는 부모님들이 많아서 예. 그 지금도 그 젊은이들이 아직도 오티라는 사투리를 쓰고 있는 부분이 북한 사회 용어의 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1: 그 오티가 이제 오티 오티 위에 입는 옷
2: 예예 예.
1: 상의
2: 예 오티.
1: 근데 그럼 아래 예. 하의는 뭐라 그래요?
2: 전체적으로는 입송이고, 입송이고 이거 예. 바지는 그 좀 더 다르긴 한데 뭐 쭈봉이라는 말도 있고 일본 말이 좀 많습니다. 네 예, 예, 예, 그런 예, 말이 그렇군요. 많습니다.
1: 자 이제 그 지금 한 15년 되셨는데 의류 용어가 참 달라서 못 알아듣는 게 너무 많다 그러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외국어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어떤 것들입니까?
2: 제가 아직도 좀 어려운 예. 거는 봄에 입는 코트를 여긴 바바리라고 하더라고요.
1: 그 이제 상표 이름이죠. 그렇죠. 상표 이름이 그 옷의 이름이 돼버린 거죠.
2: 예, 예, 예, 그런 걸 제가 아직 알아 못 들어서 예, 예, 예. 그러고 겨울에 동복을 한국에서는 패딩 예, 예. 그리고 통 좁은 이렇게 저거, 바지 있지 예. 않습니까? 그리고 예. 일자 핏 팬츠. 아무튼 예. 뭐 너무 그 예려가 많아서 예. 제가 아직 인터넷 서핑은 검색을 하기 어려워서 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예를 든다면 아들이 처음 2015년도 왔거든요. 네. 그래서 백화점에 같이 갔는데 모자 달린 요 운동복 입어가지고. 네, 네, 네. 이거 꽃갈도 안 보고 얼마예요? 꽃갈이 모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아들이 얼른 엄마 꽃갈이 아니고 이건 후드티야.
1: 후드티. 후드티.
2: 후드티. 예, 예, 제가 예. 아직도 발음 이런 이렇게 번역해 준 예, 웃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1: 후드 티셔츠를 꽃갈 단복. 그러니까 꽃갈이 이제 모자라는 뜻이니까 예, 예쁜 말이네요. 아, 예. 그렇다면 옷과 관련해서 외래어 말고 외래어도 포함해서 북한과 남한의 표현법과 가운데 가장 이질적인 단어나 표현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2: 이질적이라기보다는 좀 비슷하면서도 다른 게 치마. 여자들이 입는 그 A라인 치마.
1: 예, 예.
2: 아니 치마가 아니고 A라인 치마. 한국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 밑으로 포진 모양의 그 디자인이라는 말인데 예, 예. 북한에서는 바야수 치마라고 합니다.
1: 바야수.
2: 예, 이게 밖에쪽 양동이 이렇게 밑으로 퍼졌다.
1: 아, 폭포지마다는 예. 뜻이군요.
2: 그렇죠. 예, 이런 예. 건데 예, 참 왜 의미는 비슷하면서도 그 입말이 다른 게 한국은 용어로 된 상품명. 예. 그 북한은 어디서 파생되는지 아무튼 이런 차이점을 제가 느끼고 있고 또 예. 하나 또 예를 들면은 한국에서는 H라인 치마. 이게 북한에서는 예. 스커트 치마 혹은 가장 흔하게는 뺑대 치마. 내일 다 네. 뺑대 치마 입고라 하면은 종장에 그 치마 보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몸에 딱 붙는 뺑뺑하다,
1: 뺑뺑하다.
2: 타이틀하다. 네, 그래서 그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 좀 우습기는 합니다. 네. 저희 친구가 2018년도 한국에 와서 지금도 네. 이야기하는 게 네. 백화점에 그 브라자 사러 갔습니다. 네. 브라자라는 말 우리가 모르거든요. 네. 가슴 찢으세요. 그것도 사이즈별로 A컵, B컵. 계속 판매원이 말하니까 전 콥 사러 온 게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해서 또 한 번 더 언어의 차이로 네, 웃었던 일이 있습니다.
1: 아무래도 이제 그 외래어. 그러니까 영어를 그대로 쓰거나 약간 변형해서 쓰는 경우가 많죠. 어떤 퀴즈 프로그램에서 팬티 스타킹을 북한에서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정답이 뭐지?
2: 예, 저도 그거 먹을 때 중간 빵 터진 적 있는데 한쯤에가 네. 북한 말로 양말 바지입니다.
1: 양말 바지.
2: 예, 발끝.
1: 팬티라는 뜻은 없네요. 예.
2: 그러니까 발끝부터 허리까지 바지처럼 한 번에 입는다. 그러니까 예. 한국의 팬티가 북한에서는 빤츠 아닙니까? 네네. 한국도 이런 말 썼더라고요.
1: 써요, 빤츠.
2: 네, 네. 그러니까 그대로 북한 말로 말하면 원래 그 빤츠 양말인데 이게 좀 야하다. 그래서 네. 북한의 공식 용어는 양말 바지 쪽 팬티 스타킹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또 재질과 색상에 따라서 다 다른데 살 가죽이 환히 들여다 보일 얇은 양말은 유리 양말. 네. 그리고 피부색과 같은 양말은 살색 양말. 또 그리고 길면 긴 양말, 짧으면 짧은 양말. 재미있습니다.
1: 그 몇 년, 수년 전에요. 그 반동 사상문화 배격법 나올 무렵에 북한 당국이 그 청년들의 옷차림 그 단속 강도하고 처벌 수위를 이렇게 거론을 하면서 이 한국풍 이제 단속이죠. 날라리풍이다. 이렇게 규정했다고 그러는데 한국풍 옷차림을 아마 드라마에서 본 모습, 중국 통해서 들어온 모습이겠죠. 어떤 겁니까? 날라리풍이.
2: 원래 그 날라리풍이 한국이 대상은 아니었고요. 서구에서 헤어 스타일 뭐 어떤 그런 바지 총바지라든가 네. 노란 머리 이런 걸 말했거든요. 땅다리판이다. 이런
1: 땅다리판이다.
2: 그렇죠. 네. 예.
1: 연예인들 흉내낸 그런 거다. 이제 이런 거였군요.
2: 자유롭게 어떤 네. 이런 의미였는데 90년대 이후에 장마당을 이 발달하면서 이게 바뀌어졌습니다.
1: 네.
2: 그래서 서구 자본주의를 대상했던 게 한류를 대상으로 한 이런 것은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 의류가 유행되었기 네. 때문에 이제는 그 대상이 달라졌는데 그래서 이제는 자본주의 황색 바람이라는 선전 용어도 2000년대, 2010년대, 최근에 2020년대는 날라리풍 성격이 한류를 예, 이런 없애기 위한 대상으로 된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어차피 한류 영향으로 북한 청년들의 옷차림이 한국 청년들의 옷차림을 흉내내면서 닮아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2: 예, 거의 뭐 이제는 한국 말투도 쫓아오니까 네. 이 괴뢰 말투, 괴뢰 옷차림, 네. 뭐 괴뢰들이 갈색 머리, 하물며 귀걸이도 3cm 아래로 내려오면은 다 예, 대괴뢰 문화라고 이렇게 통제하는 것이 참 저는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도 네. 인간의 본연의 욕망을 억제하는 것 같아서 네. 좀 안타깝긴 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날라리풍 영어에는 어떻게 보면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북한 당국의 불안함, 네. 새로운 세상을 갈구하는 북한 청년들의 열망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북한사의 단면이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됩니다.
1: 네. 오늘은 그 의류 옷에 관련된 그 표현이나 언어가 우리 그 남북이 어떻게 다른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어떤 주제로 말씀 나누게 될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설성화 작가님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발걸음 KBS 라디오의 통일사용설명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통일사용설명서는 KBS 1라디오와 한민족방송 채널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청취 바랍니다. 끝으로 산울림의 노래와 연주 엄마 품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윤석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기쁜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매주 일요일에는 여행을 통해 인문학에 대한 상식을 키울 수 있는 기류의 인문학 시간으로 꾸며지는데요. 오늘은 고려시대의 명장인 충렬공 김방경 장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김방경 장군과 관련 있는 명소인 항파두리성을 찾아가 볼 텐데요. 항파두리성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있습니다. 오늘도 성우 배주원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오늘은 김방경 장군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김방경 장군은 어떤 인물이었나요?
1: 네, 김방경 장군은 고려 강종 때인 1212년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김방경 장군은 그리 많이 알려진 인물은 아닌데요. 네. 우리 역사서에는 몽골의 침략과 왜구의 침략을 꿋꿋하게 막아낸 장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기념관은 2016년 2월의 호국인물로 김방경 장군을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2: 그럼 김방경 장군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1: 네, 김방경 장군은 어릴 때 할아버지의 집에서 성장을 했는데요. 네. 그 워낙 고집이 세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 그대로 길바닥에 누워버리곤 했습니다.
2: 네.
1: 그런데 신기하게도 소나 말들이 모두 어린 김방경을 요리조리 피해서 지나갔다고 하는데 이 같은 내용은 고려사 김방경 열전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2: 네. 김방경 장군의 관직 생활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 김방경 장군은 17살 때부터 하급 무관직인 산원으로 관직 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2: 네.
1: 서북면 병마 판관으로 있던 1248년에는 청천강 하구에 있는 위도에서 몽골군을 몰아내는 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위도 주변을 간척을 해서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경작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2: 네. 김방경 장군은 특히 왜구들을 물리치는데 큰 공을 세웠죠?
1: 예, 그렇습니다. 김방경 장군이 종사품 관직인 지여사 대사로 있을 때는 지금의 전라남도 진도

0: 일본군에 침입한 왜구들을 물리쳤고요.
1: 네.
0: 고려군 지휘관으로 참여한 제2차 일본 정벌에서는 대마도의 해적들을 완전히 소탕을 했습니다. 이후 86살 때 모든 관직에서 물러난 김방경 장군은 2년 후인 1300년에 그 세상을 떠났습니다.
1: 네. 작가님, 김방경 장군과 관련이 있는 항파두리성은 어떤 곳인가요?
0: 네. 삼별초의 마지막 항전지인 항파두리성은 외성과 내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1: 네.
0: 항파두리성의 외성은 적들이 접근할 때 연막 전술을 펼쳤던 곳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토성 위에다 잿가루를 잔뜩 뿌린 후에 꼬리에 빗자루가 달린 말을 달리게 해서 연막탄의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1: 그럼 항파두리성은 김방경 장군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0: 네, 삼별초의 기세가 등등해지자 고려 조정에서는 김방경 장군을 선봉장으로 하는 여몽연합군을 제주도로 급파했는데요. 제주도에 도착한 여몽연합군은 연일 총공세를 펼쳤고요. 결국 삼별초는 한라산 쪽으로 퇴각을 했다가 최후를 맞고 말았습니다.
1: 네.
0: 현재 항파두리성에는 전시관, 기념비, 토성의 단면 등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1: 네, 작가님, 오늘도 재미있는 인문학 여행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도 성우 배주원 씨와 함께했는데요. 김방경 장군과 항파두리성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0: 이은선의 영화관,
1: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코고나다 감독의 애프터양과 함께합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것, 혹은 인간적인 것이란 무엇일까요? 애프터양은 대답을 쥐어주는 대신 이 질문을 관객의 마음 안에 자리 잡게 합니다. 인간 남성인 제이크는 딸의 정서적 육아를 양에게 일임하면서도 안드로이드와 같은 기계의 존재에 대해 은근한 거부감을 가진 인물입니다. 양과 특별한 관계를 가졌던 복제인간 에이다를 만났을 때 제이크는 양이 인간이 되고 싶어 했냐는 질문을 던지죠. 그때 에이다는 모든 존재가 인간이 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인간중심적 사고라 지적합니다. 이 지적은 인간과 안드로이드를 둘러싼 윤리의 문제에서 보다 보편적인 인간사회의 화두들로까지 나아갑니다. 기계를 필요로 하면서도 은근하게 드러나는 인간의 적대심은 다른 인종을 대하는 태도와도 연결해 생각해 볼 수 있죠. 가령 아시아인의 외모를 지니고 아시아인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양의 태도는 고국이라는 뿌리를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온 후대 이민자들의 고민에 겹칩니다. 영화에서는 찻집을 운영하는 제이크가 양과 차를 마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이크 못지않게 양도 차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이크와 중국 차에 대해 논하는 양의 기억은 실제 그의 것이 아니라 프로그래밍 된 것입니다. 양은 말하죠. 차가 그냥 지식이 아니면 좋겠어요. 장소와 시간에 관한 진짜 기억이 있으면 해요. 인간이 음미하는 차의 감각과 프로그래밍 된 기계가 신호를 통해 감각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존재할까요? 경험하지 못한 것을 궁금해하고 내가 겪지 않은 누군가의 기억에 나의 사유를 더해 고유한 의미를 부여하려는 과정은 세상을 이해하려는 인간성의 한 부분이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실제로 찾아올지 모를 미래를 배경으로 존재론적 사유를 폭넓게 경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애프터양은 좋은 SF입니다. 기억과 정체성, 인간성의 의미를 깊게 탐구하는 철학적인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1: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0: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1: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0: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KBS 1라디오 하나로 일상적인 시사 정보부터 재난 정보까지 모두 믿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0: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공공정보를 광고 없이 전달하면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그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미니멀 라이프란 말이 몇 년 전부터 종종 쓰이고 있는데요. 불필요한 물건이나 소비를 과감하게 줄이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만 갖고 사는 삶의 방식을 일컫는 말이죠. 어떤 분은 사계절 내내 돌려입기 좋은 기본적인 옷으로 옷장을 가볍게 채우고 어떤 분은 집안 가구를 줄여서 여백을 늘리기도 하고 방식은 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물질 만능에 대한 거부감이나 무소유 정신 또는 친환경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줄이고 없애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여백에 나만의 삶의 가치를 잘 채워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일요일인 오늘 굳이 공간 정리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주 동안 복잡했던 머릿속을 가볍게 비우는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오늘 첫 곡은 작은 거인의 노래입니다. 일곱 빛깔 무시개.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1호 초대에서 오늘은 정말 반가운 목소리의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1980년대 맑고 깨끗하면서도 슬픔이 배어있는 목소리로 사랑받았던 분이지요. 이름 없는 새의 손현희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KBS 라디오는 참 오랜만이시죠?
1: 네, 너무 오랜만이에요.
0: 지난달 4월에 TV 출연을 하셨어요. 가요무대에.
1: 네.
0: 제가 그거 봤거든요.
1: 네.
0: 아,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1: 아, 너무 오랜만이죠?
0: 네.
1: 한 20년 만에 출연했을까요?
0: 20년 만이요? TV에?
1: 그럴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는데 예. 너무 오랜만에 다른 것 같아요.
0: 아니 그 사이에 섭외도 좀 있고 그랬을 텐데 어떻게 못 나오셨어요?
1: 글쎄요. 뭐 한 두 번? 근데 제가 선교하느라고 바빠서.
0: 선교?
1: 네.
0: 아 지금 활동 안 하신 이유가
1: 네.
0: 선교 때문이었군요.
1: 네.
0: 제가 보니까 그 연예계 활동 특히 가수분들 활동하시다가 좀 뜸해진 분들 알아보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 한 분 하나는 이민 갔거나 하나는 선교하시거나 이러시더라고요.
1: 네.
0: 아 종교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시는군요.
1: 네.
0: 크리스찬 어느 쪽이십니까?
1: 예, 저는 가톨릭인데요.
0: 아 가톨릭이시군요. 네. 예, 반갑습니다.
1: 네, 가톨릭인데 개신교 가서 활동한 적도 있긴 있어요.
0: 예, 예. 아유, 오랫동안 방송 활동을 안 하셔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그래도 노래는 꾸준히 하신 거네요. 어떤 찬양이라든가.
1: 네, 복음성가로 네. 보통 찬양을 계속했기 때문에 노래를 안 한 건 아닌데.
0: 네.
1: 그래도 제가 쉬는 동안에 나왔던 그런 가요들은. 거의 몰라요.
0: 아 정말 그 주님 곁에서만 계시느라고 예, 예. 대중가요는 멀리하시고 잘 듣지 너무, 못하셨군요.
1: 예, 너무 세상적인 거 너무 모르는 편이에요.
0: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또 새속에 또 얽히셨습니다. 아유 또 이왕 얽히신 김에 좀 더 활동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좀 활동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이제 대중들 앞에서?
1: 예, 제가 또 어떻게 나가서 좀 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나서 바로 또 조금 있다가 가요 무대에서
0: 네.
1: 연락이 오셔서 또 이제 하게 됐고요.
0: 아, 결심을 했는데 마침 또
1: 섭외. 네, 마침 또 이렇게 몇십 년 만에
0: 예.
1: 또 이렇게 라디오도 또 연락이 오셔서 지금 또 나왔습니다.
0: 저희가 알게 모르게
1: 네.
0: 그 높으신 분이 다 안배를 하시나 봐요. 높이 계신 분이 그런 것 같죠?
1: 네, 맞습니다. 야. 그러니까 제가 억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활동을 이제 정말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자신도 없고 암담했었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먼저 좀 연락이 오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네. 용기가 납니다.
0: 네. 아유. 그때 그 4월에 가요 무대 아주 오랜만에 서가지고 네. 좀 떨리셨을 텐데 기분이 어떠셨는지 또 방송 나오고 나서 주위 분들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1: 그동안 글쎄 외모적으로는 너무 관리를 안 했다고나 할까? 제가 이제

0: 공인으로서 사는 건 맞아요. 네. 네, 선교사로서 이렇게 앞에서 찬양하고 뭐 네. 진행도 하고 말씀도 하고 이런 쪽이기 때문에 남편하고 앞에 서서 활동한 건 맞지만 네. 너무 미적 의의로 관리를 안 했다.
1: 아, 그러니까 미용 관리를 안 하셨다.
0: 네네네. 너무 안 했다 싶어서 저는 그래도 아,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아직은 그랬는데 네,
1: 화면에 나온 모습 보고
0: 화면에 보면
1: 아, 본인은 약간 네, 아.
0: 다르더라고요. 화면은 예. 아주 더 적나라하게 그 잘 나오는 것 같아요.
1: 마지막 나오실 때가 20년 전이었잖아요. 20년 네. 사이에 그 TV 혹은 뭐 이 비디오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해서 화소도 엄청 높아져가지고 안 보일 거 다 보이더라고요. 아. 저도 일주일에 한번 뉴스 하는데 네. 그거 감추느라고 혼나요.
0: 그래서 뭐 목주름에서부터 뭐 아우 너무너무 잘 보여서 네. 이건 관리를 안 하고 나오면 아. 좀 보기가 안 좋겠다 싶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떻게든 관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집에서라도.
1: 네. 아, 너무 몸 무리해서 네. 과하게 하진 마시고 네. 자연스럽게. 네. 네. 오히려 옛날 팬들은 네. 자연스럽게 그 세월 같이 먹어가는 거 네. 보고 싶어하는 것도 있거든요.
0: 네,
1: 나는 늙었는데 왜 저분은 그대로야 하면은 어떤 이율배반의 네. 어떤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0: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보통 보면 다 젊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도 이제 마음하고 몸은 안 늙고 싶어요.
1: 아, 그러셔야죠.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0: 몸은 건강하고 안 예. 늙고 싶어요.
1: 지금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미소라든가 말씀하시는 게 예전 그대로 그 순수함을 잃지 않으신
0: 고맙습니다.
1: 것 같습니다. 예, 아유. 아까 그 남편분 얘기 잠깐 나왔는데 네. 같이 찬양하고 네. 다니시는 거죠.
0: 네.
1: 예, 남편께서도 그러면은 음악을 좀 오래 하셨나 봐요.
0: 예, 뭐 이렇게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원래 노래하셨던 분이라 그런지.
1: 그 얘기는 좀 이따 하려고 했는데.
0: 네, 네, 네.
1: 예, 히든 카드로.
0: 예. 네. 원래 했던 사람이에요.
1: 예, 네. 예. 우리 손연희 씨의 시 부모님들께서 아주 어마어마한 분들이십니다.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건 잠시 후에 할 기회가 있으니까 듣도록 하고요. 재작년에 네. 신곡을 내셨는데 대중가요 신곡을 내신 건가요?
0: 네.
1: 제목이 황혼의.
0: 네.
1: 어떤 곡이었습니까?
0: 지승신 씨라고 네. 그 아나운서 분이
1: 아 가톨릭 방송
0: 예,
1: 평화 방송
0: 예, 예. 예, 예. 아나운서 분인데 이제 은퇴를 하셨더라고요.
1: 정년퇴직을
0: 네 예. 하셨는데 원래 작곡 좀 하셨고 발표한 곡도 있고 네. 앞으로도 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 노래를 할 만한 그러니까 그냥 자기 삶을 담은 그냥 기념 음반 네, 같은 식으로 하고 예. 싶은데 누구를 할까 하는데 제 얘기가 이렇게 나와서 아 그래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했는데 아, 하고 나니까 역시 마음에 뭐 안 들어요. 제가 노래한 거는 근데 가사도 좋고
1: 예.
0: 곡 자체는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소화를 잘 못 시켜서 앞으로 목이 더 좋아지면 다시 녹음하고 싶은 그런 노래입니다.
1: 그만큼 이제 오랜만에 참 좋은 본인이 또 마음에 드는 노래를 만나신 거네요.
0: 네.
1: 예. 제목부터가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황혼의 어떤 인생 한 챕터를 이제 마무리하는 또 새로운 네. 인생을 또 맞이해야 하는 그런 네. 시기에 있는 분들
0: 네.
1: 그런 분들께 호소력 있게 다가갈 수 있는 노래 아닐까요?
0: 네, 호소력도 좀 있는 노래긴 한데 하여튼 들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노래 듣고 나서 우리 손연희 씨와 이야기 계속 나눠볼게요. 지승신 작사 작곡 손연희의 노래입니다. 황혼의.

0: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1호차 대석 주인공 오늘 가수 손현희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2024년 재작년에 나온 가장 최근 곡, 아, 정말 몇십 년 만에 내신 신곡 황혼에라는 노래 들어봤습니다. 황혼. 딱 그 느낌이 잘 절절하게 느껴지는 그런 음색이었어요. 본인은 녹음하시고 나서 좀 마음에 덜 찬다고 하셨지만은 더 네.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 목소리가.
1: 감사합니다. 가사가 참 좋은데
0: 네.
1: 그래서 좀 더 이렇게 호소력도 있고 좀 더 잘 불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언젠가는 다시 하고 싶어요.
0: 오히려 저는 지금 이 음색에 뭔가 삶의 어떤 진기가 많이 빠져나간 상태이지만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삶에 대한 어떤 열정, 욕심을 또 의지를 불태우고 갖고 있는, 부여잡고 있는 그런 듯한 그런 느낌이어서 오히려 더 가슴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1: 맞습니다.
0: 예. 무대에서 직접 부르신 적도 있으신가요? 이 노래.
1: 아니요. 이 노래는 부른 적이 없어요.
0: 아직은?
1: 네.
0: 보니까 작년에 작은 콘서트를 좀 네. 하지 않으셨어요?
1: 네. 창원에서 아주 예. 작게 했었는데.
0: 이 노래 안 부르셨어요?
1: 네.
0: 아, 왜요?
1: 아주 예전 노래만 부르고
0: 예.
1: 제가 아직도 이렇게 모르겠어요. 황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실감을 못하나?
0: 아.
1: 아직도 예전에 젊었을 때 노래만 다 했어요.
0: 아니 네. 만약에 팬들이 신곡이 나온 걸 잘 알고 있었더라면 요청을 네. 했을 텐데 아마 그 별로 알리지도 않으셨을 네. 거고 네. 세상에 덜 알려져서 일단 손현희 씨 나오면 또 옛날에 추억의 명곡들 듣고 싶은 게 또 팬들 마음이니까 또 좋은 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기분은 좋으셨겠어요. 오랜만에 팬들 만나서.
1: 예, 네, 너무 떨리고 너무 오랜만이라 결혼한 지 한 36년.
0: 아.
1: 네. 그래서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어떻게 그때 그 당시 불렀던 때의 음도 그대로 음높이도 그대로 하고 오히려
0: 쉽지 않은데.
1: 예, 이름 음색도 레까지 올라가는데
0: 예.
1: 그때는 이제 목이 좀 힘들면 막 약간 깨끗거리고 좀 그런 면도 약간 있었는데
0: 플랫되고 막 이러잖아요.
1: 예, 플랫까지는 아니지만 좀 힘들었었거든요.
0: 아.
1: 근데 지금은 그게 힘들지 않게 올라가는데
0: 아.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좀 자신은 없죠. 더 잘 올라가고 좀 더 잘 내려가고 이거는 좀 생겼어요.
0: 아.
1: 예전보다. 근데
0: 예.
1: 자신은 없어요. 근데 하여튼 열심히 해보려고요.
0: 힘 대신 요령으로 사는 겁니다. 이제 아, 이름 없는 새가 83년도 강변가요제 대상곡이었어요.
1: 네.
0: 그때가 대학교 2학년 아니었나요?
1: 네. 네.
0: 불어불문과
1: 네.
0: 재학 시절에. 어떻게 참가하게 되신 거예요?
1: 그때 제가 재수를 했거든요. 대학 가기 전 재수를 끝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0: 네.
1: 이제 명동에 기타 하나 들고 가서
0: 아.
1: 쉘브루라는 예. 곳에서 이제 오디션을 봤어요.
0: 예, 거기 오디션이 엄격하잖아요. 이종원
1: 네.
0: 선생님.
1: 네. 그래서 오디션을 봤는데 붙었어요.
0: 오.
1: 그래서 이제 거기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0: 네.
1: 이제 뭐 학교하고 그 쉘브루 다니고 뭐 계속 이제
0: 아.
1: 그런 생활만 했었어요.
0: 예, 예, 예.
1: 근데 이제 2학년 때 강변가요제라고 뭐 대학생들이 나가는 그런 가요제가 있으니 나가봐라. 이렇게 엄마하고 저희 삼촌이 같이 집에 살았는데
0: 예.
1: 그 말이 나와서 그럴까? 그래서 이제 쉘브루에 가서 제 다음 타임이 김승덕 씨였어요.
0: 아, 김승덕 씨.
1: 네, 네.
0: 예, 아베 마리아.
1: 네, 제 오히려 그 형이 선배님이죠. 그때는
0: 네.
1: 형 이렇게 불렀거든요,
0: 아,
1: 제가.
0: 예, 예.
1: 근데 이제 나 강변가요제 나갈 거야. 그랬더니 그래? 그럼 또 내가 만든 거 한번 들어볼래? 이러는
0: 아,
1: 거예요.
0: 김승덕 씨 곡이에요?
1: 네.
0: 아, 그랬군요.
1: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들려주고 자기네 집에 가서 피아노 치면서 이렇게 들려주고 그래서
0: 네.
1: 그 곡으로 이제 나가게 됐어요.
0: 아, 그러면은 소년이란 이름과 더불어 김승덕의 이름도 이 노래를 통해서
1: 네,
0: 세상에
1: 네.
0: 널리 알려지게 됐겠네요.
1: 네.
0: 아.
1: 그런 거죠.
0: 아, 두 분의 운명을 바꾼 곡이네. 아니 그러면은 그 대상 받고 나서
1: 네.
0: 인생이 좀 달라졌잖아요.
1: 예.
0: 계약하자는데 막 생기고 결국은 이제 지구레코드 계약하셨죠.
1: 네.
0: 그래가지고
1: 그렇죠.
0: 이듬해 앨범 데뷔 앨범 내시고
1: 네.
0: 또 해마다 거의 앨범이 쭉 나왔던 것 같은데 30까지 나왔죠 아마?
1: 네, 30 나오고
0: 예.
1: 제가 아마 계약이 끝난 후였을 것 같아요. 4집도 나왔는데
0: 아.
1: 제가 처음으로 제작하고 음반을 냈었는데 네. 그게 성음에서 냈었거든요.
0: 아, 그건 성음에서.
1: 네. 예. 근데 저 거기 있는 곡들을 제가 좀 좋아해요.
0: 아, 본인이 기획하신 거니까.
1: 네, 곡도 강변가요제에 나왔던 형 어떤 남자분 저랑 동갑인데 네. 떨어졌어요. 거기 아. 저기 듀엣으로 나왔는데.
0: 예.
1: 그래서 그분한테 받았는데 그러니까 전부 풋풋한 거죠. 네, 그 사람도 풋풋하고 저도 3집까지 나왔지만 아직도 풋풋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을 때니까.
0: 아, 풋풋했죠. 그 당시에는. 그럼요.
1: 네.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한테 제가 예. 아주 그때 돈으로 100만 원만 주고 큰 아. 돈은 아니었어요.
0: 예, 예.
1: 제가 이거
0: 일종의 작곡료
1: 벌면 네, 예. 더 드릴게요 하고 이제 그래서 그분도 기분 좋게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활동하다 말고 아, 90년도에
0: 결혼하시면서
1: 네,
0: 바로
1: 결혼하면서 아. 이제 성가만 하고 싶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0: 아, 그분한테 좀 미안한 일이네요.
1: 네, 그분한테 좀 미안한 일이죠.
0: 예,
1: 네.
0: 예. 그러니까 1집에는 당연히 이제 이름 없는 새가 들어갔습니까?
1: 네, 1집엔 들어갔어요.
0: 2집에는 그대는 바람. 이 곡도 네네. 참 좋았고요. 그리고 3집에 나그네 새
1: 네,
0: 있었죠.
1: 나그네
0: 그 새를 많이 노래하셨어요. 새.
1: 어쩌다 보니까 새가 많은데요.
0: 네.
1: 2집에는 또 참새 두 마리라는 곡도 있어요.
0: 아, 그랬군요. 네. 네,
1: 새가 은근히 많고.
0: 아니, 거의 그럼 이태원 씨의 라이벌 아닙니까? 솔개고이 다소.
1: 네, 이태원 선배님은 그래도 히트라도 했죠.
0: 아니요. 왜요. 이름 없는 새가 최고의 히트곡이죠. 예. 아, 정말 맑고 깨끗하면서도 슬픔에 배어있는 목소리다. 이런 평가를 그 당시에 받으셨는데 정말 20대 초반의 여학생에게 그런 감성이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1: 그렇군요. 그때 슬픔에 배어있는 목소리라는 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0: 어떤 슬픈 감정을 겪을 만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1: 제가 뭐 이렇게 결혼 전까지 뭐 네. 이렇게 어떤... 이 생각을 하면 슬프다 뭐 이런 사건은 없었어요. 제
0: 큰 사건은 없었지만.
1: 근데 제가 아주 아기 때
0: 네.
1: 아기 때 이제 엄마 없는 그런 슬픔
0: 아. 네,
1: 젖먹이 때부터
0: 예.
1: 엄마 없는 슬픔 그런 게 이렇게 배어 있었다고나 할까.
0: 오.
1: 그래서 제 목소리가 제가 들어도 어떤 때는 슬픔이 배어 있는 소리더라고요.
0: 맞아요.
1: 네. 예. 그래서 찬양을 할 때도 이렇게 막 울면서 찬양을 하고 이제 은혜 받아서 물론 우는 거죠. 회개해서도 울고 여러 가지로 감동받아서도 울지만
0: 예.
1: 그때도 이렇게 호소력 있는 어떤 찬양을 하면 너무 이렇게 많이들
0: 신도들이 같이 울고 있겠네요.
1: 울고 이제 예, 예. 너무 힘들 때 그 곡 하나로 버티고 살았다 뭐 이런 말도 들었어요. 그래서 아 내가 하나님이 원래 주신 게 이거구나.
0: 그게 내가 탤런트네요.
1: 슬픔이 배어 있고 네. 호소력 있는 그쪽이 원래 내가 가진 탤런트구나 이렇게
0: 맞아요.
1: 알았어요.
0: 네, 교회에서는 탤런트라고 하죠.
1: 네.
0: 탤런트의 어원이 된. 네. 예. 아, 그 재능은 뭐 늘 써주셔야죠. 사람들을 위해서. 예. 아, 참 손현희 씨와 함께하는 이로초대에서 그럼 이번에는 과거의 히트곡들 두 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옛날 추억 한번 떠올려 보시죠. 이름 없는 새 그리고 그대는 바람.

0: 네, 가수 손현희 씨와 함께하는 1호 초대석입니다. 이름 없는 새, 그대는 바람. 옛날 정말 많이 사랑받았던 노래들 들어봤습니다. 참 이 시간 귀한 시간이에요. 라디오 방송을 수십 년 만에 나오셔가지고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제 앞에 앉아 계시는데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이었고 잠깐 그 시댁 얘기를 좀 하다가 말았거든요. 네. 지금 이제 궁금한 분들에게 해드리려고 아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원래 그 화제가 많이 됐었고요. 네. 손현희 씨의 시 부모님, 네. 시아버님이 고복수 선생님이시고 네. 시어머님이 고 황금심 선생님. 네. 야, 그 전설적인 커플이시잖아요. 네. 저희 세월 따라 노래 따라의 상징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저희 방송이 그 시절 노래부터 쭉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들 노래를 많이 선곡해서 듣고 있습니다. 예. 결혼하실 때 이미 고복수 선생님은 파괴하신 지 네. 오래되셨고 네. 시어머님은 모시고 지내셨잖아요.
1: 네. 저희 시어머님은 저희 형님네 네. 고영준 씨 아시죠?
0: 아, 맞아요.
1: 네.
0: 고영준 씨가 네, 네. 또 시아주버님이죠.
1: 네. 네. 아주버님인데.
0: 남편의 형님.
1: 네, 네.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모시고 사셨는지 저희 형님이 잘 모셨는데.

0: 때 네. 형님이 좀 편찮으셨어요. 아. 형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보다.
1: 아유, 그 동서께서 먼저.
0: 네, 그래서 제가 예. 며느리라고 이제 저 하나밖에 네.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있는데 저희 집에 오시게 됐는데 아이가 다섯이니까 네. 그래서 잘 안 오시려고 그랬거든요. 저 힘들다고. 근데 아. 이제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네. 형님 입원하고 저희 집에 오셔서 완전히 딱 1년 365일 아. 만에 저희 집에서 예. 돌아가시게 됐어요.
1: 딱 1년 모셨네요. 네. 그래도. 2001년 7월에 별세하신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시어머님 황금심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0: 저희 어머님은 글쎄 그 노래를 하셔도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가수라고 들었고 정말 그 목소리가 네. 또 막 은쟁반에 옥구슬 굴리는 것처럼
1: 맞아요.
0: 그 장희빈 노래도 이렇게 부르실 때 보면 정말 흉내를 못 내요 제가.
1: 네.
0: 근데 이제 그런 어머니가 이제 많이 집에 계셨죠. 예전에 이제 연세가 많아졌을 때는. 근데 그 제가 아이들 데리고 이제 형님 집에 이제 그 명절날 가잖아요.
1: 네네.
0: 가면 너는 애나 보라고 일도 못하게 하고 아직 정말 딸같이 대해주신 어머니셨어요.
1: 아유, 그러셨구나. 네,
0: 저희 형님도 아예 애나 보라고 혼자 일한다고 저희 형님도 그랬고 참 이렇게 딸같이 해주셔서 그러니까 며느리라는 느낌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1: 아유, 살갑게 지내셨구나.
0: 제가 법도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1: 예, 예. 아니, 따님이 다섯 네. 있으라면서요. 네. 참 많은 자제분을 낳으셨는데. 네. 그러니까 그럴만 나올만 해요. 그러니까 시어머님 보기에도 동서가 보기에도 아유 애들이나 봐 무슨 일을 해.
0: 맞아요.
1: 그 말이 나올만 하죠. 네. 진짜.
0: 2년에 예. 한 번씩 낳습니다.
1: 아이고
0: 제가.
1: 아이고. 그런데 보니까 네. 그 다른 따님 모르겠지만 막내 따님이
0: 네.
1: 최근에 그 몇 년 전에 미스트롯 3에 나와서
0: 네.
1: 그 할머니의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황금신 네. 선생님의 노래를.
0: 네.
1: 방송 보셨죠 당연히.
0: 네.
1: 어떠셨어요 기분이. 그때 보니까 음색이 네. 어느 정도 좀 할머니하고 비슷한 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0: 네, 그 저보다 약간 할머니 쪽에 가까운 아이인데 예. 트로트는 처음 불러본 거예요.
1: 아, 그러면 네. 다른 장르의 노래를 했었습니까?
0: 예전에 뭐 넷째 다섯째가 같이
1: 네.
0: 걸그룹에 잠깐 이제 훈련받고
1: 그게
0: 이렇게.
1: 7학년 일반이라는
0: 네네 잠깐
1: 팀.
0: 7학년 일반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1: 그게 잘 안 되고 나서 이제
0: 네,
1: 팀이
0: 이제 안 하고 이제 탤런트 하겠다고 이제 막내는 이제 그렇게 됐는데
1: 예.
0: 얘기가 나와서 이제 가게 됐으니까 할 수 없이 조금 연습해서 나갔는데 이제 할머니 노래를
1: 예,
0: 한 거죠.
1: 예.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예. 자리였어요. 보니까.
0: 너무 자신 없고 너무 떨리고 뭐 말도 못하게 떨었대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노래 안 한다고 이제 그러는데 네, 뭐 그래도 못하는 노래는 아니었는데
1: 예 맞아요.
0: 연습만
1: 잘했습니다.
0: 많이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뭐 본인이 좋아해야 하니까
1: 본인은 연기 쪽에 더 관심이
0: 있다. 연기가 좋대요.
1: 그래서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웹드라마라든가 뭐 혹은 뭐 어떤 재연 같은 것도 연기하는 네. 거 본 것 같고
0: 네.
1: 일단 외적으로도 또 연기도 상당히 재능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0: 그런가요?
1: 예
0: 감사합니다.
1: 이름이 고현서.
0: 네, 이제 고현서.
1: 그게 이제 활동명이죠.
0: 네, 네.
1: 본명은 고유빈으로 알고 있는.
0: 고유선이고 넷째가 고유빈인데.
1: 네.
0: 네. 이제 고현서로 이제 활동하게 됐습니다.
1: 본명은 고유선이고,
0: 네네.
1: 네, 고현서로 활동 중이다.
0: 네.
1: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예계 3대가 되는 거네요.
0: 그러네요.
1: 우리 소년이시나 남편께서는 자식들의 연예계 활동 반대는 안 하셨고요.
0: 네, 그냥 반대는 안 하고 네. 원하는 걸 해야 되니까. 근데 결국은 저희와 같이 아이들도 다 나중에는 선교일에 함께 해줄 걸 저는 믿고 있으니까 이제 그 일도 열심히 하다가
1: 예, 예.
0: 같이 하면 좋죠.
1: 뭐 또 부르시겠죠.
0: 네.
1: 예, 그분께서 부르시겠죠.
0: 네.
1: 쓰일 때가 있으면. 네. 자, 이번에 준비한 노래는 3집 앨범에 실렸던 노래 두 곡 준비했습니다. 돌아오는 길목에서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리고
0: 네.
1: 남국인 작곡의 나그네 새라는 노래 두 곡을 일단 듣고 나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 네, 가수 손현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1호 초대석 노래 두 곡 들으셨어요. 돌아오는 길목에서 그리고 나그네 새 3집 앨범 수록곡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앨범 자켓 사진 중에 3집 앨범 그 재킷 사진이 잘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어떤 들판 같은 데서 이렇게 서서 측면에서 보이시는데 멀리 그 나무가 한 그루 크게 보이고 아, 좀 사진이 멋졌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 이렇게만 칭찬해도 쑥스러워하시네요. 네. 옛날 노래 들으니까 어떠세요? 본인 노래.
1: 아우, 지금 성대결절이 한번 와서 이게 진짜 목 관리를 잘하고 나와야 되는데 저희 딸들은 그래요. 엄마 옛날처럼 좀 이렇게
0: 힘 있게.
1: 뭐랄까. 힘은 지금이 더 있어요.
0: 어, 그래요.
1: 네. 목소리는 더 굵어지고 예. 더 힘은 있어졌는데 깔끔하게 맑게 네, 이렇게 부를 수 없냐고 좀 그렇게 좀.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매일 네. 엄마 아직도 동요도 잘 부를 수 있고 그렇게 자신 있는데 왜 그러니? 근데 그런데 결국은 이제 불러보면 예. 아, 성대결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조금 남아 있어요.
0: 그렇죠.
1: 네, 이거 완전히 그래도. 나와가지고 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아, 어쨌든
0: 그래서, 아닙니다.
1: 그래서 이제 막 이 바이브레이션이 네. 확실히 이렇게 굵어요.
0: 네, 이렇게. 예전 같지 예, 않고 굴곡이, 본인이 예. 느끼기에도 뭔가 어색하고
1: 예, 빡빡해요.
0: 예예예. 예, 예. 예. 불편한 거죠 이게.
1: 근데 이제 콘서트 할 때는 정말 잡아주셔가지고 그렇지 않았고 예. 옛날 비슷하게 했어요.
0: 그러면 이제 운동. 콘서트나 이런 중요한 무대 앞두고는 이제 보컬 트레이닝도 좀 받으시고
1: 아니요. 레슨 저는 같은 트레이닝 것도. 같은 거 레슨 같은 거 해본 적이 없고요. 그냥 제가 일단은 열심히 아, 좀
0: 그분께서 잡아주셨군요. 예, 주님께서. 예. 근데 손현희 씨의 노래 제목들 보면은 참 공통적인 느낌이 아까 이제 새해라는 노래가 이제 많다는 얘기도 했지만은 돌아오는 길목에서 뭐 옛 추억의 그림자 뭐 그대는 바람 나그네 새 뭔가 쓸쓸한 정서가 제목부터 깔려 있어요. 네. 일부러 그런 컨셉을 잡으신 겁니까 아니면
1: 아니, 어떻게 곡을 받다 보니까
0: 하다 보니까
1: 그렇게, 예, 받았고요. 아. 뭐 제가 좋아하는 곡들은 뭐 3집에 네. 뭐 한정선 씨 곡이 있어요. 아. 조금 아까 들은 돌아오는 길목에서라는 곡은 통나무집으로도 좀 알려져 있고 아. 옛 추억의 그림자 넌 외로운 그림자 예. 뭐 예수 뭐 이런 곡이 한정선 씨 곡인데 이분이 네. 여인이여 뭐 아. 같은 노래 그런 노래도 부르셨던 분인데 예, 이분이 예. 솔개트리오에 같이 했던 분인 것 같은데요.
0: 아, 그래요?
1: 네네네. 솔개트리오도
0: 그, 그래서 통나무집이란 네. 제목을 바꿔서 그 솔개트리오가
1: 네네. 이분한테 직접 받은 건데 이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0: 아, 그러셨군요. 예.
1: 옛날 노래들은 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정서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럽잖아요. 즉 감각 덜 감각적이고
0: 덜 자극적이죠.
1: 네. 네. 그래서 그냥 좋아요.
0: 네. 그 뭐랄까 호소력의 어떤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옛날과 지금의 음악은 네. 지금은 뭔가 좀 원색적이고 자극적이고 말초적으로 자극하는데 옛날은 정말 감정적으로 네. 호소력을 하는 그런 스타일의 곡들이 많았고 그 대표적인 가수가 손현희 씨였던 것 같습니다. 예. 통기타도 치셨으니까 곡을 만들어 보신 적도 있지 않을까요?
1: 제가 만든 곡은 한 번도 발표한 적은 없고요.
0: 아, 만든 곡이 있긴 있었군요.
1: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0: 그냥 아, 그거 본인이 느끼는 거고요.
1: 가사만 이제 몇 개 쓴 적이 있고 예. 음반에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하고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0: 네. 아, 꼭 만나봤으면 좋겠네요. 네.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좀 슬쩍 내밀어 보세요. 그건 네. 들어보고 나서 저희가 또 네. 반응할게요. 예. 평가까지는 아니고 반응하겠습니다. 예.
1: 감사합니다.
0: 예. 개인적으로 발표하신 곡들 가운데 가장 애착이 가는 곡은 어떤 곡일까요?
1: 제가 애착 가는 곡은 한정선 씨 곡이 다 좋고요.
0: 3집 앨범에 많이 네. 수록된.
1: 이름 없는 새는 제가 예를 들어 선교할 때도 네. 불러달라 그러면 자주 불렀었기

0: 40은 거의 못 들으셨죠.
1: 아, 그러면 40을 한번 되살려보죠. 거기에 좋은 노래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요즘 트렌드에 맞을 것 같기도 하고.
0: 40에서도 지금 두 곡 골랐어요.
1: 아, 그래요?
0: 곧 들려드리고.
1: 어떤 곡입니까?
0: 이별 선언하고 네. 슬픈 인형.
1: 아, 슬픈 인형 네. 오늘 마지막 네. 곡인데 그러면은 네. 일단 빠른 템포의 그 내 곁에라는 노래가 가장 마음에 든다고 하셨으니까 먼저 그 노래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소년이의 노래입니다. 내 곁에.

0: 소년이 씨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4집 앨범에 수록됐으나 세상에 큰 빛을 보지 못하고 묻혀있던 명곡이네요. 내 곁에. 어우, 상당히 본인 노래 중에 빠른 템포라 그랬는데 그냥 미드 템포 정도인데요. 근데 놀라운 게 노래하시는 방법이 약간 슬로우 랩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또 발상을.
1: 약간 이렇게 빠른 곡이 몇 곡이 있긴 한데 알려진 곡은 없는 것 같아요.
0: 근데 4집 앨범 내고 활동을 안 해서 그렇지 이 곡이 잘 됐으면은 막 차트에도 올라가고 그랬을 것 같은데요. 막 꿈에도 나왔다면서요. 1등하는 꿈.
1: 열심히 했으면 또 모르겠어요.
0: 예.
1: 제가 접는 바람에.
0: 아유.
1: 어떻게 다 늦게 이 나이에 또 다시 나오게 됐는지 참 이것도 참 신기합니다.
0: 제가 볼 때는 이제 재작년에 신곡 황혼에 내고 나서 활동을 이제 재개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대중의 곁으로 살짝 다시 들어오셨는데 40 앨범에 묻혀있던 곡들을 다시 꺼내서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글쎄요.
0: 오늘 보니까 몇 곡이 선곡돼 있었는데 마지막 곡도 40 앨범 수록곡이었고 듣는 것도 팬들이 또 즐기시는 거니까 용기를 아니 너무 감추지 마시고 자신 있게.
1: 네, 저희 또 큰딸이 작곡한 노래가 하나 있는데.
0: 아 그래요?
1: 네, 한 16년 전에 작곡을 해서 그 아이가 20살 안 됐을 때인데.

0: 이거 엄마를 위해서 작곡했는데 그러면서 주는데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노래 제 마음에 너무 드는데
1: 녹음을 하셨습니까?
0: 안 했어요.
1: 안 했고요.
0: 이제
1: 할 일이 많네요.
0: 음악은 좀 만들어 놨는데 예. 녹음은 안 했어요. 근데 노래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자신이 없어서
1: 큰딸님도 음악을 하시는군요.
0: 큰딸이 음악에 좀 많이 배우진 않았는데 소질이고 예술 쪽에 다 그림하고 뭐 만드는 거 이런 거 다 그쪽에 소질이 있어서 그 아이가 작곡한 거를 제가 부르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1: 어떻게 동생들한테 안 주고 엄마한테 주기로 했네요. 그 노래를 또.
0: 네. 나중에 어쨌든 발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1: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활동하셔야죠. 그 작년에 저 작은 콘서트였지만 올해는 그런 계획 없습니까?
0: 올해 안에도 콘서트 적어도 한 번은 할 것 같아요.
1: 어디서 하게 될까요?
0: 그래서 창원에서 그때 홍보도 안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홍보를 하겠다 한 번만 더 하자 그냥 무료로 썼거든요. 제가 아는 동생이 그냥 거기서 해보자 그래서 그냥 한 거고 그래서 거기서 하고 만약에
1: 창원에서?
0: 잘 되면 네. 만약에 잘 되면 이제 서울에서도 한번 소극장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볼 생각이고
1: 꼭 해주시길 바라는 팬들이 많을 겁니다.
0: 근데 그 전에 제 노래를 만날 수 있는 건 제가 아마 곧 며칠 내로 다음 주 내로는 유튜브를 시작할 것 같아요.
1: 아직 개인 실시간. 유튜브 안 하고 계셨군요. 그럼 라이브도 하시고 거기서 큰 결심을 하셨네요.
0: 네. 아주 큰 결심했습니다.
1: 그 채널은 이제 주님과는 상관없는.
0: 네. 가요만 하는 거죠.
1: 대중과 팬들과 소통하는. 아, 알겠습니다. 채널 이름 정하셨어요? 그냥 소년이 치면 되겠습니까?
0: 팁입니다.
1: 알겠습니다. 아유, 앞으로 좀 더 많이 활동해 주시고 또 건강관리 잘하셔서 그 고운 감성과 또 음색 많이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0: 감사합니다.
1: 또 기회 되면 조만간 또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네요.
0: 신곡 있을 때 나왔으면 좋겠어요.
1: 아유, 알겠습니다. 꼭 나와주세요.
0: 네, 고맙습니다.
1: 네, 가수 손윤희 씨였습니다. 4집 앨범에 수록됐던 노래 이별 선언이라는 곡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인문 여행자, 사라진 시간을 걷다. 김경환 지음, 성우 이규석 읽음. 아잔 차가 실천한 윗바사나 수행법은 단순하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다. 아무것도 붙잡지 말고, 심지어 깨달으려고도 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집착도 거부도 아닌 중도를 걸으라고 한다. 세상의 일시적인 일들은 불만족스럽다. 자아가 없음을 알아차리고 모두 놓아버려야 한다. 불교 명상에 관한 그의 간결하고 명쾌한 법문들은 거침이 없다. 선승의 유머와 통찰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까닭이다. 수코타이에 머무는 동안 나는 마음속에 아잔차의 수행법을 떠올리며 만다라를 그렸다. 완전하지 않고 방황했던 과거의 내 흔적들이 모여 현재의 나를 이룬 것이라면 이것은 인생의 영원한 굴레일 것이다. 고요한 사원에서 만난 만다라의 끝 어디쯤에 열반의 세계가 숨겨져 있지 않을까? 침묵 속에 깊이 잠겨있는 수코타이의 모습을 수채화로 마음속에 그려넣으며 오후의 햇볕을 넉넉하게 떠나보냈다.

아재 아재 파라 아재 파라승 아재 모지 사바하 가자 가자 건너가자 저 피안의 세계로 가자. 금강경의 만다라를 떠올리며 텅 비어서 더 깊어진 과거의 땅을 걷고 또 걸었다.

0: 최고의 클립으로 변신.
1: 두보로자크의 아메리칸, 체코, 프라하.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로 잘 알려진 작곡가 안토닌 두보로자크는 기차를 사랑했다. 어린 시절 그는 프라하 근교에 막 깔리기 시작한 철길로 나가 놀며 그 위로 증기기관차가 내달리는 모습에 매료되었다. 어른이 되어서도 틈만 나면 기차역에 들러 노선과 시간표를 외우며 기관사들과 대화를 나눴다. 어른이 되어서도 틈만 나면 기차역에 들러 노선과 시간표를 외우며 기관사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나이가 들어서는 사위에게 지나가는 기차의 엔진 번호를 기록해달라고 부탁할 정도였다. 당시로서는 신세계였던 미국으로 건너간 뒤에도 기차역을 찾아가는 일은 그의 변치 않는 취미였다. 드보르자크만큼 소리에 집중한 또 다른 인물, 시미언 피즈 체니는 음악학자이자 침례교회 사제였다. 그는 새소리를 비롯한 온갖 자연의 소리를 기록하고 기부한 책, 야생숲의 노트를 남겼다. 체니 사제는 뉴욕 제노시오의 외딴 사제관에서 살다 세상을 떠났다. 멀리 기차가 지나가고 나면 그는 성당 마당에 나와 습관처럼 새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잊힐 뻔했던 그의 기록은 딸 로즈몬드가 사비로 출간한 유고집으로 남았다. 체니와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드보로자크는 뉴욕에서 우연히 이 유고집을 읽고 감동을 받았다. 드보로자크는 향수를 달래려 아이오와의 체코 이민자 마을을 자주 찾았고 여름 휴가를 보내던 어느 날 고향 보헤미아를 닮은 작은 산촌에서 멜로디를 흥얼거리며 작곡에 몰두했다. 체니의 마음을 빌려 써내려간 명곡 현악 사중주 12번 아메리카는 그렇게 짧은 시간에 완성되었다. 그리고 1982년 보스턴의 한 도서관에서 발견된 사제의 기보를 바탕으로 프랑스 작가 파스칼 키냐르는 우리가 사랑했던 정원에서를 집필했다. 우연히 이 작품을 읽은 나는 가슴이 뛰어 한동안 프라하를 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드보르자크와 체니, 키냐르 세 남자의 우연과 인연을 떠올리는 일은 고단한 일상 속 작은 즐거움이었다. 음악 축제가 열리던 봄, 나는 결국 프라하로 날아갔다. 체코에서 내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루돌피눔이었다. 루돌피눔은 1884년 완공된 체코 프라하의 신 르네상스 양식으로 지어진 음악당이다. 웅장하지 않되 격조가 넘친다. 다뉴브 강변에 세워진 이 건물은 개관 당시 참석한 합스부르크 왕가의 황태자 이름을 따 루돌피눔이 되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곳을 드보르자크 뮤직홀로 기억하고 있다. 음악당 앞 광장에는 체코 음악의 아버지 드보르자크의 동상이 우뚝 서 있고 지붕 난간에는 체코와 오스트리아, 독일 출신 음악가들의 조각상이 일렬로 장식되어 있다. 드보르자크는 파격적인 연봉을 제안받아 미국으로 건너갔지만 지치고 힘들 때마다 고향 보헤미아의 들판과 숲을 떠올렸다. 주말이면 좋아하는 기차를 타고 체코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찾아가기도 했다. 드보르자크 뮤직홀에서는 그의 작품들이 연주되고 있었다. 피아노 곡이 지나가고 이어진 아메리칸의 선율이 음악당을 채웠다. 우수어린 첼로는 마음과 정신의 경계를 관통하는 화살 같았다. 숲속을 스치는 시원한 바람과 나뭇잎이 흔들리며 내는 소리, 지평선과 강이 나란히 걷는 듯한 평화로운 전원 풍경이 그 안에 가득 담겨 있었다. 드보르자크의 선율에는 흑인 영가나 아메리카 원주민 음악의 정서가 어렴풋이 묻어난다.
그가 인디언 음악과 흑인 영가의 오음계 음률에서 영감을 발췌해 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곡은 미국의 정취가 살아있는 특별한 음악이기도 하다. 낯선 대륙에서 향수를 달래며 길어올린 이방인들의 소리와 정서를 그는 한자리에 고요히 녹여냈다. 연주를 따라 눈을 감으면 보헤미아의 산과 들판이 스쳐가고 낯선 땅 미국에서의 고독이 짙게 배어난다.

보헤미아는 사방이 산맥으로 둘러싸인 마름모골의 분지다. 엘베강과 다뉴브강 사이의 지평선에서 피어오른 생명들은 역사를 유랑하는 보헤미안의 정서로 세계인들을 울렸다. 나는 특히 두보르자크의 보헤미아의 숲으로부터와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노래들을 사랑한다. 보헤미아의 숲으로부터에서 들리는 첼로 1번 현의 소리, 잔잔한 비브라토가 만들어내는 깊은 맛은 울창하고 고요한 녹원을 마차로 가로지르는 느낌을 준다. 첼리스트 자클린 뒤프레의 연주라면 더없이 호사였다. 나는 하늘을 배경으로 낙엽이 흩날리기 시작할 때 이 노래를 즐기고 난다. 드보르자크는 프라하 북부 다뉴 강변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가업인 정육점을 이어라고 했지만 그는 음악 선배 베드르지흐 스메타나를 따라 체코 국민음악 운동으로 인생의 방향을 정했다. 이후 오스트리아 정부 장학금 시험을 거쳐 요하네스 브람스의 눈에 들었고 그가 추천한 슬라브 춤곡은 드보르자크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1892년 51세의 나이에 미국 국립음악원의 초청으로 조국을 떠난 드보르자크는 신세계로부터로 대성공을 거뒀다. 인종을 가리지 않고 흑인 영가와 재즈, 블루스, 아메리카 원주민 음악까지 폭넓게 받아들인 결과였다. 체니가 기록하던 새소리들은 훗날 드보르자크의 협주곡으로 되살아났고 한 세기가 지난 뒤에는 키냐르의 명조로 영원히 남게 되었다. 키냐르의 소설 우리가 사랑했던 정원에서에는 새소리와 새 이름 외우기를 좋아했던 한 남자의 인생이 잔잔하게 녹아있다. 체니는 함께 풀을 뽑고 화초를 가꾸던 아내가 지병으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자 어린 딸의 이름을 로즈몬드에서 아내의 이름 에바로 바꿔 부르며 지순한 사랑을 고집했다. 에바의 정원을 가꾸던 시간이 지나고 체니의 정원이 이어졌으며 다시 로즈몬드의 정원이 시작된다. 대지의 강물이 이름을 바꾸며 흐르듯 시간과 인생은 그렇게 겹겹이 쌓여 역사가 되었다. 모든 이의 삶 또한 그러할 것이다. 우리가 사랑했던 정원에서는 마치 소설과 희곡의 중간 어딘가에 놓인 이야기로 체니와 로즈먼드, 죽은 아내 에바를 둘러싼 초혼극 같은 소설이다. 키냐르는 출간 즉시 프랑스의 문학과 음악상을 수상했고 이어 프랑스 최고 권위의 문학상인 콩쿠르상을 수상했다. 추상파 화가 마크 로스코의 화폭에 칠해진 어둠 같은 시간이 지나가고 그 자리에 무지개가 떠오르는 느낌이다. 외로움과 고통 다음에 찾아오는 기원의 새소리들이 이어진다. 마침내 음악이 멀어지고 깃드는 평화와 고요, 그리고는 침묵이다. 21세기 들어 작곡가 올리비아 메시앙은 새소리를 지구상 최고의 음악이라고 적기도 했다. 나무를 스치는 바람 소리,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 지저귀는 새들의 소리는 체니 사제가 죽은 아내를 그리워하는 언어로 간직되었다. 생명이 없는 사물에게도 그들만의 음악이 있다. 수도꼭지에서 반쯤 찬 양동이 속으로 뚝뚝 떨어지는 물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라. 사제 시미언 피즈 체니의 기보 마지막 대목에서 눈물이 핑 돌았다. 인생에서 고독과 슬픔은 불행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 세계를 정화시키는 필연적이고 아름다운 동반자이리라.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쾌적한 사회의 불쾌함. 구마시로 도루 지음. 성우 이규석 읽음. 한국어판 서문. 속도와 기준의 상향이 일상이 된 사회. 저의 첫 책 로스트 제너레이션 심리학이 2014년에 한국에서도 출판되면서 이를 계기로 저는 한국의 여러 사회학자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얻었습니다. 2015년에는 서울 하자센터에서 열린 청소년 창의 서밋에, 2018년에는 후쿠오카에서 열린 한일 청년정신의학회 학술대회에 참여하게 됐지요. 그 무렵부터 저는 문화와 사회의 연관성, 그리고 사회규범과 정신의료의 관계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말하자면 자본주의와 사회계약, 개인주의와 같은 근대사상이 동아시아에 침투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지를 추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쓴 저의 첫 번째 책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세계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지만 사실 그 이전에 일어난 사회 변화도 매우 급격하고 험난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이 책에서는 20세기 말부터 오늘날까지 일본에서 일어난 여러 사회 변화의 양상을 중점적으로 되돌아봅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도쿄를 비롯한 일본의 여러 도시는 점점 더 안전해지고 청결해졌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 ASD와 같은 발달장애를 포함한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을 치료하고 지원해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하게 되었고,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 역시 가속화됐습니다. 2000년경에는 블랙 기업이라는 말이 유행했지만 오늘날에는 오히려 화이트 기업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장면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사내 복지를 늘리고 사회 법규를 준수하고 각종 차별과 불평등을 개선해 나가고 있지요. 이전 시대에 비해 각종 사회계약이 비교적 충실히 지켜지는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세대들이 분명 반길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대신 우리는 그러한 사회에 어울리는 인간이 되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거리가 안전하고 청결해질수록 우리 자신 역시 이에 어울리는 흠결 없는 존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화이트 기업에 입사하려면 학력과 능력뿐 아니라 개인의 태도와 생활 방식까지 포함해 말 그대로 화이트한 개인이 될 것이 요구됩니다. 만일 우리 사회에서 정신의료가 이런 쾌적한 사회와 화이트 기업에 적합한 인간을 선별하는 장치로서 기능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결코 반길만한 상황이 아닐 것입니다. 정신의료는 언제나 환자의 편에 서야 하며 사회를 위한 선별장치로 작동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책 2장에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한 사람의 정신과 의사로서 제가 품고 있는 생각들을 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본주의의 논리에도 속절없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누구나 비용 대비 효과, 시간 대비 효과를 늘 의식하며 살고 있죠. 물론 시간은 금

이라는 논리나 돈과 지위, 풍요로운 삶을 갈망하는 상승지향적 가치관은 사회를 발전시키고 개인의 가능성을 끌어올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관이 사회와 개인의 삶 속에 지나치게 깊이 스며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한국의 독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일본에서는 특히 도시로 진출하려는 능력 있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구마시로 도루의 책 쾌적한 사회의 불쾌함을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성우 이규석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황서인이라고 합니다. 만나 뵐 수 있을까요?
1: 연락처에서 담임을 검색해 메시지를 보냈다.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나오는 길에 순전히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었다. 사장님이 안겨준 고소한 빵 때문일까? 소화가 잘 되고 식어도 맛있는 사장님표 크루아상과 소금빵이 여러 개 담긴 빵 봉지를 안고 돌아가는 길이니까. 아니면 어젯밤 지훈 언니가 한 말 때문일지도 몰랐다. 비를 홀딱 맞고 돌아와 물이 뚝뚝 떨어지는 머리를 수건으로 감싸며 언니가 말했었다.
2: 매일 아르바이트 하러 가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고 공부를 하고 일상을 꾸리는 너 덕분에 힘을 내볼 용기가 나.
1: 그렇지만 나는 언니의 결심 덕분에 담임을 만나보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만나고 나서 어떤 결론을 얻게 되든 그것을 그대로 지훈 언니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언니가 거기서 또 용기를 정립했으면 했다. 엄지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에서 가늘게 떨렸다. 나쁜 선택이 아니길 바라면서 숨을 멈추고 그대로 버튼을 꾹 눌렀다. 눈을 조금 길게 감았다 떴나? 기다렸다는 듯 돌아온 답장에는 이번 주말 서울에 가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렇게 당장이라니 기다릴 것도 없이 너무 빠르다. 나는 일러 바치듯 바인에게 연락했다.
0: 담임한테 연락했어. 당장 이번 주말에 만나자는데?
1: 역시 기다렸다는 듯 도착한 답장에서 바인은 망설이지 말라고, 꼭 만나라고, 자기는 주말에 서울에 가지 않고 집에 있겠다고 했다. 우르르 도착하는 메시지를 보면서 진짜 그래?

0: 해야 하려나 생각했다. 아무튼 바인이 내 등을 떠미는 이유가 궁금하기도 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담임에게 만날 장소와 시간을 적어보냈다. 회색빛 단발머리를 한 중년 여성이 담임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빠른 답장, 경제적인 문장, 추진력 같은 것을 보면서 나는 막연히 지윤 언니의 모습을 상상했다. 지금의 언니와는 잘 어울리지 않지만 어쩐지 언니처럼 몸이 가늘고 얼굴이 하얀 사람일 거라고. 그가 엄마보다는 내 쪽에 가까운 나이일 거라고 예상했던 것이다. 약속한 카페는 주말이어서인지 사람들로 북적였다. 마주 앉아 각자의 전화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커플과 다리를 쫙 벌리고 앉아있는 아저씨를 지나치자 넓은 테이블에 내 또래의 한 무리가 자리를 차지한 채큰 목소리로 떠들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서 제일 멀리 떨어진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앉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웬 중년 여성이 다가왔다.
1: 혹시 황서인?
0: 뜻밖인 모습에 튕기듯 일어나 꾸벅 인사를 했다.
1: 그럴 필요 없어요. 편하게 앉으세요.
0: 나는 공연이 들썩이는 심장을 모르는 척하면서 엉거주춤 자리에 앉아 그를 보았다. 꾹 담은 일자 입술과 조금 팬 양볼, 그리고 각진 턱으로 이어지는 얼굴 아래쪽은 신중하고 엄격한 그의 성격을 보여주는 듯했다. 그래서인지 강인해 보이는 인상이었고 그 사실에 괜히 겁이 났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안경 너머의 눈이 놀랍도록 맑았다. 더 안심한 것은 이 사람의 구름이 조금 떨고 있다는 것. 차분한 모습과 대조적이어서 나는 얕게 웃었다.
2: 저 사람도 긴장하고 있구나.
0: 그 모습이 귀여웠다. 얼마간 풀어진 마음으로
2: 안녕하세요
0: 하자 담임은
1: 반가워요
0: 라며 살짝 미소 지었다. 담임의 앞에 놓인 따뜻한 커피를 무심하게 바라보며 내가 주문한 레모네이드를 한 모금 들이켰을 때 그가 입을 뗐다.
1: 서인의 엄마를 만났어요.
0: 담임은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엄마가 많이 괴로워하는 듯 했다고. 하지만 섣불리 나와 엄마를 만나게 해선 안 된다 생각했다고 했다.
1: 서인은 명백한 가정폭력의 피해자니까요. 지금은 서인의 시간이에요.
0: 내 표정이 어땠을까? 담임이 분명한 언어로 가정폭력이라고 말하자 가슴께가 아파왔다. 다시 레모네이드를 한 모금 들이켰다. 그리고 나는 처음 만난 타인에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을 말하기 시작했다.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것,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것, 그러나 내 몸에 깊이 새겨진 이야기들을. 내 말은 바구니 안에 담긴 돌멩이처럼 뒤죽박죽 굴러다녔다. 제멋대로 튀어나왔고 멀리로 굴러갔다. 대굴대굴 구르는 말을 어떻게 주워 담을지 고민할 겨를도 없이 다급했다. 서로 부딪히고 깨지는 말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 이상한 경험이었다. 내 안에 이렇게나 많은 돌멩이가 있는 줄 몰랐다. 그것들을 이 사람에게 다 흩뿌려 놓을 줄 몰랐다.

0: 했는데도 부끄럽지 않을 줄 몰랐다. 세상에 보아야 할 것은 오직 나 하나뿐이라는 듯 집중해서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한 걸까? 내가 그 시선을 피하는 순간에도 선명하게 떠오르는 어떤 기억 때문에 말을 잇지 못하는 때에도 그의 눈은 변함없이 내게 머물러 있었고 그 얼마간의 시간 동안에 나는 모든 소음과 배경이 말끔하게 삭제된 곳에서 그 맑은 눈빛과 단 둘이 어디론가 다녀온 기분이 됐다. 이 기분의 정체를 궁금해하며 말을 마치자 담임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다.
1: 미안해요.
2: 미안하다? 미안하다니.
0: 어른에게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다. 엄마는 물론 할머니조차 내게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이 말을 듣자 내가 몹시도 그 말을 기다려왔음을 깨달았다.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인정해서 내가 용서할 수 있게 해주기를 기다려왔음을 깨달았다. 내가 엄마를 용서하고 싶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나를 향해 고개 숙인 사람은 엄마가 아닌 담임이었다. 나는 어째서 당신이 미안하냐고 대묻지 않았다. 그냥 네 했다. 그러자 담임이 조금 머뭇거렸다. 내 짧은 대답 때문은 아니었다.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게 분명했다. 담임의 구름이 천천히 그러다가 점점 빠르게 비눗방울처럼 보글보글 부푸는 게 보였다. 내 얘기를 들을 때 얕게 이는 파도처럼 움직였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나는 듣고 싶었다.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어른에게 그가 보여준 눈빛을 되돌려주고 싶었다.
2: 제가 듣고 있어요. 말해도 괜찮아요.
0: 나는 담임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구름이 조금씩 가라앉았다. 담임에게는 딸이 있었다. 담임의 인생은 모든 게 빨랐다. 빨리 졸업하고, 빨리 취직하고, 빨리 결혼을 했다. 그런데 아이가 늦었다. 담임은 결혼한 지 3년이 넘어서야 겨우 임신을 했다. 사소한 숙제조차 미룬 적 없던 담임은 임신 사실이 특별히 기쁘지 않았다. 그저 해야 할 것을 하나 해치운 기분이었다. 이제 다음 문제를 해결하듯 아이를 키워낼 것이었다. 남편은 달랐다. 그는 딸이 여러 젖힌 한 세계를 만끽하는데 온 정신을 빼앗겼다. 딸이 처음으로 한 말도 아바였다. 딸이 처음 걸었을 때, 유치원에서 발표회를 할 때, 학교에 가고 졸업을 할 때도 함께한 사람은 남편이었다. 담임은 삶이라는 틀의 귀를 띠느라 바빴다. 자녀가 있는 여자 교사로서는 드물게 승진에 필요한 점수에 악착 같았고 목표로 세운 장학사가 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렸다. 그렇지만 사는 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담임은 딸이 중학교에 들어가던 해에 남편과 이혼했다. 남편은 딸에게 지극한 사람이고 사람이 좋았지만 생활력은 없었다. 교사 신분의 아내를 내세워 빚을 져 번번이 사업을 벌이고 실패했다. 세 번

0: 번째 사업 실패를 겪었을 때 두 사람은 이혼하기로 했다. 남편에게 딸을 위해서 떠나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력이 없으니까 당연히 양육권은 담임의 것이었다. 담임은 삶에 난 구멍들을 해결하는 데 타고난 사람이었다. 딸과 자신에게서 무능력한 남편을 떼어놓았으니 이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딸의 말수가 크게 줄었어도 평생 학생들을 봐온 그였으니 딸이 그저 사춘기를 심하게 통과하는 거라고 생각할 따름이었다. 담임은 딸을 학교에서 만나는 학생들처럼 대했다.
1: 딸이 그의 이름은 가연이에요. 남편과 우편을 뒤져가며 지은 이름이었죠. 아름답고 곱게 살라고. 딸이 떠나고 이름을 처음 불러보네요. 가연. 그 애가 살아있었다면 지금은 자기 삶을 살고 있겠죠? 직장에 다니고 자기만의 공간도 갖고 어쩌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더 넓은 세상을 보겠다고 다른 나라로 떠나기도 했을까요? 하지만 이제 우리 가연이는 없네요. 그 애가 떠난 뒤에 저는 가연이가 갖지 못한 미래를 자주 생각해요. 내가 빼앗은 것 같아서 많이 미안해요. 그렇지만 서인에게는 미래가 있어요. 그 미래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지금은 사방이 막힌 것처럼 보여도 서인은 계속 걸어나갈 거고 곧 넘어가 보일 거예요. 원하는 곳에 생각보다 금방 도착할 거예요. 기억해요. 서인은 길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옳다고 믿는 대로 하면 돼요.
0: 딸의 죽음 이후 담임은 학생들을 주의 깊게 보는 버릇이 생겼다고 했다. 딸 같은 아이들을 무심하게 바라볼 수가 없었다고 말이다. 담임이 세상을 감옥처럼 느끼는 학생들을 알아보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각별히 애써왔다는 사실은 후에 바인을 통해 알게 되었다. 말을 마친 담임은 엄마는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 자퇴에 대한 내 굳은 결심을 재확인한 뒤에 필요한 절차가 있지만 자신이 최대한 해결해보겠다고 걱정하지 말고 지내고 있으라고도 했다.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하라고도. 나는 그 말에도 네

0: 지윤.
1: 언니, 이번 주말에는 파티다.
0: 바인에게서 온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서인의 자퇴 소식을 들은 바인은 자신이 파티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1: 언니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소설 극장 신현선 장편 소설 구름이 겹치면 핀드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오은수 주예진 2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습기가 적고 건조해지기 쉬운 계절에는 화재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평소 가정에서는 알코올이나 휘발유, 부탄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방치하지 말고 담뱃불이나 성냥불 등 작은 불씨도 철저히 단속합니다. 또 전기기구는 반드시 규격 제품을 사용하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가지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전기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이 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쳐 알리고 119에 신속히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초기 진화가 중요한 만큼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 초기 진화에 힘씁니다. 하지만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는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대피할 상황이라면 엘리베이터 이용은 삼가고 복도와 계단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하는데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건물이 밀집해 있는 도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만큼 화재 예방은 물론이고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로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실내외 화재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5월 11일 새벽 4시 발표 어업 기상통보입니다. 각 기상의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 앞바다, 종일 남해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10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중부 안쪽 먼바다, 종일 남해서 남서풍이 초속 5에서 12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 중부 바깥 먼바다, 종일 남해서 남서풍이 초속 5에서 12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앞바다, 오전엔 남서에서 서풍이, 오후엔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5에서 9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북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남서에서 서풍이, 오후엔 남에서 남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남서에서 서풍이, 오후엔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7에서 12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남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남서에서 서풍이, 오후엔 남에서 남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남서에서 서풍이, 오후엔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7에서 12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앞바다, 종일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4에서 7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 종일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6에서 12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7에서 12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전해상, 종일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6에서 13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2에서 6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앞바다,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10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남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남서에서 서풍이, 오후엔 서에서 북서풍이 초속 3에서 9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북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5에서 11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해중부 앞바다,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10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중부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남서에서 서풍이, 오후엔 남에서 남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6에서 12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북부 앞바다, 오전엔 남동에서 남풍이, 오후엔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북부 먼바다,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5에서 13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해북부 앞바다,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4에서 12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북부 먼바다,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6에서 12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대화퇴, 오전엔 남동에서 남풍이, 오후엔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6에서 12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연해주,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6에서 12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동중국해, 종일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7에서 11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규슈해, 종일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9에서 14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의 어업기상 실황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신의주, 풍향 서풍, 풍속 초속 1m.

인천 남동풍 2.5m, 1015헥토파스칼, 14.3도. 서산 남풍 2.5m, 1015헥토파스칼, 13.4도. 군산 남동풍 3m, 1017헥토파스칼, 13.7도. 목포 남동풍 2m, 1016헥토파스칼, 16.3도. 여수 북동풍 1.5m, 1017헥토파스칼, 15.2도. 제주 남동풍 1.5m, 1015헥토파스칼, 15.1도. 서귀포 남서풍 1m, 1016헥토파스칼, 18.5도. 통영 바람없고 1016헥토파스칼, 13.3도. 부산 북서풍 3.5m, 1016헥토파스칼, 15도. 포항 남서풍 1.5m, 1015헥토파스칼, 15.6도. 울릉도 남서풍 7.5m, 1014헥토파스칼, 15도. 울진 남서풍 1.5m, 1014헥토파스칼, 18도. 동해 남동풍 1.5m, 1013헥토파스칼, 19.5도. 강릉 남서풍 3m, 1013헥토파스칼, 19.4도. 속초 남서풍 5.5m, 1010헥토파스칼, 19.1도. 다음은 일본 지역입니다. 이시가카섬 남동풍 4.5m, 1010헥토파스칼, 24.9도. 나하 남동풍 5m, 1010헥토파스칼, 22.1도. 미나미 다이토섬 동풍 4m, 1013헥토파스칼, 22.6도. 나세 남풍 2m, 1015헥토파스칼, 19.6도. 가고시마 북풍 3m, 1017헥토파스칼, 16.2도. 후쿠오카 동풍 0.5m, 1018헥토파스칼, 15.8도. 이즈하라 북서풍 1m, 1017헥토파스칼, 13.5도. 사이고 북서풍 1.5m, 1017헥토파스칼, 8.8도. 마세 남서풍 0.5m, 1018헥토파스칼, 11.6도. 시미즈 북동풍 3m, 1019헥토파스칼, 18.5도. 시오노미사키곶 북동풍 3m, 1020헥토파스칼, 14.5도. 오사카 북풍 1m, 1020헥토파스칼, 15.5도. 와섬 남서풍 4m, 1018헥토파스칼, 9.8도. 아오모리 바람없고 1018헥토파스칼, 11.8도. 삿포로 남서풍 2.5m, 1014헥토파스칼, 15.4도. 와카나이 남서풍 9.5m, 1009헥토파스칼, 12.1도. 네무로 남풍 3.5m, 1014헥토파스칼, 6.2도. 센다이 북서풍 1m, 1020헥토파스칼, 13도. 도쿄 남풍 2.5m, 1020헥토파스칼, 16.6도. 하치조섬 남동풍 2m, 1020헥토파스칼, 16.8도. 지치섬 북동풍 2m, 1014헥토파스칼, 22도. 다음은 러시아 지역입니다. 하바로프스크 남서풍 7m, 1001헥토파스칼, 17.2도. 대치해 동풍 2m, 1009헥토파스칼, 7.3도.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변건영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4.7도, 습도는 63%입니다. 오늘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5시 27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이형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0: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현지 시간으로 오는 14일 오전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관련 사전 전화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3일 저녁 베이징에 도착해 이튿날인 14일 환영 행사에 이어 양자회담을 할 계획입니다. 켈리 부대변인은 이번 회담의 의제로 미중 무역위원회 및 투자위원회 논의와 에너지 분야 등에서 양국 간 추가 협정 등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12일에는 도쿄에서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 등을 만나고 13일에는 서울에 들러 회담한 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의 정상회담이 열리는 베이징으로 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가지기 전 일본과 한국을 방문해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썼습니다.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화재는 미상 비행체 타격에 의한 것이라고 외교부가 발표했습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HMM 소속 남우호는 미상의 비행체 2기로부터 타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비행체는 선미 좌현 평형수 탱크 외판을 1분 간격으로 두 차례 타격했으며 이로 인해 선미 외판이 폭 5m, 깊이 7m 규모로 훼손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우리 선박의 폭발사고 원인을 미상 비행체 타격으로 발표하자 국민의힘은 특정 세력의 공격이 확인되면 단호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번 피격 사건은 명백한 국가 주권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신속하고 정확한 추가 세부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강원과 서울에서 잇따라 6.3 지방선거 공천자 대회를 열고 새 결집에 나섭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강원도 춘천시를 찾아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강원 지역 공천자들이 모두 모이는 공천자 대회를 엽니다. 오늘 오후엔 지방선거 승부처 중 하나인 서울에서 공천자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울산을 찾아 6.3 지방선거 지원 행보를 이어갑니다. 장 대표는 오늘 울산시당에서 열리는 6.3 지방선거 울산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과 공천장 수여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장 대표는 최근 보수 강세 지역인 영남권 지원에 주력하며 지지층 결집과 당내 단합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사가 다시 집중교섭에 나섭니다. 삼성전자 사측과 노조는 오늘부터 이틀간 세종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협상을 재개합니다. 사후조정은 조정이 중지돼 파업이 임박한 사업장에 노동위원회가 한 번 더 개입하는 절차로 조정이 재개되면 조정위원회의 구체적 분쟁 사안에 대한 조정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한편 법원은 오늘

13일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두 번째 심문기일을 진행합니다. 연극과 전통예술, 문학행사를 관람하겠다는 국민 비율이 10년 새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15세 이상 남녀 만 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5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보고서를 보면 문화예술행사 관람 의향률은 69.6%로 2016년에 비해 14.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역은 오전엔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지며 비가 내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소연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고지혈증은 콜레스테롤뿐 아니라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상태입니다. 비만을 원인으로 생각하지만 비만하지 않아도 고지혈증의 위험은 생길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은 우리 심장 건강을 위협합니다.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약 처방이 내려지면 망설이고 뒤로 미루는 분들이 많은데요. 왜 그럴까요? 치료제가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고지혈증의 위험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청취자 사연으로 함께하는 우리 집 주치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건강365 익스에 잘 부탁드립니다.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지혈증은 심혈관, 뇌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경우인 거죠. 증상 없이 서서히 진행될 수 있어서 특히 더 잘 살펴야 하는데요. 나이 들면 다 그렇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아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도 방치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내분비 내과 김철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와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흔해서 그럴까요?
1: 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성인 중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이상지질 혈증 해당이 되는 분들이 거의 절반에 가깝다 보니까 워낙 그렇게 흔하다 보니까 역설적으로는 그런 위험성이 약간 과소하게 평가가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다 오르는 그런 수치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이제 이러한 콜레스테롤이 정상 범위 이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서서히 진행이 되는 혈관의 그러한 노화를 방치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증상이 없는 것도 소홀하기 쉬운 이유겠죠?
1: 예,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습니다. 네. 고지혈증 자체는 뭐 통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생활에 있어서 불편함을 일상적으로는 거의 유발하지 않습니다. 네. 혈액 속에 기름기가 아무리 많아도 특별히 질병이 생기기 이전부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전조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 몸에 당장 이상이 없으면 대부분은 별 문제가 없더라고 이렇게 인지하기가 쉽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증상이 없는 것 자체가 고지혈증에 대한 그런 소홀함을 좀 더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게 증상이 없지만 심혈관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1: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비유를 드리자면은 고지혈증은 우리 몸에 혈관이라고 하는 수도관에 서서히 찌꺼기가 쌓여서 녹이 슬게 되는 현상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녹이 처음에는 조금 있을 때는 뭐 전혀 순환에 문제가 없지만 점점 쌓여서 수도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터지게 되면 이게 바로 뭐 예를 들어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고지혈증 관리는 혈관이라고 하는 우리 몸의 중요한 생명선을 녹슬지 않게 닦아내는 그런 기초공사라는 예를 들어서 그 중요성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서서히 혈관에 찌꺼기가 낀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고지혈증은 의학적으로 어떤 상태인 건가요?
1: 네, 정확하게 의학적인 명칭은 이상지질혈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0: 네.
1: 나쁜 콜레스테롤은 높아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만 좋은 콜레스테롤은 이제 떨어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이상지질혈증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혈액 내에 있는 총 콜레스테롤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은 이제 높아지면 문제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혈관을 보호해주는 이제 작용을 하는 HDL 콜레스테롤이 낮은 것들을 모두 이제 포함을 하게 되는데 뿐만이 아니라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똑같은 그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중성지방이 높은 경우에는 콜레스테롤의 혈관 내로 투과되는 그러한 공격성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개념을 통틀어서 최근에는 의학적으로는 이상지질혈증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0: 네.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근데 중성지방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좀 설명해 주세요.
1: 네, 아무래도 이제 말 자체가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표현이 뭔가 이렇게 중립적인 의미를 갖다 보니까 일반인들께서는 이게 뭐 높은 거에 대해서 그런 경각심을 대부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중성지방은 우리가 먹었던 음식 중에서 칼로리로 소모를 하고 남은 에너지가 혈액 내에서 지방 형태로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탄수화물을 좀 많이 드시고 그리고 이제 고지방 음식을 좋아하시는 현재 상황에서 특히 중성지방이 높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직장인들도 그렇고 일상에서 술을 좀 즐기는 그런 대중적인 문화 때문에 중성지방이 좀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중성지방 수치가 높게 되면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더 작고 단단하게 만들어가지고 네. 혈관벽에 잘 달라붙어서 혈관의 그런 동맥경화를 유발을 하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좀 더 증가를 하는 현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렇게 좋은 콜레스테롤은 감소하고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증가하면서 혈관벽에 지방이 계속 쌓인다는 거죠?
1: 예, 맞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 안쪽으로 침투를 해서
0: 네.
1: 염증 반응을 유발하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더해서 중성지방이 높아지게 되면은 이러한 그 염증 반응이 조금 더 이렇게 끈적끈적해지고 혈관 내부로 더 진행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성지방이 높아지게 되면은 좋은 콜레스테롤이 생리학적으로 감소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 콜레스테롤이 나쁜 그런 혈관에 대한 나쁜 반응을 좀 그 반전시켜줄 좋은 콜레스테롤이 부족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죽상 동맥경화증이 조금 더 이렇게 진행이 되는 이제 나쁜 결과가 이제 유발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0: 네. 죽상 동맥경화증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뭔가요?
1: 일단 그 혈관벽에 기름 찌꺼기가 쌓여서 이게 이제 죽처럼, 그러니까 죽 모양으로 걸쭉한 덩어리가 형성이 되어서,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해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현상을 죽상 동맥경화증이라고 이해를 하시게 되면 되는데요. 이 죽상 동맥경화증이 서서히 자라서 혈관을 이렇게 딱 막아버리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보다 어느 정도 이렇게 그 형성에 대한 덩어리가 갑자기 이렇게 파열이 되어서 혈전이 생기게 되면은 혈관이 갑자기 좁아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서 뇌에서 그런 게 생기면 뇌졸중 그리고 심장에서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면 심근경색과 같은 이제 중요한 임상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그 상황을 이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혈관이 어느 정도 좁아지면 문제가 되는 걸까 궁금해지는데요. 거의 막히기 직전까지도 증상이 없을 수도 있는 건가요?
1: 예,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그 혈관 지름이 90% 이상 막힐 때까지도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1: 아무래도 이제 우리 몸의 혈관은 상당한 그런 보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혈관을 다른 방식으로 우회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어느 정도 보상을 하게 되는 그런 작용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하지만 증상이 없다고 해서 절대 안전한 게 아니고 일정 수준의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뇌졸중이나 뇌경색 또 협심증이나 그런 그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심장이나 뇌에 이러한 그 죽상동맥경화증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러한 원인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고지혈증 즉 이상질혈증에 매우 높은 원인을 제공하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0: 그러니까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또 뇌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이 이제 된다고 하셨는데 건강검진에서 알 수 있는 수치에서 경계 수치가 나온다면 위험을 인지를 해야 되겠네요.
1: 예, 맞습니다. 이제 검진을 하셨을 때 경계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일정 부분 특히 이제 그 뭐 고지혈증이나 아니면은 고혈당이나 아니면 이제 대사증후군 같은 그런 그 항목에서 이제 경계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일정 부분 혈관에 이러한 노화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인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이미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이러한 질환을 이미 앓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콜레스테롤치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이 조금만 높아진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에 비해서도 그러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훨씬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콜레스테롤 수치는 그러니까 단순한 숫자로만 보시면 안 되고 우리 몸의 혈관 상태를 보여주는 건강 지표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리고 고지혈증은 가족력의 위험도 있어서 챙길 필요가 있다고 하던데요. 가족력이 있으면 고지혈증 위험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건가요?
1: 예,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콜레스테롤이 높은 거에 대한 원인은 뭐

0: 먹는 것 때문에 높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콜레스테롤이 혈중에서 높아지는 원인 중에 더 큰 요인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현상이 좀 더 중요한 그런 원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 혈액 내에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한 4분의 1은 먹어서 형성이 되는 거지만 나머지 4분의 3은 간에서 이제 생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높아지는 겁니다. 때문에 간에서 만들어지는 이 콜레스테롤의 양은 대부분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그런 형질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서 이러한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약 50% 정도의 확률로 본인의 콜레스테롤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고지혈증에 있어서 가족력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그러한 위험도가 좀 더 많이 인지를 하고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고지혈증 진단이 내려지면 물론 수치를 낮추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위험도를 생각할 때 일단 이제 말씀하신 나쁜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게 우선일까요?
0: 예, 뭐 전 세계적으로 이상지질 혈증, 고지혈증이죠. 네, 이거를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1차적인 치료 목표는 말씀하셨던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입니다. 굉장히 많은 연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약제를 통해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게 되면은 이와 이제 그 비례해서 심혈관 질환과 관련된 발생률 그리고 사망률이 분명하게 감소가 되는 것들이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상지질혈증 관리에 있어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을 가장 중요한 지표로 설정을 하고 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1: 일단은 생활 습관을 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약물 치료도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0: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생활 습관도 중요하긴 한데요. 이제 아무래도 생활 습관은 이제 운동하고 이제 음식 관리인데 이제 운동의 경우는 우리 몸에 좋은 이제 생활 습관인 것은 분명한데요. 하지만 운동은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뭐 혈당이나 뭐 중성 지방 같은 것들은 칼로리로 소모가 될 수 있는 영양분이기 때문에 떨어지지만 LDL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아니라 뭐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호르몬의 재료가 되는 원료이기 때문에 운동으로는 적절히 낮추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운동은 좋은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심혈관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게 좋겠고요. 음식으로 높아지는 LDL 콜레스테롤이 상당히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방 음식이나 그리고 이제 간에서 나쁜 콜레스테롤 합성을 유발할 수 있는 고탄수화물 식단을 좀 주의를 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음식을 통해서 높아지는 콜레스테롤에 비해서 간에서 만들어지는 콜레스테롤 양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 생활 습관만 가지고 충분히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늦지 않게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약물을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1: 네. 그런데 고지혈증 약도요, 이제 스타틴 계열의 약을 오래 복용했을 때 부작용을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약의 효과를 생각하면 득과 실을 판단해야 되는 걸까요? 안전성은 검증된 약일 텐데요.
0: 예, 맞습니다. 특히 이제 스타틴이라고 하는 이제 약물은 아까 말씀드렸던 LDL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굉장히 이제 그 유용한 약물이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처방이 되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거의 사용 기록이 거의 수십 년 동안 그런 그 효능과 안전성이 굉장히 철저하게 검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부의 경우에는 이제 근육통이나 간 수치를 높인다든지 아니면은 혈당을 약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작용이 보고가 되었는데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은데요. 이러한 부분은 약물의 쓰임새를 득과 이득을 따져봤을 때에는 이런 그 부분적인 그 부작용이 약간 있을 수 있지만 약을 씀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심혈관 질환의 예방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절한 적응증이 된다고 한다면은 스타틴이라고 하는 약물을 반드시 쓰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좀 혈당을 높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고지혈증 약을 오래 먹으면 당뇨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0: 예, 맞습니다. 실제 여러 가지 역학 연구를 보면은 이제 스타틴을 복용을 하는 경우 특히 좀 더 이렇게 강도가 높은 스타틴을 사용을 한다든지 용량이 많은 스타틴을 쓰는 경우에는 혈당이 약간 오르는 그런 그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전혀 당 대사에 이상이 없는 사람들이 당뇨로 넘어가는

0: 비율은 굉장히 적고요. 대부분은 이미 당뇨 전 단계나 아니면은 대사 증후군과 같이 당뇨가 생길 위험이 높은 위험군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데요. 설령 하지만 이러한 당뇨병의 발생 위험이 소폭 증가를 한다 하더라도 이 스타틴이라고 하는 약물이 우리에게 주는 심장이나 뇌가 뇌에서 생길 수 있는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당뇨가 생길까 봐 약을 중단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빈대를 잡으려다가 초과 삼간을 태우는 경우일까요? 뭐 이런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약물 치료의 효과가 수치를 낮추는 것뿐 아니라 심혈관, 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예방한다는 걸 기억해야 할 텐데요. 이 부분은 어떨까요? 심뇌혈관 질환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은 고지혈증 진단과 상관없이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 치료제를 복용하는 게 좋다는 말도 있던데요.
0: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스타틴이라고 하는 약물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뭐 많게는 50% 이상까지 떨어뜨리는 건 효과가 있기도 한데요. 하지만 스타틴에는 LDL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효과뿐만이 아니라 그 자체가 혈관벽에 쌓인 그런 그 죽상동맥 경화를 이렇게 예방하고 그리고 이제 재발을 억제해주는 그런 효과가 이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약이기도 하고 혈관을 보호해주는 약물이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 이미 있거나 아니면은 거의 그 정도의 그런 위험도가 있는 고위험군들에게서는 LDL 콜레스테롤이 높지 않아도 스타틴을 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러한 치료 원칙은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렇게 지켜주고 있는 치료 원칙이기도 합니다.
1: 그런데 고지혈증 약을 오래 먹어도 내성은 없는 건가요?
0: 네, 실제 뭐 우리가 내성을 얘기하는 이제 약물들은 항생제나 아니면 이제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암세포나 아니면 세균들의 그런 방어 기전에 의해서 내성이 생기게 되는데요. 하지만 고지혈증 치료제는 내성이 생기는 약은 아니고요. 치료를 했을 경우에 평생 도움이 되는 약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드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랫동안 쓴다고 해서 효과가 떨어지는 일은 없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이제 복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약 먹는 건 망설이면서도 오메가3라든지 폴리코사놀도 그렇고요. 보조제를 더 챙기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0: 예, 맞습니다. 이제 그 임상 진료를 하는 경우에 이러한 경우를 상당히 많이 접하게 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건강기능식품과 같은 보조제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전문 약품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미 고지혈증을 진단을 받은 분들이 특히 이제 스타틴으로 중심이 되는 약물 대신에 보조제에 의해서 약물을 그 질병을 치료를 하려고 하는 시도는 적절한 치료 타임을 놓치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위험한 그런 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검증된 스타틴 중심의 치료를 하는 걸 우선적으로 하게 되되 보조제의 경우에는 이제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곁들이는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그 성분 중에 특정한 뭐 EPA라고 하는 성분이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성분을 비교적 고용량으로 스타틴과 함께 쓰는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이제 주치 선생님하고 의논을 한 다음에 사용을 이제 고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자, 고지혈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고지혈증의 예방을 위해서 또 관리를 위해서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 주세요.
0: 네, 고지혈증의 관리는 지금 당장의 문제, 즉 뭐 통증을 없애는 게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지금보다는 20년 그리고 뭐 30년 뒤에 건강한 삶을 좀 예약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취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증상이 없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본인의 혈관 상태를 잘 확인을 하고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생활습관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약물 치료를 통해서 혈관이라고 하는 건강한 그런 우리 몸의 기관을 잘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을 좀 끝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고지혈증의 위험에 대해 짚어봤는데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내분비 내과 김철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동방신기의 허그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산으로 알아보는 건강정보,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40대 여성이 주신 사연부터 들어볼까요?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2: 제가 이제 허리가 그때 약간 이제 삐어가지고 정형외과를 갔다 오긴 했는데 그래도 잘 안 낫더라고요. 정형외과를 갔다 오고 등에 주사를 맞았어요. 등 주사를 맞았는데도 지금도 살짝 뭔가 오래 있건 하면 오른쪽 다리가 약간 저리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떤 운동이 약간 도움이 될까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침대 시트를 갈고 일어나다가 삐끗한 거예요.

0: 그러니까 되게 뭐 일을 하다 그런 게 아니라 일어났는데 그게 다리가 연결이 돼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저 나름대로 앉았다 일어났다 운동도 하지만 다리가 왜 저린 건지, 어떤 운동이 필요한 건지, 그다음 어떤 뭐 영양적으로 먹어야 될 건지 예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허리가 아프니까 이제 누웠을 때 바로 눕지 못하고 항상 옆으로 누워서 이제 거의 진짜 뭐 하반신이 못 쓰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엎드렸다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반듯하게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것 자체도 불편하더라고요. 다리가 저린 거는 꽤 돼서 지금도 사실은 조심하고 있어요.
1: 네. 허리 통증에 대한 고민을 주셨는데요. 허리를 삐끗하면서 요통과 다리 저림 증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다리가 이렇게 저린 증상도 계속될 수 있는 건가요?
2: 그렇죠. 이제 허리 삐끗한 다음에 다리 저림이 이제 지속되는 건 충분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1: 네.
2: 왜냐하면 이제 그 단순하게 허리가 아프신 거는 이제 근육 문제인데 다리로 내려가는 저림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뭐 신경이 자극되거나 압박이 네. 되는 상태를 의미를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2: 그래서 이제 통증이 엉덩이나 허벅지, 종아리 쪽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제 신경이 좀 관련돼 있다고 해석을 하게 되고요.
1: 네.
2: 이런 경우는 이제 염증이라든지 근육 긴장이 생기면서 신경이 좀 예민해지게 되면은 지속되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1: 네. 사연 주신 분은요. 침대 시트를 교체하고 일어나다가 허리를 좀 삐끗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아주 사소한 일로도 허리에 손상이 갈 수 있는지 궁금해하셨어요. 그럴 수 있는 건가요?
2: 그러니까 허리는 비교적 작은 동작에서도 손상이 좀 발생을 할 수 있는 구조거든요.
1: 네.
2: 그래서 몸을 숙이신 상태에서 비틀다든지 일어나는 과정에서 힘이 좀 집중이 되게 되면은 디스크나 근육에 좀 부담이 가해질 수가 있습니다.
1: 네.
2: 그리고 이제 침대 시트를 갈다가 일어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허리에 좀 굽힘하고 회전이 동시에 좀 가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1: 네.
2: 순간적으로도 이제 디스크에 좀 압력이 좀 증가가 되게 되거든요.
1: 네.
2: 그래서 이제 무거운 거를 이제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특정 자세에서 허리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근데 이럴 때 근육통일 수도 있지 않나요? 일시적으로 며칠이 지나면 괜찮아지기도 하잖아요.
2: 그러니까 초기에는 단순 근육통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요.
1: 네.
2: 근데 이제 근육이나 인대가 좀 늘어나면서 통증이 생기고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일주 이내에서 호전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통증이 좀 오래 지속되거나 이게 다리 저림 같은 이제 신경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1: 네.
2: 이게 단순한 근육통을 넘어서는 상태의 가능성이 좀 많거든요.
1: 네.
2: 그래서 이럴 때는 좀 경과를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사연 주신 분도요. 꽤 오래 고생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병원에서 주사도 맞았다고 합니다. 등에 주사를 맞았다네요. 이게 무슨 주사였을까요?
2: 보통은 이제 수염진통제 주사나 이제 신경주사의 가능성이 좀 많거든요.
1: 네.
2: 왜냐하면 이제 급하게 이제 허리 통증이 생긴 경우에는 염증을 좀 줄여주고 통증을 좀 잡아야 되기 때문에
1: 네.
2: 이런 주사를 좀 사용을 하게 됩니다.
1: 네.
2: 그리고 이제 신경 자극이 조금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 신경 주변에 있는 염증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1: 네.
2: 이런 주사 치료를 좀 시행을 하거든요.
1: 네.
2: 그래서 주사 치료 같은 경우에는 급성으로 생긴 통증을 좀 조절을 하고 회복을 돕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네. 사연 주신 분은 허리를 좀 삐끗하면서 통증이 생기고 병원을 가는 것 같은데요. 네, 나이가 40대이십니다. 협착증이라든지 척추질환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을 수도 있을까요?
2: 4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척추 변화가 일부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1: 그렇군요.
2: 왜냐하면 이제 디스크의 그 퇴행성 변화는 보통 30대에서 이제 40대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요.
1: 네.
2: 평소에는 증상이 없다가 이게 어떤 특정 계기로 인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그리고 협착증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50대 이후에서 흔한 편이긴 하지만
1: 네.
2: 40대에서도 변화는 어느 정도 좀 진행됐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1: 네.
2: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갑자기 발생했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어떤 변화가 자극을 받아서 나타난 상황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이분은 오래 서 있거나 하면 특히 오른쪽 다리가 저린 증상이 있고요. 잘 때도 옆으로 누워야 하고 일어날 때는 엎드렸다가 일어난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상태가 조금 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2: 그러니까 이제 다리 저림이 지속되고 특정 상황에서 통증이 좀 심해지고
1: 네.
2: 자세를 바꿀 때 좀 편해지는 거는 그러니까 신경이 좀 예민해진 상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누울 때 바로 눕기가 어렵고
1: 네.
2: 엎드렸다가 일어나야 된다 이런 거는 이제 통증을 좀 피하기 위한 자세로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경과 관찰하는 것보다는
1: 네.
2: 상태를 좀 한 단계 더 평가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서 또 앉았다 일어서는 운동도 하고 나름 노력 중이라고 하는데요. 운동법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어떨까요?
2: 그러니까 운동에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 네.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증이 있을 때는 이제 무리하게 뭐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을 반복하는 거는 오히려 더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1: 네.
2: 그래서 초기에는 허리를 좀 중립 위치에 유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가볍게 그냥 스트레칭이라든지 통증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동하는 게 이제 우선이고요.
1: 네.
2: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무릎을 좀 세운 상태에서 허리를 좀 안정시켜주는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복부라든지 이제 코어 근육을 좀 자극하는 이런 스트레칭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1: 네. 운동법 알려주셨고요. 또 음식에 대한 질문도 주셨는데 특별히 드셔야 하는 음식이나 피해야 하는 음식은 없는 거죠? 있을까요?
2: 그렇죠. 이제 허리 통증 자체를 뭐 개선시켜주는 음식은 이제 제한적이거든요.
1: 네.
2: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염증의 상태라든지 근육을 좀 강화시키는 걸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단백질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1: 아.
2: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D라든지 칼슘 같은 경우는 이제 뼈를 좀 튼튼하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1: 네.
2: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챙겨 드시는 것보다 뭐 술을 좀 많이 드시거나 살이 좀 찌거나 이런 경우에는 허리가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1: 네.
2: 이런 체중 관리라든지 근육 유지에 조금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좀 신경이 자극되거나 압박되면 저림 증상이 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연에서 이분도 허리 통증과 함께 계속 다리가 저린 증상으로 힘들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림증의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 이게 이제 저리다는 거는 이제 신경하고 이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요.
1: 네.
2: 그러니까 신경을 더 자극하는 자세를 좀 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허리를 이제 너무 과하게 숙이거나 비트는 동작은 그러니까 증상을 좀 악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1: 네.
2: 그래서 통증이 있을 때는 이제 무리한 운동보다는 조금 이제 가벼운 스트레칭 위주로 좀 해주시는 게 조금 우선이 될 것 같고요.
1: 네.
2: 그다음에 누우실 때 무릎 아래에 좀 베개를 받쳐주거나 아니면 옆으로 누웠을 때 무릎 사이에 좀 베개를 끼워두는 자세가 좀 신경 압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네.
2: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했음에도 이제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약물이라든지 이제 물리치료가 또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1: 네.
2: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뭐 사연 주신 분처럼 침대 시트를 교체하는 동작이라든지 화분을 옮기는 중에도 그렇고요. 일상의 작은 일들이 척추 손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까요? 예방을 위한 방법 알려주세요.
2: 그러니까 일상에서 그냥 별거 아닌 그런 작은 동작에도 이제 척추 손상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물건을 들거나 아니면 이제 비틀면서 일어나는 동작은 그러니까 디스크에 좀 큰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2: 그래서 이제 예방을 하려면 허리를 굽히시는 대신에 무릎을 굽혀서 그러니까 몸을 전체적으로 낮춘 상태에서
1: 네.
2: 물건을 드시거나 허리를 좀 사용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1: 네.
2: 그다음에 물건을 들 때는 몸 가까이 붙여서 또 들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장기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좀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1: 네.
2: 그래서 중간중간 자세를 바꿔주고 스트레칭을 중간에 해주시고 이러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방 같은 경우에는
1: 네.
2: 허리에 부담이 적은 그런 움직임이라든지 자세를 취하는 거를 습관하시는 게 될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도 들어보시죠. 60대 남성이 주셨습니다.
3: 아, 요즘 이명 엄청 고민하고 있어요. 한 20년이 넘었는데 그때는 약하게 들려가지고 별 신경 안 썼는데 요즘 아주 심해져가지고 한 2주 전 매미 울음소리하고 벨소리 비슷한 것도 병원 가봤어요. 치료 방법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딱히 고치지 말고 백색소음 같은 거 들으면서 이거 자체를 잊어버리라고 그러더라고요. 항상 소리가 들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은근히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나도 모르게 말투가 이제 툭툭 나가듯이 이제 변하고 많이 그래가지고 조심하고 있어요. 다른데 신경을 이제 많이 쓰게끔 해가지고 책을 많이 본다든가 뭐 장기를 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소하고 있어요. 이 소리 들리는 거를 잊어버릴 수만 있으면 그게 최고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장 근접한 치료 방법이 나온지 이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1: 네. 이명 때문에 고민이신 것 같으신데요. 이명이 흔하죠?
2: 그러니까 이명은 실제로 상당히 흔하게 나타난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네. 나이가 드실수록 발생 빈도도 높아지게 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경험을 하시게 되는데 네. 대부분은 이제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는 이게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경우에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명은 이제 드문 질환이라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증상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이명

0: 이게 어떤 상태인 걸까요?
1: 그러니까 이명은 외부에서 소리가 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귀 안에서 아니면 머릿속에서 이제 소리가 들리는 상태를 의미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소리는 이제 개인마다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어서 뭐 매미 소리라든지 삐소리, 뭐 바람 소리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실제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0: 네. 그러니까
1: 청각신경이라든지 뇌에서 소리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신호의 이상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다양한 소리가 귀 안에서 머릿속에서 들리는 건데요. 원인이 뭘까요?
1: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단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0: 네. 그러니까
1: 여러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원인은 노화에 따른 이제 청력 저하가 되겠고요.
0: 네.
1: 노화가 되시게 되면 아무래도 그 청력이 떨어지면서 이 뇌가 부족한 소리를 좀 보완하려는 과정에서 이맹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0: 네.
1: 이 외에도 뭐 소음 노출이라든지 스트레스, 그다음에 수면 부족, 약물, 그다음에 혈관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명은 그러니까 청각 기능 변화하고 신경 반응이 함께 작용하는 결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0: 치료가 어렵다는 것도 맞는 얘기일까요?
1: 그러니까 이명은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가 어려운 게 지금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특히나 이제 원인이 좀 명확하지 않거나.
0: 네.
1: 그러니까 청각신경에 이제 청력이 떨어지는 변화라든지 이런 것하고 관련되는 경우에는 완전히 좀 없애는 치료가 좀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 목표도 이제 소리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소리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지 좀 반응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이명으로 인한 증상이 여러 가지인가 봐요. 뭐 다양한 소리가 들린다고 하셨는데 들리는 소리가 사람마다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건가요?
1: 네, 그렇죠. 이제 이명은 이제 사람마다 들리는 소리의 형태라든지 강도가 굉장히 좀 다양하게 나타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삐 하는 소리가 가장 많이 들리고요. 그다음에 매미 소리라든지 뭐 바람 소리 아니면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 이제 벨 소리 이런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귀에서만 들리는 경우도 있고요. 양쪽에서 들리거나 아니면 이제 머리 전체에서 울리는 느낌으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그러니까 개인마다 그 청력 상태가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뇌가 또 소리를 인식하는 방식이 또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나타나는 편입니다.
0: 네. 좀 생활 환경을 너무 조용하게 이어가는 게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 있을까요?
1: 그러니까 지나치게 너무 조용한 환경은 오히려 이명을 더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밖에 소리가 외부 소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명 소리가 더 또렷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밤처럼 조용한 환경에서는 이명이 더 크게 느껴져가지고 밤에도 불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조용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좀 소음이라든지 환경음이 있는 게 증상 하나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0: 네. 적절한 소음이나 환경음 이런 게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라디오를 좀 틀어놓는 것도 괜찮을까요?
1: 네. 라디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라디오라든지 백색 소음과 같은 어떤 배경 소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도움이 굉장히 좀 많이 되고요. 이러한 소리는 이제 이명을 좀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이명 소리가 좀 덜 들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일정한 소리가 계속 들리게 되면은 뇌가 이명에 집중하는 정도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무실 때라든지 조용한 환경에서는 이 가벼운 라디오 소리 같은 걸 유지하는 게 증상 하나의 유용한 방법입니다.
0: 네. 이렇게 이명이 생기면 완치는 좀 어렵다고 해도요.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치료법은 있지 않을까요?
1: 이게 완전히 제거하는 건 좀 어렵지만 증상을 좀 완화하는 방법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소리 치료, 그러니까 백색 소음이라든지 보청기를 이용한 방법이 있고요. 이런 거는 이제 이명에 대한 인식을 조금 줄여주는 훈련이 좀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관리하고 수면을 개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일부 경우에서는 약물 치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병행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명 치료는 소리를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고요. 이명에 대한 그 개인적인 반응이라든지 불편감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치료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0: 네, 그러니까 소리에 대한 인식이나 반응을 줄여주는 게 이제 치료법인 만큼 이명을 한번 신경 쓰기 시작하면 스트레스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이명으로 인한 또 다른 불편이나 위험도 있을까요?
1: 그러니까 이명은 이제 소리가 계속 들리기 때문에 예. 정신적으로 좀 기능적으로 좀 불편감을 좀 느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소리가 들리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주무시는 것도 좀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명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시다 보면은 이게 스트레스하고 좀 불안이 또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이런 악순환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뭐

0: 있을까요?
1: 그러니까 이명은 개인차가 굉장히 큰 증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조용할 때만 이제 들리는 경우가 있고 일상생활에서는 크게 영향을 좀 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또 어떤 일부에서는 대화하는 도중에도 귀에서 계속 윙윙 소리가 나서 너무 거슬려서 일상 기능에 영향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같은 크기의 소리라고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좀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하셔가지고 불편감을 크게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은 단순히 소리가 크냐 적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체감이 좀 달라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0: 네. 뭐 소리 치료도 말씀하셨지만 이명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증상 완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1: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명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경을 안 쓰시려면 너무 조용한 환경보다는 라디오라든지 이제 백색 소음과 같이 일정한 좀 배경음을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면을 잘 하셔야지 이명 소리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좀 잠도 잘 주무셔야 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관리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페인이라든지 너무 무리하시는 경우에는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신경 써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로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소리 치료라든지 병원 진료를 받으시게 되면은 조금 더 좋아지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집 주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풀어봤는데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브로콜리 너마저의 앵콜 요청 금지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5월 11일 새벽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으며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오전에 중부지방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은 5에서 10mm, 강원도는 5에서 20mm, 충청권은 10에서 50mm, 전라권은 10에서 60mm, 경상권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감속 운행하는 등 교통안전과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과 내일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오늘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쌀아구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및 농작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서울과 일부 경기 내륙, 강원 동해안, 일부 충북, 경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수도권과 경남권도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 가연물과 인하물질 관리를 철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1도, 전국이 20도에서 26도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도는 밤에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2도, 전국이 19도에서 23도입니다. 오늘은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오늘과 내일 내리는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습니다. 실시간 기상 레이더 영상과 최신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1도, 인천 20도, 수원 21도, 파주 20도입니다. 강원 영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철원 20도, 춘천 21도, 원주 22도, 대관령 18도입니다. 강원 영동,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속초 21도, 강릉 24도, 동해 23도입니다. 충청남북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청주 24도, 충주 22도, 대전 24도, 세종 24도, 천안과 보령 22도입니다. 전라남북도,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 24도, 군산 23도, 광주 25도, 목포 24도, 여수 21도입니다. 경상남북도,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26도, 포항 25도, 안동 24도, 부산 21도, 울산 25도, 진주 24도입니다. 제주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2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19도입니다. 서해오도, 구름 많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16도입니다. 북한 지역,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양과 신의주 21도, 개성 20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한상은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4.3도, 습도는 68%입니다. 오늘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5시 26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이혁우입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KBS 뉴스 광장을 KBS 제1 텔레비전과 동시에 방송해 드립니다. KBS 제1 라디오입니다.

0: 남우호 화재는 정체 미상의 비행체 두 기가 공격했기 때문이라고 정부 조사단이 결론냈습니다. 이란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1: 이란이 미국 측 종전안에 대한 답변을 파키스탄에 전달했습니다. 답변을 읽은 트럼프 대통령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0: 미중 정상회담이 오는 14일 오전 베이징에서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저녁 베이징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됐습니다. 뇌물잠기 우려 속에 국토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토거제 예외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월요일 아침 뉴스광장입니다.
0: 남우호 폭발 화재는 미상의 비행체가 배의 뒷부분을 1분 간격으로 두 차례 타격한 게 이유였다는 합동조사단의 1차 결론이 나왔습니다.
1: 외교부는 이 발표에 앞서 주한 이란 대사를 청사로 불렀는데 공격 주체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김기화 기자입니다.
2: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 정박 중 폭발 화재가 발생한 우리 선박 남우호. 현재 급파된 정부 합동조사단이 8일부터 CCTV와 기록장치, 선원 진술 등을 조사해 내린 1차 결론은 외부 공격이었습니다.
3: 약 1분 간격으로 두 차례 타격하였고 타격으로 인한 충격 후 진동을 동반한 화염 및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체 한 대가 배 뒷부분 평형수 탱크 외판을 타격해 기관실 발화가 시작됐고 1분 뒤 같은 곳을 2차 타격해 화재가 급격히 커졌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선박 본체가 폭 5m, 깊이 7m 규모로 훼손됐습니다. 화재로 불탄 선내 사진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누가 어떤 비행체를 발사한 건지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3: CCTV 영상에서 해당 비행체가 포착되었으나 발사 주체, 정확한 기종 및 물리적 크기 등을 확인하기에는 제약이 있는 상황입니다.
2: 조사 결과 발표 직전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를 청사로 불러들였습니다. 이란군 공격으로 결론 냈냐는 질문에 외교부는 관련 국가의 소통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정부는 현장에서 수거된 비행체 엔진 잔해 등을 추가 분석할 예정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한편 미국이 주도하는 해양 자유구상 참여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조사 결과 발표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선박 피해 사건과 관련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은 별도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기아입니다.
0: 남우호에 대한 우리 정부의 합동조사단 발표에 대해서 이란 정부는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외부 공격이 이유로 드러난 만큼 우리 선박들의 긴장 수위는 더 높아지게 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또 다른 외국 상선이 피격을 받았습니다. 우한울 기자입니다.
4: 우리 정부가 남우호 조사 결과를 밝힌 이후에도 이란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선박을 겨냥한 건 이란의 주권 수호 신호라며 공격을 인정한 듯한 논평까지 실었던 국영 매체도 이렇다 할 후속 보도가 없습니다. 대신 이란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잠수함을 증강 배치하고 있다고 반관영 메흐르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대이란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의 선박은 해협 통항 자체를 막겠다는 경고도 내놨습니다.
5: 이제부터 미국을 따라 이란의 제재를 가하는 국가들은 해협 통과에 분명히 어려움을 직면하게 될 겁니다. 이란 육군 대변입니다.
4: 군 최상층 움직임도 분주해졌습니다. 이란군 알리 압둘라히 통합사령관은 새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만나 새 군사작전 지침을 받았다고 반관영 파르스 통신이 전했습니다. 압둘라히 사령관은 적이 실수를 저지른다면 신속하고 강력하며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선 피격도 이어졌습니다. 현지 시각 10일 카타르 수호 도하에서 약 40km 떨어진 호르무즈 해협 안쪽 해상에선 또 한 척의 벌크선이 정체 모를 발사체에 피격됐습니다. 카타르 정부는 항행의 자유 원칙과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란이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수위를 높이는 건 미국과의 협상 막바지까지 호르무즈 카드를 지렛대로 쓰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0: 네, 보신 대로 남우호 외부는 폭 5m, 깊이 7m 규모로 훼손됐고 불에 탄 내부 모습에서도 아찔했던 사고 당시 충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선한 남우호 선원들은 수리가 완료되는 대로 다시 배에 오를 예정인데요. KBS 김계영 특파원이 남우호 선원들을 만났습니다.
6: 두바이 시내의 한 호텔입니다. 호텔 로비에 남우호 선원들이 보입니다. 허리에 보호대를 찬 남성이 한국인 선원 6명 중 한 명입니다. 취재진과 대화할 때는 목 보호대까지 착용했고 오른쪽 눈 주변에 멍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다쳤고 두바이 도착 직후 긴급 치료를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한국인 선원은 공식 인터뷰 요청을 완곡히 거절하며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우호 선사인 HMM은 지난 6일 해당 선원의 부상을 파악했다며 입원할 정도가 아니어서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필리핀 국적 선원도 폭발 당시 상황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7: 휴게 시간이라 폭발 당시 상황은 잘 모릅니다. 호텔에서 쉬면서 마음을 진정시키겠다고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6: 선원들은 두바이 시내 숙소에 머물며 사고 수습을 위해 남우호를 오가고 있습니다. HMM 측은 정부 조사 결과 외부 비행체 공격이 확인되면서 남우호 손상 부위를 정확히 파악한 뒤 수리 일정을 잡을 예정입니다. 수리가 완료되면 선원 24명 전원이 다시 남우호에 올라 공해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선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0: 미국과 이란의 불안한 휴전 가운데 중재국을 통해서 양측의 협상안이 오가곤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란이 미국 종전안에 대한 답변을 보냈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전 SNS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고 적었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8: 이란의 국영통신사 IRNA는 이란이 미국의 종전안에 대한 답변을 중재국 파키스탄에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답변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IRNA는 전쟁의 영구적인 종식에 협상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내용을 잘 아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란은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을 미국이 원하는 20년보다 짧게 합의되길 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농축 우라늄 희석과 제3국 이전 방안 등도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방금 이란의 답변을 읽었지만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소셜미디어에 썼습니다. 이에 앞선 게시글에선 자신은 전임 대통령들과 다르다며 이란이 47년 동안 미국과 세계를 기만해왔지만 이제 더는 웃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성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우라늄 농축과 관련한 이견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마이크 왈츠 주 유엔 미국 대사는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에 최대한 기회를 주고 있다면서도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7: 대량 학살을 일삼고 공격적인 정권이 핵을 갖는 것은 전 세계가 용납할 수도 없고 용납해서도 안 됩니다. 주 유엔 미국 대사입니다.
8: 여기에 더해 종전협상에 찬물을 끼얹어온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핵물질 제거를 포함해 아직 할 일이 남은 만큼 이란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전에 잠정 합의라도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0: 백악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현지 시각 14일 오전 베이징에서 정상회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애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관련 사전 전화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브리핑에 따르면 트럼프

0: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저녁 베이징에 도착해 이튿날인 14일 환영 행사에 이어 시 주석과의 양자 회담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15일에는 중국을 떠나기 전 시 주석과 양자 티타임과 업무 오찬을 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1: 다음 소식입니다.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를 이름으로 본격 선거대책위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내란 심판과 또 유능한 지방정부를 예고하며 당 후보들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2: 일자가는 지방선거 승리!
3: 주요 공천을 마무리한 민주당. 야당보다 먼저 선거대책위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국가 정상화를 내걸고 내란 청산과 일자라는 지방정부를 예고했습니다.
4: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5: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4: 계속되고 있는 내란 세력의 준동을 불이 뽑을 수 있습니다.
3: 지지 기반인 광주는 당대표가, 원내 두석이 걸린 인천은 원내대표가 이틀 연속 지원 사격했습니다.
6: 이재명 정부의 뜻을 개항의 변화와 성과로 이어가는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3: 오늘 강원을 시작으로 충청, 제주까지 전국을 훑을 예정입니다. 공천 불복에는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무소속 출마한 김관영 전북도지사도, 공천 못 받았다고 조국혁신당으로 넘어간 당원들도 복당은 영구 불가라고 했습니다.
7: 누구 마음대로 복당을 합니까? 본인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닙니다.
3: 경기 평택을 보궐선거 신경전도 고조 중입니다. 조국 후보가 김용남 후보는 잘못을 사과하지 않는다고 비판을 이어가자 민주당은 국힘 제로 한다더니 민주진영 분열을 야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1: 국민의힘 지도부는 보궐선거 최대 승부처인 부산 북구 갑으로 향했습니다. 중진 의원들까지 총출동해 박민식 후보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관련 공세 수위도 높였습니다. 박효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8: 국민의힘 박민식 부산북갑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당 지도부와 중진, 지역의원들이 집결했습니다. 뜨내기 말고 진짜 북구 사람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9: 확실하게 찍어야 됩니다.
8: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9: 북구의 아들 누굽니까?
8: 부산 전체 승리를 위해 부산 북갑 보수 후보 간 단일화 제안도 나왔는데 장동혁 대표는 한 후보를 겨냥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9: 분열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 아니라
8: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9: 박민식처럼 굳건하게 보수를 지켜온 사람이 보수 정당을 새롭게 만들어야.
8: 같은 시각 민주당 하정우, 무소속 한동훈 후보도 선거사무소를 정식으로 연 가운데 한 후보는 퇴로를 불사르고 왔다. 자신이 보수를 재건하겠다고 맞섰습니다.
10: 저는 제가 여기서 승리하는
8: 한동훈
10: 것이
8: 무소속
10: 무너져간 보수를 재건하는 큰 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8: 국민의힘은 부동산 공세도 강화했습니다. 어제부터 재개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세금 폭탄이라며 집값은 더 오르고 전월세 대란이 올 거라 주장했습니다. 과도한 과세는 철회하고 공급이 늘도록 부동산 규제부터 풀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박효빈입니다.
0: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서 생긴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더 무겁게 매기는 양도세 중과가 재개됐습니다. 막판까지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매물들이 회수되면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정부는 관련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11: 매물 유도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지난 9일부로 종료됐습니다. 유예 조치 4년 만입니다. 이제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은 가파르게 오릅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82.5%까지 높아집니다. 다주택자가 10년 전 8억 5천만 원에 산 서울 마포 아파트를 25억 원에 팔면 지난 9일까지는 5억 6천만 원의 세금을 내면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대 12억 5천만 원이 매겨집니다.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아예 팔지 않으려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이에 따라 시장의 매물이 자취를 감추는 잠김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 실제로 지난 3월 말 기준 하루 8만 건까지 늘었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 건대로 줄었습니다.

0: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못 들어가면 이제 매매는 어렵다고 다 상담이 돼서 이제 다 통화를 해봐야 돼.
1: 다만 부동산 세제 개편 등 정부의 추가 대책에 따라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2: 시장에서 매물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정부가 매물 유도 대책을 내놓을 수가 있어서 절벽 수준은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물 잠김 우려를 일축하며 비거주 1주택자도 집을 쉽게 팔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 예외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3: 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5분입니다. KBS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진현입니다. 지난 주말 부모님도 찾아뵙고 아이들과 많이 놀아주셨나요?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이어지는 한 주를 보냈는데요. 이 가정의 달 5월이 더 쓸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입양의 날입니다. 그런데 최근 입양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7월 정부가 70년간 민간기관에 맡겨왔던 입양을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방식으로 바꿨는데요. 아동 정보가 조작되거나 친부모를 찾지 못하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제도가 바뀐 지 9개월이 지나도록 국내 입양이 단 한 건도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공적 입양 체계가 도입된 건데요. 입양에는 이른바 골든타임이 있다고 하죠. 생후 1, 2년 사이에 안정적인 애착관계가 형성된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그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 사이 지난해에도 24명의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좋은 취지가 현실에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개선이 서둘러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5월 11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다시 듣기는 유튜브에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해당 날짜까지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다음은 돈의 역사, 부의 흐름을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1970년대 미국 인플레이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의 첫날 월요일이죠. 청취자 퀴즈 문제 준비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대상 기준을 발표합니다. 전체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선별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인데요. 이것은요,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이 매달 내는 돈이죠. 직장인은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고요.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따로 납부합니다. 정부 지원금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자주 활용되는 건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퀴즈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 청취율 조사 때 청취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신 덕에 저희 청취율이 고무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감사한 마음 담아서 오늘은 좀 더 화끈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는 세 분께 기존과 똑같이 드리지만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오늘은 30분 추첨해서 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2: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업 기술과 농작업 정보 전하

0: 하는 시간입니다. 배추 농사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작업 중에 하나가 바로 모종을 밭에 옮겨 심는 아주 심기라고 하는데요. 이 작업이 아직까지는 거의 기계화가 안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과정을 자동화하기 위한 기술과 그에 맞는 모종 키우기 방법까지 개발됐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부터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박승무 농촌지도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앞서 설명도 드렸는데 아주 심기 기계가 개발이 되고 또 모종도 개발이 됐다는 거죠?
1: 네. 배추 재배에서 아주 심기, 즉 모종을 본밭에 옮기시는 작업은 노동력이 많이 드는 대표적인 과정인데요. 다른 방 녹음은 기계화율이 60% 이상인데 비해 배추 아주 심기는 아직 기계화율이 거의 0% 수준입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은 작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행형 자동 전식기를 먼저 개발했고요. 그 다음 단계로 이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어떤 모종이 필요한지를 연구하게 됐습니다. 쉽게 말해 기계가 잘 심을 수 있는 모종을 만드는 기술 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그렇군요. 요즘 농업에서 기계화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배추 아주 심기는 거의 안 됐었네요. 근데
1: 네, 맞습니다.
0: 기계가 잘 심을 수 있는 모종이란 건 어떤 걸지 궁금하네요.
1: 네. 배추를 기계로 심으려면 모종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 배 28구짜리 전용 육류 용기를 사용해서 일정한 크기로 키워야 하고요. 모종키도 5에서 7cm 정도로 균일해야 합니다. 또 뿌리가 흙을 단단히 감싸고 있어야 기계가 집어서 심기가 편리합니다. 문제는 연철처럼 기온이 높으면 잎만 길어지고 뿌리는 약해진 경우가 많다는 점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아 초기부터 본잎이 나올 때까지 생장 조절제를 주기적으로 처리하고 뿌리 발달을 돕는 비료 관리와 함께 방 기온을 낮추는 방식으로 생육 환경을 조절했습니다. 그 결과 키는 과하게 자라지 않고 뿌리가 튼튼하게 발달한 기계 작업에 적합한 모종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0: 기계 작업에 적합한 모종은 그러니까 웃자라지 않고 튼튼한 표준화된 모종이었군요. 알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그러면은 당장에 이 기술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많은 변화가 있겠습니다.
1: 네. 우선 가장 큰 기대 효과는 아주 심기 작업의 기계화입니다. 모종만 표준화되면 자동 정식기를 활용할 수 있어서 농가의 노동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데요. 특히 여름 배추나 가을 배추처럼 작업 시기가 겹치고 인력이 부족한 시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문 육묘장 두 곳에서 현장 실증을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육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기술을 확산해서 실제 농가에서도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관련 매뉴얼도 제작해서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농가 일손은 줄이고 작업 효율은 높일 수 있을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도 살펴볼게요. 젖소에게 개체별로 사료를 다르게 주는 연구가 진행됐다고요?
1: 네. 지금까지 낙농 농가에서는 보통 젖소들을 한 무리로 보고 평균 생산량에 맞춰 동일한 양의 사료를 구별해 왔는데요. 실제로는 젖소마다 우유 생산량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소는 영양이 부족하고 또 어떤 소는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농촌진흥청은 젖소 한 마리 한 마리 우유 생산량에 맞춰 사료를 조절하는 정밀 사양, 즉 맞춤형 구입의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연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0: 그렇죠. 생각해보면 우리 사람들도 각자 음식 먹는 양이 다르잖아요. 근데 젖소에 대해서는 이 식사 양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했고 또 그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1: 네. 홀스타인 젖소 22마리를 대상으로 6주 동안 실증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 종은 기준처럼 같은 양의 사료를 주는 방식으로 다른 종은 우유 생산량에 맞춰 사료를 조절하는 정밀 사양 방식을 적용했는데요. 그 결과 정밀 사양을 적용한 젖소는 하루 평균 우유 생산량이 28.7kg으로 기존 방식의 26.8kg보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전체 사료 섭취량은 거의 늘지 않았다는 건데요. 대신 에너지와 단백질이 많은 곡물 중심 사료인 농후 사료는 더 먹고 풀사료는 스스로 줄이면서

0: 효율적으로 섭취하는 모습이 확인됐는데요. 그 결과 사료 효율도 약 5.8% 개선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1: 그렇군요. 앞으로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면 우유 생산 효율이 아무래도 높아질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예상됩니까?
0: 네, 가장 큰 장점은 같은 사료로 더 많은 우유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농가 입장에서는 비용 대비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환경입니다. 소가 필요 이상으로 먹지 않게 되면 체내에서 쓰지 못하고 배출되는 지순인 같은 물질이 줄어들기 때문에 축산업의 환경 부담도 함께 낮출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정밀 사양 기술을 실제 농가에 확대 적용해서 국내 낙농업의 생산 효율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높인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1: 네. 끝으로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벼농사는 모짜리를 준비해야 할 시기가 됐는데요. 주의해야 할 사항 알려주신다고요?
0: 네. 요즘에는 공동 육미장을 통해 육묘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부직포 모짜리를 통해서 육묘를 하는 농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직포 모짜리는 너무 일찍 설치하면 저온에 의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안전 파종 한계기를 고려해서 파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모 육미할 때는 물관리와 함께 온도관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출하기에는 30에서 32도, 녹화기에는 20에서 25도, 그리고 경화기에는 15도에서 25도로 관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봄철 녹화 개시 후에 5에서 10도의 저온 조건이나 출하 온도가 지나치게 높고 주야간 온도 차이가 클 경우에는 모 잔류병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증상이 보이면 바로 등록 약제를 살펴 주셔야 합니다.
1: 네, 이번 주 실천해야 할 농작업 정보까지 잘 들었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박승무 농촌지도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정답, 퀴즈 정답들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김명화님 당첨되기 참 어렵다고 또 콩에 남겨주셨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콩이 아닌 휴대폰 문자로 정답을 보내주셔야 돼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샵 9730, 샵 9730으로 휴대폰 문자로 정답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돈의 역사, 부의 흐름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동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고유가로 인해 생기는 인플레이션 상황의 데자뷰. 이 미국의 1970년대를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1970년대면 베트남 전쟁, 또 1, 2차 오일 쇼크가 있었던 상당히 어려웠던 시기인데요. 경제사를 바탕으로 시장을 읽고 미래를 통찰하는 돈의 역사, 부의 흐름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1970년대 미국으로 시간여행 떠나보겠습니다. 같이 떠나실 분, 국제정세와 경제사를 아우르는 분석가인데요. 한국투자증권 고문이신 신환종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지금 세계 경제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대체로 지정학적인 해묵은 갈등에서 계속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찾아봐야 할 때가 많은데 지정학 또 인플레이션 전문가시라고 익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시게 됐는데요. 반갑습니다, 박사님.
3: 네, 반갑습니다.
1: 근데요, 박사님 그 5,60년 전, 70년대면 5,60년 전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반세기 전인데 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고 요즘에는 1년, 1년 하루가 빠르게 변하는데 이 반세기 전을 한번 돌이켜보는 게 의미가 클지 지금과는 너무 다른 세상은 아닐지 좀 우려가 되는데요.
3: 네, 그렇긴 합니다. 그 보통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할 때 한 10년 또는 뭐 20, 30년 이렇게 분석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0년 정도를 쭉 보면서
1: 예.
3: 100년 전 또는 80년 전에 있었던 것하고 또 지금 상황이 상당히 유사한 게 있으면은 거기서 함의를 끌어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2020년에 코로나 발생했을 때 처음에 사람들이 그 20년 전에 발생했던 홍콩 사스라고 네. 얘기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실은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 그 정도 충격이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3: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많은 사람들이 1989년에 있었던 미국의 저축 대부조업 사태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많이 실수를 했던 겁니다. 근데 저희들은 1929년에 대공황 때 그 은행들의 문제와 매크로 문제가 섞인 그런 것들을 이제 가미를 끌어오게 되면서 좋은 분석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그런 방법론들을 사용한다면 과거에서 이제 달라진 점이 많긴 하지만 유사한 점들을 갖고 오게 된다면 거기서 중요한 함의를 끌어와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중요한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론은 저는 되게 좋은 방법론인 것 같습니다.
4: 반세기 이상의 한 세기 전 것도 충분히 타산지석 삼아 배울 것들이 많이 있다.
3: 네.
4: 그렇군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할 미국의 1970년대는 경제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뭘 중점으로 살펴봐야 할까요?
3: 일단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별로 없는 나라였습니다. 약 170년 정도 동안에 그 1차, 2차 세계대전 때 그때만 잠깐 인플레들이 있었고요. 근데 그것도 그때는 금리를 정부가 통제했기 때문에 인플레는 많이 높아졌는데 금리는 높지 않은 이상한 상황. 근데 지금처럼
4: 예.
3: 그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금리가 폭등하고 금리가 올라가고 장기적으로 이런 게 발생한 시점은 1970년대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어떤 비교를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때 이제 지금과 상당히 이제 유사한 점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난 40년 동안에는 되게 평온한 국제관계잖아요. 전 세계가 그 자유무역으로 하나를 뭉쳐서 우리 할배들이 가고 싶은 나라 다 가고 꽃보다 뭐였나 뭐 이런 식으로.
4: 네.
3: 자, 그다음에 뭐 가보신 데 다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 세상은 실은 그렇지가 않죠. 막 이제는 그 이제 자유무역이 아니라 이제 서로 치열하게 현실주의적으로 국제관계가 치열하게 옛날의 냉전처럼
4: 예.
3: 직접 받고 싸우는
4: 자국 우선주의
3: 이런 것들이 실은 그 자유무역 이전의 시대가 바로 70년대잖아요. 80년대부터 있었던 그 시점 바로 직전에.
4: 예.
3: 그래서 지금하고 비슷한 점들이 특히 매크로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떤 유사점들을 끌어낸다면은 상당히 좀 함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4: 그렇다면 살짝 또 짚어주셨지만 지금과 무엇이 닮았고 뭘 배워야 될까요?
3: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이 이제 그 우리가 바로 우리 직전의 시대 1980년대부터
4: 예.
3: 한 1920년대까지 이 40년을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이제 불렀죠.
4: 그렇습니다.
3: 실은 돈 버는 게 제일 중요했고 그래서 효율이 제일 중요했고 뭐 그런 시대였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부보다는 이제 시장이 중심이 된 뉴욕이 중심이 돼서 경제 위주로 거의 모든 거를 운영했던 그런 시대.
4: 자율적으로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3: 네. 그래서 시장의 효율성이 제일 중요했던 겁니다.
4: 예.
3: 정치, 뭐 지정 이런 것보다는. 그런데 실은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경제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것들, 그다음에 전쟁 이런 것들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고 이거 보면은 1980년 바로 이전 시대, 1970년대가 실은 지금과 비슷한 시대였다는 것들인데요. 경제 철학 자체가 케인즈주의 시대가 1930년부터 80년, 80까지 한 50년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신자유주의로 갔고 다시 지금 옛날처럼 케인즈주의를 가는 것들이
4: 예.
3: 어떤 정부의 경제 정책들, 국가 중심의 어떤 개입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때랑 비슷하다는 게 있겠고요. 그래서 실은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중요한 거는 이제 돈을 얼마나 쓰느냐인데요. 지난 40년 동안은 실은 돈을 쓰는 거를 막아왔던 시대였고요. 그전 70년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돈을 쓸 준비가 돼 있는 시대라는 게 여차하면 돈을 쓸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간에 좌파든 우파든 간에 일이 생기면 여차하면 돈을 쓸 준비가 돼 있는 시대라는 게 상당히 비슷한 측면이 밑에 깔려 있는 것들이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관계가 이제 자유무역으로 전 세계가 하나가 돼서 뭐 이런 그 저 지구상 가장 싼 데서 그 조달해서 그 상품을 조달하는 그런 월마트 효과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 공장을 선택을 할 때도 우리가 이게 우리한테 우호적인 나라냐 아니냐 밸류체인에서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완전히 바뀐 상황들이 매크로 측면은 상당히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더하면은 연준에 대한 압박도 지난 40년에 보지 못한 그런 압박들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상당히 비슷해지는 것들이죠.
4: 네, 연준에 대한 마지막에 짚어주신 이야기도 조금 이따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정리해보면 시장 외부의 요소들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70년대와 지금이 많이 닮아있고 또 돈을 쓸 준비가 돼 있는 시대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1970년대 미국 이야기하면 또 이 오일 쇼크 얘기를 빼놓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박사님?
3: 네.
4: 뭐 이번 미국이란 갈등에서 유가가 많이 올랐다지만 오일 쇼크 때 비할 바가 아니잖아요. 어땠는지 네. 당시 상황을 한번 짚어 볼까요?
3: 일단 그 1차 오일 쇼크가 1973년 10월 정도인데요. 그 당시 3달러 정도였던 그 유가가 12달러로 급등하는 4배가 상승하게 되는데요.
4: 예.
3: 이거를 이제 지금 4배다 뭐 이렇게 비교하면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당시는 원유에 의존하는 경제였다. 산업 자체가 미국도 그렇고 여러 나라들이.
4: 네.
3: 왜냐하면 3달러였기 때문에 쉽게 조달해서 쉽게 생산하고 했기 때문에 전부 다 그 원유를 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산업이 돼 있었고.
4: 물 같은 느낌이었네요. 네.
3: 제조 기반이었고 네. 했기 때문에 너무나 편하게 사용했는데 이게 갑자기 4배가 되면서 그 원유 의존 경제가 무너진 겁니다. 이게 지금하고 상당히 다르긴 하죠.
4: 예.
3: 그래서 저희가 이제 CPI라고 소비자 물가지수, 물가지수를 구성하는 데서도 그 좀 제조 쪽 이 원유가 영향을 미치는 제조 쪽이 그 비중이 미국에서도 60%를 차지했고 서비스업은 한 40%.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서비스가 한 40%, 제조 이쪽이 한 40% 정도로 바뀌었는데 그런 경제였기 때문에 타격이 엄청나게 컸던 것이죠.
4: 예.
3: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돈을 많이 풀었다기보다는 이런 오일 쇼크로 인한 그런 문제가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그것만 기억하시는데 저희가 보려고 하는 거는 실은 미국의 70년대인데요. 미국은 실은 오일 쇼크 이전에
4: 예.
3: 미리 인플레이션에 준비가 돼 있었는데요. 뭐냐면
4: 어떻게
3: 돈을 너무 많이 풀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베트남 전쟁.
4: 아.
3: 65년부터 거의 75년까지 전쟁 비용으로 너무 많이 돈이 나갔죠. 그다음에 더 큰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린든 존슨 저기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라는 그 정책들이 있죠. 그게 이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같은 의료 보장 제도를 확립하고 빈곤의 완전한 퇴치 또는 인종 차별 철폐 뭐 이런 것들이 60년 후반부터 미국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계 확대 이런 복지 정책들이
4: 많이 활성화됐군요.
3: 네. 시기에. 케네디 뒤를 이은 린든 존슨이 했던 정책들이 미국의 복지 정책을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정말 미국 사람들 상당히 좋았겠죠. 그때는 60년대 후반이 황금기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돈을 너무 많이 썼고요. 베트남 전쟁의 전비 그 이런 위대한 사회 정책들로 이런 복지 정책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이게 누적돼서 70년대에 인플레이션을 폭발시켰다라고 보는 게 이제 어떤 통화주의의 정통 가설이라고 볼 수 있죠.
4: 그렇군요. 우리가 단순하게 오일 쇼크만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이면에 여러 복지 제도로 인한 돈을 많이 써야 하는 상황들이 있었다는 걸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돈을 많이 찍어내다 보면 뭐 좋아하는 분들이 많았겠지만 안팎에서 경고음도 높고 불안하게 봤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달러 가치가 급락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서요?
3: 네. 그게 이제 71년 8월 15일에 있었던 닉슨 쇼크라고 하는 겁니다. 저기 예전에 저기 금 1온스에 35달러. 이게 이제 브레튼 우즈의 기본적인.
4: 정해져 있었던 예, 거잖아요.
3: 그 금태환을 해주겠다는 건데요. 이거를 그 8월 15일에 닉슨 그 대통령이 이제 금태환을 우리가 안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이 사건 전의 시대를 우리가 금본이제 은본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상품화폐 시대라고 합니다.
4: 네.
3: 돈을 미국 달러든 우리 정부 지폐든 금 있는 만큼 금하고 이제 연동시켜서 있는 만큼만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있는 만큼만 써야 되기 때문에 통화를 막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많이 나오진 않죠. 그런데 이거를 끊어버리면
4: 깨지면서.
3: 이제 화폐는 금이나 이런 거랑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정부 신용으로 찍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론적으로는 무제한 찍을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를 신용화폐 시대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50년의 역사를 보면은 금이 위기 때마다 미국 정부가 돈을 엄청나게 찍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은 통화가 풀렸으니 금값이 오르고, 자, 비트코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풀린 통화 달러를 믿느니 차라리 비트코인을 믿겠다. 그래서 비트코인 나온 거죠.
4: 통화량이 정해져 있는 비트코인.
3: 네. 네. 그래서 7월 그 8월 15일에 그 닉슨 쇼크는 그런 경고음을 경고음이 아예 그냥 끊어져 버린 이제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나왔던 것들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달러는 금값은 폭등, 달러는 폭락. 이게 수입물가 영향을 많이 미치기도 했고, 자, 그러면서 실은 그 미국 정부가 이제 금이 없었기 때문에 견딜 수 없었던 그 금태환을 이제 끊어버리면서 거기는 자유로웠지만 그 뒤에 이제 폭발적인 인플레이션이 나오게 되는 중요한 배경으로 또 작용을 하게 됩니다.
4: 그럼 오일 쇼크는 오히려 그 뒤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겠다 싶어요.
3: 맞습니다. 기름을 부었거나 또는 트리거거나. 네. 보통 그 지정학적인 문제들은 트리거로 많이 작용을 합니다. 이번에 이란 전쟁 같은 경우도 트리거로 작용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들이 트리거로 작용하는 것처럼 트리거와 함께 기름을 부은 것들인데, 그게 아까 1차 오일 쇼크 때는 그 저기 그 4차 중도 전쟁이었죠. 그다음에 2차 오일 쇼크 때는 1979년 10월에 이란 혁명이었죠. 그게 그때는 다시 3달러, 아까 1차 때 3달러에서 12달러가 됐던 그 상황을 견디고 있었는데, 네. 이때 2차 오일 쇼크 때는 13달러에서 13에서 39달러로 네. 3배가 올라갑니다. 그 원유에 의존되는 경제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3배가 올라가면서 엉망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보통 인플레이션 지표 중에 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게 하나 있는데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4: 예, 어떤 거죠 그건?
3: 그전에 우리는 인플레가 높지 않았어. 아까 제가 미국은 100년 동안 인플레가 많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4: 네, 유지됐다고 하셨죠.
3: 70년 초반 이때까지는 우리는 인플레가 많이 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돈 좀 더 써도 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직전에 1차 오일 쇼크를 봤잖아요.
4: 예.
3: 그러면 2차 때 어떻습니까? 또 올라가겠네. 그거 보니까 연준도 잘 못해요. 야, 이거 통제도 못하네. 그러면은 앞으로 인플레 또 나겠네라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무지하게 높아지는 겁니다.
4: 상황이 달라졌네요. 한 번에 네. 1차 오일 쇼크를 겪고 나서.
3: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걸 꺾기 위해서 실은 금리를 20%씩 올린 거고요.
4: 예.
3: 엄청나게 우린 강력하게 잡을 거야라는 볼커가 금리를 20%씩 오르고 통화량을 엄청나게 축소하고 했던 정책들이 아주 강한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기대 인플레 높아진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 발전한 것들이 그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기 위해서 금리 정책이나 이런 통화량 축소 이런 것들을 꽤 많이 잘했기 때문에 그때보다 많이 높지는 않지만 혹시 이게 다시 높아지게 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70년대에 그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지 못했던 아서번즈라는 앞에 네. 70년대 초중반에 했던 연준 의장들은 연준 의장은 우리가 제일 못한 의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일 잘한 연준 의장이 실은 볼커.
4: 말씀하신 폴 볼커.
3: 폴 볼커로 아주 극단적으로 이제 네. 얘기가 이제 나오죠.
4: 아서번즈가 그럼 먼저 연준 의장을 맡았었고 폴 볼커로 이어지는 건데 네. 그 둘의 정책 대응이 어땠는지가 또 궁금하네요.
3: 아서번즈는 1970년에서 한 78년 정도까지를 했는데요.
4: 꽤 길게 했군요.
3: 길게 했습니다. 아서번즈의 가장 큰 실수는 60년 후반부터 쌓여왔던 누적된 인플레이션이 이제 그래서 70년대 초반에 그 인플레이션이 되게 급등할 거라는 조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72년쯤에 닉슨 대통령 재선이 달려 있었거든요.
4: 예.
3: 닉슨이 압박을 가했습니다. 금이 내리고 왜냐하면 나 재선해야 되니까 당선돼야 되니까.
4: 지금과 상당히 비슷한 느낌이
3: 그때
4: 드네요.
3: 강하게 얘기를 못하고 저기에 굴복해서 금리를 내리고 통화량을 풀고 그래서 실은 그 뒤에 인플레이션을 조장했다.
4: 그때 놓쳤다. 잡을 수 있었는데 한번 기회를 놓쳤다. 놓쳤군요.
3: 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요. 뒤에 폴 볼커는 저기 80년에 연준 의장 되고 나서 금리를 한 12%였던 금리를 20%까지 올려버립니다. 아주 난리가 났죠. 그리고는 파산하고 뭐 중소기업도 난리가 났겠죠.
4: 욕도 많이 먹었겠는데요.
3: 욕도 엄청 먹었습니다. 살해 위협도 많이 받았고요. 하지만 그런 극단적인 처방이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게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제가 밋밋하게 좀 말씀드렸는데 실은 배경이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0: 1970년대 초반에 아서번지들의 상황은
1: 네.
0: 이게 10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없었잖아요. 그럼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지가 않았었습니다. 처음에는.
1: 없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그리고 굉장히 그 문제를 키우는 것.
0: 아까 말씀드린 케인즈안의 정수죠.
1: 네, 네.
0: 예. 닉슨도 케인즈안, 전부 다 케인즈안. 그리고 고용과 성장이 중요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용과 성장이 중요한데 그 인플레 뭐가 중요하다고 거기다 금리를 올려.
1: 아.
0: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시대가 바로 70년 초반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 네.
0: 볼코의 시점은 이게 10년 동안을 미국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볼코가 금리를 올리고 20% 올리고 나서 그 다음날 신문에 뉴욕타임즈 신문 사설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할 수 없다. 잘했다. 그래. 우리가 일단 인플레 먼저 잡자. 아까 70년 초반에는 막 욕했거든요. 왜 금리를 올려? 이렇게
1: 네, 문제를 너무 괜히 크게 키우는 거 아니야?
0: 뉴욕타임즈가 10년 뒤에 볼코 때는 할 수 없다. 이게 뭐냐면 사회적인 합의가 만들어진 겁니다. 결국
1: 이해도가 높아진 거죠 사람들도
0: 맞습니다. 네. 결국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볼코를 뽑아준 사람이 결국 카터 대통령이었거든요. 근데 결국 금리를 급 20%씩 올려가지고 기업들이 파산하고 하니까 그해 경선에서 카터가 지고 레이건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레이건 당선의 1등 공신이 이제 볼코죠. 금리 올려가지고.
1: 예.
0: 그래서 이제 당선 축하 파티에 가서 초청을 합니다. 이제 레이건이 수고했어 내가. 뭐 도와줄 거 없나? 딱 물어봤더니 이게 제가 인플레이션 예봉은 꺾었는데 그때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70년대에 보면은
1: 네.
0: 임금하고 물가가 연동이 돼 있습니다.
1: 아.
0: 우리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임금이 물가는
1: 5%
0: 오르면 임금도 5% 올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죠.
1: 네.
0: 옛날에 그랬습니다. 70년대 초반에 자동차 노조, 강속 노조들이 단체 협약에 이걸 넣어가지고요. 물가 오른 만큼 임금이 그대로 상승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게 70년대 악순환을 거듭했거든요.
1: 아, 그래서 그게 좋아 보이긴 하지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실
0: 맞습니다.
1: 크게 문제가 작용할
0: 그
1: 수도 있겠네요.
0: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그래서 볼코가 그 얘기를 했더니 레이건이 내가 도와줄 게 없을까? 그 얘기를 해서 그거 내가 잘해. 내 전공이야. 다음날부터 노조 탄압. 우리가 80년대 아까 말씀드렸던 신자유주의 레이거노믹스는 요렇게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볼코가 단순히 금리를 올려서 엄청난 물가를 인플레이션을 잡은 거라기보다는 실은 생각의 전환이 아까 정부 중심의 고용과 성장 막 인플레이션보다는 이런 것들 위주에 방만하게 서서 정부 실패로 갔던 그 70년대에서 생각이 바뀌면서
1: 시장을 대하는 자세가
0: 그렇죠.
1: 바뀌었네요.
0: 그래서 레이거노믹스 신자유주의로 생각이 바뀌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높았던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지난 40년 동안 아주 편하게 낮게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와 함께 이제 탈냉전이 되면서 저임금 노동력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중국 뭐 저기 동유럽 이런 데서 싸게 만들어서 공급하는 이런 그떤 시스템 월마트 효과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었고 생산적 혁명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낮은 인플레이션을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다시 세상이 옛날처럼 바뀌었다는 겁니다.
1: 예.
0: 그게 지금 깔려 있다는 겁니다.
1: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1970년대 미국 경제를 한번 쭉 훑어봤는데 궁금해요. 지금 인플레 상황과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0: 일단 그 비슷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저 국제 관계, 그다음에
1: 경제 대외 정세들,
0: 네, 그다음에 경제 정책, 그죠? 그다음에 아까 연준에 대한 압박, 뭐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60년 후반에 베트남 전쟁과 그다음에 그 위대한 사회 정책으로 돈을 많이 풀어서 이게 밑에 깔려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2020년에 코로나 사태 때 돈을 진짜 너무 많이 풀었었어요. 요 이후로 실은 정부 중심으로 많이 바뀐 것들인데요. 그게 네. 지금 어느 정도 깔려 있는 데다가 아직은 그 풀렸던 돈을 회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돈을 막 풀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뭐한데 앞으로의 상황은 이게 돈을 더 여차하면은 돈을 더 푸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것들인데요. 그 뭐냐면 그 1970년대와 70년대처럼 되게 복잡한 사회 환경이 만들어져서 정부의

0: 그 다크 그 고담 시티의 그게 뉴욕의 옛마을이잖아요.
1: 예.
0: 뉴욕이 실은 거의 그런 상태였다는 것들인데요. 그때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저기 특히 조커에서 보면은 아서라고 하죠. 그 이게 처음부터 악당이 아니잖아요.
1: 원래 그 주인공 선했던 청년
0: 평범한 소시민이었고 예. 호르몬이를 모시던 그 저 뭐야 효자였고 직업은 어릿광대니까 마케팅이었고 그런데 볼코가 금리를 20%씩 올려가지고 회사가 망합니다. 길거리 쫓겨나요. 그러다가 길거리에서 어떤 이상한 애들한테 쳐맞습니다. 그러면서 평범한 소시민이 악당이 되는 과정을 그렸어요. 79년, 80년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까맣게 잊고 있지만 실은 그 묻지마 범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 주식은 좋지만 경제가 좋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묻지마 범죄 뭐 이런 것들이 막 튀어나왔을 때 연준은 중앙은행은 경제 상황에 따라서 잘 점검해가지고 금리를 올리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런 범죄가 막 튀어나오면 정부는 뭘 해야 될까요? 돈을 풀어야 됩니다.
1: 예.
0: 뭔가 해야죠. 이게 엇박자가 나는 겁니다. 70년대 미국은 상당히 혼란스러운 사회였어요. 이게 경제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지난 40년과 다른 지금 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한데요. 국제정치적으로도 혼란. 그죠? 그다음에 뭐 미국 위상도 많이 떨어지고
1: 예.
0: 막 치열한 충돌도 내부에서 있고 사회적으로는 빈부 갈등도 심하고 이런 것들이 가는 과정에 이 연준의 그냥 경제 데이터로만 이 저 어떤 정책 결정이 아니고 되게 복잡한 사회 환경에서 국제 환경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면서 정부와 연준과 이런 것들이 충돌이 갖는 그런 과정에서의 그 어떤 정책 결정들이 70년대를 상당히 닮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연준의 어떤 결정 과정, 트럼프 정부의 연준에 대한 압박
1: 예.
0: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나올 건지를 보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1: 그러면 이제 연준 의장 교체 시기를 맞고 있는데 미국이 그럼 박사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돈을 쓸 준비를 해야 된다. 차기 연준 의장이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0: 아 돈을 쓰라는 그다음에 그 금리를 인하하라는 압박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시점. 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 어떤 정치 경제의 중심이 지난 40년은 시장이었다고 한다면 그 뉴욕이었겠죠. 돈만 벌면 되니까. 근데 2020년부터는 워싱턴 정부가 중심이 된 식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1: 예.
0: 이렇게 정부가 중심이 되는 그런 경제에서는 금융보다는 실은 제조업이라든가 이쪽이 우위입니다. 산업이 우위입니다. 여기를 금융은 도와주는 역할. 원래 금융회사, 그 금융시장이 뭐 우리가 저 뭐 골드만삭스나 뭐 이렇게 되게 돈도 많이 벌고 뭐 유명하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잘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실은 지난 40년 동안에 그 돈만 벌면 되는 네. 시대가 만든 어떤 그런 거였죠. 근데 이런 시대에서는 연준에 대한 압박과 그 돈을 계속 쓰거나 아니면은 상당히 우호적으로 정부가 원하는 대로 가게 되는 압박을 강하게 받게 될 건데 거기서 이제 볼코처럼 확 급격한 이런 거를 하기는 실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아서 문제가 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1: 네.
0: 그 가운데서 이제 새로운 뭔가를 뭐 만들어내긴 해야 되는데 그런 이런 외부 환경들이 70년대를 상당히 닮아있다.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끝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이런 혼란스러운 세계 경제 상황에서 어떤 자산 전략을 가지면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0: 아 지금은 뭐 그 반도체 중심으로 엄청난 랠리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반도체 랠리는 당분간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8,000 뭐 8,500 이렇게 계속 올라가기는 실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 여름과 하반기쯤에는 이렇게 많이 올란 그 주가에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자산 배분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만약에 그 지난 40년대처럼 디플레가 발생하는 그런 경기 침체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채권을 많이 담는 게 좀 자산 배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70년대 같은 또는 2022년 같은 인플레이션 상황들이 같이 발생하는 상황이 된다면
1: 네.
0: 채권으로 커버가 안 되고요. 대체 자산을 담으셔야 됩니다.
1: 대체 자산.
0: 대체 자산이 이제 금, 뭐 원유도 있지만 이제 좀 많이 바뀌었죠. 전력 같은 거 또는 광물, 원자재 그리고 또 이제

0: 기관들이 많이 하는 어떤 인수금융이나 이런 대체 투자 같은 것들이 하반기에 많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1: 예.
0: 그런 식으로 다변화를 좀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을 위한 조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미국의 1970년대 경제 인플레 시사점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신원종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죠. 오늘 퀴즈 정답은요, 건강보험료였습니다. 저희가 화끈하게 준비한 선물 많이들 받아가시길 바라면서요. 상품 받으실 퀴즈 당첨자,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바닷가에서 하루에 두 번씩 밀물과 썰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때를 물때라고 하는데요. 물이 나갔을 때 뭍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조개를 줍다가 물이 들어와 당황한 적이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밀물 때는 물에 잠기고 썰물 때는 물 밖으로 드러나는 모래점토질의 평탄한 땅을 가리켜 갯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한자어로 나타내면 간석지와 간척지 중에 어느 것이 맞을까요? 이 경우엔 간석지가 맞습니다. 간석지는 밀물 때에는 바닷물에 잠기고 썰물 때에는 물 위로 드러나는 갯벌을 말하는데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석지를 개간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간석지를 새로 만든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반면에 간척지는 바다나 호수 따위를 둘러막고 물을 빼내어 만든 땅이고 인위적으로 개발된 안정적인 상태를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서해안은 갯벌, 즉 간석지가 발달해 있는데 현재 해안선에 형성된 논과 염전은 대부분 과거에 간석지를 개간한 간척지에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월요일인 오늘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우산을 잘 챙겨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비는 오후에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지역부터 내리기 시작해 내일 새벽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오겠고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남과 제주도는 내일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충청도와 남부지방은 5에서 최고 60mm, 수도권과 강원도는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고요. 대기가 불안정해서 천둥, 번개가 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오늘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지역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대기가 많이 건조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14.3도, 광주 16도 등으로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크게는 10도 정도 높은데요. 낮 기온은 서울과 부산 21도, 강릉, 대전, 전주 24도, 대구 26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낮겠지만 그래도 충청 이남 지방은 오늘도 25도 안팎까지 오르며 조금 덥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낮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주 후반에는 때이른 여름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4.3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현지 시간

시간으로 오는 14일 오전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관련 사전 전화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저녁 베이징에 도착해 이튿날인 14일 환영 행사에 이어 양자회담을 할 계획입니다. 켈리 부대변인은 이번 회담 의제로 미중 무역위원회 및 투자위원회 논의와 에너지 분야 등에서 양국 간 추가 협정 등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종전 제안에 대한 이란의 응답이 수용 불가능한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방금 이란 대표들로부터 온 답변을 읽었다며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이란에 종전을 위한 제안을 보낸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SNS 게시글에서 이란과의 휴전을 유지할지 여부와 이란과의 협상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은 47년 동안 미국과 세계의 나머지 국가를 가지고 놀아왔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이같이 밝힌 뒤 버락 후세인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자 마침내 횡재를 했다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미국의 제안에 대한 이란의 답변이 중재국인 파키스탄에 건네졌다는 보도 이후 나온 것입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시절 이란의 호의적이었으며 미국에서 이란으로 거액의 현금이 넘어갔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화재는 미상 비행체 타격에 의한 것이라고 외교부가 발표했습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HMM 소속 남우호는 미상의 비행체 2기로부터 타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비행체는 선미 좌현 평형수 탱크 외판을 1분 간격으로 두 차례 타격했으며 이로 인해 선미 외판이 폭 5m, 깊이 7m 규모로 훼손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우리 선박 폭발 사고 원인을 미상 비행체 타격으로 발표하자 국민의힘은 특정 세력의 공격이 확인되면 단호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번 피격 사건은 명백한 국가 주권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신속하고 정확한 추가 세부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강원과 서울에서 잇따라 6.3 지방선거 공천자 대회를 열고 새해 집결에 나섭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강원도 춘천시를 찾아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강원 지역 공천자들이 모두 모이는 공천자 대회를 엽니다. 오늘 오후엔 지방선거 승부처 중 하나인 서울에서 공천자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울산을 찾아 6.3 지방선거 지원 행보를 이어갑니다. 장 대표는 오늘 울산시당에서 열리는 6.3 지방선거 울산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과 공천장 수여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장 대표는 최근 보수 강세 지역인 영남권 지원에 주력하며 지지층 결집과 당내 단합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50분쯤 부산시 감천동의 LNG 화력발전소인 한국남부발전 빛드림본부에서 불이 나 8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LNG 화력발전소에서 뿜어져 나온 연기가 바람을 타고 주변 아파트 단지 등으로 날려 시민신고가 5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역은 오전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충청과 호남, 영남에 최대 40mm, 수도권과 강원에는 최대 20mm 등입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벼락이 치겠습니다. 이상으로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소현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제시한 미국 측 종전안에 대한 답변에 대해 완전히 용납 불가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레 베이징에 도착해 14일 오전 시진핑 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단순 사고냐 피격이냐에 관심이 쏠렸던 남호 화재는 정체 미상의 비행체 두 기가 공격했기 때문이라고 정부가 밝혔는데 공격 주체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전격 인터뷰는 22대 후반기 국회의장의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과 인터뷰합니다. 품격 토론에선 3파전으로 전개되고 있는 부산 북구갑 재보궐선거 등 23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 현안을 집중 토론합니다. 전격 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5월 11일 월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최영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정말 쳇바퀴를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종전 제안에 이란의 답변이 수용 불가능한 내용이라고 밝혔죠.
1: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SNS에 방금 이란의 이른바 대표들로부터 온 답변을 읽었다면서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이란의 종전을 위한 제안을 보낸 바 있는데요. 미국의 제안은 이 핵무기 재료로 쓰이는 우라늄 농축을 이란이 20년간 유예하는 것과 국제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 보장 등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SNS 게시글에서 지난달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란과의 휴전을 유지할지 여부와 이 이란과의 협상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맞서는 가운데 협상이 좌초 위기에 빠지면서 미국-이란 전쟁 또 한 차례 고비에 봉착한 양상입니다.
0: 네.
1: 마이크 왈츠 주 유엔 미국 대사는 ABC 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적대 행위로 돌아가기 전에 가능한 모든 기회를 외교에 주고 있다면서 그와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공격을 재개할 준비가 확실히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0: 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더 강하게 장악하겠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네요.
1: 네, 이란은 이제 미국을 불신한다면서 휴전 상황도 전쟁 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타르 인근 해역에서 미국 국적의 벌크선 한 척이 발사체에 피격됐다는 신고가 들어오기도 했고요.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이란 선박에 대한 공격이 재발하면 이 미군 함정 중동 지역 내 미군 기지를 대규모 공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0: 네.
1: 미국과 쟁탈전을 벌어지고 있는 이 호르무즈 해협에는 경량급 잠수함을 더 투입한 걸로 보이고요. 이란 해군 사령관은 이 페르시아만의 돌고래 즉 경량급 잠수함을 증강 배치했다면서 장시간 잠행하며 모든 종류의 적대적 선박을 요격하고 격침하는 능력을 지녔다고 밝혔습니다.
0: 네.
1: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동참하는 나라들의 선박도 해협 통과를 못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0: 네. 자, 지난 4일에 발생했죠.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남호 화재 사건은 미상의 비행체의 타격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정부가 밝혔습니다.
1: 예, 어제 외교부가 밤에 정부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5월 4일 미상의 비행체가 남호의 선미를 타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CCTV 영상에 해당 비행체가 포착됐지만 발사 주체 정확한 기종 및 이 물리적 뭐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 확인하기에는 좀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외교부는 현장에서 수거된 비행체 엔진 잔해 등을 추가 분석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이에 따라 남호를 타격한 비행체가 드론인지 미사일인지 어느 국가의 소행인지가 당장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0: 네. 자, 외교부는 어제 브리핑에서 남호에서 발생한 사고 내용을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1: 네, 4일 오후 3시 30분경 미상 비행체 두 기가 남호 선미 좌현 평형수 탱크 외판을 1분 간격으로 타격했고요. 타격으로 인한 충격 후 진동을 동반한 화염과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화재는 비행체의 1차 타격으로 발화했고 이어 2차 타격으로 규모가 급격히 확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 네.
1: 이 화재의 원인은 선박 내부와는 좀 무관한 걸로 추정된다고 외교부는 전했고요. 이 타격 부위 외판에는 폭 약 5m, 선체 내부로 깊이 약 7m 크기의 이제 파공이 발생했고 선체 내부 방향으로 이제 굴곡이 됐습니다. 박 대변인은 파손 부위는 해수면보다 1에서 1.5m 높은 부분이고 폭발 압력으로 인한 파손 패턴과 이 반구형 관통 형상 부위 등을 고려할 때 기뢰 및 어뢰 피격 가능성은 낮은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비행체 타격 이렇게 추정 근거를 설명한 겁니다.
0: 네, 이렇게 비행체 타격을 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도 정작 누가 공격을 했느냐 이건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어제 오후에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가 외교부 청사에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됐죠.
1: 그렇습니다. 지금 박 대변인은 이 공격 주체가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이란 대사가 방문한 점에 대해서 이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관련국과 소통하고 있으며 이란은 관련국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조사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한 이란 대사가 방문한 것이라고 일단 공식적으로 말했습니다.
0: 네.
1: 이 쿠제치 대사는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만났고요. 쿠제치 대사는 이제 외교부 청사를 나서면서 조사 결과를 좀 입장을 밝혀달라는 취재진에게 우리는 단지 이 사고에 관한 일반적인 이슈의 일부에 관해서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0: 예. 자, 3파전으로 짜여진 부산 북구가 보궐선거 예비후보들이 어제 잇따라 개소식을 열었는데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같은 시각 10분 거리에서 개소식을 열었네요.
1: 네. 이 빨간 점퍼 차림 국민의힘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이 이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큰 절을 올렸고요.
0: 네.
1: 이 박 후보는 이제 부산 북갑 출신의 진짜 일꾼은 자신뿐이다 이라고 외쳤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민주당 하정우 후보를 겨냥해서 정치할 줄도 모르고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찍어서 내려보낸 그런 후보다라고 직격을 했고요. 박민식 후보가 개소식 행사를 연 그 시각에 한동훈 후보도 불과 600m 떨어진 곳에서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 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참석해서 지원에 나섰을 거란 전망이 많았지만 당 지도부가 징계 가능성을 언급하자 이제 뭐 무소속 이 한동훈 후보가 좀 참석을 만류했거든요.
0: 네.
1: 이 때문에 이제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한 후보는 보수 재건을 다짐했고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이 한 후보의 명예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서병수 전 의원이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한 후보가 북구갑의 적임자다 이렇게 지켜세웠습니다.
0: 네.
1: 이 두 후보의 개소식 한 시간 뒤에 열린 하정우 민주당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는 이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등이 참석했습니다. 하 후보는 부산 북갑에서 내리 3선 의원을 지낸 전재수 후보와 함께 북구를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0: 네. 민주당이 선대위를 출범을 했는데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내걸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지금 출범식 어제 열었습니다. 6.3 지방선거 대책위원회를 띄웠는데 이 대한민국 국가정상화 선대위라는 이름을 붙였고 정청래 대표가 직접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를 포함해 이시종 전 충북지사, 안선아 세계보건기구 자문관, 대구외과의사 금희정 씨 등이 상임선대위원장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출범식 직후 정 대표는 민주당의 지역 기반인 호남으로 가서 민형배 전남 광주특별지사 특별시장 후보를 지원하면서 광주 전남 통합을 지켜세웠습니다.
0: 네, 자 그런데 전북지사 선거에 무소속으로 나선 김관영 전북지사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결코 복당할 수 없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1: 그렇습니다. 지금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담회에서 김 지사는 계엄 동조 문제가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현금 살포 문제로 제명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당선돼 복당하겠다고 하는데 누구 마음대로 복당하느냐 영구 복당 불허 대상자라고 비판했습니다. 근데 참고로 김 지사가 이제 2020년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군산에 출마한 적이 있는데
0: 네.
1: 그때도 선거 슬로건이 당선되면 민주당이 입당하겠다라고 했는데 물론 그때는 졌습니다. 졌는데 그때 또 이후 대선 과정에서 이제 민주당이 이제 복당을 했고요.
0: 그렇군요.
1: 네, 어쨌든 김 지사 측은 이 조승래 사무총장의 그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냈는데
0: 네.
1: 복당 시켜준다고 해도 거부할 것이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0: 김
1: 지사 측 선대위는 이 성명문에서 이 아직도 전북도민 상당수가 김 지사를 왜 도민 후보로 불러냈는지를 간파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참담하다 못해 가련하다고 지적했습니다.
0: 네. 자 이제 어제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4년 만에 부활해서 시행됐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매물 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정부는 추가 대책을 시사했죠.
1: 그렇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등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4년 만에 재개된 건데요. 그러니까 어제부터 주택을 팔 경우에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이제 추가되는데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최고 세율은 82.5%까지 올라갑니다. 다주택자가 10년 전 8억 5천만 원에 산 서울 마포 아파트를 25억 원에 팔면은 어제까지는 이제 5억 6천만 원의 세금을 내면 됐는데
0: 네.
1: 앞으로는 최대 12억 5천만 원이 매겨집니다.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아예 팔지 않으려는 다주택자들이 이제 매물을 거둬들이고 이에 따라 지금 시장의 매물이 자취를 감추는 이른바 잠김 현상이 좀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0: 예, 예.
1: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어제 이제 SNS에 글을 남겼는데 그런 우려를 일축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도 집을 쉽게 팔 수 있도록 토지거래 허가 예외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예, 월요일 뉴스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최영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2: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맑고 따뜻했던 주말과 달리 이번 주에는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중부를 시작으로 전북과 경북에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이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 도로가 미끄러워져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안전운행에 더욱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곳곳으로 교통량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먼저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암사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구간 속도가 떨어집니다. 동부간 선도로 도봉 지하차도 출구에서 성수분기점까지 어려운데요. 지나실 때 33분 정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쪽 정릉터널 안쪽에는 고장난 차가 있습니다. 2차로 막혀 있어서 종암분기점부터 여파받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비봉 부근에는 앞서 고장난 차가 있었는데요. 처리작업 길게 이어지면서 순산터널부터 12km 어렵습니다.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박수정이었습니다.
0: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월요일에는 채슬리 투자자문의 조재한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 미국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3대 지수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3: 예, 맞습니다.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S&P 500이 0.8%, 나스닥 1.7%, 그리고 MSCI 월드 지수도 0.4% 상승했습니다.
0: 네.
3: 이 중요한 게 S&P 500이 지금 6주 연속 상승세거든요.
0: 그러니까요.
3: 그래서 이게 단순 반등이 아니라 시장 전체가 강하게 추세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자, 이번 미국 증시 상승장 가장 큰 동력은 뭘까요?
3: 예, 결국은 고용이었습니다.
0: 네.
3: 예, 시장이 최근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하죠. 그다음에 경제 충격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죠.
0: 네.
3: 근데 이번에 고용 지표가 미국 경제가 여전히 매우 견조한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0: 아.
3: 예, 미국 기업들이 4월에도 고용을 늘리면서 거의 1년 만에 처음으로 두 달 연속해서 고용 증가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0: 예, 예.
3: 실업률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습니다. 경제가 생각보다는 훨씬 강하다는 인식이 시장을 끌어올린 겁니다.
0: 지금 시장에서요, 이런 고용 지표에 대해서 강하게 반응하는 특별한 또 이유가 있을까요?
3: 예, 지금 시장이 유가 상승, 그리고 전쟁에도 경제가 버틸 수 있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었는데요. 이번 고용 지표가 미국 경제는 높은 유가, 고금리 환경에서도 여전히 견조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겁니다.
0: 네.
3: 이 월가에서도 실제로 비관론자들이 말한 것보다는 경제가 훨씬 강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0: 네.
3: 그러니까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고금리라는 악재 속에서도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0: 네. 또 주목되는 게 AI 반도체 랠리도 다시 강해지는 흐름이었죠.
3: 아, 예, 그렇습니다. AI 관련 투자 심리가 다시 폭발적으로 살아났습니다. 특히 반도체 업종 지수가 지난 한 주 동안 11% 급등했습니다. 이 최근 시장에서는 AI 투자 사이클이 꺾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는데요.
0: 네.
3: 다시 AI 중심으로 상승장이 재개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2: 아.
3: 나스닥백이 지난 토요일 아침 끝난 미국 시장에서 하루 만에 2.3% 급등한 것도 결국은 AI와 반도체주 영향이 매우 컸습니다.
2: 네. 그 보도를 보니까 인텔과 애플의 협력 관련한 뉴스가 크게 보도가 됐는데 시장에서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뭘까요?
3: 예, 인텔이 이 애플과 일부 칩 생산 계약에 대한 예비 합의에 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단순하게 고객 확보를 넘어서서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인텔이 그 역할이 점점 커진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뉴스였습니다.
2: 네.
3: 그래서 이 뉴스 이후에 인텔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2: 엔비디아 관련 뉴스도 상당히 컸죠.
3: 예,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AI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 아이렌에 최대 21억 달러 투자를 진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AI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전력 인프라 투자가
2: 네.
3: 계속 그리고 여전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번 엔비디아의 투자를 보고서
2: 네.
3: AI 투자 사이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2: 아, 그런데요. 소비 심리는 오히려 악화됐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3: 예,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최근 몇 주 동안 사상 최저 수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2: 아.
3: 이 인플레이션이 개인 재정과 소비 여건에 부담을 준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시장은 소비 심리 악화보다는 실제로 기업 이익과 고용이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자, 미국 기업 실적 그러면 어떨까요?
3: 예, 블룸버그 집계 기준으로 현재까지 S&P 500 기업의 약 82%가 1분기 실적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거 매우 높은 수준인데요.
2: 네.
3: 결국 시장이 주가는 결국 이익을 따라간다는 논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2: 네. 미국 연준 금리 정책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3: 네,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 사실상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을 거의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준이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는 것도 있거든요. 특히 유가의 급등 영향이 경제에 얼마나 오래 남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2: 네, 그런데 골드만삭스에서는요 금리 인상론에 무게를 실린 것 같아요.
3: 네.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의 린지 로스너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강한 경제지표 그리고 높은 인플레이션이 가까운 시일 내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사실상 제거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2: 예.
3: 그래서 다만 향후에 에너지 가격 그리고 중동 상황 변화에 따라서 정책 기대는 다시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2: 네. 자, 지금 미국 시장을 정리하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3: 네, 강한 고용, 그다음에 AI 랠리가 지정학 리스크를 압도하면서 시장을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는 경제 회복력과 AI 투자 사이클을 중심으로 강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 네. 자, 우리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시장 키워드는 뭐였을까요?
3: 예, 아무래도 숨 고르기 속 종목 차별화가 있던 날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예.
3: 코스피는 장 초반에 낙폭을 줄여나가면서 결국 강보합권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닥은 개별 종목 중심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2: 네.
3: 예, 특히 최근 강하게 올랐던 AI나 반도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에서는 좀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왔고요.
2: 예.
3: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업종으로 순환매가 이어지던 하루였습니다.
2: 네. 자, 국내 증시가 강하게 가지 못했던 이유는 뭘까요?
3: 예.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단기적인 상승 부담이겠죠.
2: 네.
3: 최근 국내 증시가 미국 기술주 강세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를 빠르게 반영하면서 올라왔는데요.
2: 네.
3: 지난 금요일은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 중심으로 자연스러운 매물 소화 과정이 나타났습니다.
2: 아.
3: 여기에 미국 물가 지표, 글로벌 이벤트를 앞둔 경계심도 시장의 적극적인 매수를 좀 제한했던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2: 네, 반도체주는 어땠을까요?
3: 예, 반도체주가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여전히 글로벌 AI 투자 확대 기대나 메모리 업황 회복 전망은 살아있는데요.
2: 예,
3: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주가가 워낙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 피로감이 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예.
3: 일부 종목에서는 장중에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욕구도 확인이 좀 됐고요.
2: 예. 또 눈에 띄었던 흐름을 짚어주신다면요?
3: 예, 최근에 AI 인프라 관련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전력 관련 테마가 상대적으로 강했던 하루였습니다.
2: 네.
3: 최근에 글로벌 시장에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증가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변압기, 전선,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이 단순 AI 소프트웨어보다 이제는 AI 시대를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 기업들로 시장 관심이 확산이 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0: 네.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3: 예, 아무래도 이런 중요한 변화는 시장이 점점 지수 장세에서 종목 장세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0: 예, 예.
3: 예전처럼 시장 전체가 함께 오르거나

0: 함께 빠지는 게 아니라 실적이나 테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1: 예,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투자자들이 종목 고르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장에서요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은 뭘까요?
0: 네, 아무래도 단기 과열 그리고 높은 기대감이 될 겁니다. 예, 특히 일부 테마주 같은 경우는 실적보다는 소문, 그러니까 기대감이 훨씬 빠르게 반영이 되면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1: 예.
0: 만약에 미국 금리 기대가 흔들리거나요, 글로벌 기술주 흐름이 끊긴다면 국내 시장도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네. 부분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최근 개인 투자자들 움직임에서 특징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0: 예, 아무래도 가장 큰 특징은 레버리지 ETF 그리고 고변동성 종목 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0: 최근 개인 투자자들이 단순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방향성에 베팅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1: 네.
0: 이게 하루 단위로 테마를 빠르게 순환하며 대응하는 모습이 많아졌습니다. 이게 시장 상승 시에는 탄력을 키워주긴 하는데 반대로 조정 시에는 낙폭도 확대시킬 수 있는 구조입니다.
1: 네. 잠시 후 이제 장이 열릴 텐데 오늘 우리 주식시장 전망해 주시죠.
0: 예, 코스피 야간 선물이 4.92%로 크게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1: 네.
0: 이대로 반영이 된다면 우리 시장의 시초가는 7,800포인트까지 단숨에 뛰어넘게 됩니다.
1: 예.
0: 네, 이번 주에도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이런 상승 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월요일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채슬리 투자자문의 조재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1: 네, 월요일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주말엔 화창했는데 오늘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3: 네, 오늘 오후부터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에 비가 시작돼 내일 새벽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남과 제주도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내리는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요.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습니다.
1: 네.
3: 그 사이 예상 강수량 전라도에 10에서 60, 충청도에 10에서 50, 경상도와 제주도에 5에서 40, 경기 남부와 강원 내륙 산지는 5에서 20,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는 5에서 10mm 정도입니다.
1: 네. 그런데 이번 비가 돌풍, 벼락, 우박을 동반하면서 요란스럽게 내릴 거라고요?
3: 네, 그렇습니다. 오늘과 내일 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오늘은 중부 내륙 지역에, 내일은 충청과 남부 지방에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1: 네.
3: 또한 오늘은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에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 산지는 20m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금 서울과 경기 내륙, 강원 동해안과 일부 충북, 경북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1: 네네.
3: 오늘 비가 내리면서 건조특보는 대부분 해제되겠습니다.
1: 네. 이번 주 주간 날씨도 좀 정리해 주시죠.
3: 네, 밤사이 구름이 이불처럼 덮여 있어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크게는 10도 이상이나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 비 소식이 있어서 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낮겠습니다.
1: 네.
3: 오늘은 경상도 내륙에서 기온의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 비가 내린 뒤에는 기온이 가파르게 상승해 서울의 낮 기온 모레 수요일은 26도, 목요일은 28, 금요일은 29, 토요일은 30도까지 올라가 갈수록 날이 더워지겠습니다.
1: 예.
3: 이번 주는 수요일은 강원 내륙 산지, 목요일은 강원 동해안에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1: 주간 날씨를 보니까 월화는 평년 기온인데
3: 네.
1: 수요일부터는 급격히 또 올라가니까
3: 네, 그렇습니다.
1: 역시 체온 관리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네.
1: 네,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1: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0: 전격 인터뷰. 오늘은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에 출마한 5선의 경제정책통이자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착붙 공약 프로젝트 단장인 김태년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1: 안녕하세요. 김태년입니다.
0: 네, 네. 선거 준비로 바쁘시죠?
1: 예, 많이 바쁩니다. 이제 오늘부터 당원 투표 시작되고요. 내일까지.
0: 네. 네.
1: 수요일 날 의원 그렇죠. 투표 예, 예. 합니다.
0: 아, 오, 이번 월화수가 아주 그냥 치열한 3일이 되겠네요.
1: 네.
0: 네. 자, 뭐 의례적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요. 5선의 경제 정책통인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국회의장 선거에 나선 결심하시게 된 결정적 계기가 궁금합니다.
1: 지금 이제 문명사적으로도 그렇고 뭐 경제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AI를 기반으로 하는 대전환의 시기 아니겠습니까?
0: 예.
1: 국가적으로 놓고 보면은 잘 대응하면 기회가 되는 건데 여기서 삐끗하면은 아주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0: 네네.
1: 잘 대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유능해야 되고
0: 네.
1: 기업도 유능해야 되고 네. 또 한 축을 맡고 있는 국회도 유능해야 되는데
0: 네.
1: 그렇게 하려면 혁신해야 되거든요. 혁신을 통한 유능함이 필요한데
0: 네.
1: 아마 이제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도 그렇고
0: 네.
1: 제가 가장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또 지금 제가 해야 될 일 아닌가?
0: 네.
1: 예, 그런 생각 때문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0: 네. 혁신 유능을 얘기하시니까 제가 이 질문을 준비했거든요. 국회의장으로서 나의 강점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 뭐 제가 제 스스로를 평가하기는 좀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쭉 당에서 일을 해온 정치 이력을 놓고 보면
0: 네.
1: 정책을 주로 다뤄왔어요.
0: 네.
1: 그러니까 정책에 가장 뭐랄까 민감한 그런 의정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의장이 된다면 국회 전반을
0: 네.
1: 어떤 이 정책을 잘 다루는
0: 아.
1: 예, 그런 국회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매우 생산적인 국회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0: 네.
1: 이런 자신이 있는 거죠.
0: 네. 당장 드는 생각이 입법의 효율성이 되게 높아질 것 같다라는
1: 예.
0: 기대감을 주시는 말씀을
1: 예.
0: 하셨는데
1: 예.
0: 지금 보면 의원님께서 일하는 국회의장, 일 잘하는 국회를 강조를 하셨고 앞서서 얘기하실 때 문명사적인 대전환의 시기라는 어떤 지금 시기적인 특징도 짚어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국회에서 아쉬운 점 뭐라고 보십니까?
1: 가장 아쉬운 점은 이런 거예요. 국회는 우리 사회에 온갖 갈등 요소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런 갈등들을 조정하고 해소해서 결국은 국민 통합으로 가게 되는 건데
0: 네.
1: 또 의견이 다른 내용도 많아요.
0: 그렇죠?
1: 우리 뭐 국민 네. 전체의 의사가 하나가 아니니까.
0: 네.
1: 그리고 각 정당은 또 자기를 지지하는 또 유권자들을 대변하니까 의견이 다를 수도 있죠. 근데 의견이 다르면은 토론하고 숙의하고 또 타협하고 또 합의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건데
0: 네.
1: 멈춰버려요. 국회가 멈춰버려요. 근데
0: 네.
1: 국회가 멈춰버리면은 그 입법이 멈추게 되는 거고.
0: 네.
1: 근데 그 법이 필요한 사람들은 많이 있고.
0: 그럼요.
1: 예.
0: 예.
1: 그러니까 민생이 멈추게 되는 거고.
0: 네.
1: 그만큼 국민 삶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결과로 오는 거죠. 그래서 혁신 과제 중에 제일 첫 번째는
0: 네.
1: 어떠한 경우에도
0: 네.
1: 멈추지 않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네.
1: 그에 대한 보관도 있고요.
0: 네네. 멈추지 않는 국회에 대한 보관을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일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까?
0: 네.
1: 우리가 흔히 협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0: 네.
1: 협치는 좋은 겁니다.
0: 네.
1: 그런데 이게 이제 각 정치 주체들의 선의에만 기대할 수는 없어요.
0: 예.
1: 아까 말 다툼의 어떤 소재들이 너무 많으니까.
0: 그렇죠. 예.
1: 제도로서 협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데.
0: 네.
1: 일단은 회의를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0: 네.
1: 회의를 열어야 숙의를 할 거 아닙니까?
0: 네.
1: 숙의를 해야 쟁점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구분이 되는 거고 그래야 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0: 그렇죠. 예.
1: 그렇게 조정이 돼야 합의에 이르게 되는 거고.
0: 네네.
1: 근데 지금은 어떤 의견이 다르면 그냥 회의를 안 열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0: 굉장히 빈번했죠, 사실. 네. 네.
1: 그래서 어떠한 네. 경우에도 회의를 열 수밖에 없는 국회. 그러니까 이제 보통 회의가 안 열리는 경우가 이런 경우거든요. 뭐냐면은 네. 예, 예.

0: 이게 지금 저희가 여당이고 네. 국민의힘이 야당인데 야당이 네.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가 어떤 그 어떤 정쟁적인 사안이 발생하면 그냥 회의를 멈춰버린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법안도 발의를 해놨는데 예, 예. 아 우리 국회법이 잘 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원내대표를 할 때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 해가지고 예측 가능한 국회를 사실 법으로 만들어놨거든요.
1: 예, 예.
0: 그리고 임시회는 언제 열리고
1: 네.
0: 정기회는 언제 열리고 그리고 임시회든 정기회든 열리면은 언제 몇 번 본회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임위도 몇 번 심지어 요일까지
1: 네.
0: 소위도
1: 네.
0: 요일까지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1: 예, 예.
0: 문제는 네. 이걸 안 지켜요. 국회법을.
1: 강제 규정이 없는 겁니까?
0: 강제 규정이 없고 페널티 조항이 없어요.
1: 네네네.
0: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로 법안을 하나 발의를 해놨죠.
1: 네.
0: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으면 의장이 상대 당 간사에게 임시로 위원장 역할을 하게 해서 회의를 합법적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고 또 하나는 계속 뭐 태업 수준의 뭐 사부타지 수준의 뭐 이른바 일을 안 하고
1: 네.
0: 뭐 회의 안 열고 이런 위원장은 그 소속 위원회에 해당 위원회의 3분의 1 의원 요청에 의하여 과반 찬성으로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1: 네네네.
0: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회의를 안 열 수가 없죠.
1: 네.
0: 회의가 열리면 두 가지가 장점이 있어요. 좋은 점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기의 양이 늘어납니다. 회의 열면 어쨌든 심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 그쵸.
0: 의견을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 예, 예.
0: 수기의 총 양이 늘어나고 수기의 총 양이 늘어난다는 것은 조정하고 타협하고 합의에 이렇게 많이 이르게 된다. 또 하나는 예측 가능한 국회가 되는 거죠. 지금 보면은 뭐 언제 회의가 열릴지 막 불시에 열리고 막 이러니까.
1: 네, 저희도 쫓아가기 힘듭니다.
0: 그렇죠. 그러니까
1: 네.
0: 그건 의원들도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행정부도 장관들도 이거 언제 국회 와야 되는지 예, 그런 예, 불안감이 예, 있고 불안정성이
1: 예, 예.
0: 있고
1: 네네.
0: 특히 우리 국민들. 국민들이 이제 우리 국민들의 삶과 관계된 법안들이 있는데 간절히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근데
1: 네.
0: 이게 언제 처리가 될지
1: 네.
0: 아주 목 빠지게 기다리다가
1: 네.
0: 막 지치고 그런 경우가
1: 네.
0: 있는데 이렇게 이제 회의가 멈추지 않게 되면 1년의 스케줄이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의원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1: 네.
0: 또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1: 네.
0: 예측 가능한 어떤 국회 운영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1: 네. 그 질문이 많은데 제가 순서를 조금 바꿔서 의원님께서 지금 국회의장 직속에
0: 예.
1: 민생경제전략회의체를 신설하겠다고 했어요.
0: 예. 예.
1: 그 여러 국회에는 정말 회의가 굉장히 많지
0: 않습니까?
1: 맞습니다.
0: 예.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의체가 왜 필요한 건지가 궁금하고 여기서 뭘 다루고 어떻게 다루실 건가요?
0: 얼마 전에 네. 제가 한중의원연맹 회장도 맡고 있거든요.
1: 예.
0: 거기에서 대한상공회의에서 최태원 회장을 모셔다가
1: 네, 예.
0: 특별 강연을 한번 개최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우리 민주당의 의원, 뭐 국민의힘 의원, 또 다른 당의 의원
1: 네.
0: 다 모여서 그 다음에 또 언론인들도 왔었고 또 기업 관계자들도 오셨고.
1: 네.
0: 아주 그래서 이제 그 주제가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이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 뭐 이런 거였는데
1: 예.
0: AI의 중요성 그다음에 AI 인프라를 지금 얼마나 빨리 어느 규모로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력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1: 네.
0: 그다음에 AI 시대로 전환이 필연적으로 만들어내는 일자리 구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뭐
1: 네.
0: 등등 우리가 다 이제 직면하고 해결해야 될 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도 듣고 또 뭐 질의응답도 하고 토론도 하고 뭐 이런 자리였는데요.
1: 예.
0: 참 좋더라고요.
1: 그러니까
0: 이제 지금이 보면 이 기술 패권 경쟁 시대라고 하는 것이 정부만 잘해서 기업만 잘해서 이게 해결되질 않아요.
1: 그쵸.
0: 지금은
1: 예.
0: 거의 국가 대항전의 시대라고 보면 될 것
1: 네.
0: 같아요. 정부, 기업, 국회. 또 관련 민간 이렇게 협업이 일상화돼야 되는 거고 이게 원팀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네네.
0: 아까 그런 측면에서 각 주체들의 혁신을 통한 유능함을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1: 네네.

0: 우리가 대응해야 될 과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산업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예를 비롯해서 산업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그다음에 AI로 만들어지는 이 일자리 구조 변화도 그렇고 그다음에 양극화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 격차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균형성장 전략 이런 모든 것들이 정부에만 맡겨놓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국회가 주도를 해서 이런 주체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보면 전략 논의를 하고 여기서 만들어진 그 어떤 정책안들은 즉시 입법화하고 예산을 탑재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사회적인 합의도 빨라질 뿐만 아니라 어떤 입법이나 예산의 속도도 아주 좀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또 이 국가 간의 경쟁이 또 속도전이기도 하거든요. 누가 어느 나라가 빨리 해내느냐가 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시대가 되어 있거든요.
1: 예예. 그 이 회의체가 그렇다면은 법을 국회법을 개정해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0: 그건 주체들의 합의만 있으면, 가능한 거니까요. 그런데 필요하면은 또 뭐 제도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요거보다 하나 더 나아가서 이제 제도화해서 하고 싶은 일은 하나가 있어요. 이른바 사회적 대화. 우리 원래 국회의 기능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사실은 각 주체들의 어떤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통해서 합의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일자리 문제만도 일자리 그렇고 그다음에 지역 간의 격차 문제도 그렇고 뭐 양극화 문제도 그렇고 노동 구조의 문제도 그렇고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은 사회적 대화가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 이게 되게 낮은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신뢰 자산이 되게 떨어지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선진국에 이미 진입한 나라인데 더 성숙된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 사회적 합의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가적으로 국가 전체로 보면은 신뢰 자산의 어떤 축적과 확대 이렇게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원래 이런 일을 하는 데가 국회거든요.
1: 그렇죠. 원래는
0: 그렇죠. 이런 일을 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요 사회적 대안은 제도화하고 법제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아주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또 구상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마침 우원식 의장님께서 물꼬는 터 놓으셨어요. 지금 관련 법안들도 지금 많이 발의가 되어 있고요.
1: 그렇군요. 이런 아이디어를 지금 의원님께서 주도하고 있는 경제는 민주당. 민주당 내 최대 의원 공부 모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많이 얻으신 건가요?
0: 그렇습니다. 경제는 민주당은 제가 지금 뭐 5년 됐어요.
1: 5년 동안 지속됐으면 진짜.
0: 5년 동안 지속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거의 모든 매주 화요일 아침 8시에 이 강좌가 진행이 됩니다. 거의 산업경제와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분야를 다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반도체, 뭐 AI, 로봇, 자동차, 바이오, 금융. 그다음에 이제 저 우리 하다못해 소상공인 자영업 골목경제까지 거의 모든 분야를 다 다루고 있죠.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들이 의원만 해서 한 122명 정도 되거든요. 회원이. 조직은 아니에요. 그냥 강좌인데 회원은 있죠. 근데 여기 참여하는 의원들이 이 경제는 민주당을 통해서 본인의 의정활동의 어떤 아이템 이런 것도 많이 얻고 그렇게 해서 얻어지면은 그걸 가지고 입법 활동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정책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주 참여하는 의원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네. 때로는 이게 이제 일종의 의원들의 아고라 역할도 합니다. 본인들의 관심사 안. 뭐 예를 들면 이소영 의원이 분리과세, 금융소득 분리과세 네. 뭐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있으면 그분이 네. 와서 발표도 하고 네네. 민병덕 의원께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아. 이제 뭐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네네. 또 그분의 구상 또 어떤 대안 이런 것들도 발표를 하고 오기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금융시장의 어떤 투명성 그 기업 거버넌스 개선 네네. 뭐 이런 데 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법 개정안 이런 것도 발표를 하시고 이런 네. 아고라 역할도 합니다.
1: 지금 말씀하신 게 이 공부 모임인 경제는 민주당이 만들어낸 입법 성과인가요?
0: 성과이기도 하고 네. 논의의 장이기도 하고.
1: 논의의 장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예. 의원님께서 의장 되시면 이거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다른 분이 누가 예. 또 맡아서 하실까요?
0: 예. 회원이 122분이기 때문에 네네. 계속 유지가 됩니다. 되고 저도 가끔 네. 나가서 공부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1: 네. 네. 아, 의원님들만 공부하시지 말고 보좌관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도 다 오셔서 공부하실 수 있는
0: 거죠? 그거 열려 있어요.
1: 열려 있는 거죠?
0: 네. 다 열려 있어서 지금, 네. 지금도 네. 보좌관님들 중에서는 공부하고 싶다. 또 어떤 그 본인들 그 보좌 활동 하는데 아이템을 얻고 싶어 가지고 와서 공부하는 보좌관들도 많고요.
1: 그렇군요.
0: 또 기자분들도 많이 오셔요.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공부도 하고 네. 취재 아이템도 거기서 찾으시는 것 같아요.
1: 아, 그럼요. 네. 그렇죠. 네. 네. 사실 뭐 자료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네. 되게 활발한 공부 모임이 운영이 되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돼서 저도 놀랐습니다. 지금 근데 국회가요. 올해 지금 22대 상반기를 보면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필리버스터는 네. 그 교과서에서나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많이 하나? 라는 얘기를 농담반 진담반으로 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요. 좀 국회의장이 된다면요. 협치를 당연히 지금 목표로 내세우시지만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아까 협치는 제도로서 한다는 말씀을 네네네. 드렸고요. 그게 이제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를 통해서 그게 반복되면은 지속되면은 그리고 경험이 쌓이면 그게 문화가 되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이제 제도를 통한 협치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협상은 저는 정성을 다해서 끈질기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속 내놓고.
1: 예, 예.
0: 그러나 또 협상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어떻게 국민의 시간을 뺏는다라고 판단이 되면 또는 국민의 삶을 저해한다 이런 판단이 들면 또 결단할 때는 또 결단을 해야 할 텐데요.
1: 네.
0: 필리버스터는 이제 야당의 소수당의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아닙니까? 저는 그 필요하다고 필요한 제도라고 봅니다.
1: 네.
0: 소수당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목소리 낼 수 있다고 봐요. 또 그게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된다고 보는데
1: 네, 네.
0: 얼마 전에 며칠 날이었죠? 직전 본회의 때.
1: 아, 네네네. 네,
0: 직전
1: 네,
0: 직전 본회의 때는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개헌안도 있었지만 개헌안은 본인들이 투표해서 네. 반대표 던지면 되는 거거든요.
1: 예.
0: 뭐 그것도 치고.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법이 한 80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한 50몇 개는 여야가 이미 다 상임위에서부터 다 합의를 해가지고 통과시킨 법들이라고 해요.
1: 네네.
0: 이미 합의된 법안인데 그 합의된 법안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거예요. 합의됐다는 얘기는 본인들도 찬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1: 네, 그렇죠. 예.
0: 뭐 어쩜 다수당에 밀려서 한 게 아니고 본인들도 의견 충분히 냈고 조정했고 합의했고 그게 찬성한 법안이에요. 그걸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하니까 지방선거 앞두고 이렇게 필리버스터 제도를 이렇게 악용해버리면 제도 개선을 논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문제가 되기 때문에
1: 네.
0: 앞으로 그러면 국회는 마비되게요. 모든 법안 이렇게 합의된 법안들 본인들이 찬성했던 법안마저도 계속 필리버스터 하겠다 어떤 이유를 핑계 삼아서 그럼 국회가 마비돼 버리잖아요. 이거 이 문제를 계속 갈 수는 없는 거죠.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거죠.
1: 지금 말씀하신 거를 토대로 그럼 필리버스터가 지금은 뭐 어떤 특정 법, 예를 들면 상임위에서 합의가 된 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해도 그거를 제한할 수 있는
0: 없죠.
1: 장치가 없는데
0: 예.
1: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0: 예,
1: 생각을 하시는
0: 예,
1: 거죠?
0: 예, 개선도 필요할 것 같고 예. 필리버스터 요건도 조금 강화할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건 국민의힘이 자초한 것 같아요. 자초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그

0: 국회를 개원하고 개의하는 것은 의무예요. 국회법에 딱 정해진 대로 개원 개의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줄다리기 하면서 마냥 시간을 끌어서
1: 네.
0: 의무를 이렇게 제때에 개원 개의하지 않는 것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거든요. 또 국회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고
1: 네네네.
0: 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제때 국회법이 정해진 시간 내에 원구성은 마무리돼야 된다. 예, 이렇게 보고요.
1: 예예.
0: 이렇게 아주 뭐 국민이 걱정할 만큼 긴 시간 그렇게 보장할 생각은 없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번에 구원식 네네 말씀하시죠. 마무리. 네.
0: 근데 네. 잘 될 거예요. 왜냐하면
1: 예.
0: 제가 21대 국회 첫 번째 원내대표였거든요.
1: 그러시죠.
0: 2020년 총선 네네. 끝나고 그때가 코로나 한복판이었습니다.
1: 네. 그렇죠.
0: 그래서
1: 네.
0: 이제 의석수대로 11대 7 18개 상임위 네. 중에 11대 예. 7로 협상을 끝냈는데
1: 네.
0: 법사위를 안 가져왔다고 그때 당시 국민의힘에서
1: 네.
0: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
1: 예, 예.
0: 코로나 한복판 이 위기 상황을 돌파를 해야 되고 국민의 삶을 챙겨야 되는데
1: 네, 네.
0: 마냥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제가 18개를 다 가져와서
1: 네.
0: 추경도 한 5번 했고
1: 예, 예.
0: 또 어떤 위기 극복을 위한 방역 입법도 신속하게 처리를 했고
1: 네, 네.
0: 또 88년 이후에 개혁 입법을 가장 많이 처리한 기간이 그때였는데
1: 예, 예.
0: 그 한 2년간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위원장이 없었던 거예요. 그 하반기에 이제 8개를 7개를 가져갔는데
1: 네,
0: 보니까
1: 네, 네.
0: 전반기에 의장을 위원장을 한 번도 못 해가지고 8개월씩 위원장 하고 있더라고. 인사 적체가 벌어져가지고.
1: 네.
0: 그래서 22대 국회 들어서서 전반기 원구성 협상하는 거 보니까
1: 네.
0: 그때 학습 효과 때문에 잘 되더라고요.
1: 아.
0: 그래서 이번에도 잘 될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말씀을 재밌게 듣다 보니까 시간이 오늘 54분 10초까지라서요, 의원님.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질문을 먼저 해야 되나 좀 고민을 하다가 저희 지금 현안 중에 하나가 사실 조작기소 특검법인데
0: 네, 네.
1: 이게 지금 뭐 시기, 내용 뭐 이런 부분을 선거 이후로 네, 하겠다라고 얘기를 네, 했는데
0: 충분히.
1: 의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0: 그러니까 왜 조작기소 특검법이 만들어졌는지 이유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1: 네.
0: 국정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1: 네네.
0: 국정조사를 해보니까 국민이 깜짝 놀랄 만한 어떤 수사 형태, 그러니까 강압적인 수사 형태,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적인 수사 형태, 그다음에 심지어 뭐 조작해서 기소를 하는 것들도 상당 부분 밝혀졌지 않습니까?
1: 네.
0: 예를 들면 녹취록이 최창형이 뭘로 바뀌고 뭐 하여튼 이런 사실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사실관계는 분명하게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1: 네네.
0: 그건 수사밖에 없는 거예요.
1: 네, 예.
0: 국정조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1: 예.
0: 그러니까 수사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1: 네. 시간 때문에 의원님께서 국회의장이 되면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국회 풍경에 대해서 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 주시죠.
0: 예, 예.
1: 네.
0: 의장은
1: 네.
0: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입법부로서의 어떤 이 권위는 지켜야 되겠지만
1: 예.
0: 의전에 멈추는 의장이 아니고 실제로 국회를 매우 생산적이고 유능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 네.
0: 일하는 의장이 필요합니다.
1: 네.
2: 알쏘! 좋다!
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2: 얼쑤 신난다.
3: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여보, 3, 4, 5월 하면 떠오르는 거?
5: 봄?
4: 공익직불금 신청하는 달.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5: 어떻게?
4: 휴대폰 문자가 오면 신청하는 간편 신청.
5: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대면 신청.
4: 새롭게 추가.

0: 농업 이지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온라인 신청.
1: 신청이 불가한 농지도 있으니 공익직불제 콜센터 1334나 읍면동에 꼭 확인하세요.
0: 본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합니다.
2: 여행 떠나요.
3: 안녕하세요. 슈퍼라디오 DJ 가비입니다. 오늘 사연은 영식님께서 보내주셨네요. 햇살 좋은 5월에 친구들과 청보리밭을 찾았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다 보니 일반 차량은 타기 어려웠는데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은 차 문이 옆으로 넓게 열려 혼자서도 쉽게 오르내릴 수 있었죠. 여느 때보다 편안했던 고창 학원농장 여행길. 친구들과 청보리밭의 푸른 물결을 바라보며 농담을 주고받던 시간이 눈부신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2: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잘 출발해요.
3: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4: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0: 58분 날씨.
5: 오늘과 내일 사이 전국에 요란한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우산을 잘 챙겨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비는 오후에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지역부터 내리기 시작해 내일 새벽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오겠는데요. 대기가 불안정해서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충청도와 남부지방, 제주도는 5에서 최고 60mm, 수도권과 강원도는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고요. 이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남과 제주도는 내일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대기가 많이 건조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크게는 10도가량 높은데요. 낮 기온은 서울과 부산 21도, 강릉, 대전 24도, 광주 25도, 대구 26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1도에서 5도 정도 낮겠지만 충청 이남 지방은 오늘도 25도 안팎까지 오르며 조금 덥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낮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주 후반에는 때이른 여름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5.3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6: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신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 국민의힘 김성태 전 원내대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네. 어제 부산 북구갑은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3개나 3곳이나 펼쳐진 아주 참 그 어느 지역구보다 들썩들썩했을 것 같아요. 하정우 후보 개소식 어떻게 보셨어요?
2: 아니 이제 선거는 장에서 해야 되잖아요. 부산 장이 선거죠. 북구갑에 섰는데 하정우 전 AI 수석이 부산 네. 북구갑에 내려가면서 네. 점점 다져지는 것 같아요. 단단해지고 그러면서 에너지를 모으고 네. 정치는 기세싸움이라고 하잖아요. 네. 하정우 수석이 내려가면서 하정우 후보의 그 주변과 그 열기 그리고 열정 그리고 후보자로서의 그 눈빛과 몸짓이 이제는 이제 정치인으로서 한 발 한 발 디뎌가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따라서 지지자들도 모여지는 그런 힘을 발휘해요. 그래서 기세가 이제 형성이 됐다라고 할 때 그 힘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0: 네. 네. 초반에는 뭐 이게 톤털기 논란에 오빠 논란이 있어서 어떤 분들은 신고식이다라고 얘기도 하시기도 했지만 사실 또 조금 타격이 있었다라고 어떻게 보세요?
2: 하나의 어떤 에피소드고요. 저는 그러한 네. 과정을 통해서 네. 다져지는 거예요. 내 행동도 그렇지만 이제 주변의 어떤 정치인들의 모습들 보고 네. 또 주변의 시민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런 걸 통해서 자신을 객관적인 저울에 올리는 거거든요. 이 저울에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빠른 속도로 저는 다져지고 그 언어라든가 그 주변 사람들과 했던 조화를 이루는 모습들을 보면서 네. 상당히 그 힘을 받고 있구나. 그리고 에너지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현장에 가보면 다 네. 알아요. 만나보고 악수해보고 인사해보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유권자 시민들이 반응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힘을 받거든요. 그런데 네. 하정우 후보의 모습을 볼 때 지금 힘을 받고 있구나. 기세가 형성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0: 네. 김 대표님 박민식 후보 개소식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뭐 지난번 부산시장 개소식도 그렇고요. 뭐 거의 네. 지도부에서 막 힘을 다 쏟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이제 보수 진영 내에 이제 집안 싸움이자 이제 어떻게 보면 대선 뭐 전초적 격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되어지면서 뭐 시간에 큰 이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민식 이제 한동훈 후보 사무실 개소식이 이제 스포트라이트가 다 몰렸죠.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상대적으로 하정우 후보의 개소식은 또 민주당이 총출동했어요. 정청래 당대표를 네. 비롯해가지고 네. 했지만은 상대적으로 국민들에게 주목은 뭐 좀 덜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은 박민식 후보 입장에서는 뭐 장동혁 대표를 포함해서 원내대표 뭐 당 지도부 총출동하고
0: 네.
1: 허리만은 잠재적 뭐 당권 주자든 뭐 안 그러면 잠룡으로 비춰지는 그런 안철수 나경원
0: 네, 네.
1: 뭐 이런 선수들 다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대에 경남 그 지사 후보 사무실 개소식, 박한수
0: 네.
1: 국민의힘 후보 사무실 개소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도부는 거기는 또 한 사람도 안 갔어. 그럴 정도로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이제
0: 네.
1: 올인했는데
0: 네.
1: 즉 그 말은 어떤 경우든 이제 한동훈은 떨어뜨려야 된다는 그 의지가 그렇게 강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제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부산 북구갑 시민들 중심으로
0: 네, 예.
1: 또 전국에서 온 지지자들 또 그 일광적인 어떤 그런 한호 속에서 개소식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비교가 됐어요. 그러니까 중앙당 지지라든지 이런 정치인들이 참석하는 부분은 또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허리만한 친한계 언들도 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0: 그렇죠.
1: 저는 그런 부분은 되려 잘했다고 봐요.
0: 네, 네.
1: 평가는 결론은 부산 북구가 보수 진영 유권자들이 판단할 몫입니다.
0: 네.
2: 저는 친한계 의원이 네. 가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 후보도 의원들을 초대할 때 몇 명 올 수 있겠어요.
0: 그러니까
2: 친한계 한 두세 명 온다고 했을 때 그게 빚도 안 나는 거고 오히려 더 초라해지는 거기 때문에 원천적 봉쇄를 했고 어쩔 수 없이 시민으로 가는 거거든요.
0: 네,
2: 그러면
0: 네.
2: 시민도 네. 거기 온 분들도 부산 시민도 있고 여러 시민들이 있고 한동훈 지자도 있지 않겠습니까?
0: 있죠.
2: 이제 그런 네. 모습을 보였는데
0: 예.
2: 정치는 보면 결국 이제 시민 속으로 들어가지만 이미 시민 이전에 나와 같이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냐가 중요하거든요.
0: 네.
2: 우리가 얘기한 동료 집단의 평가가 매우 중요해요. 여의도에서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끼리 정치해보면
0: 네.
2: 실력 있다. 인성도 좋다. 해볼 만하다. 미래 가치가 있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가게 돼 있거든. 그런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평가는

0: 가혹한 것 같아요. 여의도에서. 아, 지도자로서의 반열에 오르기는 네. 일단은 품성 자체가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우리 김성태 대표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부산의 정치라고 하는 것이 온기의 정치 아닙니까? 따뜻해서 품어주는 정치를 하는 것이 그런 정치의 모습인데 이 한동훈 대표가 보면은 자기에게 불리하거나 자기를 비판했던 사람들은 그냥 원포인트 어택으로 그냥 다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다 난사형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당한 의원들이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아 X를 많이 놓더라고. 너무 당해가지고 다들 뭐 이런 사람이다 이제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걸 제가 여의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많이 들어봤는데.
1: 우리 박성준 의원 상당히 그 전략적인 분 아닙니까. 6.13 선거를 앞두고 이제 방송을 하면서도 묘하게 지금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0: 아닙니다. 저 뭐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1: 장동익 대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네. 일정 부분 뭐 상당히 좀 우호적이고 요즘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나를 많이 씌웠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조작 기소 공소 취소 특검 이거 하면은 뭐 자기가 탄핵에 앞장서겠다 뭐 이런 네네네. 정도로 아주 강하게 나가거든요.
2: 네.
1: 그러니까 제가 요 근래 이렇게 방송 하다 보면은 이제 민당 진영 내에서 한동훈 전 대표 때리기가 상당히 이제 노골화됐어요.
0: 아니 그런
1: 측면에서 아니, 이제
0: 국민의힘 안에서 더 세게 하죠.
1: 저는 딱 어제 그 그림을 보고 이런 거예요.
2: 네.
1: 무소속 같은 경우는 조익동원 입장에서는 분명히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뭐 그런 새 가시에서는 분명히 박민식 후보가 성공을 했어요.
2: 네.
1: 반면에 이제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제 당 지도부 대신 여기는 당 지도부 가져갈 수가 없는 사람이지.
2: 네, 네. 그렇죠.
1: 그렇지만은 지역 주민과의 접점을 넓히는 그런 전략을 택하면서 조금 전에 박 의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몇 안 되는 그 한동훈계 의원들 내려와서 이러면서 대략 세 가지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그 게임이 밀리기 때문에 그걸 포기해버리고 대략 지역 유권자 중심의 그런 소소한 사무실 개소식 요거는 또 나름 평가가 될 것 같아요.
2: 명예선대위원장에 지금 서병수 전 시장, 전 당협위원장, 그다음에 후원회장에 정영근 전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가장 패착이죠. 왜 그러냐면 과연 그러면 한동훈 후보가 부산에 내려가서 어떤 정치를 펼칠 건가에 대한 것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네. 그 자기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자기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근데 결국은 한동훈 후보의 주변에 정치인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이분의 정치적인 스탠스, 입지 이게 다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네. 부산에 내려가서 네. 진짜 조작을 했던 검사였고 또 국회의원도 그런 형태에서의 정치를 행태를 했고. 정치에 물러나서도 누구도 찾지 않는 사람을 다시 소환했어요. 그게 정영근입니다. 공안검사 출신으로서 그 당시 군사정권에서 이름을 날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의원 하면서도 맨날 그 남북관계 관련해서 상당히 그 북한 문제와 연관시켜가지고 야당을 공세하는 그런 모습으로만 비춰졌던 사람 아닙니까? 그 모습을 가진 사람이 새로운 시대의 아이콘이 되고자 하는 한동훈 대표가 선택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것을 설득력이 있겠어요? 그건 뭐냐면 한동훈 후보가 당장 급한 거죠. 찾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손 벌릴 사람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영근이라고 하는 과거 지향적인 올드 패션된 사람들을 하는데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군사정부를 지나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의 민주화를 떠넘어서 AI 통합 시대로서 새로운 미래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윤석열 정권의 검찰 정권의 이미지를 불식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영근은 뭐냐면 한동훈의 이 검찰의 이미지를 더 강화시키는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치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산으로만 하는 거예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하지 않고 있구나. 아직 네.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패착이다. 국민 눈높이 안 맞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김 대표님은
1: 그러니까 어제 있습니까? 이제 부산 이제 보수 진영 두 후보 사무실 개소식에서
2: 네.
1: 부산 지역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 김도읍 의원이라든지 조경태 의원, 뭐 김희정, 김대식 의원을 비롯한 꽤 많은 의원들이
2: 네.
1: 뭐 이쪽 저쪽 다 개소식을 안 갔어요.
2: 그렇더라고요.
1: 그 사람들은 후보 단일화를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또 압박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2: 예, 예.
1: 박형준 시장도 박민식 후보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을 했지만은 그 전에 본인이 SNS를 통해 가지고 후보 단일화를 본인의 의지와 함께 강조했거든요.
2: 네, 네, 네.
1: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한동훈 전 대표 무소속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산 북구갑의 전통적인 그런 보수 진영의 표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2: 네.
1: 나름 이제 선택한 사람이 이제 정영근 전 이제 의원인데 뭐 대표적으로 이분은 안기부 출신이죠.
2: 그렇죠.
1: 또 그런 측면에서 아무리 급해도 설익은 밥을 손님 밥상 위에 내는 것은 그런 결례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또 중요한 것은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지금까지 강조해온 보수 재건과 미래 정치라는 어떤 키워드에 정면으로 이거는 충돌을 한다는 그런 비판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2: 네네.
1: 그런 측면에서 이 메시지 본인이 지금 그렇게 자신 있게 보수를 재건하고 또 미래를 향해 나가기 위해서는 12.3 비상계엄의 그 오판을 갖다 우리는 딛고 일어서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합리적 보수로 다시 재건해야 된다는 건데 정영근 의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인터뷰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비상계엄에 대해서 내란죄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입장. 또 한편으로는 또 뭐 부정선거 업무에 대해서도 여전히 그 상당히 그 찬동하는 그런 분위기. 이런 사람을 권회장을 좀 맡긴 부분은 좀 안타까운 측면이죠.
2: 안타깝다. 네.
0: 그러니까 정영근 같은 경우는 공안검사뿐만 아니라 그 검사하고 안기부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문했다라고 하는 당사자의 우두머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2: 네.
0: 그 가운데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 공안검사이면서 고문과 조작의 대명사가 누구냐면 정형근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상징적인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우리 시대는 이 시대를 끌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보수 재건입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부산에 갔더니 힘이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거에 있었던 보수 세력의 이런 사람들 몇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정영근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을 오히려 절연해야 될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철학과 입지라고 하는 부분을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의 인물로서의 지금 가치를 지향해야 되는데 그 가치 지향은 누구냐면 사람과 같이 가는 거 아니야.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지 않습니까?
2: 네.
0: 근데 그 이미지로 볼 때 가장 제가 말씀드려요. 공안검사이면서 조작이라고 하고 고문이라고 하는 대명사를 한동훈이가 손잡았으면 아 거기까지구나. 한동훈 후보는 미래지향적이지 않구나. 이렇게 네. 딱 규정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1: 이런 거죠. 이제 선거 때는 후보 입장에서는 대단히 초조합니다. 한 표가 정말 절실하죠.
2: 네.
1: 그런 측면에서 뭐 이 참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 공망산천에 이제 이렇게 누워 계신 그런 조상의 무덤까지도 찾아가지고 흔들어 깨워서 자신을 도와달라는 게 선거거든요.
2: 예.
1: 그러니까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그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정영근 전 의원은 그 지역에서 이제 3선을 한 국회의원이고
2: 예.
1: 그러니까 이제 지역 내 나름대로 신망도 있고 또 지역민들의 또 특히 상당히 전통 보수 진영에서 추천이 있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분들의 의견을 또 따르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냈는데 크게 이제 좀 그러니까 선거를 한 것은 그 지역의 유권자들의 협소한 시각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어떤 그런 여론. 왜? 유권자라는 것은 그 전국에 계신 그 친지, 가족들, 그런 지인들이 다 응원의 또 목소리가 전달되기 때문에 뭐 그런 걸 또 앞으로는 충분하게 참고하면서 해야 될 거예요.
2: 요거 질문 안 할 수가 없어요. 부산 북구.
0: 요거 간단하게
2: 네, 말씀하시죠.
0: 그 뭐 우리 네. 말씀하셔서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첫 출마 아니에요. 우리 저 대표님 첫 출마할 때 그 초조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 그럼.
0: 예? 야, 이거 떨어지면 죽는다. 그 생각을 하거든요.
2: 예, 예.
0: 그럴 때 정말 의연해야 되거든요. 자신이 중심을 갖고 가는데.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딱 제가 볼 때는 초조함에 관로예요 이게. 네. 스텝이 벌써 꼬였어요. 네. 거기서 저는 정치인은 딱 어려울 때 딱 중심을 잡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거기서 지금 벌써 흔들리지 않습니다.
2: 네네.
0: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봐요. 저는.
2: 네.
0: 제가 자신이 이건 뭐냐면 불안하다라고 하는 심리가 그대로 반영된 거예요. 그거 들키면 안 되거든. 초조와 불안을 들키면 정치에서 안 되는 건데 이미 너무 들켰어 다.
2: 박 의원님이 네. 한 후보에게 네. 조언해 주신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0: 아니 왜 그러냐면 초조와 불안을 들키면 네. 자기의 지지자들이나 이 주변 사람들이 흔들리거든요. 근데 딱 이건 내가 이긴다. 갈 수 있다. 딱 해야만 되는 건데 여기서 누군가의 손을 잡았는데 정말 아닌 사람을 잡았다 하면은 벌써 흔들리는 거거든요. 조직 자체가 흔들려요. 지금 아마 조직 내부가 엄청 흔들릴 겁니다.
2: 지금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게 그 부분이에요. 저 김 원내대표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지만 박형준 후보가 지금 부산 북구가 보궐선거가 부산 전체 선거판을 집어삼키고 있다면서 지금 보수 분열을 문제점을 언급을 했거든요. 개소식에 가기 전에 SNS로요. 지금 부산시장 판세가 한동안 또 전재수 후보가 굉장히 우세하다라고 했다가 또 오차범위 내 접전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고 하는 상황인데 지금 선거를 한 23일 오늘 남겨놓은 시점에서 이 박형준 시장이 왜 이런 단일화 얘기를 꺼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거꾸로 지금 전재수 후보와 하정우 후보는 앞으로 이걸 어떻게 또 끌고 나갈 건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1: 민주당
2: 보세요?
1: 하정우 후보 입장에서는 다른 전략 전술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금이 좋은 거예요. 지금이 이제 보수 분열된 상태로서 부산 북구갑 유권자들에게 심판을 받으면
2: 네.
1: 무난하게 하정우 후보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2: 네, 네, 네.
1: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박형준 시장 같은 경우는 저 양반이 원래 시장하기 전에 운동권 출신이면서도 상당히 전략 기획통입니다.
2: 네.
1: 그런 측면에서 박형준 시장 중심으로 부산 선거판이 이렇게 들썩거려야 되는데 지금 부산 북구갑의 결론 분열된 이 보수 진영의 후보들이 막판에 극적 봉합 통합이 이루어지는 어떤 후보 단일화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전국적 관심이고 부산 선거 전체 분위기를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박형준이가 보이지 않죠. 이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마 그렇게 나올 겁니다. 하정우는 분명히 그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 일정 부분 거기 딱 스크림이 짜여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게 네. 물론 전재수라는 사람 개인기가 출중했던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하중우라고 해서 그 기존 지층 그 털이 무너지지 않아요. 다만 당락에 영향을 중도의 그런 개인기를 아직 하중우 후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상당히 황금 분할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한동훈이나 박민식 이 사람들이 황금 분할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정우는 지금 이 상태가 좋은 거예요.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박성준 의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너 단일화하면 앞으로 정치의 생명 끝날 거야. 박민식이 역시 마찬가지야. 이런 메시지 끊임없이 지금 날리고 있는 거거든요.
0: 그러니까 부산이 이제 네. 한동훈 후보가 내려가면서 곽강을 받기 시작했죠. 그렇죠. 초미의 관심사가 네. 됐는데 예.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처음에 이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도 여기에 좀 부응해서 좀 힘을 받는 모습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부산을 내려가면서 뭐냐면 한동훈의 정치판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무소속이라고 하는 한동훈이 결국에는 뭐냐면 부산 북구갑을 잡아먹고 부산 전체 판을 잡아먹는 그런 형태로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박형준 후보가 처음에는 한동훈 후보 내려와서 내가 나에게 좀 도움이 될까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계속 이런 흐름으로 가면은
2: 예.
0: 부산시장 자체의 전체 판세를 한동훈 후보가 잠식해버리는 그런 흐름으로 갈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 한동훈 후보의 정치적인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2: 네네.
0: 다시 제가 또 설명을 하면은
2: 네네.
0: 결국은 이제 북구갑은 3자 구도로 가는데 단일화되기는 어려운 구도로 이미 됐어요. 후보가 선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 예. 단일화가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도 어느 정도 결집이 되거든요. 결집이 돼서 사표를 방지하기 위한 심리가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박민식 후보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한동훈 후보가 무소속이기 때문에 점점 선거가 되면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점을 아마 이제 조직 선거를 해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냐면 부산시장 선거에 있어서의 전재수 후보와 박형준 후보도 결국에는 윈인 게임 아니에요. 전재수와 하정우의 윈인으로 가는 게임이 되는 거고 오히려 한동훈이 무소속으로 나오면서 이 표를 잠식하는 게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박형준 후보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결국 보수를 잠식하는 그런 이제 매개 역할을 하는 후보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냉기가 흐르는 후보가 가가지고 판을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살 얼음팔과 얼음으로 가게 되는 거죠. 겨울 시기로 가게 되는 선거가 점점 그렇게 될 거예요.
2: 저는. 자, 그러면 이 질문 이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분이나 썼는데 장동욱 대표가 지금 이제 선거의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플러스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1: 지난번 미국 이제 순방 이후에 상당히 당 내적으로 또 국민 여론적으로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죠. 그렇지만 전통적인 이제 보수 진영세가 강한 영남에 기반을 둔 어떤 그런 지금 6.3 선거 활동 지원 아니겠습니까? 저 그러니까 이제 강력한 국민의힘 그런 핵심 당원들이 밀집돼 있는 그 지역에서만은 자신이 어떤 경우든 당의 지도력을 리더십을 잃지 않겠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가 지금 보이는 것이죠.
2: 네네.
1: 그게 이제 부산, 울산, 대구 뭐 계속해서 지금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2: 예.
1: 다만 이걸 이제 그런 일정 부분 아까 박 의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선거는 이제 선거일이 다가갈수록 결국은 지층이 결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지층의 결집이라는 것은 영남권에서부터 먼저 이루어지죠.
2: 네.
1: 그 기반으로 결국은 수도권까지 이걸 충청 수도권까지 그걸 확산시켜 나가야 되거든. 그 확산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장동욱 대표가 보여줄 것이야 말 것이냐. 일단 영남권 내에서는 당대표로서 자신의 어떤 그런 강력한 어떤 입장 이미지를 유지한 가운데 지금 선거 지원이 웬만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2: 네네.
1: 그 세를 모아가지고 이제 수도권까지 충청권까지 이걸 확장시켜 나가는 어떤 그런 동력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건지 그게 이제 아마 이번 주에 거의 이제 뭐 웬만큼 좀 분위기가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 네네네.
0: 근데 저는 이게 보면 전통적인 정치 문법이 조금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장동엽 대표의 행동을 쭉 보면 이게 선거 육선 지방선거에 패배하더라도 자신들의 세력은 당권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게 행보 하나하나에 보여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대구의 이준석 부산의 박민식 뭐 이런 후보들 그렇게 쭉 연결을 해서 육선 지방선거 이후에도 자신의 당권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국민의힘 어떻습니까? 장동엽 대표가 다시 당대표로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요, 흐름이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건데, 지금 보면요. 차기 당대표 구도에서 장동혁 대표의 행동을 보면은, 다음 당대표까지 나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저는 엿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읽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자리와 포석을 주는 행동이란 말이죠. 그래서 당내 결집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차기까지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6.3 지방선거의 목표보다는 다음을 보고 가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저는요. 그래서 그 행동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전통적인 문법은 아니죠. 지방선거를 패배를 하면은 당대표를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 보면. 나올 수도 없고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의 행동을 보면 6.3 지방선거 이후에 다시 정치적 행보를 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여요. 그러한 것들을 지금 다리를 놓고 있지 않습니까?
1: 그러니까 이제 정치판의 대표면이나 당 지도부 같은 경우는 오로지 선거를 위해서 그렇죠.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선거에서 이기는 선거를 지휘하고 그런 리더십을 보여서 성공하면 당연히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그 지도부를 신임이 한 만큼 그 지도부를 교체해야 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지만 선거를 실패하고 난 뒤에 버틴 허리 마른 당 지도부는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0: 없었죠.
1: 그거는 여야 어느 쪽이든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런 섣부른 어떤 판단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결론은 이제 과연 6.3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어느 정도 선까지 선방하고 그러니까요. 이겨야 이게 현 지금 지도체제를 유지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는 오로지 국민들과 언론 여론이 판단할 영역이지 우리 자신들이 지금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할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죠.
2: 그런데 어쨌든 전통적인 국민의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영남에서의 선거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1: 그러니까 영남에서 지금 분위기는 확 달라졌어요. 달라진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지금 이제 샴페인을 민주당 입장에서 너무 크게 터뜨렸어요. 뭐 지금 이제 경북 빼고는 지금 뭐 15개를 자기네들이 다 이긴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영남권에서도 대구 김부겸 뭐 전 총리 이 양반도 이기고 울산도 김상욱이가 이기고 아 경남도 김경수 전 지사가 이기고 부산도 이제 전재수가 이긴다는 그 전제를 깔아버리는 거거든. 여기에 이제 사실상 정청래 당대표가 영남 뭐 이렇게 지역에 와서 민주당 후보 지지하는 건 좋지만 허리 많은 보수 진영의 그런 전통 지지층이 볼 때는 상당히 불편하게 봐요.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수 진영이 결집을 하는데 결집을 한 가장 큰 기폭제가 요 원래 몇 개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제공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공소 취소 이제 이 특검이거든. 조사 기소 특검.
2: 네네.
1: 또 이거하고 지금 이제 장특공 폐지, 장기 특별 공제제도 이거 폐지. 이거 상당히 수도권도 주민들 여론 악화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연결되어져 가지고 일정 부분 영남권부터 아 이제는 6.3 선거가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대륙 견제 심리가 더 크게 발동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이걸 지금 민주당이 비상이 걸려 있는 겁니다.
0: 제가 시간이 있나요?
2: 네. 뭐 한 있고 한 1분 정도 있고요. 네, 또 2부에서 더 하겠습니다.
0: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과거의 선거를 보면 이제 선거 투표 성향들을 좀 우리가 보면 진영 논리가 매우 강했어요. 보수 진보 지역주의.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얘기할 때 집단주의적 투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그 이전부터 좀 유권자의 성향들이 많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하고 대통령이 됐는데 야 우리 생활이 바뀌는구나.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게 매우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생활 전선이 강해졌다고. 과거의 정치 전선이 강했다고 하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는 야, 내 생활을 바꿀 수 있는 사람, 나의 자산의 가치를 올려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 일상생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유권자의 투표 성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서울시장 후보의 정원 후보가 된 이후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보면 서울시장 후보가 명망가 중심이라든가 중앙정치라든가 이렇게 했는데 정원 후보가 일을 잘하면 서울시도 잘하겠구나. 그러한 유권자의 반영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 다음 얘기는 저희가 2부에서 또 이어가겠습니다. 네.

0: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1: 환율은 흔들리고 주식은 요동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장. 이럴 때 경제쇼는 당신의 확실한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수치 너머의 숨은 흐름을 읽고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KBS 1라디오 경제쇼.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1: 정치
3: 전격시사
1: 뉴스
3: 전격시사
1: 인터뷰
3: 전격시사
1: 주식
3: 전격시사
1: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1: 와 전격적이네.
3: 전격시사.

0: 본격 토론 2부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국민의힘 김성태 전 원내대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그 박성준 의원님이 좀 더 말씀을 하셔야 되는 시점입니다. 예.
1: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역대 선거에 보면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유권자 성향을 많이 분석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수, 진보, 진영 논리 또 지역주의. 아까 우리 저 김성태 대표는 영남, 뭐 보수, 진영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유권자들이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랐냐면 내 생활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0: 네.
1: 가장 주가 지수도 7천이 넘어가고 AI 시대라든가 그동안에 성남시나 경기지사 하면서 일을 해왔던 업적과 성과들이 대통령에 대해서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번 지방선거는 그냥 말만 하는 정치가가 아니라 실제 업적을 만든 행정가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유권자 반영이 되고 그게 어떤 거냐면
0: 네네.
1: 정치 전선이 아니라 생활 전선이 쳐진 거예요.
0: 생활 전선.
1: 일상의 생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을 우리가 뽑겠다라고 하는 생활 전선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네. 각 지역별로 네네. 그런 후보들이 나오는 거고 네. 서울의 정원 후보가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로 등장한 거예요. 그런데 봤을 때 오세훈 후보는 지금 맨날 정치 전선만 치는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러면 뭐냐면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내가 이런 일을 해왔다. 정말 바꿔왔다 생활을. 그 상품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정원호 후보는 내가 이런 일을 해왔고 앞으로 이렇게 해와야겠다. 예를 들면 재건축 재개발도 착착 개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도 오세훈 후보는 뭐를 했냐예요. 지금 보실 때. 그러한 것들을 볼 때 보수가 가졌던 지역주의가 가졌던 이 가치 전선들이 무너지는 거고 생활 전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유력해지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부산 선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할 때 무슨 싸움을 해야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전체적으로 선거 전략 자체가 좀 벗어나가 있다. 궤도를 벗어나고 있다. 그건 업적과 성과로 오세훈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고 정치 전선을 치고 있는 거고 한동훈도 마찬가지예요. 부산에서 내 생활의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갈 거냐에 대한 미래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형근과 같은 올드 버전인 공안 검사를 데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정치 전선이거든요. 이념 전선을 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 더 이제 부연 설명하면
0: 네.
1: 김성태 대표님 제가 2024년에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바로 선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 윤석열과 한동훈 대표 당시에 무슨 전선을 친 줄 아세요? 갑자기 공산 전체주의하고 이념 전선을 치기 시작했다고. 그다음에 2조 심판론, 이재명 조국 심판론.
0: 네.
1: 그다음에 8.6 심판론. 제가 그래서 2024년도에 아 우리가 실제 민주당이 이기겠구나. 뭐냐면 집권당 같은 경우는 그리고 내가 현직 시장이나 도지사 같은 경우는 내 생활과 이 업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유권자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이 이념 전선을 가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유권자들이 볼 때 지금의 시대의 흐름은 내 생활을 바꿔달라고 하는 건데 이게 아니라 갑자기 이념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정치 구도로 가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네네. 선거의 패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0: 그러면 지금 서울시장 선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은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부동산 얘기잖아요. 지금 5월 9일로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나온 기사들이 뭐 최고 82%의 세율로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에 맞게 된다. 이제 이런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 이 의제가 정원호 후보한테 어떻게 잘 될까요?
1: 제가 그건 다 설명드릴 수 있는데
0: 네.
1: 김성태 대표님 네네. 말씀하시고 김성태. 하는 게 네네. 제가 맞는 것 같아요.
2: 그게 네. 이제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진짜 특히 이제 정원호 이제 후보 민주당 후보가 자신 있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픽에 의해서 섰지만은
0: 예예.
2: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성동구청장실에 성공한 그런 행정개혁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역부족이에요.
0: 네.
2: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체급의 차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0: 네.
2: 성동구라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보여준 성공. 그러니까 성수동 뭐 젠트리피케이션 그런 그 뭐 방지라든지 네. 스텔버스 이런 거 소소한 거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거 성공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가 있고 또 이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부분은 이건 대단한 정치력과 행정력이 결합이 돼야 이게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민주당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는 시간이 갈수록 이제 그 이제 역량 능력의 한계가 이제 봉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정운영실

0: 인력은 검증이 됐지만은 교통이라든지 도시계획 상수도 뭐 이런 또 정치적 뒷받침 속에서 도시 경쟁력 강화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현격하게 지금 차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자, 이 장특공이라든지
1: 네.
0: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뜻대로 장기 특별 공제제도 폐지하고 지금 이제 다주택자 중과 유예 이제 5.19일로 끝나버리고.
1: 끝났죠.
0: 자, 그러면은 집값이 떨어지면서 집값이 안정돼야 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지금 전월세 폭등 문제 생기고 지금 집값 문제가 다시 심각한 문제로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이걸 조은호 구청장이 출신의 이 후보가 어떻게 이걸 잡습니까? 이거는 오로지 공급 문제로 해결되는데 그 공급 문제도 빌라 가지고 오피스텔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인식 가지고는 서울 시민들의 내 집까지는 그런 희망 수요 욕구를 갖다가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2: 아니,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도 그러면 현직 시장은 누구예요? 오세훈 후보잖아요. 오세훈 후보는 제대로 했어요. 공급도 제대로 못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세훈 후보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구도는 어떻게 됐냐면 일 잘하는 정원호와 한명 동감 오세훈이라는 구도로 가는 거예요. 한명 동감이 뭐냐. 한 명만 동감하는 시정을 펼쳤다. 그게 한명 동감인데 그게 네. 한 명이 오세훈만 동감하는 시정을 펼쳤는데 한강버스 실패했잖아. 한명 동감할 때.
1: 네.
2: 명태균 게이트의 당사자 오세훈이 아니에요. 동. 동대문 DDP 세빛 둥둥선 같은 겉멋정치에 들었던 디자인만 했다고 하는 비판을 지금 벗어나기 어렵단 말이에요. 감. 감사의 정원이라고 하는 게 밭들의 총 아니에요. 이거 무슨 군국주의 시대도 아니고 이런 정치과 시정을 펼치는 오세훈은 국민들 입장에서 시민들 입장에서 날카로운 비평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1: 네.
2: 그래서 일자라는 정원호 대 한명 동감 한 명만 동감하는 시정을 펼친 오세훈 이 구도로 가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정원 후보가 이길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됐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동산 문제가 됐든 이런 개발 문제가 됐든
1: 네, 네.
2: 오세훈이 4선 동안 했는데 쥐어지는 게 없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에게 생활을 바꿔줄 수 있는 이 쥐어지는 정책을 좀 펴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번에도 선거 전략을 쭉 보면은 정원 후보가 문자 메시지를 받아요. 시민들의. 그 민원 문제를 딱 생각해서
1: 네.
2: 거기를 갑니다. 쉽게 얘기하면 택시 기사들이 화장실 문제가 크단 말이에요.
1: 네, 네.
2: 그러면 그 이 문자 메시지를 딱 받아서 택시 기사들이 그 화장실 갔는데 주차 딱지를 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오랫동안 민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예를 들면 그 택시 기사들과 만나서 15분이 15분 정차할 때 서울시와 거기에 있는 구청장들과 연합 저 협력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근데 문자 메시지를 받아 정원호가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교통정책도
1: 네.
2: 오세훈 후보가 여러 가지 했는데 제대로 된 교통정책이 안 만들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해왔던 그런 교통정책을 반영을 해서 30분 통근버스로 이것을 교통을 제대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정원 후보의 실생활 정치라든가
1: 네네.
2: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정원의 진정성이 있다고 봐요. 늘 노트와 펜을 통해서 시민들이 어떤 걸 요구하는지를 듣고 있단 말이에요.
1: 네.
2: 근데 오세훈 후보는 지금 보면 붕 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에 있어서 아까 제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정치 전선이 일상생활의 병화, 일 잘하는 사람으로 좀 가야 되는 건데 그 구도에 저는 정원 후보가 맞다. 제가 재개발 재건축도 착착 개발을 할 거예요. 정원
1: 그러면
2: 후보가.
1: 지금 네. 이제 오세훈 후보 쪽에서 계속 토론을 하자고 요구하고 네. 있는데 정원 후보가 지금
0: 토론을 피하고
1: 안
0: 있죠.
1: 받아들이는 것 같이 보여요. 뭐가
0: 있죠.
1: 사실입니까?
0: 법정 선거 운동 기간 내에
1: 네.
0: 선관위에서 주관하는 그리고 저 후보 간에 합의된 어떤 그런 뭐 토론회 외에는 어떤 경우든 지금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지금 민주당 정원호 후보 캠프의 지금 전략이에요.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 이제 이번 6.3 선거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강력단체장 서울시장을 비롯한 이런 강력기초위원 선거도 있지만은
1: 네.
0: 사실상 이번 6.3 선거를 놓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어떤 심판 선거로 야당 입장에서 끌고 가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1: 네.
0: 그동안 뭐 꽤 그래도 높은 지지율도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절대 권력에 대한 견제 심리는 지금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6.3 지방선거 전략이 딴 거 아니에요. 캐치플레이죠. 내란 청산이고 그럼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또 이제 내란 동조 세력 척결 국민의힘 진영을 말하는 거예요.

0: 언제까지 이걸로 가지고 12.3 비상계 가지고 끝까지 우려 먹을 겁니까? 세상 하루에도 12번 바뀌고 있는데 또 그런 가운데 지금 이제 사법3법을 통해서 대법관 증언법 애국죄 뭐 비롯해 가지고 그냥 사법부마저도 그냥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과연 대한민국이 삼권분립이 존재하는 그런 민주주의 국가 맞냐? 이게 유권자 국민들의 이 부분을 이제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가 오고 있구나. 그래서 최소한의 이 절대 권력에 대한 견제 심리 정도는 우리가 발동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 발동의 중심이 서울부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 권력의 정점 행정부의 수반 이재명 대통령과 거대 입법 권력 정청래 대표 중심의 민주당. 여기에 6.3 지방선거까지도 완성을 민주당 손에 이렇게 지어져 버리면 대한민국의 절대 권력에 대한 위기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치 경험이 일천한 지금 이제 성동구청장 3선 후보 출신의 정원호 후보가 과연 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천만 서울 시민과 도시 경쟁력 서울을 갖다 변모 발전시키는 이건 어렵다고 봐요. 저는 정치적으로 흘러갑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정책이 정치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거는 정치판의 망고 진리예요.
1: 네. 그 견제 심리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김 대표님께서요.
2: 아니 견제 심리는 어떤 거냐면 네. 윤석열 정권과 같이 무도한 정권일 때 견제 심리를 하는 거예요. 윤석열 정권이 일을 안 하고
1: 네.
2: 우리 지금 다 드러났지만 윤석열 술 먹고 출근 안 했지 않습니까?
0: 네, 윤석열 기자님 그러니까 탄핵된 거 아니에요.
2: 아니, 그러니까 제가
0: 이제 끝난 거예요.
2: 그때 왜 견제 심리가 작용하냐면 일은 안 하고 검찰 정권으로 야당 탄압하고 무고한 시민들 압박하니까 아 이건 안 되겠다라고 견제 심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견제 심리인 거예요. 권력을 남용했을 때의 견제 심리가 작용하는 건데
1: 네.
2: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 잠 안 주무시고 일하잖아요. 시민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세세한 정책 하나하나 챙기면서 시민들에게 다가가라고 관료들 다 그치고 있지 않습니까? 정원호도 그렇게 한 거예요. 정원호 후보도. 그래서 일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일 잘하는 후보 대 일 안 한 한 명 동감한 오세훈 후보의 싸움이다. 그래서 이거는 명확한 이번 유권자들의 심리는 내 생활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서울시장 선거의 가장 중요한 유권자 심리인데 그거를 지금 오세훈 후보는 벗어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안타까워요. 자기 일한 얘기들을 하면서 내가 생활을 바꾸겠다, 바꿔왔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지금 선거판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1: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 품격 토론에서는 어떤 주제가 진짜 부상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다음 한 주가. 네. 본격 토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 국민의힘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날씨 정보 듣고 스포츠 먼데이로 이어가겠습니다.
3: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비 소식이 있어서 우산을 챙겨서 다니셔야겠습니다. 비는 오후에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지역부터 내리기 시작해 내일 새벽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오겠는데요. 대기가 불안정해서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충청도와 남부지방은 5에서 최고 60mm, 수도권과 강원도는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고요. 이 비는 내일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남과 제주도는 내일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1도, 광주 25도, 대구 26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1도에서 5도 정도 낮겠지만 충청 이남 지방은 오늘도 25도 안팎까지 올라 조금 덥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5.4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1: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한 달 앞두고 우리의 본선 2차전 상대인 개최국 멕시코가 가장 먼저 대표팀을 수집했습니다. 스포츠로 활기차게 한 주를 여는 스포츠 먼데이 KBS 김한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1: 네, 아니, 멕시코 왜 이러죠? 조기 수집했네요.
4: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일단은 빨리 모여서 사실 자국에서 열리는 월드컵이기 때문에 부담이 좀 큰 것 같아요.
1: 에이.
4: 그래서 사실 아직 지금 북중미 챔피언스컵을 포함해서 국내 리그가 진행 중인 상황이거든요.
1: 그러니까요.
4: 그런데 이제 일부 구단들의 반발에도 지난 6일 저녁 8시까지 들어와라 이렇게 이제 아기레 감독이 그야말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1: 네.
4: 물론 이제 그 전에 축구협회하고 각 구단들이 미리 준비를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것 같은데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고 뭐 우리가 이제 손흥민 선수가 상대했던 툴루카라든가 또 멕시코의 유명한 저기 클럽 팀인 치바스 이런 데가 대표팀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이 선수들을 내주게 되면 시즌 막바지가 너무나 힘드니까 좀 미뤄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불참하게 되면 월드컵 명단에서 제외하겠다. 그 월드컵을 뛰어서 그야말로 자기의 몸값을 올리고 큰 리그에 가고 싶은 선수들한테는 잘못된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치바스 구단 같은 경우에는 그 5명의 선수를 위해서 전 세계까지 뛰어서 대표팀에 합류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1: 네.
4: 뭐 전체적으로 지금 그 포함된 12명은 멕시코 리그 선수들이고요. 네. 훈련 파트너 8명 그래서 모두 20명이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1: 네.
4: 사실 이제 가나하고 호주하고 평가전을 치러요. 그리고 나서 최종 확정하거든요. 아직 최종 명단이 확정된 상황도 아닌데 전체적으로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부상 선수들을 이제 좀 어느 정도 가려내겠다 이런 전략적인 판단이 보이고요.
1: 네네.
4: 사실 뭐 2002년 월드컵 당시 히딩크 감독도 빨리 좀 보내줘라 이렇게 그렇죠. 얘기했었거든요. 아마 자국에서 열리고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욕심을 좀 내는 것 같고 네. 이렇게 준비에 들어가다 보니까 상대해야 되는 우리로서는 약간 조금 부담이 되네요.
1: 네. 자, 우리 축구 대표팀 최종 명단이 이번 주말에 발표되죠?
4: 네. 16일 토요일 이제 오후 4시에 발표하게 되는데 광화문에서 이제 팬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1: 네.
4: 이제 러시아 월드컵 당시에 우리가 출정식처럼 성대하게 치렀는데 예. 축제처럼 만들어서 선수들의 기도 좀 살리고 팬들에 대해 팬들의 관심도 좀 높이자는 의미인데
1: 네.
4: 16일 날 발표를 하게 되고요. 홍명보 감독하고 1차 본진은 18일에 이제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멕시코 들어가기 전에 멕시코하고 환경이 가장 비슷한 미국의 솔트레이크 시티. 솔트레이크 시티가 해발 한 1450m 정도 되기 때문에 1600m 정도에서 경기를 하는 우리 선수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1: 네네.
4: 뭐 손흥민은 현지에서 바로 합류하면 되고 이강인, 네. 오영규 등 유럽파도 합류를 하게 될 건데
1: 네.
4: 문제는 이제 지난번에 잠깐 짚었던 것처럼 그러니까요. 부상에서 나온 황인범 선수가 컨디션이 제대로 돼서 포함될 것이냐.
1: 예예.
4: 또 이제 이재성 선수도 100% 컨디션은 아닌데 합류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점쳐지고 있는데 뭐 많은 분들은 이제 3차전에 많은 이제 남아공이 워낙 약체이기 때문에 포커싱을 두는데 사실 체코도 잡고 시작하면 괜찮거든요. 첫 경기.
1: 그럼요.
4: 네, 그래서 상대가 41이고 예전에 체코슬로바키아 때처럼 강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체코전부터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1: 네. 진짜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오늘 말씀드리니까 더 드네요. 자, 그리고 모처럼 북한 여자 축구단이 우리나라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남북 축구 선수들 맞대결 소식도 있는 거죠?
4: 네, 이제 아시아 여자 챔피언스 리그 4강전에 이제 북한의 내고향 축구단이 이제 확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오는 20일 이제 수원에서 수원 FC 위민 우리 여자 팀하고 경기를 하게 되는데 그 4강전에서 이기게 되면 그 호주의 멜버른 시티, 도쿄 베르디 경기에 승자하고 결승전까지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20일, 23일 두 경기를 치르게 된다면 거의 뭐 일주일가량 한국에 머물게 되는데
1: 네.
4: 북한 선수단 방문이 생각보다 좀 오래됐어요.
1: 그러니까요.
4: 네, 2018년에 12월 달에 이제 탁구 월드투어 그랜드 파이널스에 참석한 이후 8년 만이거든요.
1: 네.
4: 뭐 그전에는 뭐 동시입장도 하고 또 평창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그 아이스하키 팀이 단일팀도 만들어주고 그랬었잖아요.
1: 네.
4: 전체적으로 남북 스포츠에 대한 교류가 다시 한번 물꼬를 트는 거 아니냐 기대를 갖게 하는데요. 근데 또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이제 그 내고향 축구단 같은 경우가 강력한 우승 후보기도 하고
1: 그렇죠.
4: 또 이번 대회에 불참하게 되면 그 AFC 그러니까 아시아 축구 연맹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재를 피하자 이런 느낌도 강한데 통일부에서는 지금 모두 39명이 온다고 해요.
1: 네.
4: 선수 27명. 그 이유일 감독 등 스텝 12명. 근데 이유일 감독 이제 많은 분들이 뉴스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북측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우리 국호가 북한 아니고 조선이다. 앞으로 정확히 불러주지 않으면 인터뷰하지 않겠다.
1: 기자회견장에서 네. 했던 그 감독이시죠.
4: 예, 네.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뭐 딱 선을 긋는 감독이기 때문에
1: 네네.
4: 뭐 기대 뭐 이상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물꼬를 트는 거기 때문에 서로 좋은 경기도 하고 또 좋은 계기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북한 여자 축구 선수단 전력이 굉장히 세죠.
4: 지금으로서는 사실 아까도 이제 우승 후보라고 말씀드렸는데
1: 네.
4: 지금 중국이 빠진 상황에서는 이제 호주하고 뭐 막상 막하지 않을까 그런데 뭐 변수는 역시 일본입니다. 항상 일본 축구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갖춰가고 있기 때문에 남자 팀도 월드컵 우승이 목표. 뭐 여자 팀은 이미 뭐 세계 정상급에 와 있고요.
1: 아, 알겠습니다. 자, 프로야구 소식 가보겠습니다. 부상으로 선발진이 대거 이탈한 한화가 박준영의 1군 데뷔 승리로 한숨을 돌렸습니다.
4: 네, 그 사실 박준영 선수는 뭐 많은 팬들, 야구 좋아하시는 팬들은 경기장보다 예능에서 먼저 본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신인 드래프트 여러 차례 도전했지만 실패를 하고 이제 올해 한화 육성 선수 그야말로

0: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1: 네네.
0: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우선발 중에 남아 있는 게 왕인챙이라고 하는 이제 그 아시아 쿼터로 들어온 선수하고
1: 네네네.
0: 뭐 영원한 형님이죠. 유현진 선수 이렇게 딱 둘만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1: 네네.
0: 이렇게 대체 선수가 잘해 주겠다면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는 노시환 선수를 포함해서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는 한화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는데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게 첫
1: 예.
0: 경기에서 첫 경기에 나와 선발승을 거둔 선수는 36번 있습니다. 신인이. 그런데 육성 선수로 드래프트를 거치지 않고 육성 선수로 참여해서 이렇게 승리를 거둔 건 최초거든요. 그러니까 박준영 선수를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는데 어제 경기를 보면 대체적으로 공은 빠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말은 낮게 깔리는 그래서 타자들이 좀 공략하기 힘든 그리고 뭐 구정도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다양하게 던지고 이렇게 좀 안정만 된다고 한다면 뭐 많은 경기는 아니더라도
1: 예.
0: 앞으로 뭐 2승 3승 정도 더 추가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부상만 없다면
1: 네네 앞으로 행보 잘 지켜보면 또 흥미로운 어떤 결과를 또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요. 자 키움 팬들은요 토요일 연장 10회 비디오 판독을 왜 요청하지 않았을까 감독이
0: 네.
1: 지금 굉장히
0: 그래서 어제 경기 전에 감독이 직접 나서서 해명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연장 10회 6대 6 동점인 상황인데 1사 만루의 기회였습니다. 그 주성원 선수가 이제 타격을 했는데 하자마자 그만 날려버렸어요. 그 이제 아웃땡에서 근데 투아웃 만루 상황이었는데 김건희 선수 타격 때 초구에 유니폼에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다들 긴장해 있는 상황에서 그냥 비디오 판독을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비디오 판독을 만약에 끝내기 볼넷이었다면 사사고가 됐다면 6대 7로 경기를 이기고
1: 아니,
0: 끝내는
1: 그러니까요.
0: 거잖아요. 근데 감독의 입장에서는 선수가 맞았다는 표정을 짓지 않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비디오 판독에 들어가게 되면 상대 우규민 선수에게 더 많은 시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때문에
1: 투수한테
0: 네, 투수를 공략하는 나빴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다행히 어제 이제 9회 비슷한 상황 1대1 상황이었는데 만루 기회에서 안치홍 선수가 끝내기 만루 홈런을 쳤어요. 그래서 키움 팬들은 좀 아쉽지만 그 다음 경기를 이겨서 조금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 네. 그 당사자 그 김건희 선수는 피했다고 하는 건가요? 그러면
0: 네. 보통은 이제 몸쪽 공이 오면 맞거든요.
1: 그러니까
0: 예.
1: 아니, 특히 지금 이게 만루였잖아요.
0: 만루였고 이 상황은 그냥 어떻게 보면 거저 점수를 얻고 우리가 이제 승리를 당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1: 그런데
0: 김건희 선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뭐 공이 위협적이니까 피했겠죠. 피했고 근데 정확하게 보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진짜 판독을 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위치였어요. 그렇다면 뭐 어차피 그 비디오 판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남아 있고 그래서 많은 팬들이 내가 감독이었다면 그거 비디오 판독 들어갔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왜 하지 않았냐. 그리고 그래서 그 경기를 비겨놓으니까 사실 위닝 시리즈 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1승 1무 1패로 끝났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키움의 입장 지금 1승이 소중한 키움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좀 아쉬운 상황이죠.
1: 감독님으로서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만큼 아쉬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프로농구 KCC가 6위 팀 최초로 챔피언 결정전에서 우승까지 이제 단 한 승이 남았다고요.
0: 네. 사실 뭐 5위 팀하고 6위 팀하고 챔피언 결정전 하는 것도 처음인데 6위 팀이 지금 KCC가 거의 이제 뭐 우승의 문턱까지 와 있거든요. 만약에 우승하게 되면 이거는 0%의 확률을 예전에 없었던 일을 만드는 일이 되는데 3차전 경기가 정말 재밌었어요. 토요일 경기가. 그래서 88대 87 한 점 차로 이제 승리를 거뒀는데 어제는 또 거꾸로 81대 80 한 점 차로 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승 1패 된 상황이거든요. KCC 3승 1패 우승 확률인 그 6위 팀이 우승할 수 있는 데까지는 이제 0% 확률을 도전하게 되고 또 반대로 1승 3패인 팀이 챔피언 결정전에서 우승할 확률도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팀이 다 본인의 0% 의 확률에 도전하는 게임이 되는데
1: 네네.
0: 어제 경기는 이정현 선수가 MVP 다 왔어요. 물론 이제 자유투 못 넣어가지고 역전을 허용하긴 했었는데 21초쯤 남기고 역전 3점포를 넣었고 그다음에 이제 동점인 상황에서 사실 뭐 자유투 두 개 넣었으면 깔끔했을 텐데 하나 넣어서 81대 85로 승리를 거뒀고
1: 네.
0: 그러니까 두 팀의 승부는 이제 수요일 날 5차전을 갖게 되거든요.
1: 네.
0: 만약에 KCC가 이기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위가 첫차로 우승하는 상황이 되고 만약에 여기서 소노가 한번 또 이기게 된다면 2승 3패 그러면 정말 이제 야구가 농구 몰라요 이런 상황 가거든요.
1: 네.
0: 그래서 6차전 가서 만약에 또 소노가 이긴다면 네. 마지막까지 그래서 올해 야구도 재밌지만 농구 이거 정말 재밌을 것 같고 사실 많은 팬들이 어제 농구를 보셨으면 부산 갈매기

0: 이그 응원가가 농구장에서 그렇게 야구장보다 크게 들리는 경우는 많이 경험 못하셨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두 팀 다 좋은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일 경기 벌써 기대가 됩니다.
1: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BS 김한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5월 11일 월요일 장격시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소현정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KBS 58분 날씨.
2: 오늘은 비 소식이 있어서 우산을 잘 챙겨서 다니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 등 수도권은 하늘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오를 전후해서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새벽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오겠는데요. 대기가 불안정해서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충청도와 남부지방 제주도는 5에서 최고 60mm, 수도권과 강원도는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고요. 이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남과 제주도는 내일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대기가 많이 건조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이 12.9도를 보였고 전국에서 기온이 가장 낮았던 지역은 경북 봉화로 4.7도였지만 어제보다는 전국적으로 1도에서 크게는 10도나 높았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부산 21도, 강릉, 대전 24도, 광주 25도, 대구 26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1도에서 5도 정도 낮겠는데요. 충청 이남 지방은 오늘도 25도 안팎까지 오르며 조금 덥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5.7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오전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관련 사전 전화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저녁 베이징에 도착해 이튿날인 14일 환영 행사에 이어 양자회담을 할 계획입니다. 켈리 부대변인은 이번 회담 의제로 미중 무역위원회 및 투자위원회 논의와 에너지 분야 등에서 양국 간 추가 협정 등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12일에 도쿄에서 다카시 사나의 일본 총리와 가타야마 사스키 재무상을 만나고 13일에는 서울에 들러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회담한 뒤 베이징으로 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도 홈페이지를 통해 허리펑 부총리가 12일에서 13일 한국을 방문해 미국 측과 경제, 무역 협상을 진행한다며 미중 사전 협상을 위한 한국 방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